또 관광지도 많은 곳입니다. 자, 그다음에 속초 아래 방금 선생님이 양양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다음에 지금 내륙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여기가 한반도 지형이라든지 뭐 슬로시티 김삿갓 면이 있는 영월이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자주 다뤘기 때문에 알고 있죠. 고랭지 채소농업 동계올림픽 개최지 풍력발전단지 평창이고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한우, 네, 소고기가 유명한 횡성입니다. 여기는 좀 군지역이 많이 묶여 있네요. 그래도 저기는 시지역이 많은데. 자, 그 다음에 달을 보시면 유명한 동해안 관광지들을 따라서 분포하는 것 같고요. 평창도 동계올림픽 개최 전후로 관광산업이 크게 발전한 곳이죠. 네, 그런 느낌을 잘 잡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여러분들 수능 끝나고 대학생 되고 운전면허 따시면, 획득을 하시면 그 7번 국도를 한번 검색을 해보셔서 우리나라 동해안의 아름다운 그 7번 국도를 한번 달려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래서 이 동해안은 지금 네, 왠지 관광산업으로 묶여있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 되는데, 일단 인구 밀도, 노년층 인구 비율, 숙박 음식점업을 보셨을 때, 첫 번째가 노년층 인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라는 것은 좀안 어울리죠. 그리고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 인구 비율. 이것 말고도 이런 지역들은요, 특히 원주 같은 경우에는 다른 기업 도시, 혁신 도시 이런 거와 관련된 일자리가 많을 거기 때문에 이게 유독 높게 나타나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까 이야기했지만 간은 대체적으로 시지역이에요. 강원도에서도 인구가 좀 많은 지역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가 높을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유추할 수 있다? 네, 인구 밀도요. 인구 밀도. 반면에 나는 여기도 뭐 군지역들이 좀 섞여 있긴 하지만 횡성, 영월 여기는 없는데 여기는 있는 거잖아요. 네, 전형적인 촌락의 특성들이 많이 남아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산업도 상대적으로 발달돼 있지 않은 지역이죠. 자, 그래서 여기는 노년층 인구 비율, 촌락의 특징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는 지역일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까 선생님이 그 관광 이야기를 많이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여름철에 특히 이 라인을 따라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을 또 즐기러 가요. 그리고 뭐 양양, 뭐 이런 데는 서퍼들이 막 사계절 내내 몰리면서 관광산업이 진짜 크게 활성화된 대표적인 지역이거든요. 동해안을 따라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평창 포함해서. 그래서 숙박, 음식점업. 그래서 많은 숙박시설들, 호텔, 펜션, 그리고 맛집들 여기에 많이 모여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답을 유추를 해 주셔야 돼요. 어려울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정답은 1번이고요. 꼼꼼하게 그걸, 그 깊은 내용을 잘 이해를 해 보세요. 자, 30번이고요. 2022학년도 3월 학평입니다. 자, 3월 학평이니까 그래도 약간 쉬울 거라는 기대를 살짝 해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인구 변화이고요.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가나다가 먼저 알아야 이걸 또 우리가 잘 구별을 할수 있을 텐데 지금 가나다 지역의 시기별 네, 각각의 비중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980년대는 가가 이세 지역 전체 인구에서 저 정도 비중, 나는 저 정도 비중, 다는 저 정도 비중. 그리고 시기별 변화를 보시면 그 지역의 인구의 변화도 우리가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시기별 세 지역의 인구 합을 100으로 했다고 여기 또 적혀 있고요. 각 지역이 차지하고 있는 인구 비율이 네, 각각의 지금 높이, 네, 면적으로 나타나 있는 거겠죠. 그래서 2010년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지도는 그려져 있는 거고요. 그 변화 양상을 읽어낼 수가 있는데, 우리 어떤 지역이 출제되었는지, 자, 마찬가지로 자주 나왔으니까 여기가 춘천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자, 오랜만에, 여기 어디였죠? 네, 산천어 축제로 유명한 화천이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짚어봤고요. 여기 양구, 그 다음에 인제, 그 다음에 뭐 철원. 이제 백지도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체크를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 네, 수도권하고 또 맞닿아 있는 중요한 도시, 인구 제일 많은 강원도 인구 1위 지역, 기업 도시, 혁신 도시 둘다 보유하고 있는 원주입니다. 그리고 의료 클러스터까지 우리 문제 풀었으니까 함께 키워드 정리해 주시고요. 여기는 태백. 자, 그러면 가나다가 지금 이셋 중에 하나에 들어갈 거고요. 지금 가를 보시면 인구가요. 계속 저렇게.

크게 줄었습니다. 1980년대는 그래도 한 2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점점점 줄어서 이세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가 안돼 보여요. 인구가 급감했다는 겁니다. 이세 지역 중에 인구가 이렇게 크게 감소한 지역, 특히 1980년, 2000년 거의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죠. 20년 사이에 저렇게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 이 지역에 일자리가 많이 없어졌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구가 많이 빠져나갔겠죠? 바로 1980년 후반에 석탄 합리화 정책으로 많은 광산들이 폐광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이 칸은 태백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 이해할 수가 있고요. 점점점점 인구가 크게 감소하는 거 보이죠? 자, 반면 단은 큰 변화는 없어요. 그런데 나를 보시면 네. 이세 지역 중에서는 비중이 가장 크게 늘었죠. 인구가 늘어서 실제로 지금 강원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이고요. 청장년층만 따로 떼서 보잖아요. 그러면 춘천에 비해 원주가 청장년층 인구 성장률은 3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자리, 매력적인 일자리가 많은 이 원주로 인구가 이 기간 동안에 많이 유입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기존의 인구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살짝 증가를 했거든요. 그게 바로 춘천이 다죠. 네, 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가나다를 다 찾았어요?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가에는 아까 보령, 문경과 마찬가지로 석탄 박물관이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30번의 정답은 네, 1번이네요. 나에는 강원도 도청 소재지. 이거는 어디 있다? 네, 춘천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구가 여기가 제일 많긴 하지만 도청 소재지는 네, 춘천에 있다는 거. 다에는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모두 있다. 이게 바로 나에 대한 설명이고요. 나는 가보다 중위연령이 높다라고 했는데 중위연령은 상대적으로 더 고령화 수준이 높은 지역. 그러니까 태백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거꾸로 됐고요. 다는 나보다 이 기간 동안에 인구 증가율이 높다라고 했는데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 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원주를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설명이고요. 정답은 1번에서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31번 문제고요. 2026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아주 아주 최근 문제죠. 그래서 다음 자료에 가에서 라와 A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런 유형 풀어봤었죠? 단, 가에서 라는 가에서 라와 A는 각각 지도에 표시된 다섯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어떤 유형이었죠? 일단 가에서 라 지역을 지도에서 모두 선택하고 남은 지역 A에 대한 거, 뭐 이런 거 물어봤었잖아요. 그래서 A를 또 찾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에서 라를 잘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다 찾은 다음에 또 선지를 분석해야 되는데, 네, 수능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상대적으로 좀 디테일이 있죠. 근데 우리 다 찾을 수가 있고요. 일단 가에서 라 지역 지도에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포함한 다섯 지역인데요. 여기 막 이렇게 다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연천, 포천, 가평, 양평이었던 거 혹시 기억나실까요? 양평. 그 다음에 거기 아래가 여주. 이천 여주인데요. 둘다 쌀농사로도 유명한 쌀로 유명하죠. 진짜 유명한 쌀로 유명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자주 했죠. 원주입니다. 원주. 그리고 한우로 유명한 횡성. 그 다음에 여기 평창. 이렇게 다섯 지역인데요. 이 다섯 지역에 대한 설명이, 다섯 지역 중에 네 지역에 대한 설명이 여기 있고요. 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해요. 우리 지난, 앞서서 풀었던 문제들 중에 아우라지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이제 두 개의 내천이 합쳐져서 한 강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해서 또한 강이 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합류한 물은 팔당으로 흘러 수도원에 아주 중요한 상수원으로 이용이 되는데요. 여기가 또 되게 유명한 또 관광 명소예요. 그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그 장면을 보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요. 그 주변의 경관이 되게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예쁜 카페도 많고요. 그래서 주말마다 사람들이 엄청 북적북적 거리는 곳인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두 물이 만납니다. 두 물이 만나요? 두물머리. 그래서 이 두물머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의 행정 그 명칭,

주소 명칭 같은 걸 보시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에 양수리. 그러니까 이 동물머리에서 두 양자 물 수자 그게 만나는 마을이다라는 양수리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생님 방금 어디라고 했죠? 경기도 양평군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래서 이게 바로 양평군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고속철도가 개통되면서 접근성이 향상되었고 2018년 동계올림픽 정말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평창인 거는 잘 알겠죠? 자,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모두 있어요. 의료기기 산업 클러스터. 자, 원주에 대한 설명. 가장 핵심적인 것만 적혀 있네요. 도자기 축제. 지리적 표시 농산물. 등록된 쌀이 유명하다. 이천쌀, 여주쌀. 다 지리적 표시에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헷갈리지 말라고 이제 여주만 낸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천도 도자기 유명하고, 여주도 도자기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주인 거. 그러면 남아있는 게 어디다? 네, 횡성입니다. 횡성. 자, 그러면 이제 풀어볼게요. 1번. A에는 영동지방과 영서지방을 구분하는 대관령이 위치한다. 그럼 대관령은 어디 있죠? 네, 평창에 있습니다. 대관령. 요거도 이제 여러분 지역 구분에서 중요한 포인트니까 평창에 있다는 거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A와 가는 모두 홍천군과 경계가 맞닿아 있다. 자, 홍천군이 어디 있죠? 홍천군은요, 우리 전국 시군 중에 가장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는 곳. 저기 선생님 빗금 친 포인트가 홍천군인데요. 확인을 해볼게요. 횡성? 네, 홍천군하고 맞닿아 있네요. 그리고 양평? 홍천군하고 맞닿아 있네요. 좀 어렵죠? 자, 그래서 이게 맞는 정답입니다. A는 나보다 고랭지 배추 재배 면적이 넓다라고 했는데요. 횡성하고 무려 평창. 자, 평창이 정말 대표적인 고랭지 배추 재배 지역이잖아요. 자, 거꾸로 됐고요. A는 다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라고 했는데, 횡성과 우리 원주를 비교했습니다. 횡성, 원주. 횡성은 아마 인구가 4만 명대가 안될 거예요. 그 정도일 거고, 원주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계속 꾸준하게 늘어서 인구가 꽤나 많죠? 그래서 비슷한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누가 봐도 군지역, 그리고 시지역, 그리고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 원주이기 때문에 인구 밀도는 당연히 원주가 높을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겁니다. A와 라는 행정구역상 같은 도에 위치한다. 횡성은 강원특별자치도, 여주는 경기도입니다. 네, 일치하지 않죠? 정답은 아까 2번에서 나왔습니다. 32번 문제고요. 2026학년도 6월 모평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풀었던 문제와 같은 해에 나왔던 모평 문제고요. 다음은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에 대한 한국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가에서 라에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교통과 관련하여 지도에 표시된 지역들의 공통점을 발표해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거는 약간 하나씩 추론해 가면 될것 같고요. 일단 어떤 지역이 나왔는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요, 네, 강화도를 포함한 인천광역시입니다. 강화도가 우리나라에서 한 다섯 번째로 큰 섬인데요.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여기 강화도. 자, 그 다음에 여기 방금 했습니다. 여주. 그리고 여기 춘천. 여기는 양양입니다. 그 아래가 강릉이에요, 여러분. 자, 일단 보시면 가와나에는 수도권과 강원권을 잇는 영동고속국도가 지나갑니다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영동고속국도를 한번 그어 드릴게요. 영동고속국도는 인천을 출발해서 동수원 지나고 약간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지나는 루트거든요. 그래서 이게 영동고속국도인데요. 가와나에는 수도권과 강원권을 잇는 영동고속국도가 지나가니까 지금 춘천과 양양은 아닌 것 같아요. 인천하고 여주는 지납니다. 가와다에는 외국과의 항공교통이 가능한 국제공항이 위치해 있다. 우리 국제공항, 어디하고 어디 있죠? 일단 인천은 알 거고요. 그리고 양양에도 국제공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하고 다에, 그리고 가하고 나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죠? 인천이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가 인천인 것부터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가가 인천. 자, 그러면 다가 양양이 되겠죠. 그러면 나도 나옵니다, 여러분. 나가 여주가 돼요. 그리고 라는 한번더 체크. 인천 여주 수도권 전체 연결돼 있고요. 춘천도 선생님이 연결돼 있다고 했죠.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경춘선. 자, 그래서 춘천. 이렇게 가나다라 다 찾았습니다. 그러면.

것들 이야기했었죠. 김포, 한강신도시, 파주, 운정신도시 이야기했는데 여주에는 없어요. 자, 다는 고속철도 정차역과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경기장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평창에 대한 설명이고 해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강릉도 되긴 하는데요. 뭐 강릉이든 평창이든 없잖아요. 그쵸? 라는 도청 소재지. 자, 맞죠? 소양강댐. 맞죠? 자, 정답은 4번이네요. 다와라의 지명 첫 글자는 강원도라는 명칭의 유래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되려면 강릉이든 원주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풀어보는 내용 중에 강릉 원주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요거도 한번 잘 복습을 해보시고요. 자, 33번 갈게요. 2025학년도 3월 학평 문제인데요. 가에서 다 지역의 특징을 그림과 같이 표현할 때 A에서 D 중 옳은 내용 우리가 골라볼 텐데요. 일단 가나다 지역이 나와 있죠. 우리 지도 먼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는 어디죠, 여러분? 네, 우리 경기도 지역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 경기도 도청이 위치하고 있는 특례시입니다. 수원 특례시. 선생님도 뭐 야구 보러 가끔 갔고요. 세계 유산 보러 좀 가끔 가는 곳인데 수원 서울에서 전철로도 잘 연결돼 있어서 교통도 편리한 곳이죠. 그래서 인구가 제일 많은 수원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도청에 위치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 원주도 마찬가지로 강원도에서 인구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모두를 보유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다는 강릉이죠. 영동지방의 중심도시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 설명을 잘 읽고요. 이게 지금 적합한지를 매칭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럼 기역부터 맞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역에 A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도청이 입지하고 있음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게 가에만 해당되는 특징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맞죠? 우리 원주는 강원도 도청이 입지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강릉도 마찬가지고요. 강원도 도청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지역 중에 도청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은 가나다 중에 가밖에 안 돼요. 경기 도청이 위치하고 있는 수원 특례시입니다. 그래서 이것에만 해당하는 내용 적합하고요. 자, B를 보시면 B는요. 이번에는 나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원주에만 해당하는 내용 잘 들어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인구 규모가 1인 도시다. 일단 원주에 대한 설명은 맞죠. 근데 원주에만 맞는 설명인가요? 아니죠.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이야기할 때 여기도 경기도 내 인구 1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구가 110만 명이 넘어요. 자, 그래서 나에만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틀린 거예요. 자, D급 C는 나와 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잘 들어가야 돼요. 원주와 강원의 공통적인 특징이 잘 들어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에 도명의 유래가 된 글자가 포함되어 있다. 강, 원. 그쵸? 그래서 잘 설명했고요. 나다만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자, D는 이세 지역에 모두 포함이 안 되어야 돼요. 그런데 혁신도시가 조성되어 있음이라고 했잖아요. 포함되면 안 되는데 포함된 지역이 있죠? 원주. 그쵸? 혁신도시, 기업도시. 다 있고, 어쨌든 여기서 언급하는 혁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이세 지역에 모두 포함되지 않은 내용으로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은 기역과 디귿.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이게 정답률이 40% 정도밖에 안 되는 그래도 좀 어렵게 느껴졌던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유형들이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복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이고요. 2025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지도에 표시된 고속국도가 지나가는 A에서 E 지역을 여행할 때각 지역에서 체험할 수 있는 활동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우리 지역성 문제 정리할 때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지도 연습도 한번 같이 해보세요. 일단 A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섬들과 특히 강화도, 영종도 다 포함되어 있죠. 인천광역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방금 다뤘네요. 네, 경기도 도청, 경기도 내에서는 인구가 제일 많은 지역 수원이고요. 그 다음에 C는 우리 전자조립,
반도체 이런 것들이 발달

있고 뭐 쌀도 유명하고요. 네, 예, 이천입니다. 도자기도 유명하죠. 그 다음에 D는요, 원주 위에 그리고 평창과 원주 사이 영동고속국도가 지나가는 한우가 유명한 횡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영동고속국도의 동쪽 끝, 바로 강릉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영동고속국도 여러 번 다뤘는데 그 루트를 한번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천 그러면 국제공항 있고, 그리고 서울의 관문도시 이런 걸로 유명하고요. 또 항구로도, 국제 물류로도 유명하죠. 제조업도 발달돼 있고, 수원은 경기도 내 인구 1위, 특례시, 도청 소재지, 그리고 산업도 발달돼 있는 지역이라고 이야기했었고요. 이천은 방금 이야기했죠. 도자기, 쌀, 전자조리, 반도체 이야기했습니다. 횡성, 환우, 강릉, 여기도 뭐할 말이 많죠. 일단 여러 가지 해안 지형들이 발달돼 있고요. 경포대 해수욕장, 사빈, 경포호, 석호 발달돼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해안 당구도 있고요. 볼거리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에요. 역사적으로도. 일단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여행할 때 필요한 내용들, 체험할 수 있는 활동들 맞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A 지역에 대한 설명인데요. 관광특구로 지정된 차이나타운에서 짜장면 먹기. 네, 선생님이 되게 반가워서 조금 더듬었는데 아주 유명하죠? 인천 차이나타운? 선생님도 종종 갑니다. 그리고 선생님 대학생 때첫 번째 답사지가 차이나타운이었어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는데 아주 아주 오래된 짜장면집도 있고요. 그게 또 역사 유적으로도 지정되어 있기도 하고 차이나타운이 또 관광지로 더잘 정비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타운 인천의 대표적인 명소 맞습니다. 자, 그다음 정답이 벌써 나와버렸네요. 1번이죠. 자,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경기장에서 스케이트 타기. 자,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 왜, 동계올림픽? 평창 아니에요? 여기 평창 없는데요? 그래서 틀렸어요? 그거 아니고요. 사실 이거는 엄밀히 이야기하면 빙상 경기는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 강릉에서 주로 이루어졌었거든요. 기억을 하려나요? 네. 근데 어쨌든 비는 확실히 아니잖아요. 우리 수원은 뭐 다른 이야기를 해야겠죠. 자, 그래서 특히 관광 같은 경우에는 수원의 볼거리, 대표적인 게 수원 화성. 우리 정조대왕께서 축성한 수원 화성. 정말 멋있어요. 선생님이 몇달 전에 다녀왔거든요. 그리고 육릉, 건릉, 조선 왕릉 볼거리도 있고요. 그래서 스케이트 타기는 좀안 어울려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화성에서 성곽길 걷기. 선생님이 걷고 왔거든요. 이게 바로 수원에 대한 네,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 대한 내용으로 일치하지 않고요. 달밤에 수원 화성 그 성곽길을 걸으면 되게 예쁘거든요. 그리고 배고프면 왕갈비도 먹고 막 그러면 좋은 곳입니다. 자, 그다음 폐강을 활용한 석탄 박물관에서 갱도 견학하기. 여기서는 네, 해당 사항이 없어요. 우리 석탄 박물관 세 지역 계속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강원도 태백, 경상북도 문경, 충청남도 보령. 네, 그래서 여기 해당 사항 없고요. 2를 보시면 도자 박물관에서 도자기 만들기 체험하기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래도 도자기 그러면 2000으로 연결을 시켜줘야겠죠. 그 옆에 우리 여기 여주가 있죠. 여기도 상당히 도자기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뭐쌀 도자기 함께 유명한 여주, 이천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천쌀 그러면 임금님표쌀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세종대왕님처럼 생긴 그 임금님이 그려져 있기도 한데요. 각각의 지역에서 그래도 좀 유명한 특산품이라든지 뭐 지리적 표시제와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유명한 유적지 이런 것들은 좀잘 정리를 해 두셔야 우리가 지역 지리 파트에서 다루는 선지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왔던 건다 기출 선지들이니까요. 기출된 거는 또 반복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백지도 지역 지리 정리할 때 이런 요소들, 키워드들을 넣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백지도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따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막 넣어보는 거죠. 아, 여기가 어디였더라? 어디였더라? 생각보다 상당히 그 빈칸이 많은 곳들이 보일 거예요. 그런 곳들을 더 열심히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했지만 그래도 놓치고 있는 포인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강원 지역, 그리고 수도권 지역. 계속 이제 융합적인 문제들을 계속 풀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또 연결해서

0: 남아있는 문제들, 조금은 어려워 보이는 그런 자료들도 분포하고 있으니까요. 문제를 미리 풀고 고민을 해 오셔야 강의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의 것으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를 꼭 풀어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
1: 책은 꼭 책상 앞에서 읽어야 할까요? 바다를 보러 왔다가 책을 만나게 되는 순간.

누군가는 우연히 머물고 누군가는 이 낭만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찾아옵니다. 바닷가에 앉아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세요. 파도 소리와 바다 내음 속에서 마주친 문장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조금 다르게 만들어 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만점에 녹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반갑습니다. EBS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의 저는 김민정이고요. 우리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강의 제목 보니까 첫 번째 이제 중단원이죠. 거기에서 가장 마지막 시간이에요. 예, 오늘은 38번 문제부터 쭉 끝까지. 예, 첫 번째 중단원에 해당하는 부분 18개의 문항을 순차적으로 또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전부 다 풀고 오셨죠? 네, 믿습니다. 38번부터 갈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중간에 한번 문제 전환이 됐어요. 앞에 한번 보면은 몇 쪽이에요? 15쪽이네요. 네, 15쪽에 가면 29번 문항부터 문제가 이제 관점으로 변환이 됐습니다. 우리 이번 주제에서는요, 수능에서 크게 두 문항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반부에 살펴봤었던 사회문화현상과 자연현상,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형태의 한 문장, 1번으로 등장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관점 파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좀 더 이제 진하게 살펴볼 문항인데, 최근 들어서 이 관점에 대한 부분이 우리가 이전에 30번 문항을 통해서도 살펴봤지만, 대단원, 사단원의 사회 불평등 현상이랑도 좀 결합해서 출제가 돼요. 그래서 그 점을 좀 유념을 하시면 좋겠고, 이제 뒤로 갈수록 예전 기출들이 나오는데, 예전의 기출 경향과 그리고 또 최신의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다른지를 또 비교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풀 부분에서는 특히 우리가 이따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40번 문제가 조금 튀는 문항이긴 했어요. 왜? 문제 형식이 조금 독특했기 때문에. 자, 우선은 우리 38번부터 바로 갈까요? 자, 관점. 그래서 단서 조항의 기괄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사회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화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뒤에 단원에서 사회화의 뭐 의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사회화 기관들을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건 사회화가 뭐냐가 아니라 이에 대해서 갑을병 서로 다른 사람이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는지 거기에 주목을 하겠다는 거. 전체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가치와 규범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다. 자,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강조되는 관점은 기능론적 관점이죠. 전체 구성원이 합의했다라는 부분이 포인트. 자, 그리고 을을 볼게요. 기존의 권력 구조를 재생산하기 위해서 지배 집단의 유리한 가치와 규범을 전수하는 과정이래요. 자, 여기에서 이 지배 집단을요, 요렇게 바꿔보면 이게 뭐였습니까? 그래요. 이게 바로 기득권. 네, 해당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기득권층에게 유리한 방식의 규범을 전수해 나가는 과정, 기존의 어떠한 계층이 재생산되는 이 어떠한 내지 않은 구조적인 모순에 주목을 하는 을의 관점은 갈등론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병이요. 개인이 자신에 대한 타인의 평가나 기대를 해석, 능동적으로 자아를 형성. 중요한 포인트 나왔지? 어디 있어요? 여기서 해석이라는 단어, 그리고 또 하나는 능동적으로라는 표현. 어떤 개인의 자율성과 능동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기갈상 순서대로 분석을 했고요. 1번입니다. 갑의 관점은 개인의 행동이 상황정의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상황정의라는 거,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개인이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는지 그 주관적인 해석을 지칭을 하죠. 자, 이거는 상상론. 2번, 지배와 피지배 집단 간의 갈등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다. 갈등론에 부합하는 완벽한 내용. 갈등론은요, 이 사회를요, 지배와 피지배 집단으로 이분화해요. 이렇게 둘로 구분을 한 다음에 지배 집단이 피지배 집단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구조다라는 걸 전제해두고 논리를 전개를 하죠. 이거 자체가 문제야. 그렇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러한 갈등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의 변동의 원동력이 되는 거야. 자, 이어서 3번.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는다. 괜히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잖아요. 상호! 이렇게 꽂히면 안 돼. 단어에 꽂혀서 대충 공부하는 게 아니라 3번에서 이야기하는 각 부문이 상호 의존적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건 기능론적 관점이죠. 그래서 우리 사회를
이루는 각각의 부문들이 있어요. 각 부분이 있고 또 어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끼리 서로서로 연관이 돼서 의존적으로 제 기능과 역할을 하다 보면 우리 사회의 조화, 안정, 질서 이런 것들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 바로 기능론이었죠. 그래서 4번입니다.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비판받는 거 기능론적인 관점이었고요. 마지막 선지 5번.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중시한다. 그런데 병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야. 이거는 나무를 보는 거야, 숲을 보는 거야? 그렇지. 나무를 보는 거였어. 즉, 미시적 관점에 해당을 했어요. 오히려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중시하는 게 아니라 간과한다라는 비판을 받았었죠. 그래서 우리는 찾았어요. 네, 38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좋아요. 이어서 39번 가겠습니다. 자, 교사와 가불의 대화가 나와. 그럼 이러한 문제는 좀 이렇게 센스 있게 가야 돼. 선생님이 설명하라고 한 다음에 갑과 을, 이 친구들이 정말 잘 설명해주면 좋은데 물론 둘 다 잘할 때도 있거든. 근데 지금 이 문제처럼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리게 답변을 할 수가 있다. 봐봐. 갑은 옳고 을은 틀리게 설명을 했대.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읽다가 다시 올라가면 시간이 너무 걸려요. 결국 수능 사탐은 어느 정도의 시간 싸움이기 때문에 이렇게 교사와 학생과의 대화형 지문이 나오게 된다면 선생님의 첫 번째 말, 그리고 마무리에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누가 옳고 그른지를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 접근을 할 때는 마지막 교사의 발언을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라는 게 문제풀이의 핵심이었습니다. 자, 을의 설명에는 정작 비의 내용, 뭐 이거는 아직 모르죠. 어쨌든 우리는 이 을이 틀리게 설명했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갈 거야. 하지만 갑은 편한 마음으로 접근하시면 되죠. A가 사회가 생물 유기체처럼 균형을 유지한다고 전제한대. 자, 지금 여기서 전제하는 관점이 결국 사회 유기체설. 아, 그럼 A는 뭐다? 여기다 써볼까요? A는 기능론이 되겠다. 그리고 우리는 B와 C. 요걸 또 구분을 해야 돼. 근데 여기서 보니까 B는요, 사회를 구성하는 하위 유사가 사회 전체의 존속과 통합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 A가 기능론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을이 B에 대해서 기능론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을의 설명에는 정작 B에 대한 내용이 없고 A와 C의 내용이 있다. 즉, A라는 기능론에 대한 내용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럼 이어지는 뒷부분이 바로 후술된 내용이 바로 C에 대한 내용이겠죠. 사회 각 부분에 존재하는 복잡한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단순화한다. 자, 그렇다면 이때 C는 뭐예요? 그래요. 갈등론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B가 상징적 상호작용론. A, B, C를 구분을 했어요. A가 기능론, B가 상상론, C가 갈등론. 그럼 1번 A. A는요, B와 달리 기능론은요, 상상론과 달리 개인의 상황 정의와 의미에서 오히려 이거를 이러한 녀석들을 강조하는 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겠죠. 자, 2번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갈등론과 달리 사회에 내재한 구조적인 모순을 중심으로 사회 현상을 설명한다. 사회에 내재한

대한 구조적인 모순이라는 건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는 요거. 우리 사회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이렇게 지배를 당하는 자는 피지배의 어떠한 착취에 의해서 이걸 전제해 두는 거. 이게 되게 모순적이라는 거야. 그럼 지금 선지 2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오히려 갈등론에 대한 설명이죠. 자, 3번. C는요, 갈등론은요, 기능론과 달리 기득권층의 이익을 옹호한다는 비판받는다?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선지죠. 기능론에 해당하는 선지. 자, 4번.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없다. 자, 여러분. 지금 4번과 5번의 문제 선지의 패턴을 한번 보면 어떠한 질문으로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냐, 없냐? 라고 하는 포인트가 나와요. 근데 결국 이러한 질문으로 어떠한 두 가지 관점을 구분할 수 없으려면 이 AB의 공통적으로 예 또는 아니오라고 해당하는 속성이 여기 질문에 나와야 돼. 근데 선지 4번에서 얘기하는 건 얘는 지금 누구예요? 갈등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갈등론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AB는 둘다 아니오라고 응답을 하겠지. 그러니까 구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 사회제도의 상호 의존적 관계에 주목하는가? 라는 질문. 자, 그러면 여기 5번에서 얘기하는 건 기능론적인 관점을 얘기하는데요. B와 C를 구분할 수 있어요? 둘다 아니오라고 응답을 하기 때문에 구분할 수가 없겠죠. 이거는 어느 하나에는 B든 C든 기능론이 들어가야지만 구분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요. 예. 그래서 39번 문항은 이러한 교사와 학생들의 대화문의 형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나아가서 선지 4번과 5번이 질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없다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잘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40번으로 갈게요. 자, 문제 40번이 오늘 풀 문제 중에서는 좀 가장 난이도가 있는, 변별도가 있는 문항으로 보입니다. 자, 채점형 문항이에요. 소위 채점형 문항으로 요새 사회문화에서 변별을 내고 있습니다. 예. 마음 편하게 볼 수가 없어. 왜냐면 이 각자의 답변이 다 맞았으면 편하게 A, B, C를 구분을 하는데 네 개의 질문에 대한 이네 개의 응답이 얘는 3점이고 어떤 애는 2점이야. 여러분도 이러한 채점형 문항 같은 경우에는 극단값에 가까운 거를 먼저 접근하는 게 좋아요. 즉, 얘는 4개의 질문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0점부터 4점까지 부여가 되겠지. 0점이나 4점 있으면 그것부터 가. 그게 아니라면 그거에 가까운 숫자부터 가야 되기 때문에 3점을 받은 갑과 병의 응답을 보는 게 유리합니다. 2점짜리는 너무 모호해. 이거를 구분하기에 좀 애매하기 때문에 3점짜리를 먼저 한번 볼게요. 그럼 4개의 응답 중에 이 중에 하나만 틀렸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A, B, C라는 관점을 구분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보자. 얘가 3점이지. 근데 얘들의 이제 응답을 봐. 두 번째와 네 번째 질문에 대한 응답이 얘로 전부 다 같아요. 그 얘기는 얘가 맞으면 얘도 무조건 맞아. 어떤 거 하나는 틀릴 수가 없다라는 뜻이지. 그리고 여기도 지금 얘고, 여기도 얘예요. 근데 지금 첫 번째, 세 번째 질문을 보니까 아니오 얘고 얘가 얘 아니오이기 때문에 이첫 번째와 세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갑이 틀리면 병이 무조건 맞는 거고 갑이 만약에 맞았으면 병이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근데 갑과 병은 이네 개의 응답 중에서 무조건 한 개만 틀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두 번째, 네 번째는 모두 다 옳은 응답이다. 여기서 각각 1점을 가져갔다라는 걸 알아요. 자, 그러면 요거 얘라는 응답이 맞았죠? 그러면 A씨는요, B와 달리 개인의 행위를 강제하는 사회 구조를 중시하는가? 근데 이게 얘가 맞아서 1점을 가져갔지. 그럼 그 순간 우리는 B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걸 알았어요. 얘가 바로 미시적 관점이니까 A씨는 거시적 관점으로서 기능 갈등론. 근데 그거에 대한 구분은 불가능. 근데 여기까지 하고 나서 잘 보니까 얘가 얘로 정답이야. 그러면 을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얘 틀렸어. 네 번째도 얘가 정답인데 을이 아니오라고 얘기했으니까 얘는 틀렸을 거야. 근데 을을 보자. 얘는 2점이야.
그럼 4개의 응답 중에 무조건

무조건 두 개는 틀리고 두 개는 맞아야 돼. 근데 이미 지금 두 개가 틀렸죠. 그럼 그 순간 아니요라고 응답을 한요첫 번째와 세 번째 응답은 요거는 무조건 맞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럼 요게 맞는 응답이 되어버리는 순간 갑은 여기서 맞았고 여기서 이제 병이 틀렸구나. 그리고 여기에서 아니요가 맞았으니까 얘가 요렇게 틀렸구나. 그래서 요게 3점, 2점, 3점 요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정답을 찾았으니 알수 있죠. 첫 번째 질문. A는 B와 달리 B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었어. 지배와 피지배 집단 간의 갈등이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보는가? 이거 선생님 갈등론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A가 갈등론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얘가 들어가야지 정답이 되겠지. 근데 아니오가 정답이니까 결국 A는 뭐예요? 그쵸. A는 기능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C가 갈등론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자, 이렇게 A와 C, B 전부 다 구분을 했으면 여기에서 이제 선지, 맞는 것만 고르면 돼. 1번, 사회가 본질적으로 변동을 지향한다고 본다. A는 기능론인데요. 자, 기능론이 변화, 변동 이런 걸 좋아합니까? 이 친구들은요, 조화와 안정을 좋아하는 아이들이에요. 자, 2번, B는요, 상상론은요, 기능론과 달리 다양한 사회 제도에 상호 의존 관계에 주목한다. 부분 부분 간의 의존적인 관계에 주목하는 건 오히려 기능론이죠. 자, 3번, C는요, 갈등론이죠. 갈등론은요, 상상론과 달리 상황 정의 얘기하네. 상황 정의 누가 좋아하는 표현이야? 이거 누구 거야? 그치, 상상론 거였어. 그러면 틀렸고, 4번이요. 이번에는 결국에 우리는 가와나. 사실 1번부터 3번까지는 ABC를 구분을 했으면 기본 개념에 근거한 문제였다면 결국 문제 형태도 어렵게 해놓고 4번, 5번 선지는 조금 더 여러분들의 고차적인 사고력을 요하는 선지를 넣음으로써 끝까지 생각하게 만드는 문제가 출제가 됐죠. 자, 갑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아니요가 정답인 거야. 자, 가에는요. 상상론은요. 기능론과 달리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다. 근데 상상론은요.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하잖아요. 그럼 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오가 정답이라면서요. 그러면 들어갈 수 없죠. 정답이 5번일 것 같은 아주 강력한 예감이 들죠? 볼까요? 이번에는 얘가 정답이어야 됩니다. A는 기능론은요. C. 갈등론과 달리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는가? 보수적인 관점으로서 그런 비판을 받죠? 그러면 예라고 응답할 수 있으므로 이게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40번 문제의 정답은요? 몇 번이었어요? 네, 5번이었습니다. 39번도 조금 약간 어려웠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40번 문항, 문제 패턴 잘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채점형에서 전략으로 어떤 전략으로 접근을 할지 요거를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41번. 자, 이제도 편한 마음으로 보면 돼. 제시문, 텍스트 분석하면 되죠. 지배와 피지배 집단은 재화나 권위 또는 권력과 같은 희소 자원을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투쟁. 그래서 갈등에 대한 얘기. 투쟁 갈등을 강조를 하는 A는 뭡니까? 갈등론적 관점. 자, B는요, 균형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부분을 통해서도 기능론 찾았습니다. 자, 1번. 상황 정의. 자, 여기 상황 정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 거. 요 상황 정의 우리 밑줄 쳐주자. 이거 진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개인이 어떻게 의미 부여를 하냐. 그 주관적인 해석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B는요, 사회적 희소 가치의 불균등한 분배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선지 2번에서 얘기하는 사회적 희소 가치의 불균등한 분배. 요게 뭐예요? 이게 바로 사회 불평등 현상인 거예요. 사람들 누구나가 갖고 싶어 하는 그러한 자원들. 예를 들면 부, 권력, 명예.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게 분배되어 있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사회 불평등 현상. 근데 기능론이라고 하는 건 각자가 역할을 잘하면 그에 따라서 아주 많은 보상을 받는 거고, 제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또 노력도 안 했어. 그럼 쬐끄만한 보상을 받는 거다.
그러니까 각자의 노력과 어떠한 역할 수행의 정도에 따라서 성과물의 정도가 다른 거기 때문에 이러한 차등 보상 체계 자체를 정당하다고 보고 고로 기능론이라고 하는 건 이러한 사회 불평등 현상에 대해서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문제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3번이요. A는 B와 달리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된다. 기능론이고요. 4번이요. 질서와 안정성 바탕으로 한 점진적 사회 변동을 오히려 설명할 수가 있죠. 자, 마지막 5번. 사회구조의 영향력을 간과한다는 비판받는 건 미시적 관점에 해당해요. 갈등론, 기능론 둘 다 거시적 관점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42번. 아마 28페이지를 딱 보면 뭐야? 42번은 문제가 일단 길어. 제시문도 길고 뭐야 이런 판이 나와 있어. 나 이거 잘 모르는데 문제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 듯 하지만 사실 읽어보면은 기본적인 개념 문제였어요. 네. 학력평가에선 특히 이렇게 와 이런 문제 진짜 어떻게 내실까 싶은데 이런 멋진 문제를 또 내십니다. 근데 개념만 장착이 되어 있으면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사회문화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복습하자. 그래서 게임의 방법이 쭉 나온다. 여기서 이기는 건 같은 어떠한 돌, 이거를 같은 색의 돌을 네 개로 이어 붙여놓으면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목게임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두 사람이 이제 교대로 자기 돌을 놓을 기회가 있고 이렇게 딱딱 내가 이 돌을 어디다 놓을 건지를 미리 클릭을 하고 여기서 딱 팝업창처럼 뜨나봐. 이게 기능론인지 갈등론인지 상상론인지를 잘 구분을 해서 잘 구분을 했으면 그 칸에다가 내 돌을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퀴즈를 맞춰야 된다는 거지. 갑이 검은색 돌, 을이 흰색 돌을 선택을 했대. 자, 지금 현재 이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을은 고전하고 있죠. 네, 하나밖에 못 났어. 근데 지금 현재 여기서 배치 상황이 이렇게 갔고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A부터 볼까요? 집단 간 대립 구조는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다. 대립과 갈등을 강조를 하면서 이러한 거는 되게 필연적으로 나타나고 이게 오히려 사회 변혁의 원동력이 되는 거야 라고 강조하는 거. 이거는 갈등론적 관점이고 두 번째, 상황정의, 능동성 강조하는 거 상징적 상호작용론. C는 뭐예요? 사회 규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사회 전체의 합의. 기능론이에요. A, B, C가 다 다르죠. 자, 1번 갑니다. 팝업창이 A일 경우 만약에 상 버튼을 누르면 돌을 놓을 수 없죠. 틀렸어. 왜? 갈등론이니까. 없다라고 얘기해서 기억은 맞는 선지였어. 자, 니은 팝업창이 만약에 B야. 근데 갈 버튼을 눌러야만 돌을 놓을 수 있다? 아닌데요. 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인데요. 자, 이어서 D급 갑니다. 2번이 갑의 차례이고 갑이 지금 검은 돌이었었죠. 위치 클릭을 6번에다가 했어요. 오, 여기에다가 놓으면 좋겠다. 그치? 팝업창 B가 나타난 거야. 상 버튼을 누르면 갑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4개를 만드니까 승리하겠죠. 그러면 디귿은 맞는 표현. 그래서 42번은 기억과 디귿으로 이루어진 문제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마지막 리을 선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을의 차례래. 을은 흰 돌이었습니다. 26번이 여기 있어요. 26번. 여기다 지금 이제 막으려고 하는 거야. 수비하려고 했어. 근데 C가 나타나서 기 버튼을 눌렀어. 그러면 을은 갑이 바로 다음번 차례에서 승리할 기회를 차단한다. 자, 여러분 생각. 우리 디귿선지 생각해봐. 지금 여기에서 26번에 흰 돌이 놓여. 근데 다음 차례 이제 갑이 까만 돌을 6번에다가 놓는데 성공을 한다면 이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처럼 그 기회를 차단한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42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었습니다. 좋아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4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3번 관점입니다. 이번에는 텍스트가 네 나와 있고요. 어떤 관점일지. 자, 인구 증가는 사람들 간의 접촉과 상호작용을 증가시킨다. 이때 경쟁이 치열해지면 그 치열한 경쟁이 갈등을 유발하고 사회 질서를 위협한다.
자원을 둘러싼 경쟁은 생존 가능한 자리를 찾으려는 개인들의 노력을 낳고, 그러니까 결국

결국에는 내가 여기에서 경쟁해서 이기기 위해서 생존을 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이게 업무의 전문화로 이어진다. 전문화는요, 개인들로 하여금 상호 의존을 하도록 압박하고 상호 의무를 수용하려는 의지를 강화한다. 그러니까 각자가 A의 역할이 있고, B의 역할이 있고, C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게 서로서로가 의존적으로 함께 굴러가야지만, 각자가 제 역할을 다해야지만, 우리 사회가 안정될 수가 있어요. 예. 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죠. 전문화로 인한 업무 분화는 무한 경쟁이 파괴할 수 있는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그러면 제시문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 결국에는 질서라고 하는 거를 중요시하고 있네. 그리고 각자가 제 역할, 전문화된 내 기능을 잘 수행하는 걸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43번은 뭡니까? 그쵸. 기능론이에요. 기능론. 자, 1번 갈게요. 사회 안정보다는 변동을 중시한다. 얘는 안정을 좋아하는 애야. 2번, 상황 정의 나왔네.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리 그거에 기초를 한 개인 간의 상호작용 중시하는 거. 이거 상상론에 해당을 하죠. 자, 3번, 사회는 어느 시점에나 구조적인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구조적으로 모순될 수밖에 없는 건 사회에는 있는 자, 지배층이 있고 그들에게 착취와 억압을 당하는 피지배층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사이는 서로 착취와 착취를 당하는 그런 관계인데 이 자체가 되게 모순적일 수밖에 없고 이 자체가 전반적으로 사회에 내재한 구조적인 모순에 해당을 하는 것이며 이들 간의 이익이라는 건 서로 조화로울 수가 없어. 얘가 이익이면 얘는 이익이 아니어야 돼. 얘가 이익이면 얘가 이익이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양립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이들 사이에는 갈등과 대립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 예. 네. 그 얘기라는 거죠. 자, 지금 3번은 갈등론에 대한 설명. 자, 4번. 사회제도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 재생산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거. 자, 마찬가지로 갈등론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선지 5번 가니까요.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 정답은 5번. 우리 기능론에서 이야기하는 거, 기능론의 한계로 이야기를 했었던 게, 기능론이라는 건 일단 점진적인 어떤 변동, 이런 부분에 좀더 강조를 주다 보니까, 또 사회 안정을 좀 추구하는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전쟁이나 혁명과 같은 아주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해서는 기능론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또 뿐만 아니라 보수적 관점이다. 라는 그러한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생각해보면 기능론은 우리 사회의 요소와 부분들이 서로서로가 이렇게 의존적으로 존재를 하는 거잖아요. 각자가 각자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면서 우리 사회가 궁극적으로 안정이라고 하는 거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야. 근데 물론 여기에서 어떤 하나의 요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은 이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병리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어. 근데 얘가 제 기능을 회복을 하면 다시 우리 사회가 안정을 이룩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사회가 이와 함께 굴러가는 작동 원리로서 존재하는 사회 규범이라는 거, 사회 제도와 법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법과 제도, 규범 등에 대해서 기능론자들은요, 이거는 이 사회 구성원이 전체가 합의의 산물이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에 대해서 기능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야, 이거 진짜 너네가 다수가, 사회 전체 구성원들이 합의한 게 맞아? 알고 보니까 너네가 진짜 변화하는 걸 싫어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이 자기가 이미 갖고 있는 그러한 킨들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하죠. 43번의 정답, 5번이었어요. 자, 이어서 44번 가겠습니다. 예. 자, 마찬가지로 관점 문제 나왔고요. 자, 이전에도 비슷하게 이렇게 말풍선 나왔었어요. 37번 문제가 그러했었죠. 그래서 뒤에도 보시면 말풍선의 형태로 각각의 관점을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기후제라는 사회현상에 대해서 각자의 관점이 서로 달라요. 갑은요, 가뭄이라는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공동체의 결속력을 높이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의뢰였다. 이 기후제라고 하는 건 그러한 역할과 그러한 기능을 수행한다. 오! 갑은 뭐야? 기능론이겠네.

을은요? 을의 절차, 재물 비슷한데 사회적 맥락에 따라 구성원들은 그 의미를 서로 다르게 해석해서 행동을 한다. 이에 대해서 각자가 정의하는 바는 다 다른 거예요. 주관적인 해석이 다 달라.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를 하죠. 자, 을은 뭐예요? 상징적 상호작용론. 자, 병은요? 피지배층의 불만을 잠재우고 기존 질서를 유지하려는 기득권층의 통치수단에 이거는 불과해. 갈등론. 애초에 여기 병 같은 경우에는 피지배층, 기득권, 이런 식으로 이 사회를 지배와 피지배 구조로 살펴보고 있죠. 자, 이렇게 관점 구분했어. 자, 1번부터 갑니다. 개인의 행위가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오히려 을의 관점, 상상론에 해당하겠고. 자, 2번이요. 갑의 관점은요. 병의 관점과 달리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 와, 이거 진짜 자주 나오지? 자주 나오니까 우리 여기 한번 밑줄 칩시다.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요, 보수적인 관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이러한 보수적 관점의 특징을 지니는 거 기능론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찾았어요. 자, 3번 갈게요. 을의 관점, 상상론이죠. 병과 달리 집단 간의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라고 본다. 이거는 오히려 갈등론인데요. 자, 4번.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본다. 병이 그럴 리가. 이 둘이 서로 양립이 불가능하다. 조화로울 수가 없다. 누구한테 이익이면 누구한테 무조건 이익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마지막. 병과 을을 비교하는데요.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하고 있다. 라는 비판을 받는 건 오히려 상상론, 을의 관점에 해당을 하겠죠? 네. 44번의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45번이요. 길다. 제시문이 긴데, 결국 이렇게 말풍선의 형태를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서 텍스트화 시켰을 뿐이에요. 자, 환경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들이 환경 오염을 사회 문제로 규정하면서 이게 관심사가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론은 결국에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야 라고 의미 부여를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게 상대적이라는 특징을 지니죠. 그 얘기를 가이드하고 있네? 그럼 가는 뭐야? 그래. 상상론이네. 자, 나. 환경 문제는 산업화를 위해 자연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인 병리 현상이다. 이거는 그냥 잠깐 동안 나타나는 것뿐이야.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대기 수질이 오염이 되면 이로 인해서 비용과 피해가 증가해. 하지만 기술이 개발되면 다시 사회는 조화와 균형을 이룰 거야. 제가 어디 밑줄 칠까요? 그렇죠.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거. 그렇다면 나는 기능론. 상상론, 기능론 나왔으니까 얘 갈등론일 것 같죠? 그런지 볼까요? 자본가 계급 나왔습니다. 이윤 추구에만 몰두한 결과 환경 오염이 나타났고요. 근데 그로 인한 피해는 노동자 계급, 즉 피지배층에게 갔다라는 이야기. 갈등론이죠. 자,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1번부터 갈게요. 자,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 맺는다. 이거 기능론이었고. 자, 두 번째.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 과정을 중시하는 거.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었습니다. 자, 3번. 다 갈등론이죠. 지배와 피지배 집단 간의 대립투쟁을 변동의 원동력으로 보는 거. 정답은 3번. 자, 4번. 사회 질서와 안정의 중요성을 경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럴 리가. 기능론은 조화 균형을 너무 좋아하는 녀석이야. 경시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경시한다는 건 무시한다, 간과한다라는 표현이잖아요. 자, 마지막 5번. 다의 관점. 갈등론이죠. 가의 관점과 달리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 자, 이거 기능론의 비판점이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45번. 정답은 3번 찾았어요. 46번 내려갑니다. 자, 이제 또 관점을 구분하는데요. 이제는 또 표로 주어지니까 좀 낯설게 느껴지네요. 잘 보세요. 첫 번째, 사회 구성 요소의 상호 의존 관계에 주목을 한대.

서로서로가 의존하는 거, 뭐야, 기능론이지. 그럼 A는 기능론 찾았고. 자, 두 번째. 개인의 주관적 상황 정의. 이거 뭐야? 그치? 상상론이지. 찾았네. 그럼 마지막 요 C가 뭐예요? 이게 갈등론이 되겠죠. 우리 A가 기능론이었으니까 그 둘의 공통점이 들어가겠습니다. 가. 사회 구조에 초점을 둬서 사회문화 현상 이해하는 관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문장 끝까지 봐야 돼. 요새 들어갈 수 있다 없다로 선생님들이 또 출제 함정을 내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 여기서는 끝에 이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이 맞는 선지였고요. 자, 니은. 사회가 본질적으로 조화 균형을 이루는 거 기능론 맞습니다. 디귿. B. B는 뭐예요? 상상론이죠. 아, 이거 지금 디귿에서 얘기하는 건 갈등론이고요. 자, 리을입니다. 사회를 유기체와 같다라고 보는 거, 사회 유기체설 얘기하는 건 기능론이었죠. 자, 46번은요. 기억과 니은으로 이루어진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47번. 오, 짧다, 짧다. 네. 자, 사회문화 현상 바라보는 관점. 2번 문제로 출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뿐하게 여러분들이 문제를 받자마자 1번에서 현상 구분하는 거 풀었을 거고, 바로 아래 문제에서 관점 구분하는 문제가 등장을 했죠. 물론 최근 들어서는 이 관점 부분이 일면에 등장을 하기는 하는데 꼭 2번으로만 등장하지는 않아. 집단 간의 갈등은 사회 전체의 일시적인 불균형과 혼란을 초래. 하지만 사회는 이를 극복. 그러니까 이러한 갈등이라고 하는 건 극복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뭐야? 균형과 질서를 회복. 그러니까 균형과 질서를 좋아하는 녀석이라는 거지. 그럼 얘는 뭐야? 기능론이 되겠죠. 자, 1번. 능동성 강조하는 거 상상론. 두 번째. 안정보다 변동을 중시할 리가 없죠. 안정이 제일 중요한데. 자, 3번. 사회 부문 간의 상호 의존성을 강조합니다. 정답 3번. 4번 보면 갈등이 필연적이라고 보는 건 오히려 갈등론적 관점이 되겠고요. 마지막 5번이라는 건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48번. 자, 표로 또 등장을 했어요. 네, 당황하지 말고 A, B, C를 구분을 해야 돼. 자, 우선 두 번째 가니까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된다는 비판. 이거 우리 익숙하죠? 근데 다행히 표가 나왔지만, 아까 우리 채점형으로 나왔었던 게 있으면 사실 조금 긴장했을 거야. 근데 얘는 뭐 그냥 맘 편하게 보면 돼. 근데 이거에 대해서 아니요, 아니요라고 응답을 하는데 C만 예라고 응답을 한다? 그럼 우리는 그 순간 C가, 그래, 너가 기능론이구나. 세 번째, 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는가? 그럼 이게 무슨 관점이에요? 거시적 관점에 해당을 하겠죠. 거시적 관점. 그러면 여기서 미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상상론이 A고 이 B가 갈등론이 되겠죠. 자, 1번. 상상론은요. 갈등론과 달리 집단 간의 갈등을 옹? AB가 반대로 돼 있네. 오히려 이러한 갈등을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라고 보는 게 갈등론이었고. 자, 두 번째. B와 C를 비교를 하는데요. 네. 자, 사회 부분의 통합과 균형 강조하는 거 누구야? 기능론이지. 그럼 C의 관점이네. 디귿. C와 A를 비교하는데요. 사회 제도 간의 상호 의존 관계에 주목을 합니다. 기능론의 특징. 맞죠? 마지막 리을 갑니다. 자, 지금 가는 여기 아니요라고 얘기하니까 기능론과 갈등론과는 구분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만의 특징이 들어가야 돼요. 상황 정의에 기초해서 행동한다고 보는가?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48번은 디귿과 리을로 이루어진 문제의 정답은 네,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자, 이제 49번으로 갈게요. 네. 자, 문제 49번에서는 다시 이렇게 말풍선의 형태로 관점 구분하는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혼밥 쪽이 증가하는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 달래요.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을 너는 어떤 렌즈를 장착하고 볼 거니? 그런데 갑은요, 전통적으로 함께 밥 먹는 거, 식사하는 건 공동체 구성원 간의 소속감 형성을 위한 중요한 의례였어. 그런데 이러한 규범이 약화되면서 혼자 밥 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그러니까 이렇게 밥 먹는 거 자체가 소속감

영상을 위한 기능을 수행을 한 건데, 이러한 규범 자체가 약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많아진 거야. 혼밥 쪽의 사람들이. 그러면 이거는 기능론적 관점. 자, 을입니다. 과거에는 혼자 밥 먹는 사람을 외톨이로 여겼으나. 자, 여기서 포인트는 뭐야? 여겼다.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의미 부여를 했다. 근데 최근에는 우리 혼밥 먹는다고, 와, 저 사람 지금 혼자 밥 먹는다, 킥킥킥 말하지 않아요. 전혀 신경 안 쓰죠. 오히려 가족이나 집단의 구속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는 세련된 도시인의 생활방,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나 싶기는 한데, 뭐 어쨌든 을의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이거는 되게 세련된 생활방식이야, 이런 식으로 의미 부여를 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래. 그러면 을은 뭐예요? 상상론이죠. 자, 마지막 병. 혼자 밥 먹는 사람들 대부분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결국 혼밥은 불평등한 분배 구조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거는 결국에는 불평등의 산물인 거다. 자, 병은요? 갈등론적 관점이죠. 자, 1번부터 볼게요. 개인의 행동이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초해서, 자, 여기서 개인의 행동이, 아이고, 개인 말고 여기서부터 보자. 상황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 여러분, 요거를 요런 낱말로 바꿔볼까요? 자, 이거 뭡니까? 그렇죠. 상황 정의에 해당한다. 상황 정의 강조하는 거는 상상론이었죠. 자, 이어서 두 번째.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된다. 이거 기능론인데요. 자, 병. 집단 간 갈등이 필연적이며 사회 변동의 원동력. 정답 나왔네요. 정답은 3번 딩동댕. 자, 4번. 을과 갑을 비교를 하는데 사회 문제를 설명하는데 사회 구조적인 요인을 이제 강조를 한다. 근데요, 갑은요, 기능론이에요. 을은요, 상상론이에요. 상상론은요, 미시적 관점이에요. 오히려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겠죠. 틀렸고, 마지막 5번. 을과 병의 관점 모두 사회 구성 요소의 기능과 역할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으로 본다. 예? 병이 이에 대해서 긍정할 리가 있습니까? 예, 전혀. 지금 5번에서 얘기하는 건 기능론적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기출 문제풀이를 보실 때에는 이런 식으로 정답보답 근거 찾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고 당연히 정답 맞추면 기분 좋죠. 아싸 하고 끝난 게 아니라 대체 이 제시문에서 각각의 관점이 왜 기능 갈등 상징적 상호작용론인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고 각각의 선지별로 이야기하는 게 어떠한 관점인지 이거를 하나하나 다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시험장에서의 대단한 무기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다음 페이지로 가요. 50번 문제입니다. 50번. 네. 자, 관점에 대한 내용. 네, 마찬가지로 비슷한 형태의 동형의 문항이 이어지고 있어요. 자, 질병은 구성원 각자가 부여하는 의미나 가치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규정될 수 있다. 자, 여기서 제가 어디다 밑줄 칠까요? 구성원 각자가 부여하는 의미나 가치. 이 질병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정의하는지. 그러면 이건 개인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거. 그럼 가는 뭐예요? 그래요. 상징적 상호작용론. 자, 두 번째. 질병은요. 사회 체계 유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 통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못하니까 이게 문제야. 그래서 치료는 일종의 사회 통제라고 볼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 나의 관점에서 두드러지는 건 결국 나에게는 이 사회 체계 유지가 너무너무 중요해. 근데 질병이 이 유지라는 그 사회 통합, 이 자체를 방해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치료되어야 할 대상이야 라는 거. 그렇다면 나는요, 기능론. 마지막 답니다.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자원이 부족한 이들에게는 사회 구조적 모순이 고스란히 전다. 오! 어디다 밑줄? 여기. 사회 구조적인 모순. 그리고 질병에 걸릴 위험은 사회 계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누구는 더욱더 질병에 취약한 계층이더라.
이런 식으로 사회를 좀 계층적으로 살펴보고 있죠. 자, 마지막 단은요,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상기갈 구분했으면, 자, 1번부터. 가해 관점은 사회 구조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간과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렇죠. 정답. 나왔어요. 딩동댕. 자, 우리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뭐였어, 얘들아? 나무를 보는 관점.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 미시적 관점. 관점이라고 얘기했죠. 자, 2번이요. 나는요, 기능론인데요. 자, 지금 여기 2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오히려 갈등론에 대한 설명. 자, 3번 갈까요? 사회 각 부분이 상호 보완적 역할, 기능론. 자, 다는요, 대립과 갈등을 사회 구조의 필연적 속성, 갈등론에 해당하고요. 자, 마지막 5를 볼까요? 5번 선지에서 우리가 가져가야 될건 요거야. 문제 형식. 우리 아까 선지 살펴봤었죠? 비슷한 선지 있었어요. 어떠한 질문으로 관점을 구분할 수 있냐, 없냐, 라는 게 나오면 결국 이게 여기서는 구분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이 가와 다에 대해서 요 질문의 내용은 둘다 공통적으로 예라고 응답을 하거나 둘다 아니오라고 응답을 해야 된다. 근데 지금 요 질문에 대해서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해당하는데 가와 다 같은 경우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가는 예, 다는 아니오라고 응답을 하겠지. 그럼 구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50번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이 50번에서 가져갈 선지는 요 5번 선지였어요. 우리 정답 선지는 아니었습니다만 이게 왜 오답이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자, 51번입니다. 자, A는 사회 규범이 사회 전체의 필요를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 아, 끝났네, 끝났어. 우리 기출앤플러스 통해서도 봤잖아요. 이 규범이라고 하는 게 사회 다수 구성원들의 전체의 어떠한 합의의 산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 근데 이와 달리 B는 사회 규범이 지배계급만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다. 나왔죠? 자, A는 뭐예요? 기능론이고. 그리고 B는요? 갈등론적 관점입니다. 이 문제 거의 내신형 문항이었어요. 자, 1번. A는 기능론. 사회가 본질적으로 변동을 지향. 그럴 리가. 이 친구들은 안정을 좋아하는 녀석이라고요. 자, 2번. 사회 균형 회복 능력을 강조해서 사회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부정한다. 균형 회복 능력이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건 맞죠? 근데 어쨌든 간에 사회 문제라고 하는 걸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51번, 지금, 51번의 2번 문항처럼 그 발생 가능성을 부정한다고 얘기할 순 없지. 자, 3번. B는요, 집단 간의 갈등을 필연적인 현상으로 본다? 어? 갈등론? 정답? 3번? 네, 나왔네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 사회는 지배층이 있고, 그리고 이들의 지배를 받는 피지배층이 있다. 이 피지배층은 지배층에 의해서 억압받고 착취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가 아주 구조적으로 모순적일 수밖에 없다. 구조적인 불평등과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모순이라고 하는 게 이미 내재해 있다. 그리고 이들 간의 갈등, 그 이해관계, 이익이라고 하는 걸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조화로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이 안에서 갈등과 대립이라고 하는 건 필연적으로 나타나는데, 고로 이러한 갈등과 대립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의 변혁의, 변동의 원동력이다라고 보는 이러한 논리 구조. 자, 4번에서 이야기하는 영향력을 경시할 리가 없죠. 기능이든 갈등이든 둘다 고시적 관점인데. 자, 5번. 사회를 유기체로 간주하는 거. 사회 유기체설에 전제해 두고 있는 건 기능론이었었어요. 예. 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선지 5번에서 이야기하는 사회 유기체설이라는 건 기능론의 전제입니다. 그리고 선지 4번에서 이야기하는 거, 여기서 제가 잠깐 설명, 요거 3번에서 얘기했던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요거. 이게 갈등론의 전제다. 그러니까 각각의 관점이 논지를 전개를 할때그 전제 출발점이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52번입니다. 짜잔! 자, 사회 규범은 지배 집단만의 합의에 의해서 형성되고 지배 집단만의 이익을 보장할 뿐이야. 나왔다. 요 표현 이전에 봐봐.

달라요? 그런데 내용은 똑같아. 형태만 다를 뿐. 자, 1번입니다. 집단 간의 갈등이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라고 본다. 뭐야? 정답 나왔잖아. 1번이죠. 자, 2번입니다. 사회가 본질적으로 조화 균형을 이루고 있다. 자, 이거는 기능론적 관점. 3번이요. 사회 제도가 계급 재생산을 위한 수단이라고 본다. 이거는 오히려 갈등론적 관점이죠. 갈등론자들은 이 사회에 내재한 규범이라는 게 기득권과 지배 집단만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애초에 자기가 갖고 있는 힘과 권력, 계층적인 이익,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시키기 위해서, 즉, 계급을 재생산하기 위해서 제도와 규범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야. 라는 시각을 갖잖아요. 자, 4번, 을. 사회 통합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럴 리가. 기능론은요, 통합과 안정, 조화, 질서. 너무 중요하는데. 자, 5번. 거시적 관점, 응? 근데 갈등과 기능론 둘다 거시적 관점이었죠. 오. 그래서 달리라고 갑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자, 이어서 53번 문제 볼게요. 53번부터는 남아있는 우리 55번까지 3개 남았는데, 전부 다 문제가 똑같이 생겼어. 물론 내용은 다르기는 한데, 우리한테 이제는 익숙한 말풍선의 형태로 문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워라벨이라는 현상에 대한 각자 서로 다른 관점이 등장을 하고 있죠. 자, 갑부터 볼게요. 예전에는 고용주를 비롯해서 대다수 직원들이 워라벨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대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의미 부여를 해. 그러면 갑은요, 상징적 상호작용론. 자, 이어서 을. 워라벨에 대해서 개인에게 일상생활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보장해주는 것 같지만, 개인의 업무 능력을 극대화해서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기득권층의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야, 이런 식으로 보기 좋게 만들어진 것 같지만 사실상 그 이면에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증대하기 위한 의도가 반영됐을 뿐이야. 갈등론. 마지막 병이요. 자, 개인이 일상생활을 즐기며 자신을 재충전, 사회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역할과 기능 같은 것들을 잘 수행하기 위해서 워라벨이라는 게 존재하는 거야. 기능론. 자, 1번부터 갑니다.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설명할 리가 없죠. 왜? 상상론은 미시적 관점이니까. 자, 2번.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는 이 비판을 받는 건 누구였어? 네, 기능론이었고요. 3번. 병. 요거 기능론이죠.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맺는다. 정답 나왔네요. 3번. 서로 서로가 의존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기출엔 플러스에서 아까 빈칸을 통해서도 봤던 내용입니다. 자, 4번. 갑은요, 을과 달리, 갑과 을 비교하는데,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본다. 그런데 갈등론에 대한 설명 아닙니까? 오히려 을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5번. 병의 관점 기능론이죠. 을과 달리. 예,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를 한다. 오모나.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하는 건 오히려 갑.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53번의 정답은 3번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페이지 22쪽에 54번입니다. 자, 관점입니다. 계속해서 관점, 기갈상 부분. 최근 들어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하는 이유가 뭘까에 고민을 하는 거야. 근데 갑은요, 불공정한 분배 체계의 심화로 희소 자원이 기득권층에 집중되면서 이렇게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를 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창 막 N포 세대 뭐 이러한 말들이 되게 유행처럼 번졌었잖아요. 자, 갑의 관점은 갈등론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고요. 자, 을입니다. 혼자 사는 삶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가 구성원들 사이에서 확산되면서 결혼을 개인의 선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오히려, 야,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게더 좋은 거 아니야? 각자 구성원들이요, 이렇게 결혼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의미 부여를 하면서 이렇게 최근 들어서는 결혼하지 않더라. 그러면, 을은 뭐야? 상상론이지. 자, 마지막 병.

결혼 생활에 수반되는 출산과 육아, 교육 등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사회 문제야. 제 기능을 하지 못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뿐이야. 그렇다면은 이러한 제도가 제대로 기능을 한다면 다시 결혼을 많이 하겠어. 라는 논리죠. 기능론적 관점. 자, 1번입니다. 갑의 관점은 결혼이 불평등한 성 역할 분담 체계의 강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오히려 갈등론은 강조하겠죠. 자, 2번을 상상론.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 오, 예전에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이렇게 생각을 해. 정답은 2번 나왔습니다. 상상론. 자, 3번. 병의 관점, 기능론인데요. 결혼 제도가 사회 구성원을 충원함으로써 사회 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을 오히려 강조할 거고, 4번. 갑과 병을 비교합니다. 갑과 병.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증가하는 현상을 거시적 관점으로 5. 근데 갑과 병은 모두 거시적 관점. 마지막 5번. 을의 관점은 상상론인데요. 갑과 달리, 즉 갈등론과 달리 결혼제도와 다른 사회제도 간의 상호 의존성을 설명하는데 유용하다. 갈등론이 그럴 리가 있나요? 이러한 부분과 제도 간의 상호 의존성을 좀더 강조하는 건 기능론적 관점에 해당을 하죠. 그래서 5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예. 자, 마지막 우리 55번 문제 가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제에서 가장 마지막 문제에 해당을 하고요. 비슷한 형태 동형의 문제, 동형의 패턴으로 출제가 됩니다. 판소리 흥부전에 등장하는 인물의 행위에 대해서 각 관점에서 얘기해 봐. 근데 갑은 지금 쭉 보니까 이래서 돈벌 생각, 이것보다는 신세 한탄만 하면서 형에게 의존하는 흥부와 달리 놀부가 결국 부자가 된건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아껴 쓴 행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야. 그러니까 흥부 말고 농부가, 아, 놀부가 그만큼 노력을 했으니까 이렇게 많은 부를 축적하고 많은 성과물을 가져가는 게 이거는 뭐 지당한 거지. 라는 이야기. 이거는 기능론적 관점이죠. 그들이 노력을 하고 그에 따른 어떠한 결과물을 가져간 거니까 이게 정당하다고 보는 거. 그러니까 여기 기능론 같은 경우에는 사회 불평등 현상을 되게 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죠. 차등 보상 자체를 인정을 하니까. 자, 을입니다. 당시 가부장적 사회구조에서 놀부가 장남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아우인 흥부가 받을 재산까지 차지한 거 아니야? 사회적 희소 자원을 모두 형에게 빼앗긴 흥부가 개인적 노력으로 빈곤을 극복하기는 어려웠을 거야. 그러니까 이게 구조 자체가 지금 이렇게 장남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 흥부 입장에선 되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거 아니야? 라는 논리. 그러면 을은 뭐예요? 갈등론적 관점. 자, 마지막 병입니다. 저는 흥부가요. 형수로부터 밥풀이 묻은 주걱으로 뺨을 맞자 고맙다고 말하며 다른 뺨을 내린 장면에 주목을 하면서 이 친구가요. 이거에 대해서 배고픈 시동생에게 밥을 주는 행위로 받아들였다. 이런 식으로 의미 부여를 했다. 응? 상상론에 해당을 하겠죠. 자, 기갈상 구분을 했으면 1번 갑니다.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 활용될 수 있다라는 비판받는 거 정답 1번 나왔네요. 기능론에 부합하는 설명. 자, 2번에서 얘기하는 건 기능론이죠. 3번은요, 거시적 측면 일리가 없어요. 얘는 미시적 관점에 해당을 하니까. 4번에서 이야기한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보는 건 갈등론적 관점에 해당을 하고요. 마지막 5번에서 이야기하는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하는 거.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 즉 병에 해당하는 관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주제에 전부 다 문제를 풀어 보았습니다. 총 55개의 문제를 푸는 동안 최근에 기출 경향이 어떻고 어렵게 출제가 된다면 이렇게 나올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첫 번째 주제인 사회문화 현상의 이해 파트에서는 각 관점 그러니까 일단은 그 현상 비교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1번부터 전반부에서 살펴봤었던 문항들, 특히 이전에 오답률 되게 높았었던 7번 문항 같은 거 유의미하게 살펴보시면 되겠고요. 후반부에서는 각 관점 비교하는 문항들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중간에 채점형 문항 조금 난이도 있게 출제되었었어요. 문제 패턴과 형식들을 좀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수학이 말랑말랑해진 지니 이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들어오기 전에 친구가 뭔가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렇게 단어들 엄청 많이, 단어라고 하면 안 되고 알파벳이 엄청 많이 적혀있는 이렇게 막 크로스월드처럼 되어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런 거에서 이제 네 개 영어 단어야. 아, 알파벳이니까. 그지? 거기에서 처음 찾는 네 단어가 자, 이제 뭐 내년에 당신의 뭐 운이 되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냈는데 제가 찾고 저는 막 change, 그다음 self, love 이런 걸 찾았어. 그러면 내 친구가 찾은 걸 봤는데 여러분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걸 찾은 거예요. 내 친구 유학 갔다 온 막 영어 엄청 잘하는 친구거든. 그래서 야 이거는 내년에 운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영어 실력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냈었거든. 내 친구가 찾았다고 하는 단어를 내가 모르겠는 거냐. 그러면 나는 그 단어를 봤다 할지언정 모르잖아요, 여러분. 충격적이었어요. 이제 아 이게 약간 그 후 터치의 중요성이랄까? 같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살아왔는데 나는 너무 이제 안 한 거지 영어를. 근데 찾는 영어의 수준이 이제 체인지 막 이런 거. 근데 내 친구가 찾은 단어의 뜻도 모르겠네. 근데 뭐 이런 생각은 해요. 내가 평상시에 쓰는 한글 단어로도 아마 저 영어 단어의 뜻 같은 것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죠? 아, 그런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살포시 좀 해보았습니다만 사실 그것도 핑계고요. 그렇죠. 좀 부럽네. 나도 영어를 열심히 좀 공부를 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을 종종 합니다. 종종. 종종 해요. 그러니까 해가 바뀔 때마다 뭐 영어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든지 아니면 책을 많이 읽겠다라든지 아니면 좀 조신한 인생을 살아보겠다라든지 항상 그냥 이렇게 깔려있는 소원들이 있어요.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는 걸 내가 스스로 아는 거지. 여러분들 소원 빌 때도 그런 거 있잖아. 그냥 뭐 특별히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냥 은은하게 이루어질 거기를 바라는 소원을 비는 것처럼 구체적이지 않은 소원들이라는 게 있잖아. 그렇지? 책만 읽기 이런 거 구체적이지도 않고 내가 의지를 가지면 할 수도 있을 거면서 절대 하지 않는 뭔가 그런 거. 하, 노래는 다시 이제 책을 좀 읽어보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도서관이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집 앞에 아, 주 두 번 이상 도서관에 가야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한다 그랬어요? 이뤄지면 말해드릴게요. 네. 기분이 좋아지는 공식입니다. 오늘의 기분이 좋아지는 공식.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내가 제일 좋아하는. 하루에 가장 기분 좋은 그 타임인데요. 이걸 왜 강조해서 썼느냐 읽어보시면 자려고 누울 때 그 침대 속에 싹 들어가면서 이불을 싹 덮는 그 포근함을 온전히 느껴보세요라고 적어놓은 게 제가 하루 일과 중에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라고 하면 이 타임을 전 제일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걸 온전히 느끼지를 않더라고요. 분명히 말을 하라고 하면 나는 이 침대에 딱 들어가는 그 느낌이 제일 좋아라고 말은 하거든. 그러면 침대에 들어갈 때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니까 하면서 그걸 온전히 딱 느끼면서 들어가야 될 텐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뭐 하다가 어쩌다가 뭐 들어가 침대에 들어가서 휴대폰 켜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음미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되게 많을 거야, 여러분들. 뭐 맛있는 거 먹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밥을 먹으면서 밥 친구를 뭐 켜놓든지 뭐 TV를 보든지 이러다 보니까 내가 되게 맛있는 걸 먹는데 이걸 엄청 맛있게 음미하기보다는 허겁지겁 그냥 이거 보면서 이걸 보는 것도 아니고 먹는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온전히 느끼지를 못하는 때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 뭐 예를 들어서 머리를 자르러 가서 머리를 만지면 솔솔솔 잠이 오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우리가 딴 걸 안 하다 보니까 그 느낌을 좀 많이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 이렇게 졸린 거랑 마찬가지인데 요즘은 다 막 이것저것을 하다 보니까 온전히 무언가를 느끼는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오늘은 딱 자려고 누울 때 그냥 좀 아 쓰러지는 거 말고 그 발부터 침대에 이렇게 이불 덮는 곳에 이렇게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한번 느껴보도록 해요. 그러면 되게 그 이불의 느낌과 아무튼 되게 좋아. 기분이 아 좋아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이거를 이렇게 말은 해도요. 그냥 잘 안 느끼게 되더라고요. 한번 오늘은 우리가 좀 기분 좋게 말랑말랑하게 그 느낌을 느껴보도록 합시다. 알았죠? 자 오늘도 즐겁게 달려볼 거고요. 오늘 이제 이산확률 변수라는 것을 끝낼 차례이기 때문에 즐겁죠. 즐거운 거. 그죠?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Yes.
가봅시다, 우리. 자, 오늘은 제가 문제부터 풀 거예요.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이항분포 기억하시죠? 개념에 비해 문제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하면 개념, 내용 모르고 문제만 열심히 푸는 친구도 꽤나 있어요. 좋지 않은 방법. 절대 좋지 않은 방법이에요. 자, 확률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뜻이겠지라고 하지 말고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해봐요. 얘기를 해보라는 거지. 무슨 뜻인지를. 자,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말을 한글로 해석을 하면 N번 던지기를 할 거고, 그치, 이런 말을 해. 뭐, 아니, 선생님, 동전 던지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지. 이런 경우는 주사위 던지기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당연하지. 그냥 우리끼리 말하는 거야. 시행을 한다는 건 그냥 던지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던지기를 할 거고,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오는 고정된 확률인 거네. 이런 표현을 쓰세요. 이를테면, 봐. 이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이를테면, 주사위를 N번 던질 거고, 3의 배수에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 때. 이렇게 할까요? 흰색이 날아갔어요. 흰색이 날아갔어요, 여러분들. 오, 날아간 게 아니고 부러졌군요. 일단 여기다 킵해놓고. 수! 횟수! 이렇게 할게요. 이 횟수를 X라고 할 때라고 하면은 B하고 나타내지 않아도 여러분이 똑같은 표현으로 바꿀 수 있어야 돼. 볼래요? N번 던졌죠? 3의 배수가 나오는 확률은 몇이야? 3 또는 6이니까 3분의 1이죠? 이것을 말한 거야. 그럼 우리 뭐라고 해요? X가 따른다. 무엇을? 이항분포를 시행 N번 던지고요. 3분의 1의 확률로 고정된 확률입니다. 이 뜻인 거를 더 편하게 나타내 놓은 거예요. 맞죠?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다 이해가 잘 되셔야 됩니다. 이제 시작할게요. 이렇게 말했어. 무슨 뜻이에요? 정리해야지. X를 두배 하면 분산에는 제곱배만큼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4VX가 되어주고 그게 40이라고 했으니까 VX가 얼마라는 거예요? VX가? VX가 10이라는 거죠. 이렇게 딱 해놔야 돼. 자, 분산이 10이래. 분산 어떻게 구할래요? BNP의 최고점. 이항분포의 최대 장점 뭐라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엄청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해봐요. n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를 하셨을 때 분산인 10이 나옵니다로 정리가 되어주는 겁니다. 양변에 2분의 9를 대입하시면 n 값이 나올 수 있겠죠. 끝. 45. 됐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 3점짜리라고 해. 왜냐하면 솔직하게 말할게요. 진짜 솔직하게 말할게요. 2점이라고 해도 무방할 만큼이에요. 그죠? 하지만 뒤쪽에 있고요. 말이 어렵지. 그러다 보니까 2점보다는 3점으로 배치가 되기는 합니다. 얘도 꽤나 강력한 그이 우리처럼 우리 선배들 때 라고 할까요? 확률과 통계가 이렇게 단어 말이 생각이 안 나니. 하려는 말이 많을 땐뭐 하면 되느냐면 심호흡을 하면 돼요. 자, 확률과 통계가 뒤쪽으로 따로 배치가 되던 선택 과목으로 있던 시절에는 제가 일부러 우리 교재에도 23번부터 30번까지라고 되어 있는 모의고사 형태를 뒤에 넣어놨는데 우리는 교육과정이 바뀐 거지만 확률과 통계의 내용에서 변화가 있는 건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들 그 기출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 기출 사용

하라고 일부러 드렸어요. 우린 이렇게 안 푸는데요. 해보라고 드린 거야. 지금 수많은 기출 여러분 사용하시면 되는데, 자, 기출에서 이 문제가 꽤나 대표적인 2점짜리 유형이었습니다. 더 이상 확통이 2점에 배치가 되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2점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친구가 있잖아요. 누구 있죠? 지수와 로그 계산, 그쵸? 유구한 역사를 가진 1번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를 이기기에는 다소 부족하지만, 확통이 2점이 있던 시절에 2점의 그 대표 후보군 중에 하나였습니다. 쉬우니까요. 너무 쉬우니까요. B라고 해서 이 항목표 따른다는 거 보여주자마자 여러분한테 분산을 구하라고 하는 건 곱해 곱해 3분의 2 곱해로 끝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쉬운 거야. 그래서 이 항목표가 뭔지도 모르고 답만 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답은 구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왕 목표로 하는 거 잘해야지. 그치. 내용도 이해를 하면서 갈 겁니다. 자, 2번도 한번 보세요. 요렇게 돼 있지? 자, 그러니까 몇번 던졌어? 80번 던졌어.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P인 거야. 자, 근데. 하, P가 얼마인 거예요? 평균이 20 나왔다는 건. 여기서 P가 얼마라는 거야? 둘이 곱해서 20 나왔다는 거잖아. 4분의 1이라는 거죠. 그죠? 세상에 이렇게 쉬울 수가. 자, 그럼 갑니다. X가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이항분포를 이렇게 쓸게요. 물결 뭐라고요? 따른다라는 한글로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80번 던질 거고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4분의 1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VX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NP 1-P 요게 20이에요. 4 곱하면 5, 15 이렇게 되겠죠? 끝. 너무 좋잖아. 그지 않아요? 너무 좋잖아. 이항분포임을 눈치채면은 뭐가 좋다고요? 다시 한번 정리.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구하기가 너무너무 쉬워지는 겁니다. 너무너무요. 오케이. 자, 한번 더 가봅니다. 3번도 보세요. 이제 난이도를 살짝 올린 거야. 그죠? 살짝 올린 거야. 뭐 때문에? 무엇으로 난이도를 올린 거겠어요? 변수의 변환 파트로요. AX 플러스 B의 평균표 구하는 거 있죠? 평균 분산 표준 편차. 얘네가 참 여기저기 다잘 들어가는 조미료예요, 조미료 여러분들. 그지 않아? 이렇게 나타내져 있으면 여러분 뭐라고 하고 싶어요? 빼는 거는 VX, 흩어진 정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두배 하는 것에 영향을 받겠죠. 그러니까 얼만큼? 제곱 배만큼 영향을 받습니다. 뭐라고? 4VX요. 그러니까 VX가 얼마다? 20이라고 써놓고 시작을 하시면 되겠고, 한번더 갑니다. 그때 나한테 이걸 구하래요.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 뭐 EX 빼기 1이 어떤 분포를 갖는지? 아, 관심 없고요. 를 구하시오라는 뜻이에요. 됐죠? 자, 주어진 걸 가지고 한번 가볼까요? NP 1-P 그게 20이라고 했으니까 N이 얼마인 거예요? 이 9를 없애면서 10 곱해야 되니까 90 되겠죠. N을 구했습니다. 자, 이제 갈게요. EX는 그럼 어떻게? N이 90이니까. 둘이 곱하면 30. 어머, 쉽게 구했네요. 정답은 얼마? 59.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 이걸로 3점 얻어가면 난 너무 고마운데 좀 미안할 지경이에요. 너무 쉽잖아. 우리가 쉬운 건 진짜 만만하게 귀엽게 생각을 해주고 가셔야 편안해져요. 수학인데, 아, 너무 쉽네. 이 생각 하세요, 여러분들. 진짜잖아, 솔직히. 그냥 분산, 그러니까 이항분포가 뜨는 순간 우리가 분산과 평균을 엄청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이항분포 싫어? 싫으면 어떻게 썼어야 되느냐고? 90번 던진 거죠?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 3분의 1이네. 다시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 이항분포의 감사함. 우리 이렇게 해볼까? 의 고마움. 고마움, 하트. 고마운 점을 생각을 해보자고. B, N, P, 요렇게 이항분포라고 눈치를 챘기 때문에 평균 분산을 되게 쉽게 구한 거지. 저게 아니었다면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X가, 자, 몇번 던졌어요? 90번이요. 나온 횟수를 이산확률 변수 X라고 하는 거죠? X가 이항분포를 따른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0번, 1번, 2번, 3번, 4번, 5, 6, 7, 8, 9, 어디까지? 90. 91칸 그리셨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한 7에서 해볼까? 여긴 어떻게 돼?
90번 중에 7번 내가 원하는 사건이 언제 나올지

고르신 다음에 3분의 1이 7번이죠. 3분의 2가 몇 번이에요? 83번이에요. 분모가 3의 90제곱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표 구한 다음에 뭐 하는 거지? 곱해 곱해 싹다 더해 하셔가지고 여러분 평균 구해야 돼. 계산할 만하겠냐고. 못하지. 못해요, 여러분. 할 만한 게 아니고 아예 못한다고. 이항분포 덕분에 이렇게 편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걸 배울 때 항상, 아, 나도 그랬어, 여러분. 이거는 전혀 뭐 비난의 뜻이 아니야. 우리 모두가 다 똑같으니까. 새로운 거 배울 때 우리의 그 태도는 다 똑같습니다. 아, 이거 왜 배우는 거야? 그죠? 아, 이거 외운다고. 이거를 내가 안다고 뭐가 달라지는가. 이런 거와 함께. 이것이 나와서 내 인생이 복잡해진다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저도. 이항분포가 굳이 튀어나와서 더 복잡해졌다고 생각했지만, 이항분포를 찾아내지 못했다면, 이거 하셨어야 돼요. 아니잖아. 이항분포 덕분에 편안해진 겁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그 맛을 알기 시작하면 수학이 조금씩 예뻐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왕 내가 뭘 하는 거면 예쁜 점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제 덕분에 우리가 진짜 편하게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맞죠? 자, 하나 더 넘어오세요. 4번으로 갑니다. 자, 읽어보실.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바는 뭐였어요? X의 평균은 2분의 1 N이고요. X의 분산은 NP에다가 1-P 한번더 곱하는 거였죠. 좋아.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당황을 한다고요. 저는 이 문제를 되게 좋아해요. 사실 기출 문제는 이런 유형으로 잘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내신형 문제로 만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근데 이 문제가 갖는 엄청난 의미는 해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꼭꼭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대신 중요하잖아. 이제 자,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결국은요, 이항분포가 뭔지를 모르고 문제만 푸는 문제풀이의 스킬만 기르는 사람은 아까 전 3번까지의 문제는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4번은 못 풀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야기해왔으니까 이제는 보이실 거예요. 얘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의미를 말해봐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N번 동전 던지기를 한 거지. 왜? 2분의 1이니까. 앞면 나온 횟수를 X라고 할게요. 이 말인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한번 해석해 볼래요? 좌변이 의미하는 건두 번은 X야. 이 말이 뭐야? 이때 앞면의 횟수가 X라며요. 그러면 앞면이 두번 나왔을 확률이요. N번 중에 앞면이 두번 나올 확률이 좌변인 거예요. 그럼 우변은 10 곱하기 뭐 하면 돼요? 앞면이 한번 나왔을 확률이요. 앞면이 한번 나왔을 확률이요.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항분포인 척하는 독립시행의 확률인 거예요. 뭐라고? 이항분포인 척하는. 아니, 이항분포의 탈을 쓴. 이항분포의 탈로 풀이 뭔가 그 문제를 포장을 했으나 포장지를 벗겨보니까 어때요? 독립시행의 확률 문제인 겁니다. 다시 이제 이해되죠? 내가 N번 던지기를 할 거고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야. 근데 그 N번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두 번만 나왔을 확률이래요. 그럼 좌변 한번 해볼까요? 독립시행의 확률로. N번 중에 두 번을 고르세요. 2분의 1이 두번 나오고 2분의 1이 N-2번 나올 건데 2분의 1이니까 그냥 한 방에 이렇게 써도 될까요? 독립시행의 확률 할 때도 제가 2분의 1의 엄청난 특수성을 얘기해 왔잖아요. 그거예요. 그죠? 자, 여기는요. 10 곱하기 한 번만 나오면 돼. N번 중에 한번 2분의 1이 나오고 나머지는 2분의 1이 N-1번 나오지만 2분의 1이니까 그대로 쓸게요. 지워지잖아요. 그죠? 얘는 뭐야? 2분의 N-1은 10N이 되어주고 N 지워버려요. 그러면 N-1이 20 되니까 N은 얼마야? 21 끝. 이항분포가

안 나왔어. 그냥 이항분포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X가 어떠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동전을, 만약에 이걸 다 풀어서 쓰면 완벽한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동전을 N번 던지는데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할 거야. 그게 두번 나왔어. 동전을 N번 던지는데 앞면이 두번 나왔을 확률과 동전을 한번 던지는데, N번 던지는데 앞면이 한번 나왔을 확률의 10배 곱한 게 서로 같아. 이거예요, 이거. 독립시행 확률 문제지. 당연히 콜라보가 될수 있겠죠. 뿌리가 몇번 던져서 내가 나올 확률이 고정된 확률이라는 그 N회 시행, 고정된 확률이라는 것이 똑같은 뿌리야. 그 중에서 뭐라고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거 이항분포임을 눈치채서 가주면 돼요. 시행한 횟수가 X라고 할때 어쩌고저쩌고, 그러니까 아니지. 내가 원하는 사건이 X번 나왔다고 할때 하면서 가면. 그게 아니고 정확히 몇번 나왔을 확률만 물어보면 그건 뭐라고? 독립시행의 확률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 착착 노트에다가 여러분들 독립시행의 확률과 이항분포라는 키워드로 한 번씩 정리해 보도록 하세요. 그것도 숙제야, 알았지? 우리는 이제 한판 쓰기 할 거라서요. 오늘은 지금 잠깐 쉬겠습니다. 그죠? 제가 아까 말한 대로 꼭히 막 눈에 보이는 소원도 있잖아. 우리가 보통 소원을 빌라고 하면. 근데 그 눈에 보이는 소원보다 더, 뭐라 그러지? 좀 더, 더 가치가 있다는 표현도 좀 그렇고, 아무튼, 더 많이들 일단 빌고 시작하는, 1번으로 일단 빌고 시작하는 소원들이 있잖아요. 올해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세요라든지, 뭐, 아니면 어린이들한테 빌라고 하면은 다 똑같아요. 뭐, 키 크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거라든지. 다 똑같아. 그 비는 소원이라는 게, 그죠? 아무튼 그런 일반적인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눈에 특별히 보이는 거는 아니지만. 여러분 아직 공감을 별로 안할 텐데. 진짜 어른이 되면은 가족들의 건강이 진짜 중요한 소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다들 이렇게 좀 건강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생각들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모님의 흰머리를 가장 많이 나게 했던 타이밍이 내가 수험 생활을 하던 때였던 것 같아. 그 저는 외동딸인데, 전 되게 착한 딸이었거든요. 착한 딸이었다고 난 생각을 해. 지금도 우리 부모님도 착했다고 말을 하고요. 하지만, 하지만, 공부를 하던 때에는 제가 부모님을 많이 이렇게 볶았어요. 왜냐면, 나는 뭐다 못하는 사람인 것 같아. 막 울고. 맨날 뭐아나 뭐도 못하는 것 같아 막 이러고 맨날 울고 있으니 얼마나 사실 힘드셨겠어요.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그때 많이 울었던 내가 안타깝다는 생각은 자주 해도 그 외적인 것들 생각을 잘안 하더라고. 나는 부모님한테는 되게 착한 딸이었다 이렇게만 얘기했는데, 아 너는 정말 우리를 들들 볶는 딸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듣고 아 약간 깨달았던 게 있었거든요. 여러분들의 현실점이잖아, 그죠? 건강을 저도 너무너무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건강에는 여러분 마음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음의 건강을 찾는 데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만들어 드리는 데 가족들에게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예쁘게 말하기랍니다. 예쁘게 많이 말하세요. 왜? 뭐? 했는데? 이 말투를 넣어두시고, 그치. 나는 진짜 이거 뭐 해야지? 그랬는데, 했는데? 보다, 나 벌써 했어! 라고 하면 되잖아. 그렇게 꼭 공격적으로, 나 이거 했는데? 뭐 아니면? 제 친구가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저희 학교 다닐 때, 그 어머니가 너무 속상해서 우리 엄마한테도 하소연을 했던, 오늘 공부 잘하고 왔니? 이렇게 하셨대. 학교 끝나고 그랬더니, 내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머니, 뭐가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라고 얘기했대. 그래서 그 어머니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 유빈이는 그러지 않죠? 막 이러셨다는 거야. 유빈이도 특별히 다르지 않은 표현을 썼었겠지? 그러지 말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가족들의 건강을 꼭 바라면서 예쁜 말을 한 번씩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건막 자랑하세요. 그것도 건강을 지켜주는 부분 중에 하나더라고. 되게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여러분도 자랑하고, 부모님도 여러분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너무 궁금하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게도. 그럼 미리미리 자랑하세요. 내가 오늘 있잖아. 이산 확률 변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줄까? 이렇게. 그럼 이제 안 하실 거예요. 알았죠? 자, 이 문제는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산 확률 변수와 확률분포에 대해서 한판 쓰기를 쭉 한번 하고 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알았죠? 이상확률 변수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갈 거야. 나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 더 이상 이제 설명은 안할 거예요. 어차피 확률 변수에 대한 설명을 이상확률 변수에서 시작을 하니까 우리는 이걸로 갈게요. 이산 확률 변수란 어떤 날은 글씨가 잘 써지고 어떤 날은 글씨가 잘안 써지는 것 같아요. 네모는 어떤 날은 잘 그려지기도 하지. 이산 확률 변수가 뭐예요? 를 대답하는 건 힘들 수 있어. 그래서 제가 예시로 보여드렸잖아요. 그쵸? 동전을 던지거나 뭐 주사위를 던지거나 이랬을 때 나오는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오는 개수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개수, 횟수 또는 우리가 확률 분포에 표를 그리게 되면 마이너스 1, 0, 1, 2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처럼 정수로 딱딱 떨어지는 값이기 때문에 이산인 거예요. 그죠? 딱딱 떨어지는 값인데다가 거기에 매칭되는 확률 값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산 확률 변수를 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산 확률 변수의 이름을 X라고 한다 하면 여러분한테 물어볼게요. 이 이산 확률 변수가 어떤 확률의 분포를 갖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대표의 친구가 누구예요? 이산 확률 변수는 확률 분포표가 짝꿍이에요. 비공식적 짝꿍. 공식적 짝꿍은 누군 줄 알아요, 여러분? 확률 질량 함수예요. 단어를 많이 안 보게 되죠, 그쵸? 근데 오늘쯤은 다시 떠올려놔 주셔야 됩니다. 왜일까요? 다음 시간에 이제 연속 확률 변수로 넘어오면 이 세트가 연속 확률 변수, 확률 밀도 함수로 바뀔 예정이에요. 에? 다음 시간에 얘기할게요. 알았죠? 자, 이산 확률 변수의 짝꿍으로 확률 질량 함수가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산 확률 변수가 자, 일반화 시켜볼게요. x1, x2, x3, x4에서 xn까지 있다라고 할게요. 확률 질량 함수는 뭐냐면 이 확률 변수가 x1이 될 때의 확률, x2가 될 때의 확률, x3이 될 때의 확률, 이런 식으로 대응이 되는 확률 값들이 존재를 하겠죠. 그것을 함수 값으로 갖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렇게 나타내요. 좀더 일반화 시켜서 쓸수 있으면 쓰는 게 좋잖아요, 그렇지? x1일 때의 확률은 p1이고요, x2일 때의 확률은 p2고요, xn일 때의 확률은 pn입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확률 질량 함수인데요. 확률 질량 함수로 주어도 결국은 어디로? 확률 분포표로 가야 되거든. 확률 분포표로 가는 거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얘를 무조건 이렇게 나타내. 확률 분포표만 있으면 사실 우리가 어디든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얘가 오늘의 메인 아이템이에요. 자, 이산 확률 변수가 뜨면 나올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전부 다 구해 두셔야 됩니다. X로 가능한 게 X1, X2, X3, X4, XN까지라고 해볼게요. 그죠? 자, 1단계. 나오는 모든 확률 변수를 구할 것. 구하기. 모든 확률 변수를 다 구해야만 합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때의 대응되는 확률을 밑에다가 적어볼게요. P1, P2, P3, P4, PN. 자, 확률 질량 함수로 나타내려면 어느 정도 일반화 시킬 만한 포인트가 있어야 돼. 근데 예를 들어 동전 두 개를 던져요. 앞면이 나오는 횟수면 0일 때는 뭐 4분의 1, 1일 때는 2분의 1, 4분의 1뭐 이런 식으로 매칭되잖아. 그러면 확률 질량 함수로도 나타내지도 않죠. 그냥 바로 어디로 와요? 확률 분포표로 옵니다. 그래서 확률 분포표가 중요하다는 게 확률 질량 함수가 확률 분포표 안에 있어요. 어디? x1일 때 p1, x2일 때 p2, x3일 때 p3, xn일 때 pn. 대응되는 관계 보이잖아. 요게 뭐라고요? 확률 질량 함수인 거야. 그래서 따로 나타낼 필요 없이 결국은 어디로 계속 가는 거예요?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표로 오게 되는 겁니다. 자, 나오는 모든 변수를 다 구했기 때문에 확률 질량 함수의 특징이자 확률 분포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뭐예요? 얘네 확률의 합이 무조건 1이 됩니다. 변수를 내가 그러니까 확률 변수를 하나라도 빼먹으면 합이 1이라는 것에서 위배가 되겠죠. 그러면 이표 자체가
성립 자체가 안 되어 버리는 거야. 그래서 항상 나오는 모든 변수를 다잘 구해 주셔야 되고, 합이 1이 되는지에 대한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각각 나오는 확률들을 찾아 주시면 됩니다. 자, 이산 확률 변수에서 확률 분포표를 나타낼 때이 부분에서 난이도를 올리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뭘까요? 이한칸한 칸에 해당하는 확률 구하는 곳에 난이도를 올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통계로 들어왔어도 그 앞에 상황에 있던 확률이 여전히 쓰이는 이유가 여기 여기 하나하나 들어가는 확률들 있잖아요. 여기다가 난이도를 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죠? 그럴 때 특히나 확률의 합이 1이라는 걸 이용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체크를 해 두시도록 하고요. 자, 이산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를 나타낸 것만 가지고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다. 의미 없다. 이렇게 써놓을게. 의미 없다가 무슨 뜻이야? X2부터 X4까지 범위에서의 확률이지만 우리한테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각각 대응이 되는 확률 값들을 구해서 구해서 구해서 더해야 하기 때문에 범위라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때그때의 각각의 확률을 구해서 더해야만 하는 거죠. 범위에서의 확률이 의미를 갖는 때가 있는가 봅니다, 여러분. 연속 확률 변수라는 다음 시간을 위한, 그죠. 이렇게 약간씩 궁금해 해놔야 되겠지. 자, 넘어옵니다. 그 다음으로 가시면. 결국은 여기서 이제 뭐 물어봐요? 슥슥슥 가야지. 이산 확률 변수가 어떤 확률 분포를 갖는지가 궁금해. 그래서 알려줬어. 그러면 얘네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를 알아보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은 어디로 많이 가죠?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물어보는 흐름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이게 X에 대한 특징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렇죠? 자,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하는 방법은 뭐예요? 이산 확률 변수에서 평균은 곱해 곱해 싹다 더해였습니다. 이거 하려면 싹다 더해. 평균 구하려면 곱해 곱해 싹다 더해 하려면 결국은 또 뭐가 필요해요? 확률 분포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확률 분포표를 이용해야만 곱해 곱해 싹다 더해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갑니다. 어떻게 써, 이걸? 일반화 시킨 거 식으로 좀 해봐. X1 P1 더하기 X2 더하기 P2 더하기 X3 더하기 X3 P3 더하기 이렇게 하잖아. 그치? X1 P1, X2 P2, X3 P3 쭈르륵 해서 싹다 더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나타내면 돼요. 유도 과정이 크게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잖아요. 네, 맞는 말인데요. 의미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 평균은 일단 요렇게 구할 거예요. 자, 분산은 어떻게 구하죠? 분산의 표현을 나타내봐. 한글로. 그렇지. 편차 제곱의 평균이에요.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분산이 뭔데?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값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평균으로부터 얼만큼 멀리 있는지입니다. 자, 이거 계산할 건데요. 우리 편의상 요거 M으로 놓을게요. 평균을 내가 구했거든? 그러면 모든 xi로부터 평균을 빼. 이게 편차죠? 편차를 제곱해서 위에다가 다 써요. x1 빼기 m의 제곱, x2 빼기 평균의 제곱, x3 빼기 평균의 제곱, 주르륵. 그래서 그 확률과 각각 곱해서 다 더하면 다시 뭘 구하는 거예요?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차 제곱과 그 확률을 곱해서 싹다 더하면 다시 또 뭐가 됩니까? 평균을 구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에서 식을 유도했죠?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그 유명한 재평평제가 나왔던 겁니다. 재평평제는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져서 지금부터 재평평제라고 하자 이런 건 절대 없어요. 수학에서 그런 건 절대로 없어. 유도 과정을 거쳤어요. From 뭐라고? 편차제곱의 평균이라고요. 알겠죠? 꼭 생각하세요. 재평평제만 알고 있으면 되느냐? 편차제곱의 평균까지 알고 있으셔야지 여러분들 문제 풀기가 훨씬 편할 때도 많습니다. 편차제곱의 평균으로 재평평제 계산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여러분이 아실 필요는 없지만 유도는 한번 저랑은 해봅시다. 풀어 쓸게요. 시그마까지 다 나눠주면서 i는 1부터 n까지 xi제곱 pi와 얘네를 em 앞에다 내놓을게. xi pi가 되겠죠? 이거 진짜 그냥 풀어 쓰는 과정이고, 제가 교재에도 일부러 적어 놨어요. 이걸 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재평평제가 되게 와닿니 하면 그건 아닌데, 시그마의 복수? 그죠? 더하기 뭐가 되느냐? m제곱, pi들의 총합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얻어가는 게 있어요. 이 식정리는 하나도 안 중요해. 여기만 해봐. 이거 뭐예요? 시그마 이용해봐요. P1, P2, P3 줄.

로 합의야. P1부터 PN까지 합이니까 뭐예요? 1. 오늘 제가 아침 안 먹었거든요. 무슨 일이지? 자, 아무튼 간에. 아침 먹었으면 아주 큰일이 날 뻔했구만. 요즘 하고 있는 운동이 있느냐? 아닌데. 손가락 힘만 세지고 있는 거 아닐까, 여러분? 아무튼 갑시다. 자, 확률의 합이니까 1이겠죠? 그죠? 확률의 합 1. 그래서 그냥 끝. 자, 얘는 뭐예요? 해봐. X1, P1 더하기 X2, P2 더하기 X3, P3. EX예요, EX. 자, EX가 뭐랑 같다고? M과 같다고. 그러면 요 부분만 정리해봐요. 마이너스 2M제곱 더하기 M제곱 하니까 그냥 빼기 M제곱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어때? X들의 제곱에다가 그 확률 곱해서 싹다 더해. 얘가 바로 제곱의 평균인 거예요. 그래서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뺐다 식을 이렇게 적게 된 겁니다. 사실 한 단계만 정리해서 나오는 식이라 막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결국은 이 식만 가지고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 유도 과정이 없어졌지. 유도는 안 해도 좋아, 여러분. 유도는 안 해도 적어도 편차 제곱의 평균으로부터 왔다는 거는 알아야지. 너무나 중요하니까. 알겠죠? 요것들 이용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해요? 이건 분산만 있으면 됩니다.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니까. 요렇게 세 개를 구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한 내용으로 문제 하나가 완성이 되느냐? 아니고요. 자, 좀더 보세요, 이쪽으로. 우리는 여기에다가 추가로 뭐를 해요? 우리끼리 요렇게 표현을 쓸게요. 변수의 변환. 얘는 소스예요, 소스. 소스고, 연속 확률 변수에서도 나올 겁니다. 꼭 이산 확률 변수가 아니어도 되었어. 뭐였지? 변수를 변환시킨 것의 분산, 표준 편차, 평균을 계산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유도 과정은 재미가 있지만, 뭐, 일단 의미만 알면 되니까. 뭐예요? 모든 변수가 a배하고 b 더하면, 평균도 자연스럽게 a배하고 b 더하게 되어 있어. 뭐, 새롭지 않아요. 두 번째, 모든 변수에 b를 더해봐야, 흩어진 정도엔 영향이 없어요. 원래 이렇게 있다가 두 칸씩 위로 올려봐야 어때요? 흩어진 정도는 똑같아. 그래서 더하고 빼는 것은 분산이나 표준 편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하지만 곱한 것은 큰 영향이 있죠. 얼만큼? 제곱한 만큼. 외에는 잠시 후에. 여기다가 루트 씌우니까 절대값 a에다가 표준 편차 곱한다가 되어줍니다. 변수의 변화는 여기저기 많이 쓰이는 거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유도는 잠깐만 간단하게 할게요. 얘는 솔직히 진짜로 쉽잖아. 그치? 봐봐. 이렇게 되죠? 그러면 변수들이 전부 다 이걸로 바뀐 거예요. 잠깐 갔다 올게요. 표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 결국은 X1이 나올 확률은 P1인데 내가 변수를 어떻게 변환하겠다는 거야. X1이 A배하고 B 더해져. X2도 A배하고 B 더해져. 그 다음에 요렇게 나올 확률은 여전히 X1이 나올 확률 P1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곱해 싹다 더해를 하게 되는 거죠. 그대로 식을 적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일반화 시키면 I1부터 N까지 더할 거고 모든 변수가 이렇게 된 거야. XI에다가 A배하고 B 더했죠. 거기에 PI만 곱하면 돼. 분배시켜서 정리해 볼까요? 그럼 뭐가 되느냐. 일로 쓸게요. A. i는 1부터 n까지의 xi pi 더하기 b 밖에다 내놓고 i는 1부터 n까지의 pi입니다. 이거 뭐예요? 확률들의 총합 1이요. 이거 뭐예요? ex요. 그래서 저 식이 나오는 거야. ax 더하기 b. 뭐 새롭지도 않고 놀랍지도 않아요. 그죠? 자, 또 분산은요. 이거 재밌어. 모든 유도는 무엇으로 하느냐? 재평평제. No! 편차제곱의 평균이에요. 이것도 편차제곱의 평균으로 갈 겁니다. 즉, 모든 변수가 이렇게 바뀌었잖아. 거기서 평균을 뺄 건데, 평균이 얼마예요? 얘예요, 얘. AM 더하기 B로 쓸게요, 이번엔. 그럼 AM 더하기 B를 빼. 편차, 제곱한 것에 각각의 확률 곱해서 싹다 더하시면 편차제곱의 평균인데, 봐. 내가 했잖아, B는 사라질 거라고. 그 다음에 A 제곱이고, xi 빼기 m의 제곱의 pi들입니다. 어때요? 편차 제곱에 확률 곱해서 싹다 더하면 평균이죠. 그래서 제곱 곱한 형태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유도를 한대. 막

되게 와닿지 않는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스르륵만 보여드렸어요. 요것만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변수의 변환이라는 파트만 알겠죠? 다시 돌아갈 겁니다. 지우개가 여기 있어서 저리로 가야지 뭐. 자, 한번더 갈게요. 이거 이제 그래서 지울게. 굳이 뭐 유도까지 못해도 좋아. 근데 이건 알아두세요. 다음 시간에도 쓰여요. 계속 쓰일 거예요. 알았죠? 자, 라스트 파트가 누구였어요? 이항군 포였어. 자, 이항군 포를 따르는 X가 있습니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러한 X는 무조건 이산 확률 변수고요. 이항군 포를 따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써보면 이게 무엇을 의미해요? N번이 말하자면 시행한 횟수예요. 시행해서 뭔가를 던지는 횟수. 뭐 활을 쏘든 우리 독립시행의 확률 하던 때처럼. 그치? 근데 내가 원하는 사건이 나올 확률이 고정된 확률이어야 합니다. 이러면 어차피 이산 확률 변수니까 우리는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요? 원래는 확률 분포표를 그리는 게 맞아요. 그럼 X가 0, 그지? 왜냐하면 이 X는 뭐냐면 그 횟수예요. 또는 개수 이런 식으로 내가 N번 던져서 내가 원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횟수. 그지? 사건 A의 고정된 확률이라면 사건 A의 일어난 횟수를 확률변수 X로 놓는 거예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0번 일어나거나 1번 일어나거나 2번 일어나거나 해서 N번까지 이렇게 가능하고요. 그때의 확률을 각각 구해야 되는데, 이때 확률을 무엇을 통해서 구하죠? 네, 독립시행의 확률을 통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콜라보가 되어서도 잘 나온다는 이야기 제가 문제 풀이할 때도 했던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원래 평균 구하면 곱해 싹다 더해야 하고 재평평제하고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머리가 아픈 거지. 우리가 이항분포임을 눈치채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이항분포가 맞다면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엄청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할 때는 제가 1-P로 많이 쓰는데요. 여러분들 나중에 맨 뒤에 나오는 모비율이라는 비율이 등장하거든요. 표본 비율. 그때를 생각하시면 얘도 Q로 두시는 것이 좀더 좋을 거예요. 그래서 아예 NPQ, NP1-P 똑같은 표현이라는 것도 자꾸 눈치채 두도록 하세요. 인생 나중을 위하여. 둘다 두시면 되겠습니다. Q는 뭐라고요? 1-P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알았지? 그래서 요렇게 이항분포임을 눈치채서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바로 구할 수 있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이산 확률 변수의 한 종류처럼 여러분들이 해석하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굉장히 단순한 내용이었어요. 그치? 이제 이걸 가지고 보세요. 2026 수능 맛보기는 하나 해봐야 될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3점짜리입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려운 거 아닌 문제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요만큼만 지워야지. 다 지울까? 이 정도면 여러분 괜찮, 저기 좀 남아있네, 어쨌든.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이산확률변수 X가 가지는 값이 0부터 4까지의 정수래. 자, 1단계. 스텝 1이 보이시나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수능 문제에 별거 없어. 0부터 4까지의 정수라고 했고, 이산확률변수면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건 방금 뭐라 그랬어? 확률분포표가 필요하잖아. 근데 확률분포표가 없잖아. 대신에 무엇으로 나왔어요? X가 얼마일 확률을 일일이 나타내는 방법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린 어떻게 하면 돼요? 표 그리면 되지. 자, X로 가능한 게 뭐라고? 0, 1, 2, 3, 4라잖아. 그럼 그대로 쓰세요. 그리고 우리가 궁금한 건 뭐예요? 그때의 확률을 이제 하나씩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X가 4일 때의 확률은 A래. 너무 좋잖아. 그대로 쓰세요. 그죠? 자, 그 다음에 0일 때의 확률은 집어넣어요. 그럼 얼마야? 12분의 1. 1일 때의 확률은 12분의 1. 집어넣어서 확인하면 되지. 뭐 대단해. 그러면 2일 때의 확률은 12분의 3. 3일 때의 확률은 12분의 5. 자, A부터 구해야 되겠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확률분포표가 뜨면 가장 먼저 할 일은 이들의 합이 얼마다? 1이다. 방금 내용 개념 그대로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 정리를 해놓으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보자마자 어때요? 그래서 저 이런 거 4분의 1로 안 쓰잖아. 12분의 얼마야? 10 더하기 A가 12분의 12니까.

0: 그러니까 A는 얼마라고 할까요? 12분의 2라고 쓸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괜찮죠? 약분 일부러 안 했어요, 여러분들. 그대로 두께. 그래야 뭐 곱해 싹 다더해 이런 거할때 편하니까. 자, 이 상태에서 갑니다. 여기 그대로 집어 넣어서 생각할 거예요. 뭐를? A가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구하고자 하는 게 얼마냐면, 이때는 A가 6분의 1로 집어 넣을게, 여기다가는. 그럼 6VX죠? V 6X죠? 맞습니까?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36VX겠지. 지금부터 뭐 하면 돼요? 분산 구하시오라고 바뀌는 거예요. 자, 변수 변환이 아주 얼리들비 쓰였죠. 제 옆으로 보이는 저 변수 변환하던 저 친구도 살짝 쓰인 거야, 그치? 이제 분산 구할게요. 뭐 할래요? 분산 구하려면 평균부터 계산해야 됩니다. 평균은요, 곱해 싹다 더해야 할 거라서 12분의 하고, 곱해 1, 곱해 6, 곱해 15, 곱해 8, 요렇게 갈게요. 괜찮? 그치? 그러면 여기가 7, 22니까 어때요? 30, 12분의 30. 예쁘게 한번더 6으로 나누어 볼까요? 그러면 2분의 5. 뭐, 되게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되게 예쁘지도 않아. 내가 항상 편차제곱의 평균으로 하는 건 평균이 진짜 깔끔할 때잖아요. 그죠? 진짜 깔끔하진 않기 때문에 한번더 가겠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제곱의 평균으로. 편차제곱의 평균보단 재평평제가 나을 것 같아. 그러면 다시 제곱을 여기다가 써줘야지. 이렇게 제곱 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지? 근데 제곱이 0될 확률은 여전히 12분의 1, 1될 확률도 여전히 12분의 1 이렇다 보니까 제곱의 평균을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죠. 납득이 이제 돼. 그지? 자, 그러면 분모도 12로 그대로 들고 그대로 가겠습니다. 0은 안 써도 되고 1, 4, 3, 12, 9, 4, 15, 32 이렇게 더해주면 되니까 13 더하시면 45, 5, 90. 12분의 90 되니까 한번 더. 6으로 나눌까요? 괜찮네. 됐어요? 자, 이제 분산 계산할게요. 어떻게? 편차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야겠죠. 한번더 정리해요. 4분의로 통분하시면 30에서 빼니까 5, 이게 분산이야. 36을 곱해서 쓰게 되면 어때요? 엄청 깔끔하게 정답을 쓰겠죠. 답은 얼마예요? 45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9, 5, 45로. 그러니까 다 들어있어. 3점짜리인데 여러분, 3점이 엄청 단순한 3점도 있지만 단계가 많이 들어가는 3점도 있잖아요.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4점이 될순 없어. 자, 첫 번째로 어때요? 확률을 일일이 하나씩 알려주는 확률 질량함수 형태로 등장을 했는데, 어차피 확률 변수가 0부터 4까지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0부터 4까지의 확률을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표를 그리세요. 이산확률 변수는 기승전 확률 분포의 표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일단 그렸어. 그 다음 확률을 각각 구하고 싶네. 4일대의 확률만 따로 줬고요. 나머지는 집어넣으래. 0 집어넣고,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어서 각각 구했어. 그러면 누가 봐도 A를 구하고 싶게 생겼죠. 확률의 합이 1이니까 그거 먼저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계산을 해서 A값 구하시면 6분의 1 나오니까요. 6분의 1 뒤집으면 6VX지? 에? V6X지? V6X가 되니까 36을 곱한 형태 VX. 나는 이제 뭐만 찾으면 돼요? 분산만 찾으면 됩니다. 단계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평균 구하고, 재평평제로 해서, 제곱의 평균도 구해서, 분산 구하고, 마무리가 되는. 네, 요런 문제의 요형이었습니다. 계산도 이 정도면, 뭐, 납득할 만한 정도잖아. 그렇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내용은 딱 여기까지입니다. 이산확률 변수가 무엇인지까지 이제 알았잖아요. 다음 시간은 연속확률 변수로 갈 거예요. 좀 달라지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정리 좀 잘하고 오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연속확률 변수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1등급까지 박재창입니다. 자, 이제 순서 삽입으로 들어갈 건데요. 이제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좀 어려웠죠. 근데 어려워서 막 틀리고 막 그래서 여러분이 좀 서운할 수도 있고 막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 틀리는 문제에서 여러분의 실력이 느는 거니까 차라리 오히려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진짜로. 그래서 맞은 문제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실력이 올라간다기보다는 여러분이 틀린 문제에서 실력 상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하게 선생님이랑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포스트잇 가봅니다. 자, 오늘은요, 첫 번째. 뭐 할 거야? 저번 시간에 CGV 총정리했으니까 오늘은 거시적 독해 6로직을 총정리하는 날이고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문장의 연결성을 사수하라. 이게 무슨 말인지 순서 삽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연결성이죠. 요거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다룰 문제들 한번 볼게요. 오늘은요, 36, 37, 38, 39겠죠. 순서 두 문제, 삽입 두 문제로 또 우리 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소통, 심리인지 두 개, 그 다음에 과학기술 이렇게 다양한 소재 봅니다. 타입 코드 한번 복습해 볼까? 순서 삽입. 어떻게 푸는지가 또 중요했죠. 놓치지 말아야 할 시그널은 대지연. 선생님, 그랬어. 없는 문제들도 요즘엔 많아. 그치. 그래서 좀 더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은 대지연. 즉, 대명사 지시어 연결어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있을 때 놓치면은 절대 안 된다. 있을 때는 반드시 잡아줘야 됩니다. 대명사 아시죠? 특히나 뭐, 예를 들어, 대의가 나온다거나, 뭐, 댐이 나온다거나, 그럼 앞에 얘가 가리키는, 대신하는 명사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치? 또는 뭐, 이시 나온다거나. 그런 것들. 그래서 앞에 이제 명사가 있어야 되고, 지시어 같은 경우는 디스 명사, 서치 명사, 또 뭐, 더 명사, 그 다음에 두소 이런 거, 그렇게 하다 이런 것들 너무너무 중요하고 아직도 트렌디합니다. 너무 잘 나오고요. 자, 연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랑 많이 했듯이 뭐 however, yet, but 막 이런 애들 있잖아. 또는 therefore 이런 것들이 만들어내는 시그널, 이런 것들이 보내는 시그널을 반드시 파악하셔야 됩니다. 됐죠? 앞뒤 상황을 우리가 그려낼 수 있잖아. however 같은 경우는 앞과 뒤가 뒤집어지는 부분이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순서를 맞춰주고 문장 사입도 풀어주셔야겠죠. 자, 순서 같은 경우 아까 선생님이 포스트에서 연결성 얘기했지만 봐보세요. 순서는 연결성을 이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1차로는 대지연 먼저 파악하시고 2차로 소재와 특성의 연결성, 즉 독해를 하면서 소재 특성 찾는 건 선생님이랑 계속 훈련하고 있잖아. 얘네의 연결성을 잡으셔야 되고요. 삽입 문제 문제는 끊어진 연결성을 다시 이어붙이는 겁니다. 지혜 선생님 뭐라 그랬어? Gap and chain. Gap and chain. 기억나? Gap. 문장을 하나 빼왔기 때문에 그 사이는 흔적이 남고 그게 gap이었다. 단절이었죠. 그 다음에 그 문장을 다시 넣으면 chain이 걸리더라. 오케이? 저 연결성까지 같이 봐주시는 겁니다. gap and chain 다시 한번 연습할게요. 자, 총정리 갑니다. 우리는 이제 거시적 독해 갈 거고요. 6로직에 뭐가 있었지? 한번 쭉 이제 한번 거시적으로 한번 봐보겠습니다. 통념반박 있었죠?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다 믿는 생각인데 반박하는 거. 예를 들어 대표 시그널은 my think 이렇게 생각할 거야, my belief 이렇게 느낄 거야, 이렇게 믿을 거야 하다가 in fact 사실은 뭐 however 그러나 오케이?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반박을 해주는 거. 그럼 반박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했지, 통념반박은? 일반 구체는 뭐였습니까? 원칙을 제시하고 예시를 들어준다거나 예시를 나열해놓고 원칙으로 일반화한다거나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선생님이 설명드렸고요. For example, in general, 일반적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인과사술도 진짜 많이 나오지, 원인과 결과. 그래서 this is because랑 this is why는 여러분이 헷갈려 하시니까 다시 복습형 가져왔습니다. this is because 뒤에는 원인이 나오고 this is why 뒤에는 그, 선생님 어떻게 해석하라 했어? 그래서 라고 해석하라 했지. 결과가 나옵니다. 자, 비교 대조는 비교는 무슨 부분이었어? 비슷한 거. 대조는 다른 거. 그래서 비슷하거나 다른 거 이것도 진짜 진짜 너무너무 중요하죠. Similarly on the other hand 이런 시그널 보여지고요. 자, 개념풀이 같은 경우는 모르는 개념을 제시하고 정의 내리고 예시까지 보여주면서 이 개념을 이해시키는 글이 이제 개념풀이었죠. 그래서 be defined as 뭐뭐로 정의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주면서 그 개념을 풀어주는 거.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은 뭐였습니까? 문제 딱 마이너스로 던지고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어. 한다음에 그 해결책이 가져오는 효과까지 설명해 주는 거. problem and solution의 구조였습니다. 됐죠? 이렇게 여섯 가지 선생님이 어디서 가져왔어? 평가원의 기출을 분석하면서 선생님이 여섯 가지로 정리한 거거든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논리입니다. 좋습니다. 자, 36번 갈게요. 순서 문제 갑니다. 연결성 이어가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단 뭐가 중요했어? 박스를 잘 읽어야 돼. 박스를 잘 읽어야 출발이 가능합니다. 됐죠? 자, 신택스 구문론 주어져 있습니다. 구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러분이 읽고 있는 문장 하나하나를 뜻합니다. 자, 갈게요. 우리가 뭐에 대해서 말할 때 basics, 기본에 대해서 말할 때 라이팅의 기본, 글쓰기 기본이 뭐냐 얘기를 할 때 자, 누군가 그들은요 often been

어떤 걸 의미합니까? Something like words에서 like 이렇게 묶어 줄까? 자, 어떤 걸 의미하냐면 뭐뭐와 같은 단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아니면 paragraph 뭐야? 문단 이런 것들을 지금 의미를 합니다. 한 다음에 콤마가 여기 있잖아. and가 여기 나왔으니까 지금 이세 가지는 나열이 다된 거고요. 뒤에 콤마는 또 앞과 똑같은 동격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단어나 문장이나 paragraph, 이 문단 같은 것들은 또 뭐냐면 이렇게 하는 거야. 자, syntax. 구문을 이루는 조직하는 단위이고요. 또 그건 또 뭐냐면 계속 이렇게 콤마로 동격을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바로 그 요소들입니다. 어떤 요소야? That a generative AI. 자, 여기서 that은요, 뭐 하고 있어?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element을 꾸며주는. 왜? deploys 뒤에 목적 없으니까. 그치? 그래서 생성형 AI가 deploy는 활용하다라는 뜻이죠. 활용하는 어떤 요소들을 뜻합니다. 뭐할때 in creating is simulations of writing. simulation은 모방, 뭐 따라하는 거 흉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생성형 AI 여러분 다 써봐서 알잖아. 프롬프트 입력하면은 정말 막 자기들이 막글 써주잖아. 그 인간의 글을 흉내낼 때 활용하는 그런 것들. 뭐가 있지? 단어를 쓰고, 뭐, 이렇게 문장을 구성하고, 문단을 구성하잖아.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한다? 글쓰기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까지 주어져 있어. 됐죠? 자, 한번 닫아볼게요. 일단, 박스 뭐 하고 있냐면,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 글쓰기 기본. 글쓰기의 기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이건 어떤 거야? 예를 들어서, 그냥, 단어, 문장, 문단 이런 것들. 특히 얘네는 뭐가 활용하는 거야? AI가 활용하는 요소들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글쓰기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라고 딱 잡아줬지. 코어 딱 잡았습니까? 글쓰기의 기본을 다들 그냥 AI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엘리멘츠라고 생각하고 있어. 그냥 이렇게 간단한 단어, 문장, 문단 생각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A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읽었지? 선생님이 이제 순서 문제에서도 여러분이 봤어야 되는 1차적으로 봤어야 되는 대지연이 있으면 바로 표시해 놨거든요. 이걸 확인했었는지 체크하시면서 가는 겁니다. 디스 보이시죠? 너무 중요하지. 대지연 중에 뭐야? 지. 오케이? 지시어잖아. 그쵸? 그래서 이러한 옳음, 올바름, 정확성이란 뜻이잖아. 이러한 정확성이 지금 있어 없어? 정확하단 말안 나왔지. 안 나왔으니까 탈락을 주시면서 어떻게 해야 돼? 아, 정확성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 뒤에 넣어줘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야. 됐죠? 탈락이고요. B번 갑시다. Synthetic은 뭐야? 합성이라는 뜻이죠. 이 합성의 텍스트입니다. 이 합성적인 글인데, 합성의 텍스트인데, 이 AI가 만들어내는 텍스트는요, 텍스트가 주어고 is가 동사겠죠. convincing, 뭐 하다? 설득력이 있다라는 뜻이죠. 왜 설득적이냐면, we confuse the surface trait. 우리는요, 헷갈려 합니다. 자, 혼동합니다. confuse. A for B를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A를 B로 착각하다. 우리 이거랑 비슷한 거뭐 있었어? mistake A for B도 아십니까? A를 B로 착각하다라는 거 똑같습니다. 됐죠? 그래서 confusion은 뭐 with로 써도 되는데 아무튼 여기서는 A를 B로 착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does가 있네? 그러한 surface trait이니까 대지연 중에 뭐? 얘도 지죠, 지. 그러면 이 봐봐. surface trait이라는 것은 지금 표면적인 특성들이잖아. 표면적인 특성이 앞에 있었어야 돼. 근데 특히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AI가 이용하는 것은 그 표면적인 특성이 되는 거지. 다시. AI가 만들어내는 그 텍스트가 설득력이 있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표면적인 특성들을 뭐로 착각하는 거야? genuine meaning, 진정한 의미로 착각한다. 그럼 여기서 그러한 표면적인 특성들은 뭘 가르켜? 이거 아니야? AI가 활용한다며. 단어, 문장, 문단. 이게 뭘 나타내는 거야? 표면적인 특성들을 나타내는 거지. 이해됐어? 그러면서 또 AI를 여기서 힌트를 줬잖아요. AI가 활용하는 거. 그치? 활용하는 거. 이 표면적 특성들 때문에 어떻게 보인다? 이것은 convincing해 보여라고 말하는 겁니다. B번 괜찮고요. 좀만 더 읽어볼게요. 자, often imputing. 자, 콤마 아니잖아. 뭐뭐 하면서 분사구문입니다. 뭐 하면서 있다고 생각하면서 특히나 이 교육의 맥락에서는 있다고 뭘 생각하는 거냐면 intelligence 지능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글에 그러니까 그 글은 AI가 쓴 건데 와 이거 진짜 똑똑하다라고 우리가 말한 적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 글에 지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by and large 대체로 자, 여기서 as가 보이셔야 돼요. 보이십니까? 가능한 뭐하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여기서 the correct가 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옳다고 하더라도, 비록 옳을지라도 또는 정확할지라도, 이게 뭐다? 특징도 없고 뭔가 뚜렷하지도 않은 텍스트에다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이거 지능 있네라고 말한대. 선생님, 여기서 뭘 발견했냐면, correct를 여기서 발견했었어야 돼. 우리 아까 A에 뭐가 있었지? Discorrectness가 있었잖아. 근데 여기

그래서 correct가 있기 때문에 A로 우리가 가기가 힌트를 받은 거지. A로 가기가 쉽겠지. 그럼 이제 A로 바로 가지 말고 C 확인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B로 가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C 한 번만 보고 갈까? 자, C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무도라고 전체 부정을 합니다. 아무도 save는 여기서 뭐냐면 except랑 똑같아. 뭐뭐를 제외하고. 누굴 제외하고 가장 지나치게 규율을 찾는 이 grammar specialist 뭐야? 문법의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읽지 않아. 글을 읽지 않고 놀라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 이것의 correct placement of commas에서 콤마를 정확하게 잘 찍었네? 라거나 아니면은 dangling modifier는 modifier가 수식어잖아요. 수식어. 냉글이 뭐냐면 달랑달랑 달려 있는 거야. 수식어가 달랑달랑 달려 있으면은 명사에 제대로 꽂히지 못한다는 뜻 아니야? 그치? 어색한 수식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색한 수식어 예를 들어서 이거 많이 나오는데 분사구문에서 이런 실수 많이 하잖아. 많이 하거든요. 봐봐. Walking, 뭐 down the street. 'The tree looked beautiful' 막 이랬어. 이런 문장이 있었어. 그럼 이거 우리가 walking은 사실 사람이 걷는 거잖아. 이거 분사구문이잖아. 근데 지금 주절에 주어가 tree인데 그러면 tree가 걸으면서가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건 말이 안 되지. 이게 바로 이 walking을 dangling modifier라고 하는 거야. 그치? 사실 뭐로 고쳐야 돼? Walking down the street, I saw a tree 이렇게 가야지. I saw a tree, 뭐 beautiful tree라든지 이렇게 가야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잘못 꽂혀진 수식어를 dangling modifier 한다. 근데 아무튼간 중요한 거는 이 아무도 이걸 신경 안 쓴다는 거야. 어떤 걸 신경 안 써? 이렇게 뭐 어떤 그래머를 잘 지키는 걸 신경을 안 쓰다라 나왔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봐봐, 글쓰기의 기본을 먼저 짚어준 걸 보러 가야 돼. 비로 가는 게 먼저 맞겠지. 비로 가는 거 확실합니다. 지금 제시문이랑 가장 연결되는 거 AI가 활용한 이 surface trait을 우리 사람들은 착각을 한다. 이렇게 갈게요. 자, 여기서 맺어주는 건 더즈였어, 더즈. 이 연결성을 가져오는 건. 그래서 이 표면적인 특징 있지? 이걸 뭐로 착각하는 거야? 진정한 의미로 착각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냥 AI가 써준 걸 보고, 와, 진짜 글잘 쓴다. 진짜 똑똑하다라고 착각을 한다라는 내용이 이어졌습니다. 이해됐죠? 근데 이게 정확하다 하더라도. 오케이? 그럼 정확성으로 바로 가볼까? 잘 보세요. 자.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뭐가 흥미롭냐면 이러한 정확성이 뭐랑 혼동된다는 거, intelligence. 이 혼동된다는 걸 어디서 얘기했지? B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거 보여? 그치? 정확하다고 해서 이것을 지능이라고 착각하는 게 굉장히 재밌다라고 합니다. 흥미로운데 왜 흥미롭냐면 이것이 왜 착각하냐? Identifier 뭐 지금 이시 가리키는 건뭘 말하고 있어? 요거 요거 요거. 그치? 정확하다는 거는 식별이 가능해. 왜? 틀렸다 아니면 정확하다라는 게 바로 알수 있고. 뭐, 콤마를 잘못 찍었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치? 수식어를 잘못했다거나, 설명을 할수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끼리 이렇게 비교도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this does not mean, 이것은 의미하지 않아. 뭘 의미하지 않냐면, it is something we should necessarily value. 우리가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라는 어떤 것이라는 걸 의미하지 않아. 그럼, 봐봐, 뭘 하고 있어? 이러한 정확성 있잖아. 소중한다라는 걸 의미하진 않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부정하고 있습니다. 정확성이라는 거. 어떤 거에 대한 정확성이야? 단어, 문장, 문단 잘 썼다고 해서 이거 뭐야? 소중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어. 됐지? In fact, 사실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반박하는 거. 사람들의 착각, 뭐 나왔어? 어딨어? 착각 있죠? 착각이나 통념, 이런 것들을 사실 하면서 이제 반박하는 거지. 사실 이것은요, 뭐가 아니냐면 우리가 글을 읽을 때 value, 소중하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자, 봐보세요. 글을 읽다라는 걸로 끝났지. 그러면서 읽는 모습을 어디서 구체화했어? C에서 구체화한 거 아니야? 우리 읽을 때 아무도 어법의 어떤 스페셜리스트, 전문가 아니고서는 신경 안 써. 읽을 때를 구체화시킨 게 C에 있었잖아. 그치? 자, A로 갑니다. A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걸 디스로 받았죠? 지시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죠? 이러한 어떤 정확성을요, 착각을 하는데 사실 이 정확성 있잖아. 정확성은 가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읽을 때 우리 안 그러잖아 라고 하면서 C로 한번 가볼게. 그거를 보충 설명하는 것이 봐보세요. 아무도 읽을 때 신경 안 써. 콤마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수식어 잘못 썼다는 거 별로 신경 안 써라고 말하면서 잘 보세요. 우리가 compelled by자, be compelled by는 이끌리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컴펠링이라는 단어 선생님한테 배웠잖아. 거부할 수 없이 뭔가 나를 강하게 이끄는, 그래서 강렬한이라는 뜻이었잖아. 그쵸? So, compelled by는 이끌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we've read, 읽고 있는 어떤 것에 이끌렸다면 사실은 우리는 피할 수 없이, 그치? 불가피하게 어디에 연결되냐면 조금 더 깊은 인간적인 거에 이끌리는 것이다. 그 말은 뭔 말이야? 인간적인 거, 뭐랑 대조야? AI랑 지금 대조하고 있다고. 그치? AI가 정확하게 단어 문장 문단을 구사한다고 해서 그거를 진정한 의미로 착각하면 안 돼. 그치. 정확성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야. 결국에는 뭐가 가치 있는 거야? 인간적인 게 가치 있는 거야. 라고 결론을 C에서 주는 거야. C에서 결론입니다. 가치 있는 건 인간적인 거야. 이게 우리가 만약에 이끌렸다면 연결된 거니까 이게 가치가 있다는 뜻이겠지. 그럼 마치 이거는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여기가 나시고, 여기가 벗 아니겠어? 거의 나대의 법비 구조로 생각하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정확한 거, AI가 정확하게 써주는 그런 표면적인 특성들은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쓴 인간적인 것들이 가치 있는 거야 라고 결론을 내주는 질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does랑 this로 선생님 풀었거든요. 이렇게 풀으셨길 바라면서 정답은 BAC였죠. 좋습니다. 자, 소재는요. 글의 진정한 의미였지. 글의 진정한 의미가 기술적 정확성이 있다고 여기는 것이 사람들의 착각이었지. 이것을 바로 반박해준 게 뭐야? 사실 인간적인 게 가치 있는 거야 라고 해준 겁니다. 더 깊은 인간적인 거에 있다. 통념과 반박 구조인 거 우리 같이 확인했습니다. 자, 뒤 가시면요. 글은 표면적 정확성은 지능과 혼동되지만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니며 우린 그래서 더 깊은 인간적인 거에 끌린다. 그래서 AI가 써주는 거뭐 정확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가치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반박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분사구문 한번 볼까? 정말 정말 지금까지 말이 나왔고 한 번만 정리할게요. 이미 익숙해져 있겠지만 콤마 ing 같은 경우는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하면서 뒤에 자연스럽게 그냥 이어붙이는 겁니다. 뭘? 앞에 있는 주절에 자연스럽게 이어붙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뭐뭐 하면서. 자, 나는 37번 갑니다. 3점짜리 문제였네? 자, 파지 뭐뭐 사실로 가정하다 주어져 있어요. 한번 박스 읽어볼게. There is a question. 어떤 의문이 있냐면, 자, how the mind makes sense of. make sense of는 이해하다라는 뜻이잖아. 그치? 어떻게 마음이 이해할까? visual stimuli. 시각적인 자극이 들어왔을 때, 머리, 정신, 마음이 어떻게 이해할까에 대한 의문이 있었대. 자, 여기 보시면요. 그레고리라는 학자분은요, 커마커마 나왔으면 설명해 주는 거죠. 이분은 선구자였습니다. 어디에? 인지심리학의 선구자였는데, 이분이 뭐라고 생각하셨냐면요, 이렇게 가는 거지. 어떤 사실을 가정했냐면, 일단 정신이 그래, 해석은 해줍니다. 그렇게 많은 visual stimuli, 어떤 겁니까? 시각적인 자극을 해석은 해준다라고 가정은 하셨대. 그건 사실이래. 자, 근데 그 stimuli가 꾸밀을 봤죠? 이, 우리의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적인 어떤 자극들 있잖아. 그거를 머리가 해석한다, 마음이 해석한다라는 건 가정으로 까셨대. 자, how does it do this? 이것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것인가 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it과 this를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 이시 가르친 건 뭐야? 지금 mind이라는 얘기하고 있지. 그러면 this, 이걸 한다는 건 뭐야? interpret 한다는 거잖아. 어떻게 비주얼 스티뮬라이를 해석하는 거지, 마음이? 이렇게 가져야겠죠. 됐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코어까지 잡았네? 코어는 뭐야? 마음이. 됐어? 소재. 그 다음에 특성은 뭐야? 해석해. 어떤 것을?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자극을. 됐습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질문을 던지고 있죠? 이거 어떻게, 근데 특히나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생아들 보면은 이렇게 까꿍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선생님이 보여주는 이 시각적 자극에 대해서 아이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극인데도 이렇게 눈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런 거 어떻게 하냐고. 태어날 때부터. 그치?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자, at which point? 이거 뭐야? 위치에다 그냥 앞에 넣으면 된다 그랬잖아. 그 태어난 그 순간에 됐어? 그 마인드가 has not experienced. 경험해 본 적이 없잖아. 그 마음이 어떤 걸 경험해 보지 않았어? 많은 비주얼 시뮬레이션도 경험을 안 해봤는데, 시각적 경험 안 해봤는데, 어떻게 반응을 하는 거야? 태어날 때부터? 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됐죠? 박스의 질문의 내용이 뭡니까? 일단은 뭐 하고 있어? 자, 마음이 시각 자극을 뭐 하는 거야? interpret. 해석하는 건 알겠어. 이건 사실로 가정을 했어. 근데 질문 하나 던지지. 근데 어떻게 태어날 때부터 그러는 거야? 경험은 없는데. 이걸 딱 잡았어야 돼. 질문을 던지는 걸 반드시 잡았어야 됩니다. 어떻게 그래, 얘네? 그치. 이 질문을 던지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질문을 던졌으니까 이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구성이 되겠지. 그치? 자, 쭉 뒤로 가볼게. 자, what happens in the course of a human visual cognitive development?

what이 주어입니다. 지금 what절 주어 보시거든요. is까지 달려가야 돼. what은 것이라고 해석해 볼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디서? 지금 인간의 visual cognitive development 하니까 이 시각적 인지 발달의 어떤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은 뭐냐면, 뒤에 보시면 is 대절. the inbuilt structure. 이거 잘 보세요. 그 내부에 이미 있는 구조가 get more and more effective 해서 더 뭐가 된다? 효과적이 된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더라고 칭했는데 우리가 내부적인 구조를 알수 있어 없어? 내부적인 구조를 말안 했고요. 박스에서는 태어난 순간부터 어떻게 알아? 라고만 질문했거든요. 그러면 앞에 뭐가 나와야 덜쓸수 있어? 내부적인 구조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나야 특정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선생님, 더는 뭐라 그랬냐면, 너도 나도 아는 특정적인 것에 붙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공유하는 지식에 덜을 붙이는 거거든요. 아직 인빌 스트럭처를 알수 없으니까 탈락 주면서 뒤로 가실게요. 이거는 가기가 쉬웠을걸? 물음표로 지금 박스가 끝났으니까 이것에 대한 답변, 이것이 뭐야? How라는 질문 아니었어? 이것에 대한 답변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비로 자신감 있게 갈수 있었거든요. 자, 이것에 대한 답변은 뭐냐면, there are, 뭐가 있다? pre-existing cognitive structure, 뭐가 있습니까? 이미 존재하는 인지 구조가 있다. 이게 뭐야? pre-existing이? 이게 inbuilt 아니야? 자, inbuilt라는 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미 만들어진, 이미 존재하는, 같은 말이야. 그러면 얘가 먼저, there are,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나서 점점 뭐가 된다? 효과적이다라는 얘기를 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자, 존재한다라는 답변이 있어. 뭐가? 이미 우리 그 내부 지식 속에는, 그러니까 내부적인 구조 안에는 이미 존재한다. 마음 속에는 뭐가? 지금 코그니티브 스트럭처가 존재하는 거야. 인지적인 구조가. 그다음에 그것이 점점 효과적이 된다라고 해야지. 존재하고 효과적으로 변한다. 그럼 존재가 먼저 나오는 거 확실합니다. 오케이. 자, 디스로 한번 이어볼게요. 질문을 했으니까 여기서 Q&A 구조로 물어보고 나서 질문을 하고 이제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가 있다? 어떻게 태어난 순간부터 알게 됐냐면 이미 구조가, 인지 구조가 존재해. 라는 답변을 주는 거야. 됐죠? 뇌에 존재하는데 그것은요, be primed to는 준비된 겁니다. 프라임이 준비시키는 거니까 준비됐습니다. 어떤 거를 다루는 것을 색깔도 그다음에 빛과 그림자도 움직임도 다루는 게 준비가 이미 돼 있대.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경험이 많이 없어도 인빌 시스템 때문에 알수 있는 거야. 이미 구조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뒤에 가시면요. There are also structures. 그다음에 또 어떤 구조도 있냐면 which can arrange에서 자, 배치합니다. 그 들어오는 정보를 into three-dimensional understanding에서 어떻게 배치하는 겁니까? 3차원의 이해로 배치하는 것까지 구조가 있대. 그치? 근데 그 3차원의 이해라는 것은 뭘 나타내는 거냐면, such as. 예를 들어서, 어떻게 변화입니다. 근데 변화인데 어떤 변화야? 빛이라든지 그림자의 다른 변화가, 시그널이 지금 하우저의 동사가 되겠죠. 뭘 나타내는지, 움직임을 나타내는지. 됐어? 빛과 그림자가 있었어. 그게 어떻게 움직임을 나타내는지, 그거에 대한 뭐도 있었다? 이해도 해줄 수 있다. 이게 뭐가 하는 거다? 인빌 시스템이 하는 겁니다. 됐죠? 자, C로 한번 가볼까? C는 무슨 얘기하는지? 자, Gregory is correct to say there is hypothesis testing. 자, hypothesis testing에서 wing 했을 거야.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가설 검증이지. Gregory라는 사람을 평가하고 있네? 자, 이 사람 가설 검증이 있다라고 한 거는 오라. 잘 말한 거야. 그러나 underplay는 뭐야? 지금 과소평가한 뜻. 한다는 뜻이죠. 뭘 과소평가하냐면 이미 존재하는 선천적인 비주얼 코그니티브 스트럭처에 대한 이 역할 있잖아. 이 역할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는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지금 가설 검증을 말했다라는 거. 이게 옳다라고 하려면 가설 검증이 뭔지를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A 한번 봐볼까? A 보세요. 이거 가능해? The inbuilt structure. 이제는 가능합니까? 이젠 가능하지. 왜? 여기에서 이미 말했기 때문에. pre-existing 이렇게 온 거잖아. 그치. 이게 훨씬 더 이제 효과적이 됩니다. 뭐할 때? sorting out. 분류할 때. 뭘 분류하는 거야? 눈 속으로 들어오는 어떤 시각적 자극이 많겠지. 이거를 분류하는 걸 잘한대. 이건 물건이구나. 이건 사람이구나. 이건 빛이구나. 분류를 잘하는 거야. 뒤에 보시면, and that is where. 이게 너무 중요하지. 거기가 바로, 거기서 뭐가 개입한다? 이 가설 검증 시스템이 개입한다. 그럼 봐봐. 개입한다라고 먼저 나와야 C번에서, 그 말한 거는 잘했어. 가될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 봐봐. 여러분이 이제 가설 검증을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해 주는지 잘 들으시고 이해하세요. 가설 검증이란 예를 들어서 뭐뭐 겠지 라는 가설을 세우고 그다음에 검증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이파서시스고 가설. 이게 테스팅이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두운 골목에 들어갔어. 근데 저 멀리 검은 물체가 보여. 그러면 저거 뭐지? 저거 사람인가? 라는 게 뭐뭐겠지? 사람인가? 라는 가설을 세워. 그다음에 가보니까 사람이 아니고 그냥 막 전봇대라든지 아니면 뭐 우체통 막 이런 거야. 그러면 아, 아니네. 전봇대였네. 이게 가설 검증이야. 오케이? 가설 검증을 하는 것이 왜 that is where이라고 표현하냐면 거기서 가설 검증이 들어온다. 어디야? 거기가 뭐야? sorting out이 거기야. 가설 검증을 하면서 전봇대였네? 그럼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sorting out 되는 거야? 사물이었네? 라고 sorting out 되는 거야. 그럼 사실 순서는 뭐냐면 가설 검증이 있고 나서 가설 검증을 한 다음에 sorting out 하는 겁니다. 됐죠? 가설 검증이 들어온 다음에 아, 사람인가? 전봇대네? 그 다음에 아 사물로 이제 분류하면 되겠네. 이걸 훨씬 더 나이를 들면서 더 잘한다 잘하게 된다라는 얘기였어. 오케이? 자 그럼 결국에는 지금 정리 한번 해볼게요. A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 이어지는 거야. 인빌 시스템을 말할 수 있어. 드디어 덜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선천적인 구조 있잖아. 그 선천적 구조가 점점 효과적이 된다. 그러면서 뭘두 가지 말했냐면, 첫 번째는 일단, 가설 검증이 들어오고요. 그거에 따라서 뭐 하고 있어? 분류가 가능하다. 이거 맞을까? 저거네? 라고 하면서 분류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C에서 최종 평가를 하는 거지. 그래, 그레고리라는 사람, 가설 검증 말하는 거, 그거는 잘 말한 것 같아. 그건 오라. 근데 이제 요거. 뭘 말한 거야? 선천적 구조에 대해서는 뭔가 과소평가했네라고 평가를 할수 있는 거지, 이제. 왜? 왜 과소평가했을까? 이 사람이 앞에서 점점 효과적이 된다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그레고리가 과소평가했네라고 지금 C에서 결론을 짓는 거지, 평가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the relevance of this last point. 이 last point가 뭘 의미할까? 이 마지막 포인트. 이게 이거 아니야? 요거. 그치? 그래서 타고난 이 구조의 어떤 역할, 이거의 관련성, 누구와 관련이 있는 거야? 디자이너와 관련되는 것은요, is that 뭐냐면, 그럼 봐봐. 디자이너랑 관련된 타고난 어떤 그 비주얼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스트럭처의 발달, 그 역할의 관련성은 뭐냐면, 오버타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사람의 비주얼 저지먼트 alters 해서 그 사람의 그 아티스트, 디자이너의 이 시각적인 판단이 변화한다라는 것을 함의할 수 있대. 그럼 봐봐. 변한다는 걸 말하려면 일단 뭘 말해야 돼? 봐봐. 점점 효과적이 된다라는 것을 먼저 말해야 그래서 변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있다. 그럼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아, 내가 지금 못해도 점점점 나의 뭔가 시각적 자극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더뭐 될까? 더 이펙티브해지겠구나라고 알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관련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됐죠? 자, 그러면서 one becomes better at seeing objectively one's own work 해서 이 디자이너는요, 점점 뭐가 되냐면 자신의 작품을 더 객관적으로 볼수 있고 남의 작품도 객관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한 다음에 끝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마지막 마무리로 뭐 하고 있어? 점점 내가 타고 태어난 이 시각적인 구조 있잖아. 이게 점점 더 발달한다라고 끝나는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BAC 평가까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디자이너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까지 설명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점점 효과적이 되니까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정답은요. BAC가 되겠죠. 자, 소재는요. 시각적 자극의 인지였고 특성은 뇌의 기존 인지 구조 덕분이다. 기존에 이미 있다. 그 선천적으로 있는데 그게 점점점 발달한다까지 말해준 질문이었습니다. 자, 개념과 풀이. 개념 풀이의 로직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질문을 먼저 던졌잖아.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야. 마음이 시각자극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 풀이를 답변을 해주니까 개념 풀이 로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한다? 뇌에 준비된 기존 인지 구조와 그다음에 그거의 발달로 점점 효과적으로 시각자극을 분류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메인아이디어 갑니다. 마음은 기존의 인지구조 덕분에 시각자극을 이해하며 이 구조는 발달 과정에서 시각자극을 점점 분류하는데 효과적으로 변한다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이미 타고 태어났고 그게 뭐 하게 된다? 발달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왓절주어 여기 되게 어려웠죠. 왓절주어 파악하시는 방법은 문장의 가장 앞에 왓은 왓절 안에 동사를 일단 지나야 돼. 왓절이기 때문에 동사가 여기 있잖아.
그치. 왓절이 있고, 이 동사를 지나가지고 다음 동사가

나오는 요렇게까지 달려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왓절하는 조동사가 있으니까. 절이니까. 그래서 것은 네, 이걸 지나쳐야 돼.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 발달에서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여기가 진짜 본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러면서 동사를 지나 문장에 본 동사가 나올 때까지 묶어주는 거야. 여기까지가 다 어떻게 된다? 다 주어 부분이다라고 묶어주시는 게 중요하다. 자, 해석은 뭐뭐하는 것은이라고 통째로 주어처럼 해석하시면 되겠다. 좋습니다. 자, 그럼 38번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장 삽입이네. 뭘 발견해야 돼? 문장 삽입은 뭐가 중요해? 갭과 체인을 발견한 게 중요하죠? 그래서 문장이 빠진 부분에 흔적이 있을 것이고 그걸 체인으로 이어주는 겁니다. 뭐가? 삽입 문장이. 가볼게요. 삽입 문장에서 정말 정말 중요한 거는 these activities를 봤을까? 이러한 활동들. 그러면 앞에는 이러한 활동들이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고 활동들이 나와야 돼. 이것도 너무너무 중요해. 복수 형태니까 반드시 가리킬 활동이 두개 이상 있어야 됩니다. 됐죠? 자, does who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관여하고 종사하는 사람인데 이런 활동들에 종사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are가 이제 동사가 되겠죠. human being 또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야 또 who가 꾸며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요 심리학의 영역에서는 study human beings에서 인간을 연구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야? attempt to 시도하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인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많은 케이스들에서는 다른 동물들이 기능하는지를 설명하려는 사람이다. 그럼 지금 여기서 주어진 거는 나는 힌트를 these activities에서 얻었고 그다음에 심리학을 지금 언급한 것까지 얻었습니다. 됐죠?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scholars. 학자들, 그리고 연구자들, 과학자들, 그리고 이론가들은요, spend much of their time. 그들의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그 다음에, obtain their livelihood는 뭘 뜻하는 거야? 생계를 얻는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뭐, 생계를 이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를 정의 내립니다. professionally, 직업적으로 정의 내리는데, by ing 보셨나? 뭐, 함으로써. 여기는 껴 들어간 거지.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by trying to figure things out. 어떤 걸 지금 시도하는 거야? figure out은 밝혀내는 거죠. 어떤, 이제 만물의 원리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거지. 그래서 밝혀냄으로써 그들 스스로 생계도 얻어가고 뭐 한다? 그들을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 나왔냐면 지금 학자분들 나오고 이 사람들은 뭔가를 밝혀내는 사람들이다라고 소재 특성 요거 확인했습니까? 오케이? 깔끔하게 지금 키워드 잡아가고 있거든요. 연구가들이라고 그냥 압축할게요. 밝혀내는 거. 어떤 세상의 원리를 밝혀내는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이제 뭐 직업을 규정하고 직업적으로 자신을 규정하고 살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1번 갈게요. They 보세요. 선생님이 이제 너네들이 봤어야 되는 거에 지금 하이라이트 쳐놨어요. 그들은 그들이 나타낼 게 앞에 있나? 받는 게? 요 사람들이잖아. 그치? 이 연구가들. 이 연구가들은요. 지금 아직 these activities라고 할 만한 게 없어. 연구가들은 자, examine, 검토합니다. 그리고 연구하는데 자, 특정한 sets of phenomena. phenomena는 현상들이죠. 특정한 현상들을 연구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시도합니다. provide the most coherent 가장 일관되고 타이트한 건 탄탄한 뜻이겠죠. 빈틈없이 탄탄하고 그 다음에 어떤 논리적인 설명을 그들이 할수 있는 논리적인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봐봐 어떤 뭔가를 밝혀내려고 할때 현상을 연구하면서 가장 논리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게 연구가 분들이겠죠. 그래서 제가 뒤에 가시면 in doing so 그렇게 할때자 do so 나왔네 그렇게 할때 이거 대지언 중에 뭐지? 지시하는 거잖아. 그렇게 한다는 건뭘 뜻하는 거야? 연구하고, 그치? 그 다음에 설명하려고 할 때, 이걸 뜻하는 거겠죠. 그쵸? 연구하고 설명하려고 할 때, 그들은 데이터를 모은다. 그 다음에 다른 정보도 모읍니다. 뭘 도와주기 위해서? 그들을 도와주려고 합니다. 자, 봐봐. help 다음에 them이 나온 거 신경 써야 돼. 여기 themselves 쓰면 안 돼요. 봐봐. 도와준다는 거의 주체는 뭐야? 앞에는 데이터와 정보들의 다른 어떤 형태들이잖아. 그것들이 누굴 도와준다는 거야? 그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연구가들이지. 그치? help의 의미상의 주어랑 연구가들이랑 전혀 달라요. 의미상 주어는 데이터였잖아. 그치? 연구가랑 다르니까 themselves를 써주면 안 돼. them을 써야 됩니다. 내신에 주의하시고요. 자, 그들을 돕기 위한. 그쵸? understand the phenomena에서 그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들을 돕기 위해,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한 어떤 정보들을 모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자, 봐봐. 이 사람들을 밝혀내려고 하면 밝혀내기 위해서 뭔가 조사하고 examine하고, 현상을. 그 다음에 설명하려고 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또뭘 모으는 거야? 데이터를 수집하고.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얘가 됐죠? 자, 뒤에 가시면. intern. 여러분, intern은 많이 결국 이렇게 외우고 있잖아. 근데 결국 말고, 이어서란 뜻도 있어. 두 번째, 결국. 결과적으로.
두 가지 다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어서 그럼 이거는 과정을 지금 짚어주고 있으니까

이어서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어서 그들은, 그러면 앞에 나오는 지금 연구가들 가리킬 수 있죠. 그들은 데이터를 또 연구합니다. 봐봐. 데이터를 모았으니까 그걸로 연구하는 거 아니야? 절대 끊기지 않죠. 데이터를 모은 다음에 examine data.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collect 한 다음에 데이터를 또 gather 한 다음에 연구합니다. 자, 두 가지, 적어도 두 가지 원리를 마음속에 품고, 두 가지 원리는 뭐냐면, 자, 근거를 줘야겠다. 뭘 위해서? 그들의 설명을 위한 근거를 주거나, 아니면은 설명 자체를 바꿔야겠구나. When not supported by data. 그래서 그 데이터를 모았잖아. 데이터에 의해서 지금 뭔가 뒷받침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데이터, 내가 이렇게 가설을 세웠는데 데이터가 다르게 나와. 그럼 데이터에 의해서 이렇게 서포트 되지 않을 때는 내 설명을 바꿔야겠구나. 라고 이제 두 가지를 마음에 품으면서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거야. 그럼 봐봐. 설명하고 수집하고 이 데이터를 데이터 분석까지 하시네? 이렇게 지금 이어져 있는 거 보이죠? 뭔가를 밝혀내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가시면. 자, when does human beings? 자, human being이라고 칭하는 거. 여기서 약간 좀 여러분이 예리해졌어야 하는데, human being이란 말은 여기서 지금 등장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인간들이다. 그러면 일단 의심을 하면서 그 인간들이 are psychologists에서 지금 심리학이라는 것도 등장했거든요. 이 문제는 좀 쉬웠을까? 왜냐면 여기 지금 앞에 있는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묻어 있으면서 바로 좀 보였을 거야. 자, 그 심리학자들인데 어떤 심리학자들이야? Engaged in study and explanation에서 어디 종사하고 있어? 연구하고 설명에 종사합니다. Morality, 어떤 도덕성.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조사 설명 수집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요, 심리학자입니다라고 하려면 그 사람들이라는 설명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 사람들 여기 살짝 넣어볼까? 여기 넣으면 이게 해결되나? 이러한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인간이냐면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인간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어때? 그 활동은 뭘 나타내? 얘네를 나타내지. 이게 these 활동들이었어. 이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은 심리학에서는 누굴 연구한다? 인간이나 아니면 인간이 아닌, 그치, 비인간, 다른 동물을 연구한다. 그 다음에 죄인 걸리는지 잘 보세요. 뒤에 가시면. 근데 그 사람들이 또 하필 심리학 분야 중에서도 또좀더 구체적으로 도덕성을 연구하는 사람이잖아? 그럼 그들은요, 뭘 시도하냐면, 어떻게 인간들이나 비인간들이 기능하는데 하필 어디서? rim은 영역이죠? 우리가 레이블, 꼬리표 붙이기를, 어떻게 꼬리표를 붙이는 거야, 이름을? 도덕성이라고 붙이는 영역 안에서 설명하는지를 탐구한다. 그럼 잘 보세요. 이 심리학에서 좀더 깊어지는 거야. 만약에 지금 도덕성을 연구하는 심리학이다. 도덕성 관련 심리학이다. 그럼 또 그런 도덕적인 인간의 도덕성 안에서의 연구를 하는 거야. 도덕 안에서의 연구를 한다라고 좀더 구체화됐지. 그럼 잘 보세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점점 연구가에서 심리학자에서 도덕적인 연구라는 심리학으로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구체화되고 있는 걸 보셔야 돼. 그래서 일반적인 연구에서 도덕을 연구하는 심리학까지 구체화된 거야. 근데 그 가기 전에 심리학을 먼저 짚어주고, 그럼 그 심리학 안에서도 도덕성을 연구하는 사람을 짚어준 겁니다. 구체화. 됐어? 추인 이렇게 딱 걸리고요. 자, 5번 보세요. 더 깊어진지 볼까? 봐봐. Furthermore 나온 건더 구체화시키겠다는 거야. 더군다나, 그러한 psychologist, 누구야? 이 심리학. 에서의 도덕성과 심리학을 같이 연구하는 사람을 서치로 받은 겁니다. 그 심리학자들은요, 또한 뭐 어떤 걸 시도하냐면, define the rim of morality. 심지어는 도덕성의 영역 자체를 자기들이 정의한대. 그럼 봐봐. 조금 더 깊어져서 도덕성 그 자체. 정의 내리는 걸로 더 심층적으로 뭐가 된 거야? 구체화가 된 겁니다. 도덕 그 자체를, 그 사람들은 영역 자체를 정의 내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characterize these features에서 이 특징을 좀더 특성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스스로 할수 있고, 그들은 다른 도덕 철학자들한테 기댈 수도 있습니다. 하고 끝나는 겁니다. 됐죠? 이 문제. 점점 구체화돼가는 걸 느끼셔야 된다. 자, 보세요. 소재는요, 학자, 연구자들의 탐구였고, 특성은 인간과 비인간의 기능을 설명하는데, 심리학과 도덕성으로 좁혀지는 걸 느꼈어야 돼. 점점 구체화돼가는 걸. 자, 일반과 구체였죠. 로 지금 확실하게. 일반적으로, 학자, 연구자들이 일반적 탐구는 인간과 비인간이 어떻게 기능하는지 설명한다. 근데 그 탐구는 심리학과 도덕성의 영역으로 좁혀진다. 그러려면 먼저 이게 있어야지. 심리학자들은 인간과 동물 연구를 하는데, 근대 도덕성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도덕 안에서 연구를 하고, 그것이 이제 도덕성 자체의 연구로서 또 구체화될 수도 있겠다. 이 구체화돼가는 부분을 여러분이 푸셨어야 됩니다.
자, 메인 아이디어, 학자 연구자를 탐구는 결국 이제 인간, 비인간에 대한 설명이고, 이는 심리학과 도덕성의 연구로 좁혀진다. 좋습니다. 자, 관계대명사 중첩구조 보셨죠? 후가 계속 나오는 거. 결국에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뭘 꾸며주는 거야?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결국에는 명사에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꾸며주는 거. 자, 앞명사를 강하게 짚고 나서 뒤따르는 설명을 이어붙인다. 결국에 관계대명사의 본질은 형용사절입니다. what 빼고 형용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는 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보셔야 된다는 거.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39번 갑니다. 102 쪽. 만약에 the mouse part 하려면 더가 또 신경 쓰였어야겠죠. 그입 부분. 그러면 앞에서 입 부분이 언급이 됐어야 된다니까. 됐습니까? 자, 그입 부분이 만약에 오염이 된다면, 근데 질병을 일으키는 microbes는 미생물이죠. 미생물에 의해서 오염이 되면 these will have opportunities에서 이 질병을 일으키는 미생물들을 뜻하는 거겠죠. 얘네는 어떤 기회를 갖냐면 spread like wildfire. 이게 들불이잖아. 산불처럼. 산불처럼 완전히 번져버린다. 아, 입에 오염이 되잖아. 그럼 입에 미생물들이 완전히 퍼져버린다. 이거 마이너스이긴 해. 오염이 되고 질병이 되는데 질병이 막 산불처럼 퍼지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거를 if로 가져왔어. 한번 가볼게요. 자, 프로폴리스 얘기를 하면서 이것은 not only로 갑니다. 뭐할뿐 아니라 work as a medicine against parasite. 자, 기생충이라든지 아니면 병원균에 대한 약으로 기능할 뿐만 아니라 but also 여기 봅니다. 이 does는 work를 강조했겠죠? helps bee. 자, 벌을 도와줍니다. 벌이 발달시키는 거야. healthy mouse microbiome에서 건강한 입의 microbiome는 microbes가 모여가지고 미생물군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미생물 생태계 정도가 됩니다. 아, 그러면 프로폴리스의 기능 설명하려고 하는구나. 일단 주인공은 프로폴리스야. 얘네가 아주 메디슨으로 활동한대. 그쵸? 약이 된다. 그 다음에 좋은 미생물군을 발달시킬 수 있다. 자, 한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럼 연구로 되겠네. 그럼 이거 일반 구체 논리네. 그치? 그럼 일반적인 얘기는 뭘 하고 있냐? 프로폴리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 마치 약과 같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건강한 입. 그쵸? 건강한 입에 미생물 군을 조성하는 거죠. 좋은 거네, 프로폴리스는. 그치? 자, 건강과 관련됐는데, 자, 이 사람의 연구에서는요, 뭘 비교했냐면, the mouse microbiome of honeybees. 자, 어떤 걸 연구했어? 비교했습니다. 자, 입을 비교했는데, 입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오미를 비교한 거야. 그치? 미생물군을. 근데 이 꿀벌들의 미생물군을 비교했습니다. From colony. colony는 집단이죠. 어떤 집단에서 왔어? With or without propolis에서 프로폴리스가 있는 아이들의 입을. 그 다음에 없는 아이들의 입에 있는 미생물군을 조사해봤습니다. 그럼 봐봐. 당연히 있는 아이들의 미생물군이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서포팅을 주려는 겁니다. 자, 뒤에 가시면. 그 입의 미생물군이 사실 핵심 어떤 방어선이라고 합니다. 뭐에 대해서 병원균을 예방하려고. 그러니까 입에 미생물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먼저 설명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서 bee workers use their mouse parts. 마우스 파츠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네. 그럼 여기 지금 나왔기 때문에 1, 2번 X 쳐주고요. 그쵸? 그래서 이 꿀벌, 말벌이 아니고 이 일벌들 있잖아? 일벌들은요, 그들의 입을 어떻게 사용한다? To feed 해서 먹이를 주려고 분비물을 애벌레한테 주고, 그 다음에 나누려고 합니다. 그들의 음식을 다른 일벌들과 나누고, 그 다음에 뭐, 허니도 생산하고, 폴른 스토어는 뭐야? 폴른은 이제 꽃가루잖아. 꽃가루 어떤 그 비축물, 이것들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입을 다 사용한대. 그럼 결국에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일단 입을 사용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 누가? 벌이. 입을 이렇게 활발하게 사용하는데, 뒤에 가시면. 자, 그러나, 뒤에 보세요. 입을 활발하게 사용하는데, 그러나, a healthy microbiome, 이건 좋은 거 아닙니까? 입을 사용하는데, 그러나 건강한 미생물군은요, host는 여기서 동사입니다. 품다란 뜻이에요. 뭘 소유하고 품고 있냐면, 좋은 미생물군을 품고 있습니다. 그 다음 뒤에 보시면, that keeps a bad ones out. 근데 그것은요, keep out은 쫓아내는 거잖아. bad ones가 가리키는 것은 뭘 가리키는 거야? 여기. 나쁜 미생물군을 쫓아내는 걸 갖고 있다. 근데 봐봐. 벗이 역접이잖아요. 그러면 역접이라는 것은 앞과 뒤가 뒤집어져야 되는데 뒤집을 수 있어? 앞에서 뭐라 그랬어? 입을 사용해가지고 벌은 많이 뭐 꿀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그 분비물도 다 전파한다. 이러고에 지금 벗이 나왔거든요. 그러나 건강한 미생물군은요, 건강한 뭘 품고 있다? 미생물을 품고 있다. 그러나가 기능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여기서 그러나가 안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뭐가 안 돼? 벗이 입을 사용한다.
그러나 건강한 미생물군.

은 건강한 미생물을 갖고 있다. 이게 벗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죠. 여기서 뭘 발견해야 돼? 갭을 발견해야 돼. 벗이 기능을 못합니다. 그럼 이거 한번 의심스러우니까 넣어볼까? 만약에 입이 오염됐어. 마이너스적인 걸로.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군에 의해서 오염됐으면 이거는 너무 빠르게 미생물군이 퍼질 건데, 근데 그러나 건강한 미생물군이 있잖아? 그러면은 이 나쁜 미생물군은 밖으로 못 들어오게 내보낼 거야. 이제 벗이 기능할 수 있겠지. 봐봐. 플러스가 들어오면서 마이너스가 들어오면서 플러스와 뭐가 되는 거야? 역접을 형성할 수 있는 거야. 됐어?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여기에 삽입 문장이 딱 들어가야지. 이게 만약에 if로 시작하면서 입이 오염되면 마이너스 상황이 발생돼. 그러나가 이제 체인이 딱 걸리는 겁니다. 그러나 건강한 미생물군이 있잖아? 그러면은 미생물이 지금 나쁜 미생물은 쫓아내게 되는 거야 라고 지금 가능한 거죠. 그럼 뒤에 보시면 정답 3번이고요. 체인 딱 걸리면 4번 이제 확인할게요. 이제 정리할게요. 자, 그러면서 그 연구가들은 뭘 발견했냐면 사실 이 얘기를 왜 했냐. 아, 지금 얘기한 거는 입을 사용한다. 건강한 입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건강한 그 미생물군이 있는 입이 중요하다. 이게 왜 했냐면 연구자들이 하필 뭘 발견했냐. 프로폴리스가 이렇게 넘치는 어떤 집단에서 온 벌들은요. roughly 10 times 10배나 많은 박테리아를 더 갖고 있다고 합니다. 마우스 펄치. 근데 그 박테리아가 뭘 갖고 있어? beneficial plus지. 이득이 되는 박테리아를 갖고 있고, 퓨는 없다라는 뜻이죠. 거의 병원균은 없다라고 합니다. 아, 그러면 이걸 만들어주는 입의 오염과 건강한 미생물군이 지금 이게 누가 지금 영향을 준 거야? 프로폴리스가 영향을 준 거다. 프로폴리스가 영향을 준 거다. 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하는 거죠. 됐어? 오케이. 자, 뒤에 가시면. 그러니까, 쏘는 뭐야? 결론 도출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 우리가 요거트를 먹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Shift. 우리 인간의 장내 미생물을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상태로 바꿀 수 있듯이, 프로폴리스도 마무리하는 거잖아. 그치? 프로폴리스도 다시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입에 있는 미생물군을, 그, 이제 벌에 미생물군을 다시 재건축할 수 있고, by favoring, 유리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뭘 유리하게 하는 거야? beneficial 박테리아를 유리하게 하는 겁니다. That outcompete는 이기다라는 뜻이지, 경쟁에서. 그래서 병원균을 이기는 박테리아를 조금 더 도와주고 살려주면서 그걸 누가 해주는 거야? 프로폴리스가 그걸 해준다. 오케이? 그럼 이 글은 어떻게 지금 이어지고 있어? 프로폴리스가 도움을 준다 해놓고, 그다음 그 뒤에 연구 과정을 쭉 나열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입을 사용을 많이 하는데, 입이 오염되면은 지금 안 좋은 병원이 발생하고, 건강한 미생물군이 입에 있으면은 좋은 미생물들이 나쁜 미생물을 빼서 이렇게 쫓아낸다. 근데 그걸 누가 해준다? 프로폴리스가 해주더라. 라고 지금 결론을 지은 겁니다. 됐죠? 자, 이제 마무리입니다. 자, 소재는 프로폴리스였죠. 특성은 꿀벌의 건강한 구강 건강을 지킨다. 로직은 일반 구체였습니다. 그래서 프로폴리스가 꿀벌의 구강 건강에 도움을 준다. 구체적으로는 연구와 요거트 비유로 구체화했습니다. 여기서 뭐가 중요했지? 벗이 기능을 하는, 역접의 기능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메인 아이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프로폴리스의 기능에 대한 설명이었다. 그래서 이로운 박테리아를 도와서 꿀벌이 건강한 구강을 발달시키도록 돕는다. 자, real eating is not only but also a 보세요. not only a는 부정이 아니라 긍정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라는 뜻이니까 얘를 부정하는 게 아니야. 얘도 그렇고. 근데 강조점 but also b에 있다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는 b를 도와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소재였죠. 좋습니다. 자, 수강원기에서 실전편 단어장 또 인증해 주시고요. 오케이. 다음에 real reading이 이번에는 not only a는 긍정인데 다만 강조점은 어디 있는지 오케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순서와 삽입도 마무리했는데요. 오케이. 좋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2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안녕.

안녕하세요. 2027 수능 완성 세계사 박세훈입니다. 자, 이제 우리 문제풀이 계속 뭐 순항 중인데, 이제 우리 단원으로 치면 4단원 서아시아사 이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아시아의 뭐 주요 내용들, 전근대사 내용은 이번 단원에서 문제들을 통해서 다한 번씩 건드려 본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료 탐구부터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교재 25페이지. 사사랑조 페르시아가 나왔는데, 요몇 년간 가장 많이 나온 게 바로 이 사사랑조 페르시아입니다. 조로아스터교가 국교였고, 그 다음에 수도가 크테시폴이었고, 정말 많이 활용이 된게 뭐예요? 동시대 비잔티움과 대립했다. 이 내용으로 너무너무 출제가 많이 됐던 게 사사랑조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마지막 수능에서 사사랑조 페르시아 만나게 될수 있다. 시르다리아강 유역의 초원지대를 장악한 돌궐은 북주 등으로부터. 자, 그래서 요런 것들도 힌트가 돼요. 북주라고 하면 우리가 6세기, 그러니까 이제 위진남북주 시기인데요. 자, 위진남북주 시기에서도 자, 선비족의 부귀가 이 화북 지역을 통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귀가 동의와 서위로 분할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동의에서 북채가 나오고 서위에서 북주가 나온다. 자, 그래서 요 북주가 이렇게 지금 언급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아, 지금 동시기 중국이 북주가 있다라는 걸 통해서 시기적 힌트도 함께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세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6세기. 그다음 이란 지역. 요것도 핵심이다. 이란 지역. 페르시아, 이란 이런 것들. 자, 그래서 동서 교역을 주도하고 있던 이 나라가 돌궐에게는 심각한 위협이었다. 그냥 여러분들이 세계사 공부를 하면서 이란 지역인데 6세기에 좀 셌다? 그냥 사사랑조 페르시아 가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사사랑조 페르시아랑 뭐가 대립하고 있다? 그러면은 그냥 웬만하면 비잔티움 아니겠는가 생각하면서 접근하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 과정의 틀로서 일단 접근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서쪽으로 인접한 나와 지속적으로 대립했다. 그 대립한 게 비잔티움. 중앙아시아에서는 교역로 주변을 통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돌궐의 서쪽 지방을 관할하고 있던 이스테미는 안정적 교역로 확보를 위해서 사절을 비잔티움에 파견했다. 양국은 협력을 통해서 이 사사랑조 페르시아를 양방향에서 압박했다. 해서 요즘 많이 볼수 있는 그런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사랑조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제국. 이 둘의 대립 있잖아요. 정말 많이 언급이 됩니다. 정말 많이 언급이 돼요. 자, 그래서 비잔티움을 가리면서 사산을 찾게 할 수도 있고, 사산을 가리고 비잔티움을 찾게 할 수도 있다. 알겠죠? 그리고 중국은 대체로 지금 위진남북주 시대였다. 자, 그러면 유형 연습 문제를 한번 보죠.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인데, 호스로 2세가 역시 이 인물도요, 공통 요소로서 이 인물을 정답으로 쓸 수는 없어요. 공통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엑스트라 등장을 종종 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교과서에는 써 있고요. 그래서 알아두면 좋다. 사사랑조 페르시아의 군주 중에 하나였고요. 자, 가의 국력은 부쩍 쇠퇴하였다. 일단 가가 써 있고. 그리고 비잔티움도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비잔티움을 줬어요.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도 힘이 예전 같진 않았다. 오랜 소모전을 부리던 두 제국, 아, 비잔티움이랑 또 대립하고 있구나, 이런 거. 남쪽에서 새로운 기운이 싹트고 있다. 해상 교역에 힘입어서 메카 인근, 아라비아 반도의 메카에서 성장한 아랍이니, 나라는 새로운 종교. 자, 독특하게도 나라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종교를 하나 가렸습니다. 근데 이 종교는 어렵지 않게 메카. 그래서 이슬람이라는 걸알수 있고, 사사랑조 페르시아하고 비잔티움하고 오랜 기간 전쟁을 하다 보니까 그 루트가 우회로가 하나가 발전하게 돼요. 홍해 쪽으로. 그래서 메카나 메디나와 같은 도시가 번영하게 됐고, 그런 상황 속에서 메카 인근에서 성장했던 무함마드가, 그치? 이슬람을 창시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가는 사패, 사사랑조

말레이시아 구역. 자, 나합안 전투에서 이슬람으로 똘똘 뭉친 아랍 군대에 크게 패했던 사사랑초 페르시아는, 자, 이 왕도 사전공통은 아니어서 정답으로 쓸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에서 엑스트라로 상당히 많이 나왔다. 야즈데 게르드 3세 사사랑초 페르시아의 마지막 군주가 되겠습니다. 651년 사망하면서 종말을 고했다. 그래서 이때 무너질 때, 이 사사랑초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것은 정통 칼리프 시대의 이슬람이었죠. 무하마드 사후에. 자, 됐습니다. 그러면 1번. 사사랑초 페르시아는 수사에서 사르디스까지 왕의 길을 건설했다. 이거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고요. 통치자를 파라오라고 부르는 것은 이집트였고요. 예수의 탄생을 기원 언년으로 삼았다. 크리스트교겠죠? 그다음 쿠란의 가르침을 절대시하였다. 이슬람이죠. 이슬람. 정답 4번이고요. 가는 나를 국교로 삼았다. 사사랑초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은 나라죠.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탐구 2번. 요거 또 많이 인상 깊었던 최신 수능 문제고, 제가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이렇게 좀 소개를 해드렸던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2026학년도 최신 수능이었고, 이 가라는 나라의 전적지를 보는데, 여러분이 말풍선을 보세요. 마르즈 라이트 전투, 몰라. 교과서에 나오냐? 아니. 카르타고를 점령해서 북아프리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했다. 요거는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는 감을 잡을 수 있다. 뭐그 정도 느낌? 북아프리카가 또 워낙 핵심이 됩니다. 요거는. 그럼 3번. 베르베르인을 제압했다. 그래서 뭐 탕헤르 일대를 차지했다. 베르베르란 말안 나와. 자, 다음 마슬라마 안 나와. 오케이? 자, 그러나 비잔티움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이렇게 공격하기도 했다. 압력 압박을 했다. 뭐 이런 정도는 또 공부한 친구들한테는 그럴 수도 있었겠지 생각 정도는 드는데, 결과적으로 말풍선의 핵심 키워드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근데 나머지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어디에 더 많이 집중을 했었어야 되냐면은 시리아 일대 지배권 확립. 그러면 이 주요 전적지를 중심으로 해서 이가 나라의 이제 지배력, 그러니까 영향력이 뻗친 범위를 색칠을 한다라고 할 때, 여기부터 이렇게 색칠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북아프리카도 이제 점령이 됐다라고 볼수 있지. 카르타고 점령했고 영향력을 다 확대해 나가면서 여기 모로코 쪽까지도 다 갔어. 그치?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 핵심 앞에 문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지배권 확립, 영향력 확대, 차지, 요런 표현들. 그 다음에 이제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뭐 비잔티움의 수도로서 이제 기독교 세력일 텐데 그쪽을 공격해서 압력을 가했다. 요런 것들을 통해서, 아, 시간순으로 뭔가 요러한 정복 루트를, 이러한 정복 루트를 보여준 친구들이 누굴까? 내가 세계사 공부를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스토리 라인 중에 이러한 지도로 색칠할 수 있는 나라는 뭐가 있을까?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한다면은 우마이야 왕조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슬람에. 자, 그래서 시리아 일대로부터. 자, 시리아의 다마스쿠스가 우마이야의 심장이죠. 그래서 시리아도 은근히 어떻게 힌트가 됐었을 거야. 자,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 건너편까지. 그래서 이베리아 반도도 실제로 점령을 했고요. 북아프리카 지역 전체를 차지한 점,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한 점 등이 거론되었으므로 우마이야라는 것을 알수 있다. 수도 마자가 같이 겹친다.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삼았고요. 동쪽으로 인더스강 유역부터 서쪽으로 북아프리카를 넘어 이베리아 반도까지도 정복을 했습니다.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피레네를 넘어서 유럽으로 북상을 시도한 우마이야 왕조는 투르와 푸아티에 전투해서 732년 프랑크 왕국의 궁제 카를로스 마르텔이 이끄는 군대에게 패배, 저지당하였다. 그래서 우마이야를, 어쨌든 우마이야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어려운 형태로 한번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이제 역사가 된 거야. 이것도 이미 기출이에요, 여러분. 더 어렵게 할 사례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차라리 다행이다. 이렇게 연습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럼 유형 연습 가겠습니다.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알리가 죽은 이후에 그의 아들 하스단이 칼리프로 추대가 됐다. 칼리프, 이슬람 세계의 지도자. 하지만 무아위야는, 자, 무아위야, 시리아 쪽의 세력가 무아위야. 무아위야가 나오는 순간, 이거 우마이야 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잡으시면

공동체에서 인정하는 지도자를 칼리프로 선출한다. 그래서 선출의 전통이 지켜지던 시기를 정통 칼리프 시대라 하고 1대부터 4대 칼리프 알리까지는 이게 지켜진 거지. 그래서 여기 지금 알리가 나왔잖아. 알리 사후에 이렇게. 근데 그 이후에 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선다. 누구에 의해서? 무아위야에 의해서. 우마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세습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 우마이야 왕조가 비아랍인을 차별하면서 많은 반발을 샀고 단명 아바스 왕조로 넘어간다. 요런 흐름으로 가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는 우마이야 왕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렇게 된 거죠. 자, 1번. 사마르칸트를 수도로 삼았다. 르자가 같이 들어가는, 르자가 같이 들어가는 요거는 티무르. 중앙아시아의 정복자 티무르. 그 다음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다. 오스만 제국한테 무너진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이제 시리아와 그 이집트 쪽에 뭐 맘루크 왕조가 있겠고, 그 다음에 뭐 더 유명한 비잔티움이 있겠죠. 메흐메트한테 무너진. 자, 그 다음 아랍인을 우대하는 정책을 펼쳤다. 그쵸? 요런 것들이 결국에는 반발을 사가지고 우마이야가 단명하게 되는 요인이 되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4번. 탈라스에서 당나라 군대와 격돌했다. 이것은 아바스, 우마이야 다음에. 자, 그 다음. 헝가리를 정복하고 비늘포이 공격했다. 요거, 누구야? 술레이만 대제죠? 어느 나라 사람이니? 오스만. 오스만의 선지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뭐, 문제는 뭐 어렵지 않게 우마이야 풀었고, 요 시점 흐름에서 보면은 결국에는 지금 우마이야 왕조가 이제 열렸고 그 세습 체제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거부하면서 오직 정통은 이 알리와 그 후손들에게 있다라는 걸 주장하면서 떨어져 나간 세력이 바로 시아파가 되는 것이고, 그 반대 다수파가 우리가 말하는 순위파가 되는 것이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정식으로 이제 2점 테스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왕의 길은 나왔습니다. 다리우스 1세 때 기존의 길과 역참은 몽골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역참을 정비하여 건설한 가의 기반 시설이다. 자, 다리우스 왕의 길. 근데 그리고 왕의 길이, 자, 수도에서 이것도 잘 나오죠. 사르디스까지. 요런 것들. 자, 뭐 나머지는 뭐 편하게 읽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이렇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자,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니체리를 육성했다. 술탄의 친위부대죠. 술탄 친위부대 어디? 오스만. 비잔티움 제국과 대립하였다. 요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비잔티움은 뭐 워낙 길게 존속했던 왕조긴 한데,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랑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뭐니뭐니 해도 비잔티움 제국 짝꿍은 수능 세계사 출제는 사산왕조 페르시아하고 짝꿍이야. 대립으로는 같이 언급이 많이 됩니다. 물론 다른 나라도 있을 수는 있지만. 알렉산드로스 침공으로 멸망했다. 기원전 BC 4세기에 알렉산드로스에 의해서 무너졌다. 요게 가장 대표적이고, 뭐 이소스 전투 이런 것들 언급 잘 되죠. 정답 3번입니다. 그럼 4번. 아랍인을 우대하고 비아랍인을 차별했다. 요게 우마이야. 우리 앞에서 봤던 우마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많은 반발을 사면서 결국에는 이제 아바스에 의해서 우마이야가 무너지. 5번. 셀주크 튀르크의 정치적 실권을 부여했다라고 나왔는데, 이제 술탄 칭호를 인정해주죠. 술탄. 요거는 아바스가 이렇게 해주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나왔는데, 자, 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이대로 넘어가기 좀 아쉽죠? 키워드 좀더 추가하면 뭐가 있을까? 왕의 길도 나왔지만, 왕의 눈도 있고 귀도 있다. 그래서 감찰관으로 왕의 눈과 귀 이런 것들 힌트로 나올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요거 그 조로아스터교 종교로서 조로 아스터교를 신봉을 했다. 그 다음에 신도시 페르세 폴리스를 건국하였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이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 서아시아 통일을 했던

사실상의 통일 세력이었던 아시리아가 있었는데, 이 아시리아 키워드가 또 뭐였습니까? 니네베가 수도였다. 그런데 이제 지배민족에 대해서 너무 강압적인 통치를 해서 많은 반발을 샀고, 아시리아가 무너지고 분열됐지. 그래서 메디아, 그 다음에 리디아, 그 다음 신바빌로니아, 그 다음에 이집트. 이런 식으로 분열이 됐는데, 이 분열됐던 서아시아 세계를 재통일한 것으로 바로 이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그래서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가장 어렵게 만약에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요에멜을 써먹죠. 이건 좀 너무하지만 이집트 정복이나 뭐 신바빌로니아, 뭐 리디아 얘네들을 뭔가 이렇게 정복하는 거죠. 요런 것들로 나오는 게 가장 어려운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다. 아시리아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수도 니네베, 도서관이 있었다, 강압적 통치, 그리고 분열됐다. 이렇게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2번. 가시대에 있었던 사실로 오랜 것은 632년 무함마드가 타계한다. 이슬람교의 창시자죠. 이슬람 공동체는 구성원들의 협의로 후계자를 선출했다. 이러한 후계자, 이제 구성원들의 협의로 선출된 것이 바로 칼리프죠. 이슬람 세계 지도자 칼리프라고 칭했다. 그런데 그는 이슬람 공동체의 최고 통치자로서 정치와 종교를 동시에 관장했다.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정치적으로 술탄이 또 새롭게 생기죠. 자, 아부바르크, 우마르, 우스만이 차례로 올랐다. 1대, 2대, 3대. 자, 그리고 무함마드의 사촌이자 사위. 그러면 뭐야? 이거 인척이네요. 그쵸? 혈연 관계잖아? 그가 알리인데, 이 알리가 4대로 올라온 거야. 근데 이제 알리가 지금 정통성이 있다 이거야. 왜냐면은 이제 무함마드와 가족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슬람교 초창기에 이슬람교 창시가 되고 나서, 이 무함마드가 핍박을 받을 때, 어쨌든 목숨을 걸고 그를 지켜냈던 것이 또이 알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알리가 추종자들이 아주 강한 거야. 충성심도 강하고 진작에 칼리프가 됐어야 되는데 이제 4대에 이르러서야 칼리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추종자들이 매우 강한 상태였는데 그 알리가 피살당하고 무아위아 이후에 우마이야 왕조로 세습 체제로 가잖아. 그러니까 그걸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알리 추종자들이 시아파로 이렇게 떨어져 나왔다라는 거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요. 어쨌건 이네 명의 칼리프가 통치하던 시기를 선출직, 그쵸? 선출을 통해서 유지되던 이 시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정통 칼리프 시대라 부른다. 정칼. 정칼. 자, 그래서 정통 칼리프 시대 때 언급이 많이 되는 내용이 한두 가지 정도가 있겠는데, 하나가 이집트 정복이고요. 하나가 사사랑조 페르시아를 정복했다. 이거는 정말 역대급으로 많이 나온 선지가 되겠습니다. 사사랑조 페르시아를 무너뜨린 거. 자, 1번 가보겠습니다. 페르세폴리스가 건설이 되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죠. 후 우마이야 왕조가 세워졌다. 우마이야 왕조가 아바스 왕조에 의해서 무너졌지만, 이베리아 반도의 이 코르도바, 지금의 이제 에스파냐죠. 코르도바에서 후 우마이야 왕조가 이어가게 됩니다. 다음, 투르와 푸아티의 전투. 앞에서 살짝 소개됐죠? 732년. 프랑크 왕국의 궁제 카를로스 마르테리 우마이야 왕조를 막았다. 4번, 술탄 아흐메드 사원이 건립됐다. 우리가 이걸 일명 블루 모스크라고도 부르는데, 오스만 제국의 뭐 아름다운 건축물, 모스크가 되겠습니다. 남은 것은 5번, 사사랑조 페르시아가 멸망했다. 이게 진짜 진짜 많이 나왔던 그런 선지가 되겠습니다. 정동 칼리프, 사사랑조 페르시아, 멸망. 그리고 그 사사랑조 페르시아 마지막 그 군주로서 야즈데 게르드 3세 문제 엑스트라로도 등장을 아주 많이 했다라는 것. 자, 이번 문제, 정통 칼리프와 사사랑조 페르시아가 함께 엮여 있었습니다. 3번 갈게요. 자,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냥 우리 그 세계사는 발문이 다 똑같아요. 1번은 뭐, 가국가에 대한 설명. 2번, 가시대의 설명. 3번, 가왕조의 설명. 자, 시아파가 등장했습니다. 시아파 이야기는 뭐 제가 앞에서 이제 좀 많이 드린 것 같고요. 자, 시아파는 종교적 중심 인물인 이맘을 따르는데, 이맘은 한 번에 한 명만 존재할 수 있다. 근데 뭐 칼리프도 그렇고요. 이맘이 죽으면 그의 특별한 기품이 아들 중한 명에게 전해져서 새로운 이맘이 탄생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맘이 죽을 때마다 어느 아들이 다음 이맘인가를 두고 불화가 생길 가능성이 늘 존재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불화가 있을 때마다 새로운

분파가 생겨날 수 있다. 이제껏 이 시아파 내에서 가장 심각한 불안은 여섯 번째 이맘이 죽은 뒤에 일어났는데, 이때 자 이스마일파라고 불리는 분파가 생겨났다. 이후 한동안은 시아파, 여기까지 잘 모르겠어, 그치? 근데 이제 한동안은 시아파 중에서 이스마일파가 주도적 역할을 했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게 나옵니다. 10세기 시기가 나왔고요, 북아프리카 지역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수립되어서 이집트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한 가가 바로 이스마일파였다. 결론은 10세기 북아프리카 이집트에서 만들어진 시아파 국가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 세계사에서 굳이 언급하지 않으면 순위파입니다. 다수파에 순위파야. 굳이 언급하지 않으면 뭐 아바스도 그렇고요, 뭐 우마야도 그렇고, 뭐 오스만 제국도 그렇고 다 순위파야. 자, 근데 굳이 언급하면은 시아파로 특정해서 언급될 수가 있다는 거야. 예를 들면은 여기 있는 파티마. 파티마를 가리키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란 지역에서 사파비도 등장하게 돼요. 사파비. 얘네도 시아파. 이렇게 해서 굳이 말하지 않으면 다 순이파고요. 시아파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특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는 이집트가 힌트로 나왔기 때문에 10세기라는 힌트도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파티마가 되겠습니다. 자, 파티마가 되겠고요. 이 파티마가 그 우리 아까 알리 어디 갔니? 그거 안 문제에서 알리 등장했죠. 사대 칼리프. 그의 이제 부인이자 뭐야? 무함마드의 딸이에요. 그래서 안 문제였나? 우리 알리 어디 갔니? 사위. 사촌이자 또 사위이기도 해요, 알리. 그러니까 파티마가 무함마드의 딸이었고, 알리는 또그 남편이었기 때문에 사위이자 또 사촌. 그러니까 아주 뭐 끈끈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알리를 이렇게 추종하는 세력이 그렇게 이제 그 강했다라는 것인데, 이 시아파 국가가 표방했던 게 뭐야? 이 알리를 우리가 따른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한 우리가 이슬람 국가로서 후계자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이름 자체를 파티마라고, 무함마드의 딸인 파티마 이름을 내세운 것이죠. 자, 이게 파티마인데요. 이 파티마에서 출제될 수 있는 게 10세기 시기적 정보를 주는 걸로 출제가 될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 10세기에 무엇을 했느냐? 사실은 이슬람 세계에서 이 칼리프라는 것은 한 명이 존재해야 하는 것이고, 그 칼리프의 지위는 아바스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바스는 13세기에 몽골한테 무너질 때까지 있었던 나라니까요. 자, 그런데 이 10세기에 이 파티마도 무엇을 하느냐? 칼리프를 선언을 한다. 그럼 이 조치는 뭐예요? 아바스 왕조를 무시한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10세기에, 발음을 조심해야겠어. 자, 10세기에 파티마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10세기에 이 칼리프를 선언을 했냐면, 아까 우리 또 등장을 했었는데, 이베리아 반도에 누구 있었죠? 후 우마야 있었죠? 후 우마야. 얘네도 칼리프 선언합니다. 그래서 아바스에도 칼리프가 있고, 이베리아 반도에도 칼리프가 있고, 이집트에도 칼리프가 있는 이런 공존하는 현상이 일어나 있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시기가 중요해. 10세기. 자, 1번. 몽골의 침략으로 멸망했다. 요거는 아바스나 뭐 금나라나 남송이나 뭐 수많은 나라들이 있겠죠. 몽골한테 이제 짓밟힌 나라들은. 자, 파티마는 아니에요. 2번. 아바스 왕조의 권위를 부정하고 칼리프를 선언했으니까 정답은 2번. 아테네 등의 그리스 세계와 대립했다. 요건 너무나 말이 안 되죠. 뭐 페르시아 정도가 여기선 연결이 되겠죠. 아케메네스 페르시아. 바그다드에 입성해서 술탄 칭호를 받았다. 1055년에 들어왔던 이 친구들 누굽니까? 셀주크 트리크 가리키는 것이고요. 5번. 인더스강에서 이베리아 반도. 자, 그러면은 요거 우마이야가 되겠죠. 이베리아 반도 쪽으로 쫙 이렇게 이어졌다. 그러면은 우마이야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파티마 등장했는데 파티마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10세기 파티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갈게요. 밑줄 친. 그가 수립한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중앙아시아 나왔습니다. 중앙아시아. 그는 1400년을 전후했어. 그러니까 이제 뭐 14세기 말에서 15세기. 차가타이 울루스와 훌라구 울루스. 잠깐. 이런 울루스가 나오는 것만으로도 야 이거 몽골 냄새 나네, 그치? 그리고 중앙아시아야. 그리고 지배했고, 그치? 지배했고 평정했고. 아 이거 정복자네. 이 사람이 몸이 불편했는데도, 다리가 불편했는데도 어마어마한 그런 무력과 그 정복으로 유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별명이 절름발이, 이런 별명도 있었던, 자 중앙아시아의 패자가 되겠는데 좀더 읽겠습니다.
1402년에 앙카라의 대평원에서 어디를 이길 정도였다? 물론 아직 오스만이 엄청 강할 때는 아니지만은 오스만 제국과 맞부딪혀서 이긴 적도 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앙카라 전투. 자, 이것을 통해서 충분히 알수 있는데 여기 문제에서는 힌트가 다 나왔어요. 지금 보시면은 수도가 또 뭐야? 사마르칸트. 수도가 르자가 겹친다. 르자가 겹친다. 그 다음에 명나라를 또 치겠다. 그래서 원정너를 나섰지만 병사했다. 자, 그 다음 칭기즈칸 몽골 다시 한번 소환시켰어요. 자, 이거 누굽니까? 절름발이 티무르다. 그래서 정복자 티무르, 그리고 티무르가 세운 티무르가 되겠는데, 자, 이 티무르는 여기 계속 보면 알겠지만 몽골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칭기즈칸의 후예를 자처하면서 몽골의 부흥을 표방했다. 내걸었고요. 나올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수도가 사마르카트인데 아름답게 번영했던 그런 도시이기도 했다. 그래서 르자가 들어간다라는 사실. 티무르 그리고 사마르. 이렇게 되겠습니다. 1번. 우즈베크인에게 멸망했다. 정답. 그래서 오늘날의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이 티무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현장에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키르스 2세 때 크게 발전했다. 이거 페르시아고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메카와 메디나. 요거는 아라비아잖아. 이 이슬람의 핵심. 아라비아의 보호권을 장악했다. 요거는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 제국. 4번 십자군 전쟁 발발에 빌미를 제공했다. 요거는 셀주크겠죠. 셀주크. 그러니까 셀주크가 아바스 왕조의 술탄이 되었고, 여기 아나톨리아, 그냥 소아시아 지역도 진출했고, 예루살렘 쪽도 진출하면서 크리스티교의 성지 순례가 결국엔 방해를 받게 되죠. 그래서 위기감을 느낀 비잔티움 황제가 서방 세계에 도움을 요청을 했고, 그거에 호응하면서 십자군이 대대적으로 전개가 되었던 거지. 그러니까 셀주크 이야기입니다. 5번.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부흥을 내걸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티무르 역시 출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몽골 재건 또는 몽골 부흥, 수도 사마르칸트, 그다음에 뭐 앙카라, 명나라 정복을 떠나려고 하다가 사망했다. 이런 내용 정도로 언급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화면 자체에 티무르로 나올 수 있는 건다 있어, 지금. 아시겠죠? 자, 티무르였습니다. 자, 이제 3점 테스트로 가보겠습니다.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음 장으로 넘겨서 보겠습니다. 3세기 전반에 로마와의 오랜 전쟁과 내분으로 쇠퇴하던 파르티아 멸망했다. 자, 파르티아 뭐 최근에 언급 많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무너진 뒤에 등장을 했고, 나름 존속 연도도 꽤 길어요. 기원전 3에서 그냥 서기 3세기까지니까 꽤 길기도 하고요. 자, 수도가 크테시폰이었다. 요 사실 출제되고요. 그 다음에 뭐 페르시아 쪽이었기 때문에 이란 계열이다. 요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무역적으로 해가지고 무역적으로 자 로마와 그 다음에 쿠시안 그리고 중국의 한까지 다 결부가 돼가지고 함께 무역적으로 언급이 될 수가 있다. 자, 이게 파르티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파르티아를 무너뜨렸다. 멸망하고 그 자리를 누가 대신했다? 자, 크데시포는 그대로 흡수했죠? 파르티아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사산왕조 페르시아다. 자, 사산왕조 페르시아도 수도 크테시폰 그대로고요. 이란계죠, 페르시아니까. 그래서 사산왕조 페르시아. 요것만 쏙 지우면 그대로 또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400년 이상 지속되면서, 자, 이 사산왕조 페르시아가요, 3에서 7까지입니다. 굉장히 길었어요. 오늘날 이란의 역사와 문화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란 지역이고. 아르다시르 1세에 의해서 수립됐다. 그의 뒤를 이은 샤프르 1세. 자, 일부 교과서지만 유명한 엑스트라. 유명한 엑스트라 샤프르. 박트리아와 쿠션 왕조 서부를 정복하는 한편 로마와도 끈질기게 대립했다. 그러니까 동로마 비잔티움이 아니라 갱로마 때도 대립을 했어요. 갱로마. 근데 로마가 나중에 동서분열이 되고 이제 동로마가 비잔티움이잖아요. 근데 그 비잔티움과도 대립을 이어갔다라는 얘기야. 자, 이 샤프르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에데사 전투. 그러니까 이 에데사 전투도 사종 공통은 아니지만 일부 교과서에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료 활용은 가능.
자, 로마군을 대

집회하고 로마의 황제 발레리아누스를 생포하는 적도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등등등 나와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사산왕조 페르시아였어요. 그리고 이제 로마 이후에 동로마랑은 뭐 끈질기게 대립했고요. 그걸로 너무너무 많이 나왔다. 비잔티움과 대립한 사사랑조 페르시아. 정말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나올 것 같아요. 자, 1번. 조로아스터교를 국교로 삼았다. 정답. 자, 그러면 종교 쪽으로 사사랑조 페르시아 키워드 하나를 추가를 해보면 또 뭐가 있을까요? 신흥 종교, 뭐야 뭐. 만이교 등장. 이런 것들도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2번. 수도 니네베에 왕립도서관을 건립하였다. 요거는 뭐야? 아시리아. 비아랍인과 시아파 등의 도움으로 수립됐다. 이거 아바스. 그러니까 비아랍인과 시아파의 도움으로 이 우마이야를 무너뜨리고 아바스가 수립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아바스가 시아파인가요? 아니다라는 거야. 그건 아니야. 순입합니다. 다음. 모스크와 아라베스크 무늬를 건축에 활용했다. 이거는 이슬람의 문화 양식이죠. 그냥 이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고. 다음, 지방에 왕의 눈, 왕의 귀라 불리는 감찰관을 파견했다. 이거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사사랑조 페르시아입니다. 가장 많이 나온 나라 중에 하나예요. 연속으로. 이번에도 나올 확률이 있다. 2번 갈게.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거야. 무엇 때문에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주한 일이 그토록 중요한 걸까? 자, 책은 발췌되었습니다. 이슬람의 눈으로 본 세계사. 이게 타미 만사리라는 저자일 거예요. 제가 실제로 구매해서 읽었던 책인 것 같아서 반가워가지고 한번 써봤습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이 세계사를 어쨌든 우리가 1등급을 목표로 공부했던 친구들이면 곧바로 읽어도 될 만한 그런 수준의 책으로 좀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이슬람의 눈으로 본 세계사. 자, 무엇 때문에 한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이주한 일이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 가는 무슬림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 중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어떤 일이길래? 자, 일단은 이주, 이동과 관련이 있고요. 무슬림 역사이기 때문에 이슬람과 관련이 있겠다. 이 사건으로 이슬람에서 움마라고 부르는 무슬림 공동체가 탄생했는데, 자, 이 사건 이전에 무함마드가 일정한 추종자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설교자에 불과했다면, 이 사건 이후 무함마드는 법을 제정하고 정치의 방향을 제시하며 사회의 유지를 책임지는 공동체의 지도자, 아까 완전 급이 달라졌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핵심 키워드가 여기서 나오네요. 메디나, 싸. 자, 메디나, 그러니까 메카의 위에 있는, 그러니까 이슬람교가 창시된 것은 메카였는데 지금 메디나 공동체라고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치? 그래서 메디나 공동체에 합류한 사람들은 자신이 몸담았던 부족을 포기하고 이 공동체를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받아들였다. 메디나 공동체는 무함마드가 어린 시절을 보낸 메카의 대안이 될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삼았고, 이는 장대하면서도 종교적인 사회 프로젝트였다라고 나왔습니다. 즉, 메카에서 메디나로의 이주를 가리키는 것 같아. 그치? 그리고 실제 이 이슬람교가 창시가 됐을 때 모두가 평등했다, 평등하고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또 유일신을 주장하고 이러다 보니까 기존 다신교를 숭배하던 기득권층 사이에서 이 무함마드는 탄압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박해를 받아서 몸을 피했죠. 자, 그 몸을 피한 사건을 갖다가 우리는 622년 뭐라고 부른다? 헤지라라고 부른죠. 그래서 메카에서 메디나로 근거지를 이동했고, 그 이후에 세력을 이렇게 이제 규합을 했고, 다시 돌아와서 메카 탈환하고 아라비아 반도까지 확대를 시키는, 이제 그 이후로 엄청난 속도로 이슬람교가 확장이 되게 되는 것이지요. 헤지라를 가리킨다. 이슬람교의 원년이 된 그런 사건으로서 정답은 1번. 이슬람력의 기원이 되었다. 그래서 몇년 전에 그 기출이 된 적이 있어요. 이슬람력으로 몇 년, 이런 식의 표현이 나왔는데, 대강 우리가 헤지라가 62년, 622년이라는 것은 기초적인 상식인데, 요걸로부터 그냥 몇년 됐겠지라고

시기를 대략 잡은 다음에 십자군 전쟁을 유추하는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었는데, 이 연도 정도는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완전히 단순하게 여기에다가 이걸 원년으로 삼아서 더하기 1, 2, 3 하면서 그렇게 지금 달력을 쓰지는 않고 다른 계산법이 살짝 첨가가 되는데, 그렇게까지 우리가 알 필요는 없겠고요. 대강이라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니까 622년 외우는 게 좋겠고요. 자, 정답은 찾았으니까 나머지는 좀 편하게 넘어가면 시아파와 수니파의 분열을 나왔다. 앞에서 제가 문제 풀면서 계속 말했던 것 같아요. 4대 칼리프 알리를 추종하는 세력이 소수의 분파로 떨어져 나온 것이 시아파다. 근데 이제 그것이 알리가 살해당하고 그 이후에 우마이야 왕조의 세습체제가 이어지는 그 시점에 이렇게 떨어져 나왔던 거고요. 3번. 아랍인의 특권이 폐지되었다. 요거는 뭐야? 아랍인의 특권만을 인정하고 차별했던 게 우마이야잖아. 근데 그 우마이야가 무너지고 이제 아바스로 넘어가면서 이러한 관용책들이 나오게 된 거지. 그 다음 4번. 중국의 제지법이 유럽에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다. 요거는 우리 흔히들 탈라스 전투의 영향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게 다른 이설도 있긴 한데, 탈라스 전투로, 보면은 일단 무난하다. 자, 5번. 사사랑주 페르시아와 비잔티움 제국 갈등에서, 자, 요거는 이 둘의 아주 지독한 이 갈등은 이제 홍해 쪽으로의 우회로가 발달하게 되었고, 메카, 메디나가 번성했고, 그때 메카 출신 상인. 즉, 이슬람교 성립의 배경으로 보는 것이지, 이 사건과는 직접적 연관은 아닌 것이죠. 자, 이제 3번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 3번 갈게요. 자, 가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정복 전쟁을 본격화하여 파미르고원을 사이에 둔채 당나라와 접경했다. 자, 중요한 힌트 또 나왔습니다. 당나라와 동시기에 존재했다. 그리고 서쪽으로 비잔티움을 또 압박했다. 비잔티움하고도 공존을 했던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차례나 콘스탄티노폴리스를 포위했다. 꽤나 강했네요, 이 친구들. 핵심 나왔습니다. 북아프리카 일대를 손에 넣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거고, 요거를 보통 지도로서도 표현을 많이 했다. 이게 이제 지난 직전 순응이었죠. 그 다음에 이 북아프리카에서 해협을 건너, 지브롤터 해협이 좁아요. 여기를 건너가면은 바로 에스파냐가 나옵니다. 이베리아 반도. 그래서 이제 모로코 쪽에서 지브롤터 해협만 건너면은 이제 유럽으로 넘어갈 수 있어서 은근히 대륙이 다르지만 모로코하고 에스파냐를 묶어서 이렇게 여행도 곧잘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지금 월드컵 기간, 북중미 월드컵 기간인데, 다음 월드컵인가? 하여튼 다다음인지 모르겠는데, 다음 월드컵 때, 월드컵이 그때도 뭐 에스파냐와 모로코 뭐 이런 나라들 같이 한다고 하는, 제가 잘못 들은 정보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말이더라고요. 왜 그러냐? 가깝거든. 지브롤터 해협만 건너면 되는. 자, 하여간 유럽 서쪽 끝 이베리아 반도를 공략했다 해서 이베리아까지도 언급이 됐어요. 이렇게 무슬림의 수중에 들어간 이베리아 반도는 이후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 15세기 말까지 오랜 기간 유럽에 이슬람 문화를 전파하는 창구로 기능했다. 한편 가의 무슬림 군대는 이베리아 정복의 여세를 몰아 오늘 우리 자료탐구에서 봤던 거 피레네를 넘어서 프랑크 왕국을 공격했지만 프랑크 왕국의 궁제 카를로스 마르텔에게 가로막혔다. 이게 뭐야? 투르와 푸아티의 전투 732년. 그래서 이 가나라가 뭐다? 우마이야. 라는 것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마이야 왕조에 대한 설명. 1번.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삼았다. 됐죠? 자,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자, 우마이야가 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자, 우마이야의 다마스쿠스. 맞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마이야를 무너뜨린 게 아바스죠? 어딥니까? 수도? 바그다드. 바그다드. 바그다드는 뭐야? 바짝 같이 겹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티무르 있었어요. 오늘 언급됐던 것 중에. 자, 티무르 수도가 어디야? 사마르 칸트다. 사마르 칸트. 참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신기하죠? 자, 르자 같이 겹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파비 왕조도 있죠. 이란에 사파비 왕조가 있는데 아름다운 도시 이스파한을 건설을 했는데

이것도 참 신기합니다. 파자가 이렇게 같이 들어가더라. 그래서 우리 서아시아사 할때이 도시가 참 중요한데 도시 이름들이 이제 그 왕조의 이름하고 이렇게 한 글자씩 꼭 겹친다라는 게참 절묘한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볼게요. 아프간족의 침입으로 쇠퇴하였다. 이게 이제 사파비를 가리키는 거야. 이란의 사파비. 그다음 3번. 이란 계통의 민족에 의해 건국되었다. 이게 이제 이란 계통이 나오면은 뭐 쿠시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페르시아 나라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발칸반도 대부분을 지배하면서 술탄의 칭호를 사용했다. 오스만입니다. 오스만. 이슬람교로 개종하고 중앙아시아에서 서아시아로 세력을 확대했다. 개종의 아이콘 셀주크. 그래서 아바스 왕조의 심장 바그다드를 들어오게 됐던 것이 셀주크.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했고 십자군 전쟁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다. 셀주크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 문제 워낙 좋아가지고 좀더 뽑아먹을 거 없나 한번 봤더니 이베리아 반도가 이슬람의 지배에 들어가지, 우마이야 때문에. 그래서 오랫동안 여러 왕조를 거치면서 존속됐습니다. 근데 언제까지라고 했어? 15세기. 그러면은 이 15세기에 다 지우고 15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다시금 크리스트교 세계가 어떻게 했다? 이슬람을 축출하고 재정복을 해냈다. 요 스토리가 또 결부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이 재정복 운동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크고 작은 나라들이 성장, 결국 통합 왕국이 하나가 탄생하게 되니 그것이 바로 에스파냐고 최후의 근거지 그라나다까지 이슬람 근거지 그라나다까지 정복한 이후에 이 에스파냐가 무엇을 떠난다? 신항로 개척을 떠나게 된다. 누구를 보내서? 콜럼버스를 보내서 1492년 15세기 말 이렇게. 15세기 말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파냐가 어떤 나라야? 오랜 기간을 거치면서 이슬람을 축출하고 크리스트교 왕국을 세웠기 때문에 가장 강력하면서도 보수적인 가톨릭의 수호자를 자초한 가톨릭 왕국이 에스파냐인 거예요. 됐습니다. 4번 갈게요. 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거. 몇년 동안이나 완벽한 입지를 물색하던 알만수르. 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제가 언급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정공통으로 정답은 아닌데, 사정공통이 안 되니까. 근데 일부 교과서에서는 꼭 나오고 이미 기출에서 많이 쓰인 엑스트라 중에서도 특급 조형급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강 사이에서 도시가 자리 잡기 적합한 곳을 찾았다. 알만수르는 그곳에. 높이가 30m에 달하고 기저 부분의 두께가 무려 40m를 훌쩍 넘은 원형의 요새 형태의 도시, 원형 도시로 언급이 참 많이 됩니다. 알만수르 나왔고요.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사이가 다 나왔기 때문에 앞에서 썼던 아바스 왕조의 심장 바그다드 되겠습니다. 이 도시를 조성하는데 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수도 바그다드. 써있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나라는 아바스다. 인구가 굉장히 많았고, 당시 사람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를 논할 때 중국의 장안과 함께 바그다드를 꼽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이제 반대로 생각해보면 장안도 그만큼 대단한 도시였다라는 것이죠. 자, 아바스 왕조입니다. 1번. 조로아스터교를 신봉했다. 큰일 날 소리죠. 이슬람인데. 조로아스터교 신봉한 건 페르시아죠. 아케메네스나 사사랑조. 사사랑조에서는 특히 국교였으니까요. 탈라스 전투에서 이겼다. 그치. VS 당나라를 상대로 승리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유럽의 연합함대를 격파했다. 요거 뭐가 되겠습니까? 프레베자해전으로 일부 교과서에 나왔는데 정답으로 쓸수 있습니다. 오스만. 오스만. 그리고 오스만으로 쓰면서 우리가 이제 요런 표현을 같이 가져올 수 있어요. 동지중해를 장악했다. 뭐 요런 식으로 언급될 수가 있다. 다음. 몽골 제국 부활을 내세웠다. 우리 앞에서 풀어본 티무르가 되겠고요. 티무르. 그다음에 5번. 로마와 중국의 한 왕조를 연결하는 무역로를 장악했다. 요게 파르티아. 아까 제가 파르티아 잠깐 엑스트라로 등장할 때 무역으로 써드렸죠. 쿠시안, 한, 로마 이렇게 써드렸었습니다. 자, 5번 갈게요.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 무렵 이 가는요 이라는 전문적 기술자들이 많았다. 가를 위해서 이라는 우르반이란 이 우르반은 S급 조연은 아니지만 그 B급 조연은 됩니다. 우르반 화포 이렇게라고 해가지고요. 상대적으로 새로운 무기였던 이 대포를 제작하는 전문가였는데 자 여기서 핵심 인물이 나왔다. 메흐메트 2세가 나와버렸습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자,

비잔티움의 수도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공격하기 위한 특별한 무기를 만들어달라고 주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걸작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나왔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발사할 때마다 반동이 너무 커서 대포 앞에 있는 사람보다 뒤에 있는 사람이 그 반동 때문에 더 많이 죽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위험을 보여줄 수 있었다. 과시용 마치 그 한니발의 코끼리 부대처럼. 자, 메흐메트 2세 콘스탄티노폴리스 공격 뭡니까? 오스만 제국이고 이 메흐메트 2세가 비잔티움 제국을 정복했죠. 자, 옳은 거 4개와 옳지 않은 거 하나만 고르면 되겠습니다. 밀레트, 자, 오스만은 수니파 이슬람 국가인데요. 인도세만 낸다라면 자신들의 종교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으니 그게 밀레트야. 가능해. 티마르제 실시해서 군사적 봉건제 유지했고요. 데브시르메 제도를 운영하면서 정복지역의 청년들을 이슬람교로 개종시키고 교육시키고 선발을 해서 예니체리나 관료로 충당했죠. 그 다음에 셀리밀세 때 말루크 왕조 정복했고요. 그래서 4개 다 맞고 남은 거 하나가 5번인데 아바스 1세 때 전성기를 맞이한 건 아바스 왕조가 아니라 이게 사파비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세요. 사파비, 이스파네 사파비가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옳지 않은 것. 라스트 갑니다.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가는요. 현재의 이란 지역이다. 그러면 이란이고 이슬람이고 시아파. 그럼 그냥 나오는 거야. 뭐라고? 사파비라고. 자, 시아파로 특정해서 교육과정에서 나오는 게 이집트의 파티마 그리고 이란의 사파비라는 것. 자, 그래서 시아파, 이란 지역 다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스마일 1세 엑스트라 B급 조연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집트의 파티마 왕조에 이어 이슬람 시아파 이슬람교를 국교로 삼았다. 그러니까 파티마 무조건 아닌 것이고요. 됐죠? 자, 그래서 사파비, 그럼 나올 수 있는 게 교육과정상 뭐밖에 없냐면요. 이스파입니다. 요게 하나가 있는데 중요한 점은 사파비가 또 수니파 이슬람 제국 오스만과 접경하면서 대립했다. 그래서 동시대로 물어볼 수 있다. 요거는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 아바스 가문에 의해 멸망했다. 우마이야. 델리 술탄 왕조를 끝냈다. 인도의 무굴 제국이고 다음에 할 거예요. 칼리프를 군주칭으로 사용했다. 뭐 수많은 이제 칼리프 제국들이 되겠죠. 요거는. 그리고 페르시아는 샤라고 불러요. 보통 샤. 샤. 헝가리 정복을 했다. 동유럽 진출. 요거는 술레이만 대제. 그러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오스만 제국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스만까지 사파비까지 다루면서 서아시아사 정근대사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 우리가 또 각국사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상업경제 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오늘은요, 실전 모의고사 6회 10번부터 20번까지 총 11문제 풀어볼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9문제 풀었죠. 그래서 오늘은 나머지 11문제 풀어볼 건데요. 난도는 얘기했듯이 5회랑 비슷하지만 조금 더 5회랑 비슷한 오히려 문제 유형이 많아서 쉽게 느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6회에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선생님이랑 만나볼 문제들이 몇개 보입니다. 그러니까 7회부터 10회까지는 그 내용 영역에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이란 생각으로 저한 문제 한 문제 꼼꼼하게 복습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10번, 11번은 연계 문제라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회. 10번, 11번입니다. 자, 다음은 상업의 주체 A씨의 사례이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상업의 주체를 지난 5회 모의고사 때 처음으로 풀어봤는데, 이제 6회에 또 나왔어요. 그런데 6회가 마지막입니다. 아, 또한번더 있네요. 또 있기 때문에 한번더 보겠습니다. 네, 상업의 주체는 워낙 중요한데, 우리가 1회부터 4회까지 한 번도 다루질 않았잖아요. 그래서 지금 후반부에 좀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1회부터 4회까지 뭐 상업의 기능, 이런 경제활동의 주체, 객체 계속 복습했었는데 지금 6회부터 5회부터 6회, 그다음 7, 8, 90에서 계속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계속 상업의 주체나 뭐 상업의 객체 이런 걸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이전에 연습했던 상업의 기능, 경제활동의 주체, 객체는 여러분이 그 흐름을 놓치지 않도록 잘 복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상업의 주체 A씨 한번 복습 간단하게 해보고 어떤 상업의 주체에 해당하는지 볼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기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크게는 몇 가지로 나뉘었을까요? 상업의 주체 크게는 세 가지입니다. 내 명의로 내가 다 책임진다. 영업 손익은 다 내가 책임진다라고 했던 게 자영상입니다. 자영상인 내 명의와 책임과 권한 다 내가 갖고 있는 거죠. 그 대신 영업이 잘 되든 안 되든 다 내가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자영상인입니다. 자영상인과 대등한 관계예요. 그러나 영업활동이나 상업활동을 보조해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보조상인이 있었습니다. 자, 보조상인은 지금 계속 강조하지만 자영상인과 대등한 관계예요. 그래서 보조해주고 그거에 대한 보수를 받는 뭐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보수 형태로 받을 수도 있고 크게 몇 가지 보조상인 안에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좀 특이했던 대리상, 그 다음에 중개인, 그 다음에 위탁 매매인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어떤 거? 운송 주선인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찾아봐야겠죠? 마지막. 자영상인이랑 보조상인은 대등한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세 번째는 종속이 되어 있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상업사용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특정상인의 종속이 돼서 우리가 보조활동 같이 이렇게 도와주고 그거에 대한 대가로 보수를 받는 그런 형태의 특징이 있었던 상업사용인 종속했다는 게큰 특징이었죠. 키워드. 우리가 대리상부터 운송주선인은 보수 형태나 거래 기간이나 누구 명의로 일하는지 다 다르죠. 그래서 선생님 그때도 얘기했지만 하나하나 우리가 다 복습할 시간은 없지만 여러분이 반드시 그 표로 정리되어 있는 수능 특강의 내용을 머릿속에 다 갖고 있어야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문제처럼 특징을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잘 찾아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 넣고 이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A씨는 과거에 해외에서 수입되는 전자기기의 운송을 주선했대요. 이미 너무 키워드가 나와 있죠. 했다. 전자기기에 운송을 주선했다. 화주의 요청에 따라 화주가 뭐죠? 화물의 주인의 요청에 따라서 적절한 해운사나 항공사를 연결했대요. 그러니까 보통 운송주선인이 이 화주의 요청을 하죠. 화물의 주인이 나 어떤 운송업체 어떤 조건으로 하고 싶어라고 요청을 하면 그거에 따라서 해운사나 항공사 같이 이런 운송 회사를 연결해 줬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뭔가 운임 차액을 보수 형태로 가져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A씨는 그동안 쌓은 경력을 바탕으로 해외 전자기기 제조업체인 동그라미 동그라미즈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 총판 대리점을 창업했대요. 여태까지는 국내 뭐 항공사나 해운사 이렇게 연결해주고 화주 요청에 따라서 연결해준 운송주선인의 형태를 띄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 대리점을 창업했다. 그럼 어떻게 변화했다라는 게 느껴지죠? 현재 A씨는 일정한 지역 내에서 한 점포에만 동그라미 주의 상품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을 부여받아 뭐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변화를 볼까요? 변화를 봐야 되니까 처음에는 운송주선인이었어요. 우리가 화주 요청에 따라서 찾아서 연결해주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변화했죠? 대리상으로 변화했네요. 대리점을 새롭게 창업을 했으니까 대리상으로. 근데 둘의 공통점은 보조상인이죠. 우리가 공통적으로 나타낸 A씨의 특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또 다른 게 있는지 같이 선지로 보겠습니다. 자, 거래 기간이 일시적이다. 자, 거래 기간이요. 중개인, 위탁, 매매, 운송, 주선인은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이 대리상은 어떻게 됐죠? 계속적으로 했었죠. 계속적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래 기간이 일시적이라는 거는 둘의 공통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설명이고, 경업금지 의무 선생님이 5회에서 상업시제 처음 배웠을 때 경업금지 의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진짜 중요해요. 상업의 주체에서는 빠질 수 없는 키워드입니다. 자, 경업금지 의무 상법에 나와 있는데 요약해서 말하면 뭐라고요? 경쟁이 되는 업무를 하지 말아라. 금지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쉽게 말해서 좀 정밀하게 들어가 보면 경업금지 의무는 여기 대리상,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본사 명의, 본인 명의로 계속적으로 일하는 대리상과 그다음에 특정 상인에게 계속적으로 이제 종속이 돼서 보조 활동을 도와주는 상업 사용인 이 둘이 경업금지 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허락 없이 아니면 영업주의 허락 없이 내가 뭐 자기나 제3자의 계산으로 뭐 동종 부류해서 동종업 부류해서 영업 활동을 같이 하는 경쟁이 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의 경업금지 의무였습니다. 근데 공통점을 물어보는 건데 운송주선인은 경업금지 의무 없어요. 상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대리상에만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틀린 설명. 자기 명의로 상거래를 한다. 선생님, 아까 명의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명의. 지금 대리상은요, 본인 명의예요. 본사 명의. 쉽게 말해서, 지금 대리점을 창업했으며,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해. 이런 본인 명의로 하는 거고, 자기 명의로 상거래를 하는 건 아니죠. 공통점이 아니잖아요. 대리상에 해당이 없습니다. 자,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물건을 위탁받아 매매한다. 불특정 다수인, 다수로부터 물건을 위탁받아 매매하는 거는 이네 가지 중에 보조상인 안에서 본다면 위탁 매매인에 대한 해당이 설명하기 때문에 둘다 해당이 없죠. 상인 활동의 일부를 보조하며 보수나 수수료를 받는다. 상인 활동, 상인 활동 조금 애매한 표현이긴 하지만 어쨌든 영업 활동 같은 걸 보조하면서 상업 활동, 영업 활동 이런 걸 보조하면서 보수나 수수료를 받는다. 맞는 설명이죠? 그래서 대리상과 운송주선인 적절한 설명 5번이 되겠습니다. 공통점, 보조상인에 대해서 공통점을 찾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예요. 5번 선지는. 상업 주체 전체적으로 봤고요. 경업금지 의무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정리해주세요. 상업의 주체, 경업금지 의무.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11번. 위 사례에 현재 A씨가 실시한 유통 경로 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물었습니다. 아까 제시문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 밑에 부분을 보면요. 현재 A씨는 일정한 지역 안에서 한 점포에만 이 상품에 대한 독점적 판매권을 가진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유통 경로 정책을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게 포피믹스랑도 연결이 되고 어디서나 녹여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러분이 잘 개념 정리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선생님 수능특강에서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했었어요. 우리가 크게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경로 정책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개방적 유통 경로 정책 뒤에 생략할게요. 그 다음에 선택적 유통 경로 정책, 마지막이 전속적 유통 경로 정책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그림으로 표현했었는데, 우리가 일정한 지역이 있으면요, 동그라미로 표현을 한다면, 개방적은요, 우리가 판매를 원하는 점포들한테 다 판매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럼 너도 나도 점포들이 내 상품을 다 판매하겠죠? 그렇죠? 굉장히 점포가 많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선택적은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일정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통과한, 뭐, 부합하는 그런 점포들한테만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개방적 유통경로 정책에 비해서는 뭔가 판매 노출의 기회가 좀 줄어들겠죠? 사람들이 그 상품을 볼수 있는. 전속적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독점적 판매권을 딱한 곳에만 주는 거예요, 독점적으로. 우리 상품을 팔수 있게. 그래서 우리가 개방적으로 갈수록 상품의 노출이 어떻게 된다? 굉장히 많아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판매 기회를 많이 가질 수 있겠죠. 대신에 일로 갈수록 뭐가 어렵냐면요, 통제가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점포 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통제가 어려워진다. 일로 갈수록 통제는 쉬워지겠죠? 점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장단점이 또 있었습니다. 유통경로 정책. 그리고 우리가 상품의 종류랑도 연결시켜서 이렇게 독점적인 상품 기회를 주는 거는 보통 편선점,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 중에 어디에 적합할까요? 전문품에 적합하겠죠? 좀 고급스러운 이미지, 뭐 차량, 아니면은 뭐 고가니까, 명품, 이런 것들. 개방적은 우리가 언제나 늘 필요로 하는 편의품에 적합합니다. 우리가 편의점가 살수 있고, 슈퍼마켓가 살수 있고, 치약, 칫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상품의 어떤 유형에 따라서도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 참고로 같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봤을 때 우리는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거를 한 거다? 그렇죠. 3번 전속적 유통경로 정책을 선택한 거다라고 볼수 있겠죠. 대리점 창업을 했기 때문에. 전 그에 대한 설명 적절한 거를 찾아볼게요. 판매처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다. 통제 나왔어요. 통제. 판매처 통제 용이한가요? 아까 말했지만 한 곳밖에 없잖아요. 독점적 판매권을 줬기 때문에 용이하다는 설명은 적절한 설명입니다.
직접 유통 경로 정책에 해당한다. 자, 직접 유통 경로 정책은 여러분 조금 생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수능 특강에서 다뤘던 개념은 아니지만 그냥 참고해서 얘기해주면 직접 유통 경로 정책과 간접 유통 경로 정책이 있어요. 직접은 말 그대로 직접 하는 거죠. 공급자와 수요자 직접 만나는 거예요. 우리 금융에서도 많이 배우고 수출에서도 나오고 직접 간접은 그 상업 경제에서 완전 단골 단어잖아요. 단골 키워드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뭐 자사모를 이용해서 내가 직접 농수산물을 판매, 소비자한테 직접적으로 누군가 대리점이나 아니면은 소매점이나 유통기관 없이 직접 판매하는 걸 직접 유통 경로 정책이라 하고요. 이런 형태처럼 대리점이나 이런 판매 점포, 소매 점포를 통해서 하는 걸 간접 유통 경로 정책이라고 합니다. 좀 생소하지만 참고로만 그냥 알아두세요. 근데 어쨌든 이 유형은 지금 전속적 유통 경로 정책이고 대리점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직접 이게 아니고 간접 유통 경로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속적 유통 경로 정책에 해당한다. 맞죠? 우리 아까 선생님 방금 설명했던.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리을. 시장에 자사 제품의 노출이 증가된다. 선생님 계속 중요하게 생각했던 키워드 두개더 나오죠? 노출이 증가되지 않고 오히려 노출이 일로 갈수록 감소합니다. 다만 좀 이미지를 고급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독점 판매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통제가 쉽다. 이런 또 장점이 있다고 얘기했죠. 노출과 통제는 키워드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특징 세 개 유형을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유통경로 정책 세 가지 봤고요.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자, 다음 A 기업이 활용한 경영 혁신 기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경영 혁신. 자, 경영 혁신 나오면 우리가 선생님 얘기했지만 바로 문제를 풀고 빠르게 풀고 넘어가야 되는 파트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절약해야 되는 파트. A 기업은 수작업이 많던 떡국과 쌀국수 제조 공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B 기업의 사례를 자, 다른 기업의 사례를 비교하고 분석해서 어떻게 했다? 그들이 가진 장점을 우리 회사에 적용했다. 이를 통해 떡국과 쌀국수의 생산량이 증가했대요. 그리고 수작업으로 여러 명이 담당하는 포장 작업도 이제는 한 명으로만 운영할 수 있게 됐대요. 어쨌든 내가 다른 타 기업에 이런 장점을 가져와서 우리한테 도입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떤 경영신 기법일까요? 맞아요. 벤치마킹입니다. 벤치마킹 2번.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전에 수능 완성 회차에서 풀어봤을 때 벤치마킹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벤치마킹 절대 안 까먹을 것 같죠? 우리가 벤치마킹 하겠다. 뭔가 장점을 가져와서 내가 도입해보겠다. 이런 거예요. 경쟁 기업이나 선진 기업의 그런 거 장점을 배우는 경영신 기법입니다. 자, 1번 더 볼게요. 한번 아웃소싱, 아웃, 바깥으로 맡긴다는 거죠. 위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좀더 잘하는 전문적인 기업한테 위탁하겠다. 그럼 우리는 그 대신 그 에너지와 그런 걸좀 모아서 우리가 더 잘하는 거를 더할수 있겠죠. 경영 혁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아웃소싱. 다운사이징은 사이징을 어떻게 한다? 사이즈를 말 그대로 의도적으로 줄인다. 조직 규모를 줄이거나 아니면 인력을 줄이거나 뭔가 줄여서 우리가 경영 효율화를 내는 거 혁신을 하겠다 하는 게 다운사이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식스시그마. 식스시그마는 우리가 어떤 데이터 기법이죠. 그래서 품질 혁신인데 쉽게 말해서 생산할 때 생산관리 파트에서 우리가 100만 개 만들면 그거에 대한 불량품을 3, 4개만 만들겠다. 사실 거의 없다는 거잖아요. 불량품 없어서 품질을 너무 좋게 해서 품질 혁신을 통해서 경영 혁신하겠다라고 하는 게 식스시그마. 전략적 제휴, 전략적으로 제휴하겠다. 같이 손잡고 협력하겠다. 상호 협력하겠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뭐 관고, 내가 항공기를 뭐 운영 한다. 항공기 여러 업체를 뭐 관리를 한다. 그러면은 관광상품과 엮어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가 서로 같이 상호협력을 해서 같이 시너지를 내자라고 하는 게 전략적 제휴입니다. 이거 이외에도 경영식 기법 많죠? 그래서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고. 정답은 2번 벤치마킹이었어요. 자, 13번 보겠습니다. 판매 방식. 다음은 이제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의 신제품 판매 방식에 대한 회의 장면이다. 이 회의 결과 사장이 판매 방식을 선택한 이유로 이 문두를 잘 봐야 됩니다.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어요. 말풍선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미 다양한 판매 방식이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판매 방식은 크게 몇 가지다. 이제 여러분 줄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이제 선생님이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첫 번째는 방문 판매. 우리 지난 회차에서 풀었었죠. 방문 판매. 두 번째는 우리가 매장에 직접 가는 매장 판매. 그래서 매장 판매는 사실 판매원, 상담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 쿠션어 이런 거 배웠잖아요. 우리 예스, 벗, 화법 이런 것들. 그다음 매장 배치도 중요하고요, 당연히. 그다음 세 번째 요즘 많이 하는 이제 온라인 판매, 전자상거래.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나오지 않지만 이 전자상거래 파트는 이세 가지를 비교하는 것도 같이 나오지만 다른 선지에서도 녹여서 통합형으로 많이 나올 수 있고 더불어서 여기서 유형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나중에 유형을 다루는 문제는 뒤에 모의고사 해차에 있어서 그때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각각의 특징들 아셔야 됩니다.

되고, 그러면 1번부터 볼게요. 자, 새로 출시한 프리미엄 조리 도구를 어떤 방식으로 판매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물어보죠. 2번을 봤더니 부장이 고객의 가정으로 찾아가 조리법을 알려주는 홈파티를 개최하고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 어떨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자, 중요한 건 고객의 가정으로 찾아간대요. 찾아간대요. 자, 그럼 얘는 어떤 방식일까요? 맞아요. 얘는 방문 판매를 하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부장은. 그쵸? 자, 3번 볼게요. 백화점에 입점하여 매장의 상품을 효과적으로 진열하여 판매하는 방식이 어떨까요? 아예 얘기하죠? 매장에 배치를 잘해서 백화점에 입점해서 팔아보자. 그게 바로 매장 판매 방식입니다. 매장 판매. 그럼 과장은 매장 판매를 얘기하고 있고요. 4번,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해서 상품을 판매하자. 온라인으로 팔자는 거잖아요. 얘는 전자상거래죠. 전자상거래. 그럼 세 가지가 다 나왔네요. 근데 최종 결정은 사장이 하죠. 사장이 현재 자사의 상황을 고려할 때 부장이 제안한 방법으로 선택하자. 부장이 어디 있었죠? 2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방문 판매로 우리 그냥 결정하자. 세 가지가 다 나왔지만 이 방법을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문두에서 사장이 판매 방식을 선택하고 물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방문 판매에 대한 이런 선택한 이유를 골라라. 방문 판매에 대한 특징이 나오겠죠. 자, 기억.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건이세 가지 중에 전자상거래, 우리 온라인으로 상품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 자, 니은, 면대면으로 실물 시연을 할수 있기 때문이다. 면대면, 얼굴을 보고 실물 시연, 내가 직접 보여주면서 시연을 할수 있다. 이건 방문 판매에 대한 설명이 맞죠.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방문 판매의 장점이죠. 자, 디귿. 시장에서 상품의 노출 빈도를 가장 확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시장이라는 게 구체적 시장도 있고, 뭐 추상적 시장도 있지만, 어쨌든 상품의 노출 빈도를 가장 확대할 수 있다. 가장 부담스럽지 않게 사람들한테 많이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 전자상거래에 대한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도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고요. 리을,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찾아간다. 이거 정말 방문 판매의 장점이죠. 직접 원하는 곳에 갈수 있죠. 고객의 편의를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리을 맞습니다. 방문 판매에 대한 특징, 리은, 리을. 정답은 4번. 이렇게 찾을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 판매 방식이 나온다. 만약에 문제 나온다. 그럼 이세 가지를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세 가지만 잘 키워드를 찾아서 매칭시키면 난도는 어렵지 않은 문제로 여러분 풀이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이 14번입니다. 14번. 14번은 환율 문제죠, 환율. 우리 환율은 거의 금융에서 워낙에 중요한 파트라서 거의 매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흐름 놓치지 않게 아마 10회까지 꾸준하게 연습할 수 있을 겁니다, 환율. 자, 표는 미 달러화에 대한 환율 추이를 분석한 거래요. 이와 같은 환율 추이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안. 으로 적절한 것만을 고르라고 했고요. 환율은 상승 또는 하락은 지속된다고 가정한다. 지속된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이제 합리적인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환율 문제는 항상 말하지만 원인, 환율이 변동하는 원인,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 지금 결과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시문은 원인이 아니라 이제 어떤 추이를 우리가 예상하는 거고, 그다음에 결과,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냐 물어보는 문제. 환율 추이를 보니까요, 평균 환율이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11월, 이렇게 12월 갈수록 시간의 흐름인데, 점점점 평균 환율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원화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환율은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 떨어지고 있다. 지금 화살표로 그냥 표시할게요. 자, 그럼 선생님이 늘 예시로 드는 거, 물론 여기 있는 거 그대로 해도 되지만, 우리가 1달러를, 예를 들어 뭐 1000원으로, 극단적인 예시로 해볼까요? 2,000원으로 교환 비율이 있었을 때 점점 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1,000원이나 더 낮게 이렇게 교환 비율이 바뀌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겁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미 달러화 표시 예금 인출 시기를 앞당긴다. 우리가 미 달러화 표시된 예금이 있어요. 그럼 이걸 빨리 인출을 하는 게 앞당기는 게 유리할까요? 점점점점 환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인출하면 우리가 2,000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나중에 인출하면 1,000원밖에 못 받죠. 그래서 인출 시기를 빨리 앞당기는 게 유리합니다. 나에게. 그럼 기억은 맞는 설명. 자, 니은, 미국에서 차입한 외화 채무의 상환 시기를 연장한다. 내가 미국에서 빌린 돈이 있어요. 채무, 갚아야 되죠? 그럼 내가 이제 달러를 바꿔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지금 갚으면 예를 들어 2,000원. 나중에 갈수록 점점점 떨어지죠? 그럼 난 1,000원만 줘도 1달러를 갚을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상환 시기를 연장하는 게 나한테 유리하죠. 그래서 이것도 적절한 설명. 그럼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디귿, 미국에서 계획했던 직원 연수 비용을 조기에

있었던 환율의 문제 유형이었고요. 15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학생들의 대화에 나타난 물류 정보 시스템, 경영 혁신 이런 거 비슷하죠. 빨리 키워드 찾아서 우리가 빨리 찾아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니, 이 문제는 우리가 선지 중에서 좀 다루지 않았던 선지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거 맞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해요. 우리가 늘 많이 봤던 그런 물류 혁신의 종류가 아니죠. 일단 볼게요. 어제 산 택배가 벌써 동네 물류센터에 도착했대. 택배와 관련된 그런 얘기인가 봐요. 근데 그건 바코드로 재고 정보가 자동으로 등록되는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이래요. 자, 바코드로 인해서 재고 정보가 자동으로 등록이 돼서 뭐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다. 알수 있다는 거죠. 그 택배가 당장 도착했다는 걸. 자, 물류 정보가 다 시스템에 연결돼 있어서 직원들이 물건을 바로 찾아서 보내줄 수가 있대요. 어쨌든 물류 정보가 데이터들이 다 연결돼 있고, 뭐 이런 재고로, 뭐 재고가 얼마나 많은지 지금 어딘지 다 알려져 있다는 거죠.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찾아 보낼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선지를 볼게요. 정답이 뭘까요? 창고 관리 시스템이죠. 이 창고 관리 시스템, 여러분, 우리가 기출이나 아니면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자주 봤던 선지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물류정보 시스템 유형이었습니다. 이 창고 관리 시스템 말 그대로 창고 안에 여러분, 물건들이, 택배들이 입고도 되고, 거기 보관도 되고, 나중에 이제 나갈 때 출고도 되죠? 그런 과정들이 데이터로 잘 이제 분석이 될수 있게 연결될 수 있게 관리하는 시스템이 바로 창고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창고 재고에 뭐가 얼마가 있고, 그다음에 바로 찾아서 보내주고 우리도 바로 받아볼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2번이고요. 다른 선지도 볼게요. 유닛로드 시스템, 유닛이라는 게 하나의 이제 단위예요. 단위. 우리가 만약에 이제 화물을 옮기거나 할때 단위가 다 다르면 일관운송 한꺼번에 옮기기가 힘들죠. 그래서 펠릿이라고 해서 우리가 단위화가 돼 있습니다. 유닛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게차 같은 것도 보면은 다 똑같은 펠릿 안에 물건 쌓아서 그걸 한 번에 일관운송하죠. 일관운송하면은 물류 혁신, 그러니까 좀더 효율을 높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게 유닛로드 시스템. 그 다음에 전자문서 교환 시스템. 전자문서 교환, 우리가 5회에서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된 어떤 그런 서식을 이용하면 전자적인 형태로 우리가 주고받으면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고 신속하게 할수 있다. 이런 내용. 판매 시점 정보 시스템, 포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이것 좀 헷갈렸을까요? 혹시 이제 바코드를 활용해요, 포스가. 포스는 바코드를 찍으면 그 즉시 재고가 얼마나 맞는지, 그리고 누가 사는지, 그 다음에 뭐 이게 판매자 정보가 뭐 언제 샀는지 이런 정보들이 다 바로 즉시 기록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판매 시점에 딱 저장이 되는 그런 거, 포스. 전천후 위치 측정 시스템 GPS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지금 현재 물체가 어디까지 이동했고 위치했는지 그런 실시간으로 볼수 있는 그게 GPS였습니다. GPS. 그 정답은 찾았고요. 그다음에 16번 보겠습니다. 물류정보 시스템. 이거 말고도 종류가 많죠. 뭐 CBO도 있고 등등등 여러분 잘 한번 더 복습해 보시고요. 자, 16번. 조직의 유형입니다. 자,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의 조직 구조 개편 사례다. 개편 후 조직 구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그러니까 조직 구조를 찾고 그거에 대한 장점, 그 조직이 갖고 있는 효과, 장점을 찾아라. 이런 얘기인데요. 우리가 지난 회차죠. 5회에서 처음으로 조직의 형태를 이제 풀어보는 문제를 풀어봤거든요. 그리고 6회가 마지막입니다. 오늘 푸는 이 문제가 이제 통틀어서 조직의 유형을 복습할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이라 앞으로 향후 안 나오기 때문에 조직의 유형, 여기 나오는 거 말고도 지난 시간에 했던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특징과 장단점 잘 비교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조직 유형인지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주는 해외 진출이 가속화됨에 따라 제품 라인업의 다양화와 현지 맞춤형 전략 수립의 필요성이 커졌고 그에 따라서 조직 구조를 개편했다. 어떻게 개편했는지 볼게요. 전과 후를 비교하면 되겠죠? 자, 계획을 보니까요. 회사 전체 목표로 연 50억 매출 달성을 설정했대요. 그래서 조직 구조를 개편하고 나니까 각 사업부가 자율적으로 매출 목표를 결정했대요. 전에는 회사 전체 목표를 잡았는데, 이제 사업부별로 자율적으로 우리는 얼마 할 거야? 이렇게 다 정한 거죠, 각자. 자, 조직. 이거 보는 순간 PODC 바로 생각나죠? 경영관리 순환 활동 안에 들어가 있는. 자, 조직. 생산부, 마케팅부, 영업부, 기능 중심, 전문화, 자가 다 있잖아요. 이제 기능화 전문화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기능식 조직인데 기능식 조직에서 운영했다가 이제는 지역별, 제품별, 시장별로 다 각각 구분해서 개별적인 사업부로 운영하겠다. 목표도 개별적으로 정해 사업부별로 정했는데 이젠 이렇게 제품별, 시장별로 구분해서 사업부 조직을 운영한 거죠. 지위를 보니까 대표이사가 다 있어요. 총괄. 근데 지금 보니까 사업부장, 각각 사업부

그 안에 장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리더십 발휘 안 돼요. 되게 독립적인 느낌이 들죠, 계속. 그다음 회사 전체 목표 성과하는 건데 이번에도 어떻게 해요? 성과도 사업부별로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계획부터 통제까지 다 사업부별로 안에서 자율적으로 계획 잡고 자율적으로 사적 통제까지 다 하는 뭔가 좀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느낌이 들죠. 이 조직의 그럼 이 유형은 뭘까요? 맞아요. 너무 힌트를 많이 주고 있지만 사업부제 조직입니다. 사업부제 조직. 사업부제 조직 기출에 많이 등장했었죠. 중요합니다. 특징 잘 정리해두세요. 자, 일단은 기업부터 볼게요. 사업 단위별로 조직의 권한을 분산할 수 있다. 우리가 각각의 사업부 단위로 우리가 독립채산제 운영, 그러니까 각각의 독립된 형태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조직의 권한을 분산할 수 있는 건 장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다 하나로 통일했었잖아요. 근데 사업부별로 권한 분산. 참모조직의 조언으로 위험을 제거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뭘까요? 우리 지난 5회 때 설명했었는데 이건 라인 스태프 조직이에요. 라인 조직이라는 건 수직적으로 우리가 명령이 상부에서 하부로 전달되는 형태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위험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런 참모조직, 그래서 스태프라는 표현을 써서 우리가 라인 스태프 조직을 있었는데 라인 스태프 조직에 대한 장점이죠. 그래서 틀린 설명이고요. 각 부문별 독립채산제 운영을 통해 책임감을 높인다는 선생님 아까 은연 중에 설명하면서 이 단어를 써버렸어요. 독립채산제. 독립채산제라는 건 독립적으로 각각의 성과를 다 책임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독립채산제 운영이 이 사업부제를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책임감을 높일 수 있는 거 장점이죠. 그러면 기억 티그 정답은 2번. 그럼 리을도 볼게요. 특정 과제 수행을 통해 인력 자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특정 과제 수행. 우리가 목표가 딱 정해져 있어요. 나중에 정해서 다 하면 흩어질 거예요. 이거 뭐라 그랬죠? 프로젝트 조직. 기억나죠? 프로젝트 조직. 그래서 얘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같이 동기부여할 수 있지만 나중에 흩어졌을 때 소속감이 없을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사업부제의 장점을 지금 찾아서 기역, 디귿 연결했는데요. 다 찾았는데 단점은 뭘까요? 단점. 단점도 잘 알아두셔야 되죠? 사업부제의 단점은 경쟁에 과열될 수 있어요. 경쟁에 과열될 수 있다. 왜냐면 서로 너무 책임을 각자 권한과 책임을 다 따로지기 때문에 서로 경쟁에 과열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사업부제. 그다음에 뭐또 하나의 장점을 본다면 시장의 변화에 좀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뭐 이런 장점도 있었죠. 사업부제. 17번 보겠습니다. 자, 17번. 경제 통합, 국제 경제 통합 문제죠. 다음은 A국이 추진 중인 경제 통합 대안과 통합 후의 상황을 비교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경제 통합 후 A국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제 현상, A국 입장에서 있는 대로 고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경제 통합이 문제가, 우리가 지난 회차, 그러니까 5회 말고 그 이전에 우리가 풀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경제 통합 문제가 앞으로도 한 두어 번, 한번 정도 나올 건데, 계산하는 문제는 우리에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시간 안에 딱 25분 재고 풀잖아요. 풀 때, 틀리지 않고 잘풀수 있는 그런 연습을 많이 해두시면 여러분이 실제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갔을 때좀 긴장하지 않고 잘풀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 돼서 풀 때, 특히 연습을 잘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부분이 이런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볼게요. 문제를 보니까 현재 상황 보니까 A국은 B국과 C국 중 수입 가격이 낮은 국가로부터 체리를 매년 수입하고 있대요. 늘 그렇죠. 우리 경제 통합 문제 보면 수입 가격이 낮은 이제 나라와 무역을 하고 있죠. B국의 체리 수입 단가를 보니까 B국은요. 한 박스당 100달러. B국. 그다음에 C국은요. 한 박스당 150달러네요. 좀 달라요. 가격이 달라요. 자, 근데 수입 단가와 관세율을 봤더니, 관세라는 건 수입을 할때 우리가 그 세금을 매기는 관세율 나와 있죠? 수입 관세율을 보니까 25%래요. 100에 25%면 0.25를 곱하는 거니까 얘는 25달러라면 알수 있죠. 달러는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C국은 관세가 20%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150달러예요. 150달러 곱하기 0.2 하니까 얘는 관세가 얼마다? 한 박스당 30달러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늘 경제통합에서 문제에서 그렇듯 이 수입 가격은요, 수입 단가에서 수입 관세, 지금 수입 관세를 더한 걸 수입 가격이에요. 그래서 계산이 필요한 거죠. 자, 1안과 2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과 1안과 2안을 세 개를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산할 수 있는 표를 옆에 따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옆에다 적어 볼게요. 자, 일단 B국. 우리는 B국과 C국이랑만 하기 때문에 두 개만 적어볼 겁니다. 근데 기존에 우리가 하던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1안, 그 다음에 2안, 이렇게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게 유리한지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겠죠? 일단 기존 먼저 볼게요. 기존. 기존. 자, 기존은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 수입 단가에서 그냥 관세를 그냥 더하면 돼. 심플하게

더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기존을 보니까 일단 100, 선생님이 그 달러는 생략하겠습니다. 단위는. 여기서 관세를 더할 거예요. 관세 아까 더했죠? 25. 그럼 얘는 얼마죠? 125. 난 달러라는 거알수 있죠. 자, 시국을 보니까 150달러예요. 150달러인데 요게 관세 30 더하니까 얘는 얼마다? 아, 180달러다. 그럼 기존에 다 우리가 비교했을 때 당연히 A국은 누구랑 했을까요? 거래를? 체리를? 비국에. 125달러가 더 저렴하기 때문에 비국이랑 우리가 무역을 했을 거예요. 125달러. 이란을 볼게요. 자, 체리에 대해 A국은 비국과 FTA 발효에 따라 관세를 철폐했대요. 비국과 관세를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여계국에 대해서는 여계국은 누구죠? 비국이랑 FTA를 맺었으면 여계국은 시국이 되는 거예요. 자, 시국에 대해서는 수입 단가 30% 관세를 적용했대요. 단가 관세를 높여버린 거예요. 더. 자, 그럼 일단은 가격은 동일하니까 100달러 똑같을 거고 중요한 거 FTA를 하면서 관세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0이 됐죠. 관세가 없어졌어요. 이란에서는 시국은 관세가 늘어났습니다. 아까 150달러였잖아요. 얘는 변함이 없고 여기서 30%이기 때문에 45달러가 되겠죠. 150에 30이니까 얘를 더하면 얘는 100달러가 오히려 줄어들고요. 얘를 더하면 195달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똑같죠. 우리가 이란을 했을 때 얘가 훨씬 더 저렴하잖아요. 그래서 이란에서도 아마 A국은 B국과 이렇게 무역 거래를 맺을 거예요. 마지막 이안 볼까요? 이안. 체리에 대해 A국과 B국은 공동시장. 공동시장은 몇 단계죠? 관세 동맹 다음이가 3단계죠? 3단계. 시국 간의 FTA를 발효한다. 관세는 협정 발효와 동시에 즉시 철폐한다. 어째 협정을 맺으면 다 관세를 없앤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이 공동시장 했기 때문에 공동시장은 영내국의 생산 요소가 자유롭게 이동되는 특징이 하나도 올라간 것뿐이고 관세는 똑같이 동일합니다. 관세는 없어요. 그냥 똑같겠죠? 근데 시국을 보니까 시국과도 FTA 발효했거든요? 그러면 시국과도 관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얘도 관세가 0이 되겠네요. 그쵸? 얘네들이 더하면 100이 되고요, 100달러. 얘네들이 더하면 150달러가 돼요. 근데요, 이안을 해도 여전히 누가 더 저렴하다, 수입 가격이. 얘가 더 저렴하다. 그럼 이안을 선택해도 결국은 누구랑 하는 거죠? 결국은 B국이랑 하네요. 결국은 기존으로 하나, 이란으로 하나, 이안으로 하나, 누구랑 수입한다? 누구랑 거래를 한다, 수입한다? B국이랑 한다. 이렇게 알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기역 선지로 같이 보겠습니다. 이란에서 A국과 B국은 체리의 생산요소 이동이 자유로워진다. 생산요소, 영내국의 생산요소가 자유로워진다는 거는 우리 경제통합 5단계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죠? 3단계 공동시장 이상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란을 보니까요, 이란. 이란은 공동시장에 대한 얘기가 없죠. FTA만 맺었어요, B국이랑. 그래서 얘는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니은, 이 안에서 A국은 체리를 B국에서 수입한다. 이 안에 보니까 B국에서 수입한다. 맞죠? 사실 기존 이란, 이안다 똑같이 B국에서 수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맞는 설명이네요. 니은. 자, 디귿, 이란보다 이 안을 선택할 때 관세 수입이 늘어난다. 이란보다. 이란에서는 일단은 관세 수입이 없어요. 0이죠. 그리고 이 안. 이 안을 선택할 때 관세 수입이 늘어난다. 관세 수입이 늘어나지 않죠? 똑같죠? 그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니은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관세만 잘 파악해서 여기 나와 있는 제시문만 잘 생각한다면 계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그래서 경제통화 문제, 계산 문제 풀어봤고요. 그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18번. 다음 사례에 나타난 무역의 종류. 선생님이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듯이 이 회차에서는 무역의 종류 형태를 물어보는 문제가 두 문제예요. 좀 특이하죠? 그래서 한번더 복습한 느낌으로 보겠습니다. 무역의 종류. 16세기 중반부터 18세기 후반까지 스페인은 중남미의 은을 필리핀 마닐라로 운반한 뒤 이를 중국 상인들에게 비단, 도자기 등의 아시아 상품으로 교환하고 다시 스페인의 본국으로 되돌려보낸 무역 체계로 운영하였다. 조금 헷갈리죠? 문장이 좀 길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면 여전히 스페인은 중남미에서 은을 필리핀을 마닐라로 운반했고 그 다음에 이걸 중국 상인들한테 다시 아시아 상품으로 교환하고 다시 스페인의 본국으로 되돌려보내는 무역 체계다. 자, 이미 느낌이 오죠? 어떤 무역의 형태인지. 근데 뒤에 문장에서 또 정리를 해줍니다. 이처럼 상품을 가공 없이 원형 그대로 제3국으로 이동시켜 외화를 버는 구조래요. 자, 그럼 뭘까요? 여기까지 이미 문장을 다 보면 어떤 무역 형태다? 중개 무역 형태다. 그래서 중개, 우리가 원형 그대로 수입했다가 원형 그대로 재수출해서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 무역 형태였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구상 무역, 연계 무역의 일종이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복습했었고, 가공 무역, 가공, 위탁 가공 무역, 수탁 가공 무역 이렇게 있지만,
중개 무역 3번

3번, 4번, 5번은 간접무역에 해당했었죠. 그래서 중개무역은 약간 양쪽의 수입 수출국을 연결하고 그거에 대한 수수료를 양쪽에서 받는 통과무역은 뭐였어요? 상품이 통과하는 거였죠. 그럼 그 제3국에서는 뭐를 얻을 수 있다? 뭐 하역비, 보관료, 뭐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목적이 있었어요. 통과무역,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스위치 무역까지가 간접무역이었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구상무역은 이제 대응 구매랑 여러분이 잘 비교해서 한번더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계무역 안에서. 19번 보겠습니다. 자, 19번. 다음은 우리나라의 거주자 A 기업의 1년간 거래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우리나라 국제 수지에 반영한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제시된 자료의 몇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만 바탕으로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국제 수지가요, 외화의 유입과 유출의 차이를 잘 통계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그런데 일단 크게 경상 수지가 있었어요. 경상 수지. 여기다 적어볼게요. 경상수지. 그 다음에 자본금융계정.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항목이 크게 두 가지였죠. 물론 뭐 오차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그런 거 생략하고 우리가 항목으로만 봤을 때 이렇게 두 가지. 경상수지 안에 크게 네 가지가 있었어요. 상서, 본, 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죠. 상품수지. 수지 생략하겠습니다. 상품 수익과 수출 차이. 그 다음에 서비스, 뭐 운송이나 여행이나 이런 관련된 서비스 수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본원 소득 수지 있었어요. 본원 소득. 우리가 이자나 배당이나 이런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전 소득 수지. 이전 소득 수지는 우리가 대가 없이, 대가성 없이, 뭐 개인 송금이나 아니면은 뭐 재해 손실이 났을, 재해가 났을, 자연재해 났을 때 우리 구호물품 보내주거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기부하거나 기부금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전 소득 수지가 있었습니다. 네 가지. 여기는 자본, 금융계정 따로 이제 경상 수지와 별개로 있었어요. 자본 수지, 금융계정. 이렇게 두 개로 나눠졌었습니다. 전체적인 구조를 가지고 이제 사례로 접근해서 우리가 한번 옆에 수치화를 해볼게요. 자, 기계를 수입하고 5억 달러를 지급했대요. 자, 국제수지는 지금 우리나라 거주자 A 기업의 입장에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입하고 5억 달러 줬기 때문에 수입 수출은 이 상품 수지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상품 수지고요. 얘는 5억 달러를 지급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5, 억 달러, 그 달러 생략하겠습니다. 외국에 소유한 자회사에 배당금 2억 달러를 받았다. 배당금 이자 이런 거 어디 속한다고요? 여기 본원 소득 수지에 속한다고 했죠? 그래서 본원까지만 적어볼게요. 본원소득 플러스 2억 달러 수취했으니까. 외국 항공사에 화물 운송을 의뢰하고 1억 달러를 지급했다. 저 화물 운송 의뢰했대요. 서비스에 관련된 그 대가를 1억 달러 지급한 거죠. 그래서 얘는 서비스 수지에 해당하고요. 우리가 달러를 1억 달러 지급했으니까 마이너스 1. 자, 네 번째. 해외 채권 투자에 따른 채권 투자를 했는데 그거에 따라 또 이자를 수익을 받았대요. 그래서 1억 달러로 수취함. 배당금, 이자, 어디 속한다고요? 여기 본원 소득 수지. 그럼 여기다 본원 소득 수지고요. 1억 달러 수취했으니까 플러스 1. 그 다음에 외국 정부로부터 구호자금 2억 달러를 수취했다. 자, 외국 정부로부터 구호자금, 뭔가 대가성 없는 기부금 같은 느낌이죠. 2억 달러를 수취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전 소득 수지. 그럼 이전 소득 수지에서 받았으니까 플러스 2억 달러가 되겠네요. 자, 외국인 근로자가 본국 거주 가족에게 1억 달러를 송금했다. 이거 조금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 시점, 그 내가 지금 누구냐, 누구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중요한 건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우리나라 거주자 A 기업에 있다고 가정하고 푸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A 기업의 거래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 근로자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겠죠? 그런데 본국 거주, 그 본국의 거주 가족에게 1억 달러를 보낸 거예요. 그쵸? 보낸 거죠. 개인 송금을 한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전 소득 수지 마이너스 1억 달러 이렇게 됩니다. 정리했고. 자, 그럼 이걸 전체로 바탕으로 보고 1번 선지부터 보겠습니다. 서비스 수준 변동이 없다. 서비스 수지 변동이 있잖아요. 그쵸? 마이너스 1억 달러. 그래서 변동이 없다는 말 적절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옳지 않고, 본원 소득 수지의 흑자폭이 가장 적다. 흑자폭이라는 건 흑자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흑자 변화 있는 거, 본원 소득은 플러스 3이네요. 그쵸? 그리고 또 있는 게 이전 소득 수지는 플러스 1. 그럼 어디 흑자폭이 더 크죠? 본원 소득 수지가 더 크네요. 근데 본원 소득의 흑자폭이 가장 적다고 했기 때문에, 옳지 않은 설명입니다. 3번, 이전 소득 수지는 1억 달러 적자가 된다. 이전 이거 두 개거든요. 아까 구했듯이 이전 소득 수지는 플러스 1, 흑자예요. 적자가 아니고 흑자다. 상품 수출액과 상품 수입액의 차액이 속하는 수지는 적자가 된다. 말이 길지.

하지만 상품 수출과 수입은 상품 수지를 물어보는 건데 상품 수지 여기 마이너스 5억 달러밖에 없어요. 그래서 적자가 된다. 맞죠? 마이너스 5억 달러 적자. 그럼 정답은 의외로 쉽게 4번이네요. 자, 5번. 경상수지 적자에 가장 크게 기여한 수지 항목은 자본수지다. 자, 경상수지. 여기 다행히 상품 본원 서비스 이전이 다 경상수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쵸? 근데 적자에 가장 크게 기여한 거는 상품수지예요. 5억 달러 마이너스. 근데 여기까지 일단 어쨌든 틀린 말인데 두개다 틀렸죠? 상품수지가 아니기 때문에 틀렸고 또 하나 틀린 건이 자본수지는 아예 자본금융 계정으로 따로 나와져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 안에 들어가지도 않죠. 그래서 문장 자체도 틀렸고 논리적으로 봐도 틀렸고. 그쵸? 그래서 5번은 틀린 설명. 정답은 이렇게. 4번이 되겠습니다. 국제수지. 국제수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경상수지 안에 있는 상서본이 네 가지의 예시를 여러분 잘 아셔야 풀수 있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를 계속 접해보고 여러분 익숙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가끔 이제 계산하는 문제가 가끔 까다롭게 나오기도 하지만 보통 이 정도 수준에서 여러분이 잘 사례만 그 각각의 항목과 매칭시킬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자, 20번은요, 무역 계약 조건이에요. 무역 계약 조건 좀 오랜만에 푸는 느낌이 듭니다. 무역 계약 조건. 우리가 무역이 원래 여러분 좀 어려워하는 파트라 선생님 꼼꼼하게 풀어주려고 노력하는데, 전체적으로 품질 조건부터 보험 조건 다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이번에 출제가 됐어요. 이번 이외에도 무역 계약 조건은 선생님이랑 3번 정도 계속 꾸준하게 풀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삼아서 잘 흐름을 이어가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좀푼지 오래됐죠? 자, 다음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무역의 신입사원이 작성한 판매 청약서와 그 다음에 부장의 조언을 반영해 수정한 내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무역에서 진짜 많이 강조하는 게 뭐죠? 항상 당사자 정리, 그쵸? 여기 이미 문두에서 힌트를 줬고 이 힌트를 통해서 풀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두에서 당사자 정리가 안 되면 풀수 없는 문제예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무역의 신입사원이 작성한 판매 청약서. 우리가 판매 청약과 구매 청약이 있어요. 청약이라는 건 부탁하는 거죠. 오퍼. 나 판매하고 싶어. 판매 청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 동그라미 무역이 누가 되는 걸까요? 얘는 수출업자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판매하고 싶어하는 수출업자구나라고 여러분이 입장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풀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수정 전과 수정 후 어떻게 해서 수정 후의 변화를 봐야 되고 이를 근거로 유추할 수 있는 부장의 조언으로 적절한 것은 그러니까 수정 전과 수정 후를 바뀌었는데 이 중간에 부장이 뭔가 조언을 한 거죠? 이 조언의 내용을 유추하라고 했기 때문에 전과 후의 차이를 알고 있느냐? 그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품질 조건 1번부터 바로 가볼게요. 자, 품질 조건은 공인된 검사 기관을 통해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부장이 조언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첫 번째 품질 조건 보니까 FAQ 조건, USQ 조건 둘다 공통점이 있어요. 품질 조건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거죠? 맞아요. 표준품에 해당하는 품질 조건입니다. 표준품이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 매년도 그런 품질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표준을 잡고 싶을 때 우리가 활용하는 품질 조건이죠. 그래서 USQ 같은 경우는 공인 검사 기관이 우리가 딱 판정을 내려주는 그런 품질 표준품 조건 중에 하나였어요. 대표적으로 인삼 같은 거, 그쵸? 인삼. 예시까지 같이 나누면 좋으니까. 그래서 공인된 검사 기관을 통해 명시하는 보통 표준 품질 조건 맞기 때문에 1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유추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거기 때문에 정답 바로 1번이네요. 1번. 자, 그다음 2번. 선적 기간은 불가항력 상황에 대비해 일정의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 선적 기간 두 번째 조건을 보니까 선적 조건. 첫 번째 수정 전은요. 1월부터 2월이에요. 그럼 약간 연월이죠. 약간 이어져 있는 연월. 자, 근데 수정 후를 보니까 얘는 지금 1월이에요. 단월 딱 월이 딱 줄어들었어요. 오히려 길었던 기간이 더 짧게 줄어들었죠? 불가항력 상황에 대비해서 일정의 여유를 두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오히려 여유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적절한 조언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래서 2번은 틀렸고. 자, 3번. 결제 조건. 중요하죠, 결제 조건. 결제 조건은 대금 회수 안정성을 우선 고려해야 합니다. 자, 잘 봐야 돼요. 결제 조건은 일단은 수정 전에는 지금 신용장 방식이에요. 그쵸? 두 번째는 무슨 방식이죠? 추심 방식이에요. 추심. 자, 일단은 우리는 지금 입장이 수출업자입니다. 수출업자 입장에서 은행이 대금 지급 보증을 해주는 좀더 안전한 방식은 신용장일까요? 추심 방식일까요? 신용장 방식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신용장이 좋아요.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더 안전하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좀더 빠르게 수출 대금 받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매입은행이 우리가 그 선적 서류랑 이런 화환어음을 다 같이 줬을 때 매입은행이 먼저 내 서류를 매입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먼저 대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어쨌든 대금 회수 안정성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게난 SRT SC가 더 좋았을 텐데, 일람충분 신용감 좋았을 텐데, 오히려 추신 방식으로 바꿨고, 심지어 DA 조건이에요. 우리가 추신 방식에서는 DA 조건이랑 DP 조건이 있었죠? 이 시기에 따라서. 그 DA 조건은 일단 서류를 인수하고 나중에 만기 때 돈을 줄게라고 하는 거고, 이 DP 조건은 페이먼트 먼저 바로 서류를 받으면서 바로 지급하는 거죠. 수출업체 입장에서는 또 이게 더 좋았을 거죠. 어쨌든 대금 방식의 안정성이나 지급 보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수출 대금 회수하는 것도 시점도 다르고, 얘는 동시 지급, 얘는 후 지급 방식도 다르고요. 어쨌든 대금에서 안정성 우선 고려한다고 했을 때 정반대의 그런 결정을 했기 때문에 3번은 틀린 설명입니다. 4번. 해상 보험료는 수입자가 부담하도록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자사에게 더 유리합니다. 자, 해상 보험료 수입자 부담? 이거 보는 순간 뭘 봐야 된다? 아, 인코텀즈 봐야 되는구나. 가격 조건 봐야 되는구나. 봐야 되죠? FOB랑 CIF 조건은 완전 완전 중요하죠. 우리가 인코텀즈 중에서 그 해상운송에서 FOB, CIF 비교하는 문제 너무너무 많이, 우리 많이 기출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거 뭐죠? 저거 문두에서. 동그라미 동그라미 여기 수출업자라는 거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FOB 조건에서는 누가 부담하죠? FOB 조건에서는 물품의 위험 이동 분기점이나 뭐 가격 위험 분기점이 물건에 딱 선적을 했을 때, 여기다 그려볼게요. 여기 수출업자, 이렇게 수출업 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배에 딱 물건을 선적했을 때다 끝납니다. 이게 FOB 조건이었죠? 수출업자, 여기 수입업자, 물품이 간다고 가정했을 때. 자, 근데 CIF 조건은요, 물품의 위험 분기점에서 끝나요. 근데 여기 갈 때까지의 비용을 다 누가 부담한다? CIF 조건은 다 수출업자가 부담한다. 그 CIF 조건은 수출업자의 부담이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프레이트, 운임도 부담하고 인슈런스, 보험료도 부담해요. 그래서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수입자가 부담하도록 조건을 설정한다. CIF 조건을 변경했는데요. 오히려 내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히려 이걸 두 개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죠. 보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담보 범위를 넓게 설정한다. 오히려 좁게 설정했는데요. ICCC가 가장 좁은 거잖아요. ICC, A, B, C. 그래서 얘도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그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무역 계약 조건까지, 중요한 문제까지 여러분 꼼꼼하게 다 풀어봤어요. 자, 이제 우리 오늘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6회 마무리했고요. 다음부터 7회 풀어볼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4번. 오늘도 여러분 꿈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습니다. 여러분 항상 셀프로 칭찬 많이 해주시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또 웃는 얼굴로 7회 모의고사 풀이해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반갑습니다. 우리 생윤역은 생활과 윤리 약정 공략 원원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공략할 취약점은 국가권위의 정당성 중에서도 사회계약론 부분입니다. 그래서 들어보세요. 인민만이 신탁의 위반을 심판하고 파면하는 주체인가에 대해서 로크에게 물었을 때 아, 예 라고 자신있게 답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뭐였냐면요. 바로 17번 문항인데요. 지금 보여드린 선택지가 4번의 정답으로 많은

생리너들이 체크해 주시긴 했어요. 하지만 저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선택지들, 즉, 오진술인 것에 10% 이상씩 다 오진술인 줄 모르고, 이거 맞는 것 같은데? 라고 답을 한 거잖아요. 이렇게 불안한 상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틀린 거야. 라고 확신을 갖고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정답인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불안불안해 하면서 정답이 아닌 다른 것들에 답을 해서 점수가 깎이는 건 너무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대로 잡아야 되겠다. 이건 개념의 문제인 거잖아요. 개념을 제대로 잡아서 정답을 확실하게 답을 하고 나머지가 왜 오답인 건지도 확실하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이 17번 문제는 바로 이 선지의 모음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4번이 정진술로 정답이거든요. 로크에게서요. 근데 나머지의 선택지들의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답한 그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이 뭔지 잠깐 짚고 가보겠습니다. 미리 적어놨어요. 옆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 봐봐요. 여기에 홉스, 로크, 루소 이름을 쓰지 않았어요. 이름 쓰지 않은 이유는 제가 수능 개념부터 계속 얘기해왔어요. 지금 사회계약론에서 이야기되는 핵심적인 요소들을 빼낼 수는 있지만 그것들의 세 사상가를 똑같은 주제, 똑같은 단어, 똑같은 층위로 똑같이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사회계약론을 이야기해서 우리는 이렇게 한 시간에 세 사람을 딱 모아서 이야기하고는 있지만 그들이 이야기한 사회계약의 성격들이나 주요 요소들, 그걸 하기 위해서 표현한 단어들, 사용한 단어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걸 획일적으로 어떤 단어에 다 맞춰서 넣어버리면 그것 자체가 오진술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심지어 저는, 이거 근대 국가에서 말하는 그 국가 개념과 이 사람들이 말하는 커뮤니티, 공동체 개념과 인민 개념과 이런 단어들도 사실 되게 조심스러운 거지만 그런 것들을 문항 안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그 전제 하에 이렇게 정리해두면 되겠지라고 되게 신중하게 정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상가 이름을 빼고 핵심적인 요소를 둔 채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라는 걸 말씀드려볼게요. 사회계약론이 나오는 이 단어는 국가권위의 정당성 부분인데 국가권위의 정당성은 어디에서 오나요? 라고 물었을 때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본성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대에 사회계약론이 대두되면서 홉스, 로크, 루소의 이러한 개념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개념은 사회계약에 관련된 것으로 위에 있는 거왜 썼나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회계약론자에게 국가권위의 정당성을 자연적이라거나 본성적이라고 말하게 되면 일단 조심해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계약론이라고 추려 들어가게 됐을 때 그들에게 꼭 나오는 선지안의 소스는 기본적으로 사회 상태, 국가 상태 들어오기 전. 자연 상태는 어땠니? 그때 자연법의 내용은 뭐야? 그리고 그때 자연권이 있었지? 있었지? 이건요, 자연권이라고 하는 건 이미 부여받은 거거든요? 형성했다라고 하면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자연권은 이미 부여받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 상태와 자연법과 자연권에 대해서 넓은 틀에서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자면, 자연 상태는 자유로우면서도 합리적인 이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런 자연 상태에 대한 묘사가 홉스, 로크, 루소가 다 조금씩 다르죠. 투쟁 상태라고 얘기할지,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라고 이야기할지 서로 달라요. 그 부분을 먼저 짚어보신 다음, 홉스가 인식한 자연법이라는 게 뭔지, 로크가 인식한 자연법이라는 게 뭔지가 이 둘에게서는 잘 대비될 수 있습니다. 또, 자연권이라는 걸 일부 양도했다라고 하면 로크에게 갑니다. 그런데, 루소에게서는 일반 의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일부 양도가 아닌 일반 의지에 모두 양도한다. 주어, 일반 의지가 꼭 들어가야 돼요. 그 개념이 들어갑니다. 다음. 사회 상태에 들어가면서

나올 이야기가 소유권 문제. 자, 요건 홉스와 로크에게서 잘 대비될 수 있는 짝꿍입니다. 홉스에게서는 자연 상태에서는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로크에게서는 자연 상태에서도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게 자연권이라고 로크는 봅니다. 그런 로크는 그 소유권을 더잘 보장받기 위해서 사회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사회 상태로 들어갈 때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일부 양도라고 말했죠. 로크에게서 일부 양도. 그러다 보니 소유권은 양도하지 않은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걸 보장받기 위해서 국가 상태, 사회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국가는 구성원들의 소유권, 즉 양도하지 않은 권리이지만 그걸 보장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자연 상태에서의 어떠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혹은 더 이상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계약을 맺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합리적인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서 계약을 맺게 되는데 이 부분이 공통의 선지로 잘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로 변형되어서요. 거기에다가 입법권, 집행권, 주권. 이게 정말 잘 나온다고 저는 파악했어요. 선지를 들어보면 이 얘기가 꼭 들어가요. 그럼 먼저 홉스에게서 주권은 리바이어던에게 있죠. 그런데 리바이어던은 계약 체결자가 아니에요. 이것도 중요하죠. 그 리바이어던이 입법권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 로크에게서는 입법권이 최고의 권력이에요. 그 입법권과 집행권이라고 하는 것을 분립해서 신탁하는 형태가 로크에게서 나오는 거죠. 또그 로크에게서는 저항권, 즉 우리가 신탁한 권력을 국가가 자의적으로 행사하게 되었을 때 저항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로크와 루소에게서 정부 교체를 할수 있게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데, 여기에 다만 조심해서, 홉스의 경우에 절대적인 군주를 이야기하긴 하지만, 그런 절대적인 군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개개인들의 나의 생명권을 지킬 수 없게 하는, 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그 생명권을 포기해라. 저항하지 말아라. 라고는 할수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조심스럽게 들어간 연계규제 문항이 있어서 그것도 포함했으니 오늘 내용 중에 지금 이 부분부터요. 어떤 하나도 빼놓을 게 없어요. 그래서 문항들을 적용하면서 이 개념들이 어떤 사상가에게서 유의미하게 들어가고 어떻게 기술되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방금 봤었던 6월 모평의 선지에서요. 위에 있는 내용에 4번이 정답이라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외의 내용들에서도 체크를 한 친구들의 경우에는 개념이 좀 불안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거예요.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타인에 대해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로크에게서 이거 맞을 것 같은데? 라고 꽤 많은 친구들이 이게 맞다라고 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 각각의 개인들은 자연법에 따라 판단하고 집행한다. 그걸 포기하고 자연 상태 들어 사회 상태에 들어오는 거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배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이 흔들렸던 친구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해 보세요. 그 자원이라는 건 연계 교재, 기출 문제의 제시문 선지 해설지들. 자, 기본적으로는 이번 수능 특강에 있는 자료 한번 볼게요. 각자가 가진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해서 그것을 공동체에 양도하는 곳에서만 정치사회가 존재하게 됩니다. 정치사회에서 각자는 그 자신의 생명, 자유, 자산을 보존하게 됩니다. 라는 문장을 보고 로크라는 이름을 쓰고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부분이요. 각자가 가진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한다. 즉, 자연 상태에서 각자가 집행권을 발휘했었는데, 그 권한, 권력을 발휘했었는데, 그걸 포기하고 사회 상태로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을 되짚어 보면, 자연 상태에서 타인에게 집행권을 발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행사할 수 없다라는 게 맞지 않다라는 거죠. 그 작년의 문제에는 이런 제시문

있었어요. 인간은 본래 타인의 침해와 공격으로부터 그의 재산, 곧 생명, 자유, 자산을 보존할 권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법을 위반한 것을 심판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정치사회는 각각의 구성원이 이 자연권 포기하고 그 권리를 공동체 수중에 양도한 곳에서만 존재하게 된다. 조금 더 길게 얘기해 볼까요? 자연 상태에서 자연법에 따라 각자 심판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한, 자연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 타인에 대해서 그 심판과 집행의 권력을 발휘해요. 자연 상태에서도. 그런데 그 자연법을 인식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이성의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또그 공평무사한 재판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자연권을 집행했던 것을 포기하고 공평무사한 재판관을 세워서 그에게 양도를 하자. 그런 사회 상태에서 오히려 나의 이 권한이 더잘 보장받을 수 있겠어.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분명 한 번쯤은 짚어봤던 개념일 것이고, 언젠가는 읽어봤었던 제시문들, 다른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접해봤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흘려보내지 말고 재조직할 수 있는 단계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공부할 때 이걸 흘려보냈다면 지금이 분기점이 돼서 이 긴급 처방 받아서 꼭 자기 지식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게 육모였었고요. 그럼 지난 내용으로 한번 가볼게요. 육모에서 제시문과 붙여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제시문과 붙여서 보자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이번 육모에서는 지금 이게 새로운 제시문으로 들어간 내용이고, 그것을 선지에서도 물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4, 5번에 연결이 돼요. 한번 가볼게요. 로크의 입장이잖아요. 로크의 관점에서는 자연 상태의 모든 권리와 자유는 사회에 양도되어야 된다. 아까 쓰고 왔어요. 로크에게서 자연권이, 모든 자연권이 양도된다 그랬어요. 일부 양도된다 그랬어요. 네. 일부 양도된다 그랬어요. 그럼 다시 물을게요. 양도되지 않은 권한은 뭐라 그랬어요? 소유권. 그래서 모든 권리와 자유가 사회에 양도된다라고 하면 맞지 않는 진술이 돼요. 두 번째,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타인에 대해서 권력을 행사할 수 없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각자 판단하고 집행하는 자연권이 있었으니 맞지 않는 진술이 돼요. 세 번째, 사회계약 이후 정치 권력과 법은 자연법에 구속되지 않는다. 아니요. 이 자연법에서에 의해서 정치 권력과 법이라는 것도 작동되기 때문에 자연법에 구속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려요. 그럼 이것까지는 지금까지 논의되었었던 패턴의 변형이라고 할수 있는데, 4번, 5번은 새로운 거예요. 그 중에 4번이 정진술이었는데요. 인민만이 권력자의 신탁 위반을 심판하고 그를 파면하는 주체입니까? 신탁 계약이니까 신탁의 여부를 위반했는지를 그 인민들이 판단을 하고 파면하고 그걸 철회하고 회수할 수도 있어. 라고 이 문장을 잘 읽어냈다면 괜찮은데, 그게 인민만이일까? 이거 생녀들 알 거야. 생윤선지에서 유독 나오는 이만 같은 요런 표현들 때문에 긴장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맞아요. 영강에서 말씀, OT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표현이 들어가더라도 정답일 경우에 흔들리지 않고 답할 수 있을 정도로 정진술, 오진술, 그러니까 선지 판단하는 훈련을 지속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학습량이 쌓여야 돼요. 그래서 이건 맞는 진술이에요. 그럼 지금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가볼게요. 자유와 권리 수호를 위해서 성립된 국가에서 최대 해악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 법을 유린하는 폭력이라는 거예요. 위법. 법을 유린하는 폭력. 반역은 법에 대한 위반이며 그 가능성이 누가 가장 많대요? 권력자가 그 가능성이 가장 크대요. 왜요? 권력자들은요. 자기 권력을 과시하고 무력을 휘두르고 싶은 유혹이 많고요. 이런 꼭 있죠. 측근의 아첨. 이것 때문에 반역을 범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탁을 위반하고 폭력으로 법을 위반, 파괴하는 권력자야말로 진짜 반역자다. 그러면 그 반역자를

누가 판단하느냐? 인민만이 판단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5번 선지, 입법부를 설립하면 권력자가 반역을 저지를 가능성이 차단되냐? 아니요. 입법부를 설립하더라도 권력자는 이렇게 반역을 범할 가능성이 커지니까 그걸 누가 심판하고 파면해야 된다? 인민이 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7번의 문항은 선지끼리 모아서 복습해두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 제시문 부분과 선지 4, 5번을 이번에 학습해두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9월과 수능에 또 어떤 사상가의 어떤 부분이 새롭게 나올 수도 있을까라는 가능성을 생각해보게 되는데 중요한 근거는 제시문과 함께 갈수 있을 거라는 거. 그 제시문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럼 지난 수능을 보겠습니다. 갑을 사상가들의 가상대화이고 적절한 것만 찾으라고 했거든요. 이제 갑의 경우에는 모든 권리를 완전히 양도한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모든 권리를 완전히 양도한다. 일반의지. 그래서 루소예요. 루크거든요. 루크 입장에서는 일부 양도야. 지금 했어요. 네, 그럼 기억법. 개인은 다수의 전체 의지에 복종함으로써 자유를 보장받는다. 아, 이게 일반해지겠구나. 라고 답하는 순간 틀려요. 기억법은 이거 맞지 않는 진술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의지라는 개념을 동원해야 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이 기억에 답하려면 특수의지, 전체의지, 일반의지 세 가지 개념이 있어야 돼요. 개개인들이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의지를 특수의지라 그래요. 그 특수의지의 총합이 전체의지예요. 근데 그것과는 달리 이 공동체 전체가 이익이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이익들이 모아진 총합의 얘기가 아니라, 아, 비록 나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더라도, 아,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에, 우리 커뮤니티에 이익이 될수 있을까? 이게 일반의지예요. 그러니까 일반의지의 개념이 이거잖아요. 사적 차원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공동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지잖아요. 그러니 다수의 전체 의지에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1에서 맞지 않는 진술이 돼요. 섬세하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니은번. 입법권은 최고 권력 맞아요. 그리고 이 안에 어떤 정부 형태든 모든 국가에서 최고 권력이라고 루크 입장에선 맞는 진술이 되고, 디귿번. 사회계약과 소유권 행사에는 인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다라고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아, 루크는 계약 문제니까 동의 맞겠지라고 하면 여기도 또 틀리는 거예요. 왜? 은근슬쩍 지나가요. 소유권이요. 루크한테 소유권은 자연권이에요. 그럼 이 자연권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권리예요. 그럼 내가 이미 갖고 있었던 것을 이거 행사해도 돼요? 동의해 주세요. 라고 할 리가 없죠. 그러니 말하자면 이거죠. 사회 계약을 위해서는 동의와 합의가 필요한 거지만 원래 갖고 있었던 소유권의 행사에는 동의가 필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얘를 빼내는 거예요. 1번. 시민들은 정부를 교체할 수 있는 권력을 갖는다. 루소나 로크 모두에게서 정부 교체에 대한 이야기는 나올 수 있어요.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 돼요. 짧지만 강력하죠. 이게 지난 수능의 사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후로도 개념에서 루소까지 깊이 들어가서 공부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9월로 가볼까요? 갑과 을의 사상가를 보면 먼저 공포가 만연한 전쟁 상태 홉스인구 루소예요. 홉스와 루소를 둔 상태에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사회계약은 자유가 없는 자연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옆에다 썼어요. 자연 상태에서 자유 이성이란 단어를 썼죠. 홉스 입장에서 자유가 없는 자연 상태라는 이말 자체에 틀려요. 자연 상태에서는 자신이 판단하는 바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홉스가 생각하기에 자연권이라는 건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물과 타인의 신체에 대해서까지 무엇이든 할수 있는 권리, 권한을 갖고 있어요. 또 그걸 홉스 입장에선 자유라고 볼수 있고, 물론 다른 사상가 입장에서 그 자유는 이런 점에서 방종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는 누군가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건
홉스의 입장에서만 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홉스의 입장에서 간단하죠. 자연 상태에서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홉스의 입장으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의 자유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리를 했던 거잖아요. 니은번, 사회계약은 계약 주체 모두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결집시킨다. 이거 두 사람의 공통선지예요. 리바이어던이거나 일반 의지이거나. 그 개념어는 다르지만 풀어가는 이 문장은 공통점으로 들어갈 수 있네요. 디귿법, 정치 질서는 이성에 따른 평등한 개인들의 약속에 근거해야 됩니까? 이성, 평등한 약속. 이게 계약을 통해서 사회 상태로 들어오는 두 사람의 공통 진술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리을법, 사회 계약에도 불구하고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권리가 있나요? 무쏘, 아까 뭐라 그랬죠? 자신의 모든 권리를 공동체에 완전히 양도합니다. 같은 문제는 아니지만 앞에 있는 문제의 제시문만 보더라도 그 단서가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 루소에겐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문항의 의도는 뭐예요? 사회계약의 공통점도 좀 파악할 수 있니? 이걸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거 은근히 자신 없어 하는 친구도 있을 거거든요. 잘 체크해두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작년 6월 모평으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홉스죠. 을의 경우에는 로크예요. 홉스와 로크 제시문 꼭 읽기로 약속하고, 소유권. 홉스한테 소유권. 틀리죠. 자연 상태, 주어가 자연 상태라면요. 자연 상태의 만인은 만물에 대해서 무엇이든 할수 있는 권리라고 말하지만, 그걸 소유권이라고는 하지 않아요. 정의, 불의, 소유권이라고, 내 것, 네 것이라는 것에 구분이 없거든요. 맞죠? 그래서 홉스에게서는 소유권을 가지려면 사회 상태의 이야기가 돼야 되고, 로크에게서는 소유권이 자연 상태에서 있는 것. 그래서 이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둘의 조합에서는 놓칠 수 없는 선지의 구성 요소인 것 같습니다. 2번 갑. 절대 권력을 지닌 국가는 주권자들의 사회계약으로 탄생한다. 은근히 맞는 말 같죠? 틀려요. 절대 권력은 리바이어던이 같죠? 리바이어던이 주권자죠. 그러면 주권자들이 사회 계약을 해서 탄생했냐 이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주권자인 리바이어던이 계약의 체결자냐 이 말이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리바이어던은 절대 주권을 가진 주권자이지만 계약의 체결자는 아니에요. 계약의 체결자인 인민들은 계약을 체결했지만 주권자는 아니고요. 이것도 계속 출제된 부분입니다. 3번. 정치사회에서 시민은 자연법의 집행권 전부를 소유한다라고 했어요. 자연법의 집행권 전부를 소유할까요? 입법부와 집행부에 신탁했잖아요. 그쵸? 그러니 이걸 전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신탁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니까 개개인들이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시민이잖아요. 이건 사회 상태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집행권 전부를 소유한다라고 말할 수 없죠. 4번. 자연 상태에서 공통된 재판관의 부재는 전쟁 상태를 유발한다. 로크 입장에서 자연 상태는 비교적 평화로운 상태인 것이고 자연법에 의해서 각자가 판단하고 집행하는 상태이긴 하지만 만약 이때 자연법을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무력을 행사하거나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된다면 그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는 전쟁 상태가 유발되게 된다라고 로크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4번이 적절한 진술이 돼요. 5번. 국가에 양도하지 않은 개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는 없다라고 했거든요. 다시 한번 로크의 입장 가장 중요하게 판단해 볼게요. 소유권은 국가에 양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걸 잘 보장받기 위해서 사회 상태에 들어와요. 따라서 국가는 개개인들의 소유권이 양도되지 않았더라도 그것을 잘 보장해 줘야 해요. 맞죠? 그래서 로크에게서 특히나 중요하게 판단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짚어봐 드렸습니다. 만약에 홉스에게서라면 내 생명을 보존할 권리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더라도 접근할 수 있겠지만 로크에게서 포인트를 맞춘 설명을 해봐 드려봤어요. 그럼 이게 평가원 문항들이었는데요. 수능 특강으로 가면 어떤 구성이 나오는가? 홉스와 로크의 조합이에요.
1번이요. 자연사

대해서 선천적으로 부여받은 권리, 이거 뭐예요? 자연권이에요. 이게 있죠? 맞죠? 두 번째, 혹 국가는 공공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게 리바이어던이죠? 맞는 진술이죠? 다음, 국가의 명령에 복종한 시민의 의무는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제가 판서에 드렸어요. 자연적이거나 본성적이라고 말하는 건 아리스토텔레스 류의 설명인 것이고 홉스, 로크, 루소라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동의와 합의의 산물로서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 힘 빠지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실제로 이렇게 나온다 너무 고맙게 빼줄 수 있는 선지가 돼요. 3번 국가는 여기 별표 자연권의 일부를 양도받아 구성원 간의 분쟁을 조정해야 된다. 일부 양도예요. 다섯 번째, 홉스와 로크를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이성의 능력을 발휘하여 계약에 참여한다. 네, 자연 상태에서 자유, 이성 발휘할 수 있고 계약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이성의 능력을 발휘해서 합리적인 판단으로 계약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걸 공통점으로 넣을 수 있어요. 다음, 제시문에 누구인지 판단해 볼까요? 일반 의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루소인지는 아는데 자신을 전체에 양도해요. 그래서 결국 아무에게도 양도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일반 의지의 개념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일반 의지가 좀더 디테일하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했을 때이 문항을 꼼꼼히 복습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건 빠뜨리지 말고 꼭 복습해보세요.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정답은 3번이에요. 주권은 양도도 안 되고 소수가 독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일반 의지에 근거해 보자면. 그래서 없는가? 그럼 네. 라고 답하는 3번이 맞는 진술이고, 나머지의 내용은 일반 의지는요, 위에서 말한 대로 이렇게 각자의 신체와 모든 능력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서 세워진 거잖아요. 사회계약 이전에 확립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 주권에 의해 파생된 권리랑 주권이라는 것과 헷갈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권이라는 것이 있고 그것에 의해서 파생된 권리가 있는데 그것들을 주권과 혼돈하지 말아라. 동일하지 않다. 네 번째, 일반 의지는 개인이 사익을 추구하는 의지의 총합인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개인이 사익을 추구하는 거면 특수의지고요. 그 특수의지의 총합이면 전체 의지예요. 일반 의지는 개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지 않는 진술이에요. 다섯 번째, 주권은 계약으로 형성된 정부에 의해서 대표될 수 있나요? 주권 자체는 대표될 수 없어요. 그러니 맞지 않는 진술이 돼요. 그래서 꼼꼼하게 루소를 좀더 복습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 문제. 다음, 수능 특강에서 두 사람의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갑의 경우에는 로크, 을은 루소. 명확하죠? 그 상태에서 1번 갑.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생명, 자유, 자산에 대한 자연권 타고난다. 맞는 진술이죠. 자연권은 타고나는 거예요. 두 번째. 권력 남용 방지를 위해 권력은 입법, 집행권으로 분립. 로크가 강조한 부분이에요. 그럼 루소에게서 방금 얘기했어요. 일반 의지 양도될 수 있어요? 없어요. 위임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양도, 위임, 불가. 맞는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요것과 요 앞에 있는 루소를 한번더 복습해두면 좋다는 거예요. 거기에 4번. 개인은 자연 상태에서 공동선을 추구하는 일반 의지의 지배를 받습니까? 라고 했거든요. 자, 이건 중요한 개념이죠. 앞에 얘기한 대로 사익을 추구하는 의지는 특수의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건 일반 의지가 아니라 그랬죠? 이걸 두고 보니까 이 선지에서 보니 공동선을 추구하는 게 일반 의지인 건 맞아요. 근데 그거 자연 상태에서 있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심지어 그게 앞에 문제에서도 일반 의지는 사회계약 이전에 확립되었나요? 자연 상태에서 확립되었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걸로 정답이에요. 5번. 공통의 권력이 부재할 때에도

절대 군주이지만 갑은 절대 군주를 지향하는 홉스예요. 반면 을은 절대 군주를 비판하는 로크예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홉스와 로크의 구도를 두고 기역번 갑. 자연 상태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 맞아요. 인간의 정념 자체는 죄악. 아니다. 아니다. 맞아요. 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본성이나 욕구, 욕망, 혹은 그에 따르는 정념들 그 자체는 악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실정법이 생겨나서 너의 행동은 혹은 너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그런 행동은 이런 법에 기반해서 봤을 때 옳지 않아, 합법적이지 않아 라고 판단되는 것은 그 이후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나 정념 그 자체를 이야기해 보자면 그 자체는 죄악이 아니라고 말해요. 홉스치고 좀 디테일하게 나왔죠? 네번. 국가 안에서 입법권을 집행하는 지니는 주체와 집행권을 지니는 주체. 자, 이거 말이 길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입법권을 지니는 주체 누구예요? 리바이어던. 집행권을 지니는 주체 누구예요? 리바이어던. 즉 주권을 가진 자가 누구예요? 리바이어던. 그러니까 홉스 입장에서는 리바이어던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고 있으므로 동일하지 않을 수 있다가 아니라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니은번 틀렸죠. 이렇게. 디귿번.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한 사람에게 입법권을 행사하게선 안 돼.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절대 군주가 입법권과 집행권을 모두 갖고 있는 시스템으로 가게 되면, 한 사람에게 입법권을 행사하게 되면, 시민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어. 만약에 그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잘못 판단하면, 잘못 집행하면, 그거 어떻게 할 거야? 혼자 다 갖고 있으면 안 되지. 그걸 견제할 무엇인가가 필요하지. 이게 로크 생각이니까 맞는 진술이죠. 1번. 구성원에게 양도받은 입법권은 조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될 수 있는 권력입니다라고 했는데, 자, 홉스 입장에서 봤을 때이 입법권은요, 다른 사람한테 양도될 수 없어요. 로크 입장에서 봤을 때 적법하게 모인 다수들의 대표들에게 부여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조건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다라고 할수 없어요. 그래서 류버는 갑과 을에게 맞지 않는 진술이에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 잊지 말고 체크해두면 좋아요. 다음, 3원형 비판인데요. 사회계약론 가지고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나오면 꽤나 시간이 걸리겠지만, 구도는 홉스, 로크, 루소. 세 사람이 다 나왔고, 여기에서 한번 요거 판단해 봅시다. 권리 소유권 전쟁 상태 얘기했을 때 1번. 자연 상태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어떠한 물건이라도 빼앗을 수 있는 권리. 그게 자연권이야. 라고 말하는 게 홉스의 입장인 것이고, 그런 홉스가 봤을 때 로크에게 나는 자연 상태에서 그런 권리가 부여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그걸 간과하는구나. 라고 답하는 1번이 정답이에요. 두 번째. 로크가 홉스에게 자연 상태에서 모든 인류의 동의 없이는 배타적인 소유권이 인정될 수 없음을 간과하는구나. 이거 맞지 않는 진술이에요. 왜냐하면 로크 입장에서 자연 상태에서 소유권이 있다고는 했어요. 자연권으로. 그렇지만 그 소유권이 모든 인류가 동의를 해야만 너의 소유권으로 인정해. 라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자연권이에요. 그러니 배타적인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에 모든 인류의 동의를 통해서 발생된 게 소유권이다 라고 로크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디테일하게 들어갔죠. 세 번째, 자연 상태에서 무력 행사로 인해 상호 간의 전쟁 상태가 될수 있음을 로크는 앞에 있는 기출 문제에서 얘기했잖아요. 간과하지 않아요. 다음, G와 F. 루소에게 가는 비판인데, 자연 상태에서 벗어나기에 구성원들은 모든 권리를 양도해야 함을 루소는 간과하지 않아요. 일반의지하면 모든이 들어갔었죠. 다음 2. 루소가 홉스에게
자연 상태에서 탈

빼앗는 행위일지라도 부정한 행위가 아님을 홉스는 간과하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어떠한 정념, 어떠한 감정, 욕구를 갖더라도 자연 상태에서는 그것 자체가 정의 불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이 총동원됐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 선지들을 개념화시켜서 정리해둬도 좋겠습니다. 다음, 갑을병 세 사람의 입장인데 여기에서 특이한 점은 1번이 아리스토텔레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홉스, 아리스토텔레스, 로크예요. 그럼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요, 이 본성 부분이에요. A와 C, 즉 아리스토텔레스가 받는 비판으로 정치적 의무는 상호계약이 아닌 인간 본성에서 비롯됨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간과하는 게 아니라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들어갔을 때 이 조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1번은 일단 맞지 않는 진술이니까 빼낼 수 있고, 두 번째, 개인의 욕망 충족과 생명 보존이 국가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홉스도 인정해요. 간과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국가의 최고 권력인 입법권은 공동선을 위해서 제한 가능함을 로크는 간과하지 않아요. 또 국가 수립 이전의 자연 상태에서도 개인의 소유권이 성립함을 로크는 인정하는데 홉스는 인정하지 않으니까 간과한다라는 비판이 들어가려면 이게 정답이겠죠. 그래서 소유권 문제가 이 둘의 조합에서는 얘기 안 나올 수가 없다. 5번 F예요. 홉스가 로크에게 자연 상태의 종식을 위해 자연권 일체를 국가에 양도해야 함. 홉스 입장에서 자연권의 일체를 국가에 양도한다라기보다는 생명을 보존하는 권리, 자기 생명 보존권, 이거는 넘기지 않아요. 그래서 맞지 않는 진술이 돼요. 그래서 특히나 홉스와 로크의 이 조합이 중요했어요. 다음 문제도 한번 보실까요? 갑과 을이 자연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갑은 그 자연 상태가 전쟁 상태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홉스인 게 분명해요. 그럼 을은 자연 상태에서는 공평무사한 재판관이 없이 각자가 자연법에 따라서 판단하고 집행하는 거죠. 그래서 공평무사한 재판관을 세우기 위해서 사회 상태에 들어온다라고 보는 로크예요. 지금 이 구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럼 선택지에서 소유권 문제. 홉스한테 소유권을 자연 상태에 붙여서 물어보는 거죠. 즉, 공통 권력이 없는 상태, 네 글자로 자연 상태. 자연 상태에선 사적 소유권 존재하지 않아. 홉스에게 맞는 진술. 니은범, 평화를 위해 사회계약의 주체가 국가의 주권을 행사해야 해. 틀렸죠? 홉스에게선 국가의 주권은 리바이어던, 계약의 당사자들과 주체는 인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진술이죠. 디귿범, 자연 상태의 구성원들은 사회계약의 체결을 통해 자연권을 형성한다. 이거 고민하지 말아요. 자연권은 형성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빼요. 리을범, 국가에 대한 개인의 의무는 자발적 동의에서 비롯된다. 두 사람의 공통점으로 사회계약론을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기역 리을이 정답이에요. 다음, 갑을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봤는데, 자, 이 사상가의 조합 미리 써놓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상가는 국가 설립의 목적을 자연법의 집행권을 포기하고 공동체에 양도한다라고 했으니까 로크 입장. 을은 자연 상태가 전쟁 상태다라고 했으니까 홉스 입장. 다음, 일반인지 얘기했으니까 루소 입장. 그럼 1번, 자연 상태에서는 자연법의 집행권을 가진 존재가 없나요? 각자가 가졌잖아요. 그러니 맞지 않는 것이고, 2번 선지에서도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타인에게 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 권력이라는 건 지금 이거 자연법의 집행권과 같은 자연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2번, 불의에 대한 혐오, 땡. 홉스한테서 자연 상태에서 불의의 짝이 나오면 자연 상태에선 정의 불의가 없는 거예요. 세 번째, 국가를 형성하기로 하는 사회계약은 만장일치를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루소 입장에서는요, 이 만장일치를 전제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3번은 맞지 않는 문장이 되겠네요. 4번 갑니다. 아하, 소유권 얘기가 나왔어요. 자연 상태에서도 각 개인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 명확하게 확립이라고까지 썼는데, 그렇다면 루소에게 맞지 않는 이야기가 돼요. 루소에게서 소유권이 명확하게 확립되는 단계가 되려면 사회 상태로 가져야 되기 때문에 루소의 조합이라면 맞지 않는 선지가 되겠다라고 빼줄 수 있고, 5번, 을과 병이에요. 주권자의 권한인 입법권은 다른 사람이 대신 행사할 수 없다. 아, 이런 거 혹시나 나오면 이런 것도 잘풀수 있게 해뒀으면 좋겠어요. 5번이 정답인데요. 홉스한테 주권자는 리바이어던, 루스한테 주권자는 인민이에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를 수 있지만 그 주권자가 갖고 있는 입법권은 다른 사람이 대신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정말 매력적이에요. 다음 문제. 수능완성에서 또 이렇게 세 사람이 엮인 이 구도가 많이 출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고난도로 지금 훈련이 되는데 각각 루소, 홉스, 로크예요. 그러면 루소, 홉스, 로크 체크한 상태에서 주권자의 주권 나왔다. 양도될 수도 없고 분할될 수도 없다라고 했네요. 이거 루소만의 입장이냐고 물었어요. 이거 홉스도 넣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권자, 즉 리바이어던의 주권은 권한은 양도되거나 분할될 수가 없어요. 루소뿐만 아니라 홉스도 꼭 풀어봐야겠죠. 두 번째, 자연 상태에서의 불이, 이걸 홉스한테 묻는다면 틀렸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자연 상태에선 정의 불이가 없기 때문이다. 세 번째 C, 병만의 입장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국가가 구성원의 생명을 위협하여 자기 보존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구성원은 이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다. 유독 이 선지 길죠? 이렇게까지 조심히 쓴 이유는 홉스도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만약 리바이어던이 절대적인 권력을 갖는다고 했지만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보존의 권리까지 침해했는데 그때에도 저항하지 말아라. 절대 권력에 함부로 침해하지 말아라. 라고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홉스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조심해서 충분한 문장으로 섬세하게 썼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 바로 요 선제야. 홉스에게서. 4번. 국가 권위의 정당성은 자연 발생적이지 않다. 이건 세 사람 모두에게 들어가는 게 맞죠. 왜? 계약의 산물이니까. 그래서 4번이 정답이네요. 5번. 입법권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자의적으로 다루면 안 돼요. 특히나 로크에게서 자의적으로 다루게 되면 그걸 인민이 심판하고 그걸 처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로크가 들어간 조합이라면 5번 특히나 조심하셔야 되고, 루소에게서도 자의적으로 다루면 안 되죠. 그래서 혹 특히나 로크에게서 집중해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인데, 복잡한 형식은 아니지만 핵심적인 내용으로 잘 마무리를 할수 있는데요. 갑과 을이 각각 홉스와 로크 조합이에요. 계속 출제가 많이 되고 있는 짝이죠. 투쟁 상태로 자연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거나, 자유, 자산을 더잘 보존받으려고 사회 상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에서 로크인 걸알수 있는데, 기억번. 국가 권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은 그의 생명 보전이 위협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맞죠. 자, 그럼 여러분, 저 앞에 문제 한 번만 잠깐 다시 가봐요. 홉스 입장에서 국가가 구성원의 생명을 위협하여 자기 보전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구성원은 그 점에서는 저항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조금 디테일하게 가보자면 집단적인 저항의 차원까지를 얘기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디테일한 분류가 들어가야 하겠지만, 저항할 수 있다. 자기 보존의 권리까지 침해하게 된다면 이걸

0: 꼽스에게서 yes라고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걸 오히려 이렇게 문장을 쓰면 더 안전해요. 국가 권력에 대한 시민의 저항은 그의 생명 보존이 위협당하는 게 아니라면 허용은 안 돼. 같은 뉘앙스지만 문장을 이렇게 두 가지의 종류로 쓸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붙여서 꼭 설명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기억법, 맞는 진술이고, 자연 상태에서 개인은 자연법의 지배를 받아. 그래서 자연법에 따라 각자 판단하고 집행하기도 해. 로크, 맞죠? 디귿법, 입법권, 최고 권력, 맞아요. 그런데 인민들의 신탁의 목적에 의해 제한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번, 육모로 생각해 보세요. 심판할 수 있어요. 그걸 철회할 수도 있어요. 누가? 인민이요. 그래서 맞는 진술이 돼요. 1번. 주권은 계약 당사자들에게 귀속된 최고 권한이다라고 말했는데요. 계약 당사자를 홉스한테 말하면 누구? 인민들. 그런데 그 홉스에게서 주권자를 얘기하면 누구? 리바이어던. 그러니 홉스에게서는 주권이 계약 당사자에게 귀속됐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을 선지는 홉스를 겨냥한 오진술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빼내는 거예요. 기니티입니다. 지금 이렇게 문항들을 쭉 모아서 선지에 집중해서 그 패턴을 봤잖아요. 처음에 적어드렸던 저 내용 요소들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는 거알수 있으실 거고, 이걸 반복하다 보면 섬세한 그 단어 표현? 문장 안에서 어떤 제한 조건을 조금 더 바꿨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재확인해보고 재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실제로 나온 선지 안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계약론 모두 클리어해봤는데 만약 로크한테 인민만이 신탁위반을 심판하고 파면하는 주체입니까? 네. 라고 답할 수 있죠? 잘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뭉쳐요. 고맙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수학 자부심 안국선입니다.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우리 완강까지 두 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오늘은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이라고 타이틀을 달았지만 사실 지난 시간에 우리 선분의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기본적인 골격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21 필수형 문제부터 한번 풀어보면서 얘기를 해볼 건데 해서 내분점, 외분점 다들 잘 알겠지만 혹시 개념에 내가 뭘 놓친 게 있나 하는 친구들 지난 강의부터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면 될 겁니다. 해서 우리 수능 완성 102쪽에 있는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필수형 6번 문제부터 바로 한번 풀어보면서 내분점, 외분점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 단원, 우리가 지난 단원에 이어서 내분점, 외분점, 그리고 선분의 길이, 그리고 수선의 발, 그리고 대칭이동시킨 점. 얘네들에게 다 똑같아요. 그냥 보자마자 계산하시면 돼요. 좌표 공간에 두 점 AB를 이렇게 불러줬어. AB를 3대2로 내분인지 외분인지만 잘 봐주시면 된다. 그게 Z축 위에 있고 3대2로 외분하는 점은 XY 평면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좌표 공간이 있을 때 생각해봐요. Z축이 위에 있다 라고 하는 점의 특징은 Z좌표를 내가 모르지만 X좌표랑 Y좌표는 0이 된다는 얘기예요. XY평면 위에 있다. X좌표랑 Y좌표는 모르지만 Z좌표는 제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축 위에 있다, 무슨 평면 위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문자가 들어간 녀석을 제외하고 나머지 값이 제로가 된다. 직관적으로 빠릿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분하는 점이 Z축 위에 있으니까 3대2로 내분하는 점에 X좌표랑 Y좌표가 제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 AB를 3대2로 이분하는 점이 XY 평면이, 외분하는 점이 XY 평면이 있으니까 저 외분하는 점에 Z좌표가 제로가 된다. 각각을 계산하자는 거죠. 그래서 X좌표는 3대2로 내분하는 거니까 내분, 외분 계산 미스 안 나려면은 AB 위에다가 이렇게 크로스 쓰시고 크로스를 곱한다. 체크해 보세요. 그럼 내분점 X좌표는 3 더하기 2분의 3 쪽에다가는 뭐를 곱해? 마이너스 4를 곱해.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는 a를 곱해. 이게 제로라는 거죠. 그럼 2a-12가 제로지. 여기서 a가 금방 나와요. 얼마야? 너는 6이 되는구나. 마찬가지로 y좌표도 분모는 뭐3 더하기 2분의 3에다가는 얘 크로스로 마이너스 2를 곱해주고, 그 다음에 2에다가는 크로스로 b를 곱해줘서 너가 0이 되는구나. 2b 빼기 6이 되니까 여기서 b의 값은 뭐가 되는구나? 3이 되는구나. 금방 나와요. 잠깐죠. Z축 위에 XY 평면 예점 Z 성분을 우리가 보시면은 3대2로 외분이니까 3 빼기 2분의 3 곱하기 C에다가 3 곱하기 C에다가 2 곱하기 6을 외분점은 빼주는 거죠. 그쵸? 요것만 잘해주시면 된다. 더하기 빼기만 잘해주시면 된다. 그럼 3C가 10이니까 여기서 C의 값은 뭐가 된다? 4가 된다. 해서 A랑 B랑 C를 모두 뭐 해주세요? 더해주세요. 얘들을 모두 싸그리멍땅 더해주면 정답은 얼마? 13이 된다. 라고 그냥 풀어내시면 돼요. 시험 문제에서, 수능 문제에서 이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2점 내지는 3점 문제가 나왔다. 고민할 거 없이 그냥 2대 3, 3, 뭐 이런 거 써가지고 그냥 계산해서 뇌를 비우고 그냥 답을 내주시면 돼요. 예, 후루잡잡. 근데, 그렇게 계산해주면 되는데, 항상 선생님이 이제 내분점, 외분점 할때한 번씩 소개하는 거, 기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얘가 어떻게 되느냐. X 성분이 제로가 된다. 내분점에. 그럼 여기서 내가 X를 우리가 보면, X 값을 보면 A의 X좌표는 내가 몰라. 근데 B의 X좌표가 뭐라는 거야? 마이너스 4라는 거야. 그럼 A라는 지점에서부터 3대 2의 비율로 했을 때 얘가 제로가 된다라는 거잖아. 그럼 너의 길이가 4니까 너의 길이는 6이네. A의 X좌표는 6이 되겠지. 찾을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y좌표도 생각을 해보면은 b의 y좌표가 마이너스 2라는 거야. 근데 a가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3대 2로 했을 때 여기가 제로가 된대. 너의 길이가 2니까 너의 길이 3이겠네. a 여기에 a의 y좌표는 3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z좌표를 우리가 보면은 z좌표는 지금 내가 a의 z좌표를 알거든. 근데 여기서 3대 2로 외분하는 지점에 0이 있어야 돼. 3대 2로 외분하는 지점에 0이 있어야 돼. 3대 2의 비율이야. 너의 길이가 6이니까 너의 길이가 6이니까 너의 길이는 4가 되겠죠? B의 Z좌표는 4가 되겠죠. 이렇게요.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류의 문제가 나오면은 그냥 고민하지 말고 이렇게 푸세요. 선생님도 이거를 시험 본다 생각하면 이렇게 그냥 고민 않고 풉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왜한 번씩 하는 거냐? 이렇게 할 줄도 알아야. 좀더 복잡한 문제에서 내가 좌표를 찾고 세팅을 해야 될 때, 이거를 막다 그때그때 끄적 이거 계산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림에서 내가 복잡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막 좌표를 세팅 그림을 다 그려놨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얘가 3대 2 되는 지점이야. 이거를 그때 막3 더하기 2분의 어쩌고 저쩌고 이게 아니라 여기는 이거 얼마쯤 되겠다. 그냥 직관적으로 그림에서 닮음이나 이런 것도 비례를 이용해서 금방금방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위한 연습을 해본 것뿐이에요. 알겠죠? 하나 더 보자고요. 필수형 6번 해결해 봤어요. 21번 문제도 보시면은 좌표 공간의 두점 a, b에 대해 거의 문제가 똑같아요. 선분 a, b의 중점 m이 y축 위에 있고 3대1로 외분하는 점 p가 x좌표면 위에 있대. 그럼 여기서 y축 위에 있으니까 x좌표랑 z좌표가 제로인 거죠. 요거 먼저 처리합시다. x좌표는 너랑 너랑 더해서 마이너스 1과 c를 더해서 2를 더한 게 제로가 되는 거니까 c의 값이 뭐가 나와? 1이 먼저 나와 버리고, Z좌표도 0이 되어야 되는 거니까 Z좌표인 B에다가 Z좌표인 마이너스 3을 더해서 2로 나눠주면 0이 되겠네. B의 값은 뭐가 된다? 3이 된다가 나온다라는 거죠. 이 녀석들을 기하적으로 해석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어떻게? A의 X좌표가 마이너스 1인데 A, B의 중점에 제로가 와야 되니까 B의 X좌표는 뭐가 된다? 1이 되겠지. 그치? 마찬가지로 Z좌표도 보면은 B의 Z좌표가 마이너스 3인데 얘 AB의 1대1 중점에 제로가 오니까

AX 좌표는 3이 되겠지. 그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긴 하다. 하지만 고민하지 말고 그냥 계산해버려라. 근데 심지어 중점은 저는? 중전, 마마, 그것도 아니야. 중점은 암산으로 되죠. 둘이 더해서 0 돼야 돼? 1. 둘이 더해서 0 돼야 돼? 3. 그냥 암산으로 나오겠죠. 그쵸? 그런 다음에 AB를 3대1로 외분하는 점 P에 ZX 표면이 있다. 누구 좌표? Y 좌표가 0다. Y 좌표 보시면은 3대1로 외분. 안 헷갈리게 3대1 위에다 쓰시고 크로스. 3 빼기 1, 2분의. 3 곱하기 2분의 5, 5 빼기 1 곱하기 A는 뭐가 된다? 0가 된다. A의 값은 5가 되는구나. 얘도 시각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된다? Y, B의 Y 좌표가 2분의 5예요. 그죠? 근데 B의 Y 좌표가 3을 안 곱했다. 뭐가 이상하다? 3을 곱하면 2분의 5가 아니라 2분의 5에다 3을 곱하면 얘가 2분의 15죠. 그죠? 그죠? 해서 얘가 A가 2분의 15다. 그럼 여기서 내가 A라고 하는 B의 Y 좌표가 2분의 5인 상태에서 여기에 A로부터 3대 1 외분한 지점에 제로가 돼야 된다고. 3대 1 지점에. 얘가 2분의 5니까. 그게 3배인 2분의 15가 A의 Y 좌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겠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지금 스몰 ABC가 모두 나왔어. 그럼 여기서 내가 A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스몰 A가 2분의 15, 그리고 스몰 B가 3이라는 걸 알았고, B라고 하는 점의 좌표가 스몰 C가 1이고, Y가 2분의 5, Z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았어. 그럼 여기서 MP의 길이를 계산해봐라. 선생님, 좀 전에 우리 알았어요. M이라는 녀석은 Y축 위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X좌표랑 Z좌표가 0고, Y 좌표만 우리가 뭐 해주면 돼? 얘네 둘의 중점 좌표를 찾아주면 돼. 5가 되었어요. P라고 하는 녀석은 ZX 평면에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ZX 평면이 있기 때문에 Y 좌표가 0였었고 3대 1로 외분한다고 했으니까 3 곱하기 1에서 1 곱하기 3 곱하기 1에서 1 곱하기 마이너스 1을 빼주고 그쵸? 그냥 씁시다. 3대 1 외분, 3 빼기 1 분의, 3 곱하기 1, 3에서 1 곱하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빼니까 더하기. 3 빼기 1 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에다가 1 곱하기 3, 3을 빼줘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써보면 P는 2, 0, 마이너스 6이 되거든요. 그러면 MP의 길이를 계산해 주세요. M이랑 P를 내가 찾았으니까, 루트 속에 X좌표의 차 2의 제곱에다가, Y좌표의 차 5의 제곱에다가, Z좌표의 차 6의 제곱이 된다더라. 4에다가 36 더하면 40에다 25를 더해주면은 65, 루트 65가 된다라고 풀수 있겠죠.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르게 또 보면. 내가 스몰 ABC까지 모두 다 찾아냈어. AB 좌표까지 다 찾아냈어. 찾아냈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궁극적으로 뭐냐면 MP의 길이에요. 근데 내가 요렇게 선분이 있으면은 AB를 3대1로 외분하는 점이 P라고 그랬어. 그럼 AB를 3대1로 외분하는 점이 P인 거고, AB의 중점이 M인 거예요. 3대1대2의 비율이겠죠. 근데 중점이야. 그럼 너랑 길이가 어때요? 같아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누구의 길이를 물어봤어? MP의 길이를 물어봤어. 그럼 MP의 길이는 뭐랑 같아? AB의 길이랑 같아요. 그럼 굳이 내가 힘들게 0차. 아까 이거 계산할 때 우리 헷갈려가지고 힘들었잖아. 0차. 이런 거할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는 뭐만 계산하면 돼? AB의 길이만 계산하면 되고, 굳이 우리가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루트 속에 X좌표의 차 얼마예요? 2의 제곱에 Y좌표의 차 5의 제곱에 Z좌표의 차 6의 제곱이 돼서 루트 65가 된다라고 가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굳이 내가 M과 P의 좌표를 찾을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지. 뭘 안다면은 내분점과 외분점의 기하적 의미를 안다라면은 이걸 몰랐다면은 그냥 아무런 고민하지 않고 이런 상상 안 하고 그냥 0차. 내가 ABC, 스몰 ABC 구했어? 라지 M, 라지 P, 점 M과 점 P 내가 구할 수 있어. 할수 있겠죠. 답은 나왔을 거예요. 계산이 뭐 말도 안 되게 복잡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계산이 낫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내분점, 외분점 얘기가 등장을 하면서 AB의 내분점, 외분점이 뭐가 있어라고 했을 때 얘네들의 길이를 구할 때는 그 내분점, 외분점의 의미를 살려서 얘가 얘의 몇 배인지를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중점, 뭐 여기가 뭐몇대몇 외분점이다, 뭐 이런 것들 계산해서, 뭐 예를 든다고 그러고 안 해놨네? 뭐 아무튼 그런 식으로.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아, 그래요. 뭐 합시다. 뭐 아무거나 숫자 집어넣어 봅시다. AB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몇대 몇? 5대 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가 중점이래. 그럼 얘가 5대 1이니까 5될때 4잖아. 그럼 이렇게 해주면 너 같이. 그럼 여기서 이 상황에서 MP의 길이는 AB의 길이의 몇 분의 몇? 4로 나눠서 3 곱해주면 되잖아. 맞나요? 이걸 우리가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뭘 안다면? 내분점, 외분점의 기하적 의미를 안다면 굳이 너네들의 길이를 구하지 않아도 AB 직선 위에 있는 내분점, 외분점들의 길이 관계를 얘기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지. 아니면 뭐 여기가 m이 아니라 ab의 뭐 1대 3 내분점을 뭐 q라고 하자. 그럼 pq의 길이를 구하시오. ab의 길이랑 pq의 길이랑 같잖아. 그럼 내가 pq를 따로 구하지 않아도 ab의 길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 계산 통해서 내가 좌표를 구하는 것은 기본이다. 그리고 기하적 의미로도 내가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던 보여주었던 21번 문제였습니다. 22번 문제로 넘어가요. 공간 좌표 문제인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눈을 씻고 찾는다는 표현은 개인적으로 재밌는 것 같아. 눈을 막 씻고 오 찾아봤어. 근데 안 보여. 그쵸? 진육면체인데 좌표가 없어. 이거 문제가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요, 선생님. 이거 책이 뭔가 이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자고요. 먼저 공간 도형만 가지고 한번 풀어봅시다. AB의 길이가 3이에요. 너의 길이 AD 길이가 4예요. A의 길이가 6이에요. 직육면체 ABCD EFGH가 있는데 AC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얘의 무게중심을 Q라 했을 때 PQ의 길이를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얘를 내가 공간 도형만 가지고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한다면은 필요한 도형을 우리는 뜯어내 봐야 돼요. 해봅시다. 지금 AB가 3이고 AD가 4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서 높이가 6이 되는, 요 길이가 6이죠? 직육면체거든요.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세 중선의 교점입니다. 그쵸? 그럼 중선은 AQ를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 여기에 중점에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사각형이냐면 직사각형이야. 직사각형은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을 해버리거든. 그래서 이 중점은 대각선의 교점에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쵸? 그 녀석 우리가 M이라고 이름을 불러주어 볼게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A, E, M. 이세 개가 한 평면에 있는데 EMG가 한 직선이 이렇게 있잖아. 그럼 지금 얘네가 지금 한 평면에 다 있는 거거든. 그럼 저 평면을 내가 또각 뜯어내. AEGC를 뜯어내요. 그럼 AE는 6이라고 얘기를 했고, 얘 6, 요거 빌려봅시다. 좋아. 그 다음에 AC는 3, 4니까 5. 직사각형의 대각선인 5만큼의 길이를 가져요. 그럼 너를 GC, 너의 길이는 5가 된다. 그런 상태에서 M, 여기에 중점이 M이 되고요. M을 이렇게 이었을 때 무게중심이니까 몇대 몇? 2대1 내분점에 Q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 다음 P라고 하는 녀석은 AC의 몇대 몇? 2대1 내분점에 여기에 P가 오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QP의 길이를 계산해 주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변의 길이를 계산을 해가지고 코사인 값을 통해서 코사인 법칙 뭐 이런 걸할 수도 있겠죠. 있을 거예요. 너가 6이고 너가 얼마큼이니까 2분의 5가 되는 거니까 피타고라스로 너의 길이를 구해주고 너의 길이를 구해주고 나면 얘가 2대1쯤이니까 너의 길이의 3분의 2가 되고 5의 3분의 2가 되고 요 세타는 여기랑 각이 같으니까 세타에 대한 코사인 값을 통해서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내가 PQ의 길이를 아이고 생각만 해도 피곤하죠? 적당히 보조선을 그려봅시다. 이렇게, 이렇게. 직사각형이니까 어차피, 이렇게. 그럼 길이들을 좀 쉽게 쉽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여기의 길이가 5니까, 2대1 내분점이니까, 2대1 내분점이니까, 요만큼의 길이는 5라고 하는 녀석에 대해서, 5라고 하는 녀석의 3분의 1만큼, 3분의 5만큼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런 다음에, 여기서 얘가 2분의 5인데, 얘가 2대1이니까 여기도 2대1이거든.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2분의 5에, 3분의 2배만큼이에요. 3분의 5가 되는 거죠. 그럼 너가 3분의 5고 너도 3분의 5니까 요만큼의 길이도 뭐가 나와? 3분의 5가 나와. 그리고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를 생각을 해보면 요만큼의 길이는 6을 2대1로 나눴으니까 4가 나왔어요. 그쵸? 그럼 요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에서 원하는 누구의 길이는 PQ의 길이는 루트 속에 4의 제곱에다가 3분의 5의 제곱이 된다더라.
루트 속에 4-4

16에다가 9분의 25가 된다더라. 루트 속에 9분의 16 곱하기 9는 144죠. 144에다 25를 더하면 169예요. 그러면 답은 얼마가 된다? 3분의 13이 된다더라라고 답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얘를 너무나 나이스한 직육면체잖아. 여기저기 직각 파티야. 그러면 야, 너 X축이 되어라. 너 Y축이 되어라. 너 Z축이 되어라. 라고 이름을 불러준다면은 각각의 점의 좌표들을 우리는 세팅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쵸? 좌표로 끌고 가자라는 거죠. 먼저 누구의 좌표? C의 좌표를 생각을 해보면은 C의 좌표는 X좌표가 지금 요만큼의 길이가 3이죠. 요만큼의 길이가 4, 여기가 6이 되는 요렇게 좌표들로 내가 세팅을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C의 좌표는 뭐야? 3,4,6이야. 근데 여기서 AC의 2대 1 내분점이니까 X좌표랑 Y좌표가 3분의 2배만큼 줄어들거든. 그럼 P의 좌표는 X좌표는 2, Y좌표는 3분의 8, Z좌표는 6으로 똑같게 되겠죠. P의 좌표 찾았어요. 그 다음 Q의 좌표는 여기서 F는 3,0,0,0고 H는 0,4,0,0고 A는 0,0,0,6이거든요. 그럼 무게중심의 좌표는 X좌표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눠줘. 1이죠. Y좌표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눠줘. 3분의 4죠. Z좌표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눠줘. 2가 될 거예요. 그럼 PQ의 길이는 점과 점 사이 거리에서 루트 속에 X좌표의 차의 제곱에다가 Y좌표의 차의 제곱에다가 Z좌표의 차 4의 제곱이 될 거예요. 여기서, 그쵸? 그쵸? 네. 그럼 여기서 분모는 얘는 얼마가 나오는 거다? 3분의 4의 제곱에다가 얘는 3분의 9분의로 바꿔주면은 9분의 16이죠? 얘는 9분의 9니까 1. 그리고 9분의 16. 그리고 16에다 9를 곱하니까 144. 144 더하기 25니까 169. 똑같이 3분의 13이라는 답이 당연히 나오게 되겠죠? 끝났죠? 그러면 봐요. 계산의 난이도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계산은 얘가 더 쉬워 보여. 그쵸? 근데 얘를 공간 도형 풀려고 하면은 고민을 여러 가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지. 이 평면을 어디를 잘라야 될 것이며, 여기서 얘네들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보조선을 그려야 될까? 막 고민을 되게 많이 해야 되지. 시험 보는 상황에서. 근데 좌표에 딱 올려놓으니까, 야! 다 좌표로 표현되겠네? 그냥 뇌를 비우고 그냥 후루짝짝, 후루짝짝, 후루짝짝 계산만 해주면 되죠? 예. 좋아요. 해서 좌표 공간상에다가 공간 도형을 올려놓았을 때 각각의 포인트들을 내가 좌표를 읽어내기가 쉽다라고 한다면은 좌표상에 올려놓는 것도 꽤 괜찮은 방법이다. 그 중에서 그 좌표로 올려놓으면 좋은 도형들, 보통 이제 각불. 그쵸? 각각의 좌표 세팅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정사면체. 요런 것도 우리가 루트라는 녀석이 들어가면서 계산이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할 만은 합니다. 정사면체를 그냥 오롯이 공간도형으로 받아내기가 어렵다. 공간도형만 가지고 끌고 가기 어렵다. 하면 좌표 공간상에다가 여기를 우리가 정삼각형으로 해놓고 요렇게 요렇게 정사면체를 만들어내서 각각의 좌표를 세팅해서 불러줄 수도 있다는 거죠. 특히 22번 문제처럼 문제에서 뭐가 나오느냐? 무게중심이 나온다. 무게중심이 나온다. 수상한 냄새를 맡아야 된다. 뭐? 좌표로 올려놓을 생각. 무게중심이 등장하게 되면은 우리가 얘를 기하적으로 해석하려면은 중선을 찾아내고 2대1 내기를 해줘야 되고 막 해줘야 되는데, 무게중심을 얘를 좌표에다 올려놓을 때는 그냥 더해서 3으로 나눠버려. 끝이거든. 너무나 나이스하지.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공간도형 문제인데, 무게중심을 언급했어? 무게중심이 필요해? 그렇다면은 너는 한번 좌표를 넣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의심을 해보면은 높은 확률로 유리할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22번 무게중심이 등장하면은 좌표에 올려놓을 의심을 한번 해보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얘기해 봤어요. 23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는 그림을 안 줬어요. 좌표 공간의 점 A를 4,0,0을 중심으로 하고 원점을 지나는 XY평면 위에 원 C가 있다. 그럼 내 그림 그려야지. 그림 안 줬으면 그려야지. 뭐 별거 있나? 자, X축, 그 다음 Y축, 그리고 Z축이 있어요. 근데 A가 4,0,0이야. 그럼 여기서 얘가 4,0,0을 중심을 하고 원점을 지나는 XY 평면 위에 원이니까 여기서 원점을 지나는 평면 위에 원을 이런 느낌으로, 납작한 느낌으로 그려봅시다. 얘가 4,0,0, A라고

이름을 불러줄게요. 그런 상태에서 좌표 공간의 P가 A, 루트 3,3인데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어쩐지는 몰라. 근데 Y 좌표는 루트 3이고 Z 좌표는 3이라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1C 위의 점 Q에 대하여 점 P에서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OQ의 중점이다라고 합니다. 봅시다. 여기가 O예요. 원 위에 점이 어딘가 있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는 알 길이 없어. 근데 원을 조금만 더 이렇게 좀 약간 좀더 이렇게 요렇게 왜곡해서 바닥에 깔려 있다라는 느낌을 주어 볼게요. 자, 요렇게 내가 그림을 그려준 상태에서 그림은 덧댈수록 안 예뻐. 어쩔 수 없지. 자, Q가 있다라고 한다면 원 위에 점 Q에 대해서 P에서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OQ의 중점에 딱 떨어진대. 그럼 OQ의 중점을 이렇게 잡아주게 돼서 그 녀석을 내가 M이라고 불러준다면은 P에서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에 똑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XY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이. 이렇게. 그럼 P의 좌표는 A, 루트 3,3이라고 한다면은 수선의 발 M으로 쓸까? H로 쓸까? 그냥 M으로 씁시다. 그럼 요 M이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는 XY 평면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A, 루트 3,0가 될 겁니다. 그쵸? 요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까지에서 정보를 얻었어. 그러면 요 Q라는 점의 좌표는 중점이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두 배로 늘려줬다 생각하시면은 X좌표가 2A, Y좌표가 2루트 3, Z좌표가 0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겠죠. 그럼 Q의 좌표까지 세팅을 한 상태예요. 문제에서 이제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뭐냐? PA라고 하는 직선이, PA라고 하는 직선이 XY 평면과 이루는 각의 크기. 그럼 직선과 평면 이룬 가격은 평면 밖의 점에서 직선에 대는 평면에 대는 수선의 발 교점 이어줬을 때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세타라는 거죠. 그럼 이거에 대한 탄젠트 값을 계산해서 제곱해 달라는 얘기는 이거와 이거의 비율을 내가 찾아 달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 뭘 알아야 되겠어? A라는 녀석의 값을 찾아 가지고 AM의 길이랑 MP의 길이를 내가 MP의 길이는 사실상 얼마니까? 3이니까. 누구만 알면 돼? AM의 길이만 알면은 탄젠트 값을 내가 찾아낼 수가 있을 거다. 라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스몰 a 값을 찾아줘야 되겠다. 왜? a라는 녀석은 4,0,0니까. 그럼 이제 뭐해? 필요한 평면을 뜯어내는 거지. 너 y축이 되어라. 너 x축이 되어라. 그럼 원이 이렇게 그려지게 되면서 a x좌표가 얼마? 4가 되고 y좌표가 0. 이제 xy 평면으로 가졌으니까 z좌표는 모른 척 하자고. 그럼 여기서 내가 이렇게 그어줬어. 그 녀석에 대해서 내가 Q라고 하는 녀석을 이런 식으로 그려주었을 때, 여기에 Q가 왔을 때, X좌표는 2A, Y좌표는 2루트 3이 되더라라는 거지. 그럼 뭐 해줘야 돼? 지름이 있고, 원위의 점을 이어놨어요. 나머지 이거 이어봐야지. 왜? 너 직각이잖니. 지름에 대한 원주가. 이런 걸 우리 많이 해봤단 말이지. 그럼 여기서 이 녀석의 점을 내가 B라고 불러준다면, B는 8,0가 되겠죠? 4의 2배. 그럼 여기서 직각이 나오니까 a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할수 있는데 첫 번째로 우리는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 직각삼각형 나오면 영원히 떠오르는 그 친구. 요거의 길이의 제곱, OB의 길이의 제곱은 8의 제곱에다가 64는 OQ의 길이의 제곱은 2A의 전체 제곱 플러스 2루트 3의 전체 제곱 플러스 그 다음 BQ의 길이의 제곱은 2A-8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2루트 3 빼기 0의 제곱 우리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양변 제곱해주면 64, 64는 사라지고요. 4a제곱, 4a제곱 만나서 8배 a제곱, 마이너스 8이 16의 2배, 32의 a가 될 것이고, 상수는 20, 12, 12 더해서 24가 되겠죠. 8로 나눠주게 되면은 a제곱 마이너스 8, 4, 32, 그리고 3, 이퀄 제로 해서 a의 값이 1 또는 3으로 우리가 찾을 수가 있겠다더라라고 또는 3이다. 찾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피타고라스보다 좀더 쉽게 갈수 있는 거는, 우리가 직각이 이렇게 보이게 되면서, 1학년 때 했었던 뭐, 기울기곱이 -1이다.로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두 직선의, 이 BQ라는 직선의 기울기는, X좌표에서 X좌표를 뺀 것뿐에, 2루트 3에서 0을 뺀 거. 곱하기, OQ의 기울기는, 2A 빼기 0분의 2루트 3이구나. 요 녀석 이퀄 -1이다. 요렇게 곱해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정리해서 얘를 정리하면 똑같이 얘로 나타나게 됩니다. 뭐 없어요? 그 다음에 뭐 이것도 할수 있겠지만 우리가 뭐도 할수 있어? 수직이다. 뭐할수 있어? 벡터의 내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요거는 그냥 식만 쓰고 계산을 생략할게요. OQ랑 BQ랑 내적을 해주면 뭐가 된다?

제로가 된다 해서 내적을 통해서 내가 A값을 계산할 수 있겠죠. 어떤 방법으로든 A를 찾아냈다라고 한다면은 A가 1 또는 3이래. 그때 우리는 뭐 하고 싶어? 탄젠트 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아까 저기서 탄젠트는 누구? AM 분해였어요. 그럼 여기서 M이라고 하는 녀석의 좌표는 누구? A, 루트 3, 0였기 때문에 Z좌표는 필요 없죠. 누구를 구하는데? AM을 구하는데. 그럼 AM을 구하는데 첫 번째 누구일 때 A의 값이 1일 때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AM의 길이 뭐지? 루트 속에 A에다가 1을 넣으면 1 빼기 4는 3의 제곱 차는 3의 제곱 플러스 루트 3의 제곱 분의 PM의 길이는 3이었어요. 그쵸? 그럼 너라는 녀석은 뭐가 된다? 9 더하기 3은 10이죠. 10이니까 2루트 3분의 3이 되면서 2분의 루트 3이 나오겠죠. 그쵸? 두 번째, A의 값이 뭐가 되는 경우? 3이 되는 경우. 3이 되면 X좌표의 차는 1이죠? 그러면 탄젠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은 3, 4의 차는 루트 1의 제곱. 그리고 루트 3과 0의 차 제곱해주면은 3. 분의 3이 되면서 탄젠트 세타는 2분의 3이 나오겠지요. 그러한 탄젠트 값들을 모두 모아서 제곱을 해서 더할래. 너를 제곱해주면은 4분의 3인가요? 너를 제곱해주면은 4분의 9인가요? 네. 4분의 10이니까 3인가요? 네. 해서 답이 나오게 되었죠. 해서 23번 문제도 그림이 안 주어졌지만 내가 그냥 그림 차분하게 그려서, 그쵸? 내가 점의 좌표를 찾아서 그 세팅을 한 거를 필요한 평면을 뜯어내어서 여기 지름이 있고 원 예점을 이어놨으면 나머지 점도 이어봐야지. 무조건 이걸 하셔야지. 수직을 가지고 우리가 뭐 피타고라스를 쓸 수도 있고 내적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길이 곱이 마이너스를 쓸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것도 우리가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우리가 많이 해왔던 그 도형에 대한 이야기들이잖아요. 그게 답니다. 그렇게 23번 문제도 우리가 해결을 봤어요. 그렇게 해주면 이제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 마지막 유형, 구해방 정식에 대한 이야기, 오늘 한번 해보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구해방 정식입니다. 구해방 정식이라고 하는 이 단원의 스타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뭐가 없어요. 뭐냐면은 좌표 공간상에 구라고 하는 녀석을 띄우겠다.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Z축이 있고, 원이라고 하는 녀석은 평면상에서 한 점으로부터 있는 거리가, 한 점으로부터 거리 같은 점들의 모임이었다면, 구라는 것은 공간상에서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이다. 라는 거였었죠. 해서 구의 중심을 내가 A라고 불러주고, 얘를 small A, small B, small C라고 불러줬을 때, 구 위의 점 P의 X, Y, Z에 대해서 구의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게 뭐야? 그 도형 위에 있는 점들을 방정식을 표현하는 방정식이다. 그럼 여기서 A에서 P까지의 길이가 언제나 뭐기 때문에 반지름 R이기 때문에 AP의 길이가 뭐가 되고 R이 되고 제곱을 해줘도 식이 성립하게 되고 따라서 구의 방정식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플러스 Z-C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던 거였죠. 이 단원을 배울 때 약간 수업 들을 때 약간 뭐 이렇게 팔짱 끼고서 뭐야 되게 쉽네 했던 게 1학년 때 배웠던 원의 방정식에서 하나 추가시켜줘서 기억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거죠. 그쵸? 그런데다가 많이 등장하는 거, 중심이 어디이면은 원점이면은 이렇게 내가 구의 방정식을 세팅할 수 있다라는 거고, 구의 방정식에서 우리를 좀 계산을 귀찮게 하고 싶어, 우리를 괜히 한번더 건드리게 하고 싶어 할 때, 구의 방정식 어떤 형태로? 이런 형태로 주어지게 되면서, 싸그리몽땅 어떻게 된 거? 전개된 거.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상수 D는 제로다. 이렇게 만들어버리게 됐을 때, 이렇게 주어지는 구의 방정식을 보고, 우리는 얘를 요런 꼴로 만들어내서 중심의 좌표를 찾아주고 반지름의 값을 내가 알아내는 거. 이런 식으로 주어지면 이제 문제에서 그냥 계산만 한 단계 넘어가는 거더 추가된 것뿐이에요. 어려울 게 없었죠. 이거를 배웠을 때는 이거 자체는 뭐야, 마지막 단원인데 끝판왕인 것 같더니만 뭐 별거 없네? 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문제는 여기부터인 거죠. 이러한 구를 이제 어떻게 한다? 다른 평면과 혹은 직선과 접하거나 만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해서 이런 녀석들을 가지고 이제 뭐 하겠다?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에 접하는 구 같은 거를 문제에서 내보겠다. 여기서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X축,
요렇게 Y축, 요렇게 Z축이 있어. 그럼 구가 이렇게 어떻게 XY 평면에 접한다라고 한다면은 구의 중심의 좌표를 내가 A, B, C라고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XY 평면에 접하면 기하적으로 생각해봐요. 이렇게 접해. 그럼 구의 반지름은 누구랑 연관이 있겠어? C가 되겠죠, 그쵸? 정지하면 아니다. 그쵸? 왜? 구가 아래쪽으로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씌워줘야 된다. 1학년 때또 원도 그랬었잖아요. 마찬가지로 9라고 하는 녀석이 이번에는 어디에 YZ 평면에 접한다. 그럼 여기서 이 반지름에 해당하는 녀석은 이 9의 중심에 무슨 좌표랑 연결이 돼 있을까? X 좌표에 해당하겠죠. 즉 이때 반지름 R은 X 좌표의 절대값이 된걸 거예요. 마찬가지로 9가 이번에는 어디에 ZX 평면에다가 접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때 반지름 R은 9의 중심에 Y 좌표랑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쵸? 요렇게 우리가 세팅을 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XY 평면, YZ 평면, ZX 평면에다가 접한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얘 같이 평면에 접하는 건 그나마 쉬운데 얘가 직선에 접한대. 그런 것들을 얘기하지. 그럼 이번에는 Z축. 그 다음, 조금 더 크게 요렇게 X축, 그 다음 Y축이 있어. 그 X축, Y축, Z축이 있을 때 구가 이번에는 X축에다가 접한대. 그럼 구의 중심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얘가 딱 이렇게 접하는 케이스인 거거든. 그럼 이때 반지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거냐? 구의 중심에 A, B, C라고 똑같이 불러줬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쪽에서 바라보는 평면을 한번 상상해 보자. 그럼 구가 X축에 접하면 Y축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Z축이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구가 X축을 이렇게 여기에 점으로 뿅 보이는 거죠. 그럼 구가 X축에 접하면 이렇게 그려지게 된다더라. 그럼 구의 중심에서 이렇게 접하는 이구 위에 점까지 요 길이가 반지름 R인데 여기서 이 녀석은 누구야? 구의 중심에 Y좌표. 여기서 이 녀석은 구의 중심에 Z좌표더라. 그럼 그때의 반지름 R이라고 하는 녀석은 뭐다? 루트 속에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되겠지요. 그쵸? 마찬가지로 9가 이번에는 YZ 평면에 접한대. 이렇게. 그럼 여기서 이 접하는 요 녀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반지름 R이 이쪽에서 바라보는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지켜보고 있다. 라고 했을 때, X축이 어떻게 요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 Z축이 어떻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런데 9의 Y축은 여기서 점으로 이렇게 보이겠지. 그럼 9가 Y축에 접한다는 건 9가 이렇게 그려진다라는 얘기가 아마도 될 겁니다. 맞나요? 그럼 9의 중심에서 여기까지가 반지름 길이 R인데 여기서 얘는 9의 중심에 X좌표겠죠? 여기서 얘는 9의 중심에 Z좌표일 거예요. 그럼 반지름 R이라고 하는 녀석은 루트의 A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9라고 하는 녀석이 누구의 이번에는 Z축에 접한다 라고 한다면은 요 녀석이 반지름이 될 텐데 이번에 이 녀석을 우리가 필요한 평면을 보기 위해서 저 위에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보는 그림을 본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 여기에 있는 X축이 요렇게 그려지게 될 것이고 여기 있는 Y축이 요렇게 그려지게 될 것이고 Z축이 여기서 점으로 보일 거예요. 그런 다음에 9는 요렇게 보이게 되겠죠. 그럼 9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R이 되는 것이고,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중심 X좌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중심의 Y좌표 B가 될 거예요. 그럼 반지름 R은 루트의 A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네들을 그냥 기하적인 상황은 다 빼고 텍스트만 가지고 일괄되게 기억해라라고 한다면은 XY평면에다가 대입하면 XY평면에 대입하면 Z만. YZ 평면에 대입하면은 X만, ZX 평면에 대입하면은 BY 좌표만, X축에 접하면은 루트 속에 YZ 좌표, Y축에 접하면 루트 속에 XZ 좌표, Z축에 접하면 루트 속에 XY 좌표. 이해되시죠? 무슨 무슨 평면, 무슨 무슨 축에 접하게 되는 경우, 그 접할 때의 구의 반지름은 루트 속에 무슨 무슨 평면, 무슨 무슨 축에 그 이름 없는 애들, 저급해서 더해준다라고 써주시면은 텍스트로 기억하기는 쉬운데,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거는
이 그림을 그려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다시,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간 도형에서 이제 뭐가 등장할 거냐? 구가 이렇게 등장을 할 거예요. 구가 나왔다면 공간 도형에서 좀 어렵게 내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자꾸 여러 번 얘기했죠. 필요한 평면을 조각조각 뜯어봐야 되거든. 잘라도 보고, 이쪽에서도 보고, 이쪽에서도 보고, 이쪽에서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보는 가장 처음 기초 연습을 한 거예요. XY 평면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Z, YZ 평면이 보이게 되면서 저 구가 이렇게 보이게 되겠구나. 그럼 구의 중심의 좌표랑 반지름에 대한 이런 관계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한번 정도, 여러분 인생에서 한번 정도는 여러분 손으로 그려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그래도 좀 쉬운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단계를 더 올려서 뭘 하느냐? 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다 쭉 나가봅시다. 접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잘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구가 평면에 의해서 잘린데, 예를 들어서, 요렇게 X축, 요렇게 Y축, 요렇게 Z축이 있어. 그럼 구의 방정식이 X-A제곱 더하기 Y-B제곱 더하기 Z-C제곱 R제곱이다 해서 구가 요렇게 그려진다라는 거지. 요렇게. 근데 요 녀석이 XY 평면에 의해서 잘린 단면을 얘기를 해주고 싶대. 원이에요. 직관적으로 보면, 아, 선생님, 사과를 자르면 원이 나오죠. 근데 그거는 직관적인 얘기고, 엄밀하게 증명하라면 왜 원이에요? 아니, 설명해보자고요. 구의 중심에서 여기 평면에 잘렸어. 수선의 발을 내려줘요. 그럼 여기서 이 녀석은 중심에서 평면까지의 거리니까 어쨌든 고정된 거라고. 문제에서 주어진 거라고. 근데 얘가 잘린 단면은 구 위의 점이잖아. 그럼 구 위의 점까지 이렇게 얘기해주면 얘는 반지름을 일정해요. 그럼 이 수선의 발을 내려준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이어주게 되면은 이 길이는 점에서 평면까지의 거리고 이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일정하거든. 그럼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은 이거 제곱인데 너랑 너가 일정하니까 너의 값이 일정을 해요. 수선의 발이라는 것은 고정된 점이죠. 그럼 이 점들은 평면 위의 점이면서 한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 점들의 모임이죠. 그게 뭐예요? 원이에요. 그래서 원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저 원의 반지름을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눈에 보이죠? 피타고라스가. 이 구의 반지름이 얼마를 R이라고 주어지게 된다면은, 구의 중심의 좌표를 A, B, C라고 주어지게 된다면은, 요 녀석의 길이는 XY 평면에서 잘린 단면에 대해서 이 녀석의 길이는 Z 좌표의 높이가 되겠, 절대값이 되겠죠. 그럼 Z 좌표 절대값이 되니까 요 녀석의 반지름의 길이는 뭐야? 루트 속의 R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될 겁니다. 맞나요? 그럼 얘가 마찬가지로 ZX 평면에 잘린 단면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때의 구의 중심에 대해서 얘는 반지름의 길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 요 직각선 수선의 발을 내려줘. 그리고 여기서 얘를 이어줘. 그럼 얘가 반지름 R에 대해서 요 녀석의 반지름의 길이는, 요 녀석의 반지름의 길이는 루트 속에 뭐가 되겠다? R의 제곱 마이너스 요거의 길이. 요거의 길이가 뭐죠? Y 좌표의 절대값 B의 제곱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 녀석이 YZ 평면에 의해서 잘린 단면이다. 그럼 여기서 얘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게 되고, 요렇게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생각해 줄수 있어. 요거의 길이가 R이고, 여기의 길이가 뭐니까? A의 절대값이니까, 요때 반지름 루트의 R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죠. 외워서 하지는 마세요, 근데. 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 상황에 따라 매번 이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근데 얘를 수식으로, 대수적으로 연산만 가지고도 설명할 수는 있어. 뭐냐? 얘가 XY 평면에서 잘린다는 것은 구의 방정식이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 플러스 Z-C의 제곱은 R 제곱인 거잖아요. 그럼 얘가 XY 평면에 의해서 잘린 단면을 얘기해 줬을 때그 단면의 도형의 방정식은 XY 평면 위에 있는 점과의 교점인 거잖아. 근데 XY 평면을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생각해 봐. XY 평면에 있는 모든 점들이야. 누구 좌표가? Z 좌표가 제로예요. 얘네들의 연립방정식이거든. 그럼 Z에다가 0을 집어넣어. 그럼 이항시키면 뭐가 나와?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은 R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 나오겠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의 R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고, 중심의 좌표가 A,B가 되는 원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대수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 YXZ 평면에 잘린, ZX 평면에 잘린 녀석은 누가 0이야? Y가 0이야. 그럼 Y에다 0 집어넣어서 이항시키면은 반지름이 얘가 나온다더라.
Y좌표 평면에서 잘린다면은 X좌표가 제로야. 여기다

명집어넣으면 얘가 나온다더라.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거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내가 얘를 XY평면, YZ평면, ZX평면에 의해서 잘린 게 아니라 X축, Y축, Z축에 의해서 잘린다. 이런 것들도 얘기해 보면 X축이 있어요. 그리고 Y축이 있어요. 그리고 Z축이 있어요. 9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이 이번에 우리는 뭐 Y축에서 잘린 거 먼저 한번 해볼까요? Y축에 의해서 이렇게 잘렸대. 그럼 우리가 얘를 어떻게 얘기할 거냐? 9의 중심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요.

마음에 떨어지죠. 직관적으로 그래요. 증명해 보라고 하면 아까처럼 이어 버리면은 수선의 발 고정, 반지름 일정. 그럼 이거 피타고라스로 이해해서 너랑 너랑 같겠지. 그럼 중점에 떨어지거든. 그럼 여기서 요 녀석의 길이를 얘기할 때 너의 길이가 9의 반지름 r.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뭐냐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이쪽에서 바라봐. 이쪽에서 바라보는 단면을 그리면 어떻게 그림이 그려질까? X축이 요렇게 와요. Z축이 요렇게 와요. 이번에는 9가 Y축에 의해서 잘렸어. 그럼 9가 직선이 9를 관통하니까 9가 이런 느낌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을 거라고. 눈에 보이는 시야가. 그죠? 그럼 9의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잖아. 9의 중심 X좌표가 뭐야? A야. 중심의 Z좌표가 뭐야? C야. 그럼 여기서 요만큼의 길이는 뭐? 루트 속에 A제곱 더하기 C의 제곱이 될 거거든.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요만큼의 길이는 뭐가 되는 거지? 루트 속에 R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요만큼의 길이는 이거의 몇 배? 두 배가 될 거예요. 기하적으로 해석할 수 있죠. 얘도 대수적으로 해석하면 9의 방정식이 뭔데? X-A의 제곱 플러스 Y-B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Z-C의 제곱은 R제곱이라는 거죠. 이게 누구랑 맞나? Y축이랑 맞나? Y축 위에 있는 점들은 모두 다 누가 제로야? X도 제로고 Z도 제로예요. 연립반 여식을 풀어주는 거죠. 그럼 Y-B의 제곱이 뭐가 돼버리면서 R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되면서 Y라고 하는 녀석은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속에 R제곱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된다라는 거지. 즉, Y축과 만나는 이 교점의 두 좌표가 얘네 둘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둘의 차는 B가 사라지고 두 배의 얘가 되겠죠. 끝이에요. 왜? 그렇게 우리가 대수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기하적으로도 해석, 선생님, 저는 그냥 대수적으로 해석하는 게좀더속 시원하고 편해 보이는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결국 우리는 뭐냐? 궁극적으로 좀더 일반화된 얘기까지 할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기하적인 풀이를 여러분이 익숙해져야 된다라는 건데, 뭐냐면, 이런 식으로 아주 쉽게 XY, YZ, ZX, X축, Y축, Z축에 만나는 것만 나오는 게 아니야.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은 9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삐딱하게 생긴 평면에 잘린 단면을 물어봐. 여기 잘린 단면을 이런 식으로 물어본단 말이야. 그럼 이 원의 반지름을 얘기해줘야 되는 상황이 와.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중심에서 이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에 대한 고민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녀석의 길이는 반지름, 원의, 9의 반지름이 되고, 그때 잘린 단면의 반지름과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수 있다는 거, 이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9가 있고, 이번에 직선이 이런 식으로 X축, Y축, Z축처럼 되게 예쁜 직선이 아니라, 이렇게 삐딱한 직선이 9를 관통을 한다고. 그럼 그때 여기서 얘를 이 선분의 길이를 물어볼 때가 온다고요. 그럼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9의 중심에서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은 얘가 2등분이 되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수 있는 요 삼각형을 그려낼 수 있어야 된다. 너가 R이 되면은 9의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 그리고 요 선분의 길이의 절반, 이걸 가지고 내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쓸수 있다. 이 그림을 우리는 오늘 담고서 잠자리에 들어야 된다. 알겠죠? 9가 평면과 직선에서 잘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이런 애들은 너무나 쉬워. X축, Y축, Z축, XY평면, YZ평면, ZX평면과 잘린 거는 너무나도 쉬워. 우리가 어려운 것보다 이런 삐딱한 거. 오늘 밤은 삐딱, 이런 선. 예, 이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잘린 것들에 대한 얘기할 때이 피타고라스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특히나 직선도 직선인데 이 평면이 우리가 평면으로 잘린 요 녀석을 얘기하게 될 때는 이게 참 어렵다. 그때 하나 더 팁을 얘기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좀 지어볼게요. 뭐냐? 이 평면으로 잘린 녀석을 얘기할 때 얘를 해석하기 쉽게 하려면은 그 평면이 선으로 보이는 아까 얘기했던 시야를 찾아보세요. 이런 어떤 시야 얘기했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구와 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잘린 단면입니다. 구와 축을 포함하는 평면. 예를 들어서 9가 이런 식으로 등장을 하는데 문제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X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9가 잘렸대. 이런 식으로 싹둑 잘렸대. 이런 식으로.
그 이런 걸 해석할 때 우리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쪽에서 바라보는 평면을 생각해.

보면은 시야를 생각해 보면은 Y축이 이렇게 등장하고 Z축이 이렇게 등장하고 구가 이렇게 있으면서 X축을 포함하는 평면은 여기서 이렇게 라인으로 선으로 보이거든. 그럼 이거 몇 학년 문제야? 1학년 문제야. 그치?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삐딱하게 되어 있는 우리가 평면에 대해서 구가 잘린 것들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 평면이 뭘로 보이는? 선으로 보이는 시야를 찾으세요. XY 평면에 수직인 평면으로 잘랐다? 그럼 위에서 바라본 시야를 보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 평면이 선으로 보이는 시야를 찾아서 걔를 2차원의 평면의 문제로 끌고 가면은 막 손도 못댈 문제가 아니라는 거. 그렇게 우리가 구애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어보면서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수능 완성의 우리 유형편 마지막 이야기, 구애방정식 문제들 만만치 않습니다. 한번 잘 풀어보시고 도전해보시고 우리 다음 시간에 어떤 부분들을 놓쳤는지, 우리가 어떤 것까지 해야지 완벽해지는지 한번 마무리 지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안녕하세요. 꽃보다 물리 김유경입니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하고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끝으로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선생님의 강의를 보고 혹은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 공부에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항상 선생님의 강의로 뭔가 시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스스로 반드시 풀고 와야 큰 도움이 되니까 만일 지금 안 풀고 그냥 왔다면 이거 잠시 끄고 함께 보기 전에 스스로 풀고 오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풀어보고 바로 이제 12번 문항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12번 문항은 특수상대성과 관련된 문항인데 문제 읽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B에 대해 관찰자 A가 탄 우주선이 우주정거장 P에서 우주정거장 Q를 향해 광속에 가까운 속도 V로 등속도 운동을 한다. PQ는 B에 대해서 정지해 있고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거울을 향해 방출된 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광원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라지 t이고 p가 a가 탄 우주선을 지난 순간부터 q가 a가 탄 우주선 순간에 도달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10t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보았을 때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문제에서 제시된 것은 모두 A라고 하는 이 우주선에서 보았을 때에 대한 얘기니까 그걸 하나씩 표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A라고 하는 우주선 안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거울에 도달한 후 반사되어 광원에 다시 되돌아왔다라고 합니다. 이때 걸린 시간이 라지 T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이 우주선 안의 관찰자가 우주선 안의 광원 그리고 우주선 안의 거울 사이에 빛이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대문자로 쓴 라지 t라고 하는 것은 고유 시간이 됩니다. 만일 광원과 거울 사이의 거리가 스몰 l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스몰 l이라고 하는 이 값을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라지 t란 얘기예요. 누가 왕복해? 빛이. 자, 그렇다면 이 값이 광속이다 라고 쓸 수 있으니까 이 스몰 l이라고 하는 값은 2분의 1의 ct다 라고 첫 번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v라고 하는 빛의 속력에 가까운 속도로 우주선이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a가 측정했더니 얼마다? ct라고 합니다. 자, 그럼 ct라고 하는 시간이 걸려서 V라고 하는 속도로 이동했다라고 했을 때 이 길이를

A가 측정했을 때 PQ 사이의 거리라고 쓸수 있겠죠. 자, 그럼 이 PQ 사이의 거리가 바로 10VT라고 표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은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A가 측정한 값이기 때문에 B에 대해 PQ가 정지해 있어서 이 PQ 사이의 거리, A가 측정한 PQ 사이의 거리는 수축된 길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기역, 니은, 디귿 함께 보도록 할게요. 기역, A의 관성계에서 광은에서 거울까지의 거리는 2분의 1 ct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위에 표기한 것처럼 A가 보았을 때 2분의 1 ct라고 얘기해서 기역은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니은, 이번에는 B의 관성계에서 보았을 때 보도록 할게요. P와 Q 사이의 거리는 10VT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PQ는 가장 처음에 B에 대해 정지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B가 측정한 P와 Q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고유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B가 측정한 이 길이는 수축된 길이보다 길어야 되기 때문에 수축된 길이가 10VT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길이보다 크다라고 하는 니은 보기는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역시 비가 보았을 때 빛이 광원에서 거울까지 이동한 거리는 거울에서 광원까지 이동한 거리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빛이 광원에서 나와서 거울로 이동할 때이 우주선에 함께 있는 거울은 빛의 방향으로, 빛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즉, 빛이 발사되고 난 이후 이 거울은 뭐 여기까지 이동해 있다란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빛이 오고 있는데 거울이 도망갔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거울에서 반사된 빛이 광원을 향해 되돌아간다라고 할 때, 이 우주선과 함께 타고 있는 광원은 빛의 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서 어느 방향으로? 요만큼 와 있는 거야. 자, 그렇다면 광원은 빛을 향해 접근을 하고 있겠죠. 자, 그렇다면 도망가면은 더먼 길이를 가야 되고, 접근하면은 나에게 다가와 준 거기 때문에 짧은 길이를 가야 되는 거라서 디귿의 한 얘기는 정답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12만원 정답은 그대로 5번에 있는 기역, 니은, 디귿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13번 한장 넘어가서 열역학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왼쪽의 그래프는 절대 온도 그리고 부피 사이의 그래프를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A, B, C, D, A로 지금 열역학 과정이 진행 중이다라고 해요. 그리고 문제 마지막에 A일 때 압력이 3P0다라고 제시되어 있고 A에서 B 과정, C에서 D 과정은 압력이 일정한 과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A에서 B 과정 압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A와 B는 압력이 같다라고 표기하면 B의 압력 3P0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보일샤르레 법칙에 의해서 압력과 부피의 곱은 온도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A의 상태로 봤을 때 3P0라고 하는 압력의 부피가 V0면 그때 온도가 T0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관계를 이용해서 D에서의 압력을 구하면 부피가 3V0라면 D에서는 압력이 P0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C, D 과정의 압력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C에서의 압력, D에서 압력이 만나서 P0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하나 생각해야 돼. 우리가 평상시 문제를 풀때 부피, 온도 그래프를 직접적으로 다뤄본 적이 있는지 생각해봐야 돼요. 우린 사실 이 그래프로 문제를 푼 적이 거의 없어요. 뭐로 푸냐? P, V 그래프로 주로 풉니다. 압력과 부피 그래프로 문제를 많이 해결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PV 그래프로 여기 옆에 한번 변환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세로축 압력, 그리고 가로축을 부피로 표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했을 때 지금 범위를 보면 부피가 V0, EV0, 그리고 3V0, 그리고 끝에 보면은 6V0라고 C가 있어요. 그리고 압력은 P0, 그리고 3P0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A라고 하는 것이 압력이 3P0, 그리고 부피가 V0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B라고 하는 것이 압력이 3P0, 그리고 부피가 EV0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C라고 하는 것은 압력이 P0고 부피가 6V0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D라고 하는 것은 압력이 P0, 그리고 부피가 3V0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면 그대로 이 과정을 따라서 이동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PV 그래프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B에서 C 과정은 온도가 몇으로 갔다? E, T, 제로로 갔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A에서 D 과정은 온도가 T제로로 갔다라고 표현을 했었어요. 자, 이렇게 그려진 걸 우리는 익숙하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옆에 이 표를 또 한번 해석해야 되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 옆에 쓸게 조금 있어서 여기를 옮겨서 쓰도록 할게요. 여기다 3P0, P0 이렇게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를 보자마자 선생님이랑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얘들아. 이건 거의 뭐 바이블처럼 해야 될 일이야. 우선 위에 나타내는 물량이 뭔지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자, 그렇게 봤을 때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열량이다라고 합니다. 열량 Q라고 얘기하죠. 자, 그리고 흡수했다라는 얘기는 열량이 증가했다라는 의미고 방출했다는 얘기는 열량이 감소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만 찾을 게 아니라 우리는 열역학제 이 법칙에 의해서 흡수한 열량은 일을 하고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등식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옆에 한 일, 혹은 받은 일, 그리고 변화한 내부 에너지량을 함께 체크해야 됩니다. 자, 그럼 그것을 바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볼 것이 무엇이냐면 B에서 C 과정, 그리고 D에서 A 과정에서는 온도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온도 변화가 없다라는 얘기는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 0이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럼 우선 내부 에너지 변화량 여기가 0, 여기가 0이 되겠죠. 됐지, 얘들아? 자, 그리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피가 증가했다라는 걸 뜻해요. 그리고 한 일의 양이라고 하는 것은 압력의 부피 변화량의 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A에서 B 과정은 부피가 V0에서 EV0로 압력이 3P0로 일정한 상태에서 증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일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어요. 얼마만큼? 3P0, V0만큼 일을 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일을 하고 부피가 팽창하고 온도도 올라갔대. 그렇다면 A에서 B 과정은 열량을 흡수했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흡수한 열량 7.5 P0 V0는 이를 3P0 V0만큼 하고 얼마만큼 온도를 높였다? 4.5 P0 V0만큼 온도를 높였다라고 합니다. 요거 판설했을 거니까 A 부분을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리가 없어서. 4.5 P0 V0만큼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B에서 C 과정 보도록 할게요. B에서 C 과정은 그래프에 표기했던 것처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오로지 흡수 또는 방출한 열량은 일을 하거나 받는 데 쓰였다라고 해야 돼요. 이때 B에서 부피가 EV0에서 부피가 6V0로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서 일을 했다라고 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흡수한 열량만큼. V0. 자, 그럼 여기도 흡수한 열량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CD 과정에서는 알수 없어. 뭐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을 이 그래프로 얘기해 보세요. 자, CD 과정을 보면은 압력이 P0로 일정한 상황에서 부피가 6V0에서 3V0로 3V0만큼 감소했습니다. 그럼 결국 이를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음수의 부호를 붙여서 마이너스 3P0 V0가 된다라고 쓸수 있어요. 여기에 온도 변화를 생각하면 A에서 B 과정에서 온도가 T0 맞죠? T0에서 ET0로 이동할 때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4.5 P0 V0였기 때문에 C에서 D 과정에서 온도가 ET0에서 T0로 변하는 이 과정에서도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4.5 P0 V0라고 쓸수 있고 온도가 감소해서 마이너스의 값을 갖는다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결국 C에서 D 과정에서 흡수 혹은 방출한 열량의 크기는 7.5 P0 V0이고 둘의 합이 음의 값이기 때문에 C에서 D 과정에서는 열량을 방출했다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D에서 A 과정 보면은 D에서 A는 온도가 일정한 과정이니까 내부 에너지 변화량 0. 결국 1만 부피만 감소했으니까 1만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마이너스 3.3 P0 V0가 바로 받은 1의 양이고 받은 1의 양은 곧 방출한 열량과 같으니까 여기서 열량 역시 음의 부호를 붙여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보도록 할게요. 기역.
C에서 기체의 압력은 P0이다라고 하는데 C에서 기체의 압력 여기였었죠. 그래프에서 P0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이 지우기 전에 있던 값이니까 맞는 보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니은 C에서 D 과정에서 기체의 내부 에너지 감소량은 4.5 P0 V0다라고 표 옆에 표기했으니까 맞는 보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디귿 열기관의 열 효율은 0.2이다라고 하는데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열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흡수한 열량분의 한 1의 양이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열량을 흡수하는 과정은 A에서 B, B에서 C 과정이기 때문에 이때 흡수한 열량은 14.1 P0 V0라고 쓸수 있어요. 자, 이 값분의 한 1의 양을 보죠, 얘들아. 자, 3 P0 V0만큼 일을 하고 6.6 P0 V0만큼 일을 하고 아래 3 P0 V0, 3.3 P0 V0만큼 일을 받았대. 결국 그래프로 표현했을 때이 내부의 면적에 해당하는 것이 실질적인 한 일의 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 면적에 해당하는 값은 결국 이 값을 다 더하면 돼요. 자, 이 값을 다 더하면 그 값이 결국 얼마냐? 6.6 P0 V0라고 나와요. 자, 이 값을 계산하면은 선생님이 구한 게 47분의 11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분수로 표현하면 대략 0.23 정도 나와요. 자, 그럼 이 값은 0.2가 아니기 때문에 디귿에서 열기관의 열 효율이 0.2이다라고 하는 말은 오답이라고 표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항의 정답은 그대로 기역과 니은 있는 3번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자, 언제나 PV 그래프로 변환을 하고 표가 나왔으면 열량, 한 일의 양,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 반드시 직접 구하고 넘어가면 풀수 있는 문제니까 체크 잘 하시고 14번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문항 보면은 지금 BC, 단색광 P가 A에서 B로 입사하여서 굴절하고, 그리고 B에서 C로 입사하여 또 굴절하고, C와 D의 경계면에서 입사각으로 입사했다라고 합니다. 선생님, 말 잘못했어, 얘들아. 입사각이 아니라 임계각으로 입사했다라고 해요. 임계각이라고 하는 것은 굴절각이 90도가 되는, 선생님 두껍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굴절각이 90도가 되어서 이 경로로 빛이 진행하는 경우를 나타낸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문제에서 어떤 조건이 있었냐라고 하면 세타 1보다 세타 2가 더 크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문제를 보았을 때이 빛의 경로를 이용해서 어디가 더 속도가 빠른 매질일까를 표기를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언제나 빛은 느린 쪽으로 굴절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원래 가려던 이 점선의 경로보다 B 쪽으로 더 내려갔잖아, 얘들아. 자, 그럼 둘 중에 B가 더 느린 매질이고 상대적으로 A가 빠른 매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도 비교해 볼게요. B에서 C로 갈때더 내려가지 못하고 D 쪽으로 올라붙었어. 자, 그러면 B와 C를 비교했을 때 B가 더 느린 매질이고 C가 빠른 매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됐지, 얘들아? 자, 그리고 C와 D를 비교했을 때 이거는 둘러붙다 못해 경계면에 따라가. 그럼 여기는 더 빠른 매질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 A도 빠르고 C도 빠르고. 자, 이걸 뭐로 비교하냐면 바로 이 각도로 비교해 보자란 얘기예요. 자, 볼게요. 지금 보면은 여기 법선이 나란 애들아. 자, 그렇다면 이 각도를 선생님이 알파라고 얘기하면 이 아래에 있는 각도가 억각이기 때문에 같은 알파가 되죠. 결국 A에서 세타 1으로 단색광 P가 입사를 B로 하면 굴절각이 알파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B에서 알파라고 입사를 하면 C에서 세타 2로 입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자, 이 말은 빛이 거꾸로 역행하여도 성립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냐? B에서 알파로 A에 입사를 하면 세타 1으로 굴절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위에서 뭐래? 세타 2가 더 크대. 더 많이 휘어졌다는 얘기야. 자, 빛이 굴절하는 이유는 매질이 달라져서, 매질의 속도에 차이가 생겨서라고 얘기하는데, 더 많이 휘었다는 얘기는 더 많이 속도 차이가 난다라는 걸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가 느리고 빠르다라면 여기는 느리고 여기는 더 빠르다라고 해야 돼요. 그리고 C보다 더 빠른 것이 D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는 더더 빠릅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속도의 크기를 부등으로 표현해 볼게요. A에서 속도, B에서 속도로 다 아래 첨자로 표현한다면 속도가 가장 느린 것이 P가 가장 느리고, 그 다음 A,
그 다음

C, 그 다음, 어디야? D.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속도가 느린 매질이 울리는 굴절률이 크다라고 해서, B가 굴절률이 가장 크고, A, C, D 순으로 굴절률이 작아진다라고 씁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자, 이렇게 꼭 무지개떡처럼 시루로 쌓인 매질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더 있어요. 자, 뭐냐? 이 매질을 생각했을 때, 생략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뜻이에요. 무슨 일이냐면, 아래 다시 한번 써볼게요. A, B, C, D 순으로 입사했을 때 각도를 비교해 보자란 뜻이에요. 자, A에서 세타1으로 B에 입사했더니 굴절각이 알파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알파로 다시 C에 입사를 했더니 굴절각이 세타2라고 얘기했고, 자, 그리고 세타2로 C에서 여기도 엇각이니까 세타2가 되겠죠? 세타2로 입사를 시켰더니 그때 굴절각이 얼마이더라? 임계각이라고 했으니까 90도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스넬의 법칙에 의해서 중간 과정을 생략해도 우리는 성립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결국 A에서 D로 세타1이라는 각도로 입사를 시킨다면 그때 D에서 90도로 굴절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과정을 이해했으면 이제 기역, 니은, 디귿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P의 파장은 A에서가 C에서보다 길다라고 합니다. 자, 파장이라고 하는 물리량에 진동수를 곱하면 그게 속도라고 얘기했고,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파1에서 결정되니까 일정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파장은 속도에 비례한다라고 씁니다. 자, 그럼 위에서 A에서가 C에서보다 속도가 느리잖아. 파장도 어때야 되더라? 작아야 돼. A에서가 C에서보다 짧다라고 쓰는 것이 옳습니다. 자, 그러면 기역은 오다이라고 체크하실 수가 있겠죠. 니은, A에서 입사각을 세타 1보다 크게 하면 P는 C와 D의 경계면에서 전반사한다라고 해요. 자, 이 과정 한번 다시 볼게요. 만약 A에서 세타 1보다 각도를 크게 한대. 자, 그럼 스넬 법칙에 의해서 알파라고 하는 각도도 커질 거고, 알파가 커지면 세타 2도 커질 거고, 그리고 마지막 90도도 커질 거야. 자, 90도가 커진다. 굴절각이 90도보다 커진다는 얘기는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전부 되돌아나가는 전반사한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니은은 정답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디귿. P를 사용하는 광섬유에서 B를 코어로 사용하는 경우 클래딩으로 D를 사용할 때가 A를 사용할 때보다 코어와 클래딩의 경계면에서 임계각이 작다라고 합니다. 자, 이것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속도가 차이가 커지면 더잘 굴절한다, 더 많이 굴절한다라고 얘기해서 속도 차이가 커지면 임계각이 작아진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그대로 위에 올라가서 속도 차이를 비교해 볼게요. 자, B와 A의 속도 차이보다 B와 D의 속도 차이가 더큰 거야. 그러면 B와 D의 임계각이 더 작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디귿은 맞는 복이다라고 쓸수 있고, 앞에서 니은도 맞는 복이다라고 해서 정답은 4번에 있는 니은 디귿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전체 판서를 한번 보니까 살짝 잘못 쓴게 있었어요, 여기. 굴절률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이거 하나 수정해 주시고, 정답 4번 체크하고, 15번 우리 뉴턴 운동 법칙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턴 운동 법칙 가부터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울기가 있는 빗면에 A점에 물체를 가만히 놓았대. 자, 그러면 처음 속도가 0이다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때 B라고 하는 2m 떨어진 지점에 갔을 때, 여기를 지났을 때 속도가 2루트 5m 퍼 세크라고 합니다. 자,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수 있냐라고 하는 것 볼게요. 알짜임이 한 2를 이용해서 우리는 운동에너지 변화량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둘은 같은 값이다라고 하니까. 자, 그럼 편의상 선생님이 이 물체의 질량을 m이다 라고 얘기하고 이 빗면 아래로 향하는 방향의 가속도를 a다 라고 얘기하면 알짜임의 크기는 ma가 되겠죠. 자, ma의 이동거리가 2m가 됐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때 정지해 있던 물체가 속도가 이만큼이나 증가했대. 그럼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의 크기는 2분의 1의 ma. 처음 속도가 0이니까 결국 나중 속도의 제곱에 해당하는 20을 곱한 값이다라고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 빗면의 기울기에 의한 가속도의 크기를 5m per sec의 제곱이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같은 빗면을 그대로 여기 가져온대요, 나의. 자, 그럼 이 빗면

비가 놓여진 빗면의 아랫방향으로 향하는 각도가 5m per sec의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때 A, 질량이 2m인 물체 A, 그리고 질량이 4m인 물체 B, 그리고 질량을 알수 없는 물체 C를 실로 매달아서 놓았더니 정지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이 정지된 역학적 평형 상태를 이용해서 C의 질량부터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먼저 표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연직 아래로 작용하는 A의 중력이 있죠. 중력 가속도가 10m per sec의 제곱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이때 A에 작용하는 중력은 20m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B가 빗면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또 있죠. 자, 이때 가속도의 크기가 5m per sec의 제곱이니까 B가 내려가려고 하는 힘 역시 4m 곱하기 5가 되어서 20m라고 쓸수 있어요. 자, 그리고 편의상 C의 질량을 M이라고 쓴다면, MC라고 쓴다면, MC, 질량 MC에 의해서 C의 연직 아래로 내려가려고 하는 중력이 10MC만큼 있다라고 쓸수 있어요. 그럼 이 힘이 모두 평형을 이루어서 정지에 있다라고 하니까 결국 40M이라고 하는 것은 10MC라고 할수 있고 MC는 4M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그럼 기억에서 C의 질량은 이 5M이다라고 나왔으니까 기억은 바로 오답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니은 함께 읽으면서 볼게요. 나의 서피를 끊으면 B의 가속도의 크기는 2분의 5m per sec의 제곱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질량이 이제 구해졌으니까 다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량이 4m, 그리고 연직 아래로 내려가려는 중력이 40m이라고 나와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P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A가 없어진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실제 B와 C에 작용하는 힘은 B를 아래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놓았을 때 40m 마이너스 20m이라고 하는 게총 알짜임이 될 것이고 이 알짜임의 크기 20m이라고 하는 힘이 B와 C라고 하는 총질량 8m에 작용하고 있고 이때 가속도가 A라고 표현할 수 있으니까 이 가속도의 크기를 우리는 2분의 5m per sec의 제곱이라고 구할 수 있어요. 가에서 가속도 A가 있으니까 A'으로 좀 붙여서 표기를 하고 니은은 정답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D급 볼게요.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나에서 P를 끊기 전이 P를 끊은 후에 2분의 3배이다라고 합니다. 자, Q는 B와 C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Q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이 왜 이걸 하느냐? B는 내려가려는 힘도 있고 실에 작용하는 힘도 있겠죠. 자, 그리고 C 역시 내려가려는 힘도 있고 위로 실에 작용하는 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걸 봤을 때 C로 구하면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지금 C로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끊기 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끊기 전에 C도 정지에 있으니까 C에 작용하는 알짜임의 크기는 0이겠죠. 자, 그럼 이게 0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C에 작용하는 중력 40m이 실에 작용하는 장력 TQ라고 썼을 때 TQ와 같았기 때문에 0이 되는 거야. 결국 선생님 나 맞죠? 자, 그렇다면 결국 끊어지기 전에 실에 작용하는 장력 TQ는 40m이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흰색으로 써보도록 할게요. P를 끊은 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에 작용하는 총 알짜 힘의 크기는 질량이 4m인 상황에서 위에서 구한 가속도가 2분의 5m per sec의 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힘은 내려가려고 하는 힘 40m 그리고 위에서 붙잡고 있는 힘 장력 TQ 프라임에 의한 것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TQ 프라임을 구해보자 라고 얘기하면 이 크기는 30m이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결국 30m에 3분의 4배를 곱해야 지금 앞에서 40m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값은 그대로 오답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한장 넘겨서 얘기해서 잠깐 볼게요. 네. 3분의 4배. 자, 그래서 디귿은 그대로 오답이라고 체크하면 기역 오답, 니은 정답, 디귿 오답 체크해서 정답은 이번에는 니은이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문항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전자기 유도 현상과 관련된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의 그림 보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가의 그림을 보면은 지금 XY 평면에 일정한 자기장 영역 1, 2, 3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 모양이 일정한 한 변의 길이가 3D인 직사각형 금속 도선이 이 영역을 향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영역을 향해 들어가면서 이 직사각형 도선에 지금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때 이 P점의 위치에 따른 유도 전류의 지금 세기 그리고 방향을 이 나그네프로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어느 방향? 플러스 X 방향으로 전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유도 전류의 방향을 플러스 방향으로 보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봤을 때 변하지 않는 물리량들을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이 직사각형 금속 고리의 속도가 일정하게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 모양 역시 일정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폭이 일정하다라고 얘기하고 결국 무엇에 의해서 이 영역 1, 영역 2, 영역 3을 통과한다라는 것에 의해서만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해요. 결국 자기장의 세기와 유도 전류의 세기가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우리가 이 그래프를 통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보겠습니다. P점 위치. X가 2D에서 3D를 지날 때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2D에서 3D를 지날 때란 얘기는 요 정도 걸쳐져 있다란 뜻이죠. 자, 이 상황에서 어디를 더 들어가? 영역 2가 더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영역 길은 직사각형 금속돌이 안에서 어디에 걸쳐져 있냐의 차이지 포함되어 있는 영역 자체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그대로 표현하면 영역 1은 영향이 없고 영역 2가 증가를 하고 있고 영역 3은 아직 가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되었을 때 직사각형 금속 고리에 도선에 흐르는 유도 전류가 마이너스 3, I0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 값은 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방향은 순전히 영역 2에 의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역 3D에서 4D를 지날 때 보도록 할게요. 자, 영역 3D에서 4D를 지날 때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미 완전히 1에 들어왔고 점점 2를 향해 앞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2가 포함된 면적이 늘어날수록 앞으로 조금 더 오면서 1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겠죠. 자, 그럼 여기도 동일하게 표시라면 1은 감소하는 것은 마이너스로 이렇게 쓸게요. 감소하고 2가 증가하고 3은 영향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위에서 영역 2가 증가할 때 금속 고리의 유도 전류를 마이너스 3 I0만큼 만든다라고 얘기했는데 영역 1에도 변화가 생기면서 실질적으로 X가 P의 위치가 3D에서 4D일 때총 유도 전류는 마이너스 4 I0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럼 누가 더 만드냐? 바로 영역 1이 감소하면서 마이너스 I0라고 하는 유도 전류를 흐르게 함으로써 총 유도 전류가 마이너스 4 I0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자, 동일하게 이번에는 X는 4D에서 5D도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프로 먼저 얘기를 하면 4D에서 5D를 지날 때의 유도 전류의 세기는 마이너스 3 I0라고 얘기할 수 있고 4D에서 5D를 이동한다란 얘기는 영역 1, 2, 3 중에서 그림으로 다시 가서 볼까요? 자, 여기 정도 걸쳐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겠죠? 그럼 이번에는 영역 2는 위치만 달라질 뿐 포함되는 면적 자체는 같고 영역 1이 감소하고 영역 3이 증가하는 상황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감소, 여기가 증가. 자, 그럼 위에서 영역 1이 감소할 때 흐르는 유도 전류의 세기는 마이너스 I. 자, 그리고 영역 3이 증가함으로써 총 유도 전류가 마이너스 3I니까 3I0니까 마이너스 2I0라고 하는 유도 전류를 영역 3에 들어갈 때 흐르게 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쭉 한번 이제 보도록 할게요. OD에서 6D. 자, OD에서 6D 사이는 영역 1, 영역 2, 영역 3 중에서 자, 돌아가서 다시 그려서 본다면 선생님이 OD에서 6D를 썼죠. 자, 요렇게 여기쯤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역 2는 감소하고 영역 3이 증가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영역 2가 증가할 때 마이너스 3I0였다라고 얘기하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래서는 여기서는 플러스 3I0라고 표기를 할수 있고 영역 3이 증가할 때는 마이너스 2I0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실제 플러스 I0만큼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자, 그리고 여기를 볼게요.

6D에서 TED를 보겠습니다. 1, 2, 3. 자, 역시 그림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6D에서 7D는 요 정도를 지나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영역 2는 감소하고 영역 3은 위치만 바뀐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니까 여기는 플러스 3, I0라고 얘기해서 결국 3I0가 영역 P점이 6D에서 7D를 지날 때의 유도전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디귿보기와 관련되어 있는 7D에서 8D를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영역 1, 영역 2, 영역 3을 비교했을 때 이제는 영역 3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야 돼서 이때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영역 3에 들어갈 때 마이너스 2I0였기 때문에 감소할 때는 플러스 2I0가 되어서 이 경우에 유도전류의 방향과 세기는 플러스 2I0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이제 기억니은 디귿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기억.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은 XY 평면에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라고 합니다. 자, 어디를 볼 거냐면 여기 아까 2I0를 들어갈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유도전류의 P점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이다, 마이너스 Y 방향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른손이 그대로 시계 방향으로 내 손가락이 감싸 안아질게 유도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하고 이 유도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이 XY 평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을 만든다라고 얘기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이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영역 2의 자기장이 나오는 자기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기억에서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다 대신에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이라고 해야 돼서 기억은 오답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니은 볼게요. 자기장의 세기는 2에서가 1에서의 3배이다라고 하는데 여기 이 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사각형 도선의 폭이 일정하고 속도가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유도전류의 세기는 각 영역의 자기장의 세기에 비례한다라고 했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 그리고 자기장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이 결정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위의 경우 보도록 할게요. 자, 영역 1에서 유도전류가 1, I0, 영역 2에서 유도전류가 3I0라고 얘기했다면 상대적으로 만약에 영역 1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B0였다라고 얘기하면 영역 2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 3B0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이것까지 얘기한다면 영역 3에서는 더 들어갈 때 영역 3을 직사각형 도선이 들어갈 때 포함이 점점 될때 그때의 유도전류의 세기가 2I0라고 얘기했으니까 영역 3에서의 자기장의 상대적인 세기는 2B0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얘기하면 똑같이 영역 2와 영역 3을 들어갈 때 마이너스 방향의 유도전류를 흐르겠다라는 것은 2와 3의 자기장의 방향이 같다라는 걸 얘기해서 2에서 자기장의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라면 3에서도 자기장의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라고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둘을 비교한다면 여기는 자기장 영역이 증가할 때 마이너스 유도전류가 흘렀지만 영역 1에서는 영역이 감소할 때 마이너스 방향의 유도전류가 흘렀기 때문에 영역 1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이다라고까지 자기장의 색이 방향을 함께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표기가 됐다면 니은에서 이 보기는 맞는 보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디귿. P의 위치가 X는 8D일 때 P에 흐르는 유도전류의 세기는 I0다라고 하는데 가장 아래 우리가 2I0라고 구해놔서 여기를 고쳐줘야 되겠죠. 2I0. 자, 그래서 디귿까지 오답이라고 체크하면 16번 문항의 정답은 그대로 이번에 있는 니은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17번 문항 전류의 자기작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직선 도선 AB 그리고 원형 도선 C가 전류가 흐르고 있어서 O점에서 AB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해 자기장이 형성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때 1, 2, 3, AB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에 따라서 O점에서 ABC에 의한 합성된 자기장의 세기가 달라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때 B에는 일정한 I0라고 하는 전류가 아랫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비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오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이 나오는 방향이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오는 방향의 자기장을 플러스 방향, 들어가는 방향의 자기장을 마이너스 방향이라고 표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첫 번째 1의 경우에서 봤을 때 A의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A에 의한 오점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플러스 방향이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원형 도선 C의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를 때 오점에서의 자기장 방향도 플러스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자연스럽게 2번에서, 9분 2에서 A에 의한 자기장 방향 플러스, C에 의한 자기장 방향 마이너스, 3에서 A에 의한 자기장 방향 마이너스, C에 의한 자기장 방향 플러스라고 결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오점으로부터 거리를 조금 보도록 할게요. 이 위치가 D-D이기 때문에 실제 오점으로부터 수직 거리는, B까지 수직 거리는 우리가 2분의 루트 2D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이 거리를 선생님은 지금부터 L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A가 오점으로부터 2루트 2D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것은 선생님은 지금부터 4L만큼 떨어져 있다라는 것을 보겠죠. 이 숫자를 계산하기가 선생님은 조금 어렵기 때문에 단순화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점에서의 합성된 자기장을 옆에 역시 표로 좀 써보도록 할게요. A, B, C에 의한 각각의 자기장, 그리고 1, 2, 3. 자, A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 C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 세기를 다 A, B, C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1, 2, 3 경우 역시 A와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만 바뀌었기 때문에 그 상대적인 세기 A, B, C 이 값은 변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에 의한 오점에서 자기장의 방향을 표시해 줬으니까 그대로 부호를 써주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 표기를 해놨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합성된 총 자기장의 세기가 첫 번째 경우는 5, B, 0, 두 번째 경우는 0, 그리고 세 번째 경우는 2, B, 0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경우부터 보면은 A, B, C 모두 나오는 방향, 플러스 방향이기 때문에 첫 번째의 오점에서 A, B, C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여지없이 플러스 방향, 나오는 방향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A와 B는 나오고 C는 이것을 상쇄하는 들어가는 방향으로 자기장이 있다라고 해요. 자, 그 말은 A에 의한 자기장과 B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를 더하면 이 값이 C에 의한 자기장과 같다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 A와 B보다 누가? C에 의한 오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가 더 세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그걸 토대로 3번을 볼게요. 이 자기장이 가장 센 상황이야. 거기에 B에 의한 자기장까지 더해줬어. A가 이것을 전부 상쇄해서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세 번째 경우도 나오는 방향, 플러스 방향의 자기장이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연립해서 계산해 보기 위해서 지금부터 선생님은 A-C라고 하는 것을 알파라고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2번, 그리고 3번을 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연립하면은 알파 플러스 B는 0,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B는 2, B, 0가 되어서 결국 B라고 하는 자기장은 플러스 B0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 B를 첫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식에 넣어서 A와 C의 상대적인 세기를 구한다라고 얘기하면 A 같은 경우는 선생님이 구해온 값에 의하면 2분의 3, B0, 그리고 C에 의한 자기장은 2분의 5, B0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하고 이제 볼게요. 뭐를 볼 거냐면 A 그리고 B라고 하는 것이 모두 직선 전류였어요, 얘들아. 자,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도선으로부터 수직 거리에 반비례하고 그리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에 비례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B의 수직 거리가 L이었고 얘들아.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I0였어. 결국 B0라고 하는 것은 L분의 I0에 비례하는 값이다라고 쓸수 있겠죠. 그럼 이걸 토대로 2분의 3 B0도 한번 얘기해 보자. 그런데 A는 거리가 4L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6I0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구한 것들 토대로 역시 기억니은 디귿 보도록 할게요. 기억에서 A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6I0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정답이라고 쓸수 있죠. 니은 5에서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2분의 5 B0다라고 하는데 이 니은도 정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디귿. 3일 때. 자, 이 마지막 경우일 때, O에서 AB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방향은 XY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다라고 하는데, 위에서 우리가 플러스 방향. 플러스 방향은 나오는 방향이라고 찾아냈으니까, 들어가는 방향 대신 나오는 방향이 되어야 돼서, 디귿은 오답이라고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항 정답은 그대로 3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전류의 자기작용까지 됐으면, 이제는 어렵게 또 느낄 수 있는 점전하에 작용하는 전기력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 C라고 하는 점전하가 이 수직선 0, 2D, 5D에 고정될 때. 자, 그때 양전하 P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양전하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측정했다라고 해요. 자, 그때 측정한 전기력의 크기를 나의 그래프에 나타냈답니다. 자, 그리고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플러스 X 방향일 때 전기력의 방향을 플러스로 놨다라고 해요. 자, 그럼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선생님이 딱볼 것은 하나입니다. 전기력이 0인 지점이 있나 없나예요. 자, 전기력이 0인 지점이 이 그래프처럼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양 끝에 있는 전하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는 걸 뜻합니다. 자, 그러면 만일 A가 플러스라면 B는 자연스럽게 마이너스라는 걸 뜻하고 여기 BC 사이에서도 전기력의 크기가 0인 지점이 없다라는 것은 B와 C도 다른 종류의 전하이고 B가 음이라면 C는 양전하다라는 걸 뜻하겠죠. 자, 그럼 이게 맞는지 여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P를 A에 가깝게 양전하를 이렇게 갖다 붙였어. 그랬더니 어느 방향으로 힘이 작용해? A에서 밀리는 플러스 X 방향으로 힘이 작용한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양전하를 밀어내는 A는 양전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 여기 이렇게 가까이 끌고 왔어, 얘들아. 어디로? ED에 B가 가까운 쪽으로 그랬더니 더잘 끌려온대. 자, 그러면 양전하를 끌어당기는 양전하 P와 인력에 작용하는 B는 음전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 의문을 가져야 되거든. 뭐냐면 저 멀리 양전하가 있잖아요라고 해야 돼. 여기 사이에 절대 0이 나올 수 없어요. 절대 나올 수 없어, 얘들아. 왜? 전기력이라고 하는 힘의 크기를 우리가 정의를 했었잖아. 자, 전기력이라고 하는 힘은 쿨럼 상수에 어떻게? 두 점전하 사이의 거리의 제곱에 두 점전하의 전하량의 곱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기 때문에 이 가장 가까운 점전하에 의한 전기력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ABC의 전하의 종류가 결정되었으면은 기억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자, 기억에서 A는 양전하에다 맞는 얘기예요. 자, 니은 보도록 할게요. 전하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작다라고 하는데 문제에서 어떤 멘트가 있었냐면 전하량의 크기가 A와 B를 비교하면 B가 더 크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자, 그걸 생각하고 E, B와 C 사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와 C 사이에 딱 정중앙에서 전기력이 가장 작다라고 얘기해요. 자, 누가 있음에도 뒤에 A가 있음에도 양전하 A가 있음에도 양전하 A가 P를 밀어내매도 이 정중앙에서 전기력이 가장 작대. 자, 이 말은 음전하 B가 당기는 힘이 양전하 A가 P를 밀어내는 힘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양전하 P에 작용하는 B에 의한 힘이 C에 의한 힘보다 더 크다라는 것은 이 점전하 B가 점전하 C보다 더 전하량이 크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전하량의 크기는 B가 C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가 돼야 돼서 니은은 오답이라고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 볼게요. B의 전하량의 크기가 A와 C의 전하량 크기의 합보다 클때 X가 OD보다 큰 구간에서 P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는 위치가 없다라고 하는데 앞에 쓰겠습니다. A와 B는 양전하를 밀어내는 힘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플러스 선생님 방향으로 그리고 어디 갔죠? 점전하 B는 P와 다른 음전하이기 때문에 당기는 힘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기 쪽으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힘을 작용한다고 할수 있어요. 그럼 두 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만일 B의 전하량이 두 전하량의 합보다 크다면 상쇄돼서 전기력이 0인 지점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디귿이 오답 체크돼서 이 문항은 정답 1번인 기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19번 문항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등가속도 운동, 가속도 운동 관련된 문항이니까 보겠습니다.
자, A가 Q와 R 사이의 등속도 운동, 그리고 R에서 S 사이, 그리고 S에서 T 사이는 등가속도 운동한다라고 합니다. 이때 각 구간에 통과하는 데 걸린 시간은 다 같다라고 얘기해서 선생님 편의상 다 T로 걸린 시간 통일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R에서 S 사이 가속도가 A라고 한다면 S에서 T 사이는 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 가속도가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B 같은 경우는 EV라고 하는 속도로 R까지 등가속도 운동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때까지 걸린 시간이 ET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때 가속도도 A와 같은 A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B가 R에서 S 사이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또 T여서 T만큼 걸린 이동 시간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선생님이 옆에 그래프로 미리 그려놨는데 함께 보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V, T 그래프 선생님 표기를 해놨어요. A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T라고 하는 시간 동안 3V라고 하는 속도로 등속도 운동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T에서 ET 사이, ET에서 3T 사이 같은 기울기의 부호가 반대가 되도록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물론 이렇게 그리는 경우 말고 하나 더 있지, 얘들아. 아래로 이렇게 내려왔다 가는 경우. 이 경우도 있지만 문제에서 ET와 3T 사이 시간이 S와 T를 통과하는 사이의 평균 속도가 4V라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는 그래프의 형태밖에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각각의 이동 거리를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우선 ET에서 3T 사이, S와 T 사이를 이동할 때 이동한 거리가 L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시간이 ET에서 3T 사이일 때와 시간이 T에서 ET 사이일 때 그래프의 모양이 같기 때문에 이 시간 사이에 이동한 거리도 L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이라고 하는 이동 거리는 그래프에서 구한다면 평균 속도 4V에 걸린 시간 T가 돼야 되기 때문에 0에서 T 사이에 3V라고 하는 속도로 등속도 운동한다라고 얘기하면 이때는 4분의 3 L이라고 하는 이동 거리가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A에 대한 얘기고 B에 대한 얘기도 보도록 할게요. EV라고 하는 속도로 A와 같은 크기의 가속도로 등가속도 운동했다라고 합니다. 시간이 ET가 될 때까지. 자, 이건 역시 아래로 뾰족하게 그래프가 그려질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위로 속도가 빨라졌다가 느려지는 경우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동을 했더니 P에서 R까지 이동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속도의 증가량이 지금 여기서 EV만큼 증가했다면 걸린 시간이 두 배라서 4V만큼 속도가 증가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 바로 R을 통과할 때 속력은 6V가 된다라고 되겠죠. 자, 그렇다면 이 그래프 하단의 면적은 얼마가 되느냐? B가 그동안 이동한 거리의 면적은 2L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ET에서 3T 사이 이동한 거리가 R에서 S이기 때문에 앞에서 A에서 구한 대로 동일하게 L이다라고 표현이 돼서 결국 평균 속도가 4V로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B가 바로 S를 지날 때의 속도는 EV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 내용 바탕으로 그대로 기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R에서 B의 속력은 5V다라고 하는데 5V가 아니라 6V다라고 해야 되겠죠. 자, 니은. 가속도의 크기 A는 L분의 8V제곱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나중 속력이 아까 5V였으니까 5V의 제곱에서 처음 속력 3V의 제곱을 뺀이 값이 2의 A의 이동거리 L이다라는 걸 이용해서 구한다면 니은은 정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디귿. 구간거리는 P에서 Q까지가 R에서 S까지의 3분의 5배이다라고 하는데 P에서 R까지의 거리가 2L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Q에서 R까지의 거리가 4분의 3L이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Q에서 R까지, 아, P에서 Q까지의 거리를 구한다라고 얘기하면 4분의 5L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R에서 S까지의 거리는 위에서 구한 대로 얼마였지, 얘들아? L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3분의 5배가 아니라 4분의 5배가 돼야 돼서 이 디귿보기 역시 오답이라고 체크하면 이 문항 정답은 이번에는 니은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항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에 관련된 문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질량의 임의물체 A로 용수철피를 원래 길이에서 2D만큼 압축해 놓는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용수철이 압축되어 있기 때문에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 상황이겠죠. 자, A는 높이가 각각 4H인 지점 P, 6H인 지점 Q, 그리고 3H인 지점 R, 빗면 마찰구나 E를 지나서 높이가 H인 평면 지점 S에서 정지해 있던 질량의 3임의물체 B와 충돌 후 정지한다. 자, 그리고 B는 A와 충돌한 후 평면의 마찰구간 E를 지나 용수철 Q를 최대 루트 2분의 T만큼 압축시킨다.
P와 Q는 동일한 용수철이다라고 합니다. 자, 동일한 용수철이기 때문에 용수철 상수는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P에서 A의 운동 에너지는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4분의 3배이고, 1에서 A의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는

3E라고 하는 값이 운동 에너지라고 볼수 있겠죠. 자, 운동 에너지를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Q점을 지날 때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높이가 6에 h니까 6E라고 쓸수 있고, 이 과정에서 마찰 공기장 없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는 7E로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E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R점을 지날 때 여기까지도 마찰과 공기 저항이 없기 때문에 중력 포텐셜 에너지 3E,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는 7E로 보존되어야 돼서 4E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가 있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첫 번째 마찰 구간에서 지금 마찰력에 의해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가 Q에서 R 사이의 R자임이 한 일의 2분의 1배라고 했어요. R자임이 한 일의 양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다라고 얘기해서 3E 나누기 2를 한이 값이 바로 마찰력에 의해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혹은 표기한 것처럼 마찰력이 한 1이라고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S점에 도달했을 때 A가 갖고 있는 역학적 에너지의 크기는 높이가 H이기 때문에 E라고 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 그리고 원래라면 총 역학적 에너지가 7E로 보존되어야 되기 때문에 6E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가 있어야 되지만 마찰력에 의해서 2분의 3E만큼 감소한 운동 에너지를 갖고 있겠죠. 자, 그럼 이 값이 결국 E 플러스 2분의 9E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옆에 와서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A가 정지한 B와 충돌한 후 정지했다라고 합니다. 그럼 A가 갖고 있는 모든 충돌 전의 운동량은 B의 충돌 후 운동량과 같다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이 이걸 이용해서 앞에 썼었고 하나 더 쓴다면 운동량이라고 하는 것은 E의 m의 운동 에너지의 제곱근을 씌운 값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럼 이 값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충돌 전 A의 운동량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하단에 그러면 충돌 전 A의 운동량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E의 m의 2분의 9E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걸 충돌 후 B의 운동량과 같다라고 표현하니까 E의 B의 질량은 3m이기 때문에 3m의 2분의 3E라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결국 B의 충돌 후 운동 에너지의 크기는 2분의 3E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토대로 그대로 B에 가져가서 이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의 높이가 H인 S라고 하는 지점에 갖고 있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3E, 그리고 앞에서 구한 2분의 3E라고 하는 운동 에너지가 있겠죠. 자, 이렇게 표현하면 운동 에너지. 자, 그럼 여기서 마찰 구간에서 마찰력이 한 1에 의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여 B가 지금 역학적 에너지를 1분만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B가 갖고 있는 마찰 구간 이후의 역학적 에너지는 3E 플러스 2분의 1U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이 둘의 차이가 바로 마찰 구간 2에서 한 1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U를 이제 2로 표현해야 될 텐데, 돌아가서 보면은 탄성력에 의해서 갖고 있던 이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물체 A를 움직이게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결국 4U는 7E라고 쓸수 있어요. 그럼 U는 몇이야? 결국에 4분의 7E라고 쓸수 있겠죠. 그럼 여기에 그대로 갖고 와서 쓴다면 2분의 7E를 대입하면 8분의 7E라고 하는 값이 됩니다. 그럼 결국 마찰 구간 2에서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 마찰력이 한 1의 크기는 2분의 3E 마이너스 8분의 7E라고 해서 이 값이 결국 8분의 5E다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기역, 니은, 디귿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기역 A의 속력은 R에서와 Q에서의 루트 2배다라고 얘기하는데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R에서 4배이기 때문에 속도의 B는 2배이다라고 하는 것이 옳아서 기역은 오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니은 보도록 할게요. A와 충돌 직후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크기는 자,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그대로 3E라고 쓸수 있죠. 그리고 B의 운동 에너지의 2배다라고 하는데 뒤에서 2분의 3E라고 구했기 때문에 2배라고 하는 이 니은은 정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귿 볼게요. 1에서 감소한 A의 역학적 에너지는 2에서 감소한 B의 역학적 에너지의 5분의 12배다라고 합니다. 자, 앞에서 A의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2분의 3E라고 얘기했고, 뒤에서 구한 B의 감소한 역학적 에너지가 8분의 5E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 5분의 12를 곱하면 이 값이 나와서 디귿은
정답이다라고 할 수.

0: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 문항의 정답은 그대로 니은과 디귿이는 4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풀때 역시 할 것은 최대한 문자를 줄이는 것이니까 문자 하나씩 줄여가면서 스스로 연습하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면은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시간 바로 3회에서 우리 함께 만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고 다음에 또 볼게요. 안녕!
1: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윤희입니다. 자, 오늘은 제2회 실전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 12번까지 풀이했는데 오늘 13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개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유니크한 개념 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15번에서 동의 원소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거는 제1회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제가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평균 원자량 구하는 거 이제 너무 잘합니다. 근데 이제 평균 원자량을 가지고 우리는 양성자수는 변화가 없어요. 중성자수 수가 다르기 때문에 동위원소였기 때문에 그 평균 중성자의 양을 결정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더 해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로는 화학 반응식 문제가요. 저번 시간에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더 다른 이 실린더에다가 한번 첨가, 그리고 나서 반응 완결돼서 다시 한번 더 첨가해서 총두번 첨가하는 반응이 나타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한테 생성물질의 질량비가 주어질 텐데요. 이 생성물의 질량이 주어졌다라는 건 어차피 이 C라는 이 생성물은 똑같잖아요? 그럼 분자량이 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질량비가 꼭 몰비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얘네 질량비가 나에서 1, 다에서는 2래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났을 때 얘네가 더 생성이 된 거예요. 그럼 누적으로 우리가 표현을 하기 때문에요. 이제 우리가 해석을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누적이 아니라 각각의 실린더에서 각각의 반응에서 이 생성물의 양이 얼마만큼 나오게 되었는가를 그 과정을 통해서 이 히트, 이 부피비와 분자수비를 찾는 거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생성물의 양이 누적으로 표현이 되겠지만 각각의 반응에선 얼마큼 생성이 되었는가 그걸 가지고 우리는 분자수비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13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앞에서 우리가 풀었던 문제들과 차이는요. 여기에선 한 원소가 딱 정해져 있어요. 마그네슘 이렇게요. 마그네슘 안에서 오비탈이 여러 개가 있을 거야. 그 오비탈들에 대해서 가에서부터 다라는 이 명칭을 붙였기 때문에 우리가 찾아주는 겁니다. 자, 발문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바닥 상태의 마그네슘 원자의 전자 배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누구라고요? 마그네슘이라고요. 그럼 마그네슘은 가장 에너지 순위가 낮은 1s부터요, 가장 높은 거 3s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그때 이 주양자 수와 가와다가 같다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사실은 가와 다에 대한 주양자 수가 2구나라는 게 보여요. 왜냐하면 1s에선 주양자 수 1인 건 1s뿐, 주양자 3인 건 3s뿐. 그래서 우리가 가에서 다, 가에서 다는 얘네들 주양자 수가 2일 거야 라는 게 보입니다. 그때 또 힌트가 뭐냐면, 주양자 수가 2야? 그럼 이때 얘네들에 대해서 방향이 있죠? 바로 우리가 방향자 수, 부양자 수라는 거는 얘네들이 지금 S 오비탈인지 P 오비탈인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각각에 대해서는 여기 힌트는 요 자기 양자 수로 찾아내야 돼 라는 뜻이에요. 왜냐면 S 오비탈은 방향 0 없어요. 그래서 자기 양자 수가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S 오비탈이 만약에 등장한다면 얘네들은 무조건 0일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힌트가 되어지는 게 뭐냐면 얘가

P라면 마이너스 1, 0, 1이 가능할 텐데 다가 가의 3배야? 그럼 가능한 게 뭐냐면 여기서 2 더하기 1, 최대값 3, 최소값은 2 빼기 1이니까 1. 얘네들 3배 가져가려면 무조건 3대 1밖에 안 돼라는 힌트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다다라고 하는 건 EP에서 자기 양자 수가 마이너스 1이어야 돼요, 1이어야 돼요, 더 커야 되니까 1이어야 됩니다. 그럼 가에서는 이제 3대 1이다라고 했으니까 P에서 자기 양자 수가 마이너스 1이네라고 찾아주면 2 더하기 마이너스 1은 1, 2 더하기 1은 3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한테 이제 S오비탈은 당연히 아니구나라는 힌트가 크게 여기서 암묵적으로 주어졌고, 에너지 준위는요, 다보다 나가 커야 된대요. 그럼 에너지 준위가 큰 애가 EP보다 큰 애는 유일하게 3S뿐이겠다라고 해서 찾아줬습니다. 기억 갑니다. 기억에서 가는 1S다라고 되어 있는데, 3S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니은 갑니다. 여기에서 부양자 수는 가와다가 같다? 당연히 p오비탈이니까요. 1로 갔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디귿. 여기에서 나다라고 하는 건 3s였거든요. 주양자수에서 3에서 거기서 부양자수는 0이죠. 빼준 값은 3이 맞습니다. 3s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4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한테 사실은 이 주양자수가 2라는 걸 너무 빠르게 찾아냈으면 여러분들 수월하게 3대1이 가능한 거 p오비탈이 되면 가능하다라고 해서 자기 양자수 마이너스 1과 1을 찾아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14번 갑니다. 14번은 중화적정 실험인데요. 다른 문제와의 차별점은요. 여기에서는 수소 이온을 첨가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거예요. 보통은 우리가 기존에는 여기에서 식초가 있고요. 식초를 뭐 희석시키고 취하고 해서 만든 그 수용액을요. 수소나 나트륨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냐면 0.2 모유 농도 염산 10ml를 혼합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소 이온을 추가로 넣어준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문제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X인데요. 바로 여기 X는 뭐냐면 수소나 나트륨의 몰 농도입니다. 그래서 한번 위에서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료 주었더니 아세트산에 대한 분자량 주어졌다. 그 이유는요. 나중에 질량에 대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W가 있기 때문이고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1번에서 5번 보시면 D와 W로 표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W 활용할 거고요. 25도에서 식초의 밀도는 D g per 밀리리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험 과정 갑니다. 가. 25도에서 식초 6ml에 물을 넣었어요. 그래서 100ml로 만들었는데요. 6ml에 물을 넣어서 100ml를 만드는 순간 농도는 변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초점을 맞출 거는 결국에 수산화 나트륨과 적정을 할 거기 때문에 수산화 이온의 양과 그리고 수소 이온의 양이 같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소 이온의 양, 다시 말해서 용질의 양이 조금 포커스를 맞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100ml에서 나중에 25ml의 원과 그러면 다시 100ml에서 25ml라는 건 얼만큼 취한 거예요? 100분의 25니까 4분의 1만큼 취했다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4분의 1만큼 취한 거에다가 수소 이온을 얼만큼 추가해 준 거냐면 0.2 곱하기 10이니까 2밀리몰만큼 추가해 준 겁니다. 제가 밀리몰로 갈 거고요. 나중에 이 질량으로 바꿀 때는 당연히 몰로 해서 질량으로 바꿀 겁니다. 근데 우선은 모두 다 밀리리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밀리몰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혼합한 후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물을 넣어서 50ml를 만들었고요. 근데 얘가 만든 다음에 25ml로요. 얼만큼 취한 거예요? 2분의 1만큼. 그래서 50분의 25.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복습을 청해요에서는요, 바로 얘네들 취한다라고 할때 전체 부피분에 얼만큼 우리가 취하는 건지 그 비율만큼 곱해주면 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2분의 1만큼 우리가 곱해준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X 몰 농도 수산화 나트륨. 그때 부피가 20ml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산화 이온에 대한 양은요, 바로 X 몰 농도에다가 20ml니까 그냥 우리가

20x라고 표현할게요. 20x밀리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래서 우리한테 주어진 힌트는 바로 요거예요. 10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은 Wg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10g에 들어있는 Wg, 다시 말해서 얘네 지금 1g에는 10분의 Wg이 들어있겠네요. 그러니까 1g,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은 10분의 Wg이겠네요. 자, 근데 사실은 식초는 1g이 아니고 몇 g이냐면요. 얘네가 6ml인데 질량으로 바꿔준다면 밀도를 곱해주었을 때 6dg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럼 다시 얘네가 6dg이라면 그럼 아세트산의 질량 몇이란 뜻이에요? 여기 6d를 곱해주면 되네요. 이렇게요.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10분의 6dWg이요 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럼 수소나 이온에 대한 양을 가지고 적정을 했을 때 얘네 수소이온 양이 20x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은 얘네가 20x가 아니에요. 왜냐면 50ml 만들어놨는데 25ml만큼 내가 취했기 때문에 2분의 1 빼준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수소이온을 가려면 두 배를 해줘야 돼요. 근데 사실은 이두배한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 수소이온 추가했거든요. 그 식초에 수소이온이 아니에요. 저거는 빼줘야 돼요. 얼만큼? 2밀리몰이요. 근데 또 사실은요. 여기에서 100ml 만들었는데 25ml만 취했기 때문에 4분의 1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다 몇 배를 해줘야 돼요? 4배를 원래 해줘야 돼요. 근데 또 사실은요. 지금 밀리몰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질량과 같다라고 표현하기 위해서는요. 곱하기 밀리몰이었으니까 10에 마이너스 세제곱. 그리고 이거는 지금 몰이 돼버렸으니까 질량으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분자량 60을 곱해준 값이 바로 뭐다? 아, 10분의 6dW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 얘네가 의미하는 게 바로 뭐냐면 6이 지워지네. 그럼 얘가 바로 10분의 dW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것만 일단 넘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0의 제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제곱. 요거 지금 없어지니까 10의 마이너스 2 제곱. 자, 제곱이니까 넘겨줬을 때 여기에서 또 10의 제곱, 아, 2분의 5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5 dW는 요거 그대로 가져올게요. 20x 곱하기 2. 근데 이제 요거 넘길까 마이너스 2를요, 요 플러스 2로 넘길게요. 그럼 이제 우리가 40만 없애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40분의 1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아, 요거 지금 정리하면 8 곱하기니까 16분의요, dW 더하기 40과 2 나눠주면 20분의 1이 되겠네요. 이게 바로 뭐다? X다라고 나오게 돼요. 그래서 X는요, 16분의 dW 더하기 20분의 1이요.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서 주의할 거 뭐였어요? 수소이온을 추가해줬습니다. 아, 추가해준 수소이온은 빼줘야 돼요. 그리고 여기 취한 과정이 한 번, 두번 있었기 때문에 내가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두배 해주시고,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여기서 네 배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내가 지금 추가를 했던 거는 다시 빼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주어진 게 지금 10g이었죠? 근데 사실은 6dg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6dg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제가 사실은 10분의 6을요 해줬다는 거, 10분의 6d를 해줬다라는 거, W에다가 요거까지 놓치지 않으셔야겠죠? 그래서 사실 중화적정 실험이다라고 하는 건요, 난이도가 높아지려면 이렇게 수소이온을 첨가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적정을 했을 때 전체 붉게 변하는 순간이 딱 일어나지만 다음 회차에선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연습을 잘 하시고 다음 회차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5번 갑니다. 15번은 제가 제1회 실전 모의고사에도 강조했었고, 그리고 유니크한 개념을 청해회에서도 강조했었던 바로 동위원소에서 평균 중성자의 양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발문 읽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표는 원소 X와 Y에 대한 자료인데요. 여기서 우리한테 궁금한 건 자연계에 존재하는 빈 X, 그리고 5A-6인 Y에 대해서 XY 일몰이 있을 때 들어있는 중성자의 양을 구해봐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한테

때 사실은 여기 원자 번호가 주어졌고 여기에서 지금 비다라고 하는 건 질량수가 주어졌죠. 여기도 질량수, 여기도 지금 질량수. 그렇기 때문에 이 질량수에서 우리가 이 질량수에서 양성자 수 빼주면 중성자 수가 나오겠다. 그래서 요 B값 A값 구해주고 그리고 여기서 B값 A값 구했으면 5A-6도 구할 수 있고 그럼 여기도 구할 수 있으니까 또 여기 양성자 수 빼서 중성자 수 구해주면 된다. 그리고 둘이 더해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구하러 가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항상 평균 원자량 할 때는 선을 그어서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선을 그어지 않아도 되는 약간 도달을 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B와 B 플러스 2로요. 차이가 이만큼이에요. 실제 차이가 이만큼 일어났고요. 얘네들의 존재하는 비율은 3대 1입니다. 그럼 3대 1이라는 건 얘네들의 지금 사실 벌어져 있는 게이 비율은 4칸이에요. 근데 실제는 지금 2로 맞춰줘야 되니까 한 칸당 0.5로 생각했을 때 얘가 비율이 더 많다라는 건 이쪽에 가깝게 평균 원자량 위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B에다가 0.5만큼 더해준 것이 뭐다? 바로 평균 원자량이다. 우리는 지금 질량수와 평균 이 원자량, 그 질량수랑 원자량이 같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평균 원자량 구할 때 그냥 이걸 계속 이용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 만약 이게 이해 안 돼요? 그럼 선으로 다시 그어볼게요. 자, 여기에서 가장 작은 원자량 B, 큰 애는 B 플러스 2고요. 실제 차이는 2예요. 근데 얘네들이 벌어진 건 3대 1이고요. 3만큼 있다라는 건 이쪽으로 가깝게 평균 원자량 위치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1, 여기가 3이다. 그럼 얘가 실제로는 2만큼이어야 돼요. 근데 이네 칸을 2로 우리가 표현하려면 한 칸당 0.5. 그럼 여기 0.5면 여기 1.5 더해서 2가 돼줘야 된다. 그래서 이 위치는 B에서 1.5만큼 벌어졌, 0.5만큼 벌어졌네에서 B 더하기 0.5다라고 가주는 거예요. 그럼 평균 원자량이 몇이냐면 얘는 B 더하기 0.5입니다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생님 이거 안 그려도 되잖아요 라고 했던 게 3대 1이네. 실제는 얘네가 두 칸이어야 되는데 지금 네 칸으로 되어 있네. 그럼 한 칸당 0.5네. 0.5만큼 벌어졌겠네. B 플러스 0.5라고 간 거예요. 그럼 이번엔 제가 안 그릴게요. 안 그리고도 이제 해보는 연습을 충분히 해봐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50과 50으로요. 얘네들 존재 비율은 1대 1입니다. 1대 1이야. 그러면 5a-6과 5a-4에서 딱 중간 지점 5a-5다. 이게 바로 뭐다? 평균 원자량이다. 그래서 5a-5가 뭐예요? 바로 2b+c다. 근데 우리 위에서 b를 조금 a로 표현하는데 쉬울 것 같아서 해볼까요? b는 2a 더하기 1이요. 그럼 여기 그대로 넣어볼게요. 그럼 얘는 4a 더하기 2니까 여기 10 더해주면 12요. 그래서 요거 정리해봤더니 5a-5는 4a 더하기 10이니까 a는 몇이다? 17이다. a가 17이 되는 순간 34 더하기 1은 바로 b니까 35가 됩니다. 그러면 넣어볼까요? a라는 거 17, b라는 거 35. 이때 우리한테 구하라고 하는 건이 b인 x니까요. 바로 질량수가 35일 때 중성자수는 얘 지금 양성자수 17을 빼주면 18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건 18 구해놨고요. 그 다음에는 5a-6이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85에서 6을 빼준 거니까 79겠다. 그래서 여기 79에서 얘네들의 양성자수는 35죠. 그래서 35를 빼준 값이 몇이다? 44다. 이것이 바로 중성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18과 그리고 44를 더해주면 62가 나오겠네요. 이것이 바로 뭐야? 중성자의 양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연습했던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들이 여기 존재하는 비율을 가지고 가려져 있지만 B와 B 플러스 2인 걸로 가지고 얘네들의 평균 원자량 구해주고 이게 서로 같다라고 풀어준 다음에 그럼 이제 B와 A에 대한 관계를 한번더 써주고 여기서 A와 B를 찾아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묻고자 했던 건 중성자의 양이니까 양성자 수와 원자 번호는 같다. 그래서 질량수에서 양성자 수 빼주면 수월하게 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이번 페이지의 마지막 문제 16번이고요. 여기에선 여러분들이 pOH와 pH에 대한 차이 값을 가지고
누가 산성, 누가 중성, 누가 염기성인가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이 안목을 길러보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pOH와 pH가 같은 시점이 있습니다. 바로 중성일 때죠. 7과 7로 같기 때문에 0이 시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0이 시점이어야 되는가라는 거를 찾아보기도 하고, 0이 시점이 있는데 음의 값을 갖는 시점도 있어야 되고, 양의 값을 갖는 이 시점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모두 나타날 수 있도록 바로 이 A 값을 설정하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발문 갑니다. 표는 25도의 물질,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인데요. 가에서 다는 염산, 물, 수산화, 나트륨을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음의 값을 갖기도, 양의 값을 갖기도, 아, 얘가 0이 되기도 해야 돼! 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바로 pOH와 pH가 같은 시점, 바로 중성이다.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pH가 pOH보다 커졌을 때, pOH가 pH보다 커졌을 때, 이때를 우리 뭐라고 했냐면, 염기성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반대로 pOH가 pH보다 클 때는 얘네를 산성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pH와 pOH 뺀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바로 얘네가 산성일 때고요. 얘가 0보다 작다라는 건 염기성일 때고, 그리고 얘가 0일 때는 중성일 때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하나는 지금 염화수소다라고 했으니까 산성이어야 되네. 그럼 얘 0보다 커야 되고, 하나는 수산화 나트륨이다라고 했으니까 염기성이겠네. 0보다 작을 거야라고 했고요. 얘가 지금 중성이라면 당연히 얘는 0의 값을 가질 거야. 이 물일 거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찾아볼 건데요. 지금 딱 보자마자 A 플러스 10과 A 플러스 3 사이를 보면 나가 지금 더큰 값이라는 거는 알 수가 있어요. A가 만약에 뭐 A가 뭐 특히 뭐 다른 뭐 이상한 숫자가 아니라면, 그쵸? 자, 얘가 지금 큰 값이다라는 건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측을 하건데, 얘가 그러면 0이라면, 왜 바로 얘를 음의 값으로 한 0이라고 둔 거냐면요. 얘가 0이 돼버리면 A가 0이어야 되고, 그럼 10과 3으로 양의 값이 두 개가 생겨요. 그래서 절대로 얘를 0으로 줘선 안 돼요. 그래서 얘가 0이라면, 마이너스 3, 얘가 0이라면, 마이너스 3, 얘가 7. 그럼 당연히 나가 다보다 큰값 되는 건 맞죠? 그럼 마이너스 3 넣어주면 얘가 마이너스 12 음의 값이다. 그래서 이제 제가 원하는 음의 값 하나, 양의 값 하나, 0값 하나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pH, pOH를 구해보도록 할 건데요. pOH와 pH를 제가 세로로 나타낼게요. 다에서는 모두 다 7과 7이고요. 이 나에서는요, 지금 pOH가 크니까 양의 값이죠? 그렇다라는 건 7에다가 3.5만큼 더해지니까 얘는 7에다가 3.5만큼 빼준 값일 것이다. 왜 이렇게 바로 나타낼 수 있었냐면, pOH와 pH를 빼줬더니, 이렇게 부 바꿔주면 7 사라지고 3.5 더해주면 3.5, 3.5는 7.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아, 7이다, 7이다라는 기준에서요, 얘를 반으로 나눠줬을 때 하나는 3.5만큼 더해줬을 때, 하나는 3.5만큼 빼줬을 때가 하나는 pOH, 하나는 pH다. 그래서 pOH는 10.5. 여기서 pH는 3.5가 됩니다. 그럼 여기도 똑같이 적용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7에다가 얘가 음의 값을 가져야 되니까 여기가 플러스 6, 여긴 마이너스 6. 그렇게 했더니 pOH가 1, 여기는 pH가 14. 빼준 값이 마이너스 12가 맞죠? 그래서 이제 알수 있는 건 가다라고 하는 거는 음의 값을 가졌네. 바로 염기성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요. 지금 나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양의 값을 가졌네. 산성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지금 수산화 나트륨, 얘가 바로 염산, 얘가 바로 물이다라고 찾아냈습니다. 기억 갑니다. 나의 pH다라고 하는 건 3.5였고요. 다의 pOH는 7이었죠? 나눠준 값이 2가 맞았고요. 니은. 이제 V 값을 한번 구해볼 건데요. 우리가 V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뭘 활용할 거냐면, 바로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를 활용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농도다라고 하는 건 수산화 이온의 양과 부피를 이용해 주면 되죠. 부피분의 100분의 바로 10의 제곱 때 여기 V분의 1이다라는 뜻인데, 사실 부피를 밀리리터가 아니라 리터로 해줘야 되는 게 바로 농도에 대한 표현이 맞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비율을 이용할 거기 때문에 굳이 요거를 환산하진 않을게요. 그랬더니 얘가 10에 5제곱 V 대 1이다. 이게 몇이냐면
얘네들의 P, OH가 있으니까 수소는 농도는 어렵지 않잖아요. 1이잖아?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1의 제곱. 여기서는 10의 마이너스 7의 제곱이죠? 그럼 얘네가 10의 마이너스 7의 제곱이

10이 아니라 1로 제가 바꿔줄게요. 그랬더니 10에 7의 제곱 곱해주면 여기 10에 6의 제곱, 여기 1. 그래서 10의 5제곱에 부인은 몇이어야 돼요? 10을 곱했더니 10의 6제곱이 돼줘야겠죠? 그래서 부인은 몇이다? 1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D급 갑니다. 이 D급이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16번에서 들어온 친구들 아마도 D급 때문에 들어왔을 것 같고요. 저건 실제로 출제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가 1ml에다가 다 10ml를 넣어 만든 수용액에 pH가 대략적으로 12보다 크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면 다라는 건 그냥 물이에요. 그래서 물을 넣어서 희석시켰을 때를 묻고요. 가라는 건 수산화 나트륨이었죠?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이기 때문에 수산화 이온에 대한 농도 관점으로 가볼게요. 그럼 pOH가 1이었습니다. 그럼 얘네가 10에 마이너스 1의 제곱 몰 농도였는데 전체 부피가 1ml에 10ml의 물을 넣었기 때문에 11이 되었고요. 그럼 그 중에서 얘는 1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몰 농도가 그러면 사실은 110분의 1몰 농도가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pH 12와 이제 비교를 해야 되니까 조금 쉽게 제가 pOH로 바꿔볼게요. 그럼 pOH가 2보다 작니라고 바꿔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제곱, 다시 말해서 100분의 1을 비교를 했을 때 누가 더큰 거예요? 100분의 1이 110분의 1보다 더 큽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이 농도라는 거는요, 이 가에다가 다를 넣어준 이 수용액과 그리고 여기서 10의 마이너스 제곱인 농도를 비교하게 되면 누가 더 크다? 10의 마이너스 제곱인 농도가 더 크대요. 그럼 pOH는요, 누가 더 커야 돼요? 이렇게 맞는 수용액이 커야 돼요? 10의 마이너스 제곱이 커야 돼요? 농도는 당연히 그러면 얘가 크기 때문에 pOH는 이렇게 만든 수용액이 더클 겁니다. 그럼 얘가 지금 2보다 어때요? 커요. 다시 말해서 pOH가 2보다 크다라는 건 pH는 12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지금 이게 어려운 친구들은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10의 마이너스 제곱인 몰 농도가 있는데 얘를 희석시켜서 10의 마이너스 제곱으로 만들었어요. 그럼 pOH가 얘가 2였다가 얘 나중에 3이 돼서 1이 증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농도가 큰 애가요, pOH는 더 작게 나타난다라고 했던 건 마이너스 로그,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그래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해석하실 때 농도라는 건 10의 마이너스 제곱이 더 커, 그래서 pOH는 이렇게 만든 수용이 더클 거야. 그럼 pOH가 2보다는 클 거기 때문에 pH는 12보다 작을 거야라는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pH 더해 pOH 항상 14여야 되기 때문에 얘가 2보다 크다면 pH는 12보다 작아지겠지. 그래서 pH 12보다 큰가요? 아니요, 작습니다라고 가져야 돼요.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으니까 1번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디귿 선지가 많이 어려웠던 이유는 우리한테 딱 맞아떨어지도록 희석하는 과정이 아니라 얘네들이 지금 1에다가 10을 첨가했기 때문에 전체 부피가 11이 되는 상황이 되어버려서 우리가 해석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한번더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걸 연습을 할때 저는 pH를 pOH로 바꿔서 해석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관점을 pOH로 해서 100분의 1, 10의 마이너스 제곱인 농도와 비교를 한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잘 되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이번 페이지 다 끝났고요. 우리 마지막 페이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페이지에서 17번은 제가 저번 시간에 9번과 비교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9번에서도 여러분들한테 묻고자 하는 게 힌트가 주어졌었어요. 그 상대값 비율로요. 여기서도 지금 상대값, 이 비율로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이 17번과 9번을 해석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제가 여기에서 주어진 값들을 가지고 숫자가 의미하는 게 있을까? 이걸 힌트로 찾아보자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사실은 9번은 6가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원소가 그냥 쓰는 게더 빠를 수도 있어라고 했고요. 17번은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X에서 Z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다 쓰기엔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한 의미를 판단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7번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2, 3주기 바닥 상태 원자 더블 X에서 Z에 대한 자료이고요. N은 주양자수, L은 방위양자수로 주어졌습니다. 근데 우리한테
기역과 뒤에는 전자가 들어있는 이 부양자수가

0인 오피탈, s 오비탈과 그리고 부양자수 1인 오비탈, p 오비탈을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s 오비탈에 드는 전자수 대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또는 p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 대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뭐가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데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건, 이 p오비탈이다라고 하는 건, 1s, 2s를 다 채워야지 2p를 채울 수 있고, 3s를 채워야지 3p를 채울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x라는 거는 사실은 1s, 2s를 다 채우고 나서, 그러면 전자수 4개. 그럼 p오비탈에, 2p오비탈에도 전자 4개 채우면 되니까, 4대4가 가능할 수도 있고, 1s, 2s, 3s에서 전자 6개, 2p에서 전자 6개를 채운 거, 6대6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 x 값을 통해서 이 누군지를 판단하기보다 y와 z 결정하고, 홀 전자수로 이 x를 결정하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y랑 z를 보려고 했더니, 비율이 2대3과 2대3으로 같아요.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왜냐, 일단 말이 안 되는 이유는 둘이 같은 원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무조건 s 오비탈에 1s, 2s 전자 4개가 있어야지 p 오비탈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대 3의 가능한 비율이 뭐냐면, 일단 4대 6. 그럼 4대 6이다. 두 배를 해준 이유는 1s, 2s 다 채우고 너가 2p 6개를 채우게 되면 됩니다. 그럼 이거 하나 가능하고요. 또는 우리는 s 오비탈은요, 1s, 2s, 3s로요. 지금 3s까지가 최대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얘가 만약 s 오비탈이다라고 해서 얘를 6대4로 보게 되면은 말이 안 되는 게, 3s를 가기 위해서는 2p는 다 치고 가야 돼요. 그래서 2p에 4개밖에 없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게 s 오비탈, p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다. 그래서 또 가능한 거는 1s, 2s, 3s 채운 거 바로 6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니까 3 곱한 거죠. 여기도 3 곱해주면 9. 그러면 3p에다가 전자가 3개 채워진 거다. 왜냐, 2p에 6개 채우고 3개가 남아있으니까 3p 3개를 채워야겠죠. 그래서 이제 알수 있는 건 y와 z는 2p6, 3p3 중 하나일 거야. 그래서 홀 전자 수가 가장 많은 z가 바로 누구예요? 얘는 3개. 얘는 지금 홀 전자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z니까 3p3고요. 얘는 홀 전자 수가 없네요. 2p6고요. 그홀 전자 수가 없는 게 같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x가 지금 같아야 되니까 없는 애가 바로 얘겠다. 그럼 얘는 누구예요? 2p6 채우고 나서 3s 두 개까지 가준 애 바로 마그네슘이고요. 여기에서 얘는 누구냐면 1s, 2s 다 채우고 2p에서 4개인 애입니다. 그래서 홀 전자 수가 두 개가 생겨버려서 얘는 3s2다라고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z와 y에 대해서 차이는 z가 y보다 크다라는 거 활용했고, z는 3개였고, y는 0개였기 때문에 0개와 x가 맞도록 3s2를 찾아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정에서요, 2대3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이제 4대 6인가 6대 9인가라고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1s, 2s 다 치고 2p 가야 돼. 3s라는 거는 2p를 다 치고 가야 돼. 이런 식으로 누구를 먼저 다 치우고 에너지 중립 높은 오비탈이 가야 되는가, 그걸 순차적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때 x는 산소이다라고 했는데 마그네슘이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만약에 홀 전자 수를 잘못 판단했다면 산소라고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니죠. 니은갑니다. y에서 전자가 두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인데요. 여기에서 2p6까지 채웠기 때문에 1s, 2s, 2p에다가 3개까지 있으니까 5개가 맞습니다. d급 가보도록 할게요. z에서 z라는 거 3p3였는데요. 주양자수에서 부양자수 뺀 값이 2인 거는 2s 가능하고요. 3p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모든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요, 2s에서 두개 채워져 있고 3p에서는 세개 채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전자가 총 5개가 있다라고 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니은만 맞으니까 답은 2번 가주시면 되겠죠. 다시 한번더 볼까요? 지금 여러분들한테 s 오비탈과 p 오비탈에 있는 전자수를 찾도록 했는데, 에너지 준위가 낮은 것부터 높은 거를 채워줘야 되니까 s 오비탈에 들어있는 거, p 오비탈에 들어있는 거를 제가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순차적으로 채운다라는 거를 전제하에 바닥 상태니까 가능한 애들을 빠르게 찾아주시고, 4대6과 6대9에 대한 비율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서 얘네도 홀전자수에 맞는 애는 얘다라고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앞에 9번과 그리고 17번에서 전제가 들어있는

오비탈수. 9번에선 전제가 한개 들은 오비탈수에서 홀전젓을 물어봤죠. 3개를 묻기도, 2개를 묻기도, 아니 모두를 묻기도 하니까요. 각각의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실수하지 않도록 잘 봐주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 2번 찾아냈으니까 그다음 문제 18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크한 개념을 청해외에서 제가 생성물의 양의 이 질량비가 곧 몰비를 의미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하나 얘기했던 건 사실은 이 실린더에다가 한번 반응하고 끝났고 다시 한번 더 넣고 반응하고 끝났기 때문에 누적이 되어 있다. 그래서 누적이 되어 있을 때는 우리가 얘네들 누적이 아니라 그 실린더에서 얼마만큼 생성이 되었는가를 보면 여기에서 원하는 반응 개수비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문제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이 화학 반응식입니다.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반응에 C를 가려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C와 A의 분자량, C의 분자량 구하도록 되어 있네요. 그림 가는 실린더 A에 4W램 넣은 거고요. 그림 나는 B XW램을 첨가해서 반응을 완결시킨 겁니다. 다는 나의 실린더에다가 B, 이 XW램으로요. 이 XW램 처음 넣었던 거에 두 배만큼 지금 넣어준 상황이고요. 자, 추가를 한 다음에 반응을 완결시킨 겁니다. 실린더에 들어있는 C의 질량은 나대 다. 이 C의 질량비가요. 나대 다로 지금 주어진 겁니다. 그럼 나 대다가요, 몇대 몇으로 주어졌냐? 1대 2로 주어진 상황인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이거를 몰비로 봐주면 돼요. 어차피 C라는 애는 품질이 같기 때문에 질량비가 곧 몰비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몰비로 우리가 봐주게 되면 얘네가 1대 2로 생성되었다? 다시 말해서 C가요, 여기에서 1몰만큼 생성되었으면 지금 다에서도 1몰만큼 생성이 된 거예요. 지금 누적이 되었기 때문에 얘네가 2가 된 겁니다. 그럼 다시 생각해 볼래요? 그럼 B가 XW램 첨가해서 반응 완결됐고, 그래서 C가 지금 1몰만큼 생성되었으며, 다시 한번더 1몰 생성되기 위해서는 B가 얼만큼 필요하면 돼요? XW램만큼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B가요, 지금 XW램이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지금 힌트를 줬고요. 그래서 끝까지 읽어봤더니, X는 여기 지금 여기 X가 A 또는 B래요. 근데 누가 남아있어야 돼? B가요. 얼마만큼? XW램만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C에 대한 질량비가 나대 다가 1대 2야. 근데 1대 2다라고 하는 거는 누적이기 때문에 나에서 1만큼, 다에서도 1만큼. 그렇다라는 건 B라는 게 반응에 참여했을 때 XW만큼 반응 참여했으면 여기서도 XW만큼 반응에 참여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XW램 남았을 텐데, 바로 그러면 X라는 값은 몇이다? 3.5다라는 걸 찾아낸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반응이 전체 다 진행되는 동안 B라는 건 처음에 3.5, 여기에서 3.5에서 총 7W만큼 반응에 참여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B라는 건 7W만큼 반응에 참여했고, A라는 건 4W만큼 반응에 참여했고, 딱 7W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제가 3.5W 남은 거는 빼고 딱 써놓은 거예요. 반응에 참여한 것만 다. 그랬기 때문에 반응 전과 후의 질량비는 보존돼야 된다. C에 대한 질량은 11W예요. 이거는 바로 질량이에요. 질량비에 대한 거예요. 분자량이 아니에요. 그러면 얘네가 반응 개수가 지금 가려져 있으니까 찾아봐야겠죠. 그럼 얘가 4W일 때 지금 부피가 2리터였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피는 분자수다. 이 비례 관계다라는 걸 활용하기 위해서 그럼 A가 4W일 때 2몰이라고 제가 가정을 할 건데 나중에 나에서 보니까 반응 끝났더니 분자수가 우리가 그냥 이 부피를 몇 몰이다라고 보기로 했으니까 얘는 지금 3몰이 있는 거예요. 증가했어. B라는 거는 첫 번째 반응에서 한개 반응물이라서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피가 증가했다라는 건 반응 개수가 1보다 큰 애가 바로 C다라는 거야. 아, C는 1보다 큰 애야. 그래서 이제 한번 맞춰볼게요. 지금 얘네가 반응을 했을 때딱 C가 1만큼 생성됐고, 다시 한번더 1만큼 생성되니까 A라는 건 처음에 2W만큼 반응하고, 그 다음에 2W만큼 반응이겠죠? 그래서 처음에 2W만큼 반응을 했어요. 자, 근데 우리가 4W일 때 2리터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그 반절 1리터, 1몰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나에서는 딱 A가 EW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1몰에 해당하는 애. 근데 전체 3몰이니까 생성된 C는 이 반절만큼 생성됐으니까 5.5W가 생성될 때몇 몰만큼? 2몰만큼 생성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A와 C에 대한 반응 계수는 1대 2구나. 그래서 1대 2이기 때문에 이 C는 2입니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넣어주면 C다라고 하는 건 2. 분자량은요, 질량비가 지금 11과 4일 때 얘는 반응 계수비가 1대 2죠. 그래서 그냥 1대 2라고 써놓을게요. 그랬더니 몇이다? 4분의 11이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4분의 11, 답은 1번이에요. 다시 한번더 정리하자면, 우리는 이 C의 질량비가 1대 1로 생성되었다는 걸 알아요. 누적은 1대 2지만. 그래서 4W가 딱 반절 EW 참여했고, EW 참여했고, 그래서 이 EW에 해당 부피를 2몰이다라고 할 때, 여기에서는 3리터랑과 3몰이라고 하면, 지금 A가 남아있는 건 1몰, 나머지는 바로 C가 남아있는 2몰이다라는 걸 찾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더 우리 누적해서 주는 힌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누적했을 때 해석하는 거 한번 더 해보시고, 그리고 받은 계수는 이 부피 변화를 찾는 것도 굉장히 연습 많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피 변화로, 아, 이 받은 계수가 1과 이 C에 대한 관계가 바로 같지 않다. 1에서 C로 갈땐 증가해야 된다. 라는 것까지는 일단 유추하고 들어가면 좋겠죠. 자, 그 다음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19번에서는 두 가지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전하량 보존으로 우리가 접근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수용액이 3개가 있을 때 남아있는 이온의 종류 가짓수가 3개라면 구경꾼 이온만 있기 때문에 중성일 것이다. 라는 거고요. 만일 수용액 두 개였다라고 하면은 구경꾼이 두 개이기 때문에 여기서 존재하는 이온의 가짓수가 두 가지다라고 하면 중성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헷갈리면 안 되는 부분은 세 가지 수용액은 맞고 여기서 종류가 지금 세 가지 있는 게두 개가 있는데요. 사실은 세 가지가 맞고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를 사실 안 넣어준 상태예요.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표는 0.4 몰 농도 염화수소와 A 몰 농도 XOH, B 몰 농도 YOH의 부피를 달리하여 혼합용액 가에서 다에 대한 자료고요. V 곱하기 A분의 B다라고 하는 걸 구해 보도록 할 겁니다. 일단 제가 산성과 염기성을 나눠서 생각해 보도록 할 거고요. 여기에 무조건 얘네들은 구경꾼 이온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구경꾼 이온이 Cl 마이너스, 여기 X 플러스, 여기 Y2 플러스예요. 그럼 여기에 구경꾼 이온이 무조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봤더니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라면 여기에서 마이너스가 4예요. 근데 플러스인 애가 무조건 2 플러스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2 플러스라면 플러스는 6이 돼요. 그럼 여기가 4 마이너스, 여기도 2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6이 됩니다. 전하량이 보존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2 플러스가 이 위치라면 4가 돼버리죠. 2, 2, 4. 근데 마이너스는 7이 돼서 안 되고요. 2 플러스가 4가 되면 8이죠. 그럼 마이너스 5가 돼서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알수 있는 건, 아, 여기에서 2 플러스가, 아, 3몰이라면 이라고 가정을 일단 해볼게요. 이렇게 가정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이너스가 하나는 수소나 이온이 남아있다는 뜻이고, 하나는 염화이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여기에서 2인 경우와 또 다른 거는 여기서 4인 경우, 두 가지 경우가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머지, 어디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낼 수 있냐면, 바로 다예요. 다에서 얻어낼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에요? 수용액이 세 가지일 때 여기서 존재하는 이온의 종류가 세 가지네. 그래서 알수 있는 건 뭐다? 여기에 바로 중성일 때다. 다시 말해서 구경꾼 이온만 존재하겠다. 그럼 우리가 또 여기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 무조건 얘가 2 플러스잖아요. 그 하나는 두배될 거거든요. 얘가 두배 됐어요. 그럼 얘가 지금 2 플러스야. 그럼 얘가 2 됐어. 그럼 얘2 더해주면 그럼 4 플러스. 그럼 여기서 마이너스 되면 4 마이너스 딱 맞아떨어져요.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2 플러스야? 그럼 여기가 4? 그러면은 얘 더하면 5? 여기 더하면 지금 8? 뭐, 안 되죠? 여기도 지금 8? 안 됩니다. 무조건 요 구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얘네가 1대 2대 4할때 얘가 무조건 1이다라는 거. 그럼 얘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얘가 4다라는 거.
그럼 얘가

무조건 지금 몇이 돼줘야 돼요? 지금 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찾았으니까 이제 위아래를 맞춰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맞춰주도록 할 건데 우리가 아까 이걸로 건드렸을 때 경우의 수로 우리가 2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잖아요. 이제 밑에서 우리가 픽스를 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 볼 겁니다. 자, 위로 올라갈 때 실제 값이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요거를 따라가면 좋을 것 같아요. 0.4와 40이니까 16밀리몰로 갈게요. 그럼 16밀리몰이니까 4배인 거죠? 그래서 4배한 거니까 여기 8, 여기는 4로 갑니다. 자, 그때 얘네들이 사실은 여기서 2분의 1 해주면은 4, 요거 4, 요거 헷갈릴까봐 이렇게 지워놓을게요. 4. 자, 여기에서는 얘네가 3대 2니까 여기에선 6 이렇게 가줍니다. 그럼 얘가 4와 6으로요. 사실은 여기에서 4와 6이 되려면 2배 해줘야겠죠? 4대 6대 8로 딱 맞아떨어지는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고, 여기에 사실 1대 2대 4가 아니라 여기도 4배 주면 4대 8대 16으로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 값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값 기준으로 해서 맞춰주면 해석을 저렇게 할수 있구나라는 거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가 대신에 다로 먼저 접근한 친구들이 있었더라면 조금 더 수월하게 얘네들이 각각의 부피에 지금 몇 개씩 있는 거지라는 게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 볼 건데요. 위로 올라갔을 때 이제 나에서는 얘네가 40mm 똑같으니까 16. 자, 여기에서는 얘네가 4배 됐으니까 지금 4배 됐어? 그러면 4, 8에 32, 4분의 1배 됐어? 여기 2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요, 얘가 몇이 되는지 요걸로 힌트 얻어볼 건데, 16과 2에 대한 구경꾼이 있을 거예요. 16과 2에 대한 비율? 얘가 지금 16과 2가 없는데요? 그럼 한번 얘를요, 1대 8로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1대 8로 생각하면, 얘가 지금 0아이오? 그럼 여기는 X 플러스. 그럼 다시. 우리 전화를 보존 이용해야지. 근데 누군가 2 플러스일 거야. 그럼 얘가 2 플러스라면 4. 그럼 여기에서 1, 5, 3 더해주면 8. 플러스 하나 더 남아있으면 8. 딱 된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정리하자면 실제 값은 2대, 4대, 6대, 16으로 봐주면 2와 16. 그리고 이 4라는 값은 바로 누구 거다? 이 V라는 애에 대해서 우리가 맞출 수 있도록 준 값이다. 그래서 V는 몇이에요? 4일 때 10mm니까 4일 때 10mm 똑같습니다. 그래서 V다라고 하는 건 10mm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A와 B에 대해서 몰 농도 B는요, 부피가 같을 때 얘네들의 양을 봐주면 되죠? 1대 2네요. 그래서 우리는 2 곱해주면 20이다라는 거를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풀땐 일부러 가부터 건드렸어요. 왜 가부터 건드렸냐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 항상 첫 번째 줄부터 건드리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한번 가부터 건드렸더니 두 가지 경우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건 너무 힘든데? 그래서 다시 다에 대해서 중성이라는 힌트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전화량에 맞도록 한번 여기 구해보니까 경우가 한 가지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다시 가와나로 갔더니 맞아떨어지더라. 그래서 이 실제 값을 가지고 나머지 애들도 실제 값으로 바꿔준 겁니다. 자, 그럼 답은 1번이다라고 하는 거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어진 힌트, 바로 여기에서 용액의 종이의 가짓수, 중성이다라는 걸 가지고 이 전화량 보존을 활용해서 한번더 얘네들이 이 부피 때 얼만큼의 화합물의 양을 결정지을 수 있는가를 써주시면 되고요. 다만 주의할 거 이과연기입니다. 여기 화합물의 양을 결정할 때는 구경꾼 이온의 양만큼 우리가 써주고요. 수소나 이온에 대해서 표현할 때는 두 배라고 표현을 해주셔야 돼요. 알았죠? 저는 앞에다 쓴 거는 화합물의 양. 제가 흔히 덩어리라고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그 양을 써놓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이 마지막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기다렸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 문제에서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구하고자 하는 거를 제가 써놓고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기역분의 m 그리고 분자량을 구하도록 할 건데 xyz에 대한 분자량, xyzm에 대한 분자량의 나눔 값에 대해서 구해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기 앞서서 발문은요. 표는 T도 일기압에서 실린더 가와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석하면 좋을까 딱 봤더니 일단은 가에서 X, Y 요건 없어요. 요건 없고 나머지를 이제 무슨 힌트가 있나 봤더니
x랑 y 된 양이 상대값이래요. 그런데 여기 봐봐.

봐요. X랑 Y가 1대 2에 대한 비율이 있고, 여기는 1대 1, 여기 1대 1이에요. 그럼 X와 Y에 대한 양이 딱 차이가 발생하면, 여기서 Y가 두 배만큼 있기 때문에 그 차이만큼 발생할 거예요. 근데 이건 가에서도 그렇고, 나에서도 똑같이 그 양만큼만 발생할 거예요. 나머지들은 1대1이고 1대1이기 때문에 딱 여기에서 이 W 지금 같은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에서나 나에서나 XY에 대한 이 위아래에 대한 차이는 무조건 이 Y 요거 하나에 대한 차이만큼 발생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하나 힌트 주어진 게 뭐냐면, 그러면 얘네들은 가와 나에 대해서 이 양의 차이는 지금 여기 X에 대한 거 가와 나, 여기 XY2를 봐주세요. XY2만. X에 대한 양은 가와 나 같고, Y에 대해서도 같아요. 그럼 차이가 발생한 건, 여기서 X가 지금 4W에 해당하는, 이게 뭐 예를 A몰이라고 해볼까, XY를? A몰이 있으면 A몰만큼, Y도 A몰만큼. 근데 얘네들의 양은 똑같이 증가하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와 나에 대한 차이가, 지금 X와 Y, 지금 차이가 벌어진 만큼이 같아야 돼. 여기 차이랑 여기 차이 같아야 돼요. 근데 한번더 해볼까요? 한번더 해봤더니, X랑 Y가 1대1이기 때문에 여기가 만약에 EW보다 작더라도, 크더라도, 여기에서 발생한 차이는 무조건 가와 나에서 X의 양과 Y의 양이 같아야 돼요. 그럼 차이가 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차이를 제가 맞춰보려고 해요. 그래서 맞추려고 했더니, 7에서 10으로요, 얘네가 3만큼 증가하고요. 이 Y다라고 하는 거는 56에서 71로요, 15만큼 증가합니다. 그럼 이제 안 되죠. 왜냐면 차이가 같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15로 맞춰줄게요. 그럼 여기 5배를 해줘야 되네. 그럼 여기 5배 해주면 얘가 35, 여기에서 50이기 때문에 차이가 15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뭐가 맞아야 돼요? 위아래 X와 Y에 대한 차이는 여기 Y에 딱 하나에 대한 양만큼 차이 날 거예요. 라고 했었죠? 그 56과 35에 대한 차이는 21이고요. 여기에서 71과 50에 대한 차이는 21로 딱 맞아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수 있는 건 EW 하나에 대한 건 얘네들 지금 Y에 대한 하나의 양이 21이죠. 그래서 21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가 21이고 Y가 21인 게두 배가 있다라는 뜻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해석을 또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럼 얘가 지금 21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42라고 했잖아. 42면 이 차이가 왜 발생한 거야? 바로 14만큼 여기가 14다라는 뜻인 거죠. 됐나요? 그럼 이제 우리가 35라고 여기에서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서도 얘네가 35, 실제 값이 35라면 7배 해준 거죠? 여기 7배 해주면 28. 그럼 다시 Z가 14가 아니라 왜 28인 거예요? 아, 이 분자 내에서 얘는 몇개 있는 애인 거예요? 아, 두개 있는 애. 그래서 N값이 2구나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우리 코드로 오른쪽도 이제 해석 한번 해볼까요? 그럼 여기서 이 X의 양이 50이라고 실제 값으로 바꿔주면 두배 해줬네? 얘두배 해주면 14네요. 그럼 얘가 지금 14야?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왜 얘가 14만큼 벌어진 거야? 여기 Z가 14가 있다는 뜻인데 조심할 거. Z는 이 분자 내에서 두 배를 해준 양이 14인 거예요. 그럼 얘는 지금 몇이어야 돼요? 7이요. 그러면 14일 때 EW, 7일 때는 몇이어야 돼요? 바로 얘가 1W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럼 다시 우리한테 구하라고 한건 M값은 2였고요. 기억은 1이었고요. 그럼 XY2다라고 하는 거와 XYZN이다라고 하는 이 분자량은요, 서로의 질량이 지금 같을 때 얘네들의 이 몰수 비는요, 몇대 몇이에요? 3대 2입니다. 바로 분자량에는 이 몰은 반비례, 그리고 질량은 비례이기 때문에 역수값 써주면 3분의 2다라고 빠르게 써줄 수 있고요. 요거는 얘네 2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몇이다? 4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답은 그래서 4번 가주시면 되겠죠. 한번더 요거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우리한테 사실은 x의 양과 y의 양이 주어졌는데 상대값이었어요. 그래서 이 상대값을 맞추고자 제가 노력을 했는데요. 어떻게 맞출까 하니까 사실은 이 x와 y가 여긴 1대 2, 여긴 1대 1, 1대 1로요. 여기 xy랑 xyzm에서는요. x의 양과 y의 양이 지금 같아야 됐습니다. 자, 그럼 같아야 됐다라는 거알수 있었고요. 여기서는 y가 딱더 추가됐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수 있었던 건, 가 내에

0: 여러분들한테 하나 더, 여기에 지금 우리가 얘네들에 대해서 찾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줘야 돼? 얘가 지금 이원자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도록 14에서 사실은 제트에 대한 거니까 2분의 1이 이 화물에 대한 양이다. 질량이 반절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자주 출제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화학식량과 몰 같은 경우에는요, 상대값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비율을 맞출 수 있는가를 많이 내거든요. 그래서 이 비율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 없이 그냥 요 비율, 요 비율 다 각기 짜서 왕 왔다 갔다 하면은 복잡해지기도 하고요. 얘에 대해서 A몰, B몰, C몰 하면은 미지수가 너무 많아지기도 해서 우리가 가다가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비율에 대해서 맞춤으로써 찾아가는 것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문제는 다 풀어봤고요. 마지막, 자, 유니크한 복습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포인트를 제가 세 가지 문항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중화적정 실험에서는 조금 특이한 경우가 있었어요. 염화수소를 넣음으로써 수소이온을 첨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존에 있었던 식초에 대해서 알아볼 때는 우리가 추가로 넣어준 수소이온을 빼주고 생각해야 돼!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잘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다음 회차에서는 또 굉장히 신기한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번더 문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16번에서는요. 수산화 나트륨을 희석하여서 pH가 12보다 크니 장리를 물어봤어요. 근데 이게 묻고자 하는 용액이 수산화 나트륨이기 때문에 제가 해석을 POH로 해석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희석이 된다라는 개념이 어려우면 10의 마이너스 제곱에 대한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3제곱으로 될때 POH 변화를 보면 2와 3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수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희석이다라고 하는 게 다라는 수용액, 바로 사실 증류수였죠. 증류수를 넣어줌으로써 희석을 나타내었고 거기에서 POH 변화를 유추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POH와 pH 더한 값은 항상 일정해야 하기 때문에 POH 값을 유추하면 pH 값을 알 수가 있어서 제가 일부러 POH 값으로 해석을 했었고 그거를 통해서 pH로 다시 해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실제로 기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번더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19번입니다. 이 중화 반응에서 제가 활용했던 건 바로 전화량 보존이었어요. 근데 거기 이가 양이온이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Y2 플러스인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하나는 두배 해줘야 돼 라고 하면서 전하량을 맞추고자 노력했던 게 기억나죠? 그래서 양이온과 그런 음이온에 대해서 이 전하량이 보존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무조건 얘와 얘와 얘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크게 가능했던 건 바로 존재하는 이온의 가짓수가 세 가지였기 때문에 수용액이 세 개예요. 근데 여기에서 존재하는 이온의 가짓수가 세 개야? 그럼 중화점, 바로 중성이구나. 얘도 중성이잖아. 그럼 구경꾼 이온밖에 없잖아. 라는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성일 때 전화량 보존으로 손쉽게 풀어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더 풀어보실 때 가로부터 접근하면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였고 다수용액으로 접근하였으면 조금 수월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한번더 이거를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내용 제가 세 가지 강조하였지만요. 우리가 제3회 실전 모의고사 만나기 전에는요. 제1회와 2회를 복습하고 다시 풀어서 여러분들 실력이 조금 더 나아진 모습으로 우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꼭 30분 재보시고요. 다 맞았는지 채점하시고 저랑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저
4: 그렇다니까.
2: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반갑습니다. 황마스터 시정철입니다. 이제 저하고는 이제 네 번째 이야기들이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이제 24번째 이야기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열심히 지금 잘 듣고 계시죠? 그냥 뭐 답만 올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어디에서 듣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좀 그런 생각하죠. 이 안에는 저하고 이제 감독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뭐 의정부 어디서 듣고 있어요? 그럼 제가 슉 날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정부에 또 어디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또는 어떤 방 안에서 또 혼자 공부하면서 이 영상 보면서 막 웃으면서 막 듣고 막 그런 것들을 상상하면 제 온몸에 막 소름이 돋을 정도로 막 희열이 옵니다. 우리 감독님이 닭살이 클로즈업 될까요? 그 정도로 아주 막 온몸에 전율이 느낄 정도로 막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수업만 듣고 막 답만 올리지 마시고 각자 어디서 듣는지를 후기를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상상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저하고 한번 이야기하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열심히 가볼게요. 저도 남아있는 문항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바로 본질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50번 문항부터 연결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또 나오죠. 그러니까 가설 문항이 나오면 결론부터 봐라. 그런 이야기. 근데 결론을 보니까 옳지 않네요. 그러면은 거짓말이 정답이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지금 가설이 지금 명확하게 다 드러났네요. 뭐라고 지금 가설을 주냐면 극성공유결합을 형성한 서로 다른 게 결합되어 있다는 얘기죠. 부분전하의 부호는 다른 분자에서 극성공유결합을 형성할 때도 바뀌지 않네. 말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O와 H가 이렇게 결합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다른 게 결합이 돼 있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산소가 전자를 끌고 가서 얘가 부분적인 마이너스를 띄고 얘가 부분적인 플러스를 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산소가 전자를 끌고 가서 산소는 영원한 전자를 욕심내는 아이인 줄 알았는데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O와 F가 결합하잖아. 그러면 이 경우는 전자쌍을 누가 끌고 가냐면 F가 끌고 가요. 그래서 얘 경우는 얘가 마이너스를 띄고 얘가 플러스를 떼요. 항상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인 경우도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누구와 결합했느냐에 따라 전자를 뺏을 때도 있고 전자를 거꾸로 뺏길 때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주는 거예요. 좀 더 볼게요. 자, 가설에 일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H와 F가 결합해. 그럼 H는 전자를 뺏기죠. C와 H와 결합해. 그럼 H가 이번에도 전자를 뺏겨요. H와 F와 결합해. F는 전자를 뺏어요. O하고 F를 결합해 F가 이번에도 뺏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O와 F가 결합하면 O가 전자를 뺏겨요. 근데 C와 O가 결합하면 이번엔 O가 전자를 뺏어요. 이렇게 항상 그런 게 아니라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 강자일 때도 있고 약자가 되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기억에 해당하는 그런 사례가 또 무엇인지 좀 잠깐 보죠. 자, NH3도 대표적이에요. NH3도 이렇게 결합을 하면 질소가 전자를 뺏어요. 그런데 N과 F가 결합하잖아? 그럼 이 경우는 N은 전자를 뺏겨요.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면 강자의 역할을 하지만 이렇게 싸우면 약자가 되기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 뺏길 때도 있고 뺏을 때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기출문제니까 반드시 꼭 잘 어떤 의도를 잘 한 번 정도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옳은 것에 해당되는 게 뭐냐? 그럼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반례가 되는 거죠. 누군가와 싸울 때 이런 경우는 뺐지만 이런 경우는 뺏기니까 가설에 어긋나는 대표적 사례가 됩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4번 마킹하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51번. 자, 이주기 동그라미가 돼 있다 손. 옥텟 규칙에 동그라미 돼 있다 손. 그게 지금 돼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어떤 것들로 문제를 좀 풀어야 되냐면 시험지에다가 자기 시험지에 이 크노프가 써 있다 손. 이거 뭐 무조건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2주기인데 옥텟 만족한다? 그럼 요거 딱 써놓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원소가 두 개씩 있다. X2, Y2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

그럼 여기서 투투가 가능한 건 여기 투투가 가능하단 말이야. 그죠? 요렇게 투투가 가능한데 만약에 얘라면 만약에 O2라면 이런 거예요. O2라면 비공유가 네 쌍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유는 두 쌍이 있으니까 그들의 차이는 2가 되겠죠. 그럼 바로 O2라는 거 확인해요. 그래서 요 자리가 뭐라는 것을 알수 있냐면 O라는 거 확인합니다. 그럼 여기도 이제 O라는 거 확인해야겠죠. 그러면 나머지는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어요. Y는 얘일 수도 있고 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안 주니까 알 수가 있나?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풀어서 거꾸로 백으로 와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좀더 볼게요. 자, 그러면 X하고 Y가 결합하는데 O와 OF2죠. OF2. 그죠? 그래서 OF2인 거고요.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F2라는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F2는 이 경우는 비공유가 몇 쌍이냐 물어보면 비공유는 6쌍이 되는 거고요. 공유는 한 쌍이 되겠죠. 그들의 차는 얼마나 되냐면 5가 됩니다. 풀이는 시험지 요만큼만 좀 써야 돼요. 그래서 기억은 정답이 되겠고 나에서 얘 보란 얘기죠. 그죠? 나에서 F2 같은 경우는 단일 결합 틀렸고 자 디귿 자 공유 전자는 몇 쌍이냐 OF2는 두 쌍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에서는 두 쌍이 되니까 서로 같은 거지 뭐 답은 몇 번이냐면 1번에 마킹 하시고 빨리 넘어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넘어갑시다. 52번 자 가설에 대한 얘기예요. 그 뭐부터 보라고 그랬죠 제가? 결론부터 본다. 근데 지금 보니까 가설은 옳은 결론이죠? 정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뭐라 그랬냐? 2, 3주기에서 같은 주기에서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단한 건의 예외도 없이 무조건 커지네요. 그래서 증가된다. 전기 음성도 커진다. 기억 정답이 되겠고. 자, 니은 봅시다. CO2에서 C는 전자를 뺏기죠. 그러니까 요거는 양전하를 띱니다. 니은 거짓. 자, P, F3. PF3? 처음 보네요. 그럼 P, F3. 저도 처음 봐요. 근데 지금 PF3에서 단순하게 뭘 물어봤냐면 서로 다른 게 결합돼 있죠? 극성 결합이 있네요. 정답.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다음. 별표.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잘 체크하시고. 자,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1, 2주기.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1주기다라고 하면 H가 어딘가에 지금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H가 어디 있는가 봤더니 여기 있네요. H는 여기. 결합. 여긴 결합선 두 개. 그럼 질소죠, 뭐. 그죠? 여기 O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 자, W하고 Y는 1쪽이고요. 자, W는 역시 전자를 하나씩 버리는 거 보니까 리튬 같은 거죠. 리튬. 같은죠.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됩니다. 자, Z2, N2는 삼중 결합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다음 Y2, H2, O2. 아, 좋아요. 요거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H2O2는 요렇게 그려져요. 여기까지. 그러면 공유는 몇 쌍이냐 물어보면 세 쌍이 되겠고요. 비공유는 네 쌍이 되니까 3분의 4니까 1, 1, 2는 만무합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기역 니은이라 답은 3번에 마킹. 넘어갑시다. 54번. 자, 전기 음성도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HF에서 누가 결합되냐라고 물어보면 그럼 요렇게 결합되면 그래서 공유 전자는 이제 이쪽에 쏠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H는 전자를 뺏기는 거니까 양전하를 띄죠. 틀렸고. 자, H2O2 쭉 그려봐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 나와요. 뒤태만 해도 나오니까.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서로 같은 게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극을 띄지 않는 결합이 있죠.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CH2O. 아, 이거 좋아요. 산화수라는 얘기는 뒤에서 나옵니다. C에다가 O가 이렇게 되고요. 그럼 HH가 이렇게 되죠. 그 중에서 탄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보라는 뜻인데요. 그럼 전체를 여기서는 강자인 척 하죠. 두 번을 뺐고, 여기서는 두 번을 뺏깁니다. 그러니까 탄소 입장에서는 갖고 와. 갖고 와. 그리고 두번 뺏기니까. 두개 뺏고 두 번을 뺏기니까. 두 개를 뺏고 두 번을 뺏기니까. 본전이죠, 본전.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를 뺏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산화수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여기는 0이 됩니다. 정답이 됩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니은 디귿이라서 답은 4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를 좀 뭐, 알아두시면 뭐, 좋을 수 있는데, 이 전기 음성도를 외우시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1년 후배, 그러니까 개정판 화학에서부터는 이 숫자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이제 마지막 수능이죠. 그죠? 그러니까 개정판 전.

네, 어떤 마지막 수능에서는 이 숫자가 알아두시면 좋은 숫자인데, 개정판에서는 이 숫자가 묘하게 바뀌기 때문에 또 써먹을 일이 없어요. 여러분은 써먹을 일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입시를 한 방에 끝낼 거니까 여기서 여러분 후배부터는 이 숫자가 바뀐다는 것도 좀 흥미롭네요. 다음 몇 번이냐면 4번입니다. 다음. 55번. 자, 22년도 10월달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고요. 루이스 전자점식은 족을 주는 거죠. 그죠? 1족. 1족인데 문제에서는 1족이 2족이라고 문제에서 줬기 때문에 요걸 몰라요. 수소가 누가 수소인지를 좀 찾아내야 됩니다. 여기는 이제 산소인 게 분명하고 F인 게 분명하죠. 까지. 자, 원자 번호에 대한 얘기들을 줘야 되는데 아, 기가 막힌 정보를 줘요. A와 D는 이온 결합이다. 그러니까 A가 지금 금속이란 뜻이에요. 아, 금속. 그럼 요게 리튬이란 뜻이고 그럼 여기가 H란 뜻이죠. 기억부터. 자, 번호는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CD2, OF2. 9번 있죠, 그죠? 104.5도. 자, D2, F2, C2, O2. 자, 공유는 한 쌍, 공유 두 쌍, 비공유 6, 여기 4. 그럼 여긴 2의 3배다. 정답이 되겠네요. 다 맞네. 맞아. 답은 5번의 마킹. 56번 별표 잘 해두시고. 다음. 자, 어려워지네요. 자, 56번. 56번. 아까 다 맞았으니까 이제 5번, 55번이었군요. 그러니까 55번. 정답은 5번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56번. 이제 풀어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왜 번호에 대한 얘기들을 좀 잠깐 했냐면, 55번하고 56번이 거의 똑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55번하고 56번이 겉으로 봤을 때는 이제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가볼게요. 56번. 근데 난이도가 좀 달라요. 56번은 어렵습니다. 자, 다음은 이주기. 이건 족을 주죠. 그죠? 자, 여기 리튬. 여기는 질소예요. 여기는 산소가 되겠고, 여기는 F가 됩니다. 잘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동그라미. 그래서 금속은 전기가 막 짜릿짜릿 흐르죠. 그죠? 정답이 되겠고. 자, BD3예요. 그럼 NF3예요. NF3가 되겠고. 그 중에서 B는 F가 전자를 뺏어가니까 질소는 전자를 뺏겨요. 그 양전하를 됩니다. 뺏으니까 뺏기겠죠. 그죠? 자, 분자당 공유 전자 쌍수는 B2D2, N2F2. 그려봐야 돼요. C2D2, O2F2. 그래서 각각 여기다 그냥 시험지에다 바로 그릴게요. 자, 얘는 뭐냐면 O2F2니까 이렇게 바로 거의 막 들숨날숨에 푼다는 느낌으로 슥슥 그려줘야 됩니다. 자, N2F2는 뭐가 되냐면 N2F2 이렇게 가요. 이렇게. 그런데 질소는 결합선 3개니까 이렇게 풀어두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공유 전자 쌍수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여기는 4가 되는 거고 하나, 둘, 셋. 여기는 3이 됩니다. 그래서 누가 더 크냐면 정답이 됩니다. 다음 몇 번이냐면 기역, 니은, 디귿. 답은 5번에 마킹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개념할 때는 좀 꼼꼼하게 연습하시고 이렇게 문풀 강의에서는 슥슥 약간 우리 학교 선생님이 하는 표현인데요. 막 김치를 버무리듯이 슥슥 막 그렇게 막 슥슥 그려내야 돼요. 안 그러면 거의 시간 안에 못 풉니다. 막점 찍고 계시면 안 됩니다. 오토F2 그러니까 슥슥 그리는 느낌으로 여러분 되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답은 5번이니까 계속 연마시킬게요, 내가. 자, 57번 갑시다. 별표 중요하고. 자, 지금 여러 가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이주기에 동그라미가 돼 있어야 되고요. 네, 욕심 같아서는 옥대 규칙에도 동그라미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지에는 지금 이게 쓰여져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가나다 중에 무엇을 먼저 풀어야 될 것이냐라고 이제 가는데요. 저하고 연습을 한 학생은 여기부터 풉니다. 코프투. 코프투. 882.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냐면 이 구조가 COF2예요. COF2. 그래서 COF2에서 요게 Y가 된다라는 거 찾고. 자, 그러면 얘는 공유가 네 쌍이고요. 비공유는 외우라고 그랬어요, 제가. 882. 그래서 이 값이 얼마나 되냐면 2분의 1.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니은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끝났어요, 풀이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나머지를 풀 건데.

여기 지금 Y가 노출됐기 때문에 Y가 F2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F2. 그럼 무엇에 F2겠어? OF2겠죠? 코프2, 오프2는 88의 형제, 88의 형제. 그러니까 얘는 얼마 되는 거냐면 비공유는 8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유는 2이 되는 거니까 요 앞에는 4분의 풀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O2네요. 무엇에 O2겠어요? 당연히 CO2가 되겠죠. CO2. 그러니까 써놓고 시작하란 말이야. 그러니까 비공유가 얼마냐면 4가 되는 거고요. 공유는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어. 자, 가에는 단일밖에 없습니다. 틀렸고. 공유전자는 가에서 두 쌍이 되는 거고요. 나에서 네 쌍이 되는 거니까 이건 절반이 되죠. 틀렸습니다. 자, 니은이니까 답은 2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넘어갑시다. 58번. 자, XY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표는 원자 XY의 원자과 전자수를 나타냈다. 오호. 근데 지금 원자과 전자, 원자로 나타낸 것은 큰오프다. 아유, 좋아요. 자,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 자, 그럼 이제 한번 훑어봅시다. 자, 얘는 결합선이 하나죠. 그럼 결합선이 셋이에요. 그럼 여긴 탄소가 돼. 탄소에 질소가 들어가고, 그럼 이 자리에 F가 들어갑니다. 알아? FCN. 축구팀. 내가 왜 그러냐고. 자, 얘는 뭐냐면, 자, 로켓, 코프2. 요렇게. 두 개. 요런 것들은 정말 잘 나와. 잘 해놔. 자, 그래서 X 갑니다. 자, X는 뭐냐면 탄소예요. 그럼 탄소는 원자가 전자 4. 그럼 여기가 바로 7로 노출이 일어납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이미 F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가 뭔지를 알고 들어가면 사실 이건 줄 필요가 없는 정보예요. 바로 들어갑니다. 자, 기억부터. 자, A는 4다. 정답이 되겠고요. Z 읽으면 돼요. 그러니까 Z는 5죠, 5. 그죠? 틀렸고. 자, 비공유 전자 쌍수는 내가 이거 88이 여기는 8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에서는 여기는 1나 여기가 3 하면 여기가 4가 됩니다. 그럼 이 값은 몇 배라고 해야 되냐면 두 배라고 해야 되겠지, 그지? 네,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답은 몇 번이냐면 기역. 답은 1번 마킹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코프2, 오프2, 88이 잘 기억해 두시고 넘어갑시다. 넘어가입시다. 자, 59번 갑니다. 자, 지금은 주기와 족을 다 줬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뭐다 주는 거네요. 근데 여기는 이제 뭐라는 걸알수 있냐면 질소, 여기 산소, 여기는 F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뭐냐면 NO, P, S인 거니까 P가 될 거고요. 여기는 염소가 되죠. 풀이는 끝. 자, 기억부터. 자, 전기 음성도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그럼 전기 음성도는 B가 5죠. 5. 여긴 질소고. 그다음에 여기는 얼마냐면 이렇게 됩니다. 전기 음성도는 요게 1등, 요게 2등, 요게 3등이 되겠죠? 정답이요. 자, 디귿합니다. 니은. 자, BC2예요. BC2는 OF2는 그릴 줄 알아야 돼. 슥슥 이렇게 그려야 돼. OF2. 서로 다른 게 결합돼 있으니까 극성결합이다. 정답이 되겠고. EC에서 요요요 이렇게 돼서 FCL 슥슥 그려줘야 돼요. 자, 여기에서 C는 뭐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당연히 이게 전자상을 쓱 빨아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마이너스 띕니다. 답이요. 답은 다 맞네. 답은 5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다음 60번. 그러니까 골자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수를 다 놓고 푸시면 시간 못 푸니까 가나 다가 있다면 그중에 하나를 외우란 말이야. 코프트. 오프투 이거 이제 우리 감독님도 외울 정도 된것 같아. 코프투 오프투 882딱 계속 나와요. 보시면 압니다. 자, 60번. 자, 분자 가나 다라에 대한 설명들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뭘 주고 있냐면 N2 그려볼까요? N2 삼중 결합. 그다음 지금 보니까 HCl. 자, 그다음에 CO2 다 그리고 있어요. 코프트 또 나왔잖아요. 코프트.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그리냐면 C에다가 O를 그려놓고 요 자리 H로만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공유 전자 쌍수 결합선 여기 같은 게 여기 있네요. 요거 두 개. 그래서 다하고 라가 되겠네요. 다와라. 근데 그 중에서 비공유가 더 많은 거 여기 더 많죠, 그죠? 여기가 다가 되겠고 그럼 여기가 라가 됩니다. 빨간 펜. 그래서 여기가 다. 여기가 랍니다. 여기까지. 자, 그럼 가와 나. 여러분, 후보가 4개인데 벌써 2개 찾았죠? 그러면 이게 시험장에서 이 심리적인 안정? 장난 아니거든.
그러니까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거, 코프트 이런 거 빠빠 찾으란 말이야. 그럼 두 개는 이제 현장에서 하셔야 돼요. 그러면 가와난데, 그 중에서 비공유가 더 많은 게 위에 있어야 돼. 여기 더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공유가 여기가 3, 여기가 2니까. 그죠? 여기가 가가 되는 거고, 그럼 여기가 나가 됩니다. 이렇게. 시험지는 굉장히 아수라일 테니까, 표기를 좀 이렇게 해두세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그 상태에서 비공유 전자상수가 B랍니다. 누구의? 얘. 나의, 이쪽 가볼까요? 나의 비공유가 B다. 이렇게 좀 주네요. 나의 비공유는 2죠. 그죠? 요게 뭐가 되겠어? 요게 B가 되는 거예요. 자, 기어. 자, A 더하기 B가 얼마냐? 물어보네요. 공유. 공유. 요게 공유가 A가 됩니다. 다와라. 에서 공유가 얼마냐면 여기가 4가 되겠죠. 그죠? 요게 A예요. 그러면 A하고 B를 더하면 6이죠. 6. 기억은 틀렸고. 자, 니은 갑니다. 자, 다는 읽으면 돼요. 이제 다. 다는 CO2죠. 그죠? 니은 정답이 되겠고. 가와나 읽으면 되겠죠. 여긴 다중결합이 없습니다. 틀렸어요. 답은 몇 번이냐면 2번. 마킹 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문제의 포지션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20문제 중에 12번째이기 때문에 사실은 탄력 있게 나가야 됩니다. 코프트. 잘 해주시고. 자, 다음 61번. 자, 전기 음성도는 개정판부터 숫자가 바뀌는데 여러분 때까지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요 개정판 전까지는 요 숫자를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그 값이 얼마냐면 요게 4.0, 3.0. 그 차이 1이죠. 자, 요 P는 외울 필요가 없어요. 자, OFT면, 아, 외울 필요 없다고 하면 또 논란이 될수 있으니까 써드리긴 할게요. 그럼 요게 얼마냐면 4.0이죠, 그죠? 그러면 둘의 차이가 1.9라는 걸로 유추하는 것이지, 이걸 외울 필요는 크게 없습니다. 이렇게 좀 피해서 하겠습니다.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얘와 얘의 차이를 가지고 1.9라는 걸 가지고 요런 걸 유추하는 것이 더 나아요. 자, 그럼 이쪽 가보죠. 그럼 얘는 얼마냐면 4.0이 되는 거고요. 이 탄소는 2.5입니다. 이런 건 외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꼭 외우셔야 되고. 그럼 둘의 차이는 얼마가 되냐면 1.5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빨리빨리 풀잖아요. 그래서 X는 1.5. 0.5보다 커야죠. 그죠? 틀렸고. 자, PF3는 여러 번 나오네요. P는 여기 이렇게 놓고요. 결합성이 3개입니다. 왜냐면 질소와 같은 족이에요. 질소와 같은 족이니까 결합성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F가 이렇게 결합이 돼요. 슥슥 그려줘야 돼요. 자, 그 중에서 서로 다른 게 결합이 돼 있으니까 무조건 그게 쓸려 있어요. 정답이 되겠고. 자, Cl2O, 오 하나에다가 ClCl 이렇게 이제 결합을 시키면 되겠죠. 그죠? 그 여기에서 Cl은 전기 음성도가 이 O는 영원한 2인자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전자를 쓱 빨아갑니다. 그래서 염소 같은 경우는 전자를 뺏겼기 때문에 양전하를 띈다. 다음 몇 번이냐면 니은 디귿이니까 답은 4번 마킹하시면 돼요. 다음 62번. 자, 구성 원자에 대한 얘기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2주기 동그라미가 돼야 되고 옥텟 규칙 동그라미 돼야 되고 그럼 여러분 시험지에는 이게 써 있어야 되고 큰오프. 자, 근데 지금 가나다 중에서 무엇으로 먼저 문제를 풀 것이냐가 관건이 돼요. 근데 뭐 해설지는 굉장히 뭐 여러 개 썼겠죠, 그죠? 나 근데 실전에선 그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수를 다 따지면 안 되고 어디를 빨리 들어가야 되냐면 뭔가에 뭔가에 H2, 뭔가에 뭔가에 F2, 뭔가에 뭔가에 코프2. 아, 코프2 떴네. 이렇게 바로 풀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경우수를 먼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나다에서 코프2가 보이는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근데 다 가진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C에, O에, F2인데, 그 F2를 그냥 H로 바꾼 것뿐이다는 거지. 요게 돼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은 공유전자가 몇 쌍이야? 네쌍 맞고요. 비공유도 두쌍 맞잖아요. 이게 F2라면 88이겠지만, 지금 2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잡아야 돼요. 이게 심리적으로 굉장히 다르거든. 그러니까, 가나다를 다 따지려고 한다? 안 돼. 하나는 잡아야 돼. 코프트야, 그게 코프트. 그래서 COF2가 됩니다. 그래서 뭔가 뭔가의 H2.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그런데 지금 요 값을 갖다 지금 놨게 됐고요. 그럼 이제 나머지 한번 가봅시다. 자, 여기는 지금 뭐냐면 비공유가 없대요. 근데 H는 비공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CX도 X도
제가 지금 스포를 해버렸나요? X도 비공유가 없어야 비공유가 없잖아. 그러니까 얘와 얘가 결합하는데 얘는 비공유가 없어? 그럼 얘도 없어요. 그럼 탄소죠. 탄소는 비공유가 없으니까 X는 C라는 걸 찾아야 돼요. 그러면 C 하나에 H4죠. 그죠? CH4 찾았고. 그럼 비공유는 공유는 네 쌍인 거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가 이제 5라는 걸 찾죠. CO, F2. 그러니까 여기 1이 붙고. 그럼 여기는 뭐 하냐면 O 하나에 H는 2죠. 물. H2. 자, 그럼 공유 전자는 몇 쌍이냐? 이게 둘이라는 거 마킹 빨리빨리 해야 돼. 그러니까 가나다에서 달을 찾느냐에 따라 이게 완전 부스터를 다냐는 차이가 있어요. 체험을 꼭 해보세요. 자, 기억. A는 어디 있어요? 4는 B 더하기 C. 같을 수가 없죠. 기억은 틀렸고. 자, 다에서. 다에서. 자, 이중결합이 있냐? 그려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중결합이 있습니다. 니은 정답. 디귿. X 하나와 쇼트죠, 쇼트. 쇼트는 양쪽에 이중결합이 두 개씩 있으니까 4다. 정답이 돼요. 답은 몇 번이냐면 5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시간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근데 코프트를 찾아라. 뒤에 또 나와요. 다음. 63번. 자, 다음은 COFCL 중에 하나다. 이거 좋아요. 그럼 써놓고 시작합시다. 자, COFCL 이렇게. 선생님 근데 왜 CL은 밑에 써요? 같은 족이거든.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YZ가 같은 족이니까 주기율 표상에 같은 족이라는 느낌을 좀 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Y와 Z가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전기 음성도는 Y가 2등이랍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절대 Y가 되면 안 된다는 뜻이. 얘는 전기 음성도 1등이거든. 그러니까 얘가 Y가 되면 안 되고, 얘가 무조건 Y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얘가 무조건 그럼 뭐가 되겠어? YZ면 여기가 Z. 여기까지. 풀이는 끝났습니다. 요걸 찾아야 돼요.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전기 음성도가 얘보다 X가 더, 얘밖에 없잖아요. 얘 X. W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요게 W가 되겠죠. 기억부터. 자, W는 탄소입니다. 기억 틀렸고. 자, XY2. 이제 읽으면 돼요. OCL2. CL2. 거기서 X는 요 전자를 쓱 빨아갑니다. 쭉 빨아. 음전하가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 정답. WZ4. CF4. CFFF4니까요. 서로 다 다른 게 결합되어 있죠. 그죠? 이런 경우는 극성 결합이다. 틀렸어.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에 마킹하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무극성 결합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다 극성 결합밖에 없어요. 답은 몇 번이냐면 2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자, 하나 더. 마지막이죠, 그죠? 가나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가나다. 자,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 2주기 동그라미. 또 옥텟 규칙 만족한다 동그라미. 이게 지금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시험지에 이게 써야 됩니다. 큰오프. 그럼 이 안에서 XYZ라는 카드를 뽑아서 푸는 거예요. 여기까지.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다음 어떤 조합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이거는 뭔가의 2, 뭔가의 2.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뭔가의 2에 뭔가가 Y가 결합을 했죠. 그러면 이제 가능한 게 뭐가 되겠어요? N2거나, O2거나, F2가 가능하죠. 그죠? 그럼 공유 전자가 몇 쌍이냐면, 세 쌍. 얘라면 두 쌍. 얘라면 한 쌍이 돼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맞다면, N2가 맞다면, 요 자리는 3이 될 거고요. 그럼 요 자리는 6이 될 거예요. 그럼 여긴 N2. 뭔가의 N2.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의 N2. ON2? FN2? 그려봐라. 그런 게 나오나.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는 불가능. 그럼 이제 두 가지 경우 수. 그냥 O2라고 합시다. 그럼 만약에 O2라면, 요 자리 2가 될 거고, 그럼 여기는 4가 되죠. 그럼 뭔가의 O2, CO2. 뭔가의 O2, CO2. 있죠, 그죠? 그럼 CO2는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럼 공유는 네 쌍이 맞네. 정답이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얘가 뭐가 되냐면, 나가 됩니다. 그러면 가는 뭐가 되는 거냐면, 얘가 가가 되는 거죠, 그죠? 가. 여기까지. 자, 그럼 A가 노출이 일어나요. 그럼 이 값은 얼마가 되냐면, 6이 됩니다. 여기까지. 그럼 y는 뭐였냐면 아까 전에 요 하나 요 값이 y가 되겠죠, 그죠?
Y2인 거니까 C2가 되니까.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건데 Z4. 그래서 C2 가능한 게 F4가 가능하죠. F4. 그려볼 줄 아시래요. 그러니까 C2에다가 F4 결합선 이제 이렇게 그어주면 되겠죠? 공유전자 쌍수는 6이 되니까 이게 탁 맞습니다. 자, 그래서 가나다까지 다 찾았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되는 것이 뭐냐면 다라는 것을 찾으면 되죠. 가 찾았고요. 나 찾았고요. 마킹하면 됩니다. 자, 기억부터. 자, A는 2다. 정답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나는 극성이다. 이거. 그래서 무극성 분자죠. 그죠? 그래서 니는 틀린 말. 자, 비공유 전자 쌍수는 다와 가가 몇 배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다는 지금 여기 있죠? 그럼 비공유 3333인 거니까 여기는 12쌍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에서는 얼마가 되냐면 둘둘인 거니까 여기는 4가 되죠. 그래서 12는 4의 3배다. 정답이 되겠네요. 답은 몇 번이냐면 기역과 디귿이니까 답을 3번에 마킹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전문항들을 제가 좀다 풀어봤고요. 요점은 뭐 하나입니다.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은 좀 알고 들어가는 게 좋은데 그것이 두 개다. 첫 번째는 코프트와 오프트는 그릴 줄 알아야 돼. 마치 김치를 버무리듯이. 우리 학교 선생님이 한 표현이에요. 꼼꼼하게 풀면 시간 안에 못 푼다. 지금 과학은. 슥슥 그려야 돼.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코프트, 오프트는 이렇게 슥슥 그리는 연습들을 조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백지에다가 코프트, 오프트를 한번 그려보시는 것이 좋죠. 아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보고요. 여러분들은 그 로그인하게 한 문항이 뭘까요? 좀 궁금한 그런 시간이어서 그걸 좀 공감하는 시간을 좀 잠깐 갖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이제 뒷강의에서 풀어드렸던 것들은 이제 50번부터 풀어드렸으니까 넘겨봅시다. 다시 과거로 가서 53번 좋습니다. 53번. 53번을 잠깐 좀 볼게요. 이거에서 요거를 잘 봐야 돼요. 요렇게 생긴 게 뭐냐 하나 물어보면 문제에서 일주기라는 말이 들어가면 H가 들어가 있어요. H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요 자리는 이제 H와 결합됩니다. OH-의 모습이 이제 이렇게 생긴 거니까, 그런 것들은 좀잘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뭐더 언급할 내용은 뭐 따로 없습니다. 54번에 전기 음성도는 외워라. 외워라. 1년만 딱 써먹고 이제 버려야 돼요. 왜냐면 내년에는 숫자가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는 외워라. 이 숫자를. 그 다음에 56번 볼게요. 여기. 이 56번에서 포인트는 뭐였냐면, 바로 디귿이에요. 그러니까 디귿이라는 선지를 구할 때, 뭐 누군지는 알아야죠. 근데 이걸 그릴 때, 슥슥 그려야 돼. 어떻게 그리라고? 슥슥 그려야 돼. 그러니까 좀 연습을 하셔서, 이게 뭐다라고 하면 점 찍고 계시면 안 되고, 바로 그리면서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57번인데요. 자, 어디부터 보라고 그랬죠? 제가? 가나다에서? 얘부터 보는 거예요. 이 꼴이 어떻게 생겼죠? 코프트. 코프트. 그러니까 Y가 F라는 것을 단박에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F2니까 이거는 OF2죠. OF2. OF2. 오프트와 COF2. 코프트는 88의 형제. 그러니까 비공유를 외워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비공유를 또 세고 계시면 안 되고, 이두 개는 외워라. 그렇게 보죠. 제가 이제 뭐, 시험 전에, 그러니까 수능 전이죠. 그러니까 제가 학교에서 이렇게 근무할 때는 아이들에게 이제 11월에 얘기를 해요. 마지막에 애들한테. 야, 마지막에 이제 학교에서도 이렇게 막 찍어주거든요. 야, 이런 것들은 시험이 너무 잘 나오고, 수능특강이랑 수능 완성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들이니까 속는셈 치고 외워라. 그렇게 할때 애들한테 이거 정말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겠어요. 이게 제 스타일인데, 저는 이게 아이들 머리에 그냥 진짜 넣어주고 싶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면 머리에 넣어줄까? 그 애들한테 얘기하죠. 이게 지금 시험지에 인쇄되는 걸 상상해라. 시험지에 이 코프트와 오프트가 막 지금 인쇄가 돼서 박스에 실려갖고 각 학교로 가는 것들이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절박하죠. 이거 진짜 나올 것 같다. 그지? 그 정도로 연습을 하고 시키고 제가 보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코프트와
오프트예요. 그 중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시험장에서 이걸 딱 보면 이거 COF2가 딱 떠오른단 말이야. 그러면 요거 F잖아. 그럼 요거 F네. 그럼 오프트 882. 그 손이 가는 기적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외우라고 했던 것들은 반드시 꼭 외워주시고. 그러면 선생님, 나는 어떻게 알죠? 이건 모르지, 나도. 그러니까 가나다에서 하나를 명확하게 잡으면 나머지는 이렇게 나비 효과처럼 풀릴 거예요. 나머지는 현장에서 여러분들 유연하게 대처하시고. 이걸 다 찍으면 제가 신이겠죠, 그죠? 다는 못 찍어요. 딱두 개. 코프트, 오프트. 잘 기억하시고. 자, 넘어가죠. 쭉 넘어가서. 정리를 하는 것보다 이렇게 좀 다시 되새김질 하는 게더 좋을 것 같네요. 자, 몇 번을 가냐면 61번 잠깐 볼게요. 61번. 자, 61번에서도 역시 전기 음성도는 좀 외우고 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서 제가 몇 가지가 지금 시험지에 곡이 써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F와 O와 N. 요세 개는 전기 음성도를 외우십시오. 3대장. 폰. 여보세요. 폰. 이렇게 외우란 말이야. 그렇게 알겠지? 폰. 이렇게. 그래서 얘는 얼마냐면 4.0. 요게 3.5. 요게 3.0. 규칙성을 빨리빨리 찾으세요. 0.5씩 점프 뛰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하나 더. 요 CL. 요게 3.0. 그래서 요렇게 4개 정도는 외워두시면 저 문제가 깔끔하게 풀릴 겁니다. 선생님, 근데요. P는 없잖아요. 이건 내가 못하지. 이거 내가 다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거 정도는 외우시고 저런 P라는 것들은 현장에서 이렇게 유연하게 푸시는 것이 좋아요. 여기까지. 자, 펜을 바꿀게요. 요네 개는 뭐 압도적으로 나오고요. 여유가 있다면 요 탄소를 외워두시는 것이 좋아요. 탄소. 탄소는 2.5야. 그러니까 4.0, 3.5, 3.0, 2.5. 0.5씩 딱딱딱 뛴단 말이죠. 그죠? 좋아요. 여러분 여유 있나요? 있다고 해봐, 빨리. 있죠? 하나만 더 알아두세요. H의 전기 음성도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값은 얼마냐면 2.1이에요, 2.1. 그래서 요게 2.5, 2.1. 그래서 탄화수소, 이런 것들은 시험에 결부가 잘 되니까 외워두고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펜을 바꿀게요. 여러분 여유 있나요? 이따 해봐, 빨리. 있죠? 하나만 더 알아주십시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요 밑에 나트륨인데요. 이 나트륨의 전기 음성도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요 숫자를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값이 얼마냐면 요게 0.9입니다. 그래서 머리에 넣으실 때는 나는 0.9, 들어갔어. 외우란 말이야. 나는 0.9. 그래서 나트륨은 0.9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제할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좀 잠깐만 소개를 해볼게요. 자, 이 중에서 요 박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박스면 이 중에서 어떤 카드 두 장을 탁 뽑아요. 카드 두 장을 뽑습니다. 그 카드는 뭐 이렇게 두 장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두 장, 그건 모르죠, 뭐 그죠? 어떤 카드 두 장을 뽑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일반화를 쓸수 있냐면 뭐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네요. 한번 써볼게요. 어떤 카드 두 장을 뽑으면 X라는 카드 한 장, Y라는 카드 한 장,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들의 전기 음성도 차이가 3.1이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들의 차이가 3.1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나뉘죠. 꼼꼼하게 앞에서부터 풀고 싶은 학생들이 있고, 어떤 학생은 뭐 이걸 X라 하면 3.1 더하기 X,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라는 값을 외우고 들어가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이 값과 이 값의 차이라는 것들을 바로 알죠. 3.1은 4.0과 0.9. 나는 0.9. 이게 딱 떠오른단 말이야. 그러면 이 값은 뭐냐면, NA와 F의 결합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수 있고, 그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온 결합의 형태다라는 것들도 좀 빠르게 찾을 수 있으니까, 이 파트는 뭐 제가 자꾸 시간을 쓴 이유가 뭐냐면, 출제하는 사람은 되게 쉽게 내요. 왜냐? 이게 스무고개 같거든요. 여러분, 스무고개는 출제하는 사람 쉽죠? 내 마음속에 어떤 걸 하나를 간직해 놓고 힌트를 조금씩 준단 말이야. 근데 맞추는 사람 입장에서는 경우수가 너무 많으니까 어렵단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NAF를 딱 숨겨놓고 알려줘요. 그럼 이제 뭐 쉽게 내는데, 근데 맞추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도 조합해보고 이것도 조합해보고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기 음성도는
외워라. 알겠죠? 충분히 하실 수 있고. 다음 문제 62번. 이거 참 좋아요. 예전 기출에서는 저 H 대신에 F를 줬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F와 H는 동일하게 결합선이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냥 바로 풀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H인지 F인지의 차이인 거지 본질은 똑같다. 이지 그럼 어떤 본질이냐? 뭔가와 뭔가의 H2다. 그럼 COF2 또는 COH2. 그렇게 가면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게 어떤 구조인지를 찾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보니까 얘는 비공유가 없다라는 건 뭐야? H는 비공유가 없으니까 그럼 이 자리가 뭐냐면 얘도 비공유가 없는 탄소는 비공유가 없거든. 탄소일 것이다. 그러면 C 하나의 H는 4일 거니까 CH4다라는 것들을 유추하면서 슥풀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복기해 보시고 자, 넘어가서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64번이었어요. 그러니까 64번에서는 뭔가의 2, 뭔가의 2. 그러면 N2거나 O2거나 F2거나. 그래서 그거는 한 번에 규율법을 쓰는 수밖에 없으니까 너무 그냥 바로 접근하지 마시고 그렇게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얘기들을 제가 또 다시 한번 더 문제들을 곱씹어보는 그런 시간들 좀 가졌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떤 이야기들이 좀 흘러가는지 그 이야기들을 좀 매핑을 하고 마무리를 좀 할게요. 자, 이쪽 가봅시다. 그런 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자, 마지막. 저하고 만나는 것은 몇 단원이냐면 3단원이에요, 3단원. 3단원. 그전까지는 몇 단원이었냐면 2단원이었겠죠, 그죠? 2단원. 그러니까 2단원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가장 기초적으로 다루는 거냐면 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원자의 기본적인 구조, 뭐 이런 것들이 원자야라는 얘기를 했고, 1번. 자, 두 번째는 그것을 주기율표로 배웠을 거예요. 주기율표. 원자가 어디 있고, 여기 있고, 이렇게 해서 1번에서 20번까지를 쭉 배웠다면, 지금부터는 여기를 X라 놓고, 여기를 Y라고 할게요. 이 중에 몇 장의 카드를 뽑아요. 해서 조합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1번. 결합이에요, 결합.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각각의 원자를 배웠다면, 지금은 뽑아서 그걸 도킹시키는 거죠. 결합을 시키고. 자, 2번. 자, 두 번째 이제 무엇에 대한 얘기는 거냐면 이 결합을 시킨 것이 극을 띠는지 안 띠는지를 확인해요. 극성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두 번째는 이 결합을 어떻게 생겼는지 너 알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 이게 어떤 구조를 갖는지 알아? 이게 이제 두 번째 흐름이에요. 구조에 대한 얘기. 자, 그럼 이제 구조에 대한 얘기들 나오면 이제 여기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점을 찍을 줄 알아야 돼. 루이스의 전자 점식. 루이스는 일생을 점을 찍던 사람이에요. 모든 걸 점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밑줄. 그래서 루이스의 전자 점식을 그래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렇게 해서 만든 분자가 극을 띠는지 안 띠는지를 물어봐요. 분자의 극성을 물어보는 게 이제 그 다음 타자가 되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제 어떤 것들로 흐름이 이어지냐면,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극성을, 요두 개를 너 구분할 수 있어? 요 능력을 좀 보는 겁니다. 결합의 극성과 분자의 극성을 비교하는 거. 요렇게 이제 다음 이야기들이 흘러가고요. 그 다음 이제 3번으로 가보죠. 3번.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나중에 전자쌍. 끼리는 서로를 밀어내거든요. 그래서 전자쌍 반발 원리라는 개념을 이제 갖게 됩니다. 요걸 이제 대학에 가면 어떻게 표현하냐면 VS, EPR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르쳐 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VS, EPR. 좋아요. 그래서 VS는 무엇의 약자냐면 가장 바깥쪽 껍질, 밸런스 쉘이라 부르고요. 그다음 일렉트론 페어, 전자쌍 간에는 리펄전, 서로를 밀어낸다라는 원리니까 그런 것들은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흐름이 이어지면 마지막으로 이제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4단원이에요, 4단원. 이 4단원의 핵심은 이제 무엇이 되냐면 이제 평형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평형. 이 이야기가 끝나면 이제 평형입니다. 그러니까 난이도로 본다면 여기서 별이 한, 뭐 똑같은데 이쪽 다시 가보면 1단원이 별 4개, 별 4개.
여기가 이제 뭐별 하나, 별두 개, 이 정도 됩니다. 조금 어려우니까 별두 개, 별세개 정도 되고, 여기가 엄청 어려워요. 그러니까 마지막 4단원. 이 평형. 평형에서 이제 산염기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산안원에 대한 얘기. 요 1단원하고 4단원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조금 집중적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이냐. 요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제가 수업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건 3단원에 대한 얘기인데, 이 구조에다 동그라미 잠깐 해볼게요. 구조. 구조. 이 구조는 시험장에 나오는 게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슥슥 그려라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잘 나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리는 거거든요. 그걸 한번 정도는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1번 써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가 있냐면, H2O2, 이거 잘 나와요. H2O2. H2O2는 이렇게 그리면 돼요. H2O2. 요렇게. 요렇게 그리면 되겠고, 요 H에다 동그라미 쳐볼게요. 이 H 대신에 요 자리가 결합선이 하나니까, 이렇게 F로 바뀌어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빨리빨리 적응하시면 됩니다. 자, 연습해보고. 자, 두 번째. 자, N2, F2가 나올 때가 있고요. N2, F4가 나올 때가 있어요. 잘 구분해보고. 자, N2, F2는 이렇게 그려져요. N2, F2. 그럼 N은 결합선이 3개니까 이제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고요. N2, F4는 N2에다가 FF 요렇게 그려주면 돼요. 그때 이 비공유 같은 경우는 다 찍을 시간이 없으니까 중심만 찍어주면 돼요. 여기 요렇게 찍어주고, 찍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도 요렇게 찍어주고, 여기다 요렇게 찍어주는 연습이에요. 그렇게 가시면은 뭐 제일 좋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들을 좀 마무리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잘 나오는 것들. 그래서 그것이 바로 뭐냐면 코프트예요. 코프트. 코프트는 이제 요렇게 생긴 거, FF 마치 로켓처럼 생겼으니까 이런 것들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요 비공유를 물어보면 요 쌍에 비공유 두 쌍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비공유가 세 쌍이 있으니까 합쳤을 때 비공유를 다 더하면 8이 나온다는 것들도 굳이 점 찍지 마시고 좀 알고서 들어가시는 것이 좋죠. 마지막 4번. 그 다음에 잘 나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OF2예요. OF2. 그래서 OF2는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네들의 비공유가 몇 쌍이냐면 여기 두쌍 있고 여기 세 쌍씩 있으니까 다 합쳤을 때 8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OF2와 코프트는 형제다. 88이 형제다. 그런 것들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3단원, 4단원, 뭐 조감도라고 하죠. 새가 위에서 내려보다 보듯이 우리가 지금 어디 정도 왔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좀 의미가 있어서 제가 시간들을 좀 쓰고 있는데요. 지금 이 전체적으로 저하고 만난 것은 3단원에서 만나기 시작했고요. 지금 어디 정도에 위치하고 있냐면 드디어 이제 구조까지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를 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어떤 분자의 구조와 극성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로그인하게 된그 문항들을 반드시 꼭 후기에다가 기록을 해주시고, 저는 제가 하나씩 답변해드리면서 제가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정라입니다. 자, 오늘 11강이죠. 11강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6회분 1번부터 10번까지 저와 함께 해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에 앞서 여러분을 위한 긍정의 한 줄. 우리는 희망에 따라 약속하고 두려움에 따라 행동한다. 이걸 좀 해석한다면 이런 뜻인 거예요. 이상과 현실의 어떤 간극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것에 대해 희망을 가졌을 때 뭔가 하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 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 그걸 실행에 옮겨서 행동하다 보면은 이게 될까 하는 불안감에 이제 사로잡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이상과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행동했을 때의 어떤 그 마음가짐대로 안 이루어지는 형태의 나타난 행동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극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행동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자세를 통해서 단지 이상이뿐만 아니라 그 이상을 현실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역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그럼 가보도록 하죠. 자, 1번. 다음 강연에서 설명하고 있는 생애발달 과정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헤비거스트의 생애발달 단계와 관련된 내용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3세에서 6세경 아이들을 여기 딱 힌트가 나와버렸어. 어휘력은 급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언어발달뿐만 아니라 행동에 있어서 모방에 많이 의존하기 때문에 이때 부모는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는 거죠. 3세에서 6세, 대략 뭐 2세에서 한 6세경 사이로 우리는 영아기가 아닌 유아기죠. 그 밑에 영아기고 그 다음이 유아기. 그래서 이건 유아기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유아기다라는 거. 자, 그럼 유아기와 관련된 내용을 보기 선택지에서 우리가 고르면 되겠는데, 이 유아기 때 보게 되면은 어휘력이 이제 급속하게 증가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자신만의 독대와 같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는 경향들이 좀 있죠. 그리고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옛날에 과거의 어떤 그 학자들의 어떤 좀 안 좋은 실험인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간에 말을 이 시기에 또 많이 안 했던 애들이 나중에 이제 말을 잘 표현 못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라는 그런 어떤 실험 결과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기본 생활 습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 습관을 이렇게 익히는 것도 또 중요한 시기이기도 하죠. 자, 기억 볼게요. 독배와 같은 자기중심적 언어를 많이 사용한다. 이건 유아기 때 나타나는 증상이죠. 그 발달 단계의 과정이죠. 내용이죠. 그다음 니은. 신체적 성장이 가장 빠르게 이루어지는 시기는 영아기예요. 영아기다라는 거. 디귿, 가설을 통해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사고가 가능해진다. 이 시기는 언제? 청소년기죠. 정답은 기억 하나네. 1번이 정답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보고 헤비거스트는 뭐 어떤 식으로든 꼭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면 좋을 것 같고, 각 시기별로 특징적인 거 있죠. 특히 이제 청소년기 이후부터 노년기까지가 굉장히 출제 범위가 자주 출제되는 범위의 내용들이니까, 거기에서 핵심적인 키워드, 제가 특강 시간에 완성 시간 또 문제 풀 때마다 강조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하게 되면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CEO 자서전 내용의 일부이다.

디자이너 CEO 한복 명장으로서 한국 전통의 의상인 한복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현대 그리고 세계에 알리는 데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했어요. 자, 여기까지 내용적으로 볼때 우리가 이거를 요약해서 우리가 본다면은 장인 정신이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죠. 자, 마지막 문장 보게 되면 하늘이 정해준 직업이라 믿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주어진 것처럼 이제 일하는 거 뭐예요? 소명의식이죠. 소명의식. 그쵸? 그 정답은 뭐야? 2번이네. 장인정신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가 바로 이 2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알수 있죠. 우리 장인정신과 관련돼서는 보통 전통 문화와 전통 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시문이나 어떤 사례가 주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패턴을 보게 되면, 그죠? 창의성과 도전정신 엿볼 수 있다? 엿볼 수 없죠, 여기서. 어려운 상황에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며 성실하게 노력하는 실천적인 자세를 가진다? 요 제시문하고는 전혀 관계없겠죠. 그다음 훌륭한 판단력과 의사결정을 가지고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안을 탐색한다? 역시 제시문하고 관계가 없고. 마찬가지 5번도 개인과 사회 이익 창출에 대한 건전한 직업을 가지고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진다. 이것도 좀 유사할 수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건 역시 장인정신과 특히 하늘이 정해준 직업이라 믿고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소명의식을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3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사례에서 약사 단체가 요구하는 기업의 형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단 기업의 출자 형태에 따라 분류한다 했고, 자, 보건복지부는 고령화 및 지역 의료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인 약국 설립을 허용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약국을 어떤 형태의 기업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두고 약사 단체와 일부 투자자 간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자, 약사 단체들은 약사는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직으로 외부 자본이 약국 운영에 개입하면 복약 지도가 약화되고 또약 판매가 지나치게 영리화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약이라는 것은 거기 기업이 들고 그 기업들이 그 약을 많이 팔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익을 취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영리화 형태로 돼서 지나치게 영리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약사들만, 요거네, 요거 핵심이. 약사들만 무한 책임을 지는 형태로 법인화만 주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경우 2인 이상의 약사가 공동으로 회사에 대해서 어떤 책임? 무한 책임을 지며 외부 투자 없이 직접 운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무한 책임 사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회사. 무슨 회사? 한명 회사죠. 한명 회사다라는 거알수 있죠. 그럼 한명 회사와 관련된 답지를 우리가 찾으면 되겠죠. 사원총회에서 의사결정을 진행한다. 이거는 유한 회사죠.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한다. 이건 협동조합이네. 다음 필수기관으로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가 설립된다. 요거 3대 필수기관. 주식회사에 대한 거죠. 주식회사의 3대 기관이에요, 이게. 필수기관. 그 다음, 증권을 발행하여 일반 대중으로부터 자본을 조달한다. 무슨 회사? 역시 주식회사다라는 거. 사원은 다른 사원의 동의 없이 그 지분을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가 바로 한명회사죠. 무한 책임 사원으로 구성된 한명회사죠. 요거 말고 또 하나 있죠. 합자회사. 합자회사에서 무한 책임 사원은 우리가 지분을 양도할 때전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합자회사에서 유한 책임 사원은 무한 책임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되지만 반면에 무한 책임 사원 같은 경우는 전 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에서는 무한 책임 사원이기 때문에 전 사원의 동의 없이는 그 지분의 일부나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가 정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3번의 정답은 5번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3번 문제도 해결해 봤고 3번 문제 같은 형태, 즉 회사의 어떤 형태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특징들 이런 것도 우리가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 반드시 필수적으로 우리가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아마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문제 가

보도록 하죠. 다음 사례에서 A 기업이 개선해야 할 기업의 부문별 경영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국내 제조업체인 A 기업의 재무팀장 김모 씨는 회사의 자금을 관리하는 핵심 인물이었다. 자, 그는 자신이 오랫동안 회사의 신뢰를 받아왔다는 점에서 점을 이용해 회사의 투자 예산을 빼돌려 여기 뭐 나오네. 투자 예산을 빼돌려 개인적인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에 사용했으며 총 1,500원에 유용했다. 와, 엄청나게 큰 돈을 이제 유용했네. 그죠? 자, 그러나 외부 감사인 장부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면서 범행이 발각되었다. A 기업의 기업 이미지가 실추되었고 주가가 급락했다. 이 사건은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는 사례이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서만 본다면은 앞에 회사의 투자와 관련된 것들 뭐 등등 이런 것만 보게 되면은 재무 관리라고 우리가 볼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건은 핵심 여기야.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일깨우는 사례가 되었다를 통해서 우리가 뭐에 대한 것을 알수 있다? 회계 정보 관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죠. 1번, 기업을 조달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이거는 재무죠, 재무 관리다라는 거. 2번, 기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개발한다. 이거는 인적 자원 관리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번 보니까 고객의 욕구를 분석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케팅 관리다라는 거. 네 번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물자, 설비, 기계 등을 획득하고 관리한다. 이거는 생산 관리네. 기업 경영에 따른 투명한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공정한 재무제표를 기록한다. 이 5번이 바로 회계 정보 관리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문두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A 기업이 개선해야 할 기업의 부문별 경영 활동이야. 즉, 개선해야 될건 뭐야? 이 사건을 통해서 뭐야? 내부 회계 관리 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사례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개선돼야 될 내용이라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사실 기업에서 그 회계의 어떤 부정 문제로 인해서 실제로 많은 상장 기업들이 주가의 어떤 변동폭을 아주 크게 가져가는 사례가 있죠. 그냥 말 그대로 급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의 이제 여러 사례들이 여러의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실추, 이미지 실추로 인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회계예요. 그래서 회계의 투명성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회계 장부라는 것은 숫자로 표현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숫자를 잘못해서 오기할 수도 있겠지만은 좀거 장부 자체를 조작할 수도 있거든. 그걸 통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만큼 회계는 아주 투명하고 그다음에 신뢰성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정직하게 회계 장부가 작성이 이루어져야만이 투자자들이 그 회사를 투자할 때뭘 보고 판단할 것 같아요? 당연히 회계 자료를 보고 판단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검색창에서 여러분이 뭐 유명한 그 기업 이름만 쳐도 내뭐 어떤 검색창에서 나오게 되면은 재무제표가 다 공개돼요. 분기별로 매출액부터 재무상태 이런 거다 재무제표가 다 공개가 되는 거죠. 그걸 보고 아, 이 기업이 굉장히 매출이 잘 일어나고 있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도 있고 근데 그 매출이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면 이거는 굉장한 투자자들한테 굉장한 피해를 가져다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간혹가다 이제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 투자자들이 피해가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회계 정보 관리는 굉장히 투명하게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만큼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사실은 외부에 공개되는 우리의 회계 자료가 어쩌면 그 기업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자, 4번 문제 해결해 봤고.

5번. 다음은 데이터 센터 구축을 위한 입지 선정 보고서이다. A에서 E 중에서 데이터 센터 구축하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했어요. 숨은 그림 찾기 같아. 그죠? 예. 데이터 센터 구축 시 주요 고려 사항이에요. 자, 1번 봤더니 1순위는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지 않으면 이제 구축이 불가하다라는 거.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 지진이라든가 이런 위험 지역에 가까워서는 안 된다는 거잖아. 그죠? 자, 2번. 2순위는 공업용수 및 배수가 용이해야 하므로 강이나 바다에 가까워야 한다라는 거. 여기 강은 여기 있어. 그쵸? 강은 여기 있고 여기는 지진 위험 구역이야. 그쵸? 자, 어쨌든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지 않으면 구축 불가니까 지진 위험 지역이 여기까지 있으니까 결국 이는 할수 없다라는 거잖아. 그지? 자, 공업 용수 배수 용이함으로 강이나 바다 근처에 가까운 거는 일단 D가 제일 좀 가깝고 뭐 C도 뭐 거리상으로 볼때 가까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간 자, 그다음 나머지 볼게요. 3순위. 전력 공급이 원활해야 하므로 발전소하고도 가까워야 돼. 발전소하고 가까워야 돼. 그죠? 그다음에 4번. 토지 가격이 싸해야 해요. 5순위가 세제 지원 제도가 좋아야 한대요. 자, 특이사항으로 봤더니 데이터 센터는 전자파 우려로 인한 주민 혐오 시설이기 때문에 시민 거주지 근처에 허가가 나지 않는데요. 시민 거주 단지는 여기야. 결국 A랑 B는 허가가 나지 않는데. 그럼 제외될 곳은 A, B, E야. C 아니면 D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강이나 이런 거에 가까워야 되고 발전소가 가까워야 돼. 그치? 자, 그러면 비교표를 보게 되면 결국 C 아니면 D라는 거잖아. 그럼 C하고 D를 비교해 보자는 거야.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C는 싸. 근데 기반 시설이 지원이 없어. 그쵸? 자, D는 봤더니 토지 가격이 C보다 비싸지. 제일 비싸. A, B, C, D 중에. 자, 그런데 뭐가 있느냐? 여기 보니까 특이사항에 건축 부지는 국가가 이제 지원해 준다는 거야. 그러면 건축 부지를 지원한다라는 것은 이 토지 가격 500만 원이 세이브가 되는 거잖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반 시설도 잘 갖춰져 있고 법인세 감면 혜택도 역시 본다라는 거야. 결론적으로 이 토지 부분의 가격은 C보다 비싸지만은 이걸로 지원을 통해서 상쇄가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여기에 모두 충족하는 것, 가장 가까이 충족하는 것은 어디다? D가 된다라는 거알수 있죠. 이 문제는 말 그대로 1순위부터 5순위까지 내용을 분석을 토대로 위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함으로 인해서 어디 위치하면 가장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거죠. 그쵸? 예. 네. 그래서 이러한 곳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정답은 D가 된다라는 거야. 어렵지 않은 거지, 사실은. 입지 선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제시문만 잘 읽고 분석하게 되면 어느 곳에 위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거기에서 여기다가 특이사항이 요것만 딱 제시가 됐기 때문에 눈에 딱 튀는 거야.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4번 D가 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번 문제 해결해 봤고 자, 6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특강 이제 절반 정도, 완성이죠? 완성 절반 정도 이제 끝나가는 상황이잖아요. 5강까지 받고 이제 6강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1번부터 20번 중에서 나오는 패턴들이 비슷하다라는 거알수 있고요. 여기서 비슷하다는 개념 뭐냐면, 아, 나왔던 내용 요소를 가지고 그 안에서 문제가 만들어지는구나. 마찬가지, 본 수능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특강 완성, 특강뿐만이 아니라 완성에서 1번부터 20번까지 중에서 그 중요하다라고 판단되는 내용 요소를 가지고 20번까지 문항이 구성돼 있잖아요. 그 내용 요소가 결국에는 수능 시험으로 직결돼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이 이제 남은 기간이 이제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이 방송을 보는 기간에서 내가 뭐두달 남겨놓고 보고 있다. 혹은 내가 지금 여름방학이니까 이제 보고 있다라고 할수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이제 완성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더운 날씨, 이 여름 기간에는 특히나 체력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제 수능이 앞에 두고 올수록 체력이

급격히 꺾이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그 체력을 탄탄하게 유지한 학생들은 결국 본 수능에서도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 체력적인 것, 공부에 앞서 체력을 키우는 게 여러분한테 어쩌면 더 중요한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매일 하루 20분이라도 밖에 나가서 뛰든지, 그다음에 좀 체력을 좀 갖추면서 내 몸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체력적으로 여러분한테 단단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조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저도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지지난주도 또 마라톤 대회 나갔다 왔고, 제가 여러분 본 수능에 좀 앞서가지고 10월달쯤에 제가 풀코스를 신청한 상태거든요. 예. 그때 여러분의 만점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제가 풀코스를 완주해서 인증샷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도 내가 여러분의 수능 만점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풀코스 완주 사진을 여러분한테 올릴 테니까 저도 완주하고 여러분도 수능 끝까지 완주해서 꼭 1등급 받는 그 모습을 저도 보고 싶습니다. 아셨죠? 여러분한테 약속할게요. 전 풀코스 완주. 여러분은 수능 1등급. 오케이? 잘 알아들었죠? 자, 6번 가보도록 하죠. 다음 인터뷰에서 A씨의 업무에 해당하는 서비스 생산 방식은? 했어요. 자, 리포터가 무슨 일을 하시죠? 했더니 A씨가 얘기해요. 아, 공항 위탁 수화물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만으로도 사실 정답이 바로 돼. 그쵸?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정답을 바로 알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끝까지 한번 읽어보죠. 리포터가 일을 할때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뭔가요? 했더니 A씨가 항공사별로 수화물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규정에 맞추는 것이 가장 힘들고 신경 쓰입니다. 모든 항공사가 수화물 규정을 통일하면 좋을 텐데요. 했어요. 자, 규정은 항공사별로 특징을 고려해 수화물 서비스를 가장 효율적으로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위의 서비스 과정을 표준화, 분업화할 수 있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각기 다른 것이 당연합니다. 자, 서비스 제공 방식이 제조업의 생산 시설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비스업에서 제조업 생산시설 가장 유사한 형태의 저 방식은 뭐죠? 바로 생산 라인 접근 방식이죠. 그래서 첫 문장의 위탁 수화물 서비스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고 그 생산 라인 접근 방식의 가장 큰 특징이 이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서비스의 생산 방식 중에서 생산 라인 접근 방식이다라는 거알수 있죠. 자, 그렇다면 다양한 서비스를 자유자재로 제공하긴 어렵겠네요. 그렇긴 하지만 수많은 물류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하는 것과 생산 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더 많은 고객에게 만족을 주는 방법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여기 내용은 첫 번째, 여기 공항에서 위탁 수화물 서비스라는 거. 그다음 두 번째, 이 위탁 수화물 서비스, 즉 생산 라인 접근 방식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은 여기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걸 토대로 우리는 생산 라인 접근 방식이다라는 거알수 있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정답이네라는 거알수 있고, 고객 참여 접근 방식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예요? 셀프 주유소 있죠. 셀프 구비기로 해서 우리가 직접 참여를 하는 그런 방식을 말하는 거고, 고객 접촉 접근 방식은 우리가 다른 말로는 서비스 내용 접근 방식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두개 같은 거야. 3번과 5번은 같은 답이다라는 거알수 있고, 이 고객 접촉 접근 방식은 크게 고접촉이냐 저접촉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서비스의 어떤 다양한 것들이 다르죠. 고접촉 같은 경우는 호텔이라든가 이제 병원 같은 그런 서비스들이 고접촉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고, 그다음에 저접촉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게 택배예요. 그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우리가 고객과의 접촉이 거의 없죠, 사실은. 택배 화물이랑 이런 택배 같은 것들, 우편이라든 이런 것들 놓고 가잖아요, 그죠? 예, 접촉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저접촉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죠. 고객 응대 접근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 실질적인 고객과의 어떤 응대에서 일어나는 그런 서비스들이니까 비행기에서 우리 승무원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거기에 이제 어떤 우리 좀 퍼스트 클래스다, 비즈니스석이다, 이코노믹에다가 좀 다르게

우리가 또 응대를 좀 다른 서비스를 또 제공하기도 하고 이런 응대를 하는 데서 조금 다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이 바로 고객 응대 접근 방식이다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생산 라인 접근 방식이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죠. 자, 6번 문제 해결해 봤고, 자, 7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다음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A씨의 필요한 직업 기초 능력의 하위 영역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어요. 자, A씨는 입사한 지 2년 만에 처음으로 팀의 중간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게, 문서를 작성하는 거네. 그죠? 자, 자신은 없었지만 어떻게든 해보려고 기존 문서를 참고하여 막막한 마음에 형식만 흉내내며 간신히 완성하여 제출하였다 했어요. 이 보고서를 본 B 팀장은 이 문서로는 프로젝트 상황이 전혀 드러나 있지 않아 프로젝트 상황을 알수 없으니 다시 작성해 오라고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서를 이해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능력, 의사소통 능력이죠. 여기에 직업 기초 능력은 의사소통 능력이다라는 거알수 있고, 이 의사소통 능력의 하위 영역에 몇 가지가 있죠. 문서 작성, 문서 이해, 그다음에 경청, 그다음에 의사 표현, 기초 외국어 능력,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게 되면 기억, 경청 능력과 디귿, 기초 외국어 능력이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시간 관리 능력은 우리가 자원 관리 능력이다라는 거알수 있죠. 자원 관리 능력의 하위 영역이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 정답은 기억하고 디귿, 기억하고 디귿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거. 자, 해서 7번 문제도 해결해 봤습니다. 자, 8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 연설 내용에서 강조하고 있는 채용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어요. 자, 우수 인재를 선발하는 것은 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 확보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며,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직무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을 정확한 선발 기준에 따라서 공정하게 채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 채용과 관련된 거네. 결국에는 이 공정 채용도 역시, 어떤 거? 직무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채용하는 형태 중 하나인 거죠, 사실은. 그죠? 공정하게 채용한다. 라는 거. 다시 말해, 채용 절차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기업의 직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구직자가 알기 쉽게 구체적인 채용 공고문을 게시하고 있는지, 직무 능력을 고려한 선발 전형을 운영하고 있는지, 채용 결과에 대한 적극적인 피드백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정한 채용 절차를 경험한 지원자들을 통해 호의적인 기업 평판이 형성되고 우수한 인재의 지원이 확대되어 기업에 적합한 인재를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라는 거였어요. 결국 공정 채용을 통해서 기업의 이미지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능력 있는 직무 역량이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채용하겠다라는 거죠. 1번 비공개 채용 방식이다. 아, 이건 아니지. 당연히 비공개 채용 방식 아니지.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개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학력을 비중 있게 평가하는 채용 방식 당연히 아니지. 지원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되겠지. 이런 거 제공하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공정 채용에 어긋나는 거잖아. 그쵸? 그다음에 채용 직무의 직무 내용 및 직무 능력에 대한 설명 자료를 비공개한다. 비공개하면 안 되겠지. 다 공개해야 되는 거지. 그치? 다 공개해야 된다라는 거고, 입사 지원서에는 직무와 관련한 교육 훈련, 자격 경험 및 경력 중심으로 항목을 구성하여 제시한다. 당연하겠지. 직무 중심으로 이 능력에 맞는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우리가 공정하게 평가를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5번이 정답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8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고 우리 그 제시문만 잘 해석하고 나면은 답을 찾는 애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다라는 거알수 있죠. 자, 이제

5번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NCS 능력단위 리포트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자, 분류번호 나와 있고요. 분류번호는 15, 06, 02, 02, 06이야. 요거는 결과적으로 우리 분류번호를 구분하는 거 앞에서 선생님이 설명했었죠? 두 자리씩. 두 자리씩 해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마지막이 능력단위. 이렇게 되는 거죠. 언더바 20 버전 2라고 하는 20년에 2020년에 뭐다? 수정 보완됐다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죠. 자, 능력 단위명을 봤더니 자동차 배출가스 성능 검사래요. 이 능력 단위에 대한 정의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다음 능력 단위 요소가 나왔어요. 능력 단위 요소. 능력 단위 요소는 배출가스 성능 검사 계획하기. 참고로 저번에도 제가 설명했지만 팁을 드린다면은 능력 단위 요소는 끝에 뭐뭐뭐 하기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다. 없는 것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이 뭐뭐뭐 하기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 자, 수행 준거가 나와 있고 지식 기술 태도가 나와 있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1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중분류의 식별번호는 1호이다. 1호. 1호는 맨 앞이네. 요거잖아요. 그죠? 이건 뭐야? 앞에 두 자리니까 대분류지, 대분류. 그래서 중분류가 아니라 뭐에 대한 거다? 대분류에 대한 거다라는 거알수 있죠? 대분류가 1호. 1호다라는 거. 자, 2번.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 직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뭐라 그런다? 우리가 개념적으로 설명할 때 이걸 우리는 능력 단위라 그러죠? 능력 단위는 뭐다? 자동차 배출가스 성능 검사죠. 근데 여기는 배출가스 성능 검사 계획하기야. 요거는 뭐다? 능력 단위 요소인 거죠. 그쵸? 그래서 아니다. 능력 단위는 자동차 배출가스 성능 검사다이다. 3번. 능력 단위 요소 성취를 위해 도달해야 하는 수행 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이건 뭐에 대한 개념이야? 수행 준거에 대한 개념이죠. 수행 준거 나와 있잖아. 여기. 수행 준거 나와 있죠. 그 정답 몇 번? 3번 정답이네. 그쵸? 4번. 능력 단위를 구성하는 핵심화의 능력 기술을 뭐라 그런다? 뭐에 대한 개념이야, 이거는? 능력 단위 요소에 대한 개념이죠. 능력 단위 요소에 대한 거야. 능력 단위 요소는 뭐다? 배출가스 성능 검사 계획하기죠. 자동차 배출가스 성능 검사. 요거는 뭐야? 이게 바로 능력 단위였잖아. 이게 능력 단위인 거지. 능력 단위 요소는 검사 계획하기지. 그래서 아니다라는 거알수 있고, 능력 단위별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직무 능력이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이거 직기초에 대한 얘기잖아. 그치? 직기초에 대한 얘기야. 직업기초 능력.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제시문에는. 직업기초 능력. 어떤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제시되어 있지 않지. 그래서 5번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정답 몇 번? 3번이 정답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죠. 자, NCS는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나온다는 거야. 아주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NCS 부분은 정말 선생님이 심혈을 다해서 여러분한테 한 장에 요약해서 설명도 했고 판서도 해줬어. 그 부분만 사실 잘 여러분이 이해해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아마 수월했을 거야. 그래서 그 NCS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아주 깔끔하게 요약 정리까지 다 해줬으니까, 그거 까먹었으면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그 부분을 확실히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면, NCS와 관련된 문제 나왔을 때, 어떠한 형태로든 문항이 변형돼서 나오더라도 아주 자신감 있게 여러분이 문제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10번 문제 가보도록 하죠. 10번 문제. 10번 문제 역시 제시문은 굉장히 길지만, 사실은 이것도 역시 굉장히 쉬운 문제다라는 거알수 있을 거예요. 제시문만 잘 읽어도 답을 찾는데 우리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알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취업 성공 체험 수기이다. 이 체험 수기 내용을 보고 취업자가 생각하는 취업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됐어요. 봤더니, 자, 취업 기업은 세모세모 노인복지센터야. 업무 내용 봤더니 주간보호센터 전담하는 거예요. 저는 대학에서 사회복지 전공을 한후 공기업, 공무원, 대학원, 복지관 등의 여러 진로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의 세무세무 노인복지센터에서 주간보호사회복지사를 모집하는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력서를 내기까지 많은 고민을 하였고, 다른 젊은 청년들처럼 더 안정되고 좋은 직장을 얻어 큰 도시로 나가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많은 급여를 받으면서 정규직이 보장되는 것만이 좋은 직장의 기준이라고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야. 그쵸? 어떤 경제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이 들지 않았다는 걸알수 있죠. 그죠? 제가 태어나고 자란 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일한다면 했어요. 도움을 드리고 일한다면 그것도 참 보람된 삶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삶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했어요. 이걸 통해서 볼 때는 우리는 어떤 스스로에게 어떤 자아실현에 대한 부분이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뭐 경제적으로 급여가 많거나 이런 것보다는 자신의 어떤 자아실현에 더 포커스를 맞췄다라는 걸알수 있죠. 모든 일에 정답은 없고 결코 쉬운 일은 없습니다. 스스로 고뇌하고 선택하여 후회하지 않을 길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무엇보다 남이 하려고 하지 않고, 가려고 하지 않는 길을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고 그 자리에서 전문가가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이 되지 않아 낙담하고 세월을 보내고 있다면 조금만 눈을 돌리면 분명 자신이 필요로 하고 할수 있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우리한테, 우리에게 아주 좋은, 어떤 감동을 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실제로, 정말로, 우리가 왜 일을 해야 되느냐, 내가 왜그 직업을 선택해야 되느냐 할 때, 행복이잖아, 사실은. 행복해야 돼. 누구한테 행복해야 돼? 스스로에게. 돈을 많이 주는 직업을 내가 택한다고 해서, 혹은 그한 직장에 간다고 해서 행복할 것인가? 그렇지 않아. 이 세상에 공짜가 없는 거야. 그만큼 많이 주게 되면 그만큼 업무의 강도가 세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더 많고 그러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죠? 1번,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 유지? 아니죠. 아니죠. 제시문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2번, 적성과 능력을 발췌해서 자아실현의 길을 확보한다. 자아실현의 길을 확보한다라는 거죠. 발치하여? 발휘하여가 더 좋은 표현일 것 같아. 그죠? 발휘하여. 어쨌든 정답은 2번이야. 자아실현의 길을 확보하는 것이 바로 제시문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고 판매하여 이윤을 창출한다는 아니고, 그 다음에 기업으로부터 조세 수입을 얻어 공익활동 전개 아니고, 취업 인구수의 산업별 분포에 따라서 산업구조의 변화를 형성하고 예측하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죠. 이와 관련돼 가지고 이 예측해 보니까 그 직업이 이게 더 많다, 더 내가 더 유망하다라 생각해 선택했다 하면 이것도 답이 될수 있겠지만 그런 내용이 없잖아. 온전히 자신의 어떤 적성, 그다음 자신의 능력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자아실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이 제시문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답 몇 번? 2번. 2번이다라는 거. 내가 볼때이 적성과 능력을 발췌하여보다는 발휘하여가 좀더더 좋은 표현일 것 같아. 뭐 이것도 아주 부정확한 표현 아니지만은 발휘하여가 더어더 좋은 표현이다라는 거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이제 해결해 봤고. 자, 제가 준비한 자료는 우리 앞에서 늘 우리는 항상 중심은 헤비거스트야. 아시겠죠? 생애 발달 단계에서의 관련된 문제는 헤비거스트 중심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90% 이상이다. 그건 앞에 특강할 때도 제가 강조했고, 완성해서 앞에 문제 풀 때도 강조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온다면은 헤비거스트의 어떤 선택 답지로서 구성하는, 답지는 헤비거스트로 구성할 수 있겠지만은, 제시문상으로 볼 때는, 제시문에는 이런 에릭슨하고, 그 다음에, 슈퍼의 생애 발달 단계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도 제시문에서는 제시가 될수 있다는 거야. 그 제시문 자료를 보고 우리가 헤비거스트의 어떤 단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발달 과업의 어떤 특징, 그다음

그다음에 발달 과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문제 답으로 찾는 형태의 문제로 출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에릭슨하고 슈퍼 정도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적인 것들은 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에릭슨 하게 되면은 자아 정체감을 주장한 학자죠. 그래서 정체성 발달을 연구한 학자예요. 그중에서도 가장 키는 뭐다? 자아 정체감 형성이다. 즉, 청소년기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룬 시기이므로 자아 정체감 형성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그런 것 같아. 어떤 간극을 갖다가 좁혀나가는 것, 이 마음속에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볼때 좁혀나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등학교 단계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저희 아들도 그렇고, 뭐 딸들도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대학생이 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대부분 이 청소년 시기에 자아 정체감 형성을 하면서 이 간극이 뭐냐면은 어떤 이상하고 현실의 사이에서 내 스스로에 대한 정체감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만들어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 만들어 나간다는 개념이 뭐냐면 실내로 이런 것 같아. 이런 것도 이제 간극을 좁혀 나가는 건데, 예를 들면 우리 남하고 비교하는 것도 하게 되는 거잖아. 청소년 시기에. 아, 다른 집은 굉장히 잘 살고, 쟤는 뭐 유학 갈 정도의 어떤, 집안이 배경이 풍부하고 부모님의 경제력이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를 비교해 보니까 나는 그렇지 못해. 그러니까 그걸 좌절해? 아니야. 그걸 인정하게 되는 거지. 그 인정 자체가 우리는 자아 정체감이라는 거야, 사실은. 그러면서, 아,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면 충분히 나도 더 좋은 기회를 이 세상에 나가서 볼 수도 있지 않겠니? 라고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게 사실은 자아 정체감에서 굉장히 형성하는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에릭슨은 바로 이 자아 정체감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러한 발달 단계에 대해서 제시하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발달 과업인 거고,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인가라는 거야. 극복해야 될 어떤 위기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제시하고 있는 게 바로 에릭슨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생애발달 단계의 내용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그게 해석되고 72년도에 헤비거스트가 생애발달 단계를 제시하거든요. 책에 나와 있는 원문을 보게 되면 72년도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때의 어떤 시기적인 것과 그 다음에 지금의 시기는 좀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이 그 우리나라의 어떤 단계에 맞게끔 다시 조금 가공이 된게 이제 아마 우리가 특강책에 나와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나이에 대한 부분이 조금 옛날하고 다르잖아요. 그죠? 옛날에 72년도만 해도 제가 생각했을 때어그 우리 할아버지 보면은 60세 좀 넘었는데 되게 진짜 할아버지 같았는데 요즘은 안 그렇잖아요. 요즘은 안 그래요. 그죠? 60도 정말 젊은 나이에 해당하는 그런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그러한 나이대, 그러한 어떤 시기에 그런 것들에 대한 발달 과업이 필요하다라고 제시한 게 바로 헤비거스트라는 거. 자, 또 하나 이제 진로와 어떤 직업과 관련돼서도 슈퍼도 굉장히 좀 유명한 학자이긴 해요. 슈퍼에 보게 되면 슈퍼는 좀더 이제 헤비거스트와 연령대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조금 폭이 더 넓은 그런 부분을 알수 있는데, 14세. 우리 헤비거스트로 하면 언제 아동기 정도까지인 거죠. 그죠? 그래서 아동기, 성장기를 이제 아동기까지를 슈퍼는 성장기라고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직업적 자아 이미지 발달, 그 다음에 직업 기초교육 이수하는 시기고, 특히 이제 부모님의 보살핌, 가정과 학교에서 중요한 타인과의 자신을 동일시하면서 자아 개념, 자기 개념에 대해 발달하는 시기다라는 거죠. 이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자아 개념과 그다음 흥미, 능력,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되게 된다라는 거죠. 탐색기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청소년기와 성년기 초기. 나이 들어본다면 이제 보면 15에서 24세니까 성년 초기까지를 우리는 탐색기로 이제 슈퍼는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소년기가 여기에 해당하고 성년 초기가 여기에 딱, 해당하는데 헤비거스트가 딱 그냥 구분 짓진 못하죠. 대략적으로 볼때 그렇다라는 거알수 있죠. 직업 세계에 이제 입문하게 되고 그다음에 원하는 직장에 입사하거나 적절한 직무를 선정한 시기다.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이제 보게 되면 20세

이후에 보통 얘기인 거고, 물론 이게 이 학자가 제시했던 시기는 15세도 일을 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었겠죠. 옛날이니까. 그죠? 자, 자신의 흥미와 능력을 고려한 진로 탐색을 하면서 성인으로서의 삶을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학교 생활, 그다음에 여가 활동, 아르바이트 등을 통해서 자기를 어떤 검증하고 역할을 수행하면서 직업을 탐색하는 시기가 바로 탐색기다라는 거예요. 탐색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탐색기인 거예요. 확립기 하게 되면 헤비거스트로 본다면은 우리가 성년기에 해당하는 시기라고 보는 거죠. 성년기 그다음 중년 초기, 중년기 초기 정도에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가장 사회생활을 가장 이제 활달하게 시작하면서 가장 활발하게 사회에서 성장해 나가는 시기라고 할수 있는 게 바로 확립기죠. 그래서 직업 세계에서 안정과 만족감 및 소속감을 느끼고 지위를 획득하는 어떤 노력, 그다음에 자기 능력을 극대화하는 시기가 바로 확립기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기의 발달 과업으로는 직업 생활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역할과 그다음에 자아 개념에 대해서 실행해 나가고, 그다음 적합한 일을 발견해서 변화를 또 시도하는 시기가 이러한 발달 과업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확립기다라는 거고, 물론 이제 여기도 또 세부적으로 뭐 시행기, 안정기로 나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슈퍼는 또 이렇게 굵직하게 나눈 다음 그 안에서 이렇게 단계별로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 형태로 해서 또 나누고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로 해서 또 안에 세분지긴 했어요. 세분해서 구분해지긴 했지만은 우리가 헤비거스트랑 비교해서 본다면은 요 시기가 거의 그 해당하는 시기에 해당한다라는 거알수 있죠. 유지기가 바로 우리가 헤비거스트에서 얘기하는 중년기에 해당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 생활에서 자신의 위치가 이제 확고해지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안정된 어떤 정서로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시기가 이 중년기, 슈퍼는 이제 그걸 유직이라고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의 강점을 살리고, 그 다음에 생산성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생산성 유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로 나온다라는 거. 발달 과업으로는 직업적 변화 일의 수준에 대해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하다. 마지막 이 세태기가 우리 노년기라고 할수 있는 거죠. 헤비거스트에서는 노년기라고 할수 있고, 내용을 본다면 헤비거스트의 노년기 내용하고 좀 유사한 감이 있죠. 결국 이 시기별로 나와 있는 것들이 헤비거스트의 내용만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학자들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시기를 유추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에릭슨하고 슈퍼의 내용 정도는 좀 이해해 놔두면은 생애 발달 단계 헤비거스트의 이론에 부합해서 제시문으로 제시됐을 때 우리가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불리하는 여자 차영입니다. 재능은 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2027 수능을 향한 수능특강 물리학원 시작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수능특강 교재의 여섯 번째 주제 물질의 전기적 특성 2점 테스트 8번 문항까지 풀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 2점 테스트 9번 문항부터 이어서 문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의 일부를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표는 파장에 각각 람다1, 람다2, 람다3인 빛이 방출될 때 광자 한 개의 에너지 그리고 빛의 진동수를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호의 수소원자 모형에서 식은 딱 하나 있죠. 바로 두 궤도 사이의 에너지 중의 차이를 E라고 할 때 이 E가 플랑크 상수 곱하기 F 진동수로 표현된다. 자, 그리고 진동수라고 하는 것은 뭐다 여러분들? 바로 빛의 속력을 파장으로 나눈 값이다. 자, 그러면 실제로는 일단 람다분의 C는 분수니까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파장으로 주었더라도 우리는 진동수로 먼저 생각한다. 그 다음에 진동수를 뭘로 바꿔주면 돼요? 람다분의 C로 바꿔주면 되죠. 그럼 먼저 파장하고 진동수는 반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증가해? 그러면 진동수는 왼쪽으로 갈수록 증가한다는 거 알 수 있고 람다1, 람다2, 람다3에 대응되는 진동수 F1, F2, F3 이렇게 써놓고요. 자, 그리고 각각 방출되는 스펙트럼 선의 에너지를 보니까 어? 요거 보니까 여러분들 520는 420에 20를 더한 값이네. 그러면 이 식을 다시 요렇게 E equal HF 형태로 바꿔보면 520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 H1 그리고 420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H2 그리고 E0는 플랑크 상수 곱하기 F3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양변에 있는 H 다 소거하고 나면 니은 F1은 F2 더하기 F3이라는 거 알 수 있고 자 기억본으로 보니까 파장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진동수는 파장과 그렇지 반비례 관계가 있죠. 그러니까 F1이라고 하는 것은 람다 1분의 1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F2는 람다 2분의 1, F3은 람다 3분의 1이라고 쓸 수 있고 자, 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자, 원래는 진동수라고 하는 것이 람다분의 C잖아. 그러니까 F1이라고 하는 것은 람다 1분의 C, 그리고 F2는 람다 2분의 C, F3은 람다 3분의 C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C가 다 뭐야? 공통이니까 람다 1분의 1은 람다 2분의 1 더하기 람다 3분의 1 기억 오르 문장이에요. 자, 디귿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디귿번은 H, 아이고 죄송합니다. E0를 H로 나눴어요. E0를 H로 나눴어. 그럼 그게 뭘까? 그치, F3을 표현한 거네. 자, 그리고 람다 1분의 C는 뭘까요? 람다 1분의 C는 F1 빼기 람다 2분의 C는 뭘까요? 바로 F2. 그럼 기억번에서, 아니 기억이 아니고 죄송해요. 니은 F1이 F2 더하기 F3이니까 F3은 F1 빼기 F2 되겠네. 디귿도 옳은 문장이네요. 기억,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바로 두 궤도의 에너지 준위의 차이. 이 차이만큼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죠. 그래서 E equal HF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 F를 람다분의 C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10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호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수 N에 따른 에너지 준이 나와 있고 전자의 전이 AB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가 F0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너지 중위가 숫자로 주어져 있으니까요. 전위 A에서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0.85 빼기 마이너스 3.4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2.552V만큼 에너지가 전위 과정 A에서 방출이 돼요. 자, 그럼 이게 바로 뭡니까? 이 값이 플랑크 상수 곱하기, 그렇지, 진동수 F0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힌트를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전위 B가 있으니까, 그럼 B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마이너스 3.4 빼기 마이너스 13.6이니까요. 10.22V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될 거고, 자, 이것은 또 플랑크 상수 곱하기 진동수인데, 그 진동수가 바로 2.55에다가 4를 곱하면 10.2예요. 따라서 이때 방출되는 진동수는 전위 A에서 방출되는 진동수의 몇 배이다? 4배이다. 그것이 보기 제시문 기억의 내용이에요. 자, 니은 방출되는 빛의 파장 A하고 B하고 비교하는 건데요. 우리가 이미 에너지를 다 구했습니다. 자, 그럼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E equal HF인데 H는 상수니까 E가 클수록 F가 큰 거죠. 자, 그러면 B에서 방출되는 진동수를 FB라고 할때 FB가 FA보다 큰 거야. 근데 진동수하고 파장은 반비례 관계가 있으니까 파장은 B에서보다 A에서가 더 길어야죠. 니은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전자가 n equal 4에서 1로 전이할 때, 전자가 n equal 4에서 1로 전이할 때, 이때죠, 이때. 자, 이때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0.85에서 빼기 마이너스 13.6 계산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느냐? 12.75가 나옵니다. 자, B에서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우리 구해놨죠? 10.22V. 자, 계산하면 12.75가 10.2의 4분의 5배입니다. 디귿, 옳은 문장.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디귿,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11번은 에너지 준위가 주어져 있지 않고, 원자 모형, 그리고 양자 수에 따른 에너지가 표로 주어져 있어요. 그림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양자 수 n equal 2인 상태의 전자가 파장 람다 A를 흡수해서 n equal 3인 상태로 전이한 후 파장이 람다 B인 빛을 방출하면서 n equal 1인 상태로 전이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는 파장으로 정보가 주어지더라도 일단 무엇으로 놓고 푼다? 진동수로 놓고 풉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원자 모형이 있고 표로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좀 에너지 준위가 가시적으로 판단하기가 그치 용이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 얼른 에너지 준위를 그리세요. 그래서 항상 안쪽 궤도 사이에 에너지 준위 간격이 왕창 크게 자 그려놓으시고 각각 양자 수에 따른 에너지 준위. 그리고 이 숫자까지 이거 언제 써? 우리 30분 동안에 20문제 풀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표현하시고요. 그러면 람다 A라고 하는 게 바로 뭡니까? 파장, 람다 A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궤도에서 세 번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 람다 B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궤도에서 첫 번째 궤도로 전자가 방출할 때, 각각 흡수하고 방출하는 파장인데, 파장으로 하지 않고 무엇으로 한다? 진동수로 한다. 그럼 여러분들 숫자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이 화살표의 관계가 바로 뭡니까? 진동수 관계예요. 화살표가 어디가 길어요? B가 길어요. 즉, FA. 즉,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 흡수하는 진동수보다 세 번째에서 첫 번째 궤도로 전자가 방출할 때 아니, 전자가 방출한단다. 그 광자가 방출할 때 광자 한개 혹은 빛의 진동수가 더 크죠. FA가 FB보다 작습니다. 자, 그럼 파장은요?
진동수의 반비례하니까 람다 A가 람다 B보다 더

해야 되겠네. 따라서 기억은 옳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전자가 원자 핵으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전기력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쿨롱 상수이고 얘는 상수니까 신경 안 써도 되죠? 두 전하 사이에 떨어진 거리의 제곱, 그리고 각각 두 전하의 전하량의 곱인데, 자, 원자 핵이 띄고 있는 전하량, 그게 바로 뭐 양상자가 띄고 있는 전하량인데, 그냥 원자 핵이 띄고 있는 전하량, 이렇게 표현하고, 전자가 띄고 있는 전하량, 이렇게 그냥 표현할게요. 그러면, 원자 핵이 띄고 있는 전하량이나, 전자가 띄고 있는 전하량이나, 얘는 변하는 게 아니잖아. 그런데 전자가 두 번째 궤도에 있느냐, 첫 번째 궤도에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거리가 달라지는 거죠. 멀리 있을수록 전기력의 크기가 작아지죠. 가까이 있어야만 전기력의 크기가 더 커집니다. 따라서 전자가 원자 핵으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는 n equal 2일 때, 두 번째 궤도일 때가 n equal 1, 첫 번째 궤도일 때보다 작아야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문장이고, 디귿, 전자가 죄송해요. n equal 2에서 n equal 1로 전이할 때 방출되는 광자 한 개의 에너지가 얼마냐? 자, 그러면 두 번째 궤도에서 첫 번째 궤도로 전이할 때니까 요거 계산하면 되잖아요. 두 번째 궤도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 마이너스 3.4 빼기 첫 번째 궤도에서 전자의 에너지 준위 마이너스 13.6. 계산하면 이거 얼마 나오죠? 10.2 전자볼트가 나옵니다. 디귿 틀린 문장.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하나 정답은 1번이 되겠어요. 그래서 원자 모형이나 표로 나와도 우리가 눈으로 바로 표현할 수 있게끔 전자의 에너지 준위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훨씬 더 눈으로 더 가시적으로 선생님은 더 편하더라고요. 자, 12번 문제 가보도록 할까요? 12번 문제는 평가원에서 얼마 전에 출제했던 문제 유형과 아주 유사합니다. 수소 원자에서의 선 스펙트럼, 수소 기체의 선 스펙트럼 계열이 출제가 된 예가 있었는데요. 먼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되는 빛의 스펙트럼 중 라이먼 계열과 발머 계열 스펙트럼 일부를 파장에 따라 나타낸 것이고, AB는 각 계열에서 파장이 가장 짧은 스펙트럼 선이고, 라이먼 계열과 발머 계열에서 방출되는 빛은 각각 자외선 영역, 그리고 가시광선을 포함하는 영역 중에 하나인데, 자, 요거, 선 스펙트럼 계열, 우리 다시 한번 공부할 겸 해서, 첫 번째 궤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등등등 있겠죠? 라이먼 계열이 뭐예요, 여러분들? 바깥쪽 궤도에서 첫 번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되는 선 스펙트럼을 라이먼 계열이라고 하죠. 발머 계열은 바깥쪽 궤도에서 두 번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이선 스펙트럼을 우리는 발견자 이름을 따서 발머 계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화살표를 보아도 라이먼 계열이 발머 계열보다 훨씬 크다는 거알수 있죠. 발머 계열의 큰 방출되는 에너지보다 라이먼 계열의 두 번째에서 첫 번째로 전자가 전이할 때 가장 작은 에너지가 더 크다는 사실도 알수 있어요. 그러면 자외선 영역하고 가시광선 영역 중에서 에너지가 큰 것이 자외선이죠. 따라서 라이먼 계열에서 자외선 형태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발머 계열에서는 가시광선 형태의 에너지가 방출이 됩니다. 자, 그리고 12번 문제에서 묻지는 않았는데요. 이 표현 알아두세요. A 그리고 B는 뭐라고 했냐면 각 계열에서 파장이 가장 짧대요. 파장이 최소야.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서는 파장을 뭘로 바꿔치기 해야 돼? 진동수로 바꿔치기 해야 돼요. 그럼 파장의 최소라는 것은 진동수는 그치, 최대라는 거예요. 그럼 라이먼 계열에서 진동수가 최대인 A라고 하는 거는 뭐냐? 자, 여기가 무한 번째 궤도의 에너지 중이라고 하면 저 A라고 하는 것은 요거죠. 무한 번째에서 첫 번째 궤도로 전자가 전이할 때 방출하는 빛의 진동수. 그럼 발머 계열에서 진동수가 가장

에너지는 화살표가 긴 A에서가 화살표가 짧은 B에서보다 커야죠. 디귿은 틀린 문장. 옳은 것은 기역, 니은.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2번까지 보어의 수소 원자 모형에 대한 문제를 풀어봤고요. 13번으로 가볼게요. 자, 13번은 이제 고체에 관련된 얘기예요. 고체라고 하면 고체는 에너지 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자, 설명부터 한번 볼게요. 고체에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의 준위 영역을 에너지 띠라고 하고, 원자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원자과 전자가 차지하는 에너지로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가 가장 높은 에너지 띠. 이것을 뭐라고 해? 원자과 전자가 채워진 띠니까 원자과 띠라고 합니다. 자, 원자과 띠. 기역 위에 있는 에너지 띠를 전도 띠라고 하고, 원자과 띠와 전도 띠 사이의 간격이 이 A를 띠 간격이라고 하고요. 항상 전자는 고체에서 이 에너지 띠, 허용된 띠에만 존재할 수 있고, 띠 간격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기역, 원자과 띠는 기역으로 적절하다, 옳은 문장이고요. 띠 간격은 A로 적절합니다. 기역, 원자과 띠는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려면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원자과 띠에는 전자가 이만큼의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는 전자여서, 그럼 얘가 A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면 전도띠로 전이할 수 있는데, 이 원자과 띠에는 전자가 만약 요만큼에 해당하는 에너지 준위를 갖고 있는 전자야. 그럼 이 녀석이 전도띠로 전이하려면 A보다는 더큰 에너지를 흡수해야만 되겠죠? 그래서 고체에서는 원자과 띠에는 전자가 전도띠로 전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는 띠 간격 이상의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이네요.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4번으로 가볼게요. 고체 ABC의 에너지 띠 구조를 나타낸 것이고, 색칠한 부분에는 전자가 채워져 있다고 합니다. ABC는 도체, 절연체, 반도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 ABC 중에서 일단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야 돼. 바로 뭐냐면 B죠. 원자과 띠와 전도 띠 사이에 띠 간격이 없어요. 누가? 도체가. 그래서 B는 도체인 거고, A하고 C는 이제 띠 간격을 비교해야죠. A보다 C의 띠 간격이 엄청 커요. 띠 간격이 엄청 클수록 원자과 띠는 전자가 전도 띠로 전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즉, 전류가 흐르기 어렵다는 거지. 따라서 C가 절연체. 그럼 A는 반도체로 결정이 됐습니다. 기역 A는 도체 아니고 반도체. 도체는 B죠. 기역은 틀린 문장이고요. 전기 전도성은 B, 도체가 가장 좋죠. 띠 간격이 아예 없으니까. 띠 간격이 좁을수록 전기 전도성이 우수한데, 아예 띠 간격이 없으니까 도체가 전기 전도성이 가장 좋습니다. C의 원자과 띠에 있는 전자의 에너지는 혹은 에너지 준위는요, 바로 요 사이에 있는 무수한 수조개의 에너지 준위를 다양하게 가질 수 있어요. 모두 같은 에너지 준위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니은만 옳은 문장이고요.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5번으로 가볼까요? 자, 15번. 가, 나와 같이 동일한 모양과 크기의 고체 A, B를 동일한 전원장치에 연결했더니, 가에서는 전류가 흐르고, 나에서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다. AB는 도체, 절연체 순서 없이 나타낸 거고, 그림 단은 고체의 에너지 띠 구조를 나타낸 거다. 여러분들, 도체하고 절연체 중에 누가 전류가 흐를 수가 있어? 전압을 걸었을 때 바로 누굽니까? 도체죠. 그래서 A는 도체. 그리고 전원장치를 연결해서 전압을 걸어줘도 전류가 흐르지 않은 B는 절연체 되겠습니다. 자, 기억. A는 도체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전기 전도성. 전기 전도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가 흐르기 쉬운 정도를 전기 전도성이라고 부릅니다. 도체가 절연체보다 좋죠. 니은, 옳은 문장. 디귿, 띠 간격은요. 전기 전도성이 우수할수록 띠 간격은 좁다. 도체는 거의 띠 간격이 없다.
따라서 띠 간격은 도체.

A가 절연체 B보다 작아야지. D 간격은 오히려 절연체인 B가 도체 A보다 큰 거죠. 그래서 기역 니은만 옳은 문장.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6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크게 어려움이 없는 문제들이죠.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표는 불순물 반도체 XY 만들 때 규세에 첨가한 불순물의 원자가 전자수 그리고 XY의 주된 전하 운반자를 나타낸 것이고요. XY는 P형, N형 반도체 중 하나라고 해요. 자, X를 보니까 전하 운반자가 전자야. 누굽니까? 그러면 이 X는 그렇죠. N형 반도체죠. 자, 그럼 N형 반도체는 어떻게 만들죠? 불순물의 원자가 전자수가 5개인 원소로 만듭니다. 자, 그럼 X가 N으로 결정이 됐으니까 Y는 P형 반도체겠네요. P형 반도체는 불순물의 원자가 전자수가 3개이고 그렇기 때문에 양공이 만들어지죠? 그러면서 이 양공이 바로 주된 전하 운반자 역할을 합니다. 보기 가볼게요. 기역 번. X는 N형 반도체이다. 옳은 문장이고요. 기역은 4보다 큽니다. 양공은 니은으로 적절하네요.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7번부터 20번까지는 불순물 반도체를 접합해서 만드는 다이오드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7번 그림 가와 같이 PN 접합 다이오드 A 저항 스위치 직류 전원도 있고요. 교류 전원도 있습니다. 스위치를 먼저 A에 연결했대요. 스위치를 A에 연결했더니 전류가 흘렀대, 저항에. 저항에 전류가 흘렀다는 얘기는 결국은 A에도 전류가 흘렀다. 그러면 무슨 방향으로 전압이 걸린 거다? 순방향으로 전압이 걸린 거다. 그럼 순방향 전압으로 연결을 하려면 긴 바디가 플러스 전극, 짧은 바디가 마이너스 전극이에요. 이것도 외우고 있어야 돼. 플러스 전극에 P형 반도체가 마이너스 전극에 N형 반도체가 연결이 되어야만 되죠. 그래서 X는 N형 반도체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림 나는 스위치를 B에 연결했대요. B에 연결하면 이제 교류 전원. 교류 전원은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의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거죠. 자, 그랬더니 교류 전원의 전압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전압이 플러스 값도 있고 마이너스 값도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0부터 t초 동안에 교류 전원의 전극이 다음과 같았다면 전압이 마이너스인 T와 ET 사이에는 교류 전압의 플러스 마이너스 전극의 위치가 바뀐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교류 전원이 이럴 때가 있고 이럴 때가 있는데 언제 A에 전류가 흐를 수가 있을까요? 바로 직류 전원처럼 오른쪽이 플러스, 왼쪽이 마이너스일 때 A와 순방향. 왼쪽이 플러스, 오른쪽이 마이너스면 얘는 N형 반도체의 플러스극, P형 반도체의 마이너스극이니까 얘는 역방향이 되겠죠. 전류가 흐르지 않고. 자, 이때가 바로 순방향이에요. 문제는 2분의 3t일 때 저항의 전류가 흘렀대요. 2분의 3t일 때. 아, 그러니까 2분의 3t일 때 그때 이 교류 전원의 플러스 전극, 마이너스 전극의 위치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사실은요. 요 시간대에 이때가 순방향이니까 이때 저항의 전류가 흐르고요. 그럼 이때는 뭐겠어? 이때는 역방향. 전압 또 이때도 역방향. 그러니까 역방향일 때는 어떻게 돼야 돼? A에 전류가 흐르지 않다가 순방향일 때만 A에 전류가 흐르는 거죠. 자, 니은 스위치를 B에 연결하면 저항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2분의 t일 때와 2분의 3일 때가 서로 반대이다? 아니죠. 그냥 2분의 1이 아니네요. 2분의 t일 때와 2분의 3t일 때 비교하는 건데, 2분의 3t일 때는 전류가 흐르지만, 2분의 1t일 때는 아예 전류가 흐르지 않죠.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반대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디귿, A는 다이오드죠? 한쪽 방향으로 전류를 흐르게 합니다. 자, 어디서 어디로 전류가 항상 흐를 수 있다?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만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17번에는

아이고, X는 N형 반도체인데 왜 이거를 선생님이 O라고 했을까요? 아우, 죄송해요. X는 여기 보이시죠? N형 반도체. 기억은 틀렸고요. 디귿 A는 전류를 한쪽 방향으로 흐르게 한다. 바로 정류작용이죠. 디귿만 옳은 문장,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저지를 수 있는 대표적인 실수 하나를 보여줬어요. 사실 너무 쉬운 거잖아. X가 N형 반도체라는 것은 너무 쉽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오히려 너무 쉬운 마음에 빨리 여기서 답을 찾고 어려운 문제를 풀으려고 선생님처럼 실수할 수 있어요. 이러면 진짜 아까운 거니까 문제가 쉬울수록 더 집중을 하자라는 본보기를 보여준 것이다라고 양해를 바랍니다. 자, 18번으로 가볼게요. 자, 18번은 동일한 PM 접합 다이오드 AB 저항 전압이 같은 직류 전원 두 개. 자, 직류 전원에서 긴 바디가 플러스 전극, 짧은 바디가 마이너스 전극. 자, 표시하시고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A의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가 P-N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고 합니다. 자, 접합면 쪽으로 이동한다는 얘기는 양공과 전자가, 그쵸, 순방향이라는 거죠. 그럼 순방향 전압이 연결됐다는 것은 플러스 전극의 P형 반도체가, 아우,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N형 반도체 쪽에는 전지에 마이너스 전극이 연결됐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자, 그리고 보니까 B에도 X가 있네? 아, 그러면 B는 왼쪽이 P형 반도체, 그러면 오른쪽은 N형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보기 볼게요. 스위치를 A에 연결을 하면 A에 연결했더니 B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전극의 N형 반도체, 마이너스 전극의 P형 반도체니까 역방향 전압이 걸려서 B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겠죠. 자, 니은 X는 P형 반도체이다. 쉬울수록 더 집중하시고요. 자, 디귿 스위치를 B에 연결한대요. 스위치를 B에 연결하게 되면 B는 플러스 전극의 P형 반도체, 마이너스 전극의 N형 반도체니까 이때 B는 순방향 전압으로 연결이 됩니다. 따라서 P형 반도체에 있는 양공, 순방향일 때 어디로 가야 돼요? 접합면 쪽으로 가야 되죠. 접합면에서 멀어지는 것은 역방향일 때죠. 따라서 기역, 니은만 옳은 문장이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9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9번은 PN 접합 발광 다이오드 LED가 등장을 했고 동일한 PN 접합 다이오드 AB 직류 전원 그리고 스위치 S1, S2를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했는데요. 자, 이때 S1만 닫았대. 자, 그랬더니 LED에서 빛이 방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S2만 닫았더니 LED에서 빛이 방출됐대. 자,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하나는 빛이 방출이 되고 하나는 빛이 방출이 안 됐어.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부터 할 거예요? 빛이 방출되는 것부터 하세요. 자, 빛이 방출되려면 LED가 순방향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 또 LED하고 연결된 다이오드도 순방향으로 연결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럼 먼저 S2를 닫아볼게요. 자, 이때 LED에 빛이 방출되려면 LED도 순방향. 그러면서 LED하고 연결돼 있는 B도 순방향이어야죠. 그러면 B의 P형 반도체가 플러스 전극에 N형 반도체는 마이너스 전극에 위치해야 돼요. 그럼 전류가 플러스 극 쪽에서 회로 쪽으로 흘러나가잖아? 자, 이것이 LED에도 흘러야 돼. 항상 다이오드에서는 P형 반도체에서 N형 반도체 쪽으로 전류가 흐른다. 그래서 마이너스 전극으로 전류가 흘러 들어옵니다. 자, S1만 닫았을 때는 LED에서 빛이 방출이 안 됐대요. 그럼 얘를 끊어. 끊고 S1을 닫았어. 자, S1만 닫았어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LED는 순방향으로 전압이 연결돼 있어. 근데 왜 빛이 방출되지 않았을까? A가 역방향으로 전원 장치와 전압이 연결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LED가 순방향이면 뭐 하겠어? A가 역방향이라 아예 회로에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한 거죠. 자, 여기까지 해놓고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S1만 닫았을 때 A에 역방향 전압이 걸린다. 직류 전원의 단자 기역은 플러스 극이다.

S1과 S2를 모두 닫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때는 전류는 LED와 B, S2로 오겠죠? A는 옆방향이니까 흐르지 않고, 따라서 B는 순방향 전압으로 연결된 거고, 순방향 전압으로 연결되어 있을 때 P형 반도체는 양공, N형 반도체에 있는 전자는 접합면 쪽으로 이동해야죠. 따라서 19번의 정답은 기억 하나, 1번이 되겠습니다. 평가원이 최근에 가장 많이 물어보는 다이오드에 관련된 회로입니다. 자, 20번 가볼게요. 2점 테스트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고체 막대, PQ, 그리고 발광 다이오드, LED, 직류 전원, 스위치를 이용해서 회로를 구성했고, P하고 Q는 도체 절연체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 T간격이 P가 없다고 합니다. T간격이 없는 게 누구예요? 그치? 얘가 도체예요. 도체는 T간격이 없다는 게 중요하고, 그럼 도체 절연체 중 하나니까 Q는 절연체가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P로 가서 P가 도체고 Q는 절연체. 스위치를 A 또는 B에 연결하는 경우 한 가지 경우에서만 LED에서 빛이 방출이 된대요. 그럼 일단 어디에다가 스위치를 연결해야만 LED에 빛이 방출되겠어? 일단 도체죠. 그 도체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지. 자, 그러면서 또 하나의 조건은 LED에서 빛이 방출되려면 LED가 순방향 전압으로 연결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마이너스 전극에는 N형 반도체가 플러스 전극에는 P형 반도체가 연결이 되어야만 하겠네요. 자, 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전도성은 P, 도체가 Q, 절연체보다 좋고요. 스위치를 A에 연결할 때 그때 LED에서 빛이 방출이 되고 X는 N형 반도체죠. 따라서 N형 반도체는 주로 전자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반도체입니다. 기역, 니은, 디귿 모두 옳은 문장이네요.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섯 번째 주제, 물질의 전기적 특성에 관해서 개념 수업을 했고, 개념 수업을 토대로 2점 테스트 1번부터 20번까지 풀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숨 한번 고르시고요. 자, 이제 실전 대비 3점 테스트로 갈 텐데, 제발 여러분들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내가 이 문제를 풀다가 어디에서 막혔는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선생님이 문제를 풀 때, 아, 바로 저거구나. 내가 저걸 놓쳤구나. 내가 저걸 착각했구나. 깨달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팔짱 끼고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당연히 선생님은 문제를 잘 풀죠. 여러분들 실력에는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정말 시간 낭비예요. 그러니까 꼭 문제를 풀어보시고 선생님과 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3점 테스트 앞부분은 전기력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림과는 X축상에 0, D, ED에 점전하 ABC를 각각 고정시킨 것을 나타내고요. AC는 각각 양전하, 음전하 표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A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반대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림나는 가에서 A를 3D에 고정시킨 것으로 중요한 힌트가 하나 있네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 C가 B하고 A 사이에 있으니까 A가 C를 당기면 B도 C를 당겨야만 될거 아니에요? 따라서 B의 전하의 종류는 A와 같은 양전하이고 B에서 C까지, A에서 C까지의 거리가 D로 같습니다. 1대1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A, B의 전하량도 같아야죠. A의 전하량을 Q라고 하면 B의 전하량도 Q가 되겠죠. 그럼 나번에서 얻은 정보를 가번으로 가져가세요. A의 전하량 Q, 그리고 B의 전하량 Q이고, 그리고 B의 전하의 종류, 양전하인 것도 우리는 알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가번에 준 힌트가 바로 뭐냐면 A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반대라는 거야. 그럼 B를 한번 보세요. 자, B 같은 경우는 A가 B를 밀죠. 근데 C는 B

B를 당기지. 어우, 그러니까 B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으로 명백해요. 그렇다고 하면 A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은 무슨 방향일까? 마이너스 X 방향이어야만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때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보면 일단 B가 A를 밀어낸단 말이죠. B가 A를 당기는 전기력의 크기, C는 A를 당길 거야. 그런데 A의 전기력이 마이너스 X 방향이라는 것은 B가 A를 당기는 전기력의 크기가, 죄송해요. B가 A를 밀어내는 전기력의 크기가 C가 A를 당기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까지 파악하고 보기 보도록 할게요. 기억 번, 전하량의 크기는 A와 B가 같습니다. 자, 니은, B와 C 사이에는 서로 다른 전하, 서로 미는 전기력이 아니라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을 해야 되고, 디귿 가에서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보다 작아야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 하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2번은 선생님이 개념 수업할 때 고난도 스킬이다, 고난도 문제 해결 팁이다라고 이야기했던 대목인데, 선생님의 개념 수업을 듣지 않고 바로 문제를 풀면서 틀린 문제만 인덱스 보고 찾는 학생들이 있을 테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자면, 일단 문제 상황부터 볼게요. x=0, d, 3d에 a, b씨 고정돼 있고 a, b 전하의 종류 주어져 있고요. a,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같대요. 그리고 방향은 각각 반대 방향. 자, 이때 a와 b의 전하량의 크기가 몇대 몇이냐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힌트는 A, B,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다 합성하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0이 나와야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요,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있지만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있죠.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A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B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이에요. 근데 요거 잘 보면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작용 반작용이에요.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야 상쇄되고요. C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A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작용 반작용 상쇄.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B가 C에 작용하는 전기력도 작용 반작용 상쇄야. 그러니까 뭐예요? A에 작용하는 전기력, B에 작용하는 전기력,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다 더하면 0 나와야 돼요. 근데 얘는 이미 A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합하면 이미 0 됐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A에서 C까지, B에서 C까지 거리가 몇대 몇? 3대 2. 따라서 전하량은 A와 B가 몇대 몇? 9대 4가 돼야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C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이런 고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막 전기력 쿨럼 법칙 안 했습니다. 바로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ABC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합이 0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문제를 풀때 이용하면 빨리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3번 문제는 그림과 같이 X축상 x=0, x=4 뒤에 a, b를 고정을 하고 있고 양전하인 점자나 p를 옮기면서 고정을 한다. a와 p의 전하량의 크기가 같대요. 자, 얼른 써놓고 표는 p의 위치에 따라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와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자, 누구에 작용하는 전기력이에요? a. 그럼 먼저 P가 D에 있을 때 전기력이 있고, ED에 있을 때 전기력이 없어. 요게 이제 결정적 힌트가 되는 거죠. 전기력이 0인 조건.

이때가 바로 뭐다? P가 어디에 있을 때? ED에 있을 때. 자, 그러면 이때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기 위해서는 A에서 P까지, A에서 B까지 거리가 몇대 몇? 1대 2. 그러면 전하량의 B는 1대 4. P의 전하량을 Q라고 놨으니까, 아, B의 전하량은 얼마겠구나? 그 4배인 4Q겠구나. 여기까지 알아낸 거예요. 자, 그러면서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 되려면 P가 양전하니까 B는 음전하구나. 아, 이것도 하나 알아낼 수 있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서 그림처럼 P가 뒤에 있을 때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을 한번 계산을 해보자. 자, 근데 이때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P가 뒤에 있을 때 플러스 X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잘 보세요. P가 ED에 있을 때 P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와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가 같았어요. 방향은 반대, 그래서 0이었잖아. 근데 P가 A에 가까이 오게 되면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변함이 없는데 P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는 커지겠죠. 따라서 A가 플러스 X 방향으로 P가 뒤에 있을 때 전기력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누구의 영향 때문이야? 바로 P의 영향 때문이야. P가 A를 당긴다는 거죠. 따라서 A는 음전하. 그럼 다시 보세요. P가 A를 큰 힘으로 당기고 B는 A를 작은 힘으로 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플러스 X 방향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B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보다 P가 A를 당기는 힘의 크기가 더 커야 된다. 그러면 P가 A를 당기는 전기력은 D제곱분의 A 그리고 Q 전하량의 곱 Q제곱인데 우리 이것을 F라고 놓을게요. 왜냐면 다 전기력 계산하면 이런 꼬리가 붙어 나오니까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스몰 F로 놓을 거고 라지 F로 놓지 않은 건 바로 뭐예요? 출제자 선생님이 라지 F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P가 D에 있을 때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P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 얼마? F. 빼기.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요.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4D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16D제곱. 그리고 A와 B의 전하량의 곱 4Q제곱. 계산하면 얘는 뭘까? 4분의 F죠. 따라서 P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 F에서 4분의 F를 뺀 것이 이게 바로 뭐다? 그렇지. 라지 F라는 거예요. 계산하면 4분의 3 스몰 F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출제자 선생님이 F라고 놓은 거죠. 자, 질문은 P의 위치가 3D일 때 이때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크기를 구하래요. 자, 그러면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P가 B를 당기는 힘이 있을 거고, 그리고 A가 B를 밀어내는 힘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P가 B를 당기는 힘의 방향. 선생님은 습관적으로 왼쪽은 마이너스, 오른쪽은 플러스로 놓을 거야. 자, 그래서 이번에는 P가 3D에 있을 때 B에 작용하는 전기력, P가 B를 당기는 전기력은 이거 쓰면 어떻게 나와? 콜럼 없이 쓰면 D제곱분의 4Q제곱인데 우리 D제곱분의 Q제곱을 F로 놓기로 했으니까 4F. 그러면서 방향은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자, 여기에다가 더하기.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그게 바로 뭐냐면 얘죠, 얘. 자, 이게 뭐였냐면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인데 B가 A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A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과 크기는 같고 방향만 반대. 자, 근데 이렇게 작용반작용 막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그냥 하세요. AB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력은 16D제곱분의 4Q제곱이니까 4분의 F. 자,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4분의 15F가 나오고 우리 4분의 3F를 라지 F라고 했어요. 그럼 4분의 15F는 5 라지 F가 되겠죠?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면서 전기력의 크기는 5F가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은 익숙한 문제

0: 유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능이 이런 거 많이 내죠. 그냥 어떤 전화 사이에 양전하 피가 왔다 갔다 하는데 대부분은 양전하가 받는 전기력을 우리한테 주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피의 위치가 달라질 때 누가 받는 전기력을 주었느냐? A가 받는 전기력을 주었어요. 어떻게 보면 요 부분이 참신해요. 참신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평가원의 기출 문항으로 출제될 가능성도 크다라는 것을 우리한테 시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전기력의 크기가 라지 F로 주어져 있다. 이것은 힘을 F로 표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10뉴턴, 20뉴턴처럼 어떤 숫자를 대신하는 상수로서의 기호예요. 이럴 때는 전기력, 쿨롱 법칙을 계산해야만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번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가이드만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본격적인 문제 풀이는 다음 시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가번에서 ABC를 0, D, 3D에 고정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B의 전하의 종류를 모르더라도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려면 각각 A와 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이 반대여야 되겠죠. 그러려면 A의 전하의 종류는 C와 같은 음전하여야만 되고, 자, 그리고 A, B, BC 사이의 거리의 비가 몇대 몇이다? 1대 2. 그럼 전하량의 비는 1대 4가 돼야 되겠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와 B의 전하량이 같대요. 그래서 A와 B의 전하량을 Q라고 한다면 C의 전하량은 4Q가 되는 거고, 자, 이것을 그대로 나번으로 내가 알고 있는 정보만큼 옮겨오고 A 음전하인 것도 우리 알았습니다. 근데 나번에서 우리한테 준 정보가 뭐냐? 나번에서는 C에 작용하는 전기력이 0이라는 거예요. 그럼 잘 봐봐, 얘들아. 나번에서 A하고 C가 음전하야. 그러니까 이두 개의 아이고, 죄송해요. A하고 D가 음전하야. 그럼 A하고 D가 각각 C를 밀어내겠지. 근데 C가 받는 전기력이 0이려면 B는 C를 아웅 당겨야겠네. 그러려면 B의 전하의 종류는 무슨 전하여야 된다? 양 전하여야 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4번 문제를 풀기 위한 접근 방법까지 선생님이 제시를 했고, 다음 시간 본격적으로 4번부터 문제 풀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놔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18강 들어왔습니다. 꽃이 떨어지면서 이제 시작을 할게요. 허가 말 걸기 들어갑니다. 자, 허가라고 하는 게 뭐예요? 뭐뭐 해도 되나요?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확인은 뭐뭐지요? 뭐뭐죠? 라고 자기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그런 느낌이고, 자, 말 걸기는 뭐, 저기요, 실례합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뭔가 쓰임하세 이러면서 좀 말을 걸지 않나? 자, 머뭇거림은 머뭇거림이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머뭇거림이 이렇게 뭔가 이 카테고리가 됐다라는 것도 되게 대단하지 않아요? 일본 언어생활 문화가 도대체 머뭇거림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다라는 게 너무 재밌지 않아? 우리나라에 머뭇거림 표현이 있나? 뭐 그런 걸또 카테고리화 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근데 일본에서는 정말 글쎄요. 이런 게 좀 있으니까 그것도 좀 살려서

우리가 의사소통기능에 원활하게 써보자. 자, 어그풀이 관련해서 나오고요. 수능 포인트는 우리 지난 강의 셋입니다. 전 지난 강의 특강 8강으로 해가지고 선생님이 일본의 개관과 의식주문화 했었습니다. 자, 일상생활 문화 관련해가지고 우리 요런 것들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또좀 나오니까 같이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 복습도 좀 해볼게요. 자, 수능 실전 문제 10개 풀고 이 시간 마무리하는데요. 먼저 허가부터 갈게요. 자, 허가. 뭐뭐 해도 된다라는 표현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나오네요. 사실 허가라기보다 불필요에 가깝습니다. 불필요. 불필요면 뭐뭐 하지 않아도 된다.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게 허가라고 한다면 뭐뭐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러면 불필요잖아. 허가라기보다, 그지? 여기는 이제 불필요가 조금 나와 있네요. 근데 테모이라고 하는 게 낙후테모이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면 되겠네. 자, 먼저 해석을 좀 해보도록 하면서, 자, 찬상 장식이네. 장 모시기. 우찌노 모카오 밑에 그다사를 떠놓고 또 혼토니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우찌는 모카? 모카? 모카가 뭐야? 이거 멍멍이 이름 같아요. 우리 모카. 와타시노 모카. 우찌노 모카. 이 우찌라고 하는 거는 1인칭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모카. 우리 모카를, 우리 집 애기, 멍멍이 모카를 이때 그다사루 봐주시다. 뭐뭐 해. 주시다죠? 주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몰랐던 거 나오네. 이런 거좀잘 해석이 안 돼가지고, 선생님 이게 뭐예요? 하는 친구들 있어요. 또 놓고 또. 라고 하는 것. 하는 어떤 사항, 것, 일, 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 우리 모카를 봐주시기로 했던 일 말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이 앞에 있는 이 내용을 라고의 것 떠놓고 또라는 식으로 해서 그 건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탁 화제를 띄울 때할수 있습니다. 혼토니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그러니까 왜 우리 그 반려견을 키우는 친구들 되게 고민이 많더라고요. 여행을 가거나 할때 강아지 뭐 호텔에도 맡게 되는데 또 그러기도 어려워가지고 지인들한테 맡기고 막 그러죠.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하하가 큐니. 아, 여긴 여행이 아니라 뉴인이네요. 뉴인. 뉴인이 뭐야? 2번. 어머니가 갑자기 왜 하하라고 해서 오카상이라고 안 하고 나의 어머니니까. 나의 엄마. 오카상이라고 안 하고 남의 앞에서는 하하라고 하잖아, 그치? 가족 명칭 기억해 하고 있죠? 고토니 나 때, 자, 고토니 나루라고 하는 거는 기본형에다가 써가지고 뭐뭐 하게 되다인데요. 누군가의 결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점진적인 변화나 자연적인 변화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결정에 의한 변화. 그러니까 엄마가 아프셨으니까 의사가 입원하라고 했겠지. 그런 어떤 외부 결정에 의해서 뭐 하게 된 거. 그래서 입원하게 되어서 나래니 뭐 오네가이 되긴 하고 고맙대이마시다 이랬습니다. 누구에게도 오네가이 부탁 데키나 쿠테. 나쿠테가 뭐야? 나이가 나쿠테가 됐어요. 뭐뭐 해서가 되는 거죠. 부정 원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뭐 하지 해서, 뭐뭐 하지 못해서 그 얘기죠. 여기서는 부탁 못해서 원인 고맙대이마시다. 감정 동사가 뒤에 나옵니다. 또 해볼까? 테 플러스 이게 원인으로 됐을 때 뒤에 뭐가 오느냐, 어떤 표현들이 오느냐의 문제야. 무의지 동사가 올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올수 있고요. 형용사 올수 있습니다. 이거 선생님 한 번도 안 했잖아요. 네, 맞아요.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큰 이 문법을 이렇게 툭 얘기해 버리다니. 그러니까 나오면 이 태가 나온 다음에 무의지나 감정이나 형용사가 나온다라는 어떤 문법은 나중에 조금씩 이제 완성이나 기출문제 풀면서도 할수 있는데 이게 아주 전형적이어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하고서 이 곤란한 어떤 느낌. 뭐뭐 해서 곤란했어요. 자, 모카노 타베르 모노와 모카가 먹을 사료죠. 준비시대 오키마스. 해 두겠습니다. 모시 만약에 바 모시 바 만약에 뭐뭐 하면 타베 나케레바 먹지 않는다면 타베 나이 타베 나케레바 이가 케레바가 되면 가정이 되잖아. 만약에 그 얘가 이제 뭐낯 가리고 막 이래가지고 안 먹으면 무리니 무리해서 야라나쿠테 뭐이 됐어. 이거 허가하는 게 아니네. 불필요네 완전히. 뭐뭐 하지 무리 무리니 야라나쿠테 모 야루 야라나이 야라나이가 쿠테모로 바뀐 거예요. 하지 않는다, 하지 않아도 된다. 이치도 이치니치 나케 토와 이때모. 자, 토와 이때모도 좋다. 뭐야 이거? 라고는 해도. 아,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고 하루만이라고 해도 뭐 라고는 해도.

약간 그런 거잖아요. 내가 선생님이라고 해도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야. 선생님도 막다 조사해와. 막 여기 막 커닝 페이퍼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또와 이때 뭐, 또 이때 뭐. 어땠을까? 또 이때 뭐. 히라가나로 쓰자. 또 이때 뭐. 라고는 해도. 여기서는 와, 이, 토와 이때 뭐 이런 식으로. 아이고, 아이고. 약간 또 이때 라는 식으로도 말하거든요. 아, 그 지저분하게 됐어. 예쁘게 다시 쓸게. 토 이때, 그러니까 센세 또 이때 선생님이라고 해서 젠부 와카루 하지와 나이. 전부 다 아는 거는 아니다. 알 리는 없다. 근데 여기 중간에 토와 이때 뭐를 지금 든 거야. 강조하려고. 라고는 말해도 이렇게. 토와 이때 해도 되고. 토 이때 해도 되고, 토와 이때 뭐 해도 되고, 뭔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조금 더 추가가 된 조사가 보이네요. 자, 하루만 이라고는 해도, 이게 아주 뭐긴 시간 아닌데, 일주일 맡기는 것도 아니고, 딱 하루 맡기는 건데, 하루만이라고 해도, 이누노 세와우스루가 뭐야? 세와우스루, 돌보다가 세와우스루예요. 돌보는 거는, 다이헨가? 힘든가? 또 오모이마스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도우조 요러시코 오네가이시마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허가에 대한 표현 대신에 우리 불필요에 대한 내용이 나왔어요. 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 원래 허가라고 하는 건 이런 거야. 이 모를 선생님이 다 이제 그 박스를 쳐놨어요. 그러니까 가로를 해놨어요. 왜냐면 옛날에 선생님 가르치던 애 중에 진짜 일본어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었어. 이 친구는 뭐 애니를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그냥 진짜로 학문으로 하는 친구였어. 근데 이 뭐가 없다고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야. 테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가도 돼. 이때이요. 먹어도 돼. 타베테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애니 같은 걸 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빠져도 유연함을 가지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 친구는 테모이, 테모이, 테모이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게 이게 생략되고 이게 생략될 수 있잖아? 라고 이렇게 할수 있는데 조사의 생략이라는 거를 잘 모르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생략돼도 틀린 문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생략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그때부터 이렇게 막 쓰기 시작했어요. 너무 막 억울하더라고. 그때는 이제 일본어가 절대평가가 아니었을 때는 진짜 좀 크리티컬 했거든요. 자, 테모이는 뭐뭐 해도 된다. 테모이 대신에 요러시 써도 되고요. 가마와나이는 상관없다라는 뜻이에요. 뭐 마인드, do you mind 할 때, never mind 할때 그런 마인드, 나는 꺼리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야. 테모이데스까, 뭐뭐 해도 되나요? 테모 가마이 마세, 뭐뭐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뭐 해도 다이조부 데스, 괜찮습니다. 이까는 이제 이렇게. 자, 테모이데 데시오까, 뭐뭐 해도 좋을까요? 뭐뭐 해도 요러시 데시오까 이런 식으로 조금씩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격식이 없는 표현들도 있고, 조금 더 올리는 표현들도 있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다 뭐다? 허가다. 허가를 구하고 있다.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스이마센. 고래초또 카리테모 이데스까? 저 죄송한데요. 이거 좀 카리테모 이데스까? 빌려도 될까요? 에, 도저. 허가를 하고 있죠. 네, 그러세요. 흔쾌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코니 스와테모 가마이마센까? 상관없을까요? 이렇게 꺼리시지 않으실 거예요. 네, 괜찮아요. 자, 가마이마센까? 테모 대신에 쓸수 있는 이데스까? 가마이마센까? 하나 더 있어. 뭐 있지? 다이조부. 다이조부. 요러시, 이, 가마와나이, 다이조부 이런 것들이 다 뭐야? 아, 해도 좋다라고 하는 굿! 좋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바리에이션이 있어요. 자, 이제 이걸 정리를 좀 해보면요. 허락을 할 때는 하이, 도저, 이 되세요. 가마이마센, 괜찮아요. 다이조부 되세요. 하세요, 하세요. 이렇게 할수 있죠. 자, 거절은 어떻게 해야 될까? 거절은 좀안 나네. 허락을 할 수도 있지만 거절할 수도 있잖아. 허가를 구했을 때. 허가를 구할 때 허락할 수도 있지만 거절할 수도 있단 말이야. 어떻게 거절해야 돼? No!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일본은. 아, 소레와 촛도 이러면서 좀 곤란하게. 테와 다메데스는 이거 진짜 뭔가 정말 안 되는 거. 여기서 사진 찍어도 돼요? 라고 하면 박물관에서 이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얘기할 때. 테와 다메데스. 테와 이케마센. 이렇게 금지. 나이데 크다사이. 웬요 크다사이. 이거는 사실 거절이 아니라 어디에 가까워요? 금지에 가깝네. 자, 나쿠테모이는 지금 우리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면서 나왔습니다. 테모이는 허가를 구하는 건데 나쿠테모이는 뭐뭐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다 비슷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한꺼번에 봐서는 아, 이게 거절인지 금지인지 필요인지 허락인지 막다 헷갈리잖아. 근데 그런 것들 좀 아, 이게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넘나드는구나. 좀 유연함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 어구풀이 선생님이

몇 페이지야, 이거? 보자, 보자. 자, 143페이지 펴봐. 거기 보면 나와 있어요. 조쿠지와 쿄즈 대, 이거 쥬 아니고 쥬라고 읽어요. 쇼쿠지가 아니라 헨지네. 답장은요, 오늘 중으로 시나쿠테모 가마이마생. 나쿠테모 오늘 중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시가 아니라 나쿠테모 가마이마생. 네 나쿠테모 가마이마생. 이게 무슨 말이야? 선생님도 그만 헷갈렸어. 명사 된 아이가 뭐야? 명사가 아니다라는 거야. 어? 선생님, 이거 잔아이나 대화나이 아니에요? 또 봐봐. 이렇게 생각하잖아. 이게 여러분이 이제 18강 정도 되면 좀 유연함을 가져야 돼. 뭐뭐치 안타가 되는 거야, 얘도. 뭐뭐치는 안타가 돼.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아까 그 와나 뭐 생략되는 것처럼 얘도 이렇게 갑자기 생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럼, 네, 나쿠테모 가마이 마세이 되는 거지. 오늘 중에 아니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해석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렵죠? 네, 나쿠테모 가마이 마세이. 자, 맛있지 않아도 돼요는 뭐야? 맛있지 않아도, 오이시이. 맛있지 않아도 돼요. 오이시, 쿠, 나쿠테모. 그치? 오이시쿠 나이니까. 오이시쿠 나쿠테모 가마이 마세이. 이런 식으로. 막 헷갈리지? 그치? 뭔가 부정. 치 않다. 치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2026학년도에 나왔던 수능특강에 있는 내용의 불필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노마나쿠테모이 됐어. 마시지 않아도 돼요. 이거 이제 안 먹어도 돼요. 그 마신다기보다 이게 약이니까 약을 복용하는 건 마신다라고 하죠. 타베로 안 쓰지. 자, 오나카가 이빠이 나라. 배가 가득 부르면, 무리니 타베나쿠테모이 됐어. 타베나쿠테모이. 누가나쿠테모이. 구두를 벗지 않아도 돼요. 이런 식으로 동사에다가 직접 하는 것도 있고, 이것처럼 뭐야? 명사에다가 뭐뭐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나오는 게 2번 143페이지 어구풀이 해석이 안될수 있는 친구들한테 확인해 드렸고요. 자, 이제 확인 표현 들어왔습니다. 이게 확인 표현이지 뭐. 자, 우리가 다음 강의 선생님 종조사에서 조금 다루기로 할 텐데요. 요를 보면요. 오이시 맛있다. 오이시요. 그러면 맛있어. 너 모르지. 맛있다고. 라고 맛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게 요예요. 오이시요. 맛있어. 가와이요. 귀여워. 이렇게. 너 모르지. 귀엽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정보 전달 기능이 있으면 네는 뭘까요? 오이시네. 그러면 아 맛있다. 라고 감동할 수도 있고 오이시네. 하고 이러면 야 맛있지 않냐? 하고 동의를 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 동의를 오이시네 그렇게 말을 들은 사람이 응응 오이시네 하고 동의 확인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감동도 되고 동의 요구도 되고 확인도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내야 돼. 네. 네. 이렇게 할수 있죠. 근데 요네는 뭐냐는 거야. 얘네 둘이 합쳐지면 얘네 콜라보는 뭐가 되는 거야? 얘네 사실 내하고 되게 비슷해요. 근데 내하고 거의 똑같다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조금 더 강렬하게 추가되는 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상대에게 확인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훨씬 강합니다. 그치, 맞지. 바로 이 확인이에요.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무슨 말, 뭘 확인하고 있는지. 자, 채은이가 뭐라고 하냐면, 다카시끈, 아타라시 바이토 우마쿠 이테르? 이랬습니다. 근황을 묻는 거예요. 근황. 잘 나가냐? 잘 되냐? 그 얘기지. 나뭐 어떻게 잘 되고 있어? 이런 얘기죠. 우마쿠 이테르? 우마쿠 이꾸라는 표현. 잘 진행되다라는 말이잖아. 그걸 이제 테르, 우마쿠 이테르? 잘 되고 있니? 응. 시고토와 오모시로인다케도. 일은 재밌는데, 미세가 우치카라도 그때. 자, 가게가, 아르바이트 가게가 뭘, 아르바이트 가게 멀면 가기 싫지, 좀, 그지? 소원한다. 그렇구나. 다카시쿤의 이해와 다치가와라고 하는 어떤 지명이야. 낫다. 였다. 요네. 집 맞지? 니네 집이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 다치가와라는 곳에 있었는데 그거 맞지? 상대에게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보는 상대도 알고 있다라는 걸 전제해서 하는 거야. 그지? 내는 그게 없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 내는. 근데 요네는 너 알고 있는데 내가 알고 있는 그거랑 너랑 일치해? 라고 물어볼 때 이제 요네를 쓴다는 거지. 근데 여기 왜 과거지? 이상하지 않아?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선생님이 야, 네가 이름이 뭐였더라? 네가 이름이 정준이었던가?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때, 이름을 이렇게 부를 때, 걔가 과거에 이름이 뭐 정준이었고 지금 이름이 정민이가 된게 아니잖아. 근데 이제 자기가 회상할 때 과거로 회상하는 거지. 뭐 다찌가와였지 이러면서, 이 선생님 과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쓴다고. 미세 와뒀고, 아 미세는 치바래. 치바하고 다찌가와 되게 뭔가 봐요. 아사하 찌진이 아침에 8시에 미세요 아케루 까라. 아케루가 오픈하는 거예요. 미세를 열기 때문에 시직 요원지고 허니와 7시 45분에는 쯔이떼이 나이도 이케나이. 나이도 이케나이. 뭐죠?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거 진짜 많이 했는데. 어?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시간이 없는데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에휴, 에라 모르겠다. 하자. 응? 자, 뭐뭐 하지 않으면. 아, 이게 왜냐면 되게 파생되는 게 많아. 자, 안 된다는 다메다 나라나이 또 하나 뭐야? 이케나이. 그치? 안 된다. 얘는 근데 생략이 가능해. 생략이 가능해. 여기서 문장 끝나도 되는 거잖아. 뭐뭐 하지 않으면이 뭐야, 그러면? 다섯 개 나오잖아요. 나케레바. 그 다음에 나쿠테와. 그 다음에 저기 나와 있는 나이또. 다 나이형에다가 접속이 되는 거예요. 나이의 가정형. 나케레바. 하지 않으면. 않고서는. 안으면. 이런 식으로. 가정에 붙거나 아니면 태화에 붙거나 이런 식인 거지. 자, 그런데 선생님 왜 다섯 개예요? 얘가 줄여지잖아. 어떻게 줄여지지? 나, 얘가 어떻게 돼? 꺄!가 되는 거잖아. 나 꺄. 얘는 나, 쿠, 짜. 나, 쿠, 짜. 나이 또는 안 줄여지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로, 하지 않으면을 가지고요. 안 된다는 이세 가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다가 세개 하니까 열다섯 개의 경우의 수 나올 수 있어요. 여기도 나이또 대신에 이 나머지 네 개로 할수 있고, 이케나이 대신에 나머지 두개더할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이 나오니까, 이게 딱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고, 유연함을 가져야 돼. 이제 18강 정도 됐으니까. 저래와 다 힘드네. 아, 그거 힘들겠다. 왜? 뭐니까. 멀면 힘들지. 자, 우리 확인 좀 봐요. 자, 우리 지금 보시면요. 143페이지 두 번째 봐봐. 요네는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표현이다. 요네는 상대방에게 확인하는 표현이다. 금방 얘기했어. 그런데 대쇼, 대쇼, 네, 뭐 이런 것들은 예, 추측과 그다음 확인이 같이 된다.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이거 올려봐봐. 대쇼, 그치? 오이씨 대쇼. 이러면 맛있지?가 되는 거죠. 아시다와 하레르 대쇼. 내일은 맑겠죠. 아시다와 아메 대쇼. 내리면 추측. 여기는 확인. 뭐뭐지? 뭐뭐죠? 얘는 뭐뭐 겠지요가 되는 거야. 내려서. 자, 그러면 여러분 문제. 존경도가 있는 건 어느 쪽이야? 이쪽이에요. 이쪽은 존경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이라고 하는 게 약간 좀 캐주얼한 사람이어야 돼요. 응. 데쇼까?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데스까라고 확인을 하지 누가 데쇼? 이렇게는 좀 너무 반말 같아요. 그러니까 찌조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한테 선배 내일이 선배 생일이지? 이렇게 물어보면 반말이고 생일이죠? 그러면 조금 존댓말 같기도 하죠? 약간 그런 느낌에 걸쳐 있는 게 데쇼입니다. 근데 데쇼라고 내리면 겠지요 뭐뭐 겠지요 내일은 선배가 오시겠죠 쿠르 데쇼 오시겠죠 그래서 일기예보 할 때도 도쿄와 아시다 아메 데쇼 그러면 동경은 내일 비가 내리겠지요라고 이제 기상캐스터가 얘기하는 정도로 예 존경도가 있는 표현 자 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오이시네 네 하고 올리면 그치 네 하고 내리면 맞아라고 확인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볼게요. 기너, 예, 제은짠 또 데파토니 있다 대쇼? 이거 짧게도 얘기한다. 우가 빠지기도 해요. 이거 오타가 아니야. 가기로 했지? 확인. 요시다상 아시다와 카이샤 야스미 대쇼? 이것도 반말이야, 약간 거의. 내일 회사 쉬죠? 자, A가 얘기합니다. 사키 혼다산 오 하나시 혼토니 오무시로카타 데스요네. 오무시로카타 데스네. 오모시로카타 데스, 아, 지웠구나. 네! 하면은, 뭐뭐지? 죠? 하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 이게 뭐죠? 동의 요구하는 거지.

えー、本当にそうですね。同意。이런 느낌. 선생님이 네, 하면 약간 느낌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게뭐 이렇게 막 계속 반복하다 보면 난 떠났고 아까로 왠지 모르게 알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죠. 자, 이제 말 걸기로 들어왔습니다. 말 걸기. 今日の 지카테츠の 駅に 行く 時に 道がわからなくなってしまいました。ん？이게 무슨 소리야? 오늘 지카테츠의 駅に行く時、오늘 지하철역에 갈 때에 길을 알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길을 헤맸다는 건가 보다. 미치가 자, 와카루. 가 와카루. 뭐안 쓰면 안 돼? 오 쓰면 안 돼. 가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길을 모르게 되었다. 즉, 길이 이해, 그러니까 길을, 이게 을인, 을로 해석되지만 가로 써있죠. 길을 이해할 수 없게 테이시마우, 뭐뭐 해버리다,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사람, 근처에 있다, 있었던 사람,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사람에게, 고멘나사이, 저 죄송합니다, 라고, 고에오 카케루가 뭐지? 말을 거는 거예요. 어? 근데 고멘나사이를 왜 말하지? 뭐라고 해야지 우리? 스미마셍이라고 해야지. 고멘나사이는 뭐야? 이거는 진짜 사과하는 거야. 사과.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거야? 에? 라고 하는 카오 사레떼 시마이 마시다. 아, 그렇지. 카오 스르라는 게 뭐예요? 얼굴을 하다. 표정을 짓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상한 얼굴을 하네. 너왜 이렇게 이상한 얼굴을 하고 있니? 헨나카오시데르요. 이렇게 이상한 얼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카오스는 이상한 표정을 짓는 거고, 여기는 에? 라고 하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인데요. 하고 있었다가 아니라 그런 얼굴을 내가 당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카오 사레루는 그런 표정을 당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죠. 자, 여기서 해석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보자. 네? 라는 얼굴을 했습니다. 그냥 우리 능동으로 해버리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수동태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동태로 이걸 표현할 수가 없어. 얼굴을 당해버렸다. 그 사람의 그 표정을 하는 걸 내가 당해버렸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아또데, 나중에라는 표현이에요. 예,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 이렇게 덩어리째로. 아또데. 세 가지 세 글자로 그냥 외우시는 거. 아또니 안 돼. 아또데라고 써야 돼. 여기서는. 자, 도모다치니 키이타라. 자, 나왔다, 나왔다. 뭐, 에이 타라, 비, 타. 이렇게. 타가 뭐냐면, 가정이잖아. 원래, 뭐뭐 하면이지. 배웠잖아요. 근데 이건 뭐야? 뭐뭐 했더니야. 여기서는 가정에 이렇게 뒤에 타가 오면은 이렇게 해석이 안 되고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발견, 전개. 그럼 해석해 볼까 했더니 친구한테 물었더니 키 따라 물었더니 야, 내가 고메나사이라고 어떤 사람한테 말 걸었거든? 그랬더니 이상한 얼굴 하더라. 이렇게 에? 라는 얼굴 하던데? 그랬더니 시라나이 히토니 모르는 사람한테 무언가를 물을 때는 그러니까 말을 걸 때는 스미마센이라고 타호가 이, 뭐뭐 하는 편이 좋다가 뭐지? 조언. 야, 미안하다라고 하는 게 좋지. 또, 오시에테 크레마시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와타시와 고메나이스토, 고메나사이토 스미마센과 오나지 이미, 같은 의미. 사실 선생님도 그랬어요. 고메나사이 하면은 미안합니다잖아. 그러니까, 스미마센하고 미안합니다라고 부르는 거랑 고메나사이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는데, 스미마센이 기능이 더 많은 거야. 스미마센은 뭐뭐가 있죠? 기능이? 1번. 감사. 2번, 사과. 3번, 말 걸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세 가지가 다 뭐가 있어? 스미마셍이 있는 거야. 근데 고멘나 사이에는 뭐가 없을까? 얘만 있어. 감사 말 걸기가 없어요. 뭔가를 딱 받았을 때, 아라마 스미마셍, 고나모노 모라차테 이데스까? 이런 거 받아도 돼요. 막 이러면서 막 좋아하잖아. 그럴 땐, 아, 스미마셍네, 이츠모. 이러면서 항상 고맙네요. 이렇게 얘기할 때, 이츠모 고멘나사이. 이렇게는 말안 한다는 거야. 아시겠죠? 이 감사와 말 걸기가 있는 건 스미마셍밖에 없어. 자, 오나지미다 또 못되있다케레도 뭐, 스카이카타, 마시형 플러스 카타, 뭐 하는 방법. 사용 방법이 지가우노다, 틀리다, 라고 와카리마시다. 라고 알았고, 얘는 뭐뭐를 알고. 토 와카루. 뭐뭐라고 아는 거랑 뭐뭐를 아는 거랑 조사가

뭔가 저기 시트레이디스가 야마다 센세 데스까? 야마다 선생님이세요? 라는 식으로 뭔가 상대방한테 조심스럽게 이렇게 뭔가 걸 때, 그때는 이걸 쓰는 거지. 응? 근데 시트레이시마스는 들고 나갈 때야. 그러니까 시트레이가 나왔다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자, 아노네, 네, 이런 식으로 다 뭐하는 거야? 사람 부를 때, 네,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보면 야, 이 정도. 있지, 봐봐, 뭐 이런 느낌으로 자기한테 시선을 약간 집중시키고 싶을 때 이렇게 부를 때, 네를 쓰죠. 아노네, 네, 좀 길게도 하고. 자, 다나카상 이마 쪽도 이 데스까? 지금 좀 괜찮으세요? 시간 괜찮으세요? 시츠레이 데스가 실례합니다만, 봐봐, 실례합니다만 그랬잖아. 우리는 실례입니다만 안 하고 실례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고. 그러니까 실례시마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다. 오나마에 오시에 떼 이따다케마스까? 테 이따다케마스까? 자, 뭐였지 이거? 그치, 의뢰. 자, 나마에 오시에 떼 그다사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오시에 떼 이따다케마센까? 라는 식으로 의뢰 표현을 할수 있다. 자, 우리 이제 머뭇거려 볼까? 어떤 머뭇거림이 있을까요? 아이와 엄마의 대화입니다. 모시모시 나왔어요. 뭐예요? 여보세요가 됐기 때문에 전화하는 상황이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모시모시 오카상 엄마? 이거 우리 엄마인데 하하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엄마를 자기가 부르는 거는 자기네들끼리 호칭할 때는 오카상이라고 부르죠? 남 앞에서 우리 엄마를 소개하거나 가리킬 때 하하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건 직접 엄마를 부르는 거니까. 이마 갖고 닦게도 지금 학교인데 말이야. 겨우 해안이 와스레모노 시작다. 자, 와스레모노. 자, 이거는 잃어버리다라는 거야. 잃어버리다. 두고 나오다. 이런 느낌이에요. 두고 나오다 쪽이겠죠. 그래서 엄마 나 방에다가 와스레모노 해버렸어. 와스레모노 시짜우. 차우가 뭐야? 테시마우. 뭐뭐 해버리다잖아.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물건을 해버렸어. 즉 두고 나와버렸어. 에? 나니요 와스레타노? 뭐 잃어버린 거야? 스가쿠노노 또 수학 노트요. 니카이 노 스쿠에노 우에니 아루토 오무운다케도. 이랬습니다. 자, 어디에 있대요? 어디에 있대요? 여기에 있대요. 2층 책상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밑에 끄레르 좀 봐줄래? 이랬습니다. 이제 의뢰하고 있죠 엄마한테. 그랬더니 와깟다 알았어. 저또 맞대. 좀 기다려봐. 에또 하면서 머뭇거리는 거야. 에또 아따 있다 이러고 있는 거죠. 예, 소노 노토노 이마카라 이유 토코로 샤신이 토떼 오크떼 끄레나 이랬습니다. 바쁘다 엄마 이런 것까지 해줘야 돼? 자,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부분을 부분이 되는 거지.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줄래라고 얘기합니다. 엄마가 뭔가 이게 수행평가인가? 뭐지? 뭔가 불이익이 있으니까 이렇게 부랴부랴 전화했겠지? 자, 에이 또 봅니다. 머뭇거림을 나타내는 표현. 상대방의 말에 대해 막혔을 때 또는 생각이 얼른 떠오르지 않을 때 침묵을 메우기 위해 쓰는 말로. 에이 또 이러죠. 그쵸. 그 옛날에 그뭐 시간도 없는데 이런 얘기 하기가 그렇지만 옛날에 이렇게 선생님의 할머니나 할아버지 시절에는 그 일제시대에 살았단 말이야. 100%죠. 근데 우리 있었잖아 일제시대가. 근데 그때 이제 일본어를 많이 이 학교에서 배웠던 사람들은 진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선생님 어렸을 때 많이 들었던 것 같아. 뭐 에이 또 마시대 에이 또뭐 이러면서 이렇게 무슨 선생님 어디 살다 오셨어 이러는데 불과 몇년 전입니다. 불과 선생님 어렸을 때예요. 이렇게 이 에이 또는 난 진짜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어른들이 뭔가 머뭇거릴 때 그러니까 하는 말로 에또 진짜로 썼어요 한국 사람들도. 왜냐면 이게 일본어랑 막 섞여서 쓰거든. 옛날에 선생님이 그 대학교 때 홈스테이를 친구들이 왔단 말이야 일본에서. 근데 그막막다 친척들이 뭐 그냥 바로 모두 전환이 돼요 그 일본어로. 그러니까 그 어른들은 그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뭐 많이 돌아가시고 그랬지만 하여간에 에또는 나는 뭐 한국말처럼 느껴지는 느낌도 있어. 사실 너무 많이 쓰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얼마나 많이 쓰겠어. 머뭇거리는 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카테고리에 머뭇거림이 있다라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 근데 일본어에서는 진짜 이런 많은 다양한 기능으로 에또를 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고노 미세와 나니가 오이시, 너 뭐가 맛있어?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생각하는 거야. 그럴 때다 침묵을 메우기 위해서 시간을 버는 거지. 에또 서다나 나라고 하는 건 뭐지? 나 감동사예요. 감동사.
뭔가 우와 하는 감동은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얼버무리는 감동도 있을 수 있잖아. 자, 기우동가 이치방 오마이요.

규동이 제일 맛있어라고 얘기합니다. 우마이라고 하는 거는 맛있다도 있고 또 뭐가 있어? 능숙하다라는 조즈다라는 뜻도 있죠. 자, 여기까지 했고요. 우리 일본 개관 및 일상생활 문화 우리 지난 강에서 했어요. 근데 꼭 알아둬야 하는 게 뭐였어? 이거. 얘네는 꼭좀 알아둬라 했지. 홋카이도, 혼슈, 시코쿠. 아, 규슈, 시코쿠, 홋카이도, 혼슈, 규슈, 시코쿠였어요. 가장 큰 섬, 혼슈. 그 다음에, 홋카이도가 그 다음에 거 봐봐. 지금 헷갈릴 수 있어. 홋카이도하고 규슈하고 어떤 게 클까? 지금 딱 눈에 보이지? 근데 본인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면 두 번째로 큰 섬, 네개 중에. 그럼 얘인가 얘인가 헷갈릴 수 있어요. 홋카이도가 훨씬 크지? 그 다음 세 번째 규슈, 네 번째 제일 작은 약간 콩알 만한 네 개의 현으로 이루어져 있는 시코쿠. 그 다음에 기후는 사계절이 다 있어요. 우리나라 똑같이 온대성. 그 다음에 행정구역은 1도, 1도, 1도, 1도, 2부 43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도 후갱이라고 하고요. 동경도 특별시죠. 그 다음에 홋카이도. 오사카부, 이렇게 부가 두 개가 있어요. 오사카하고 교토가 있죠. 그 다음에 주요 도시 및 관광지. 도쿄, 오사카, 교토, 삿포로, 후지산. 뭐 이런 거, 여기 있는 것들 살펴봤습니다. 지난 강에서 이 지도를 가지고 선생님이 어떻게 외우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기억이 안 나거나 아니면 안 봤다. 그러면 앞에 가서 조금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교통 볼게요. 도로의 왼쪽 방향을 주행합니다. 운전석이죠. 운전석은 오른쪽에 있어요. 자, 이게 보면 여러분이 아주 익숙한 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집 앞이 어떻게 생겼더라? 우리 집그 지하 주차장에서 올라오는 길 어떻게 생겼더라? 차가 이렇게 달리나? 그쵸. 이게 중앙선이면 이렇게 달리죠? 그치. 오른쪽을 달리는 거야, 우리는. 운전석은, 근데 일본은 거꾸로죠. 도로의 왼쪽 방향을 들고, 우리는 운전, 아빠 어디 앉아 계세요? 왼쪽에 앉아 계세요? 오른쪽에 앉아 계세요? 왼쪽에 앉아 계시잖아. 근데 이제 우리는 운전석이 오른쪽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철, 지하철, 버스, 자전거, 택시, 신칸센에서 자전거하고 택시만 조금 기억하자.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주차장이 따로 있었고요. 등록제였죠. 택시는 뒷문을 그 기사분이 열어주시죠. 뭐이 정도. 일본의 3대 맛집이 외워야 된다. 동경 간다. 교토 기온이 7월에 진짜 너무 높았다. 오사카의 텐진 오뎅이다. 뭐 이렇게 좀 외우자 했었어요. 자, 화폐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지정됐는지도 좀 같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선행은 과학자, 오천행은 여성교육자, 만행은 사업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물 문화 진짜 중요했다. 자, 일본에서 오미야게, 테미야게 하고 오쿠리모노가 있는데, 테미야게, 오미야게 같은 경우에는 안팎을 드나들 때 하는 거고요. 오쿠리모노 같은 경우는 절기, 명절, 그럴 때 한다. 자, 저울 때는 오츠겐, 추울 때는 오세에보. 이것도 절기라고 볼수 있어요. 자, 오미마이는 여러분 교과서에 없는데 선생님 추가해봤어요. 오미마이는요, 병문안이란 뜻인데요. 병문안 선물로 어떤 게 되고 어떤 게안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일단 안 되는 것만. 자, 흰색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흰 종이 포장지 안 돼요. 흰 꽃도 안 돼요. 국화 이런 거안 돼요. 자, 화분도 안 됩니다. 화분 왜안 되지? 화분은 보면은 뿌리를 내리잖아. 이렇게. 그 병이 뿌리를 내리면 안 되기 때문에 화분은 안 됩니다. 사요나라 이런 것도 안녕. 이번 생은 마지막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자, 위기 관리는 우리 했었기 때문에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뭐 지진 뭐 이런 거 나왔었잖아. 대피 요령 이런 거. 자, 이제 실전 문제로 넘어갑니다. 자, 빈칸 문제 나왔어요. 자, 육아와 보미의 대화입니다. 보미짱, 나츠야스미 나니 시테타? 뭐 했냐? 라고. 나니 시타? 해도 되는데, 시테이타? 라는 식으로 뭐 하고 있었냐? 라는 식으로 좀 기간을 느낌이 있게 얘기를 하는 거네요. 히토리 데 어디에 갔다 왔어? 라고 자랑을 하고 있어요. 너 하고 내리기 때문에. 이때 키타 너. 자, 도톤보리 나왔습니다. 도톤보리 나오면 이제, 우리 뭐다 알잖아? 오사카. 그지?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아저씨 서 있는 간판이 있는데. 도톤보리데 오이시모노 타베타리 타리타리스르 뭐죠? 뭐뭐 하거나 하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맛있는 그치? 오사카는 음식 기행을 가야 되죠. 가이모노 시타리 쇼핑을 하거나 스고크 타노시카타 정말로 즐거웠어. 시치가츠니 이따까라 7월에 갔대요. 7월에 이틀간 뭐였지? 물불의 축제를 하잖아요. 덴진 마츠리 그렇지. 덴진 마츠리 뭐 쪼도 미라레 때 미라레루 여기선 뭘까? 미루가 미라레루가 되면 뭐야? 뭘것 같아? 수동 존경 가능 어느 거야?

여기서는 가능을 쓰는 거지. 응? 볼수 있어서가 되는 거죠. 보셔서 자기한테는 존경을 안쓸거 아니야. 봄을 당해? 뭐 당할 것까지 뭐 있어. 그지? 여기서는 볼수 있어서 도대모욕 같다. 무척 좋았대. 해 단어시 나치아스미다 따네. 즐거운 여름방학이었구나 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사카, 교토, 삿포로, 후쿠오카, 도쿄 어딘지 딱 떠올라야 돼. 알겠지? 넘어갑니다. 스카이트리 나왔습니다. 전파탑이에요, 스카이트리. 아유, 너무 막 빽빽해가지고 읽기 싫어지지. 그렇지만 차근차근 읽어보자. 도쿄 스카이트리와 다카사 높이 634. 어? 별로 높지 않네. 예. 아, 뭐안 높아. 한라산이, 어? 1947? 뭐이 정도 되잖아. 49? 47? 뭐이 정도 되잖아요. 그냥 높죠, 높죠. 그냥 겨우 건물인데. 네, 세카이데. 세계에서 그래서 가장 높은 타워래요. 아, 그렇구나. 스카이트리는 그러네요. 도쿄대와 동경에서는요, 다카이 타테모노가 후에테키테 막 많이 늘어가지고요, 뭐가요? 높은 건물이 늘어서, 소레가 그게 테레비랑 라지오노, 덴파소신, 전파송신노, 자마니나루, 자마가 뭐냐면, 자마가 뭐니, 여러분? 오자마시마스의 자마가 뭐더라? 방해. 방해니나루, 자마가 되다. 방해되다. 방해가 되게 되었습니다. 동사의 기본형 플러스 요운이 나루 못마게 되다. 자, 자마가 되게 되었습니다.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다 다카사노 아루 높이가 있는 타와가 히지온이 나리. 나리는 뭐죠, 선생님? 나떼라는 식으로 태형 대신에 마스형에다가 태형 대신에 마스형에다 이렇게 콤마 찍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접속형입니다. 필요하게 되어서 2012년에 동경 스카이트리가 데키 마시다. 여기 데키루는 뭐예요? 데키 루트 세 가지. 할수 있다, 가능하다, 생기다, 완성되다. 어떤 거야? 그치, 생겼습니다죠. 완성되다? 뭐 생기다가 더 낫지 않니? 자, 소노마에와 그전에는 동경타워, 그치, 동경타워에 그 약간 에펠탑처럼 생긴 거 있잖아. 보면은, 아, 뭔가 좀 옛날에 그런 느낌이 있죠. 여기가 동경이라는 어떤 그 시그니처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동경타워가 텔레비전이나 라디오에 전파 수신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도쿄 스카이트리가 소레오 야떼면 동경 스카이트리는 그걸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내용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자, 동경 타워의 앞에 동경 스카이트리가 생겼습니다. 앞에 생긴 게 아니고, 동경 타워 전에 스카이트리가 생긴 게 아니라 동경 타워 후에 아톤이죠. 아톤이 이렇게 말이 안 나와. 아톤이 나중에 생긴 거지. 먼저 생겼지, 동경타워. 동경타워는 스카이트리보다 다카이타워 아니지, 스카이트리가 훨씬 높죠. 높게 만들었으니 전파방해를 안 하게 높게 만들었어요. 634m나 되는데. 스카이트리가 생기고 나서, 태카라 몸하고 나서 동경의 높은 건물이 늘었다가 아니라 높은 건물이 늘어서 전파방해가 됐기 때문에 스카이트리를 만들어낸 거죠. 4번입니다. 높은 건물이 전파송신에 자만이 났대. 방해가 되어서 동경 스카이트리가 생겼다. 그치? 선생님 말하려는 게 이거야. 답이 4번이고요. 5번은요. 2012년까지 동경타워는 테레비랑 라디오 전파수신에 방해였다. 아니요. 그때까지 전파수신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3번 들어왔어요. 요시다와 가토오의 대화. 기너 나고야니 이때 기타 때 으때라고 하는 거 뭐죠? 뭐뭐라면서 뭐뭐래 뭐 이런 거지. 야너 어제 야구 나고야 갔다 왔다며. 그렇습니다. 응, 나고야 대 나카모토산이 왔다요. 나카모토를 만났대요. 요시다쿤 뭐 나카모토산 뭐라고 해요? 그때 응, 나카모토산이와 이로이로 오세원이 났대요. 오세원이 나루는 뭐지? 우리 자만이 나루 뭐였더라? 아까? 방해가 되다죠. 그 다음에, 아까 오세와, 아까 멍멍이. 멍멍이. 오세와, 이게 뭐였더라? 이건 돌보다였어. 아이고! 그럼 이건 뭐야? 오세와의 나루는 뭐지? 신세를 지다입니다, 이거는. 그 강아지는 신세를 진 거야. 돌봄을 받았기 때문에. 아, 그럼 이건 무슨 말이에요? 나카모토상에는 여러 가지 내 신세 지고 있지. 그러니까 잘 알고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알고 있다라고 해야지, 응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시라나이네, 모르지? 응이 안 되고. 심파시 됐다요. 걱정하고 있어서, 응, 이상하지? 시때리오네. 요네가 뭐더라?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남도 똑같이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표현이었죠. 시테리오네 알고 있지라는 표현입니다. 아예 낚았다네 만날 수 없었지. 아이사츠 쓰르 데쇼 인사하지요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3번이 제일 적절하다. 자, 미나상 지신 가오코 따라 타라 뭐뭐 하면 지진이 일어나면 도시마스까 먼저 뭐 하나요라고 얘기합니다. 먼저 뭐 해야 되죠? 뭐라고 대답해요? 그때 선생님이 서데스네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아요. 그럼 뭘 맞게 얘기한 거야? 먼저 뭐라고 여기 대답했으면 아따마오 마무리코토가 다이지데스. 자, 이제 답이 나왔네요. 머리를 지키는 것,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맞아요. 먼저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럼 머리를 보호하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거를 얘가 대답했겠지. 어떤 걸 얘기했을까? 뭐 하지? 우리 그치 책상 밑에 들어가잖아. 그렇잖아요. 자, 넨키오 게시마스 전기를 끕니다. 창문을 닫아둡니다. 문 근처에서 기다립니다. 책상 밑에 들어갑니다. 답이 4번.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거. 도모다치도 이쇼니 이마스. 친구와 함께 있어요. 답은 4번 되겠죠? 먼저 그 책상 같은 거 밑에 들어가서 딱딱한 거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머리가 다치지 않도록 보호를 해야 됩니다. 5번 들어왔어요. 유카와 아키데와 한국 旅行はどうだった? 한국 요리 어땠어? 여행 어땠어? 스고크 타노시카타요. 무척 재밌었어. 미나 신세츠다타시 시 열겁니다. 자, 타베모노모 오이시카탄다. 아, 소다. 고래 미나 데도죠. 모두 다 같이 뭐 하라고 하죠. 드세요 했겠지. 뭘 줬을까요? 선물 문화. 오세이보 이거는 12월에 주는 오크리모노. 오미야게가 어디 갔다 와서 주는 선물이었지. 답이 2번. 이거는 이제 프레젠토 축할 일이 있을 때. 자, 소츠교 이와이도 프레젠토, 개콘 이와이도 프레젠토입니다. 답은 2번 되겠네요. 6번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류가크 시대 쓰고 노 코토 데스. 쓰고 노 코토는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이에요. 마즈와 와타시와 나는요. 미치오 와타로우 또 시마시다가 토스르 뭐뭐 하기 직전인 상태죠. 길을 건너려고 했는데요. 니혼니 이르토케 또 오나지오니 마찬가지로 뭐뭐와 마찬가지로 먼저 오른쪽을 보고 그 다음에 왼쪽을 봤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길을 건널 때 차가 이렇게 있으면은 차가 어느 방향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오지. 그러면은 왼쪽을 보고 봐야 되잖아. 오는 주행 방향을 봐야 되니까. 오른쪽은 이쪽에서 오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 서 있으면은 그지? 왼쪽을 먼저 봐야 돼. 일본은 거꾸로 오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왼쪽을 먼저 보지 않고 오른쪽을 먼저 본가 봐요. 그다음에 그때 왼쪽에서 차가 와가지고 나는 나의 앞을 확 지나갔다 이 얘기예요. 어우, 무척 놀랬다는 거지. 위험했대. 왜냐면 이 사람이 방향을 감각이 우리나라랑 다르다라는 거를 까먹고 있으니까. 익숙해져 있으니까요. 일본에서는 차가 왼쪽을 달립니다. 그래서 길을 건널 때는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본다라는 건데 한국에서는 거꾸로죠.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 뭘 봐야 돼? 미기를 이렇게 달리 이게 오른쪽을 달리잖아. 그래서 우리는 왼쪽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오른쪽을 봐야 되죠. 맞아, 요거 와카떼 이나카타 노데스 잘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국에 유학하고 나서 좋은 승까지 생겼다가 아니라 한국의 차는 일본의 차와 다르다. 그래서 이상하다, 이상하죠? 자, 일본에서는 왼쪽에서 이게 미기가 오른쪽이 오른쪽에서 왼쪽을 본다. 미기까라 히다리, 미기까라 히다리를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있죠? 미기까라 히다리.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죠? 일본에서는 그렇지. 우리나라는 거꾸로 되어야 되고. 자, 길을 건널 때 한국과 일본은 건너는 방향이 반대이다. 건너는 방향이 아니라 차를 다니는 방향이 반대. 건너는 건 똑같지 뭐. 자, 일본의 어린이는요. 길을 건널 때 길의 왼쪽부터 확인한다가 아니라 이건 우리나라가 왼쪽을 봐야 되는 거야. 일본은 거꾸로니까. 이건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지도니까. 자, 7번 가자. 스구니 모도 떼키마스노데 바로 돌아올 테니까 스코시노 아이다 틈짬 여유 자 조금만 니모츠 오카세 떼 모라에마센까 이랬습니다. 사세 떼 모라에마센까는 뭐뭐 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허락을 받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허락을 구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허락을 했어요. 에라고 에이 데스요. 에 이케마세요. 이건 안 된다. 고에니쿠다사에 삼가해 주세요니까 이거는 금지죠. 가마이마센 이런 거 써야 되죠. 이 데스요. 가마이마센 다이조부 데스요 같은 표현이 와야 됩니다. 답은 2번. 아노 저기라고 하면서 말을 걸어요.

0: 뭐라고 해야 되죠? 말을 어떻게 걸어요? 시츠레 데스가 이렇게 걸어야 돼. 시츠레 시마스 아니고. 자, 뭐 스코시 우가가 있다이 것도 우가가우 여쭙다.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하이 난데쇼 뭘까요?라고 얘기합니다. 말을 걸때 하는 표현. 시츠레 데스가 아노 시마센가 시츠레 데스가 이런 식으로 말을 걸겠죠. 자, 9번 들어왔습니다. 나니까 오사가시 데스가 뭔가 오 플러스 마시형 플러스 데스가 찾고 있나요?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요코노혼가 고시 여행책을 갖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아 소레데시타라 서점에 있는 점원인가 봐. 그거라면 아치란이 나리마스 저쪽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무안나이 시마스까? 안내해 드릴까요?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자 여기서 뭐가 들어가야 돼? 머뭇거림. 그러니까 뭐 찾으세요. 아 그러니까 하면서 뭔가 머뭇거리는 거야. 이게 애또입니다. 바로 말할 수도 있어. 하지만 뭐가 들어가야 돼?라고. 이상할 수 있잖아. 우리나라는 이런 뭔가 이걸 빈칸으로 뚫는다고 머뭇거림을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이렇게 머뭇거리는 표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화제 전환 표현 도꼬로데 소레바초또라고 하는 거는 곤란할 때, 거절할 때 하는 표현이었죠? 자, 마지막 문제 들어왔습니다. 스이마센 쪼또 남한테 말걸 때, 아, 좀 시간 괜찮으세요? 쪼또 다이조부 데스까? 이 데스까? 요로시 데스까? 이런 거이 대신에 쓸수 있죠. 이 데스까? 저또 이까가 데스까 좀 어떠세요? 라고 뭔가 권유할 때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아요. 하이, 난 데스까? 내 뭡니까? 라고 이제 뭔가 말을 걸때 하는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저또 이 데스까? 저또 요로시 데스까? 답은 마지막 5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 풀어봤고요. 자, 이제 점점 뭔가 응용력이 좀 필요한 시기가 왔어요. 외우고 있었던 단어, 문법 사용해서 이렇게 써도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하는 이제 시즌이 온것 같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미나상, 고꾸로우사마 되시다. 자, 맞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다툴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업탐구 사업경제 선생님 문혜진입니다. 오늘은 무역의 두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교재 기준 17강에서 무역의 전반적인 내용을 배웠습니다. 무역의 이론, 무역의 분류 이런 걸 배웠는데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여러분의 무역의 꽃을 만나보는 인코텀즈가 이제 오늘 배울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역의 꽃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가격 조건, 인코텀즈 하나로도 우리가 낼 수 있는 문제, 풀 수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꼼꼼하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나하나 복습하면서 여러분이 반복을 많이 해야 되는 파트가 또 오늘의 강의입니다. 이제 교재 기준 18강이죠. 그래서 한눈에 보는 프리뷰 보면서 또 천천히 선생님이랑 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거 무역의 이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게 무역의 계약 조건입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 총 훑으면서 한번 쭉 훑었어요. 그런데 이제 무역의 계약 조건 어디서 봤다고요? 맞아요. 유통에서 봤습니다. 우리가 매매 5조건 봤었죠. 이제 그 중에서 조금 더 확장해서 8개 조건을 배운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가격 조건, 그게 바로 인코텀즈입니다. 그래서 여기 가격 너무너무 중요한 파트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거의 매회 출제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의 제시문에 이 여러 개 배웠던 8개, 뭐 적게는 5개,

많게는 8개의 조건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선지 하나하나마다 여러분의 그 조건들을 파악을 해야 풀수 있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하나라도 흔들린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좀 힘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모든 계약 조건들을 잘 복습하셔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메인 단독 문제 하나 있고 하나는 금융이나 다른 문제랑 좀 연계되어 있는 문제 이런 경우에서 이라고 표시한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오늘의 메인은 이 가격 조건, 그리고 결제 조건은 사실 잠깐 선생님이랑 스치듯이 배우긴 할 거거든요. 그런데, 잠깐 하는 걸로 여러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고, 내용 자체가 좀 심오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뜻은 설명하겠지만, 이 부분은 다음 시간, 이제 교재 기준 19강이죠. 19강에서 이세 가지를 한 시간 내내 같이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다섯 가지 기준, 다시 보면 8개 선생님이랑 촘촘하게 다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무역의 계약 조건이고요. 5개 말고 8개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하나 볼 건데, 아까도 강조했지만 이 가격이 오늘의 메인입니다. 얘가 바로 인코텀즈. 그래서 우리가 가격 조건을 11개를 배울 거예요. 11개. 영어도 11개 단어가 나오고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뭐 이미 공부한 친구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뭐 비용 이전 분기점과 물품의 이전 분기점에 따라서 또 11개 조건을 배우다 보면 머리가 엄청 복잡해집니다. 선생님, 최대한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교재에 나와 있는 그 그림 있죠. 인코텀즈 그림. 그 그림을 가지고 계속 설명을 반복해서 해볼 거예요. 그래서 반복이 답이다. 이렇게 어려운 파트는 반복이 답이다. 그래서 가격 조건 배울 거고요. 결제 조건은 잠깐 배우고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19강에서 1시간 내내 송금이랑 이제 신용장 추심 방식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보험, 분쟁 해결, 그다음 포장까지 배울 거예요. 이 포장 파트는 사실 뭐 교재 몇년 전에는 이렇게 화인이라고 해서 그림도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그림이 빠졌어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만 이런 게 있구나, 화인이 뭐구나 정도만 보고 넘어갈 거라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새로 배울 내용은 가격 정도인 것 같아요. 뭐 선적에 뭐 해상보험, 뭐 해상보험 이런 게 있겠지만 우리가 그 품질이나 수량 이런 내용은 사실 앞에 유통에서 매매 5조건 할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거기에 조금 플러스 알파가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유통에서 열심히 매매 5조건 복습했던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아, 인코텀즈 또 할만하네라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복습했던 친구들은. 자, 무역의 계약 조건이 먼저 뭔지 볼게요. 간단하게. 자, 수출업자와 수입업자 간의 무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후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나중에 클레임이나 분쟁 충분히 있을 수 있죠. 무역은 또 우리가 한두 푼으로 그걸 계약을 하는 게 아니라 엄청 거액이 보통 이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예민할 수밖에 없고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촘촘하게 계약 조건을 잘 적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역 계약 내용에 관한 모든 상황을 명확하게 한 조건들. 그래서 우리 몇 개로 나눠서 본다? 8개로 나눠서 본다. 첫 번째, 품질 조건입니다. 자, 품질 조건 배웠어요. 언제? 계속 말하지만 유통 파트에서, 매매 5조건에서 배웠어요. 일단 품질을 결정할 건데, 이거 어떻게 결정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린 6개 나눠서 볼 겁니다. 품질을 이런 기준으로 정하자라고 제시한 게 6개예요. 첫 번째는 현품. 지금 현재의 물품을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현품입니다. 그래서 수입업자가 상품을 직접 봐요. 그리고 품질을 결정하는 게 현품이요. 우리 배웠죠? 그리고 견본도 배웠어요. 견본이 뭐였죠? 샘플 보는 거. 그래서 전체 상품 중 일부인 견본, 샘플을 보고 품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견본과 현품의 품질이 달라요. 그러면 수출업자가 책임을 지는 거죠. 견본과 당연히 품질이 같아야겠죠. 견본 샘플이 너무 좋고 현재 품질이 떨어지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클레임 발생할 수 있고 무역 분쟁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봐야 되는 게 바로 오늘 무역에서 배울 조건 중 표준품 매매입니다. 이 표준품 매매 배우긴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촘촘하게 선생님이랑 이렇게 무역 조건을 보진 않았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시간상 나중에 무역에서 할 거야 라고 가볍게 넘어갔었던 파트가 바로 이 파트입니다. 자, 일단 표준품이래요. 표준품. 표준을 둔다. 물건에 표준을 둔다. 왜 표준을 둘까요? 이게 품질이 일정하면 좋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기계류나 뭐 공산품, TV, 뭐 컴퓨터, 뭐 핸드폰 이런 것들은 보통 공장에서 이렇게 대량으로 만들어내다 보니까 비교적 품질이 좀 일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떤 물건들, 어떤 상품들은 이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대표적으로 뭐 과일 같은 거. 우리가 매해 당도나 매해 모양이나 이런 게다 다르잖아요. 어떻게 맨날 똑같을 수 없죠. 매년 계속 똑같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상품의 경우에 우리가 어떤 기준에 따라 표준품을 정하자. 그게 바로 표준품 매매입니다. 그래서 품질이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 어쨌든 표준품 등급으로 품질을 결정해서 그걸 보겠다는 건데 우리가 무역거래 조건에서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요. 그게 바로 FAQ, GMQ, USQ입니다.

이름들이 비슷하죠. 이 Q는 다 퀄리티, 품질을 의미한다면 생각하면 되고요. 여기 영어의 약자를 따서 그대로 설명해 놓은 겁니다. 일단 FAQ는 Fair Average. Average가 평균이죠. 평균을 내겠다. 어떻게 평균 내겠다? 선생님 방금 예시 들었던 뭐 사과나고 귤 같은 거, 과일 같은 거는 매해 생산의 품질이 달라요. 뭐 날씨가 다를 수도 있고요. 뭐 환경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해 연도에 일단은 생산이 되죠. 과일 같은 게 생산이 되는 동종 수확물 중에서 비슷한 종류, 같은 종류의 수확물 중에서 평균적으로 중등의 품질을 표준으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예시 들었던 과일이나 곡물 같은 거 대표적인 예시인데 우리가 이 FAQ, GMQ, USQ는 예시를 같이 반드시 알아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표시는 안 했지만 이 과일이나 곡물 같은 예시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어쨌든 매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비슷한 사과, 이를 사과를 한다고 한다면 사과나 귤을 한다고 한다면 그 해에 수확된 사과들 중에서 어떤 평균적으로 평균이 되는 그런 품질을 표준품으로 해서 우리가 거래를 하겠다라는 게 FAQ입니다. FAQ. 자, GMQ는요, good merchandisable이에요. 좋은 상품성이 있다. 다시 말하면, 판매 적격이다. 이거 판매 적격이야. 이거 판매해도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재나 냉동어류가 많이 나오거든요. 이 목재나 냉동어류 여러분, 우리가 딱 열어서, 이렇게 잘라서 안에 볼수 있나요? 볼수 없잖아요. 외관상 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좀 특징적인 것들이,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런 물품들의 경우에는 상관습에 비추어서, 시장에서 판매하기에 적격이야, 판매 적격이야라고 해서 품질을 표준으로 해서 품질을 결정하는 겁니다. 밖에 외관상을 보고 도착했을 때딱 보고 아 이거 판매 적격이야라고 하면은 그걸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게 GMQ 이걸 표준품으로 하겠다는 거죠. 자 USQ는요, Usual Standard, 보통 표준 말 그대로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되죠. 보통 표준 품질 조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뭐 인삼이나 보통 면화를 많이 얘기하거든요. 인삼 같은 경우 여러분, 이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이 인삼 좋은 인삼이고 안 좋은 인삼이라는 걸알수 있죠. 근데 우리의 경우 어때요? 우리가 인삼을 맨날 먹는 게 아니고 잘 봐도 몰라요. 이게 좋은 인삼인지 안 좋은 인삼인지, 전문가가 아닐 때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공식적인 공인 검사 기관이 그거를 등급을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표준 기준에 의해서 정해진 품질 수준으로 이거 보통 표준 품질 맞아. 이렇게 인정해줬을 때 우리는 USQ 조건을 사용합니다. 이 면화도 마찬가지예요. 면화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솜 같잖아요. 솜뭉치라고 보이죠. 근데 실제로 보면 뭐 재질이라던가 뭐 구성 밀 밀도라던가 등등에 따라서 그게 또 제품의 등급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공인검사 기관의 인증을 받는다. 그런 경우는 USQ라고 합니다. 그래서 FAQ, GMQ, USQ는 각각의 예시들을 따라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우리가 쉽게 문제를 풀수 있어요. 예시까지 반드시 잘 정리해두세요. 자, 통명매매 4번 배웠죠? 통명이 뭐였어요? 우리가 유통에서 배울 때는 뭐 이천 쌀, 나주 배 이런 거 배웠어요. 지역명의 뭔가 하나의 지역명 자체가 뭔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는 그 상표명이 되는 그걸로 우리가 품질을 바로 결정해 버리는 거죠. 이천 쌀이다? 그럼 얘는 믿을만한 쌀이야. 나주 배다? 나주에서 난 배야? 그럼 얘는 믿을만해라고 우리가 브랜드 상표명만 보고 바로 뭔가 품질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통명매매고요. 아까 말했던 생산지명, 생산자명, 품종명, 상표명 등등 브랜드, 그러니까 통명을 통해서 우리가 품질을 결정하는 걸 통명매매라고 합니다. 자, 명세서도 배웠어요. 명세서 뭐였죠? 꼼꼼하게 다 작성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가 뭐 치수가 얼마고 뭐 어떻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작성해서 그거를 바탕으로 품질을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명세서 매매입니다. 그 종류, 형상, 치수, 재료를 자세히 기록한 거 명세서 매매고요. 그 다음에 규격매매. 규격매매는 국제적 또는 수출국에서 인정한 규격 및 등급에 의해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이래요. 그래서 ISO, 이제 KS 나와 있는데 IS는 이제 국제적인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국제적인 뭔가 그런 인증,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KS는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그럼 여러분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USQ도 공인검사 기관이잖아요. 근데 규격매매도 뭔가 규격 및 등급을 인정받아야 되는 것 같잖아요. 비슷하다고 느껴지죠. 전체적인 큰 느낌으로 본다면 USQ가 규격매매 일종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규격매매 같은 경우는 좀 공산품, 예를 들어 뭐 핸드폰, 뭐 TV, 뭐 에어컨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를 보통 다룬다면 이제 USQ 같은 거, 1차 상품 같은 거를 예시로 많이 듭니다. 그래서 좀 비슷한 느낌이 있지만 여러분이 잘 구분해서 USQ는 표준품 매매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품질 조건, 우리 총 6가지 봤고요. 이 파트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유통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무역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물론 무역에서 조금 더 많이 출제가 되긴 합니다만, 여러분이 잘 정리해 두셔야 양쪽 파트에서 실수 없게 잘 문제를 맞출 수 있겠죠. 해결해 나갈 수 있겠죠.

품질 조건 봤고요. 품질 결정 시기도 볼 거예요. 자, 시기는요, 이 교재 기준에서는 이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구분을 선적 품질 조건, 양력 품질 조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 선적이 뭐죠? 우리가 배에 싣는 거 선적이라고 하고요. 양력은 이제 배에 있는 거를 육지로 내린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선적과 양력 둘다 배를 이용한 해상 운송에서만 쓰이는 건가라고 궁금할 수도 있는데, 이건 우리가 보통 무역을 할 때, 보통 해상 운송을 먼저 했기 때문에 그때 굳어진 어떤 용어 같은 거예요. 관습적 용어 같은 거. 그래서 선적 품질 조건이라고 했지만 얘는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가 출발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물건을 보내는 그 수출업자의 그 지역, 그 장소라고 이해하면 되고요. 양육은 그 뭘까요? 도착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선적 시점, 다시 말하면 출발할 때 시점을 품질로 인도하는 물품의 품질을 결정한다. 다시 말하면 그 출발할 때 그때 품질을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게 이제 선적 품질 조건이고요. 아니야, 도착했을 때 품질을 기준으로 할 거야. 그게 바로 양육 시점의 품질, 양육 품질 조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괄호치고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이제 인코텀즈를 안 배웠다는 가정하에 그 영어 단어가 나와 있죠. 이게 바로 인코텀즈입니다. 우리가 인코텀즈가 총 11개 조건인데 그중에 D 조건 앞에 다 D로 시작하죠. 이 D 조건은요, 나중에 배울 거예요. 지금은 이제 모르더라도 이제 흐르듯이 머릿속에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D 조건은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출발지가 아닌 도착했을 때 우리가 뭐 그 수출인의 매도인의 어쨌든 의무나 비용이 다 끝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서 우리가 도착지에서 품질을 결정한다 보는 거고요. 이세 개를 뺀 나머지 8개는 다 선적지 인도 조건입니다. 그래서 선적 품질 조건, 선적 품질 조건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이 표는 이따가 또 나올 거예요. 뒤에서 한번더 나올 거예요. 그래서 품질 결정 시기는 이렇게 나뉜다 정도만 가볍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두 번째 수량 조건이죠. 자, 수량 조건도 배웠습니다. 우리 유통에서 수량 단위를 개수, 뭔가 하나, 둘, 셋, 뭐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이렇게 좀 세기 편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개수, 개나 다스, 포장 하는 뭐 상자나 부대나 통 이런 것들을 개수로 셀수 있을 때 개수 조건이라고 하고요. 이건 뭔가 하나 둘셋세개 조금 애매해. 뭐 면적이라던가 뭐 중량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죠. 그런 걸 우리는 계량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량, 킬로그램, 뭐 그램, 톤 이런 예시가 있고 용적, 길이, 부피, 면적 이런 것들이 계량 조건의 대표적인 예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서 출제가 됐을 때 얘는 개수 단위, 개수 조건이다. 뭐 계량 조건이다. 이 정도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수량 조건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수량 결정 시기 또 나왔죠. 선생님이 아까 또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선적 수량 조건, 뭐 양육 수량 조건인데 내용은 똑같아요. 어쨌든 얘는 선적 시점, 출발 시점에 결정하겠다. 얘는 양육 시점, 도착 시점에 결정하겠다. 이런 건데 우리가 아까 말했던 대로 인코텀즈의 D 조건 3개를 빼고 나머지는 다 선적지, 선적 조건이에요. 선적을 했을 때 품질과 이런 수량을 결정하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 나오면 여러분 확실히 더 어떤 느낌인지 올 거, 알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아직 인코텀즈도 안 배웠고,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 문제를 안 풀어봤기 때문에 대입하기는 당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정도만 이번에도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꽃이죠. 선생님이 이제 오프닝 때 말했던 바로 그 인코텀즈입니다. 인코텀즈. 자, 가격 조건이에요. 가격 조건.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15 교육과정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인코텀즈가 지금 현재 2010을 적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10년마다 이제 갱신이 되는데 현재는 2020, 2020이죠. 2020. 2020을 적용해서 쓰고 있지만 실무에서는 우리는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인코텀즈 2010을 적용해서 볼 거예요. 그래서 물론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11개 조건을 기준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 조건을 먼저 보니까요. 얘는 조건이긴 조건이에요. 근데 무슨 조건? 가격 조건. 자, 그럼 가격을 결정하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인코텀즈가 중요한 이유는 가격 플러스 알파입니다. 가격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 물품을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그것까지 결정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인코텀즈가 어려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상품 운반에 필요한 운임. 운송비 같은 거죠. 우리가 운임은 보통 이제 해상 운송에서 쓰는 용어인데 운임. 아니면 보험료도 질수 있죠. 그리고 물품 양화비, 물품을 내리는 비, 하역하는 비, 그 통관비, 이런 거 이외에도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우리가 상품 자체 가격보다도 이런 부수적인 부대 비용도 같이 해서 우리가 보통 수출하고 수입하잖아요. 그럼 이런 많은 비용들이 드는데 이거를 누가 부담할 거야? 라고 결정해 주는 게 가격 조건입니다. 원래는 계약서에 하나하나 꼼꼼하게 적으면 좋겠죠. 뭐 이거 하나하나, 이거는 수출업자, 이건 수입업자, 너가 이렇게 하자라고 하면 좋겠지만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11개

정해놓고 이걸 우리가 이 조건으로 할게라고 하면 그 조건 안에 어떤 비용이 다 들어가야 되는지 암묵적으로 알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리하겠죠. 빠르고 우리가 매매 계약서 작성할 때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리해준 게 인코텀즈 가격 조건이고, 수출업자나 수입업자 중 누가 부담할 것인가? 일단 이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가 1번이에요. 이게 가격 조건이죠. 수출업자가 부담할 수도 있고, 수입업자가 부담할 수도 있고. 자, 두 번째는 어디에서 인도할 것인가? 그러니까 어디에서 인도하는 건왜 중요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인도할 거야. 그 매도인 여기서 인도할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다 누구 책임이에요? 여기서 인도해버리면 이제 책임은 사가는 수입업자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 조건에 누가 어디서 인도하는지, 누구의 책임인지가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각각의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림들의 화살표 표시를 잘 보면서 선생님이랑 11개 조건을, 특징들을 배워볼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 가격 조건은 가격만 있다? 가격만 정해놓는다? 아니죠. 가격을 누가 가져갈 건지, 누가 포함할 건지, 가격을 어떻게 누가 대신 낼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도 하지만 물품을 어디서 인도할 것인지, 그래서 그 이후에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지까지 우리가 배울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배울 거예요. 비용 이전 분기점, 물품 위험 이전 분기점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보충자료 그림이고요. 선생님은 계속 이 그림을 계속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이 시각화해서 이해하는 게 가장 여러분 머릿속에 오래 남기 때문에 그렇게 볼 겁니다. 자, 가격 조건은 아까 몇 개라 그랬어요? 인코텀즈. 11개라고 했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해상 및 내수로에서만 쓸수 있는 운송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기 적어놨죠? 해상 및 내수로. 해상 및 내수로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선박을 이용해서 운송을 한다는 얘기예요. 선박을 이용해서. 그래서 해상 운송에서 쓰이는 운송 조건이 4가지가 있습니다. 11개 중에 몇 개? 4가지.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선생님 적어놨고요. 제일 첫 번째가 FAS 조건이에요.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일단 선생님이 먼저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 자연스레 머리에 남겠지만 일단 위치를 먼저 정해놓을 거예요. 여기가 매도인, 여기 보면 매도인이라고 써있죠? 매도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무역에서 뭐라고 했었죠? 매매 말고, 매매는 매도인, 매수인이었고 얘는 다시 말하면 수출업자예요. 수출업자. 그럼 매수인은 누굴까요? 수입하는 사람이겠죠. 이 위치를 정해놓고 우리가 19강의 결제대금 배울 때도 이 위치를 그대로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왼쪽은 수출업자, 오른쪽은 수입업자 이렇게 머릿속에 저장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FAS 조건은 선측 인도 조건이죠. FAS가 어딨나 보니까 여기 있네요. 여기 선측 인도 조건 보이시나요? 선측 인도. 이 선측이라는 거는 우리가 해상 내수로 할때 이게 배거든요. 배 쪽에 앞쪽에 선측까지만 내가 이 수출업자가 위험 이전이랑 비용 이전을 내가 여기서 마무리할 거야라고 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 아까 초반에 얘기했듯이 가격 조건은 두 가지를 포함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비용, 하나는 이제 위험.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단 위험. 이거 누가 부담할 거야? 매도인이 어디까지 부담할 거야? 라는 거고, 두 번째는 비용. 이거 누가, 비용 누가 부담할 거야?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FAS는 선측이기 때문에 매도인이 수출업자가 이 선측까지만 내가 위험을 부담할게. 그 다음부터는 누가 부담해? 너가 부담해. 수입업자 너가 부담해. 라고 되는 거예요. 그 비용도 똑같아요. 매도인이 여기까지만 내가 발생하는 비용 낼 거야. 나머지는 누가 해? 너가 해. 수입업자 너가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FAS 조건을 제일 먼저 보면 물품 인도 시점, 다시 말하면 위험이 이전되는 거, 위험이 매도인에서 매수인한테 넘어가는 시점이 선적항 본선 선측이에요. 선측. 그 본선의 앞쪽에 선측. 그리고 똑같아요. 이 비용 이전 분기점도 얘랑 똑같아요. 선적항의 본선의 선측까지만 비용을 부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에 선생님이 이렇게 그려놓은 이 실선 이후로는 다 누구 책임이다? 위험 인정은 다 수입업자, 매수인의 책임이다. 그 비용도 누가 책임진다? 매수인, 수입업자가 책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그림에 있는 선. 자, 두 번째로 FOB 조건, CFR, CIF 조건인데 이세 가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세 가지 보면 CIF, CFR, FOB가 다 똑같은 선상에 있어요. 그쵸? 이 똑같은 선상인데 잘 보세요. 이배 위에 있습니다. 배 위에. 무슨 말이냐? 내가 화물을 배 위에 딱 실었어. 그걸 적재라고 하거든요. 본선상에 내가 적재했을 때까지만 책임질게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CIF, CFR, FOB는 다 위험 이전 분기점이 똑같다는 거죠. 본선상에 적재했을 때까지만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FAS조보다는 조금 더 뒤로 나와 있죠. 본선산에 적재해야 되니까. 세 가지는 선적항의 본선상까지입니다. 본선이라는 건이배 위에 올렸을 때를 의미하고요. 대신 비용 이전 분기점은 달라요. 그래서 이 여러분이 FOB랑 CFR이랑 CIF 조건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보니까 FOB는 똑같네요. FOB는 그냥 여기서 끝나요. FAS랑 똑같죠, 조건이? 그래서 선적항의 본선상이 비용 이전 분기점이랑 똑같습니다.

본선 상까지만 비용을 부담해요. 다시 말하면 선생님이 본선에 적재한다고 했죠. 화물을 올리는 비용까지만 내는 거예요. 누가? 수출업자가. 그래서 부선 이용료 플러스 본선 적재하는 비용까지만 수출업자가 부담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CFR이랑 CIF는 이상하게 화살표가 끝까지 가 있어요. 이 둘의 차이점. 그쵸? FOB는 선이 하나지만 얘는 화살표가 두 개다. 무슨 차이냐면 이 FR이 freight의 약자입니다. freight가 운임이란 뜻이에요. 운임. 여기서 내가 물건을 넘길 건데 내가 대신 비용은 더 내줄게. 어떤 비용까지? 운임은 내가 내줄게. 수출업자가 내가 내줄게라고 하고 약속하는 게 바로 CFR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미 본선상에서 이미 누구 소유로 넘어갔죠? 수입업자 소유로 넘어갔어요. 그러나 나는 목적항까지의 운임까지, 프레이트까지는 내주겠다. 그래서 비용 이전 분기점이 여기선 달라집니다. 아까 똑같았죠. FOB 조건, FS 조건은. 근데 얘는 달라요. 더 비용이 늘어나죠. 수출업자 입장에서 부담이. 자, CIF는요, 이 가운데 I 보이죠? 이 I가 insurance란 뜻이에요. 그래서 insurance는 보험이란 얘기거든요. 보험료까지 더 내줄게 하는 게 CIF입니다. 아까는 운임만 냈죠. 똑같이 물품 이전은 똑같이 끝냈지만 비용이 freight가 운임이 추가가 된게 CFR. 여기에 더 나아가서 insurance 내가 운임이랑 보험료까지 더 내줄게 하는 게 CIF 조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인코텀즈에서 가장 많이 차이점을 물어보는 게이 FOB 조건이랑 이 CIF 조건이에요. 둘다 물품의 위험 이전 분기점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본선에 적재하는 순간부터 수입업자 책임이에요. 물품이 파손되거나 뭐 이런 것들. 그러나 비용은 달라요. 비용은 CIF는 운임이랑 인슈어런스 보험료까지 같이 내주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수능 실전 문제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물어보고 있더라고요. 기출 문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11개 조건 중에 뭐부터 배웠어요? 해상 및 내수로 여기 안에서 움직이는 지금 배, 여기 파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 바다 같은 파도예요. 배들이 떠 있고 여기 네 가지 조건을 먼저 봤어요. 이네 가지 조건은 해상 선박 운송할 때 해상 운송할 때쓸수 있는 가격 조건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먼저 보시면 되겠습니다. 11개 조건 중에 4개 배웠으니까 몇개 남은 거죠? 7개 남은 거죠. 그 7개는 그럼 뭘까요? 7개는 다른 데서만 써야 되는 걸까요? 7개 조건은 어디서나 쓸수 있습니다. 어디서나. 그래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 모든 운송 조건, 복합 운송 조건이라고도 표현해요. 그래서 해상 내수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외에 그 육상 운송에서도 가능하고요. 아까 4가지 빼고 나머지는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7가지 중에서 이번에도 4가지만 먼저 볼 거예요. 자, 4가지가 어디인지 보니까요. EXW 조건, 여기 있어요. EXW 조건. 제일 첫 번째 있죠. 그리고 FCA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CPT, CIF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이 4가지 해상 내수로 배웠고 이젠 얘네 네 개를 보는 거예요. 얘네 네 개. 이네 개는 지금 어디 있죠? 매도인 쪽에 있어요. 매수인 쪽에 있어요. 출발지, 이거 선적지 뭐 같은 의미지만 출발하는 매도인 쪽에 있습니다. 수출업자 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보면 EXW는 공장 인도 조건이라고 해서 이 선이 가장 짧게 있죠. 무슨 말이냐? 매도인이 가장 책임을 지는 범위가 그 조건이 가장 작아요. 다시 말하면 매도인의 어깨가 가장 가벼운 무겁지 않은 그런 조건이 EXW 조건인 거죠. 가장 책임을 작게 드는 거예요. 비용도 작게 들고. 그래서 EXW 조건은 공장 인도 조건이란 말을 쓰는데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그냥 영업 이전 분기점이 끝나고요. 그리고 똑같아요. 비용이 또 똑같아요. 매도인의 영업장 구내에서 끝나버려요. 가장 어떻다? 매도인이 부담이 없다. 가격도 그만큼 저렴하겠죠. 왜냐하면 다른 비용들에 비해서 우리가 비용을 초과해서 내는 게 없잖아요. 매도인이.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다. 자, FCA 조건은 운송인 인도 조건이에요. 운송인이 들어가요. 무슨 운송인? 조심해야 되는 건 지정된 장소라는 건 선생님이 이제 좀 교재 통합을 위해서 이렇게 수정을 했는데 어쨌든 여기 선적지, 출발지를 의미합니다. 매도인의 구내, 매도인의 영업장. 이 지정된 장소에서 매수인이 지명을 해요. 누구를? 운송인. 그 운송인한테 물건을 줬을 때까지가 이제 물품 이용 이전 분기점이 끝나는 거예요. 그거 주고 나면 누구 책임인 거죠? 이제 수입업자 책임이 되는 거죠. 매도인의 비용 이전 분기점은 선적지에 합의된 장소, 이거 선적지, 출발지 다 똑같은 의미예요. 합의된 장소 또는 지정된 장소에서 똑같이 끝납니다. 지금 보면 EXW, 그 다음에 FCA 다 똑같은 선상이고 화살표가 따로 없죠. 그래서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CPT 조건. 얘는 운송비예요. 아까는 운임이었잖아요. 얘는 운송비예요. 운송비. 운임과 운송비의 차이. 그래서 운송비 지급 조건과 CIF의 운송비 보험료 조건이죠. 아까랑 뭐랑 비슷해요? CFR이랑 CIF랑 비슷하죠. 얘는 지정된 장소, 다시 출발지 선적지에서 매도인이 지명한 운송인이에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거 가볍게 보셔도 되고요. 중요한 건 CPT는 목적지가의 운송비를 부담하고요. CIP는 I, 인슈어런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운송비랑 목까지, 보험료까지 부담합니다. 누가? 매도인이.

그래서 여기 보면 CPT는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죠. 보세요. 여기까지 운송비를 지급하겠다. 물론 여기서 위험 이전 분기점 끝나지만 운송비 보험료 같이 지급하겠다. 물론 여기서 끝나지만 내가 보험에 보험료까지 추가해서 부담하겠다라고 약속하는 게 CIP 조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살표까지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럼 우리가 11개 조건 중에 해상 내수로 조건 4개 배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선적지 출발지에서 이제 뭔가 물품의 위험 이전 분기점이 끝나는 4가지 조건을 배웠어요. 그럼 나머지 몇개 남았죠? 이제 3개 남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D 조건이에요. 선생님이 아까 설명할 때 D 조건은 무슨 조건이라고 얘기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도착지 인도 조건입니다. 도착지. 딜리버드란 뜻이거든요. 도착했다. 그래서 얘네들은 수출업자가 굉장히 많은 책임을 져야 돼요. 도착지까지 갔을 때에 그 물품의 품질도 뭔가 책임을 져야 되고 비용도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다 각자의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그래서 얘네 3개는 어디에 있다? 매수인 쪽 도착지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 특징이 있다. 자, 마지막 3개 D 조건 보고 끝낼 거예요. 인코텀즈. 자, D 조건 3개. 자, D 조건 3개 잘 보셔야 됩니다. D 조건 3개. 가격 조건에 보니까 아까 선생님 얘기한 대로 지금 매수인에 있는 게 도착지라고 했죠. 그 도착지에 있는 조건입니다. DAT에 이 T 있죠, T. 이 T는 터미널이에요, 터미널. 그래서 터미널 인도 조건이에요. 물품이 어디까지 인도 위험 이전 분기점이 끝나는지 보니까 도착 터미널에서 물품을 양하했다. 자, 양하가 뭐죠? 물품을 내렸다는 거예요. 운송 수단에서 물품을 내렸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품을 내릴 때까지 누구 책임이에요? 이 매도인의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화살표가 지금 도착지까지 이렇게 돼 있죠. 여기가 터미널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양화된 상태까지 책임을 진다는 거죠. 그럼 양화했어요. 그 다음부터 누구 책임? 수입업자 책임이라는 겁니다. 자, 비용을 보니까 양화를 해야 되잖아요. 누가? 수출업자가 해야 되죠. 그래서 양화비를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가격 조건에 넣습니다. 양화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양화비 포함. 자, DAP, DDP가 있는데 이 DAP, 이 P는 플레이스예요. 아까 터미널이었죠? 그래서 그냥 도착지 인도 조건입니다. 도착지 인도 조건이랑 DDP 조건은 위험 이전 분기점은 똑같아요. 어디까지 책임을 질 것이냐, 그건 똑같아요. 그래서 당사자 간 합의된 지정 도착 장소인데 중요한 건요, 운송수단에 적재된 상태. 적재라는 거는 아직 지금 하역을 한 거야? 양화를 한 거야? 안한 거예요? 양화를 안한 거예요. 아까는 양화했죠. 물건을 내렸어요. 그래서 양화비까지 수출업자가 책임을 졌지만 이 DAP 조건, DDP 조건은 그냥 적재된 상태, 양화가 준비된 상태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양화 준비된 상태라는 차이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보니까 DAP 도착지 인도 조건은요, 지정 도착 장소까지 운송비랑 보험료를 다 포함해요. 근데 뭐를 제외한? 양화비를 제외한. 아까빈 양화 포함했잖아요. 여기서 왜 제외하죠? 여기서 양화 준비된 상태로 끝났으니까 내려서 하는 거는 비용은 매수인이 내라 이거죠. 나는 준비된 상태까지만 인도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수출업자가. 자, DDP 조건은요, 관세예요, 관세. 듀티. 그래서 D가 하나 더 있어요, 듀티. 관세 지급 인도 조건. 관세까지 내주겠다라는 거죠. 거의 끝판왕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DDP가 제일 끝에 있잖아요. EXW 조건이 매도인이 가장 책임이 적은 거였다면 DDP는 가장 어깨가 무거운, 수출업자 입장에서 가장 부담스러운 조건이에요. 비용도 많고, 그다음 책임도 많고. 그래서 양화 준비된 상태는 똑같아요. 그러나 도착 장소까지 운송비, 보험료, 그리고 뭐까지 포함해요? 관세, 통관비까지 다, 어쨌든 다 내줍니다. 누가? 이 매도인이, 수출업자가. 다만, 물품 양화비는 제외합니다. 왜요? 양화 준비된 상태니까. 근데 여러분 교재 기준에는요, 양화비가 들어가 있다고 아마 교재에 집필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 이유는 보통 이렇게 DDP가 가장 책임과 뭔가 비용이나 이런 져야 되는 어깨가 무거운 조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원칙적으로는 양화비를 제외하는 게 맞으나 실무적으로는 실제로 양화비까지 그냥 매도인에게 넘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원칙적으로 2019 원문에 따르면 이렇게 양압이 준비된 상태에서 인도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양압이가 제외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헷갈리지 않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총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인코텀즈는 몇 개가 있다? 11개 조건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매도인의 위험 이전 분기점, 매도인이 물품을 어디까지 책임질 것이냐? 또 보고요. 매도인이 또 비용도 어디까지 책임질 것이냐를 두 개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같이 외우고 있어야 돼요. 11개 조건 중에 제일 먼저 배웠던 거는 이거 안에 해상 내수로 조건 FAS부터 FOB까지. 물품 이전 분기, 위험 분기점은 세 가지는 똑같지만 비용을 부담하는 건 다르다.
다르다. 그 CFR 같은 경우에는 운임을 부담했었고, CIF는 운임 플러스 인슈런스, 그러니까 보험료까지 포함했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이 중에 4개, 얘네들은 선적지 조건이었죠. 그래서 출발지 선적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합운송수단 중에서, 쓸수 있는 중에서 이렇게 4가지가 배웠고, 그 다음에 방금 배웠던 D 조건, 도착지 인도 조건, 그래서 어쨌든 얘네 2개는 어떻게 된다? 7개는 복합운송 조건이다. 우리가 해상내수로 쓸수 있고, 다른 운송수단을 쓸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크게 크게 정리해놓고, 안에 촘촘하게 위험 이전 분기점과 비험 이전 분기점은 특징 여러분이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열심히 체크해서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문제를 풀면 더 확실하게 이해가 될 거고요. 인코텀즈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가격 조건 11개. 사실 이 부분은 뒤에서 우리가 한번더 보고 볼 거긴 한데요. 그래도 잠깐 나왔으니까 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자, 매도인이란 말은 누구였죠? 수출업자였습니다. 수출업자가 운송이랑 보험을 계약을 체결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자, 이건 쉽게 생각하면 돼요. 운송이랑 보험 계약 누가 할 거야?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매도인이 언제 할 거야? 물어보는 건데, 운송 계약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건 CPT랑 CFR입니다. 우리가 이 프레이트 조건, 운임을 포함하는 조건이었죠. 운임을 냈었잖아요. 매도인이. 얘도 마찬가지예요. 운송비 지급 인도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둘다 어쨌든 운송비와 운임을 매도인이 내잖아요. 그래서 운송 계약도 체결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운송이랑 보험이에요. 보험이 하나가 추가됐어요. 보험은 인슈런스라고 해서 우리가 안에 약자 I를 따서 I가 들어갔었습니다. 조건에 CIP, CIF, I가 들어갔죠. 얘네 둘 다. 운임, 운송비, 그 다음에 보험료까지 포함됐기 때문에,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계약 체결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렇게 묶어놨지만, CPT랑 CIF는 뭐였죠? 복합운송 조건이었고, CFR이랑 CIF는 해상내수로 조건이었습니다. 그 정도만 한번더 정리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아요. 자, 이게 누가 계약을 의무로 체결할 것이냐, 보험료를 누가 낼 것이냐, 이런 부분은 문제에서 풀어보면 여러분이 확실히 더 빨리 와닿을 겁니다. 지금 봤을 때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자, 선적 조건, 선적 시기입니다. 우리가 선적은요, 배에다 물건을 싣는 거죠. 선적. 그래서 그 시기를 여러 가지 기준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단월 선적이에요. 단월. 딱 끊는다. 월을 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특정 월로 약정. 뭐, 1일부터 말일까지. 딱 끊는 거죠. 연월은 연속적이다. 월을 연속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예를 들면은 특정월의 1일부터 다른 특정월의 말일까지 연속해서 가져가는 그런 시기. 특정 기간 선적, 월의 전반 후반, 그리고 상, 중, 하 이렇게 나누거든요. 전반 후반은 1일부터 15일, 뭐 16일부터 말일 이렇게 하면 되고요. 얘는 1일부터 10일, 10일부터 20일, 20일부터 말일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나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특정일 선적은 특정일을 딱 정하는 거예요. 선적일을. 그 특정일로 약속하는 거. 그 다음에 조건부 선적은 조건부를 만약 다는 거죠. 그래서 신용장 수령 후 예를 들어 10살 이내 선적해라. 그럼 이 조건을 지켜줘야 되는 거. 그래서 선적 시기는 가볍게 보셔도 괜찮습니다. 선적 시기. 선적 방법은 잘 보셔야 돼요. 왜냐면 용어가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일단 분할 선적, 분할도 나누는 느낌이죠. 할부 선적은 어때요? 할부 선적도 나누는 기분, 느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헷갈려요. 분할 선적은 말 그대로 특정 기간 동안 물품을 2회 이상 나누는 건데, 중요한 건 매도인이 임의로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 누가 그랬죠? 수출업자라고 했죠? 수출업자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어요. 뭘 결정해요? 분할 횟수, 수량, 선적 시기, 이런 걸 특정 기간 내에 임의로 정할 수 있다. 그게 분할 선적의 특징이고요. 할부 선적은 좀 달라요. 일단 상호 협의를 해요. 상호 협의를 하고 정해진 방법에 따라 나누어 선적을 합니다. 매도인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용장의 일정 기간, 일정 수량이 약정된 경우에 그 기간과 수량이 다를 경우 나머지는 무효가 됩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환적이란 개념은 알아야 돼요. 환적은요, 말 그대로 운송수단을 다른 걸로 옮기는 거예요. 환적. 선적항으로부터 양육항 또는 목적지, 다 비슷한 의미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운송 과정 중 물품을 다른 운송수단으로 우리가 넘기는 거, 그런 것들을 환적이라고 합니다. 운송수단을 바꾸는 거. 분할 선적, 할부 선적, 환적은 선적 방법에 속한다. 선적 방법. 자, 결제 조건이 이제 선생님이 아까 오프닝에서 한눈에 보는 프리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19강에서 1시간 내내 배울 파트가 바로 이 파트입니다. 그래서 설명하려면 끝도 없이 굉장히 많이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 파트예요. 인코텀즈처럼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금 결제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개괄적으로만 설명하면 첫 번째는 송금 결제. 송금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은행으로 돈을 보내는 거 송금이라고 하잖아요. 송금은 그래서 가장 심플하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은행을 통해서 돈을 주고받는 거예요. 돈을 지급하는 거예요. 결제 대금을. 그걸 송금

조금 복잡하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복잡한 게 뭘까요? 맞아, 신용장입니다. 자, 신용장은요, 신용장. 이 신용이 뭐예요? 믿음이잖아요. 믿음, 신뢰. 그러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뭔가 장부 서류를 주고받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신뢰를 통해서 뭔가 서류를 증명하려면 서류도 많고 복잡하겠죠. 그래서 우리 세 가지 방식 중에 가장 복잡한 방식이 신용장 방식. 그러나 그만큼 안정성이 높고 수출업자가 선호하기도 하고요. 자, 매수인의 거래은행이 발행한 신용장. 자, 누가 발행했냐면요. 매수인의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이 왜 발행해주죠? 이 발행은행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수인 대신, 수입업자 대신에 매수인의 거래은행이 내가 대신 지급을 확약해줄게 라고 약속하면서 발행하는 장부, 서류가 신용장이에요. 그래서 이 거래은행이 신용장을 발행을 해주면 그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 수출업자 선적도 하고 서류를 준비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 신용장을 바탕으로 매도인은, 수출업자는 물품을 선적하고 화환어음, 화환어음 어려운 단어인데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이제 환어음 플러스 운송 서류를 의미합니다. 화환어음을 발행해요. 그럼 자신의 거래은행, 자신의 거래는 누구예요? 수출업자, 매도인의 거래은행, 뭐 매입은행이라고도 하거든요. 매입은행에 매입을 의뢰해요. 나이 선적 서류 사줘, 너가 대신 사줘라고 하면 매입을 하고 그거에 따라 대금을 결제받아서 어쨌든 말이 좀 복잡하지만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다른 방식보다 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출 대금을 좀 빠르게 회수할 수 있고 이런 장점들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좀 복잡하죠? 나중에 한 시간 내내 배우면 또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림으로 같이 그때 배워볼 겁니다. 그림으로. 자, 세 가지 배웠고요. 이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 반드시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하나의 큰 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9강 할 때도, 교재 기준 19강 할 때도 한번더 나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가볍게 보면, 구분은 아까 말했던 대로 송금, 추심, 신용장 방식이 있죠. 송금이 가장 간단하다고 했어요. 근데 이거를 또 지급의 시기, 또세 가지 나뉩니다. 선지급 뭐예요? 미리 지급한다는 거예요. 물건을 받기도 전에 돈을 지급한다는 거죠. 동시지급, 다른 말로 뭐라 그랬죠? 상환급 이런 표현 들었었죠. 우리가 유통에서 지급 결제 수단 배울 때 이렇게 똑같이 이런 틀에다가 선지급, 동시지급, 후지급해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 똑같은 예시예요. 그래서 동시지급은 내가 뭐가 물건을 받거나 뭐 서류를 받거나 그 동시에 바로 돈을 내는 거죠. 대금을 지급 결제하는 거죠. 후지급 뭐예요? 얘네 이제 외상거래처럼 내가 돈을 나중에 내는 거예요. 후지급 시기별로 세가 나눌 수 있다. 근데 이제 송금 결제 같은 경우에는 캐시 위드 올더, 내가 주문을 하면서 바로 캐시를 준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선지급이고요. 동시지급엔 현물 인도지급 다 캐시로 주긴 하나 얘는 온 딜리버리 현물을 받으면 얘는 서류를 받으면 내가 바로 돈을 주겠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COD, CAD라고 표현하는데 이 한글을 뭐 여러분이 다 매칭시키기보다는 영어 약자는 반드시 알아야 풀수 있는 문제들이 기출에 종종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영어 약자. 후지급 청산 계정 오픈 어카운트 계좌를 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계좌를 열어놓고 수출과 수입 이런 거뭐 대금 결제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때 나머지 차액을 남은 만큼 결제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후지급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추심이랑 신용장 결제는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알고 넘어갈 건데 추심의 동시지급은 DP, 페이먼트 지급을 하면서 바로 내가 서류 받는다, 다큐먼트 받는다. 얘는 acceptance, 인수하면서 서류를 받는다. 그러니까 얘는 내가 바로 지급할 거야, 페이먼트. 아니야, 나는 인수, 서류 인수하고 나중에 돈낼 거야. 후지급.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DP, DA 조건. 자, 신용장 결제, 전대신용장, 어드밴스, 미리란 뜻이죠. 그래서 나는 미리 지급한 신용장 방식. 일람출금 뭐냐면은 에사이트. 에사이트가 내가 보자마자, 일람하자마자. 일람하자마자 바로 어떻게 해요? 출금, 돈 나가요. 그래서 동시지급이고요. 후지급은 기한부가 있어요. 내가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환호음에 나와 있는 만기일이 있을 때, 그때 그거에 맞춰서 만기에 대금을 지급하겠다. 그래서 후지급입니다. 자, 좀 어려워요. 근데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19강 듣고 나면, 교재 기준 19강 듣고 나면, 아, 그때 그표좀 쉽게 느껴지네? 라고 여러분이 또그 차이점을 알수 있을 겁니다. 자, 여섯 번째 조건이 보험 조건입니다. 자, 보험도 중요해요.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맞출 거냐면, 이 해상보험에 초점을 맞출 겁니다. 보험 중에서도. 자, 해상보험은요, 해상사고가 일어났을 때 이걸 보호해주는 거죠. 그래서 손해보험의 일종이었어요. 우리 금융에서 보험, 손해보험 배웠잖아요. 거기에 해상보험 예시 있었거든요. 그 해상보험을 배우는 겁니다. 해상보험은 일단 종류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전손. 전손은요, 전체가 다 손해를 입은 거예요. 전손. 토탈 로스 완전 다 잃어버린 거야. 다 손해를 입은 거죠.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현실 전손. 현실적으로 봐도 다 전손됐어. 다 행방불명된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선박이 행방불명됐다던가 다 없어진 거죠. 다 손해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보험 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한 경우 이걸 현실 전손이라고 하고요.

추정전손은 그 정도는 아니야. 근데 손해가 있긴 있는데 추정했을 때 전손과 비슷해. 그러니까 다 잃은 것과 비슷해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보험 목적물이 현실적으로 전멸하진 않았으나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손해가 정도가 너무 심해서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됐을 때 어쨌든 전손이랑 비슷해서 추정했을 때 전손이다. 추정 전손이란 표현을 씁니다. 자, 분손은요. 얘는 전체 전자잖아요. 전체 손해. 얘는 뭘까요? 부분. 부분만 손해를 입은 거예요. 다른 말로 훼손이란 단어도 씁니다. 훼손. 그래서 우리가 용어를 나눌 때는 공동훼손, 단독훼손 이런 표현을 쓸 건데, 자, 공동훼손. 말 그대로 조금 부분적으로 분손이지만 공동이야.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돼. 이런 느낌이에요. 왜 공동으로 책임을 질까요? 물론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공동으로 책임져야 될 상황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공동의 위험. 뭐 선박에 가다가 뭐 큰 바위에 부딪힐 수도 있고요. 뭐 어쨌든 위험이 있어요. 공동 위험. 다 같이 위험해지는 그런 상황들 있죠? 그럴 때 이걸 피하기 위해서 선장이 선박이나 화물을 고의로 어쩔 수 없이 고의로 처분하는 거예요. 손해를 입히는 거예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그럼 어쨌든 이거는 선장이 혼자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같이 우리 다 같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당사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거예요. 같이 부담하는 거. 그래서 얘를 공동훼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단독훼손은요. 이거 이외에 나머지가 단독훼손이에요. 그래서 공동훼손 이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보험 목적물이 일부 멸실되거나 손상된 부분의 손해에 대해서 손해상 단독으로 부담하는 경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이제 만약에 해상보험의 종류다. 그럼 크게는 전손, 분손. 전손 안에는 현실 전손. 그건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손해, 추정 전손. 그 다음에 분손, 훼손과 똑같다. 그래서 공동훼손, 단독훼손. 공동훼손이 아닌 경우 단독훼손. 이렇게 가볍게 종류를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무역계약 조건에서 많이 같이 연결해서 나오는 부분은 해상 조건, 해상 그런 보험의 종류보다는 이런 범위를 물어보는 이런 부분이 훨씬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보험 조건인데요.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 계약의 내용 구성화는 정형화된 약관, 약관입니다. 약관, 약속한 약관. 그래서 신협회 여섯화 약관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이거를 많이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시면 돼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부부 범위에 나눠서 세 가지. ICCA 조건은 가장 많이 보장해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까 해상 종류에서 전손이랑 분손 배웠잖아요. 이 ICCA 조건은 전손이랑 분손을 다 보장해줘요. 다 부보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습니다. 제품의 고유한 하자. 그러니까 원래 그 제품 하자. 아니면 선박의 지연, 아니면 원자력 피해, 전쟁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예외입니다. 이런 거는 빼고 대부분의 뭐 전손이나 분손은 다 부보해 주는 걸 뭐라 그런다? ICCA 조건이라고 한다. 그다음 ICB 조건은 분손 담보, IC 조건은 분손 부담보 단독해서 부담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제일 중요한 건 ICCA 조건이 가장 보장 범위가 넓다라는 거고요. ICC 조건은 가장 범위가 좁아요. 보장해주는 범위가.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연계돼서 같이 무역계약 조건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고 보셔야 돼요. 자, 분쟁해결 조건도 중요하죠. 분쟁해결 조건은 사실 그 우리 앞부분에서 상업조선기관 할때 선생님이 살짝 이 문제 풀면서 언급했었던 기억이 나요. 물론 이렇게 꼼꼼하게 단계별로 시간상 보진 못했지만 그때 한번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수능 실전 문제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무역계약 조건을 꼼꼼하게 적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클레임 때문이에요. 이렇게 분쟁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분쟁이 발생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절차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깔끔한 거는 당사자끼리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평화로운 거, 클레임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타협과 화해하는 거예요. 당사자끼리 수출업자랑 수입업자가. 그런데 그래도 안 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제3자의 개입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스타트가 알선이에요. 자, 알선이란 표현 계속 등장하고 있는데 뭐 중개하다, 알선하다 이런 느낌이죠. 알선은 제3자가 개입을 해요. 그런데 분쟁이 잘 해결되도록 뭐 하는 거예요? 권고, 권하는 거예요. 가볍게 권하는 거, 제3자가. 그게 알선이고요. 그래도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조정인을 뽑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 합의에 선임된 조정인이 있어요. 같이 서로 합의해서 이 사람을 뽑아요. 이 사람 뽑으면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입장을 듣고 거기에 따라서 조정안이 이제 제시가 돼요. 그럼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수용이 된다. 그럼 이제 해결되는 게 조정입니다. 그 나름 좀 괜찮죠? 같이 합의해서 뽑고 그 사람이 해준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결을 할수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법의 힘을 빌려야죠. 그래서 이 중재랑 소송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제 법의 심판을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중재는 중재인이 등장해요. 중재인이 뭐 해요? 판정이에요, 판정.
그래서 법적 구속력이 있다. 얘도 마찬가지 소송도 있습니다. 소송도 법원에 제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판결을 통해 똑같이 판결, 판정을 통해서 분쟁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겁니다. 자, 이 둘의 공통점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 그럼 차이점 뭘까요? 차이점도 잘 아셔야 돼요. 이 중재는요, 단심제예요. 한 번에 끝. 근데 이 소송은 삼심제입니다. 세 번의 기회가 있어요. 그 대신 소송으로 갈수록 비용과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많이 들죠. 그래서 비용과 시간이 뭐에 비해서, 중재에 비해서 많이 든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여러분 잘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죠. 자, 포장은요, 교재에는 이제 자세히 안 나와 있어서 이제 간단하게만 보고 넘어갈게요. 화인은 어쨌든 각종 화물에 표시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역의 계약 조건 8개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책 덮지 말고 가격 조건, 인코텀지 11개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그 다음에 결제 방법, 이건 나중에 19강에서 할 거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쭉 복습하면 또 머릿속에 어렵지 않게 잘 기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무역의 두 번째 시간 마쳤습니다. 좀 쉽지 않았죠? 그래서 오늘 명언 보면서 또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자, 슬럼프는 멈춘 게 아니라 더 멀리 가기 위해 숨을 고르는 과정이다. 선생님한테 슬럼프가 많다고 찾아오는 친구들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하다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건 어쨌든 숨을 고르는 과정이다. 날더 채찍질하는 게 아니라 잠깐 쉬어가도 좋다는 신호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을 골라봤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이제 22문제 정도 같이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오고 해답지 보고 선생님 강의 들으면 훨씬 효과가 올라가겠죠.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은 다음 문제풀이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능완성 스페인어 안주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우리 실전 모의고사 3회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16번부터 30번 문항이고요. 의사소통 표현 영역, 그리고 문화 영역, 문법 영역 차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습을 안 하셨다면 꼭 예습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6번 문항입니다. 세트형 문항이 또 나왔어요. 예, 그래서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요 대화 하나를 읽고 두 개의 문항을 푸는 겁니다. 자, A가 뭐라고 먼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Donde puedo encontrar refrescos? 라고 했죠. refrescos 하면요. refresco, 청량 음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청량 음료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A가 묻는 거죠. 그랬더니 B가 대답을 해주는데, Sigue recto por este pasillo. Pasillo는 이제 복도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는 통로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통로를 따라 곧장 가세요. Al final. 자, 그러면 끝에 a la izquierda. 왼편으로 los puedes encontrar 했습니다. 자, los는 뭘 받는 거예요? 예, 앞에 있는 refrescos를 받는 거겠죠. 그래서 음료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A가 muchas gracias, 감사합니다라고 하죠. 자, 대화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16번부터 먼저 보시면 B가 일하는 곳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인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선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Correos라고 했어요. 자, 이거는 무슨 뜻? 우체국이란 뜻입니다. Correos. 자, 2번에 Papeleria라고 했어요. 자, Papeleria는 문방구란 뜻이죠. 자, 3번에 Biblioteca. 하면은 이거는 도서관이란 뜻. 4번에 벨루케리아 하면은 미용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5번에 슈퍼마켓도

있는 슈퍼마켓이니까, 이 대화는 어디서 이루어져야지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슈퍼마켓에서 이루어지면 가장 자연스럽겠죠? 그래서 몇 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16번 문항을 통해서 우리 장소 어휘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1번의 꼬레오시 있잖아요. 요게 이제 우체국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앞에다가 라 오피시나 델 꼬레오스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표현도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 오피시나 델 꼬레오스. 자,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2번, 4번을 보시면 다둘다 에리아가 붙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16번 문항에서는 요 에리아가 붙으면 이제 장소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어휘가 또 추가적으로 뭐가 더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펠레리아, 벨루케리아 나왔고요. 3번에는 비블리오테카 도서관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리브레리아 하면은 에리아가 붙으면서 요거는 이제 서점이란 뜻이 됩니다. 서점, 리브레리아라고 하고 또 우리가 많이 볼수 있는 게또 뭐가 있냐면 요게 있어요. 바나데리아. 자, 요건 무슨 뜻일까요? 맞아요. 빵집을 얘기합니다. 바나데리아. 빵집. 자, 계속해서 갑니다. 프루테리아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건 뭘까요? 이거는 과일 가게란 뜻이 되겠죠. 또 까르니세리아가 있어요. 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정육점을 얘기합니다. 느낌 오시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요거 있어요. 사파테리아. 자, 요거는 뭘까요? 요거는 구두 가게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에리아가 붙어가지고 이렇게 장소를 나타내는 어휘가 많이 나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추로 파는 가게 뭐 추레리아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스페인 어권 국가에 가시거든 에리아라고 붙은 간판을 보면은 아, 뭐 그거를 파는 곳이구나. 예, 요렇게 이해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뭐꽃 파는 가게 플로레리아. 꽃집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트 문항이니까 17번 문항으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은 뭐 아까 빈칸이 뚫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자,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일단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어울리는 것은 그죠? 3번의 디스굴페가 되겠네요. 실례합니다. 그러면서 청량음료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자, 이렇게 연결되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나머지는 뭐예요? 1번의 아디오스 그러면 잘 가요, 안녕 이란 뜻이고, 2번의 살룻. 자, 요 표현도 많이 쓰는데 살룻은 이제 건배 이란 뜻도 있고요. 누군가 이제 재채기했을 때 살룻이라고도 얘기를 해줍니다. 4번에 나이구알 뭐 괜찮습니다 뭐 이런 뜻이고 5번에 비엔베니도 환영합니다 예,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세트형 문항 실전모의고사 3회에서는 세트형 문항이 지금 두 개가 나왔네요. 잘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먼저 얘기를 하는데 아이엘 자, 아이에르는 어제란 뜻이죠. 자, 어제 mi hermana tuvo una hija라고 했어요. 나의 언니가 딸을 가졌어. 그러니까 딸을 낳았나 봐요. 그쵸? 그랬더니 이제 B가 ya eres tía라고 하죠. 이제 너도 이모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조카를 보았으니 어떤 인사를 해주면 될까요? 축하 인사를 건네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고마워라고 표현을 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축하 표현 선택지에서 찾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1번 같은 경우, 데나다 하면 요건 무슨 뜻이에요? 감사 표현에 대한 답이죠? 천만에, 천만에요. 라는 뜻이고요. 자, 2번에 por favor 하면은 뭐 부탁합니다. please의 뜻이니까 그런 거고. 자, 3번에 felicidades 하면 이게 바로 이제 축하 표현이죠? 축하해. 자, 4번에 me da igual. 아, 난 상관없어.

라는 뜻이고, 5번에 con permiso 하면은 실례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 것은 3번이 돼요. 축하 표현이 felicidades 말고 또 있죠? 또 많이 쓰는 축하 표현은 또 뭐가 있습니까? 네, enhorabuena가 있어요. 자, 이 표현은 물론 이제 같이 이렇게 섞어 쓸 수도 있지만 보통 어떤 열심히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를 축하할 때는 에노라부에나를 좀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뭐 패스하거나 승진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에노라부에나를 쓴다라는 거. 어찌됐든 둘다 우리는 축하 표현이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아이에르가 나왔으니까 아이에르가 어제잖아요. 뭐 오늘은 뭐예요? 오늘은 오이죠. 오이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뭐예요? 마냐나.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주 수월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확장할게요. 자, 그제는 뭐예요? 그저께. 아이에르 전이니까. 그렇죠. 안테 아이에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냐나. 내일이고, 모레. 모레는 뭐예요? 내일이 지나면 모레죠? 그래서 뭐라고 해요? 맞아요. Pasado mañana.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온 김에 정리해 봤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19번 문항입니다. 요거는 이제 순서를 묻는 문항이네요.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좀 긴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보기를 한번 볼까요? 보기가 gracias. A는 gracias, 고마워가 되고요. B는 muy bien, 아주 좋아라고 얘기하고 있고 C는 que terrible 하면 끔찍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기는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제시가 되어 있고 자, 그럼 이제 대화를 보도록 할게요. A가 Cuánta basura hay en este parque라고 하죠. Cuánta basura. 자, basura가 뭐예요? 쓰레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이 공원에 쓰레기가 엄청 많네라고 얘기를 합니다. Y sobre todo veo muchos vasos de plástico라고 하죠. 자, sobre todo. 자, 이 표현도 알아두셔야 되죠. 무슨 뜻? 특히란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 플라스틱 컵을 많이 봤어. 자, 그러면서 뭐 하나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뭘 넣어주는 게 맞을까요? 우리 바로 넣어보면서 완성을 해볼게요. 그쵸? C밖에 들어갈 게 없죠? Qué terrible. 어우, 끔찍해하지. 이 상황에서 뭐 고마워, 너무 좋아, 뭐 이런 표현 안할거 아니에요? 그래서 C가 들어가고요. 자, 그랬더니 이제 B가 쭉 설명을 합니다. Es que 하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Muchas personas compran bebidas frías en vasos de plástico. 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찬 음료를 산다. 어디에들은 찬 음료냐면 플라스틱 컵에들은 찬 음료를 산다는 거예요. 자, 뭐 하기 위해서 사는 거냐면 사실 그거는 para llevar, 가지고 가기 위해서, 투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플라스틱 컵에다가 찬거 담아서 많이 뭐 저도 그렇고 그렇죠. 자,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los tiran por todas partes. 자, 그래서 loss는 지금 요 마소스를 받는 거죠. 플라스틱컵. 그러고 나서 그거를 tirar 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어디다든 todas partes니까 모든 부분에 버린다라는 얘기예요. por eso. 자, por eso 하면 그래서 란 뜻이죠. 그래서 siempre llevo conmigo un termo라고 했어요. termo는 뭐냐면 텀블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텀블러를 가지고 다녀. Para cuando compro un café, 뭐할 때를 위해서, 커피를 살 때를 위해서 항상 테르모를 갖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Así no tengo nada que tirar al suelo. 그래서 나는 버릴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Suelo, 땅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버릴 게난 없어. 텀블러에 담아 다니기 때문에. 훌륭하네요. 그죠? 그랬더니 이제 A가 Yo no tengo termo라고 하죠. 난 텀블러가 없어. Pero voy a comprar uno y voy a usarlo. 내 하나 사가지고 그걸 사용해야겠다라고 A가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한 생각이 너무 좋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B가 뭐라고 했겠어요? Muy bien, 아주 좋아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 그러면서 tengo uno que no uso 하죠. 내가 사용하지 않는 텀블러가 하나 있어. Te lo regalo. 내가 그거 선물할게. 하면은 선물 준다고 하니까 고마워. 자, 이렇게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C, B, A 순으로 일단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예, 5번으로 답이 되고요. 19번의 정답은 일단 찾았고,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조금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표시를 이렇게 두 군데다 해놨는데, 자, 일단 바수라라는 요 어휘에서 우리가 많이 보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 두 개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쓰레기를 버리다. 아까 나왔는데요. 이렇게 쓰레기를 땅에 이렇게 버리는 거, 쓰레기 투척하는 거. 자,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죠? 요거는 기출도 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Tirar basura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쓰레기를 땅에 버리는 거를 얘기해요. Tirar basura는. 자, 그리고 이제 더불어 같이 하나 알아두어야 될 게, 쓰레기를 내다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은 쓰레기 누가 내다버릴 차례야? 그러면 이제 뭐 내가 버릴 차례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쓰레기를 내다버리다라는 뜻으로 쓰고 싶으면 그때는 이제 띠라르 바수라가 아니라 동사가 사카르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카르라 바수라라고 해요. 그래서 요두 개의 표현의 뜻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뽀르에쏘 나왔잖아요. 저 뽀르에쏘는 그래서 란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요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게 뭔지. 자, 뭐죠? 그래서 란 뜻을 갖고 있는 거 맞아요. 뽀르로 딴또. 이거 그래서 란 뜻입니다. 뽀르 딴또라고도 표현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아시게. 이것도 아시에스케라고도 할수 있어요. 이거 전부 인과의 접속사입니다. 그래서란 뜻. 그러니까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9번 문항 요 정도로 정리하는 걸로 할게요. 되셨죠? 자, 그럼 다음 20번 문항으로 넘어갑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ya son las cinco y media 라고 하죠. 자, 이제 몇 시래요? 지금 시간 표현 나왔습니다. 자, 5시 30분이래요. 이제 5시 30분이야. ¿A qué hora llegamos al aeropuerto? ¿A qué hora? 몇 시에? 라는 뜻이죠. 우리 몇 시에 공항에 도착해? 라고 A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B가 아, ver 보자 그러면서 según 자 según 하면 뭐뭐에 따르면 이란 뜻이죠. La aplicación de mapas니까 뭐예요? Aplicación은 앱이에요. 어플을 얘기하는 거니까 지도 앱에 따르면 podemos llegar a las 6 menos 10죠. 우리는 도착할 수 있어. 자 시간 표현 또 나왔죠? 이게 las 6 menos 10니까 6시 10분 전이에요. 그러면 5시 50분에 도착을 하는 겁니다. 그쵸? 5시 50분에 도착할 수 있어. 그래서 faltan 빈칸 minutos라고 했어요. 자, 시간 표현에서 faltar 동사는 남다라는 뜻을 갖죠. 그러면 지금 몇분 남은 거예요? 지금 5시 30분, 5시 50분 도착이니까 20분 남았어가 돼요. 그래서 20에 해당하는 숫자를 선택지에서 고르시면 됩니다. 답이 뭐예요? 그렇죠. 2번에 20대가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faltar 동사가 시간 표현에서는 남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라는 거 그거 정리하시면서 요거랑 바꿔쓸 수 있는 동사가 또 있어요. 만약에 나는 faltar 동사 쓰기 싫은데요? 자, 그럼 이 동사 쓰시면 돼요. 어떤 동사죠? 이거는 이제 아셔야 되죠? 네. 깨달은 동사 쓰시면 돼요. 그래서 깨단 20 minutos라고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거 정리 하나 하시고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시간 표현은 너무 할게 많은데 minutes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인 거. 예를 들면

en punto. 또 뭐가 있을까요? cuarto. 또 media. 자, 요거는 이제 알고 가셔야 되죠. 자, 요세개 같이 정리합니다. en punto 하면 이거 무슨 뜻? 이거는 정각이란 뜻입니다. 정각. 그리고 cuarto는 뭐예요? 요거 이제 대표적인 다의어지만 시간 표현에서는 적어드릴게요. 정각. 시간 표현에서는 15분이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media는 네, 시간 표현에서 30분이란 뜻을 가져요. 그리고 저 매너스까지 그렇게 네 개를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꾸아르또 나왔으니까 꾸아르또가 대표적인 다의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한번 정리는 했었는데 명사로 쓰이면 방이란 뜻이 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지금처럼 시간으로 쓰이면 15분이란 뜻도 있고 또 전체 4분의 1이란 뜻도 있고 그리고 서수로서 네 번째 혹은 네 번째 의라는 뜻도 갖는다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라고 해야 되나요? 예전에는 정말 많이 나왔었던 것 같아요. 꾸아르또에 관한 문항이. 요즘은 뜸합니다만 그래도 대표적인 다의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0번 문항 봤고요. 자, 이제 의사소통 영역의 마지막 문항입니다. 21번 문항.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뭐라고 말을 하면서, pero hoy no puedo ir a verte 라고 했어요. 아, 근데 오늘은 널 보러 갈수 없을 것 같아. 널 보러 갈 수가 없어. Mañana sí. 내일은 돼. 라고 이제 A가 얘기를 했네요. 그랬더니 비가 no pasa nada. 아, 괜찮아. Nos vemos mañana. 내일 보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A가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을까요? 미안해. 오늘 너 보러 못갈것 같아. 내일은 돼. 자,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야 되는 표현 선택지에서 보시면 1번에 lo siento 라고 했어요. 자, 요게 들어가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1번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번에 에노라 모에나 우리 좀 전에 정리했습니다. 자, 에노라 모에나 무슨 뜻이었어요? 축하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3번에 ten cuidado 하면은 요거는 조심해라는 뜻이고요. 4번에 buen provecho 하면 이거는 맛있게 먹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buen appetito, que aproveche 같은 뜻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5번에 no hay de qué 하면 이건 뭐에 대한 답이에요? Gracias에 대한 답이죠. 그래서 천만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gracias, 고마워 라는 표현을 했을 때 이제 답으로 할수 있는 게 de nada. 그리고 뭐 no hay de qué.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한번 정리했었는데. 맞아요. A ti 혹은 a usted이었습니다. 자, 그거는 어떤 경우라고 했죠? 아, 나도 고마울 때. 서로 이제 쌍방인 경우, 고마운 게 있을 경우는 a ti. 혹은 아웃스텟 하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21번의 정답은 1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 모의고사 3회에 16문항에 해당하는 의사소통 영역 문항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22번부터 26번 문항은 문화 문항인데요. 자, 어떤 문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2번입니다. 알리시아 알론소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겁니다. 자, 이거는 일단 인물 문화가 되겠네요. 우리는 사실상 알리시아 알론소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죠? 교과서에도 수특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기본 어휘를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기본 어휘표에 해당하지 않는 어휘는 밑에 이렇게 달아주니까 독해만 할수 있으면 내용 이해만 할수 있으면 충분히 문항을 풀수 있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모른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볼게요 이제. 그래서 알리시아 알론소 fue una bailarina muy famosa de Cuba라고 했죠. 그게 뭐예요? 알리시아 알론소는 쿠바의 매우 유명한 발레리나래요. 여기 나와 있죠. 자, 이 사람은 뭐예요? Una de las mejores bailarinas de Bailarina.

사이에 델 문도, 세상에서 이제 가장 최고의 발레리나 중한 명이라는 뜻입니다. 자, 일단은 언제 태어났어요? Nació en 1920, 1920년에 태어났대요. 우리 숫자 읽을 줄 아시죠? 숫자 읽을 때쭉 나열하면 되죠?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사이에만 2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그냥 나열하시면 돼요. 그래서 밀, 천, 밀, 그 다음에 900, 900, 그 다음에 2, 20, 20대. 제가 이렇게 읽은 겁니다. 어찌됐든 1920년에 태어났고요. Desde pequeña니까 어릴 때부터가 되겠죠. 어릴 때부터 encantar 하면 무슨 뜻이에요? gustar mucho입니다. 매우 좋아하다라는 뜻이에요. 춤추는 걸 매우 좋아했어요. 자, a los 11 años, 자, 11살 때 empezar a 동사 원형입니다. 이거 무슨 뜻이죠? 뭐뭐 하기 시작하다라는 뜻이에요.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큰 극장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fue a Nueva York. 자, 그리고 뉴욕으로 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A aprender más. 더 배우기 위해서 뉴욕으로 갔어요. aunque. 자, aunque 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록 뭐뭐지만이란 뜻이에요. 일단 눈에 en los ojos니까 눈에 아주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no podía ver bien. 그래서 잘볼 수가 없었대요. 잘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뭐지만 siguió bailando. 계속해서 춤을 췄다라는 얘기입니다. seguir 현재 분사. 그죠? 자, al practicar. 자, 요거 al은 무슨 뜻이에요? cuando의 뜻이죠. 뭐뭐 할 때란 뜻입니다. 그래서 연습할 때 al practicar 하면 연습할 때란 뜻이겠죠? 자, 연습할 때 사용을 했대요. 여기서 일단 끊을게요. 뭘 사용했냐면 특별한 빛을 사용했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para saber dónde estaba. 그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 특별한 빛을 사용을 했대요. 그리고 그녀의 동료들이죠. 그녀의 동료들도 그녀를, 나는 여기는 이제 그녀를 이란 뜻이죠. 그녀를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뭘로 유명했냐면, 춤춘 걸로 유명해요. 어떤 작품에서 춤을 췄냐면, 꼬모, 뭐뭐 같은 이란 뜻이죠. 지젤이나 까르멘 같은 작품에서 춤을 춘 것으로 유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립했어요. 쿠바에서 발레단을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많은, muchos jóvenes니까 많은 젊은이들을 가르쳤습니다. 뭐 하는 거 가르쳤어요? 당연히 이제 춤추는 거를 많은 젊은이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2019년에 89세의 나이로 죽었어요. 네, 알리시아 알론소라는 인물에 대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그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쿠바 출신의 발레리나라고 처음에 소개를 했고요. 어릴 때부터 춤추는 거 좋아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발레단을 설립해서 후배들을 양성했다고 마지막에 나와 있고요. 앞을 잘볼 수가 없어서 춤을 중단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춤을 계속 췄습니다. 11살 때부터 큰 극장에서 춤을 췄다라고 나와 있었고요. 몇 번이 정답?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23번 문항으로 갈게요. 자, 23번. 에레스투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에레스투 노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고요. 한 번쯤은. 자, 한번 에레스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저도 정확한 건잘 몰랐는데, 요번에 여러분과 같이 풀면서, 아, 그랬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자, talvez 하면은 아마라는 뜻입니다. 아마, 아마도. 그래서 quizá랑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이죠. 아마도 has escuchado니까 들어봤을 거다. Eres tú를 들어봤을 거다. 자, Eres tú는 뭐냐면 스페인 노래예요. 부른 스페인을 누가 불렀냐면 por un grupo vasco. 바스크 지방 그룹. 바스크 출신의 그 그룹이 부른 스페인 노래래요. 근데 그 그룹 이름은 뭐냐면 모세다데스예요. 그래서 1973년 모세다데스라고 불리는 바스크 그룹에 의해 노래된 스페인 노래.

입니다 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Ha pasado medio siglo. siglo는 세기란 뜻이잖아요. medio siglo니까 반세기란 뜻입니다. 50년을 얘기하는 거죠. 어찌됐든 반세기가 지났죠. 반세기가 지났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이 부르고 좋아하고 있다는 거죠. Sigue gustando니까 계속 좋아하고 있습니다. De todo el mundo니까 전 세계의 사람들이 계속 좋아한다라는 얘기예요. 오래된 노래지만, 반세기 지난 노래지만. 그래서 cantantes de varias nacionalidades la han cantado. 자, 여기까지. nacionalidad 됐으니까 이거 nacionalidad 국적이잖아요. 그래서 여러 국적의 가수들이 그것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Más de는 뭐뭇이 넘는 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10개가 넘는 언어로,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불렀으니까 그거를 부른 거고요. Es una canción muy querida en Corea. 한국에서도 매우 사랑받는 노래라는 거죠. 자, 그래서 버전이 있대요. 한국어 버전이 있어요. 많은 한국 학생들이 그것을 학교에서 배워요. Porque, 왜냐하면, sale en un libro de texto de música. 어느 음악 책에 나온대요. 예, 그래서 한국 학생들도 그거를 많은 학생들이 배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는 건데요. 자, 첫 번째 1번, 스페인 노래다. 스페인 노래라고 처음에 얘기를 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발표된 지 50년 넘었다라고, 반세기가 지났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바스크 출신의 그룹이 불렀다라고도 처음에 소개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노래가 아니고, 아니죠.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자국어로 노래했습니다. 그죠? 10개가 넘는 언어로 불렀다고 했어요. 그래서 몇 번이 정답?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 LS도, 라디오에서도 많이 틀어주는 것 같아요. 종종. 들어보셨을 것 같고, LS도에 대한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이제 24번으로 갑니다. 자, 24번 문항은 어휘 문화입니다. 그래서 올레 아시죠? 그래서 그 올레에 관한 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르는 합답형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너가 가장 좋아하는 스페인어 단어가 뭐야? 라고 하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건 올레야라고 하는 거 올레 있거든요. 자, 이게 뭔지 언제 쓰이는 건지 이제 상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자, 말합니다. 올레라고 말합니다. 언제? Cuando alguien hace algo muy bien. 아주 뭔가를 굉장히 누군가가 뭔가를 엄청 잘했을 때 para darle ánimo 그에게 이제 응원해 주는 위해서 이 올레라고 한다라는 거죠. 올레올레 막 이렇게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 그리고 이거는 또 어떤 뭐를 말하는 거냐면 muy bien 아주 잘했어. 오, 브라보. 자, 이런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Por ejemplo 하면은 예를 들면 이란 뜻이잖아요. 예를 들면 si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이죠. 누군가를 봤어요. 어떤 사람을 봤냐면, 플라멩코를 추고 있는 사람을 봤는데, 너가 플라멩코를 추는 사람을 봤는데, 너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Como lo hace. 그가 춤추는 게 너무 마음에 들었을 때. 자, 그럴 때 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올레라고 외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también. 자, 또, 축구 경기죠, 축구 경기. Partido는 경기란 뜻이니까 축구 경기에서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uando un jugador hace algo genial. 자, 어떤 선수가 너무 아주 멋지게 했을 때, 축구를 했을 때, 자, 그때도 이제 올레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 그리고 cuando vas a los toros. Puedes escuchar a la gente gritar olé. 자, 뭐예요? 또, 투우장에 갔었을 때예요. 투우장에 갔었을 때도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외치는 거, 올레라고 외치는 거. En voz alta니까 큰 소리.

소리로란 뜻이죠. 큰 목소리로 올레라고 외치는 것을 들을 수 있다. 그러니까 축구 경기에서도, 투우장에서도, 뭐 이런 거 춤출 때, 뭐 공연이죠. 공연할 때도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기 보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잘했다는 뜻이다. 맞죠? 네. 작은 소리로 말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 이럴 땐큰 소리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B는 아니고요. 자, 플라멩코 춤을 감상하면서 외칠 수 있죠. 스포츠 관람 시에는 사용하지 않는 표현이 아니죠. 지금 축구 경기에서도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는 게 A와 C가 되겠네요. 그쵸? 맞죠? 네, A, C. 그래서 몇 번이 정답?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만 할게요. 엠보스 알다 하면은 큰 목소리로란 뜻이잖아요. 그럼 작은 목소리로라는 표현을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주 간단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맞아요. 엠보스 마하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휘 관련된 문화문항 하나 풀어봤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이제 25번으로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일단 선택지를 보니까 전부 다 나라명이 써 있습니다. 전부 남미에 있는 나라들이 써 있고요. 그렇다면 이 글은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일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처음에 뭐라고 하냐면, Es un país de América del Sur라고 해서, América del Sur, 남미란 뜻이죠. 남미 국가입니다. 그런데 no tiene mar, 뭐예요? mar는 바다란 뜻이죠. 바다가 없어요. 그래서 para ir a una playa, playa는 해변이죠. 해변에 가려면 hay que salir del país, 그 나라 밖으로 가야 된대요. 나라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hay que 동사원형 뭐뭐 해야 한다란 뜻이죠. 수도는 아순시온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는 두 개의 언어를 말한대요. 에스파뇰, 스페인어와 과라니어를 말한대요. ¿Sabes qué país es? 무슨 나라인 줄 알아? 이 나라야. 라고 이제 나라명을 넣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그쵸. 남미의 대표적인 내륙 국가 하면은 보통 이제 볼리비아와 파라과이를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 아순시온 수도가 아순시온이고 이게 두 개의 공용어가 쓰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파라과이가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되셨나요? 예.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 요거 하나만 할까요? 우리 아이께 동사원형 이제 다 나온 것 같아서 모든 지문에서 우리 스페인어의 의무 표현 있잖아요. 수특에서도 한번 정리를 했었는데 세 가지가 있어요. 그죠? 뭐였죠? tener께 동사원형이 있고요. 그리고 deber 동사원형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나온 hay que 동사원형이 있습니다. 자, 요게 다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나눠서 위에 두 개, 떼내르케 동사원형과 데베르 동사원형은 주어가, 특정 주어가 명시되어 있는 게 보통이고요. 아이께 동사원형은 일반 주어, 비인칭으로 제시가 많이 된다라는 거, 그것도 그냥 더불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항, 26번 문항 보겠습니다. 이것도 재밌어요, 사실은. 자, 바닐라에 대한 글을 글의 내용을 이해한 것으로 알맞지 않은 겁니다. 자, 우리 바닐라, 스페인어로는 바이니아라고 하거든요. 자, 요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죠. C 하면은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이죠. 자, 너가, 바닐라 아이스크림의 맛을 좋아한다면, seguro que te interesan estos datos. 자, 이 정보들에 흥미가 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구롭게, 확실히란 뜻이잖아요. 분명히, 확실히 해서 요거는 세구라멘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서 자, 바이니아. 그러니까 바닐라는 기원이 어디에 있냐면 멕시코에 있어요. 멕시코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까시, 거의란 뜻이죠. 거의 300년이니까 300이죠. 거의 300년 동안, 두란테니까 거의 300년 동안 멕시코가 fue el único país예요. 유일한 나라였어요. 자, 뭘 하는 유일한 나라였냐면 바닐라를 세계에서 바닐라를 생산하는 유일한 나라가 멕시코였다라는 겁니다. 거의 300년 동안. 그리고 이제 아스테카 사람들이죠. 아스테카인들은 그것을 바닐라를 뭐라고 불렀냐면 자, 이건 이제 어떻게 했냐면 틀리쇼치트리입니다. 틀리쇼치트리라고 불렀어요. 자, 그거는 시그니피카입니다. 시그니피카를 의미하다라는 뜻이죠. 검은 꽃을 의미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 시그니피카 대신에 quiere decir 쓰셔도 되죠. 의미하다. 지금은 이란 뜻이죠. 지금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자, 마스케를 보시면 돼요. 비교급이죠. 멕시코에서보다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더 생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마다가스카르가 80%를 생산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이제 넘버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나라, 생산하는, 바닐라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두 번째 나라는 인도네시아래요. 멕시코는 몇 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El tercer lugar니까 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닐라에 대한 재밌는 글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자, 알맞지 않은 겁니다. 1번, 멕시코가 원산지라고 나와 있었고요. 자, 아시아에서는 재배하기 어려운 게 아니죠.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멕시코보다 더 많이 재배한다라고 얘기했고요. 아스텍인들은 검은 꽃이라고 부른 거 맞고요. 그다음에 바닐라 생산국 1위가 마다가스카르도 맞고요. 멕시코는 바닐라 생산국 지금 현재 3위 맞습니다. 그래서 몇 번이 정답?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재미있는 문항 다섯 문항 모두 풀어봤습니다. 자, 이제 문법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의 문법은 뭐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실전 모의고사 3회. 자, 먼저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봤더니 일단 선택지를 봤더니 bueno, bueno, bien 다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대충 감은 올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A가 뭐라고 하냐면 커피 고마워. Está muy. 자, 커피가 매우 어떻겠어요? 맛있다라는 표현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Está muy bueno라고 하겠죠. 자, 그래서 1, 2, 3번이 쭉 제껴지는 거고요. 자, 그랬더니 고맙다라는 것에 대한 대답으로 대나다 천만에. 자, 그러면서 좀 전에 또 나왔었죠? 아이께 동사원형 뭐뭐 해야 한다라는 뜻이었어요. 하루를 시작해야지. 시작해야만 해. 뭘로 시작해요? 좋은 커피로, 맛있는 커피로 시작해야지. 자, 그래서 비에는 뭐가 들어갈까요? 어떤 형태가 들어가면 돼요? 무엔. Bueno의 오탈락 형태가 들어가면 되지요. 그래서 A에는 bueno, B에는 buen이 들어가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27번 문항에서는 우리가 어떤 걸 정리해야 되냐면 어미탈락 형용사. 기억나시나요? 자, 어미탈락 형용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미탈락 형용사가 일단 남성 단수 명사 앞에 서 오탈락하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자, 그 형용사들이 뭔지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시겠습니까? 자, 어떻게 돼요? 바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Bueno가 이제 그 좋은 예고요. Bueno. 또 뭐가 있어요? malo가 있고 또 맞아요. primero, tercero. 자, 뜻은 다 아시죠? 뭐 좋은, 나쁜, 첫 번째의, 세 번째의 뭐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이제 부정 형용사로 알군노, 닝군노.
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남성 단수 명사 앞에서 오탈락하는 대표적인 형용사들입니다. 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자, 알구노 같은 경우는 오탈락하면서 띨레가 붙죠? 알군. 자, 이렇게 되고요. 닝구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탈락하면은 닝군이라는 형태를 가져요. 그래서 어미탈락 형용사, 일단 남성 단수 명사 앞에서 오탈락하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이제 지우겠습니다. 그 밖에 이왕 나왔으니까 또 조금만 더 정리를 하면 그란데 있죠? 그란데. 자, 요게 남성 명사 그리고 여성 명사, 단수 명사죠. 남성 단수 명사, 여성 단수 명사 앞에서 뭐가 탈락해요? 대가 탈락이 됩니다. 그래서 그란 빈토르, 그란 빈토라. 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백을 뜻하는 cien 또 있죠. 자, 이것도 이제 명사 앞에서 수 형용사로 쓰일 때는 cien이라는 형태를 갖죠. 그래서 요거 두 개도 같이 더불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cien, cien 또 같은 경우는 숫자 나올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다음 문항 넘어가겠습니다. 28번 문항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A가 aquí en quiere invitar a la reunión 이라고 하죠. 그래서 누구를 reunión, 모임, 회의 이란 뜻인데 여기서 모임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모임에 누구를 초대하고 싶어? 자, 그랬더니 B가 pienso invitar a Carmen 그리고 Ignacio 라고 합니다. 자, pensar 그 다음에 동사원형, 뭐뭐 할 생각이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초대할 생각이야. 까르멘과 이그나시오를 초대할 생각이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문항에서 묻고 싶은 거는 접속사의 변이형을 묻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표적인 접속사 두 개가 있어요. 이와 그 다음에 오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는, 그죠? 자, 이가 에로 변할 때가 있고 오가 우로 변할 때가 있어요. 자, 그게 뭐예요? 언제 그렇죠? 이로 시작하거나 이렇게 아체 이로 시작하는 단어 앞에서는 이가 발음상의 이유로 이가 에로 변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로 시작하거나 아체 오로 시작하는 이 단어 앞에서는 접속사 오가 우로 형태 변화합니다. 자, 그럼 이 상황에서는 뭐가 돼야 될까요? Ignacio잖아요. 이로 시작되는 단어죠. 그래서 에로 변화를 하겠죠. 그래서 28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넘어갑니다. 29번입니다. 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했고요. 지금 선택지를 보니까 전부 다 의문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가 뭘 물어보냐면 sabes? 자, 너 아니? 그러면서 뭐 es aquella? 자, 저 여자가 혹은 뭐 저 여자아이가 누구인지 아니? 라고 물었겠죠. Sí, es Ana. 아나야. Una compañera de clase. 반친구 아나야. 라고 했겠죠. 그럼 이제 위에 들어가야 되는 거는 누구를 뜻하는 의문사가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뭐죠? 끼엔 들어가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공통이니까 밑에 것도 끼엔이 들어가면 맞는지 확인만 하면 되겠네요. 자, 네 끼엔 son estos cuadernos 라고 했어요. 자, cuaderno 하면 공책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공책들이, 자, 여기서는 뭘 보셔야 돼요? 세르데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르데 용법이 출신, 소유, 재료를 나타낸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뭘까요? 여기서는 소유를 나타내겠죠. 그래서 이 공책들이 누구 거야? 라고 하니까 고메스 선생님 거야. 가 돼서 둘 다 끼엔이 들어가는 것이 맞네요. 그래서 몇 번이 정답?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김에 이제 이걸 세르데 용법이 요 세 가지를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의문문으로 만들 때는 출신이라면 내 돈데 라고 해서 시작을 하시

0: 무슨 문제 있어? 너 무슨 문제 있니? 그래서 1번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자, 2번 나다는 nothing의 뜻으로 쓰인 거죠. 그래서 no hay nada en la mochila. 모칠라는 배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배낭에 아무것도 없어. 맞죠? 네. 3번 보겠습니다. 자, 내 친구 중 누구는 수영을 할줄 알아? 자, 이랬을 때는 알기엔이 아니라 뭐가 돼야 되죠? 알구나가 되어야 하지요. 예, 4배니까 알구나가 되어야 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노바디잖아요, 나디에가. 아무도 무더운 나를 좋아하지 않아. 맞고요. 자, 5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너의 신발 중 어떤 것도 나에게 잘 어울리지 않아. 해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전 모의고사 3회 모두 다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 4회로 넘어가니까요. 우리 예습해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4: 그렇다니까.
2: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5: 이게 뭐야?
2: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정남과 성공하래 고정남입니다. 자, 26강이죠. 26강은 산업안전과 재예방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하겠는데, 자, 오늘의 핵심은 바로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핵심을 두고 여러분이 좀 공부했으면 좋겠다. 자, 뭐 안전사고 관련해 가지고는 공업 일반의 내용과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 앞부분에서는 대부분 이제 공업 일반에서 출제가 이루어지고, 우리 성공적인 직업 생활에서는 산재보험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포커스를 맞춰서 출제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 과목 간에 겹쳐 있을 때는 어느 부분이 어느 쪽에서 더 많이 중점적으로 출제되고 있느냐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앞부분에 대해서는 산업안전과 관련된 부분, 안전사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거기에 일반적인 내용들은 공업 일반에서 출제되고 있고, 우리 성공적인 직업 생활은 산재보험 쪽에서, 보험 쪽에서 많이 출제되고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앞에 내용의 기본적인 것들은 여러분이 좀 알고 있으면 도움 될 것 같고, 앞에 부분은 이제 문제 특강에서 이제 실전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완성에서 나오는 문제 수준에서만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론적인 부분을 완벽하게 좀 공부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드리면서 오늘 학습할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크게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안전사고의 개념과 유형, 그 다음 안전사고의 원인과 대체, 그 다음 산업재해 예방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그 중에서도 이제 산업재해 예방과 관련해가지고 산재보험과 관련된 내용들, 그 부분이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안전사고의 개념 먼저 보도록 하죠. 안전사고라는 것은 이제 공장이나 공사장 등에서 인간의 불완전한 행동 및 물리적 환경 조건 등의 원인이 돼서 인명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사건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안전사고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 안전사고에는 인적사고, 물적사고 등이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인적사고라는 것은 사람이 다치거나 뭐 죽거나 이런 사람에 대한 어떤 인명피해적인 요소고, 그 다음에 물적사고라는 것은 어떤 그 전체의 어떤 가지고 있는 공장에 대한 어떤 뭐 전체의 사고라든가 물리적인 어떤 사고들, 그러한 것들이 물적사고에 해당한다라는 거. 자, 발생 원인에 따라서 다양한 사고들이 발생하고 있고, 산업 현장에서는 대표적으로 뭐 끼임, 넘어짐, 떨어짐, 날아옴, 얽힘, 뭐 질식 등의 사고가 주로 이제 발생하고 있다. 이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빈번하게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안전사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안전사고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불완전한 직접적인 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간접적인 원인이 있는데, 직접적인 원인에는 불완전한 행동과 불완전한 상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그 시험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는 보면은 그 문장상에서 불완전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불완전한 상태를 같이 넣어서 답지에는 안전사고의 원인은 불완전한 행동 및 상태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중첩돼서 답지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동안에 보시면. 자, 불완전한 행동이라는 것은 위헌 장소에 내가 접근한다든가, 취급이 부주의한다든가, 그다음에 안전장치의 기능이 제거가 되거나, 그다음 이거 많죠.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복장보호구의 어떤 미착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운전 중에 기장치 정비, 그다음 불완전한 상태 자세, 이런 것들, 자세 상태 방치, 이런 것들이 이제 불완전한 행동에 해당한다라고 볼수 있고, 그다음에 불완전한 상태 같은 경우는 설비 자체의 결함이라든가, 작업 장소의 불량이라든가, 그다음 작업 환경의 결함, 생산 공정의 어떤 결함이라든가, 물체의 결함, 그다음에 이런 결함이라든가 어떤 불량 이런 것들이 불완전한 상태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죠. 자, 간접적인 원인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기술적 원인, 교육적 원인, 관리적 원인. 기술적 원인이라는 것은 생산 공정상에서의 어떤 부적합, 그다음에 구조라든가 재료의 어떤 부적합이라든가 건물 및 기계장치 설계 불량 등에 대한 기술적인 원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교육적인 원인은 우리가 교육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하는 경우가 이제 많죠. 안전의식의 부족이라든가 경험이나 어떤 훈련의 미숙, 그다음에 안전교육의 어떤 불충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다음 관리적 원인으로 보면은 작업 준비에 대한 어떤 불충분, 그다음에 작업 지시의 부적합, 안전관리 조직을 우리가 잘해서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조직의 결함 등에 의해서 어떤 관리적 원인에 의해서도 우리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전사고의 유형별 안전대책을 보게 되면 안전사고는 감전, 뭐 떨어짐, 넘어짐 등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발생하고, 이들이 이제 산업재해의 원인이기도 해요.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죠. 자, 안전사고별로 예방대책으로는 보호구 착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전화 및 안전복의 착용, 인화성 물질의 제거, 소화기 비치, 누전 차단기 설치 등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 밑줄 친 부분들이 그간의 시험에서 좀 많이 나왔던 어떤 문장들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의 종류를 보게 되면은 이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교재 이제 132쪽 봐보세요. 여러분 보면은 산업재해 분류에서 사고의 종류 나와 있어요. 132쪽과 133쪽. 꽤 많이 나와 있고 그간에 이제 많이 출제됐던 것들로 보게 되면 떨어짐, 그다음 넘어짐, 뭐 그다음 깔림, 뭐 부딪힘, 접촉 이런 것도 있고 맞음, 그다음 끼임, 무너짐 이게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 앞에 부분 앞 위에 있는 대여섯 가지 정도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133쪽 가게 되면 또 나오죠. 이제 과도한 짐 동작, 그다음에 이상고온 노출 및 접촉, 그다음에 뭐 소음 노출, 유해광선 노출, 그다음 산소 결핍 및 질식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다음에 화재, 폭발, 감전. 이런 것들, 폭력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내용의 표에서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러한 강조했던 부분들, 그런 많이 나왔던 부분들이 위주로 좀 많이 보면 될것 같고, 이건 그 특강의 실전 문제, 그 다음에 앞으로 배울 이제 완성 문제 정도에서 그 어떤 사고의 종류, 나와 있는 문제 내에서의 사고의 종류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그 안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 나오게 될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산업재해 예방인데요. 산업재해의 어떤 법률적 정의를 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의하면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그다음 작업 또는 기타 업무에 기인해서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우리가 말한다. 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산업재해에 우리가 개념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일하다가 또는 일의 원인이 돼서 근로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경우, 업무에서 비롯되는 각종 스트레스나 해로운 작업 환경 때문에 질병이 걸리는 경우, 그다음에 일하다가 생기는 사고나 질병을 업무상 재해 또는 산업재해라고 이제 명명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업재해에 이제 법률적으로 이제 산업재해와 관련해 가지고 업무상 재해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 법률에 그 업무상 재해는 크게 세 가지로 또 구분하고 있어요. 업무상 사고냐, 그다음에 업무상 질병이냐, 출퇴근 재해냐, 그 부분이 시험에 자주 출제된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 이따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산업재해는 이제 근로자가 고용하고 있는 회사에서 모두 적용되고, 한 명의 근로자라도 고용된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해야 돼요.

산재보험에 한명 이상의 사업장이라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된다라는 거고, 특히 산업재해 보험료, 산재보험료는 누가 전액 부담한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는 거, 납부한다는 거. 요 부분 여러분이 고용보험하고 좀 차이가 있죠. 고용보험은 근로자 50, 그 다음에 사용자가 50, 실업급 부분 0.9%씩 각각 부담하지만 이건 전액 사업주가 부담한다라는 거. 이 차이점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게 과거에 출제에 많이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는 거. 뭐는? 산재보험료에 대한 보험료는. 산업재해와 관련 대표적인 학자가 하인이에요. 미국의 산업안전연구자로서 여러 가지 사고 통계, 사고의 인과관계를 계량적으로 분석한 학자가 바로 하인이다. 그래서 하인이에 관련된 어떤 산업재해와 관련된 이론이라든가, 그 다음에 종류 뭐 등등 다양하게 나와 있죠. 첫 번째는 이제 도미노 이론이라고 그래서 재해 발생 5단계라고 할수 있는데요. 하인이는 재해 발생 과정을 사회적 환경 및 유전적 요소가 개인적 결함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불완전한 행동 및 상태로 이어져서 사고가 발생해서 재해로 이어진다. 그래서 한 단계에서 불안 요소가 발생하면 다음 단계로 연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재해까지 일어나는 그런 연속적인 어떤 발생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도미노 이론, 즉 재해 발생 5단계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산업재해 예방 원칙, 하이니니가 그 제시하고 있는 재해 예방 4개의 원칙이 있는데 요건 가끔씩 출제되고 있죠. 출제되고 있다라는 거. 자, 먼저 손실 우연의 원칙은 뭐냐? 손실과 재해 정도는 예측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 손실할지 어떻게 알아? 작은 어떤 화재가 발생했는데 큰 화재로 번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손실이었 줄 알았는데 큰 손실로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손실 우연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재해 정도는 예측할 수 없이 우연하게 결정되므로 재해를 언제 사전에 예방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원칙이 바로 손실 우연의 원칙이고, 원인 연계의 원칙, 다른 말로 이제 원인 계계의 원칙이라고 할수 있는데, 사고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연결해서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는 직접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직접 원인은 간접 원인에 의해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간접적인 원인들을 갖다가 잘 제거한다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제거할 수 있다. 역으로 얘기한다면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이 이제 마라톤을 한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선생님 하프 마라톤 뛰고 왔는데, 우리가 다치는 거, 달리다가 다치는 것도 그냥, 하다가 그냥 넘어지거나 어떤 뭐잘 보지 못해가지고 넘어지거나 이래서 다칠 수도 있겠지만은, 제가 달릴 때 보면 가끔 이제 뭐 다른 사람들 보면은 이제 무릎에 통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달리는 경우 있어. 그다 큰 부상으로 이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러한 큰 부상이 발생하는 것들에는 그 원인이 분명히 있어. 내가 자세히 어떤 불안정이라든가 그걸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근육이 어떤 손실이 발생했다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무릎이 아프게 되고 그걸로 크게 다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인체도 사람이 어떤 운동할 때도 그런데 모든 사고도 이러한 연계를 통해서 나온다라는 거. 그다음 예방 가능의 원칙은 뭐냐? 인재 발생 원인을 조사하고 그다음에 보호구 착용 등이 이제 필요한데, 즉 뭐냐면은 사전에 예방 대책에 중점을 두고 재해 요인을 미리 제거하게 되면은 재해를 예방할 수 있죠. 이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그 질식 같은 경우나 혹은 뭐 공장 내에서 안 좋은 유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호흡을 해서 발생했다, 어떤 원인, 질병이 원인이 됐다 했을 때, 우리가 마스크라든가 보호구 이런 것들을 잘 착용하고 한다면은, 그런 걸 충분히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예방 가능의 원칙이다. 자, 대책 선정의 원칙이라는 건 뭐냐면, 재해 발생 요소를 제거를 위해서 사전에 원인별로 대책을 잘, 뭐야, 적절하게 선택해서 추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고는 예방 가능하지만,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함으로써 작용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어떤 연계 대책을 강구해서 사고에 대한 대책을 건 바이 건으로 잘 우리가 대책할 필요가 있다. 이게 바로 대책 선정의 원칙이다라는 거. 대책 선정의 원칙 같은 제시문으로 나타날 때는 제시문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고 어떤 대책을 수립해서 했다라고 이제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제시문에서 뭐 대책 선정의 원칙 나와 있나 안 나와 있나에 대한 답지로 구성되는 그런 문제들도 그간에 출제됐었다라는 거. 요거는 자주 출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출제 빈도

정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은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잘 공부하세요. 그다음에 사고 예방을 대책하는 다섯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전관리의 조직이죠. 재예방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안전관리 조직 구성이 이제 필요하고 안전활동 방침 계획 수립하고 안전활동을 전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로는 사실의 발견이에요. 그래서 안전활동에 대한 기록을 검토하고 현장의 불안전한 요소를 미연에 이제 점검하고 그다음 사고 조사 그다음에 관찰 보고서 및 연구 안전 토의 등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실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다음 평가해야겠죠. 그래서 현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검토해서 사고가 발생한 직접 원인과 간접 원인을 찾아야겠죠. 그에 따른 대책이 이제 필요할 텐데 분석을 통해서 알아낸 원인을 토대로 해서 기술적인 개선이라든가 교육이 좀 미비했다 그러면 교육 훈련 방법 등을 개선해서 교육을 실시한다든가 등을 통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할 개선 방법들을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적용해야겠죠. 그래서 시정 방법 등이 선정된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진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적용해야 돼요. 적용. 그것을 실질적으로 수행해야 되는 거죠. 또한 이제 목표를 설정해서 실시하고 결과를 뭐 해야 돼? 재평가해서 불합리한 점은 재조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시정책을 완벽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사고 예방 대책 5단계 하면 안전관리 조직, 그 다음에 사실의 발견, 평가 및 분석, 그 다음에 시정책 선정, 시정책 적용. 이 5단계에 대한 제목 정도는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 제시문에서 이 단계별로 내용을 통해서 답지로 구성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하이니어와 관련돼 가지고는 사고 예방과 관련된 대책이라든가 이 원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어디서 많이 출제돼? 공업 일반에서 그가 많이 출제됐었고 성공적인 직업 생활에서도 간혹 가다가 출제는 되고 있지만 비교적 빈도가 좀 낮고 많은 것은 산재보험 쪽에서 좀 빈도가 높다. 그래서 지금까지 본 내용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밑줄 친 거나 이런 것들만 잘 기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전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수능 완성 문제에서 나오는 정도의 내용 수준에서만 내가 이해하고 있어도, 그때그때 문제를 통해서 이론을 이해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안전보건 표지도 최근에 와서는 많이 출제를 안 됐지만 초창기 때는 좀 많이 출제됐던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우리가 나와 있는 것 중에서 다섯 가지가 지금 교재에 제시가 되고 있어요. 어디냐면은 134쪽 여러분 페이지 펴시고 그 내용을 같이 그림과 같이 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금지 표시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행위를 허용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표지예요. 그래서 흰색 바탕에 빨간색 원으로 45도 각도의 사선이 이루어져서 금지할 내용이 원 중앙에 검은색으로 표현되어 있죠. 바로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이죠. 134쪽 펴시면은 그렇게 빨간색으로 해서 사선이 그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내용이 나와 있죠. 출입 금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고 표지예요. 일정한 위험에 따른 경고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 노란색 바탕에 검은색 삼각 테두리로 이루고 있고 그다음 경고할 내용은 삼각형 중앙에 검은색으로 표현하고 있죠. 마찬가지 134쪽에 보시면은 보는 바와 같이 삼각형 모양의 가운데 그 내용이 표시되어 있죠. 그다음 지시 표지. 지시 표지는 일정한 행동을 취할 것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종 안전 그다음 보건 보호구의 착용을 지시하는 형태다라는 거. 그래서 파란색 원형으로 되어 있고 흰색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지시 내용을. 그래서 흰색 그림은 안전표건 표지의 전체의 30% 이상이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 안내 표시는 말 그대로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구명, 구호, 피난의 방향 이런 것들을 안내한다. 그래서 녹색 바탕에 어떤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134쪽에 보시면은 녹색 바탕으로 해서 안내 보시면은 뭐 녹십자 표시라든가 응급 구호 표시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거. 마지막으로 이제 관계자의 출입 금지는 유해 위험 물질 및 성면 등 근로자가 건강 장애를 유발하거나 환경의 작업장애 어떤 출입 금지를 할때 이렇게 설치하는 표지가 바로 관계자의 출입 금지다라는 거. 그래서 134쪽에 나와 있는 그 그림들을 좀 이렇게 좀 한번 좀 보시고 금지 표지마다 우리가 표지마다 좀 모양이 다르죠. 그 모양의 패턴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놨으면 좋을 것 같아. 예를 들면 금지 표시는 원형에다가 사선이 그어져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경고는 다이아몬드나

세모로 되어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여러분이 그림 형태로 좀 이해해 놔두면은 그 내용 디테일하게 이거 다 암기 안 해도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수 있고 그 대략적인 어떤 것들이 제시문에 제시가 되어 있고 그게 금지 표시냐, 경고 표시냐, 지시 표시냐에 따라서 답지로 구성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만 여러분이 이해해도 충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134쪽 그것도 역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부터가 본격적이에요. 이제부터 정말 중요하니까 이제부터는 잘 꼼꼼하게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해 종류 및 산재 처리.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줄여가지고 우리는 산재보험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인데 원래 명칭은 우리 일반적으로 산재보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산재보험법이라고 약칭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죠. 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재근로자들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운영, 그, 저기, 저, 사대보험 안에서 우리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한게 바로 산재보험이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죠. 자, 산재보험에 대한 어떤 산업재해의 부분이 있는데, 산재보험상에서의 산업재해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사고가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만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냥 무조건 다쳤다고 다 산재보험 처리되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뭐다?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예요. 업무로 인해. 요 부분이 핵심이지.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것들이 산업재해를 인정받는다라는 거.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노동자의 고의나 자해행위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아요. 인정되지 않아요. 물론 하다가 실수해서 발생하는 경우는 인정돼요. 근데 고의적이냐? 그 다음에 자해, 일부러.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는 것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업무상의 사고, 출퇴근재해, 또 하나 더 있죠. 업무상 재해, 업무상 질병, 요세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건 법령으로 구체적으로 알아볼 거예요. 자, 이렇게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기준, 요거 중요해요. 이 법조문을 따온 이유는 이 법조문을 가지고 출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요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있어라.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그래서 아예 37조를 가져왔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보게 되면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되는 기준이에요. 자, 업무상의 재해는 몇 가지가 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자, 업무상 사고가 있고, 그 다음에 업무상 질병이 있죠. 다음 장 넘기면은 출퇴근 재해.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업무상 사고, 오늘 어떤 거냐면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른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예요. 그러니까 업무를 보다가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는 중그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하는 사고예요. 즉 공장 내에 어떤 시설물적인 것들이 결함이 발생해가지고 내가 그걸 이용하다가 다치는 경우 이런 경우가 해당하겠죠. 세 번째는 삭제됐고 이제 네 번째 보세요.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예요. 이게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많이 헷갈려하는 부분인데, 자, 우리 회사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했어. 회사의 주관으로 개최된 체육대회야. 그 체육대회 도중에 내가 운동하다 다쳤어. 운동하다 다쳤는데 그 업무가 아니지 않냐? 그 업무상 사고 맞냐라고 했는데 업무상 사고가 맞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행사나 행사 준비 등에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의 사고가 된다. 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 회사에서 오늘 등산 대회야. 회사 사원 전체가 회사 이제 사장님이 주관해 가지고 회사 사원 전체가 예를 들면 서울에 뭐 무슨 산에 등산했다. 등산 도중에 누가 다쳤다. 업무상 사고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냐? 중요한 건 뭐냐?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서 이루어진 행사예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다.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 그다음 휴게 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회사 내에서 휴게 시간에 나타난 사고들은 전부 다 업무상 사고에도 포함된다라는 거.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 밖에라는 건 되게 좀 포괄적인 것 같은데, 핵심은 이거야. 그 밖에 할 때는 있잖아요. 중요한 건 사업주가 주관하고 사업주의 지시라든가 회사의 어떤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져서 발생하는 사고. 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예를 들면 사장님이 오늘 미팅하고 오라 그래서 그 누구 거래처 사람들을 만나러 가서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했다 하면은 업무상 사고로 인정되느냐? 뭐 다른 걸로 인정될 수도 있겠지만 업무상 사고로도 충분히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디테일하게 다 따져봐야겠지. 다 따져보고 하겠지만은 보편적으로 볼땐 업무와 관련돼서 우리가 발생한 포괄적으로 다 사고는 그러한 업무상 사고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이 정도에서 요거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라서 하나하나 봤고, 일단 업무상 질병은 뭐냐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인 인자라든가 특히 화학 물질 그리고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으로 인해서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한 경우, 그건 노출된 경우 그런 질병들은 전부 다 업무상 질병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업무상 부상의 원인이 돼서 발생한 질병도 마찬가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게 인정 안 했었는데 지금 이제 완전하게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신적 스트레스예요. 이게 뭐냐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요 부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 고객의 폭언. 우리가 전화로 콜센터라든가 이런 거 전화로 많이 하잖아요.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서 업무상 뭐가 발생해? 정신적인 스트레스 발생하잖아.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원인이 돼서 발생하는 질병들. 우울증 올 수도 있고 되게,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잖아.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 그 다음 또그 밖에 업무 관련해서 발생한 질병들, 이런 것도 마찬가지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출퇴근제.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야. 그러니까 우리가 회사 통근버스 있지. 회사 통근버스를 타고 출근하던 도중 사고 나게 되면 출퇴근제로 다 인정받을 수 있어. 그 다음에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인정이 돼. 그러니까 내가 출근 중에 버스 타고 가다가 사고가 발생해도 출퇴근제로 우리가 인정이 된다라는 거야.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뭐? 통상적인 경로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뭐, 수원에서, 구로까지 오는데 대부분 뭐 타고 와? 지하철 타고 오겠지. 나는 지하철 타고 그냥 출근했어. 통상적인 경로. 늘 지하철 타고 출근하다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출퇴근제로 인정이 돼. 그리고 승용차로 내가 운전해서 가더라도 항상 이제 출근길에 가는 루트라는 게 있잖아. 우리 통상적인 경로. 그런 것들은 인정이 돼.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가다가 친구를 만나고 뭐 놀다 간다던가 이러면은 이제 통상적인 경로가 아니잖아. 이럴 때는 출퇴근제로 인정 안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야. 그건 더 엄밀히 따져봐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건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요게 핵심 키워드니까 잘 기억해. 알겠죠? 그다음에 사업주가 제공하는 교통수단. 뭐 통근버스 이런 거다라는 거. 그게 바로 출퇴근제다.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업무상 제로 우리가 다 인정받는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인정받는 것들이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잘 나와. 아마 이번에도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봐요. 무조건 나올 거다. 6모든 금모든 본수든 나온다라는 거. 자, 산업재해 처리 방법이죠. 일하다 다치거나 아프게 되었다면 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어? 회사가 가입해야 받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않아도 무조건 받을 수는 있다. 근로자 측면에서는. 자, 1인 이상 일하는 곳이라면 본인이 실수로 다치거나 일을 그만두었더라도 3일을 초과해서 요양을 받았다면, 3일을 초과해서 요양을 받았다면, 전부 다 산재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3일 초과 요양 동그라미 치시고, 그다음 산업재해 발생의 처리 요령. 보게 되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먼저 하고 병원을 이송하겠지. 그래서 응급조치 후 병원을 이송하고 그다음 사업주에게 보고하고 그다음에 병원 협조로 요양급여를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회사 확인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결과를 통보를 받는다라는 거.
이러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라는 거. 자, 산업재해 신청 같은 경우는 치료받는 병원이 산재지정 병원인 경우가 있고, 산재지정 병원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 그치? 산재지정 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 업무과에서 최초 요양 신청서를 작성해서 사업장 소재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회사에 각각 한 부씩 제출하면 재해근로자 산재 요양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만약 치료받는 병원이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그냥 일반 병원일 수 있겠지. 이럴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최초 요양 신청서를 다운해서 해당 서식을 작성한 후에 근로복지공단 지사 병원 회사 측에 각각 한 부씩 제출했을 때 산재 요양 신청을 할수 있다. 라는 거. 예,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병원이 어디든 다 된다 이거야. 근데 이제 산재병원인 경우에는 그 안에서 바로 처리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번더 이제 좀 거치는 경향이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산업재해 보상 서비스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알아볼게요. 이제부터 중요한 겁니다. 자, 근무 중 상해로 인해 3일을 초과하는 치료가 필요하다면 정규직, 비정규직,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 상관없이 모두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3일 초과 일하게 되면은 요양급여나 휴업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청구 제출 후 7일 이내 지급 여부를 우리가 통보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재해 보상 서비스의 종류와 산정 기준은 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제36조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받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3일 초과라는 거좀 기억해 놔두세요. 3일 초과. 3일 초과는 자주 나오니까. 자, 요양급여 보세요. 요양급여부터 하나씩 보도록 하죠. 요양급여 같은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반적으로 이제 국민건강보험료의 어떤 보험의 진료 수가를 기준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건강보험료에서 인정되지 않는 치료비 중에서 일부 수가를 추가로 인정해가지고 더, 비급여 부분도 이제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요양급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기타 간병료라든가 이송료, 통원 치료할 때 통원료, 그다음에 보조기, 뭐 다치거나 하면 보조기 우리 착용할 수 있죠, 그죠? MRI 검사비 등도 다 요양급여로서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부분, 3일 초과 부분, 요거 좀 기억해 놔두면 되고, 그래서 업무상 재해로 3일 초과하게 되면 다 받을 수 있다. 아, 그러면은 이런 질문들을 가끔 해. 3일 초과하니까 아, 이틀 치료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럴 때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요. 네,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 그다음 휴업급여예요. 이 개념들을 좀 명확하게 좀 기억하는 게 좋아요. 요양급여도 그렇고, 그다음에 휴업급여도 그렇고, 지금 나오는 것들 전부 다 용어적인 부분을 잘 기억해 놔두세요. 휴업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취업하지 못해 임금을 받을 수 없는 근로자가 가족의 생계를 꾸리고 본인의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다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보험급여다라는 거예요. 즉 뭐냐? 업무상 재해로 취업하지 못했다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업무상 재해로 일을 할수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일일에 대해서 평균 임금의 70% 상당을 지급하더라는 거. 요거 별표 치세요. 평균 임금의 70% 상당을 지급한다. 자, 우리 근로기준법 할때 앞에서 제가 그두 가지 임금에 대해서 설명한 거 마지막에 설명했었어요. 평균 임금하고 통상 임금. 그 부분에서 이제 평균 임금이 이러한 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 종류 여러분이 기억해 놔두세요. 근로기준법 그맨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어요. 이론에. 단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3일 초과해야 된다라는 부분. 자, 장애급여. 업무상 재해에 의해서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신체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애가 남아 장애보상 사유에 해당할 때 장애보상 연금 또는 장애보상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애급수를 받아야겠죠. 그래서 전문치료기관의 의학적 소견에 근거해서 즉 장애급수는 1급부터 14급까지 나와 있고 장애급여 등급 중에서 해당 산재 근로자의 장애 등급이 판정되고 이 안에서 1급부터 14급 중에서 그다음에 장애 등급별로 금액이 달라요. 달라요. 그 어떤 거는 연금으로 가능하고 어떤 거는 일시금으로만 받을 수 있죠. 자, 그거에 대한 거예요. 즉 1급부터 14급 중에서 7급까지는 연금
또는 이제 일시급을 선택해서 받을 수 있고, 8급부터, 요거, 8급부터죠, 요거. 8급부터 14급은, 무조건 일시급으로 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7급 기준으로 해서 14의 절반이 7급이잖아.

여기 쉽죠? 그래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으로 받는다 정도. 며칠 분 받는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거까지 어떻게 다 외워, 그치? 그래서 7급을 기준으로 연금 또는 일시금, 그다음 8급 밑으로는 이제 일시금으로만 받는다. 이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간병급여예요.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 중, 요거 핵심 동그라미 쳐. 치유 후야.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 간병이 필요한 경우, 실제로 간병을 받는 사람에게 지급해요. 실제로 간병을 받는 내가 간병 받고 있어. 그럼 나한테 지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유족급여예요. 유족급여라는 건 사망이겠지, 당연히. 그지? 근로자가 업무상 재로 사망하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때, 그 유족에게 생활 보장을 위해서 유족 보상 연금, 유족 보상 일시금, 진폐 유족 연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진폐 유족 연금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예요. 폐병. 예, 어떤 그뭐 시멘트 회사라든가 기타 뭐 어떤 화학 그런 회사에서 이제 폐가 폐병이 발생해 가지고 이제 사망하거나 이랬을 때 그게 바로 이제 진폐 유족 연금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여섯 번째는 상병보상연금이에요. 이거 지난 시간에 문제 풀때좀 나왔었죠. 이거 상병보상연금은 산재보험에 나오는 거다. 상병급여랑 헷갈리지 마. 요 상병연금은 우리 고용보험에서 뭐하고 헷갈리지 마? 상병급여. 상병급여는 뭐였어요? 내가 구직급여, 즉 구직급여 수급자로서 내가 구직활동을 하는 도중에 질병이 생기거나 혹은 출산을 하게 돼서 내가 구직활동을 할수 없을 때 구직급여를 대신해서 받는 게 상병급여. 상병보상연금은 다쳤을 때야, 그지? 산재야, 산재. 자,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 중 요양이 시작한 지 2년, 동그라미 쳐. 2년이 지난 날 이후에도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뭐를 대신해서? 요거, 별표. 휴업급여를 대신해서 상병보상연금으로, 가름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지. 이걸로 대신 받는다라는 거야. 상병보상연금으로. 자, 여기서 다음 요건은 뭐냐?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 계속 아픈 상태야. 그러니까 2년 이상 계속 아픈다고 보면 되는 거지. 요양급여를 시작한 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아플 때는, 휴업급여를 2년 동안 받으니까 그걸 대신해서 이제 상병보상연금으로 신청해서 받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장애 요양 상태의 정도가 1급에서 3급까지의 장애 등급에 해당할 것. 그 다음에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할 것. 이러한 것들이 요건이 충족된다면은 우리가 상병보상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1급에서 3급은 우리가 장애급수가 아니야. 장애급수 아까 1급부터 14급까지 있었잖아. 그게 아니야. 이거는 요양한 지 이제 2년이 지나도록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통 상병보상연금에 신청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상태를 갖다가 이제 판정받게 돼. 그때 이제 다시 받게 되는데 중증 요양 상태 정도를 다시 받게 돼요. 그래서 1급부터 3급에 해당하는 등급을 했나. 이거 장애 등급하고는 다른 개념이다라는 거. 그다음에 장례비. 장례비라는 것은 사망했을 때이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되며 평균 임금의 121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유족에게. 당연히 죽었으니까 그 유족에게 지급했겠지. 그치? 단,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사람이 장례를 지내는 경우도 있어. 그럴 경우에는 평균 임금의 121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우리 121분까지 받을 수 있잖아. 이 범위 안에서 실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장례를 지낸 사람한테 지급하게 된다라는 거야. 장례를 지어. 유족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누가 대신해서 했으면 그 대신한 사람이 신청했을 경우에 이렇게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8번, 직업재활급여야. 업무상 재해로 장애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는 사람이나 장애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이 직업훈련 또는 재활 등에 필요한 경우에 지급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장애 등급을 받고 이러한 것들도 다시 이제 일하려니까 어떤 그러한 것들 재활이라든가 그다음에 업무에 들어간 직업 훈련이 또 필요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럴 때 지급되는 게

직업 재활급여다라는 거.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과 직업훈련 수당을 말하고, 업무상 재해가 발생할 당시 사업에 복귀한 자에 대해서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인 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에 직장복귀 지원금이라든가 직장적응 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직업재활급여에 포함이 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특별급여. 특별급여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특별급여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장애특별급여야. 장애특별급여 같은 경우는 우리 아까 장애급여 받았었잖아. 그거하고 조금 달라, 상이. 이건 뭐냐면 사업주의 기책 사유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1급부터 3급, 요거 잘 나와. 장애특별급여는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 등급을 받은 사람에게 한정돼 있어. 진폐장애 등급 포함해서 해당하는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가름하여 지급할 수 있다야. 말이 좀 어렵지. 쉽게 설명할게. 나 장애급여 받았어. 장애 등급을 받았어. 근데 1급에서 3급이야. 굉장히 중증이거든. 그러니까 엄청 큰 장애를 입었다는 거지. 1급, 3급. 그러면은 장애급여로 받고, 그거 위에 특별급여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민사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해. 누구를 상대로? 사업주를 상대로. 이제 그래서 저 특별하게 또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특별급여는 추가적 개념이야. 추가로 해서 더 받을 수 있는 민법에서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여기에 해당하면은 대부분 다 장애 특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겠지. 당연히. 자, 마지막으로 이제 열 번째는 유족급여야. 유족 특별급여지. 유족 특별급여는 뭐냐면 우리 앞에서 배운 유족급여랑 또 다른 차이가 있어. 우리 유족급여 배웠어. 유족급여라는 것은 내가 사망했을 때그 가족에게 지급되는 게 이제 유족급여거든. 그거 이외에 사업주의 기책사유로 발생한 업무상의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가름하여 유족에게 추가로 이것도 지급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유가 사업주의 어떤 기책사유가 발생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사업주를 상대로 다시 민소, 즉 민사소송, 즉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지. 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야. 청구하고 이건 추가로, 이것도 추가로 받는 거야. 그래서 특별급여는 추가로 더 기존에 받는 것 이외에 더 추가로 해서 받는 것들이 특별급여다. 그래서 장애특별급여랑 유족특별급여가 있다라는 거, 이거는 사업주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받는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가름하여 지급할 청구를 가름해서 지급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게 엄밀히 따지면 그런 거야. 해서 내가 먼저 받고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사업주를 상대로 달라고 또 요청해서 받는 형태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받을 수 먼저 받고 그 나머지 거는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하겠지. 그치? 어쨌든 간 중요한 건요 특별급여라는 것은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다. 민법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서 우리가 더 받는다. 이렇게만 여러분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 이해됐죠? 자기 특별급여랑 유족 특별급여. 그래서 두 가지 특별급여가 있다라는 것까지 설명하고, 이제 용어는 이제 웬만큼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지금 10개의 용어가 굉장히 중요해. 어떤 급여들을 받을 수 있고, 어떤 경우에 어떤 급여를 받느냐. 그게 중요해. 그 제시문을 잘 분석을 토대로, 그 제시문 분석 토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지로 구성하는 게 대부분 이때까지 출제했던 방식이라는 거. 단순하게 산재보험이 산재보험으로 한정돼서 문제를 출제하는 게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관련하고, 혹은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운 우리가 고용보험하고도 연계해가지고 제시문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출제 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안에서 산재보험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지를 구성해서 별도의 문제로 출제되고 있다라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문제들을 보게 되면 이제 아 이런 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겠구나. 수능 실전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중에 완성 특히 육모 구모 문제를 보게 되면 아 이렇게 수능이 출제되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겠지.
자, 마지막으로 중대재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중대재해는 법령이 좀두 개가 상충되는 게 있어.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대재해하면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의 중대재해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거 말고 또뭐 있냐면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재해가 있어. 조금 내 거의 비슷하지만 내용이 조금 달라. 다른데 우리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그 다음에 공업 일반에서 우리가 중대재해 말할 때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로 한정해서 많이 출제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의 중대재해는 뭐냐?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야. 그러니까 재해 중에서 사망자가 발생해서 한 명이라 발생했으면 그건 중대재해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야. 그러니까 재해가 발생했는데 두 명이 다쳤대. 근데 요양을 3개월 이상 해야 되는 상황이야. 아, 4개월 정도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거야. 그러니까 사고가 났는데 부상자가 15명 발생했어. 이거는 중대재해에 해당한다라는 거야. 해당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대재해야. 그러면 중대재해법 처벌법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중대재해를 보고 있냐면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처벌을 하기 위한 법률이야. 요건 되게 포괄적으로 이제 보고 있는 거야. 포괄적으로. 그래서 두 가지로 보고 있는 거지. 중대 산업재해, 산업에서 나타나는 산업재해, 중대 시민재해로 두개 포괄적으로 중대재해라고 정의하고 있어. 그래서 중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서 산업재해 중에서 중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좀더더 포괄적으로 보면 돼. 일단은 똑같은 게 있고 좀 다른 게 있거든. 같은 건 이거야. 똑같아. 사망자가 한명 이상 발생하게 되면은 이건 당연히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우리가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동일한 사고가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 그 다음에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업성 질병인 자가 1년 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이럴 때는 중대산업재해처벌법에 의해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기업에 되겠지. 그 기업의 처벌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 또 추가적으로 본다면 중대시민재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중대시민재해는 특정한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대중교통수단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발생할 때야. 사망자가 한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로 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그 해당 관리 주체에게 이제 이거에 대한 처벌법을 가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중대재해는 이것만 알면 돼. 기본적으로. 보다는 이게 중심으로 좀 여러분이, 이걸 중심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해라. 산업재해보건법상의 중대재해 중심으로 여러분이 공부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거와 동일한 걸 다운다면은 중대산업재해가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데 요건 더 포괄적이다. 결국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것은 중대재해를 나타난 그 기업이라고 하면 더 정확하게 기업의 어떤 처벌을 가하기 위한 기준치를 마련한 법률이 중대재해처벌법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대재해는 요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중심을 두고 여러분이 좀 공부해 놨던 게 좋다. 그래서 요 정도만 여러분이 알면 도움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자, 오늘 내용, 이런 내용은 여기서 끝냈고, 다음 시간에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내용 어렵죠? 법률적인 용어들이 많아 어려워. 근로기준법도 지금까지 계속 어려웠어. 쉬운 게 없지. 어려우니까 고난도 문항으로 출제되는 거예요. 제시문 분석 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고득점을 할수 있다. 이 부분 쭉 지금 몇 강에 걸쳐서 어려운 부분들 나가고 있는데 어렵다고 포기하는 순간 등급 확 내려갑니다.
확실하게 여러분이 공부해서 좋은 점수를 받는 여러분의 모습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특강 생명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이제 3단원도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3단원의 마지막 내용을 같이 공부를 해볼 텐데 그 주제가 바로 방어작용이죠. 그래서 오늘도 공부 분량이 조금 되는 편이기 때문에 바로 학습 포인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방어작용에서는 두 문항이 출제가 꾸준히 되고 있다고 앞에서 한번 소개를 했었는데 그 포인트는 크게 이렇게 됩니다. 일단 질병의 구분과 병원체 이 파트에서 한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요것은 보통은 굉장히 쉽게 출제가 되는 편이다. 그래서 병원체별로 특징, 그 다음에 예시 이런 것만 잘 익혀두면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굉장히 적은 공부량으로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요 한 문항이고 그 다음에는 요 밑에 있는 파트에서 한 문항이 번갈아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방어작용이라고 해서요. 비특이적인 방어작용과 특이적인 방어작용을 좀 구분해서 알아야 되는데 이 중에서도 보통은 특이적인 방어작용이 주로 출제가 되는 편이고요. 요게 나오거나 아니면 ABO식 혈액형이 출제가 되거나 그래서 ABO식 혈액형이 이 교육과정 바뀌고 나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한동안 거의 출제가 되지 않다가 지금 후반부에 가서는 조금 연달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 수능에서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다른 부분은 응용해서 문제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과학적인 사실, 정해진 사실에 맞춰서 그냥 그 사실에 입각해서 문제를 낼 수밖에 없는데 ABO식 혈액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응용형의 문제, 약간 수학적인 계산이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변별을 시도한다면 ABO식 혈액형의 출제의 어떤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중에서 일단은 질병의 구분 먼저 좀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한 번만 보면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할 수 있는데 일단 질병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감염성 질병과 비감염성 질병. 그럼 감염이 되는 것과 감염돼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그런 질병으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감염성 질병은 원인이 병원체인 경우. 외부에서 침입한 병원체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병을 우리가 감염성 질병이라고 하고 그 병원체가 옮겨가면 전염도 가능하다. 그런데 비감염성 질병은 뭐 쉽게 말하면 병원체가 원인이 아닌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럼 병원체 말고 뭐가 원인이냐? 환경이나 유전이나 생활 방식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질병들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감염 전염이 되는 건 아니죠. 전염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는 여기서는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병이나 혈우병 같은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런 위험 인자가 좀 있다든지 아니면 식습관을 통해서 그런 것들이 발현된다든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고혈압인 사람 옆에 있는다고 옮아서 일어나는 그런 질병이 아닌 거죠. 그래서 비감염성 질병이 뭔지 예시 몇 가지 좀 알아두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우리 교재에는 이런 것들을 예시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평가원에서 문제를 출제를 했을 때는 유전병들이 여기 속합니다. 유전병. 그래서 저기 뒤에 가면 사람의 유전병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사람의 유전병의 예시로 뭐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이랑 헌팅턴 무도병을 이 부분에서 이런 질병이 있는데 이게 비감염성 질병인지를 알고 있는지를 몇 번 출제를 했었거든요. 평가원에서. 그래서 8종 교과서에 모두 실려있는 유전병의 종류이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챙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과 헌팅턴 무도병이라는 유전병은 비감염성 질병의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감염성 질병을 일으키는 병원체를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병원체의 첫 번째는

세균부터 알아볼게요. 세균은 분열법으로 증식하는 단세포 원핵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따가 바이러스랑 잘 비교해서 알아둬야 되는데, 얘는 엄연히 세포 구조를 하고 있는 엄연한 생물이다. 그래서 혼자서 스스로 물질 대사도 가능하고 세포 분열을 통한 증식도 가능하다. 그래서 얘는 생식세포를 만들어서 하는 그런 어떤 생식법이 아니고 그냥 두 개로 나눠지면 두 개의 개체가 되네. 그럼 분열법으로 증식한다라는 거. 그다음에 요거는 많이 물어보거든요. 세균에 의한 질병의 예시를 주고 근데 요거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세균에 의한 질병에 걸렸을 때는 항생제를 이용해서 치료한다. 그래서 얘는 원핵 생물이고 우리는 진핵 생물이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생물이지만 원핵과 진핵 사이에 어떤 세포 시스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핵 생물은 공격하지 않지만 원핵 생물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약물이라든지 이런 포인트들을 찾아내서 그거를 항생제로서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생제를 이용해서 원핵 생물만 이렇게 골라서 죽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쓴다. 그래서 세균에 의한 질병은 뒤에 있는 건 그냥 설명 안 해도 되겠죠? 세균성 식중독, 세균성 폐렴, 요거 말고 결핵은 반드시 외워둬야 합니다. 결핵은 정말 맨날 나와요. 맨날. 세균에 의한 질병의 예시, 결핵,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교과서에서 계속 공통적으로 실려 있고, 항상 출제되는 포인트가 세균에 의한 질병의 예시로 결핵이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반드시 외우고 있어야만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는 1단원에서 한번 공부를 한적 있죠. 생물과 비생물의 중간형으로. 그래서 얘는 생물이 아니야. 엄연한 생물이라고 할수 없어. 왜? 세포 구조가 아니거든요. 모든 생물이 갖고 있는 그런 세포 구조를 하고 있지 않다. 대신에 단백질 껍질을 가지고 있다. 세포막이 아니라 단백질 껍질을 갖고 있습니다. 껍질을 갖고 세포막을 갖진 않는다. 하지만 조금 전에 봤던 세균은 엄연한 생물이므로 세포막이 있겠죠. 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균보다도 훨씬 사이즈가 작아서 뭐 어떤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크기 자체가 아니다. 그런 내용이고,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에 감염이 됐을 때는 항생제 말고 바이러스를 제거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를 개발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런 거.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의 예시는 우리가 몇 개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시란 말이에요. 이 중에서 감기, 독감, 홍역, 에이즈 그냥 세트로 외우세요. 감기, 독감, 홍역, 에이즈. 요네개 중에서 뭐 두세 개 정도가 같이 이제 묶어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감기, 독감, 홍역, 에이즈 정도 외우고 있으면 충분히 맞출 수 있다.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아까 세균에 의한 질병은 결핵 정도 외우고 있으면 뭐 충분하고, 그다음에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은 감기, 독감, 홍역, 에이즈 정도는 묶어서 공부를 해두는 것이 좋다. 물론 소화 범위도 같이 알아두면 뭐더 좋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출제가 될수 있는 것은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를 아는지를 물어볼 수 있어요. 일단 세균은 온전한 세포 구조를 갖고 있다. 세포막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속이거나 핵은 없지만 일단 세포 구조긴 하고, 그 다음에 DNA라는 물질, 유전 물질이 세포질에 분포하고 있다. 그리고 세균에 의한 질병은 항생제를 이용해서 치료한다 하는 거. 이런 포인트들.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세포 구조가 아니다. 세포막도 없다. 세포막 없다. 그 다음에 얘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의 종류는 유전 물질인 핵산과 단백질. 이렇게 두 가지 종류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유전 물질인 핵산과 단백질로 구성이 돼 있다. 그 다음에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에 걸렸을 때는 항바이러스제를 이용하여 치료한다. 뭐 이런 거 기억을 해두시면 문제를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세균과 바이러스라는 두 가지의 큰 그룹의 병원체를 공부를 한 거고, 이제 두 가지만 더 공부를 해볼게요. 원생 생물이랑 균류, 다른 말로 이제 곰팡이라고도 합니다. 요두 가지를 왜 같이 묶어서 공부하냐면, 아까 세균은 원핵 생물이었단 말이에요. 우리랑은 조금 시스템이 달라. 생물이긴 생물인데 우리랑 조금 시스템이 다른 원핵 생물이었고, 이 원생 생물과 곰팡이 같은 이런 종류의 병원체는 우리랑 똑같은 진핵 생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얘만 골라서 공격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그런 속성이 있고요. 원생 생물에 의한 질병의 경우에는 대부분 열대 지역에서 매개 곤충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여기 대표적인 예시가 말라리아거든요. 그래서 이 원생 생물에 의한 질병도 보통 말라리아를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데,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원충이라는 원생 생물이 병원체입니다. 근데 개를 누가 옮겨주냐? 모기라는 매개 곤충이 옮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기에 물리면 말라리아 걸린다고 하니까 모기가 병원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모기는 병원체가 아니고 병원체를 날라주는 매개 곤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면병 같은 경우에도 파리 종류가 그 병을 옮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열대지방에서 매개곤충을 통해서 감염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균류. 근데 우리가 평가원에서 출제가 될 텐데 뭐 곰팡이로 주로 묻습니다. 그래서 얘도 진핵생물이다. 근데 저 균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균이랑 이름이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진핵생물들 그룹 중에서도 동물, 식물, 균류라는 또 다른 그룹이 있거든. 얘랑은 다른 그룹입니다. 그래서 걔 이름이 그냥 한 글자가 겹칠 뿐인데 그 균류라는 거는 우리가 치료하고자 할 때는 그래서 이거를 구분해주는 이름으로 균인데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진핵생물이다 해서 진균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진균제를 써서 치료를 하면 된다. 대표적인 예시의 질병은 무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곰팡이에 의한 질병은 무좀 정도 기억하고 있으면 충분히 문제 맞출 수 있고 이 둘 다 진핵생물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포인트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첫 번째 문제 풀어야 되는 어떤 기본 지식은 다 배운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덩어리로 넘어갑니다. 우리 몸의 방어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용어정리, 구조정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부분을 물어봤을 때 빠르게 답을 찾으려면 용어를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만 기억을 잘 해주시고, 자, 방어작용, 다른 말로 면역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게 우리 몸에서 일어날 텐데 일단은 두 가지 큰 종류로 나눌 수 있다. 자, 지금 머릿속에 바로 입력하세요. 큰 종류로 나눕니다.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이 있고 다른 하나는 특이적인 방어작용이 있습니다. 비특이적이라는 거는 상대를 가리지 않고 공격하는 걸 얘기하고요. 특이적인 방어작용은 딱 한 종류를 골라서 나는 걔만 공격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기본적인 전제는 내 거는 공격 안 하고 외부에서 들어온 침입자인 것 같을 때 공격을 하는 건데 외부에서 들어온 침입자, 제가 바이러스인지 곰팡이인지 세균인지 뭔지 모르겠고 나는 일단 공격한다. 그게 비특이적 방어작용이에요. 근데 특이적인 방어작용은 나는 어떤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예요, 내가. 근데 나는 이 종류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나는 공격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적이라고 합니다.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은 다른 말로 선천성 면역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표현을 쓰는 이유가 일단 우리 이 비특이적인 방어작용 중에서 대표적인 게 피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얘는 일단 갖고 태어나죠. 갖고 태어나고 그 병원체에 대한 어떤 기억이라든지 경험이 없어도 걔를 충분히 그냥 들어오지 마 이런 식으로 막아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면역이다. 선천성 면역이라고 부를 수 있고, 그 다음에 특이적인 방어작용은 나는 이 특정 종류의 바이러스에 대해서만 공격할 거야. 근데 그 바이러스가 어떻게 생겼는지 뭔지 알아야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걔를 만났을 때 그 만난 대상에 대해서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후천성 면역, 걔에 대한 만남의 경험이 생겼을 때 일어나는 면역이다 해서 후천성 면역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걔를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얘는 좀 느린 편이고요. 내 거 아닌 것 같아? 일단 공격해. 그러면 이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이 속도 자체는 좀 빠른 편이에요. 그럼 여기까지만 설명을 봤을 때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이 압도적으로 좋잖아요. 빠른데다가 종류를 상관하지 않고 다 공격할 수 있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사실 효과는 특이적인 방어작용이 더 좋은 편이다. 그래서 둘 다 같이 우리 몸에서 역할을 해줘야만 우리가 그 침입자에 대해서 정확히 대응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뭔가 고장이 나면 큰일이 나는 거죠. 구멍이 크게 뚫리게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이 하위 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비특이적 방어작용 같은 경우에는 외부 방어와 내부 방어로 나눠져요. 외부에서 그냥 들어오지 마 하는 피부, 점막, 분비에 이런 게 있고 내부로 어쩔 수 없이 뭐 구멍이 뚫리거나 가시에 찔려거나 했을 때 들어오는 애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걔가 세균인지 바이러스인지 누군지 가리지 않고 먹어치우는 것과 염증 반응을 통한 제거. 그래서 요거는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의 하위 카테고리라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외부 방어, 내부 방어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특이적인 방어작용 아래에는 요 누군가를 대상을 딱 정해놓고 공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공격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세포성 면역이랑 체액성 면역으로 나눠집니다. 세포성 면역은 세포가 직접 출동한다는 의미예요. 내가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인데 제가 감염된 것 같아요. 제가 출동해서 해결하겠습니다 하고 세포가 출동해서 해결한다라는 거고, 체액은
우리 몸에 있는 액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혈액 같은 건데 혈액 같은 곳에 둥실둥실 물질을 띄워보내서 일어나는 면역입니다. 그래서 체액성 면역은 사실은 항체라는 면역 단백질에 의해서 면역 단백질을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혈액에다가 분비한 다음에 그게 둥실둥실 타고 다니면서 면역 반응을 하게 만드는 거고, 세포성 면역은 세포 독성 T 림프구라는 세포가 직접 출동해서 일어나는 면역이다. 그래서 요 명칭, 세포성 면역, 체액성 면역, 요런 것들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특이적 방어 작용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게요. 아까 대상을 가리지 않고 신속하게 빠르게 일어나지만 사실상 개를 온전히 잡아내는 데는 조금 역부족일 수 있는 그런 방어 작용이 되겠는데, 일단 피부입니다. 피부는 물리적인 장벽 역할을 해서 바깥에서 뭐가 됐든 못 들어오게 막아주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런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지방이라든지 땀의 산성 성분, 이렇게 우리가 여기 피지라고 하죠, 그렇죠?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분비가 됐을 때 걔가 산성이기 때문에 체균 증식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조금 좋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지금 어떤 작용을 해주고 있는 중이다. 면역 반응을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점막입니다. 피부로 덮여 있지 않은 눈 표면이라든지 입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점막으로 덮여 있잖아요. 그래서 기관, 소화관 등의 내벽을 덮고 있는 세포층을 의미하는데, 그 점막에서도 섬모 운동을 통해서 이물질을 이렇게 밖으로 빼내거나 점액을 분비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분비액들이 있습니다. 침땀 눈물, 진땀 눈물 하는 그런 어떤 분비액들. 그리고 호흡기 통로로 분비된 점액. 요런 것들이 있는데, 이 점액이나 분비액들에게는 뭐가 공통적으로 들어있냐면,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라이소자임에 대해서는 2025 9월 모평에서 거의 뭐 굉장히 오랜만에 교육과정이 바뀌고 처음으로 출제가 됐었었거든요. 그래서 라이소자임에 대해서 물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안 물어봤던 거구나를 처음으로 확인했던. 그래서 라이소자임의 이름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고, 요거는 자임이라는 게 붙으면 효소라는 뜻입니다. 효소인데 라이소는 뭔가를 분해한다는 뜻이거든요. 분해하는 효소죠. 분해 효소 이름 자체가. 이게 세균의 세포 벽을 분해해버려요. 그래서 세균의 증식을 막기 때문에 얘가 우리 몸에서도 또 그런 면역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나타낸 그림이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코 안쪽에 점막 있죠? 코털도 있죠? 그래서 미생물이나 이물질 같은 거 걸러내고, 그 다음에 눈물, 분비액 중에 하나입니다. 눈물은 이물질을 씻어내기도 하고, 눈물에 포함된 라이소자임이 세균을 분해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침도 있죠. 침 속에도 라이소자임이 들어있는데 그게 세균을 분해해버리고, 그리고 피부는 계속해서 덮여 있어가지고 외부 병원체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위 안쪽 표면도 요런 소화관 안쪽 내벽도 다 점막이거든요. 그래서 점막으로 덮여 있고, 위산을 분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산성도가 높게 만들어서 세균들을 거기서 다 죽이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된다. 그런 내용. 한번 읽고 넘어가면 여러분 다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특이적 방어작용의 카테고리가 아직 유지가 된다는 것만 잘 기억하세요. 아직 대상이 누군지 가리지 않고 내거 아닌 것 같으면 공격하는 중인데, 그 중에서 우리 몸속까지 들어왔을 때 그때 일어나는 반응 중에 식세포 작용, 다른 말로 식균 작용이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뭐 많이 들어봐서 알 텐데, 병원체가 체내로 침투를 했을 때 대식세포 같은 백혈구에 의해서 잡아먹는 반응이 일어난다. 백혈구가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넓은 범위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한 종류로 대식세포라는 백혈구가 있는 겁니다. 이름만 봐도 잘 먹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잡아먹고 분해해서 소화해서 없애버리는 그런 반응을 하게 된다. 그다음에 염증 반응이라는 거는 우리가 평소에도 뭐 여기가 울긋불긋하게 그 염증이 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병원체가 체내로 침투를 했어요. 개를 빨리 잘 없애서 다 잡아먹어 버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어떤 일련의 반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제거하기 위한 반응이고, 염증 반응이 나타났을 때 거기가 화끈화끈 열이 발생하기도 하고 부어오르고 붉어지고 통증이 일어나는데 왜 그런지를 지금부터 과정을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염증 반응의 과정을 볼 건데, 이거는 비특이적인 방어작용의 범주에 들어간다만 잘 기억하세요. 자, 그 과정입니다. 크게 보면 이래요. 일단 찔렸어. 찔려서 병원체가 우리 몸에 들어와 버렸죠? 그럼 얘를 처리를 해야지. 그래서 이 주변에 비만세포라는,
비만세포도 백혈구의 일종인데 비만세포라는 세포가

여기 큰일 났습니다 하고 화학 물질을 분비해서 그런 신호를 제공합니다. 지금 여기 침입자가 있습니다. 이런 느낌의. 그래서 그 화학 신호 물질의 이름이 바로 히스타민이라는 그런 이름의 물질을 얘가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 히스타민은 지금 여기서 큰일 났다는 그런 사실을 알리려고 이 모세혈관을 지름을 확장하는 그런 효과를 줍니다. 그래서 히스타민에 의해서 보시면 그 밑에 지나가고 있는 아주 얇은 모세혈관이 넓어졌잖아요. 그래서 화학 신호 물질이 모세혈관을 확장시킨다. 그러다 보면은 이 혈액의 양 자체도 많아지겠죠. 지나가는. 그래서 혈류량, 혈류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이 혈관 벽을 통해서 투과하는 정도도 높아져요. 그래서 빨리빨리 백혈구가 이 자리에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걔를 먹어치울 수 있게 만든다. 그런 내용이죠. 빨리빨리 여기 백혈구가 도달해서 빨리 여기 출동해가지고 먹어치울 수 있게 만드는 일련의 반응이 염증 반응인 겁니다. 그래서 그이 혈관을 확장하는 반응이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에 의해서 일어나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확장되면 여기로 막 물질들이 액체든 뭐든 이렇게 좀 투과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가 부어오르고 밑에 있는 혈관이 확장되니까 혈액의 양이 많아져서 위에서 봤을 때는 거의 더 붉어 보이고 그런 어떤 전체적인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식세포 작용으로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 보시면 되겠고, 염증 반응에서 중요한 거는 이건 비특이적인 방어 작용이다. 요거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특이적인 방어 작용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요 부분이 좀 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몇 가지 이제 용어들 위주로 정리를 좀잘 해야 되는데, 일단 특이적인 방어 작용을 일으키는 주체는 면역 세포, 라고 할수 있는 림프구들입니다. 림프구. 특이적인 방어작용은 림프구라는 세포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런데 그 세포의 종류는 비림프구와 T림프구 두 종류가 있거든요. 얘네들은 어디에서 자랐느냐로 이름을 붙인 겁니다. 자란 부위의 명칭 앞글자를 따가지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일단 출생지는 같습니다. 태어난 장소는 똑같이 골수. 이 수가 안쪽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뼈 안쪽 부분을 의미합니다. 골수에서 조혈 모세포라는 이게 혈액 성분을 만드는 모세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걔가 이제 세포 분열해가지고 미성숙한 림프구들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일단 모든 이 림프구 종류가 골수에서 만들어진다. 처음 태어난 장소는 같다. 근데 만약에 태어난 장소에서 끝까지 성숙까지 마치면 걔는 골수 본 메로우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비림프구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야. 골수에서 성숙하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근데 중간에 미성숙한 상태로 가슴샘으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가슴샘으로 이동했을 때 가슴샘이 thymus, TH는 thymus gland라는 그 가슴샘으로 이동해서 거기서 성숙을 마치면 개의 앞글자를 따져가지고 T림프구라고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이 특이적인 방어작용은 이 비림프구, 티림프구라는 림프구들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네들이 주로 등장할 거고, 얘네들이 어디서 태어나서 어디서 성숙했나요?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골수에서 태어나서 골수에서 성숙까지 마쳤다. 비림프구. 골수에서 태어는 났는데 중간에 가슴샘으로 이사 가서 거기서 성숙을 마쳤다. 티림프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중요한 용어 정리를 하나 해볼게요. 항원과 항체라는 용어가 앞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 둘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볼 건데, 항원은 우리 입장에서는 나쁜 거. 그래서 체내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물질을 항원이라고 합니다. 대항해야 할 원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내거 아닌 거. 침입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항체는 좋은 거. 우리가 만든 거. 형질세포라는 세포의 종류가 있거든요. 걔가 분비하는 면역 단백질입니다. 이 항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방어 체계, 방어 단백질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항체, 안티바디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항원 항체 반응은 특이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항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 항원의 모습에 딱 맞는 종류의 항체를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특이적이라고 할수 있죠. 얘가 동그라미 모양인지 세모 모양인지 네모 모양인지 그거를 탁 인식해가지고 그 모양에 걔한테만 딱 붙을 수 있는 항체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특이적인 반응이다. 그래서 특정 항체는 항원의 특정 부위에 탁 결합합니다. 그래서 두 물질의 결합은 특이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항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통 Y

V자 형태의 단백질로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항체를 간단히 그릴 때는 뭐 요렇게 요렇게 그리기도 하죠. 근데 요렇게 그렸을 때 조금 더 디테일을 살려주면 여기서 항원이랑 결합할 수 있는 부위는 Y자의 요 끝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끝부분의 모양이 이렇게 세모 모양이냐, 뭐 동그라미 모양이냐, 네모 모양이냐에 따라서 결합할 수 있는 항원의 종류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밑에 있는 요 밑에 요 밑둥처럼 생긴 거는 공통 부위라고도 보통 부르고, 요 끝에 Y자 끝부분 팔 같이 생긴 부분이 항원과 결합하는 항원 결합 부위다. 뭐 여기 세개 중에서 어디가 항원 결합 부위냐 이런 것도 물어보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양쪽 팔처럼 생긴 부분이 항원 결합 부위고, 여기서의 특이한 점은 양쪽의 항원 결합 부위의 생김새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항체의 양쪽에 있는 항원 결합 부위는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같은 종류의 항원과 결합할 수 있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거고, 여기 보면 어떤 물질 하나가 외부에서 침입을 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세균이 한 마리 들어오더라도 그 세균도 표면에 구조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선생님도 한 명이 딱 있지만 코 부분의 모양과 귀 부분의 모양과 손가락 부분의 모양은 다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세균 한 마리가 들어와도 표면 구조는 다양한 게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들어온 느낌이 될수 있다. 그래서 그 각각의 부위, 각각의 항원이 있는 거고, 거기에 맞는 항체가 하나의 물질이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뭐 단일한 종류의 항원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한 가지 종류의 항체만 만들어지겠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표면의 구조가 다양한 어떤 물질이 하나 들어왔을 때, 여기 요 부분에 맞는 항체 A도 만들어지고, 요 동글동글하게 생긴 항체 B도 만들어지고, 여기가 뭔가 이렇게 퍼즐처럼 생긴 항체 C도 만들어지고, 항원의 종류에 따라서 거기에 꼭 맞는 항체가 생성이 된다. 그럼 만약에 이런 모양을 한 항원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요 모양의 항원만 들어왔어. 그때 항체 A가 아무리 우리 몸에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특이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한테 맞는 항체를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특이적 방어 작용의 전체적인 과정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특이적인 방어 작용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세포들이 관여하는지, 그 세포의 이름을 잘 기억을 해서 구분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처음부터의 과정을 잘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종류를 먼저 좀 구분해 놓을게요. 세포성 면역은 왜 이름이 세포성 면역이라고? 세포가 직접 출동해서 면역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출동하는 주체는 세포 독성 T 림프구. 이름만 봐도 뭔가 자객의 느낌이 물씬 나는. 그죠? 그래서 얘가 감염된 세포를 찾아가서 제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래 내거 세포였어요. 원래 정상적인 내 세포였는데 걔가 병원체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럼 보통은 그 병원체가 그 세포 안에서 그 세포를 숙주 삼아서 막 다른 증식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저거 내 세포지만 감염이 됐다. 쟤 내가 찾아가서 없앨게요. 하고 출동하는 것이 세포 독성 T 림프구입니다. 그렇고, 체액성 면역은 우리가 아까 뭐 만든다 그랬어요? 체액, 액체에 둥실둥실 뭘 실어 나른다? 항체라는 조그만한 면역 단백질을 만들어서, 많이 만들어서 그 체액에 둥실둥실 실어 보내면 얘가 가다 보면 항원이랑 만날 거 아니에요? 항원이랑 만나서 결합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방식의 면역이 체액성 면역이다. 우리 액체를 이용한다. 그런 느낌이고. 그러면 여기서는 비림프구. 지금 여기는 T림프구였죠? 가슴샘에서 성숙한 세포독성 T림프구. 앞으로는 새독 T 그냥 이렇게 부를 건데. 얘는 비림프구예요. 골수에서 성숙까지 마치네. 얘가 어떤 병원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서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기억세포와 형질세포라는 두 가지 종류로 분화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두 개로 갈라져요. 역할이 나눠져요. 그 중에서 형질세포라는 이 세포가 항체를 실제로 생산하는 세포입니다. 그래서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어가지고 걔를 혈액에 둥실둥실 띄워서 보내다 보면은 언젠가는 항원에 가서 결합해가지고 달라붙게 된다. 그럼 얘가 항원에 달라붙으면 그 항원을 좀 무력화시키기도 하고요. 덩어리를 크게 만들어가지고 더식세포 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일어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다. 앞으로 보기들에서 항체를 뭐 세포독성 T 림프구가 만드느냐, 아니면 뭐 기억세포가 만드느냐, 아니면 다른 종류의 뭐 대식세포 이런 애들이 만드느냐, 다 필요 없고, 항체는 형질세포가 만드는 것입니다. 항체는 누가 만든다? 형질세포라는 종류의 세포가 만드는 것이다.

그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이 과정을 그림으로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두 가지 면역이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일단 시작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는 게 무슨 방어작용에 해당하는지 한번 보세요. 병원체가 들어왔습니다. 대식세포가 그거를 냠 삼켜가지고 분해했어요. 이거 뭘까? 이거 우리가 배운 거 중에 식세포작용이죠. 얘가 지금 병원체를 소화시켰잖아요. 식세포작용이에요. 식세포작용은 특이적입니까? 비특이적입니까? 얘는 이게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곰팡이든 다 소화시켰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특이적입니다. 우리가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식세포작용이라는 비특이적 방어작용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만 가능해요. 그래서 비특이적 방어작용에서부터 특이적 방어작용으로 연결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럼 얘가 어떻게 역할을 하냐면 얘가 소화를 시켰잖아요. 그 부분들, 그러니까 항원이죠. 이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구조물들, 항원들을 다 조각조각 내가지고 자기 표면에 이렇게 전시합니다. 뭐 이런 모양도 전시할 수 있고 뭐 다른 모양도 이렇게 전시할 수 있고 전시를 해요. 그래서 항원 제시라고 하는데 소화시킨 항원을 자기 표면에 걸어놓습니다. 오늘의 침입자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지나가던 T림프구 중에서 T림프구면 가슴샘에서 성숙을 마치내겠죠? T림프구 우리 T림프구 중에서 세포독성 T림프구 배웠는데 걔 말고 보조 T림프구라는 애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T림프구는 두 종류입니다. 보조 T림프구 또는 세포독성 T림프구. 그래서 보조 T림프구가 그 정보를 입수합니다. 그리고 얘가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는 특이적 방어작용이 일어날 건데 특이적 방어작용으로 넘어가는 전체의 스위치에 해당하는 게 보조 T 림프라고 생각하면 돼요. 굉장히 중요한 세포입니다. 그래서 보조 T 림프구가 이렇게 가가지고 세포독성 T 림프구한테 요렇게 생긴 이 항원하고 결합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진 세포독성 T 림프구만 골라서 걔한테 야, 너 이래야 되겠어. 이런 애가 들어왔대. 하고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그런 모양의 그 항원을 갖고 있는 그런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를 찾아가지고 걔 감염된 것만 얘가 찾아서 특이적으로 제거하는 겁니다. 뭐 감염된 세포라고 다 죽이는 게 아니고요. 얘는 그 항원에 맞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애한테 출동해서 걔를 세포를 파괴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얘가 세포가 직접 출동해서 세포성 면역이라고 한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체액성 면역 한번 봐야 되겠죠? 체액성 면역도 보조 T 림프구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보조 T 림프구가 비림프구의 분화를 촉진하는 신호를 줘요. 그러니까 이 보조 T 림프구는 세포독성 T 림프구한테도 자, 이런 정보가 왔어. 너 출동해. 하고 그런 신호를 주지만 비림프구한테도 야, 이런 항원이 들어왔어. 그럼 그거에 맞는 항체 생산할 수 있도록 대비해. 이렇게 신호를 주는 거죠. 그럼 비림프구는 두 가지 종류로 뭐랑 뭘로? 형질세포와 기역세포라는 두 가지 세포로 분화가 된다. 근데 이 형질세포가 뭘 분비한다? 항체라는 면역 단백질을 아주 단시간에 많이 만들어서 분비하게 된다. 그러면 이 항체가 체액을 따라서 둥실둥실 떠다니다가 항원을 만나. 저런 애들을 만나. 그럼 거기 가서 막 달라붙게 되는 거죠. 특이적으로. 그러면서 다음 면역 반응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 T 림프구가 중간 다리 역할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포고, 걔가 세포독성 T 림프구한테 작용을 하게 만들면 세포성 면역. 그 다음에 비림프구를 분화시켜가지고 형질세포가 항체를 분비하게 만들면 그거는 체액성 면역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들어진 기역세포는 뭐 할까요? 기억을 합니다. 무슨 기억을 할까? 이 항원의 요 정보를 기억해요.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만약에 그 똑같은 항원을 가진 병원체가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단계 다 건너뛰고 기역세포가 형질세포와 기역세포로 분화가 바로 일어날 수 있어요. 더 빠를까 느릴까? 훨씬 빠릅니다. 훨씬 빠르고 훨씬 강력한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기역세포가 만들어져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역세포가 만들어지면 그 항원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후천성, 그 항원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그런 반응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물론 요 반응 기역세포가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일어나는 반응도 후천성 면역, 특이적 방어작용이긴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특이적이다, 후천성이다 하는 느낌이 훨씬 더 강력하게 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역

기억세포의 유무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속성을 탐구를 좀 해본 거예요. 이게 우리 교재의 93쪽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 요 시점에 항원 A를 처음으로 주사를 했습니다. 그럼 항원 A를 처음 만난 거지. 그럼 그 전에는 그 항원에 대해서 만나본 기억이 없고, 그랬을 때 실제로 항체가 유의미하게 만들어지는데 한 7일 정도 걸려요. 한 7일 정도 앞에서 대시세포 소화시키고, 뭐 신호 주고, 뭐 분화시키고, 막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비림프구가 형제세포로 분화해서 형제세포가 빠르게 막 단백질 생산할 때까지 한 7일 정도가 걸린다. 그러면 걔가 열심히 항체 만들어서 침입한 이런 항원들을 제거하겠죠. 그러고 나면 더 이상 만들 필요가 없다. 이 형제세포가 빠르게 사멸하면서, 형제세포는 굉장히 수명이 짧습니다. 짧고 굵게 항체를 막 뽑아내고 죽는 그런 세포인데, 그래서 그 형제세포가 점점 죽게 되면 항체도 점점 분해가 돼요. 단백질이니까. 분해되면서 농도가 떨어진다. 그러다가 처음 주사한 지한 4주 정도 지났어요. 충분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그 항원 A를 다시 한번 주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미 몸속에 뭐가 만들어져 있을까? 기억세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요런 반응이 바로 즉각적으로 굉장히 높은 농도로 이렇게 항체를 생산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기억세포가 없을 때 일어나는 요런 체액성 면역을 우리는 1차 면역이라고 하고요. 기억세포가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체액성 면역을 우리는 2차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면역 반응이랑 2차 면역 반응이라는 용어는 일단은 이 항체 만들어서 대응하는 체액성 면역의 하위라고 보셔야 돼요. 체액성 면역에서 기억세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1차 면역, 2차 면역으로 나뉜다. 근데 만약에 한번더 들어왔어. 세 번째 들어왔어. 그래도 기억세포 있으면 2차 면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명칭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항원 A가 두 번째 들어오는 이 시점에 새로운 항원 B를 같이 넣어줬다. 그러면 A에 대한 항체가 이렇게나 많은데 B도 잡아줄 수 없을까? 못 잡아줘요. 그러니까 걔에 대해서는 기억세포도 뭐도 없죠? 없어. 정보가 없어. 그러니까 한 박자 늦게 얘처럼 1차 면역이 일어나면서 걔에 대한 항체를 따로 만드는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이걸 이용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럼 기억세포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거의 병에 안 걸릴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빠르게 대응하면요, 걔가 들어온지도 모르고 다 제거가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되겠다. 그게 바로 백신입니다. 백신. 백신은 우리 몸에서 인위적으로 실제로 걔가 들어온 게 아니야, 자연스럽게. 그게 아니고 걔를 면역 반응을 일부러 일으켜가지고 기억세포를 만들어 놓으려고 체내에 주입하는 걸 우리가 백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백신은 물론 생생한 그 병원체를 넣어줘도 1차 면역 반응은 일어나겠지만 그럼 진짜 병에 걸려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원체를 좀뭐 끓이든지 열 처리하든지 약화시키거나 아니면 그 병원체의 일부 정보만 빼서 넣어줘서 우리 몸에서 그 정보를 토대로 어떤 구조물을 만들게 하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항원에 대한 일부 구조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인위적으로 주입하는 걸 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된다. 목적은 무엇이냐? 뭘 미리 만들어 놓는 것? 진짜 들어오기 전에 기억세포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 그래서 들어오면 바로 몇 차? 면역. 바로 2차 면역이 매끄럽게 일어나면서 들어온 줄도 모르고 다 처리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목적이다. 백신의 목적은 뭐라고요? 기억세포를 미리 만들어 두는 것. 그래서 예방을 하기 위해서 맞는 것이 바로 백신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자, 백신을 이용한 닭의 면역에 대한 탐구자료 한번 볼게요. 94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 내용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일단, 가루를 먼저 좀 설명해 볼게요. 일단은 뭐 병원성 세균 A와 B가 여기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했고, 가나다라에서 사용된 닭은 모두 유전적으로 동일하며 A와 B라는 병원체 한 번도 미리 감염된 적이 없다라는 어떤 단서 조건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에서는 요 닭한테 죽은 A, 죽은 병원체를 주사했어요. 죽은 병원체를 주사하면 병 걸릴까 안 걸릴까? 안 걸립니다. 그 병원체는 더 이상 우리 몸에서 증식해서 뭔가 일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병은 안 걸려.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난 다음에

이제는 쌩쌩한 살아있는 A를 주사했어요. 그랬더니 살았더라. 그럼 이거는 A라는 그 세균 자체가 별로 뭐안센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죽은 A를 나에서는 주사를 맞추고 10일이 지난 다음에 얘랑 똑같죠. 열흘이 지난 다음에 살아있는 쌩쌩한 B라는 또 다른 세균을 넣어줬어요. 그랬더니 얘는 죽었대. 그러면 이 살아있는 B는 아, 굉장히 무서운 세균이구나. 죽음까지 이르게 할수 있는 세균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달을 보겠습니다. 죽은 B, 뭐 끓이든 뭘 해도 죽은 B를 주사를 먼저 맞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살아있는 A를 주사를 맞혔어요. 그랬더니 얘도 죽었대. 그럼 뭐야? A도 굉장히 무섭구나. 그럼 만약에 원래는 살아있는 A를 맞으면 죽었어야 되는데, 근데 얘는 어떻게 살았지? 그 전에 A의 생김새를 기억을 시켜놨거든요. 죽은 A를 넣어주면서 그 형태를 기억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기억세포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기억세포가 만들어졌을 텐데, A에 대한 기억세포였다. 그래서 이 나에서도 A에 대한 기억세포가 만들어졌는데, 그 다음에 들어온 게 B야. A에 대한 기억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죽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얘 죽은 B 넣어줬어. B에 대해서 기억을 시켜놨어. 근데 이번에 A가 들어왔어. 소용없죠. 자, 그 다음에는 죽은 B를 넣어줘서 B에 대한 기억세포를 만들었는데, 그 다음에 살아있는 B를 넣어주니까 어때요? 그러면 얘가 B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탐구 자료에서는 1차 면역, 그 다음에 뭐 2차 면역으로 요거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죽은 A나 죽은 B를 넣어준 것이 그 병원체에 대한 백신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석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가 실제로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장르의 실험이라고 볼수 있는데, 요건 저 뒤에 있습니다. 96쪽에. 96쪽에 있는 자료를 먼저 좀 땡겨서 얘기를 할게요. 병원체 X에 대한 생쥐의 방어작용에 대한 실험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문제가 나오면 여러 마리의 생쥐를 준비하고, 걔네들은 보통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왜냐면 얘에서 뭘 뽑아가지고 다른 애한테 넣어줄 건데, 그게 또 방어작용을 일으키면 안 돼서 유전적으로 동일해서 얘 거가 다른 애한테 들어와도 별로, 그렇게 그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X라는 요 병원체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생쥐 세 마리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1과 3에는 생리 식염수. 그냥 이 몸에 뭘 주사를 하긴 해줘야 되겠어. 다른 애랑 맞춰주려면. 근데 우리 몸에 전혀 아무런 영향을 일으키지 않을 만한 그런, 용액. 그게 바로 생리 식염수죠. 그거를 주사한 생쥐 두 마리. 그 다음에 죽은 X. 겉모습 형태만 우리가 구경시켜줄 수 있는 죽은 X를 주사한 생쥐 2. 이렇게 세 마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주사하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 G, 원에서 혈장이라는 걸 분리합니다. 혈장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요. 항체가 들어있을 수 있어요. 항체. 항체가 들어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2에서도 혈장을 분리합니다. 그럼 여기 있다면 항체가 들어있을 수 있어. 근데 항체가 없을 수도 있죠. 내몸 안에 항체가 안 만들어져 있으면 혈장을 뽑아도 항체가 없을 수 있다. 근데 만약에 내가 항체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라면 뽑은 혈장에 항체가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항체가 있을 수 있다로 지금 보세요. 그리고 얘한테서 뽑은 거를 생리식염수 주사했던 생쥐 3한테 주사를 했습니다. 그거를 넣어줬어. 자,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 하루가 지난 다음 실제로 그냥 쌩쌩한 X에 감염을 시켰다. 그랬더니 생존 여부를 확인해서 어떻게 됐냐면요. 1만 죽었어요. 그 다음에 2와 3는 살았습니다. 얘는 왜 죽었지?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안한 거나 똑같아. 생리식염수 주사한 거는. 근데 얘한테서 혈장 분리해도 얘한테는 뭐 아무것도 안한 거나 똑같죠. 그런 다음에 얘가 그냥 쌩쌩한 X에 감염돼서 그냥 병 걸려서 죽은 거예요. 하지만 얘는 죽은 X를 경험을 해봤죠. 그래서 면역 반응이 일어났어요. 그런 상태에서 쌩쌩한 X 들어오면 걔한테 대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얘는 아무것도 안 해준 거랑 똑같아. 하지만 얘한테서 뽑은 혈장에 항체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죽었지만 걔도 침입자긴 하니까 면역 반응하거든요. 얘가 우리를 더 괴롭히지 못한다는 거지 면역 반응이 안 일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를 잡아서 다 없애려고 면역 반응을 한다. 그러니까 항체가 만들어졌고 그 항체를 인위적으로 뽑아서 얘한테 넣어준 거니까 X가 그냥 들어왔을 때도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이 항체, 주사 맞은 항체에 의해서 걔를 어떻게 극복해낼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이다. 자, 여기까지가 이 방어작용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ABOC 혈액형 얘기를 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이 ABOC 혈액형은 얘도 항원항체 반응의 일종이라서 지금 이 파트에서 소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좀 봐야 될 거는 용어. 자, 우리가 혈액을 뽑으면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붉은색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혈액을 우리가 원심분리라는 방법으로 빠르게 좀 돌려주면 걔가 층이 나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덩어리가 지게 되고, 그 다음에 위쪽에는 맑은 투명한 액체가 뜨게 되는데, 덩어리진 부분은 우리는 혈구라고 불러요. 혈구.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액체를 우리는 혈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혈액을 둘로 나눴을 때, 세포 부분을 혈구, 세포 부분, 덩어리 부분을 혈구라고 하고, 액체 부분을 혈장이라고 한다. 이 용어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응집원과 응집소라는 게 있는데, 응집원이라는 거는 혈액을 섞었을 때 응집 반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물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응집원은 어디 있냐? 이거는 적혈구 표면에 있어요. 적혈구 표면에 있다. 그래서 만약에 혈장과 혈구로 나눠 놓잖아요? 응집원은 여기 있다. 혈구 부분에 있다. 자, 그 다음에 응집소는 요거는 응집원에 대항하는 항체의 일종이라고 보면 됩니다. 얘는 어디 있냐면 혈장에 있어요. 그래서 응집소는 둘로 나눠 놓으면 혈장 부분에 있다.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이 어디 있는지를 자, 여기서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혈액형 중에서 ABO식 혈액형을 먼저 좀 얘만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문제도 얘만 출제가 되고. 그래서 ABO식 혈액형에서는 응집원이 크게 두 종류입니다. 요렇게 생긴 응집원 A와 요렇게 생긴 응집원 B. 실제 생김새는 아니고 그냥 좀 구분하기 위해서 모식적으로 나타낸 거고. 그래서 응집원 A만 갖고 있다. 적혈구 표면에. 그럼 우리는 A형이라고 부르는 거고. 요렇게 다르게 생긴 응집원 B만 갖고 있다? 그러면 B형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AB형은 뭘까? A와 B 응집원을 다 발현하면 우리는 AB형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O형은 이 응집원이 없을 때 O형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두 가지의 응집원을 가지고 조합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혈액형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네 가지 혈액형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응집소라는 거는 얘랑 응집 반응을 일으키는 항체에 해당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 응집소는 알파와 베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알파는 응집원 A랑 반응할 수 있고, 베타는 응집원 B와 응집 반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A형인 사람의 체내에서 응집 반응이 일어나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래서 A형인 사람의 체내에는 알파 응집소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말하면, 일단 우리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는 알파, 베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건 제거하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럼 A형은 알파가 있으면 응집 반응해서 안될것 같아. 없애. 베타만 있는 채로 태어난다. 그 다음에 B형은 B랑 베타랑 만나면 안될것 같아. 알파만 있는 채로 태어난다. AB형은 둘다 문제가 되겠죠? 다 없는 상태로, 다 없앤 상태로 태어난다. O형은 둘다 있어도 상관없겠네? 그냥 있는 상태로 태어난다. 요렇게. 그래서 A형은 베타 응집소, B형은 알파 응집소, AB형은 아무 응집소도 없고, O형은 알파, 베타 다 가지고 있다. 이거는 필수 암기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렇게 이제 적어 넣을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혈액형 판정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무슨 혈액형이냐를 판정하는 그 근거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항 A 혈청이라는 게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이거는 A 응집원에 대항하는 혈청이라는 뜻이고요. 요 혈청에는 A 응집원이랑 만났을 때 응집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알파 응집소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항 B 혈청이라는 종류의 혈청이 있는데, 얘는 B 응집원과 만나면 응집 반응을 일으키는 베타 응집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형 같은 경우에는 A 응집원이 있잖아요. 그럼 알파랑 만나면 어떻게 돼? 응집 반응 하겠지.
근데 이 A형은 베타랑은 만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응집 반응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B형은 어때? B형은 베타랑

0: 만나면 반응하겠죠? 그래서 여기에만 응집하고 여기는 응집이 안 돼요. A, B형은 A도 있고 B도 있으니까 둘다 응집을 하게 된다. O형은 A도 없고 B도 없으니까 응집을 안 하겠죠. 요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혈액형인지 모를 때 응집 반응의 결과를 보면 그 사람의 혈액형을 알수 있다. 요렇게 판정을 할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렇게 ABO식 혈액형까지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요 나머지 내용과 함께 문제풀이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저 분위기? 따라간다면?
4: 이분 위기.
5: 뭐야 이거?
4: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러시아어의 박소연입니다. 오늘 함께 풀 문제 24문제 잘 풀어오셨는지 궁금한데요. 예습하는 게좀 귀찮으실 수도 있어요. 러시아만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시간이 항상 쫓기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문제풀이 강의는 문제를 미리 풀어오지 않으면 제 강의만 들었을 때는 효과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를 만나러 오실 때는 그 다음 강의에 해당하는 24문항을 다 풀고 저를 만나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 꼼꼼하게 보셨을 걸 생각하고 복습하는 의미로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실전 문제 11강에 있는 12문제 먼저 만나볼게요. 1번 문제 발음 문제입니다. 발음은 모음 오가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모음 오는 강세가 있으면 오, 없으면 아라고 발음하면 되죠. 강세 유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발쇼에 스파시바. 강세가 없네요. 아 발음 납니다. 마이야치키. 강세가 없습니다. 아 발음 나고요. 고스노에 있죠. 강세가 있으니까 오 발음. 마일린키 아크나. 오크나. 오크나죠. 강세가 오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 발음 나고요. 그라스나에 플로시치 강세가 오에 있습니다. 마스코프스카이 미트로 하고 강세가 오에 있어요. 그러면 발음이 같은 것은 1번밖에 없네요. 자, 발쇼스파시바는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런 의미고요. 감사 대상은 역격, 감사 내용은 자플러스 대격으로 표현한다는 거. 그 다음, 1번 아츠키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먼저 이 아이는 항상 복수로만 쓰이는 명사입니다. 복수로만 쓰이는 명사 또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 있겠죠? 라지이즐리. 그 다음, 돈, 젠기. 방학, 까니꾸리. 그 다음, 스키, 르쉬. 스케이트, 깐기. 바지, 브류키. 이런 아이들이 늘 복수로만 쓰이는 명사 되겠습니다. 아, 두 번째 있쪼 하면은 달걀이거든요. 맛있는 달걀 되겠고요. 아까 선생님이 이거 발음을 처음에 잘못했었잖아요. 그래서 정정을 했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아크노 하면은 단수죠. 이때는 뒤에 오의 강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얘가 복수가 됐는데 복수가 되려면 오로 끝난 명사니까 아로 이렇게 바뀌죠. 뒷부분이. 그런데 단수에서 복수로 옮길 때 어미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강세도 이동해서 복수는 오크나 이렇게 됩니다. 왜 복수인지 알았냐면은 앞에 있는 효용사가 복수형 어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단수에서 복수가 되면서 강세가 바뀌는 아이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 것들은 헷갈리지 말고 콕 집어서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4번 그라스네 플로시치. 자, 플로시치는 의미가 광장이잖아요. 중요한 게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플로 해서 오의 강세가 있고 요렇게 왔을 때 보시면 이거죠. 아의 발음 중에서 요렇게 왔는데 아의 강세가 없을 때는 아가 이 발음으로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기 강세가 없으니까 여기 아는 이 발음 난다는 거 발음적인 측면에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명사의 성이 뭔지입니다. 얘는 여성 명사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광장에서 혹은 광장으로 할때 얘는 브랑 짝꿍인가 나랑 짝꿍인가 그걸 알아셔야 되는데 바로 나하고 짝꿍이라서

그래서 광장으로 하려면 나 블루시즈, 광장에서 하려면 나 블루시즈라고 2로 또 바뀌어야 되죠. 미약기스하고 끝나는 여성 명사의 전체 격 어미가 2이니까요. 그래서 여성 명사라서 그라스나야하고 형용사 여성형 어미가 왔습니다. 밑으로는 중성 명사라서 마스코옵스카 밑으로, 모스크바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번은 철자 문제 되겠습니다. 강아지 또 나왔네요. 벌써 세 번째 등장하고 얘도 지금 한 세네 번 나온 것 같습니다. 나무 러시아로 어떻게 할까요? 지에레바. 복수는 지리에비아. 강아지 사바카. 고양이는 꼬슈카. 새는 푸치이차. 자, 5번은 뭐예요? 호랑이죠? 러시아어로 지그르. 그리고 이제 뭐 강아지, 고양이, 뭐 호랑이 같은 이런 동물들을 또 러시아어로 쥐보트나에 라고 합니다. 3번 우유 말랐고. 그리고 이건 정말 외우겠어요. 철자를 다. 존트 너무 많이 나와서 우산 되겠습니다. 바바 아빠가 라보타잇 일합니다. 어디에서? 회사에서. 피르미. 피르마가 회사죠. 아 마마 엄마는 빠마가엣 누구누구의 도움을 주다. 이모 아빠에게 도움을 줄입니다. 마이시스트라 나의 여자 형제는 우치츠아 그지에 어디 어디에 재학 중이다. 꼬르시 그래서 에르가 들어가고요. 꼬르스는 여러분 대학교에서의 학년을 말하는 거고 초중고의 학년은 클라스입니다. 그리고 꼬르스는 보시는 것처럼 나와 결합하고요. 초중고의 학년인 클라스는 무랑 결합하는 것. 전치사도 다르고 어휘 자체도 다르기 때문에 그 학년에 대한 구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빼르범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찌그르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3번 갈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얘는 동사 원형이 뭐예요? 있지 걸어가다 정태 동사고요. 얘는 나시지 물건을 가지고 가다 부정태 동사 되겠습니다. 얘는 리치에 날아가다 정태 동사. 얘는 위시 사람을 데리고 가다 정태 동사입니다. 얘는 flit 헤엄치다 정태 동사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보시면 시간이 빠르게 삐리리 한다. 시간이 빠르게 간다 할때 원래 가장 많이 쓴 거는 이지 동사의 원활한 형태, 시간이 빨리 간다. 그리고 시간이 달려간다라는 것도 쓸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날아간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의 속도를 더 이렇게 극적으로 표현하고 싶을 때요 순으로 가면 되겠죠? 두 번째 문장. 니에버 하늘이니까 하늘에 새의 그룹들이, 새 무리들이 남쪽으로 뭐 하고 있다. 새들은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 날아가다, 이거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공통으로.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4번 문항으로 가겠습니다.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자, 다솜, 다바이, 다바이츠바이 좀. 갑시다. 스마티츠 발리엣 발레보로 리비지나의 오제라 치콥스키의 3대 발레곡 중 하나죠. 백조의 호수 발레보로 가자. 갑시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얘가 마샤겠죠? 마샤. A가 마샤예요. B가 다솜이고요. 그랬더니 다솜이가 하는 말이 마샤 스타볼스비엠. 기꺼이 아꾸다. 그런데 어디로? 발쇼이치아트르 볼쇼이 극장으로. 야담 니 까게다니 결코 못마한다. 나 거기에 가본 적 없는데 약간 흥분 상태예요. A가 나 토요일 저녁에 배가 와스콜거 몇 시에라는 구체적인 시간을 묻는 질문이죠. 몇 시에 나 치나이트 발리엣 발레가 시작되는데 그랬더니 부부심치소프 8시에 시작돼. 다바이츠 스트레침시야 만납시다. 7시에 그리고 저녁을 먹읍시다. 오컬러 뭐뭐 주변에 생겨 극장 주변에서 저녁을 먹읍시다. 하라쇼 좋아. 프로슐로미시지 지난 달에 우리는 함께 연주회에

이번 일요일에 뭐뭐 할 예정이야. 뭐뭐 할 계획이야. 다음에 동사원이요. 빠이 해야지. 가다. 갈 예정이야. 어디로? 자고르트. 도시 뒤로니까 교회로 갈 예정이야. 하추 하고 싶어. 브리글라시트. 초대하다. 집이야. 너를 그남. 우리에게 초대하고 싶어. 아, 시차스 쥐에살라따야 오신. 오신은 가을이죠. 여성 명사라서 황금의 살라또이가 살라따가 됐습니다. 황금 가을. 러시아의 가을을 황금 가을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때 나뭇잎의 색깔이 황금색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황금은 소중함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가을이 너무 빨리 왔다 가니까 그래서 소중해서 황금 가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은 황금 가을, 살았다의 오신이잖아. 사무엘 크라시버의 브레미아고다. 브레미아고다 명사, 예명사, 뒤에 명사 생격. 1년의 시간. 그래서 얘는 계절이란 말이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잖아. 오이야 아니야. 오 아니야. 마지미미니아 사보이. 나 데려가. 야 오추나 추파이야치. 나 정말 가고 싶어. 야 비리니수. 내가 옮길게. 자니아치 수업을 어디에서 어디로. 일요일에서 토요일로 수업을 옮길게. 너 그거 가능하겠어? 그러면 함께 가자. 10시에 만나자. 나가바리리스 그럼 그렇게 약속하자. 일요일에 10시에 내가 기다릴게. 너를 집 주변에서, 집 옆에서. 정말 고마워. 나도 역시 기쁘구나. 스고로우비 짐스야. 곧 보자. 다음 스트레치 안녕. 자, 1번. 소연은 일요일 수업을 토요일로 옮길 것이다. 일요일 수업을 토요일로 옮긴다 맞고요. 소연은 아냐의 가족과 함께 교회에 갈 예정이다 맞고요. 아냐는 소연과 함께 일요일에 교회에 가고 싶어 한다. 일요일인가요? 네, 일요일 맞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아냐와 소연은 일요일 10시에 소연의 집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다 맞고요. 아냐는 지금이 황금 같은 봄이 아니라 오신이죠. 가을이라서 얘가 X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지마 하고 질문을 했더니 지마가 시보니아 쓰리다. 오늘은 수요일이야라고 답을 했어요. 그럼 질문이 뭘까요? 오늘은 무슨 요일이니?라고 물어봐야겠죠. 1번 까또리추아스 지금 몇 시야? 하고 시간을 묻는 거고요.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스콜까 시추아스 리미니 되겠습니다. 자, 2번은 까꼬버치슬란데 먼저 요 전에 있는 것이 뭐냐면 날짜를 물을 때요, 여러분. 오늘이 몇월 며칠이야라는 질문이 이렇게 되죠. 까꼬에 시보냐 오늘 날짜 숫자 치슬로 얘가 중성이니까 까꼬에가 온 거예요. 이거는 그냥 오늘 며칠입니까라고 물어보는 거고 여기에서 시보드니아가 빠진 상태의 나머지 두 개가 보시면 각각 생격 형태로 처리된 것이 이번의 형태입니다. 얘는 며칠에 하고 구체적인 날짜를 묻는 질문입니다. 며칠에 이렇게 묻는 거죠. 3번 까꼬이 시보드니아 젠 오늘이 무슨 요일입니까? 늘 말하는 거지만 직역해 볼까요?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특별한 날인지 평범한 날인지 뭘 물어보는지 굉장히 모호할 수도 있지만 러시아어에서는 이거는 요일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까꼬이 시보네 치슬로 방금 했었죠? 날짜 묻는 표현 되겠습니다. 5번 까까이 시보네 빠고다 얘가 날씨니까 얘는 날씨 묻는 표현이고요. 자 여기에서 요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모두 다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월요일 파니제닉 화요일 후토르닉 수요일 여기 나와 있는 쓰리다, 목요일 치트비에르크, 금요일 비아니차, 토요일 수보타, 일요일 바스켓스니에 되고요. 무슨 요일에라고 표현할 때는 러시아어에서는 부플러스 대격을 사용합니다. 하나 더 강세 이동할 때 어떻게 되냐? 얘가 수요일 할때 쓰리다인데요. 대격이 뭐죠? 아르곤나 명사니까 우가 되겠죠? 그때는 예로 이동하는 대격 형태를 갖는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발음에서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나타샤, 그다 디라질라스. 나타샤, 너 언제 태어났니? 동사 원형은 라지사입니다. 태어나다. 관련된 어근이 같은 거 로지나 하면은 조국이고요. 태어난 하면 라드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드노이 이직 하면은 모국어가 되고 라드노이 고라 하면 도시 고향이 되겠죠? 나는 태어났어. 그러면 언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될 텐데 1번부터 집어넣어 볼까요? 리에땀 여름에 태어났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 플러스 전치격인데요. 휘브랄 하면 2월입니다.

2월에 몇 월에 할때 쓰는 공식이 부 플러스 전치격이라서 이렇게 적용이 됐어요. 2월에 태어났어. 자연스럽고요. 그다음 몇 년에 할때 부 땡땡 가두죠. 2008년에 태어났어. 들어갈 수가 있고요. 4번 미아따바 인바리아. 자, 요거는 설명을 해야 될것 같아요. 며칠에 할때 선생님이 아까 질문이 까코보치슬라라고 했죠. 요렇게 물어봤을 때 러시아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답하냐? 공식이 먼저 이를 답하고 뒤에 월이 나옵니다. 순서가 우선 뒤집어지고요. 월은 생격으로 표현하고요. 일은 서수, 중성, 주격, 서수, 중성, 단수의 생격으로 표현합니다. 생격을 표현한다는 것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서 비아뜨이. 이게 다섯 번째 의라는 말이죠. 근데 우선 중성이 되잖아요. 중성이니까 비아떠 했다가 생격이 되잖아요. 그러면 생격을 또 바꿔야 돼요. 삐아따바. 그래서 몇 월의 다섯 번째 날입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임바라. 얘가 1월이니까 미약해서 남성 명사의 생격은 이야. 왜냐면 미약해서로 끝나는 모든 달의 명사는 해당하는 명사는 남성 명사니까 1월의 다섯 번째 날이에요. 생격이 돼서 들어갈 수 있죠. 1월 5일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반면 5번을 보시면 슬리드쉼 미시츠. 몇 월에 할때부 플러스 전치격을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형태는 문법적으로는 오류가 없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슬리두쉬가 다음 의예요. 다음 달에 나는 태어났어? 이거는 미래랑 결합하는 거고 이거는 과거 시제니까 될 수가 없죠.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사샤 디스 나이시. 사샤야 너 알고 있어? 삐리리 에따트 포이스트. 이 기차가 나부사나 부산까지 이해집 타고 가다 그 말이죠. 다스나요. 알고 있어. 남노슈나 남나더 이해하지. 우리는 타고 가야 해. 나더 노슈나 다음에 의미상의 조언 역격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의 역격 남이 왔고요. 다음에 동사 원형 왔습니다. 타고 가야 해. 기차를 타고 가야 해. 쥐뚜리치싸 4시간 동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면 얼마 동안 이 기차는 부산까지 가는데 얼마가 걸리는 거야? 얼마 동안 가야 해? 그 말이죠. A. 까기다. 언제? 들어갈 수가 없고요. B. 깍도올거. 얼마나 오랫동안? 기간을 묻는 질문에 해당되므로 B는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표현입니다. C번. 스콜크치소프. 몇 시간 동안? 이란 말이죠. 그래서 얘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대답을 보면 일치하니까. D번. 까또롬치수. 구체적인 시간. 몇 시에? 라는 질문이에요. 몇 시에? 대답할 때는 부 플러스 대격이 와야 되겠죠? 바꿔 쓸수 있는 표현은 뭐가 있냐면요. 와스콜거입니다. 둘다몇 시에 대답할 때는 부 플러스 대격으로. 만약 3시에 하면 우뜨리 취싸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B하고 C가 있는 정답은 3번 되겠네요. 9번 가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전화 통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요 미샤. 여보세요. 미샤. 우미니아. 발샤이 프라블리에마 푸시콜리에. 우미니아. 우리 나의 학교에 큰 문제가 있어. 모시나카 바가바리지. 말할 수 있을까? 대화할 수 있을까? 야 시차스 오친 자니트. 나 지금 매우 바쁜데. 노 무두. 그렇지만 뭐뭐할 예정이야. 한가해질 예정이야. 삐리리. 언제 한가해질 예정이라고 말했겠죠? 시차스 드와 치사. 지금은 2시야. 빠즈바니. 즈바니지. 바스바니지. 전화하다. 누구누구에게 역격 어디로 꾸다. 나에게 3시에 전화하렴. 하라쇼, 스파시바. 좋아, 고마워. 에이, 푸차스. 1시에죠. 1시에. 지금 2시인데, 1시간 후에라고 했으니까 사실 3시에 전화라고 한 거죠. 츄리스차스. 1시간 후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차스나잣. 이건 후치사라고 하는데, 전에란 말이에요. 한 시간 전에. 그래서 얘도 들어갈 수가 없고, 부트리치사, 3시에. 그래서 BD가 있는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자, 10번 가겠습니다.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부자나, 자부나, 빠. 다양한 것들이 이제 나왔는데, 전치사가. 첫 번째 문장에서, on reshill. 그가 풀었다, 해결했다, 자다치 문제를. 자, 리쉬치 동사는 완료상 동사입니다. 그리고
예, 쌍에 해당하는 불완료상 동사는 아예요. 리샤츠 동사. 이런 것들이 몇개 있죠? 아, 이로 불완료상에서 완료상이 되는 거. Is you chat? Is you cheese? 배우다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완료상 동사가 지금 첫 번째 문장에 등장했는데, 완료상 동사가 있는 문장에서 기간을 표현할 때 뭐뭐만에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자 플러스 대격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거에 유념해서 보시면 그는 과제를 해결했다. 1시간 만에 해서 자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5번과 1번은 나가주시고요. 자, 두 번째 아나바 위에가 예트. 자, 아까 나왔었는데 뛰어가다 할때 정태랑 부정태가 있죠? 부정태 볼게요. 부정태, 정태. 뛰어가다 위에가 예트. 동사 변화할 때 위에가 유, 위에가 유시 이렇게 일식 규칙이고요. 정태는 비슈아치예요. 동사 변화할 때 위구, 위쉬시 위쉿 이렇게 해서 이식으로 바뀝니다. 보시면 부정태 동사는 반복, 정태 동사는 일회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여기에 복수 역격이 왔어요. 빠 플러스 복수 역격 뭐뭐마다라는 반복의 의미가 있어서 그래서 부정태 동사랑 결합을 한 거죠. 그는 아침마다 달린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빠가 들어간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4번.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 문제 볼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리넉 시장이죠. 근데 어디에는 무지리브니 시장이 시골에 있는 거야. 시골에 있는 시장이 아트리바이자 열린다. 언제 열린다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에 자연스럽지 않은 거 골라 볼게요. 1번 까슈디젠 하면 매일입니다. 매일 열린다. 시골에 있는 시장이 매일 열려요. 자연스럽고요. 으 플러스 대격, 요일, 무슨 요일에? 일요일에 열린다.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과 4번을 보면은, 어떤 기간에 몇 번이라는 빈도 표현을 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번이 앞에 등장하고요. 어떤 기간에가 뒤로 오는데, 번, 라스 써주시고, 2, 3, 4 다음에는 라사, 그 다음에 복수성격은 다시 라스가 되죠. 1, 2, 3, 4, 5 이상. 그리고 어떤 기간에는 부 플러스 대격으로 써주시면 돼요. 자, 요거를 적용시켜 봤을 때 3이 왔으니까 단수 성격이었고요. 3번 부 플러스 대격. 즉, 한 달에 3번이 되겠죠. 한 달에 3번 열려요. 말 되죠. 얘는 디베니젤리 2주에 한 번이 되겠죠. 얘도 말이 되겠습니다. 디비에가 온 이유는 이 다음에 남성 명사와 중성 명사가 오면 드바로 표현을 하고 중성 명사가 여성 명사가 오면 드 위에로 표현을 하는데 니젤리아는 여성 명사잖아요. 그래서 이라는 것을 드 위에로 표현해 주는 거죠. 그럼 정답은 5번일 텐데 해석해 볼까요? 프로슐롬 프로슐루스보트 부 플러스 대격으로 2번처럼 요일에라고 표현하는 공식은 맞게 문법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지만 브로슐러가 뭐야? 브로슐리. 지난이죠. 지난 토요일에 이거는 지금 과거랑 관련이 없잖아요. 시제가 일치가 안 돼서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12번 문항 가보실게요.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베르바의 아프릴리아 숄 노슈치. 자, 두 가지 문법 개념 묻고 있습니다. 먼저 노슈치 비 미약해성으로 끝났기 때문에 명사의 성을 여러분이 구별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남성인가요? 여성인가요? 비는 남성 명사입니다. 우리가 비가 오다 할때 이즈옷, 도슈자죠. 이즈옷은 있지 동사의 온화나 변화 형태니까 비가 왔다 하려면 과거 시제를 있지 동사의 과거 시제 숄, 슐라, 슐로, 슐리 중에 선택해야 되는데 도슈지가 남성 명사이므로 숄이 오는 게 맞죠. 여기까지는 이상무입니다. 근데 그 앞에 것이 틀렸어요. 4월 1일에 비가 왔다. 1일에 하고 날짜에 에가 붙으면 3월 6일에, 4월 8일에, 1월 6일에 하고 이렇게 날짜 에가 붙으면 앞에 오는 1일 서수 중성 생격으로 제가 만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주격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아웃인 거죠. 베르바바라고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X. 2번 그녀가 우 떠났습니다. 어디로? 러시아로 분화 대격. 나 플러스 대격 뭐뭐 예정으로 1년 예정으로 러시아로 떠났어요. 완벽하게
문법적으로 우리

이유가 없습니다. 그룹에 그룹에 누바짜치 누바 20이고요. 2네요. 합성수사인데 합성수사는 뒤에 오는 마지막 숫자에 따라서 명사의 격이 결정이 됩니다. 1 다음에 단수 주격, 2, 3, 4 다음에 단수 생격, 5 다음에 복수 생격. 20이면은 2를 보면 되죠. 2는 2, 3, 4 다음에 단수 생격이 오니까 단수 생격이 와야 되는데 복수 생격이 왔단 말이죠. 여기가 틀렸습니다. 수지엔 따로 고쳐야 돼요. 2번, 이아 차스터 취따요. 내가 자주 읽는다. 책을 VSCGN 하면 하루 종일 정말 많이 봤던 건데 뭐 어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이게 오타처럼 들어가 있어요. 필요 없어요. 전치사 없이 그냥 VSCOPS에 플러스 시간 명사를 대격으로 만들어주면 뭐뭐 내내 하루 종일 이란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B 하나밖에 없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오늘 2분의 1 수업 끝. 이제 새로운 2분의 1 시작. 26강이고요. 수능 실전 문제 12강으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12강 1번 문제에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모음 R을 묻는 문제 등장했습니다. 아까 한번 썼는데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모음 아의 문제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왔을 때 아의 강세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발음이 난다는 겁니다. 강세 있는지 볼게요. 취씨예요, 시계에. 강세 없으니까 이 발음. 추라, 아, 강세 있어요? 시스트라, 너무 쉽네요. 그 다음에 blue sheets, blue sheets. 여기 강세 없으니까 요 구조인데 이 발음이 나겠죠? naturalize 하고 강세 있으니까 아 발음. 자, 그러면 AT가 동일하네요.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설명할 것은 1번하고 A랑 D인데요. 취씨는 항상 복수로 사용되는 명사입니다. 내 시계가 고장났어. My 취씨. 복수니까 my 왔죠? 일하지 않거든. 그래서 고장났다는 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복수니까 라보따유 되겠죠? 그 다음에 내 시계는 5분 빨라 하려면 my 취씨. 서두르다 동사. Spichat. 나 쓰고요. Biat minut. 하면 5분 빠르다.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그 다음, D번은 아까 말했지만, 얘는 여성 명사고, 장소나 방향에서 나와 결합한다는 거.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개 발음 또 나왔습니다. 자, 볼게요. 루바슈카 오치미야카야. 와이셔츠가 매우 부드럽다. 자, 여기 제가 X라고 한게 아니라 흐 발음이거든요. 미야끼하고, 류흑기에 등장하는 개 발음은 흐 발음이죠. 얘와 같은 거, 그러면 정답은 3번이겠네요. 자, 1번은 부드록, 맨 뒤에 오는 걔는 크로 바뀝니다. 아나, 부드록, 불슐라, 그녀가 갑자기 도착했다. 2번, 스콜커스 나스시보, 격변화 속에서 등장하는 걔는 배발음이죠. 그래서 걔가 배발음으로 바뀌고, 요거는 스콜커스시보 하면 다에서 얼마예요? 스나스, 우리로부터 얼마를 가져가시겠습니까? 해서 가격을 묻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답인 3번에는 이 아이는 우리가 저번에 어휘 문제에서 만났고 얘가 정답이었어요. 선생님이 이 실전 문제 풀면서 시작할 때 어떤 말을 했냐면, 얘 지금 발음 문제지만 얘가 예전에는 어휘 문항에 정답으로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찾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변주에 변주, 막 이렇게, 갖다 붙이고. 저기다도 갖다 붙이고, 어휘지만 문법도 한번 잡아보고, 문법 문항이지만 어휘와 의사소통도 연결해보는 그런 것, 그렇게 활용을 하면 한 문제를 풀지만 사실 다섯 문항을 준비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얘가 어떻게 문제가 나왔냐면 의미가 두 개라서 쉬운, 가벼운, 그래서 중의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 내기가 쉬웠던 거죠. 여기에서는 마프로스가 나왔어요. 질문이니까 쉬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개 속에 등장하는 개, 아, 그 형용사 속에 등장하는 개가 흐 발음이 나오는 것이 두 개밖에 없는데 요것과 요것 두 개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번 시보냐 오늘 우나스 우리는 시험이 있어. 5번 이아 이에질라 나는 시내에 다녀왔다. 젠트르 중심 모랏 도시 명사 플러스 명사라서 뒤에 명사 생격이 왔고요. 합쳐서 시내라는 말이 됩니다. 젠틀은 불을 취하고요. 이동동사는 꾸다를 취하니까 그 플러스 대격이 왔습니다. 자, 저렇게 명사 플러스 명사인데 거의 한 단어처럼 굳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제 뒤에

동사의 성격이 오는 거고. 자, 전화번호. 뭐예요? 번호가 먼저 옵니다. 노메라. 전화가 뒤에 옵니다. 그리고 성격으로 만들어주세요. 슬리포나. 그 다음에 계절. 계절은 시간인데 1년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먼저 빼주고요. 브레미아. 시간, 성격, 모다.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일. 요일은 날인데 일주일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지엔, 니지엘야.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자주 나오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시트러스, 지금 질리폰 전화가 어떻다. 두 번째, 시보드냐, 오늘 사샤는 매우 어떻다. 주어가 사람도 있고 사물도 있네요. 자, 선지 1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뭔말 필요가 있다. 바꿀 수 있는 건 노시나 의미상의 주어는 역격 쓰고 다음에 동사 원형 와서 뭔말 필요가 있다라는 말로 쓰이고요. 2번 자닛 하면은 자니띠 바쁜이라는 형용사의 단어미 형태거든요. 주어가 여성일 때는 자니따가 됩니다. 그래서 전화기가 바빴다라고 하면 어떤 말이냐면 통화 중이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전화가 통화 중입니다. 지금 오늘 사셔는 매우 바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3번 스나꼬무이 알고 지내는 단어미 형태고요. 그다음 뽀스나 늦게고요. 발음이 묵음이 하나 있죠. 뽀스나 대가 묵음입니다. 대가 묵음. 반대말은 일찍 라나이에입니다. 5번 나볼리에는 만족하다라는 건데 얘는 중요한 게그 다음에 족격을 데려와요. 뭐에 만족한지. 그래서 족격이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자신의 직업에 만족한다. 야 나볼린 자신의 직업 스바야 라보타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면 얘 다음에는 족격을 써야 되니까 각각의 족격 스바이 라보터이 이렇게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풀었었는데 바가트 이 풍부한이라는 것도 뭐가 풍부한지를 족격으로 표현해야 된다고 했죠. 같이 이렇게 그룹에 들어와 있는 아이니까 묶어서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4번 보겠습니다.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A가 마샤 쳔테 부주시 자니마자 스크리시니 일요일에 너뭐할 예정이니? 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아부이치노 보통 일요일마다 나는 수영장에 다녀 하슈바시 브라브다 정말이야? 그럼 너는 수영할 수 있겠네? 잘할 수 있겠네? 그래? 니 니오친 아니 그렇게 잘하진 않아. 나는 시작했어. 수영하는 것을 한달 전에 시작했거든. 그런데 자취엠 이유예요. 왜 너는 질문하니? 누구누구에게 질문하다? 대격. 나의 계획에 대해서 왜 물어보는 거야? 라고 이제 말했어요. 그랬더니 A가 이하하츄 프리가다시 집이야. 나너 초대하고 싶거든. 어디로 초대하다? 나칸치에르트 연주회장에 언제? 부플러스 대격 요일에. 일요일에 너 연주회장으로 초대하고 싶어.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배가 고맙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마움의 내용은 자 플러스 대격. 블라가다류 자 프리가다시니 프리가다시니 초대. 라는 말이죠. 초대해줘서 고마워. 철수야. 노 우미냐. 그런데 나에게는 베터젠 이날 있어. 뭐가? 이그사멘. 시험이 있는데 어떤 거 시험이냐면 빠 플러스 역격. 이그사멘 빠 플러스 역격으로 많이 연결되죠. 플라바니에가 수영입니다. 수영 시험이 있는 걸 오친샬. 정말 유감이구나. 슐라이우다치. 행운을 빈다. 시험에서의. 자, 1번. 마샤는 일요일에 수영장에서 수영한다. 철수는 마샤의 일요일 일정을 물어보았죠. 마샤는 철수를 콘서트에 초대하고 싶어 한다가 아니고 초대의 주체는 철수이므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5번 갈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너는 무엇을 하니? 수요일마다죠. 빠 플러스 복수 역격 뭐뭐마다. 수요일 아침마다 뭐해?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얍스타유 나 일어나 6시에 그리고 또 수영장 나왔어요. 수영장에 가. 아, 그 다음에 뭐해? 아빠 똠. 반드시 나는 뭘 해? 슈골. 학교로 8시에 뭐 해서
왜 한다. 왜냐하면 수업이 8시 30분에 나취나이자 시작되어지거든. 수업을 시작하는 사람에 의하여 시작되어지는 것이므로 시야 들어갑니다. 수동의 의미죠. 자, 1번 미루 하면은 동사 원형이 브라치예요. 아, 브라치예요. 브라치. 얘는 불완료상, 완료상은 브시앗. 제가 영어의 테이크랑 비슷한 의미라고 했죠? 가지고 가다, 잡다, 선택하다, 빌리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2번은 쥐부 살다. 나 진우 하면 나 취앗 시작하다. 그래서 시작할 거야라는 말이고요. 빠이무 좀 어려운데요. 이해하다라는 거. 여러분 동사 불완료상을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완료상은 조금 접할 기회가 많이 없어서 불완료상이 빠니마치, 야빠니마요. 요거 많이 보셨죠? 동사 원형 빠니마치. 그리고 완료상이 빠니아치, 야빠니아치. 저번에 동사 특수 변화에서 한번딱 나왔었거든요. 이제 이 아이가 동사 변화 보세요. 빠이무, 빠이묘슈, 빠이묘 이렇게 해서 안 닮았잖아요. 많이 갑자기 이끄라트 거위가 등장하고 M까지 나오고 이거 보시면 이렇게 연결이 되죠. 이해할 거야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프리하슈, 프리는 도착이죠. 도착하다. 그래서 나는 꼭 11시에 반드시 8시에 학교에 도착한다. 왜냐하면 수업이 8시 30분에 시작하니까. 정답은 도착하다 5번 되겠습니다. 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딥시그다. 너는 항상 따크라너 그렇게 일찍 삐리리 빠우트람 또 나왔습니다. 빠 플러스 복수 역경 뭐뭐하다. 아침마다 그렇게 일찍 왓스골거 몇 시에 너는 보통 라쉬시아 스팟 동사 원형이 뭐예요? 라쉬사 어디어디로 눕다 동사 동작 동사고요. 이게 불완료상이고 완료상은 리치 동사가 되겠죠? 불완료상 동사는 반복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때 사용되므로 빈도부사랑 어울려서 여기 아부이치너라는 빈도부사가 왔기 때문에 이 불완료성 동사랑 연결이 된 거죠. 스파츠 동사는 자다라는 의미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해서 잠자리에 들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몇 시에 너는 보통 잠자리에 드는데?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야, 아부이치너, 나는 보통 잠자리에 들어 저녁 일찍 그래서 문예니 딱 지슐로 스타바츠 라나 힘들다 괴롭다 나는 그렇게 괴롭지 않아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어나다라는 동사를 먼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불완료상, 완료상, 불완료상은 조금 더 길어요. 스타바츠 완료상은 start 되겠습니다. 동사 변화를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동사 변화 시. 아바치 동사는 변화할 때 아바가 탈락되죠. 그러면 동사 변화가 어떻게 돼요? stayu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stayush, stayut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반면에 이 아이는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n이 들어와요. stanu, stanish, stanit. 일식인데 n이 들어가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 시그다라는 항상 빈도부사가 있고요. 빈도부사는 반복을 의미하니까 불완료상과 어울리겠죠. 요 아이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주어가 뜨이죠. 뜨이니까 동사 변화가 어떻게 돼요? 스타요시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장소가 가로 안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A가 질문합니다. 쳔띠사니 마슈시야 너 뭐하니? 뭐하고 있어? 그랬더니 가또비자 크플러스 역격 뭐뭐를 준비하다 나 시험 준비하는데 무슨 시험 할때 빠플러스 역격으로 많이 엮인다고 했죠. 빠플러스 물리 역격 물리학 시험 내일 물리학 시험 준비하고 있어. 그랬더니 A가 야리블류 피지쿠 나 물리 좋아하는데 집에 노슈나 뽀모시 노슈나 필요하다 주어가 여성이에요.
포모시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누슈나가 왔고요. 의미상의 주어는 역격이라서 뜨의 역격 형태인 집에 왔습니다. 너 도움 필요하니? 뭐 내가 도와줄까?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랬더니 메가 니엣 스파시바. 아니야 고마워. 무니엣 도시. 나도 역시 자니마자 피지컬. 자니마자 조격. 뭐뭐를 전공하다 전념.

위험하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나도 역시 물리학 공부하는 거 마음에 들어 혹은 좋아해.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워치닝치레스나 정말 흥미롭거든. 자, 1번부터 5번까지 동사 원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와야짜 동사예요. 어디서 만났죠? 우리 얘를 동사 격집에 나온 수능특강 20강의 생격집의 동사 첫 번째 아이로 등장했던 아이입니다. 무서워하다라는 말이죠. 생격을 지배하는 아이예요. 근데 얘가 지금 나도 역시인데 물리 좋아한다는 아이의 말에 나도 역시 했으니까 좋아한다는 그런 뉘앙스의 표현이 와야 되니까 이거는 지금 상황에 걸맞지 않고요. 2번 스미야싸 웃다라는 말이고요. not 플러스 족격이 왔을 경우에는 not는 어디 어디 위에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누구 위에서 웃는 것, 비웃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아, 요거 아까 썼던 거네요. 라쉬싸 어디 어디로 눕다, 뒤에 스파츠가 오면 잠자리에 들다라는 말이고요. 얘는 라비자 동사, 마음에 들다. 의미상의 주어 역격이 옵니다. 문엔 라비자, 지비엔 라비자, 밤 라비자 이런 식으로. 그다음 5번은 나제이사, 기대하다라는 거고요. 뒤에 명사가 왔을 때는 나 플러스 대격으로 잡아줍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4번이겠네요. 나도 역시 마음에 들어. 느라비자가 왔으니까 의미상의 주어 역격이 왔습니다. 자,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슈토디젤라슈 보슬레우슈나. 저녁 식사 후에 너뭐할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너뭐 해? 그랬더니 배가 아브이치너. 보통 나는 책을 읽고 하는데 어제는 편지를 썼어, 오빠에게. 근데 너는, 자, 1번 야 굴리아 빠르케, 나는 산책을 해. 2번 스마트 텔레비전은 텔레비전을 봐. 예스루셜 무지고 음악을 들어. 취타의 노버스지, 뉴스를 읽어 인터넷에서. 5번 야딱 와유스, 아까 했던 그 와야자 동사의 야 변화 형태예요. 나는 정말 두렵다. 다음에 생격이 오잖아요. 생격, 생격, 큰 개들이 무섭다. 정답은 5번 되겠습니다. 자, 9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 보아요. 슈토 위젤라이츠 빠스보담. 토요일마다 너 뭐하니? 빠 플러스 복수 역격 계속 등장하네요. 그 질문에 배가 뭐라고 답을 합니다. 삐리리 무이스 족격, 나와 족격은 시미아의 족격이 시미유예요. 여러분, 나와 가족은 굴리아엠. 자, 무이가 왔으니까 동사는 이렇게 무이에 일치시켜주고요. 산책을 해, 빠 뭐뭐를 따라 표면 이동해서 역격이 왔죠. 그 다음에 명사 플러스 명사니까 리카의 생격이 왔고요. 강 기슭을 따라 나와 가족은 산책을 해. A, 아부이치너, 보통 들어가겠네요. 보통. B, 토요일에 나와 가족은 강가를 따라서 산책을 해. 들어갈 수가 있고요. C번, 가슈리젠, 매년. 이거는 어울리지가 않고요. 뭐 브로슐롱가도 브로슐리, 지난. 그 플러스 전치격으로 몇년 애니까 작년에라는 말이 돼요. 작년에, 지금 어울리지 않죠. 지금 현재 시제를 물어봤기 때문에 AB가 있는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갈게요. 땡땡 가슈사 슈토했더니 브라우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나에게 여겨진다. 누구누구에게 여겨진다 할때 역격 쓰죠. 문예 가슈사. 그래서 문예, 주어가 이제 야일 때는 문예인데 제가 문예라고 한 것은 역격이 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근데 여기는 온인가 봐요. 온의 역격은 뭐죠? 이무죠? 아웃, 아웃, 아웃. 3, 4번만 살려줄게요. 나머지 온인지 이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 쉬자 스팟, 잠자리에 들다, 포즈나 늦게. 주어, 주격이 와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온이 오죠.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은 브랏 와즈미옵 살라트. 오빠가 샐러드를 선택했다라는 건데, 선택하다, take aim을 가진 아이의 완료상 동사, 동사 변화 가볼게요. 와지무, 와지묘슈, 와지묘 됩니다. 불완료상 동사, 브라치 가볼게요. 위루, 위료슈, 위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게 지금 온 거죠. 오빠가 샐러드를 선택했다, 맞고요. 2번 시스트리의 나지자 우스피치. 자, 요거는

나 우즈베크로 바꾸겠습니다. 나제이츠아 나 플러스 대격 뭐뭐를 기대하다. 여기는 오류가 없는데 왜 역격이죠? 주격이 와야 되죠? 시스트라 여자 형제는 성공을 기대하고 있다. 그래서 저 앞에 주어의 격이 틀려서 아웃입니다. 그다음 3번. 이거는 철자 하나가 틀려서 그런 건데 사실 수능에서 이렇게 철자 하나를 바꿔서 문제를 내는 부분은 없는데 출제 경향과는 좀 동떨어진 문제인 것 같습니다. 플라치츠 지불하다. 자플라치츠 지불하다 할때 동사 변화가 얘만 보면 플라츄 됩니다. 그리고 뜨이부터는 다시 살아나서 플라치쉬 오나나 플라치테요. 야에서만 추. 근데 여기는 때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곳을 이렇게 바꿔야 돼요. 나는 모두를 위해서 여기에서 지불했다라는 말이고요. 자, 이어진 4번 문장 보시면 주다라는 말이 있는데 나치거든요. 동사 변화 보시면 남, 나쉬, 다스트, 나짐, 나지지, 나둣 됩니다.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주다. 역격, 대격 되죠. 근데 여기는 잘못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남으로 바꿔야 돼요. 주어가 야니까 이 돈을 당신에게 줄게요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X죠? 5번. 아니, 삐웃, 야블러치니 쏙. 야블러가가 사과죠? 그러면 야블러치는 사과의, 얘가 사과 주스가 되겠네요? 마시다라는 동사인데, 삐치 동사. 동사 변화 어떻게 됩니까? 미약기 싹 들어가잖아요. 삐유, 삐오쉬, 삐옷. 요 철자가 틀렸죠? 미약기 싹으로 돼야 돼서, 5번도 X.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12번. 문장 표현이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보는 것은 A가 모이 브랏 나의 오빠는 시그다 항상 모의 쌈 되어 있는데 여러분 제기 동사의 용법 중에서 즉 시야 동사의 용법 중에서 죄기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상호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수동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는 제기의 의미를 갖고 있는 씨야 동사와 관련된 문제예요. 자, 무이치가 있고요. 무이짜가 있어요. 그 다음 아지와츠 고 아지와싸 씨야, 씨야가 붙어있죠. 오른쪽에는 이때 이두 개다가 제기의 의미를 갖는 씨야 동사가 되겠습니다. 식기다, 대격 누구를? 얘는 스스로 씻다. 아지바치는 누구의 옷을 입히다. 대격이 오고, 여기는 스스로 옷을 입다예요. 왜냐하면 이 씨야가 셀프의 의미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들의 옷을 입힌다 하려면, 마마, 아지바이엣, 씨나.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거죠. 엄마가 스스로 옷을 입으면, 마마, 아지바이짜.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이거는 스스로란 말인데, 이거 없이, 모이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 모이츠 동사 변화를 좀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자, 모유, 모쉬, 모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이 되고 씨야니까 이렇게 붙여서 여기까지 써야지 맞아요. X. 남니 하침 씨야 굴리아치 시보드냐. 우리는 오늘 산책하고 싶지 않다라는 건데. 우리 역격의 용법에서도 배웠고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몇번 접한 건데 야하츄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고 배웠어요. 문의의 호치자 만일 과거면 문의 하찔러스 이렇게 다음에 동사 원형. 자 그러면 저기 보시면 여기처럼 역격이 쓰였잖아요. 우리의 역격 남이 쓰였는데 여기가 이제 틀렸죠. 어떻게 써야 돼요? 호치자 요거 아니고요. 그래서 AX. C번. 무이스 조격하면 나와 누구는 나와 그녀는 알게 되었다. 학교에서 오류였고요. 수업은 자주 끝나진다. 끝내진다. 3시. Not 3시에 끝내진다. 요것도 오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CD가 있는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정말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나스비다니아.

안녕하세요. 2027 수능특강 공업일반의 최혜진입니다. 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우리 공업이들과 선생님 오늘 여섯 번째 만남이죠. 자, 우리 친구들 수능특강 교재는요. 5강에 있는 내용을 선생님과 함께 시작할 겁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공업일반이 총 5개 단원입니다. 우리 첫 번째 단원 선생님과 함께 마무리했습니다. 첫 번째 단원 다 암기하고 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원 시작이에요. 오늘 제품의 제조 과정 요 내용은요. 우리 1단원에서 선생님이랑 1강에 있는 내용들이 다 나와라는 걸 한 것처럼 오늘 내용도 사실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제로 나오기보다는 모든 문항에 이제 하나 정도 보기 우리가 공업일반에 합답형 문항이 많잖아요. 격과 니은, 디귿, 리을의 조합을 이 중에서 하나 정도 평가 요소로 다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오늘 배운 내용들이 어떤 것들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보시면 첫 번째 제품의 의미는 뭔지 그리고 보통 제품을 분류할 때 어떻게 분류하는지들 나오고요. 자, 그다음 제품의 일반적인 제조 과정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기계 공구들 선생님과 볼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계획 생산과 주문 생산, 그다음 생산 방식의 종류 요것들 생산 방식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생산 방식은 우리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 있잖아요. 두 과목 선택할 때 성공적인 직업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에서 나오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반복된다. 자, 중복된다. 그래서 요거 공부하면 성공적인 직업 생활의 생산 방식을 쉽게 공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품의 의미에 대해서 볼게요. 보통 이렇게도 나와요. 소비자가 보는 제품의 세 가지 관점 중에서 얘는 어느 관점에 해당한다. 이런 문제도 좀 종종 나오는 편입니다. 자, 그럼 볼게요. 제품을 사용할 때 우리가 나는 이 기능이 너무너무 좋아 라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 기능, 그러니까 기능에 의해서 내가 제공되는 편리함이나 유익함, 이걸 우리는 기능적 관점이라 합니다. 그 기능이 너무 좋아 이런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제품을 살 때 어떤 고급 상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뭔가 내가 좀 더 우월한 것 같아. 뭐 이런 느낌 있잖아. 그쵸? 그걸 우리는 심리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심리적 관점. 그 다음 세 번째야. 세 번째, 내가 뭔가 친환경 제품을 구입했을 때 나는 뭔가 우리 환경보호, 우리나라의 환경보호에 내가 기여하는 것 같아. 이런 느낌. 그걸 우리는 사회적 관점이라 한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요 세 개는 크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자, 그다음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코틀러야. 자, 앞에 있는 거는 사실은 우리가 국어적으로 해석이 다 가능한 겁니다. 국어적으로 우리 친구들 해석해서 다 그냥 풀 수 있어. 근데 요거는 알아야만 우리가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게 뭐냐면 코틀러의 제품 정의. 코틀러라는 사람이 제품 정의를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예를 들어 그 제품은 그 소비자가 얘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서비스나 편익을 주는 제품을 얘기했어요. 이걸 뭐냐면 그 핵심이 뭐냐. 이거야, 핵심 제품.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핵심 제품이라 합니다. 핵심 제품. 핵심 제품. 예를 들어 이겁니다. 에어컨을 나는 살 거야. 그러면 자, 우리 친구 잘 생각해 보세요. 에어컨은 우리가 왜 필요하지? 시원함 때문에 하는 거잖아. 그러면 에어컨의 핵심은 뭐야? 시원함이다. 그래서 이 시원함 때문에 그게 바로 핵심 제품에 해당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나는 에어컨을 살 때 에어컨은 난 스탠드형이 좋더라, 아니면 나는 벽걸이형이 좋더라, 아니면 나는 색깔 같은 경우는 흰색이 좋더라, 검은색이 좋더라, 이런 식으로 실제로 유형화되어 있어. 이렇게 보이는 거야. 형태가 보이는 거. 소비자가 얻는 편익을 실제 형태로 유형화했다 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유형 제품이라 합니다. 유형 제품. 유형 제품, 요거를 보면서도 소비를 하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도 볼까요? 세 번째, 에어컨을 사는데 예를 들어 A사를 살까? B사를 살까? 고민을 하는데 우리 친구들, 소비자들은 요런 것들도 많이 고민해요. 와, 여기는 AS가 더 잘 된대. 그래서 A사를 선택하기도 하고, 아니야, 무상 보증기간이 5년을 주니까 나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하면서 B사를 선택하기도 해. 자, 그런 거예요. 유형 이 제품에서 다른 기업과 구별되는 추가적인 다양한 서비스가 부과된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AS, 우리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거야.

ES라던가 아니면 무상 보증 기간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추가적인 다양한 서비스. 이거를 뭐냐? 확장했다라고 해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확장 제품이라 합니다. 확장 제품. 아시겠죠? 그래서 코틀러는 크게 핵심 유형 확장 제품으로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교재는 없어요. 없지만 작년 또 교재 있기 때문에 선생님 가지고 왔어요. 작년 교재를 살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 요거 그대로 가지고 왔으니까 여기 보면 그러니까 코틀러가 봤을 때 핵심 제품은 이렇게 핵심 혜택인 거야. 자, 근데 유형 제품은 뭐냐? 포장 상태라던가 품질, 스타일, 특징, 상표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리고 확장된 거는 설치라던가 배달, 보증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아시겠죠?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제품을 분류 볼게요. 우리 1단원에서 선생님이랑 무수히 많이 해봤어요. 자, 내구성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 내구성에 따라서 보통 내구라는 거는 여기에서 내구, 얘, 자, 얘는 견딜내야 한자어죠. 그다음 얘는 오래구야. 그래서 오래 견디는 성질에 따라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사용해도 소모되지 않고 오랜 기간 사용이 가능한 거. 그래서 우리 공업 일반에서는 보통 시험 문제에 가전제품, 그리고 승용차, 뭐 자동차. 오래 쓰잖아요. 우리 뭐 이거 1년만 쓰다가 버리진 않잖아. 그죠?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기계라던가 이런 것들은 보통 내구재로 분류를 합니다. 자, 그다음 비내구재는 한 번만 사용할 수 있거나 사용 기간이 비교적 짧은 것들을 말해요. 그래서 보통 식료품이라던가 식료품. 자, 그다음 우리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사용 기간이 짧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의류라던가 의약품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내구재라 한다라는 거. 이렇게 내구성에 따라서 분류한다. 얘는 내구성에 따라서 비내구재다, 내구재다. 이거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다음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목적에 따른 분류야. 자, 첫 번째 목적. 어떻게 하느냐, 목적. 첫 번째가 소비재야. 구매자가 욕구 충족을 위해서 일상생활에 직접 소비하는 소비재냐 또는 산업재냐, 산업재. 소비재를 만들기 위한 부품이나 재료와 같은 중간재냐, 이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호프만으로 따졌을 때는 소비재냐, 생산재냐, 약간 이거랑 비슷한 개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소비재냐, 산업재냐. 그랬을 때 소비재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소비하는 제품인데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뭐라고 하면 쉽게 치약, 세제, 커피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 편의품이라고 합니다. 편의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편의점에서 살수 있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편의품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여러 가지 제품을 비교 분석해서 구입하는 거. 비교 분석.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어요. 비교 분석한다. 가릴 선 삶에 가려서 산다. 비교해서 가려서 사는 거야. 그래서 얘를 선매 품이라고 합니다. 선매품. 자, 그다음 세 번째. 전문성이 있어서 상표 등에 의해서 구분되는 제품을 그냥 전문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자, 요것도, 요거 나왔어, 요게. 요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산업재는 산업재야. 소비재를 만들기 위한 부품이나 재료 같은 중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재와 부품이 있고요. 소모품도 있고요. 그다음 자본재가 있습니다. 이런 자본재, 이런 것들을 자본재라 합니다. 자본재, 산업재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제품의 제조 과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품의 제조 과정입니다. 자, 일반적인 제조 과정이야. 꼭이 과정이랑 똑같나요? 그건 아니고 일반적인 제조 과정에서 요 제조 과정 정도는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일단 제품을 개발해야 돼. 내가 제품을 만들려면 이 제품을 개발해야 되잖아요. 개발하는 거. 시장 및 요구와 수요 예측에 따라서 개발하지.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걸 개발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쵸. 자, 그래서 시장 요구 및 수요를 예측을 하고 이에 따라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자, 도면 설계 및 제작이 2호기에 들어가. 도면 설계. 요거를 좀 많이 헷갈려하는 것 같아. 시장 요구와 수요 예측, 제품 개발에 들어가죠. 도면 설계 및 제작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원자재를 확보를 해요. 원자재 구입도 하고 원자재 검사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품을 가공하는 거야. 가공, 부품을 가공하는 거야. 가공 기술에는 주조 기술, 소성 기술, 절삭, 분말, 야금 이런 것들이 있어요. 많은 것들이 있어. 그 기술들이 많은 건 이제부터 이거 배울 거예요. 자, 이게 다 됐으면 뭐를 하냐면 네 번째가 부품
부품조립입니다. 조립을 하는 거야, 조립. 부품을 만들었어. 이를 가지고 조립을 하죠. 그리고 나서 제품을 완성합니다. 완성 검사 품질 평가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출하하는 거다. 검사까지. 그래서 일반적인 제품의 제조 과정 6가지 단계가 있다. 6가지 단계. 그 중에서, 자, 부품을 가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부품을 가공하는 거, 원자재 확보한 다음에 가공하는 요 단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가공 기술에 크게 세 가지 공정이 있다. 이게 시험 문제 또 최근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모의고사부터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또 나올 거야. 가공 만드는 거에 아까 선생님 가공 기술에 뭐 주조도 있고 분말약금도 있고 소성도 있고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자, 요런 것들은 외형이 성형되는 거야. 외형. 그러니까 형태나 크기, 성질 등이 원하는 제품으로 바뀌는 거야. 외형이 성형되는 거야. 성형. 외형이 바뀌는 거야. 성형되는 거야. 그 기술에는 주조, 분말약금, 소성가공, 절삭가공 등이 있습니다. 선생님, 이걸 강조하는요. 외형이 성형되는 거야. 자, 그럼 외형 성형되는 공정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랑 이거. 자, 외형이 성형되는 겁니다. 외형이 성형되는 거. 여기에서는, 이거를 다 보면서 볼게요. 자, 외형이 성형되는 거. 바뀌는 거야. 자, 얘는 성질이 향상되는 거야. 성질이 향상. 그러니까 열 처리 공정과 같이 형상은 변화시키지 않고요. 형상은 변화시키지 않아. 그런데 이런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특성을 향상시키는 거야. 그래서 재료의 품질을 높이는 공정이다. 성질 향상됐다. 외형은 변하지 않아. 그러니까 얘는 외형이 변해. 근데 얘는 형상을 변화시키지 않고. 자, 그다음 세 번째 볼게요. 표면이야. 표면 공정이야. 재료의 부식 방지와 색채, 광택, 내열성, 내 마모성 이네 개가 다 견디는 거야. 열에 견디고 마모되는 것도 견디는 거야. 이거를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표면에 정전, 코팅, 적층 등을 하는 공정이 표면 공정이다. 표면.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고 얘는 외형 성형 공정이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이건 틀린 보기지. 그죠? 자, 외형은 외형이 성형됐다. 성질은 외형은 바뀌지 않으나 성질이 향상됐다. 얘는 표면이 공정이 됐다. 표면을 하는 거다. 이거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가공 기술의 활용 공정문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럼 이제 볼게. 자, 그럼 그런 것들이 뭔지 이것도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자, 이 구체적으로 EBS 플러스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얘가 이제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첫 번째 볼까요? 주는 부울주야. 그래서 보세요. 금속 재료를 이 주형 틀에 부어서 원하는 모양으로 물건을 만드는 거. 그걸 주조라고 합니다. 주조. 그래서 부울주, 우리 주전자 생각해봐. 이 틀에다가 넣는 거야. 부울주. 원하는 모양을 물건을 만드는 거. 외형이 성형됐죠? 성형됐잖아. 외형이 바뀌잖아. 외형 성형 공정이죠. 아시겠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분말 야금입니다. 분말 얘는 그대로 나와. 금속 분말을 재료로 고압으로 가압하고 성형하는 소결 과정을 통해서 원하는 제품을 얻어내는 겁니다. 소결이 선생님이랑 철강 공업에서 했어요. 이 가루 형태를 덩어리 형태로 만드는 거야. 이걸 통해서 원하는 제품을 얻어내는 겁니다. 금속 분말 분말이란 말이 나와. 그게 분말 야금이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소성 가공. 얘도 나와. 소성. 소성이 뭐냐? 이 소성. 얘는요, 외력을 가해서 영구 번영을 통해서 원하는 제품을 땅땅 두드려서 소성 가공. 외력을 가하는 거야. 얘는 틀에 넣는 거고, 얘는 외력을 가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다음 절삭은 깎아내는 겁니다. 깎아내는 거. 적층은 두 가지 이상의 층을 쌓는 거. 층을 쌓는 거. 층. 적층형 3D 프린터에서도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외형 성형, 주조, 분말 야금, 소성, 절삭. 외형이 성형되는 거 맞죠? 아시겠죠? 요거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부품 조립 단계 들어가는 거야. 조립. 선생님이랑 가공했잖아. 일반적인 공정에서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요거를 볼게요. 일반적인 거. 개발해서 원자재 확보하고 이번에 부품 가공을 했어. 가공하는 거 선생님이랑 요거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립을 하는데 조립에 사용되는 게또 무엇이 있는지 이거 가져왔어요. 이거부터 볼게요. 일시적인 결합 공정이 있어. 조립을 하는데 나사와 볼트 우리 친구들 이건 다 알죠? 일시적으로 결합하는 거야. 왜냐면 나사를 풀면 다시 해체되잖아. 그쵸? 일시적인 거 맞죠? 자, 그 다음. 영구적인 결합이 있습니다. 용접을 하거나
아니면 납땜을 하거나 접착법에 의해서 거의 영구적이지. 거의 영구적. 자, 그런데 여기서 반영구적 결합공정 리벳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선생님이 너 우리 친구들이 모를까봐 이 그림을 가져왔어. 이게 바로 리벳입니다. 이런 식으로 된게 리벳 공정이다. 반영구적인 결합 공정이다. 아시겠죠? 요거 그림 한번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제품을 완성하고 출하하는 것들 중에서 자, 제품을 완성하는 거는 품질이나 기능성을 평가하는 완성 검사로서 공정 검사에서 수행된 검사 결과와 최종 제품의 검사 결과를 파악해서 합격, 불합격을 결정하고 그리고 나서 출하시키는 거야. 출하. 자, 근데 이 출하 검사가 뭐가 있냐면 전수 검사가 있고요. 표본 검사가 있어. 근데 표본은 또 다른 말로 우리는 샘플링 검사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 출하 검사, 그다음 전수 검사, 표본 검사 한번 볼게요. 자, 제품이 고객에게 납품되기 전에 고객의 요구 조건, 표준 검사 기준에 맞춰서 실시하는 검사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출하 검사라고 그래. 출하 검사. 그 중에서도 전수 검사는 뭐냐면 전체를 검사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전체를 검사한다. 전, 전, 전. 그래서 이거를 전수 검사. 어렵지 않아요? 출하되는 모든 제품을 검사하는 거야. 모든 제품. 자, 그러면 모든 제품이 다 모든 걸다 검사할 필요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수 검사의 예로는 이런 거야. 고가의 물품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는 전수 검사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 인명에 영향이 있는 경우야. 그 예를 들어서 자동차 브레이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산을 했어. 근데 그거를 100개를 생산하는데 그중에 한두 개만 해놓고 아 이거 A그룹 통과 하면 안 되잖아. 인명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들은 반드시 전수 검사를 한다. 전체 수량을 검사한다. 이게 바로 전수 검사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전수 검사를 하니까 당연히 비용과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하는 게두 번째. 이게 무슨 검사냐면 표본 검사 또는 샘플링 검사라고 합니다. 샘플링. 몇 개의 표본을 선정해서 검사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제품 수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런 걸 합니다. 많은 것들. 예를 들어서, 종이컵.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종이컵 같은 경우는 정말 많잖아. 근데 그거를 하나하나하나 일일이 검사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 그쵸? 종이컵보다. 간혹 우리가 종이컵 쓰다 보면은 종이컵들이 불량 제품들이 꽤 있어요. 그럼 표본 검사 안에서 몇 개는 또 되고 이렇기 때문이야. 자, 그래서 검사 대상이 제품 수가 많은 경우 또는 검사 자체에 제품에 손상을 줄수 있는 경우를 우리는 표본 검사래. 예를 들어 이런 거야. 캔 음료. 우리 친구들 캔 음료 잘 먹잖아요. 캔 음료를 일일이 거기에 대한 내구성을 검사한다. 내구성. 뭐 찌그러뜨려야 되는데 모든 캔 음료를 찌그러뜨리면 판매할 수 있는 캔 음료가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제품 자체에 손상을 줄수 있는 경우에는 표본 검사, 샘플링 검사를 실시한다라는 거 요거를 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우리 EBS 플러스에 있어서 선생님 좀 가지고 와봤어요. 자, 리드 타임이란 용어가 재작년 수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자, 한번 볼게요. 상품의 생산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생산부터 완성까지 걸리는 시간.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리드 타임이라 한다. 리드 타임. 자, 그럼 리드 타임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 이렇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 제시문에 안마 의자의 구성품을 모듈화해서 제품의 생산 시작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 소요되는 그 시간을 단축했다. 제시문에 막 이런 게 나와. 그리고 나서 여기 답지에 생산 설계 단체에서 단축하는 거는 리드 타임이다.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리드 타임의 정의에 대해서 나왔어요. 리드 타임 정의. 어때요? 리드 타임이다. 어때요? 이거 맞는 곡이죠.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이 형태만 보면 우리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쌤이 이거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계 공구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가지고 와봤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선반 정말 많이 나와. 우리 기계과 친구들은 사실은 이쪽은 굉장히 수월하게 할수 있지만 기계과가 아닌 친구들은 이런 기계가 아마 생소할 거예요. 근데 우리 공업 일반에 제품을 제조하는 데는 사실 이런 기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기본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볼까요? 선반이라는 게 있어. 선반.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선반. 요즘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선반이지만 지금 이제 이 선반, 옛날 그 선반, 이것도 최근에도 쓰기도 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재료의 회전, 공구의 선운동에 의해서, 그러니까 재료가 회전된다 생각하면 돼. 여기다가 재료를 깎아. 재료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재료가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재료가, 여기 볼까요? 재료가 회전하죠. 근데 얘는 공구가 회전하는 거야. 공구가 회전. 이게 바로 밀링 머신. 이런 식으로 생겼다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쉐이퍼와 플레이너는 재료의 평면이나 홈을 가공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쉐이퍼는 소형물, 플레이너는 대형물 가공에 이용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연삭기라는 게 있어요. 연삭기. 연삭기도 이제 좀 종종 나와. 연삭기. 연삭기는요. 숫돌 바퀴를 회전해서 평면 원통 4명을 정밀하게 맨질맨질 다듬질하는 기계다. 연삭기. 아시겠죠? 맨질맨질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아병기도 많이 나와. 아병기. 이 아병기. 아병기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 1단원의 철갈 공업에서 배웠어요. 철강 공업에서. 그러니까 금속 재료를 회전하는 두개 이상의 롤 사이로 이렇게. 이게 아병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에서 여기에다가 집어넣어서 원하는 모양으로 뽑아내는 거야. 못 뽑아내는 거. 그래서 길이를 늘려서 여러 가지 형태의 봉제, 형제, 판재를 만드는 기계를 압연기라 한다. 여기까지. 그 다음, 그 다음에 있는 거는, 그냥 눈으로 한번, 아, 요런 게 있구나라만 보시면 될것 같아. 그 다음 기계들. 왜냐면 그거는, 교과서의 4종 이상에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강의에서는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CNC 공작 기계라는 게 있어. 이거는, 작년까지는 요 단원에서 이게 소개가 좀 됐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 선생님이랑 공장 자동화에서 한번더 배울 거예요. 근데 한번 보면 더 좋으니까 선생님이 또 그냥 그대로 가져갔어요. CNC 공작 기계라는 건 컴퓨터가 내장된 수치 제어 공작 기계 요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컴퓨터가 내장된 수치 제어 공작 기계. 그래서 컴퓨터 뉴메리컬 컨트롤이라고 해서 얘는 공장 자동화 이쪽에 이제 많이 사용되는 기계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공구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이거 뭐 크게 어렵진 않아요. 공구의 종류들이야. 그냥 커터, 드릴 뭐 이런 거 많이 이제 들어봤잖아요. 그죠? 얘는 커터나 드릴, 절삭 공구다. 그쵸? 그래서 커터 드릴 해놓고 얘는 절삭하는 건지, 연삭하는 건지, 다듬질 하는 건지, 요 정도 나왔다. 그 다음, 연삭 공구에는 맨들맨들 한다고 했잖아. 면을 갈아내는 공구. 그 다음, 다듬질, 줄, 정, 주조, 단조 제품을 손으로 다듬질할 때. 그 다음, 이런 것들. 이런 거 당연히 측정하는 거겠죠? 버니어 캘리퍼스나 마이크로미터 이런 것도 측정하는 거다. 그래서 공구의 종류들은 또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요 안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이 이 말들이 EBS 플러스 있습니다. 플러스 있는데 이 말들이 선생님 생각에는 요 말들이 좀 많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까지 나온 적은 없었어요. 근데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4종 이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한번 볼게요. 강도 같은 경우에는 강도. 자, 강도는요. 물체 강한 정도야. 이 정도 알아. 아, 얘는 물체 강도가 더 세네? 이거는 알아. 우리 친구들. 그죠? 요거는 알것 같은데, 인성. 자, 외력에 의해서 파괴되기 어렵고, 질기고 강한 충격에 잘 견디는 재료의 성질을 우리는 인성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오늘 선생님 잘못 넣은 거야. 자, 인성인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고무는 인성이 높다라고 했어. 그 다음, 유리는 인성이 낮죠. 질기고 강한 충격에 잘 견디는 거야. 고무 같은 게잘 견디잖아. 그죠? 자, 그 다음, 연성이라는 경우는 연성. 연성 같은 경우에는 금속 재료가 탄성 한도 이상의 인장력에 의해서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야. 늘어나서 소성 변형을 일으키는 성질이야. 늘어나는 성질. 잘 늘어나는 성질. 그래서 금 같은 경우는 금실. 잘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금실도 만들고 그러잖아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연성이 높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탄성은 외부로부터 힘을 받아서 그 부피와 모양이 일정한 정도로 바뀌었다가 그 힘이 없어지면 다시 원래의 모양으로 돌아오는 거 탄성. 요 정도 날것 같아. 경도는 재료의 딱딱한 정도를 우리는 경도라고 합니다. 긁히는 정도. 그걸 우리는 경도라고 한다. 그래서 요 성질들까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이제 생산 방식 들어갈게요. 생산 방식입니다. 생산 방식. 자, 제품의 생산 방식이에요. 시장의 수요 형태에 따라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수요 형태에 따라서. 그래서 보통 계획 생산이냐, 주문 생산이냐, 너무 자주 나와. 그리고 근데 우리 한 번만 공부하면 우리 공업인들은 충분히 계속 더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계획 생산은 이런 거예요. 시장의 수요 등을 고려해서 생산 계획을 수립하느라 미리 제품을 만드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거야. 어떤 땡땡 전자 회사에서 올해 올해 너무 더울 것 같은 예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예측을 하는 거야. 수요 예측을 하는 거야. 수요 예측을
시장의 수요를 예측을 미리

하고 올해 많이 더울 것 같아. 그러면 에어컨을 미리 생산을 많이 해놔야 되잖아. 미리 제품을 대량 생산해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에어컨만 만들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해. 대량 생산해야 되니까 그 설비를 많이, 그것만 만들 수 있는 설비가 필요해. 그 설비. 에어컨만 전용으로 할수 있는 전용 설비가 필요한 거야. 전용 설비. 자, 그 다음, 얘는 뭐가 중요하냐? 수요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겠죠. 수요 예측. 자, 네가 비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올해는 비가 많이 올것 같아서 되게 습하겠다. 그럼 제습기. 제습기를 대량 생산해놨어. 근데 비가 거의 안 왔어. 그럼 재고가 남잖아요. 그래서 수요 예측과 뭐가 중요하냐? 재고 관리가 중요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무슨 생산이다. 그래서 대량 생산이다. 그리고 품종은 아무래도 그것만 전용으로 하기 때문에 소품종 대량 생산 방식이 적합하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다음 이제 주문 생산은 뭐냐? 주문. 누군가가 주문을 하면 그때 생산하는 거야. 얘는 미리 생산하는 거야. 생산 계획에 따라서 미리 생산하는 거야. 얘는 누가 주문을 하면. 그래서 고객의 주문에 따라서 특정한 제품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주문 생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고객의 요구가 다 똑같지 않잖아요. 조금씩 다를 수 있어. 그래서 그것만 전용으로 하는 설비를 하면 고객의 요구에 내가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형태로 바꿀 수 있는, 자, 얘는 범용 설비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나서 얘는요, 고객이 주문하는 그 시장, 그러니까 지점까지 빨리 맞춰서 출하해서 갖다 줘야 돼. 그럼 뭐가 중요해? 납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량 생산 있고 품종은 얘는 다품종이 되겠죠. 다품종. 이해되시죠? 다품종.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표로 좀 가지고 와봤어요. 딱 봤을 때 우리 친구도 선생님 얘기 듣고 이제 바로 알아야 돼. 자, 계획 생산이냐, 주문 생산이냐. 그 중에서 생산 설비는 그것만 수요 예측에서 대량으로 만들어내니까 그것만 하는 전용 설비인 거야. 비교를 하자면. 그죠? 요 표로 비교를 하니까 우리 친구도 더 머릿속에 남는다고 해서 선생님 표로 가져왔어요. 주문 생산은 소비자의 기호가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얘는 범용 설비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 얘는 뭐가 중요해? 얘는 수요 예측이 무지 중요하다. 재고 관리, 얘는 납기 관리. 그 다음 얘 같은 경우는 특징이 얘는 대량 생산이다. 대량. 자, 얘는 다품종이다. 요게 포커스인 거야. 다품종. 다품종. 근데 또 쓰자면 소량이고 얘는 소품종이다. 자, 그다음 업종 같은 경우에 보통 자동차, 전자제품, 가정생활용품, 의류산업이 보통 계획생산에 해당이 됩니다. 주문생산은 항공기, 조선, 건축, 토목 이런 것도 선생님이랑 중공업에서 또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예를 들어서 규격에 대해서 우리가 또 결정하자 하면 규격은 어떠한 규격? 내가 에어컨의 규격은 소비자가 만드는 게 아니죠. 생산자가 결정하죠. 그러나 얘 같은 경우는 보통 규격이 뭐 생산하는 사람이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일단 소비자가 어느 정도 규격을 결정한다. 이런 것들이 또 다른 교과서에 나왔기 때문에 선생님이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장의 수요에 따라서 계획 생산이냐, 주문 생산이냐 두개 차이. 자, 그다음 두 번째. 작업 처리 방식에 따른 생산 방식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거는 또 많이 나온 거. 근데 우리 한번 들어봤습니다. 제한된 기간 내에 반복적이지 않는 생산품을 생산하는 거야. 그래서 그 기업의 경험이나 기술력, 노하우 등을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볼까요? 1회 대규모 공사일 땐 교량 고속도로. 아까 그 프로젝트 때문에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어떤 도시에, 그 도시에 특화된 프로젝트를 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프로젝트 생산 방식이라 합니다. 프로젝트. 그래서 요 말이 그대로 나와. 1회 대규모 공사일 땐 교량 고속도로 건설에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우리 중화공업에 관련된 건 무슨 공업이다? 건설공업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까지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뭐냐면 소비자의 요구에 맞는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이야. 그 작업 처리 방식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게 맞춤 의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얘는 개별 생산 방식이다. 근데 많이 나오는 건 얘다. 얘. 얘. 자, 그 다음 또 볼게요.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또 대량 생산 방식. 그러니까 연속 생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량 생산이 연속이랑 약간 비슷하다. 자, 계획 생산. 이것도 비슷하다. 약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많이 나온 게 이거. 이거. 리을. 이거는
로트 생산 방식. 이 로트라는 게요. 로트. 자, 로트. 이 로트가 덩어리, 한 묶음, 이렇게 생각하면 공부하기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회 생산되는 특정 수의 제품 단위, 이걸 우리가 로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덩어리, 묶어서 생산하는 거야. 그래서 주문과 조립 생산 방식의 중간에 위치한 생산 방식. 그래서 말이, 그냥 요 말이 그대로 나왔어. 일회 생산되는 특정 수의 제품 단위에 따라 생산하는 방식이 무슨 생산 방식이냐? 로트 생산 방식이다. 이렇게도 많이 나왔으니까 이거 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그다음 생산 흐름에 따라서 분류가 있어요. 생산 흐름. 단속 생산이냐, 또는 이거를 대량으로 연속적인 흐름에 따라서 하는 거냐, 이걸 우리는 연속 생산이냐, 이렇게 생산 흐름에 따른 분류를 봤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보충자료 선생님과 함께 잠깐 볼게요. 보충자료 보면 컨베이어 생산 방식이 있어. 컨베이어 생산은 자동으로 이동하는 조립 라인이잖아요. 컨베이어 생산 같은. 여러 명의 작업자가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공정을 분할한 단순 생산 방식이죠. 이게 컨베이어 생산 방식이라면 또 요즘은 또 요런 생산 방식도 있습니다. 세일 생산 방식. 아주 예전 기출에 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했어요. 혹시 요즘에는 예전 기출 문제에 있는 평가 요소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세일 생산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직원 한 사람이 수십 개의 부품을 앞에 두고 혼자 이렇게 조립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1인 생산부터 여기는 6인 생산이잖아요. 6인 생산.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 그 제품의 제조 과정에 있는 내용들 선생님과 함께 한번 봤고요. 자, 그럼 수능 실전 문제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공장의 견학 보고서이다. 이를 통해 알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한번 공장의 견학 보고서에 따라서 기역과 니은 디귿을 조합하는 건데, 자, 기역 볼게요. 생산품은 생산품 볼까요? 전기차 배터리야. 배터리. 내구성에 따라 분류하면 배터리니까 당연히 이거는 기계 관련된 거잖아. 오래 쓰잖아요. 내구재에 해당한다. 어때요?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니음. 결함 관리를 위해서 시행된 제품 검사 방법은 결함 관리 한번 볼까요? 배터리 내부 회로 결함 검사를 위해서 비파괴 검사 로봇이 전체 수량에 대해서 엑스레이 검사를 했다. 전체 수량에 대해서 전체를 한 거야. 그럼 뭐야? 전수 표본 중에 전수 검사에 해당이 되겠죠? 전수 검사니까 얘는 들린 보기. 그다음 디귿 볼게요. 생산 방식은 생산 방식이에요. 이겁니다. 시장의 수요를 예측한 후 시장의 수요를 예측해. 수요 예측한 후에 자, 표준화된 제품을 대량으로 생산했다. 어때요? 얘는 계획 생산 방식에 해당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죠? 자, 그다음 리을 볼게요. 자재 관리는 자재 관리 볼게요. 배터리 셀및 모듈에 전자태그를 부착해서 실시간 생산 이력을 추적했다. 전자태그 말 나오면 다 무선 식별 시스템. 무선 식별 시스템, RF. 무선 주파수에 의해서 내 아이디, 전자태그를 활용해서 읽는 거야. RFID를 활용해서 생산 이력을 추적하고 있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디귿 리을의 조합인 4번. 4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이제 3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3번. 다음 땡땡 반도체에서 도입한 품질 검사 방법에 적용해야 될 사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품질 검사 방법. 여기 보면 땡땡 반도체는 웨이퍼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 기반 품질 검사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자, 기존에는 이미 추출 검사를 진행했대. 그러니까 표본 검사를 주입했으나, 자, 어떤 거를 도입했냐면 인공지능 적용으로 모든 제품의 전체 수량에 대해서 검사할 수 있게 되었다. 이거를 봐야 돼. 기존엔 표본 검사인데 전수 검사를 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서 반도체의 성능과 신뢰성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전수 검사에 관련된 내용을 찾으면 되는 거야. 자, 그럼 기억 볼까요? A 업체는 다양한 산업용 볼트와 너트를 대량 생산. 뭔가 대량 생산한다는 건 표본 검사 같죠? 자, 볼까요? 품질 관리를 위해서 선별적인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선별 표본 검사에 대한 내용이니까 얘는 들린 보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 니은 볼까요? B 업체는 크레인의 브레이크 시스템을 생산하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밀한 품질 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자, 크레인의 브레이크 시스템. 사람의, 그러니까 인명의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했어? 전수 검사라고 했죠. 얘 전수 검사야.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디귿. C 업체는 립스틱을 생산하며 일부 샘플을 선정해서 색상의 균일성을 검사한다. 이건 표본 검사죠. 들린 보기 니은만 답이 되겠네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4번.
자, 다음 땡땡 기업의 생산 공정 개선 사례를 통해 알수 있는 가공 기술 생산 방식입니다. 제시문 보면 땡땡 기업은 자동차 엔진 부품의 캠 샤프트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금속 분말에 여기서 해서 그대로 금속 분말에 열과 압력을 가해서 성형한 후 소결 과정을 거쳐서 제품을 만드는 방식으로 변형해서 기존 가공 방식보다 이런 정밀도와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향상시켰다 그러면 자, 금속 분말, 소결 과정을 거쳐서 제품을 만드는 방식, 분말야금에 해당이 되죠. 분말야금. 그죠? 자, 그다음 또한 캠샤프트를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자, 1회에 생산되는 특정 수의 제품 단위에 따라 생산하는 방식 이거 뭐였어요? 로트 생산 방식에 해당이 되겠죠? 로트 생산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6번. 다음은 땡땡 공장의 제품 현황 조사 보고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 같은 경우에는 커스텀 키보드야. 요즘 우리 친구들 보니까 이런 커스텀 키보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고객 요청에 따라서 맞춤 제작이야. 아, 얘는 그러면 주문 생산 방식이야. 그쵸? 자, 그 다음 무선 마우스 수요 예치고 대량 생산이다. 얘는 계획 생산이다. 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랬을 때 한번 볼까요? 기억. 가의 품질 검사 방식은 표본 검사에 해당한다. 자, 표본 검사 뭘 보면 알수 있냐면 품질 검사를 볼까요? 생산량이 7개인데 검사 비율이 100%야. 그럼 어때요? 100%니까 검사를 다 했다는 얘기잖아. 전수 검사죠. 자, 그래서 얘는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니은 나 제품 생산의 설비는 나 계획 생산입니다. 얘는 범용 설비 보호다. 전용 설비가 적합하다. 전용. 얘만 전용으로 만드는 설비 필요하죠. 계획 생산은. 범용 설비는 얘에 해당이 된다. 그쵸? 그래서 얘는 맞는 보기. 그다음 디귿 볼까요? 가 제품보다 나 제품의 생산 방식이 다양한 제품 생산에 적합하다. 자, 이거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니까 다양한 제품이 나오지만 얘는 요것만 나오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틀린 보기가 되죠. 그다음 리을. 가 제품의 주당 검사 수는 7개이고. 그쵸? 7개 했죠? 자, 그 다음, 나 제품의 주당 검사 수는 15개이다. 자, 150개 중에 10%니까 15개가 맞죠? 그래서 얘도 맞는 보기. 그래서 니은과 리을의 조합인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7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7번. 자, 다음은 드론 프레임 제작 프로젝트의 일부이다. 가와 다에 해당하는 기계 공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볼게요. 회전하는 공구에 재료를 이송시켜서 곡면 복잡한 형상을 정밀하게 가공하는 방식, 회전하는 공구라고 되어 있어요. 재료의 회전이 아니라. 얘는 밀링 머신에 해당이 되겠죠. 밀링 머신. 자, 그 다음. 회전하는 절삭 공구를 축방으로 이송해서 구멍을 뚫는 기계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드릴링 머신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숫돌바퀴를 회전해서 자, 얘를 내외면 등을 정밀하게 다듬질하는 기계를 사용해서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거나 거친 면을 제거하는 거, 매끄럽게 하는 거, 연삭기였죠. 연삭기. 그래서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8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 다음 땡땡 기업의 사례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 쓰는 대로 고른 것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게이밍 기기를 생산하는 땡땡 기업은 기존 생산 제품에 대한 시장 매출이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 추세로 돌아서며 수익 전체를 격자, 기능과 성능만으로 경쟁사와의 차별화가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소비자에게 타격과 구별되는 무료 AS를 5년간 제공해서 제품의 특성과 내구성에 따라서 맞춤형 보증 기간을 설정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출시된 시리즈는 기존 제품과 차별화시켜 경쟁 회사보다 더욱 고급스러운 브랜드라는 이미지, 이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씌워 매출을 늘린다는 계획이다라고 돼 있어요. 자, 이랬을 때 기억 볼까요? 기존의 생산 제품은 제품의 수명 주기 중 도입기 단계에 해당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 제품의 수명 주기라는 게 있어. 이거는 선생님이랑 조금 더 가서 배우거든요. 자, 제품의 수명 주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때는 도입기야.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성장기가 있어. 이때는 성장기. 그리고 제품이 어느 순간 성장하다가 정체가 되는 시기가 있습니다. 성장한 다음에 성숙하잖아. 그리고 쇠퇴기. 이렇게 제품의 수명 주기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 단계로 되어 있거든요. 자,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 추세로, 정점에 도달한 후 감소 추세로 가는 거는 도입기가 아니라
성숙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얘는 들림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니은 볼까요? 니은. 제품은 사용자의 구매 목적에 따른 분류 중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업재가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쉽게 소비하잖아. 그래서 소비재에 해당이 되죠. 소비재. 그래서 얘는 들림 보기. 그 다음 디귿 볼까요? 코틀러의 제품 정의증 확장 제품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뭐, 무료 에이스를 5년간 제공하고 보증 기간을 설정한다. 이거 뭐, 유형 제품에서 더 확장된 개념이야. 다른 기업과 차별되는 거. 맞는 보기죠. 자, 그 다음, 소비자가 보는 제품의 관점 중, 자, 세 가지 있었습니다. 기능적이냐, 심리적이냐, 그 다음, 사회적이냐. 근데 뭔가 고급 브랜드, 이거는 뭔가 우월감을 나타내는 심리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의 조합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실전 모의고사 한번 풀어봤고요. 자, 그럼 이거에 관련된 기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컨설팅 보고서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제품 생산 방식이 이런 식으로 나왔어. 조합과 맞춤형 디자인을 실제로 구현한 휴대폰 케이스를 고객이 원하는 스타일로 생산하는 거야. 자, 그랬을 때 한번 볼까요? 기억 볼게요. 원인 분석을 위해 생산품을 샘플링 검사하였다. 샘플링 검사가 뭐랑 같은 거죠? 표본. 자, 그러면 원인 분석을 위해서 어떤 검사를 했는지 볼까요? 원인 분석. 생산품 전체를 품질 검사한 결과. 뭐 이런 말들이 왔어. 전체를 했다. 그럼 얘는 뭐죠? 전수검사에 대한 내용이잖아. 전수검사. 그렇기 때문에 얘는 들림 보기. 그 다음, 니은 볼까요? 원료 공급 방식을 아웃소싱 방식으로 제안하였다. 아웃소싱은 요겁니다. 요거. 선생님이랑 같이 나중에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어떤, 잘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더 우수한 업체에다 맡기는 거야. 아웃소싱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 원료의 공급 방식을 외부 전문화된 업체에 위탁 생산하는 게 이게 바로 아웃소싱에 해당이 됩니다. 맞는 보기. 자, 그다음 선생님 요거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생산품은 코틀러의 제품 정의 중, 자, 생산품 볼까요? 이 생산품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색상, 스타일, 재질, 뭐 이런 거 나왔어요. 이런 것들. 유형화된 거잖아. 유형 제품. 확장 제품이 아닙니다. 유형 제품이죠. 자, 유형 제품에 해당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과 디귿의 조합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고요. 자, 그다음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땡땡 기업의 기술 적용 사례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땡땡 기업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대로 금속 분말에 열감력을 가해서 성형한 후 소결 과정을 거쳐 제품을 만드는 방식을 활용해서 제조했다. 이거 뭐야? 분말 야금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가공 기술이 그대로 소개가 정의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기업, 사업의 다변화를 위해서 세고 최고 수준의 고경도와 고밀도와 기술이 적용된 숫돌과 숫돌의 고속 회전으로 재료의 면을 갈아내는 공작 기계인 A 제품을 개발하였고, 자, 여기 봐봐. 숫돌과 숫돌의 고속 회전으로 재료의 면을 맨들맨들 갈아내는 방식이다라고 됐어요. 이거 연산기잖아요. 그쵸? 연산기 맞죠? 자, 그다음. A 제품의 생산 방식으로는 로트 생산 방식 그대로 로트가 나왔어. 로트. 자, 그럼 볼까요? 기억. A 제품은 연산기에 해당하는 공작 기계이다. 어때요? 이거. A 제품 연산기에 해당되는 거 맞죠? 이게 연산기니까. 연산기.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 니은 볼까요? 땡땡 기업이 초경량 부품 제조에 활용한 방식은 이거 방식이야. 이거 분말 야금에 해당되는 방식이죠. 분말 야금에 해당한다. 그대로 정의 그대로 나오죠, 우리 친구들. 그죠? 자, 그다음 디귿 볼까요? A 제품이 채택한 생산 방식이 바로 로트 생산 방식이어서 로트 생산 방식은 이 정의 1회에 생산되는 특정 수의 제품 단위에 따라 생산하는 특징 1회. 그죠? 그 어떤 단위에 따라 생산하는 특징. 이거 맞는 보기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또 이제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땡땡 기업의 현장 체험 보고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겠는 데를 고른 것은?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생긴 건데 매출 현황을 볼게요. 전동 킥보드는 높은 편의성과 5년 보증기간의 장점으로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증가한 판매량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가공 공정의 인력을 확충함. 가공 공정. 가공. 자, 그 다음 인증 현황은 KC 인증을 획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기억을 볼게요. 생산품을
내구성에 따라 분류하면, 자, 이거 어때요? 전동 킥보드는 가전제품, 뭐, 그냥

우리 용품 있잖아. 근데 적어도 많이 쓰잖아요. 오래 쓰잖아. 오래 견디다 해서 내구재에 해당한다. 어때요? 이거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니은 볼까요? 획득한 인증은 KC 인증이야. KC 인증은 선생님이 얘기했잖아. 어떤 제품. 이 제품에 대해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전에는요, 13개의 인증을 다 취득해야 됐어. 그러면, 이 인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라던가 시간이라던가 내가 제품 하나 만들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너무 비효율적이야. 얘를 하나로 통합하자. 그래서 여러 개의 마크를 하나로 통합한 게 바로 KC 인증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는 국가 통합, 우리나라의 국가, 우리나라의 통합한 인증이다. 그래서 얘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정 강제 인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KC 인증. 이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생님이랑 표준화 단계에서 배워요. 자, 그다음 인력을 확충한 공정, 인력을 확충한 가공 공정입니다. 제품의 제조 과정 중이라고 돼 있어요. 제품의 제조 과정 우리 보통 보면 보통 어떻게 돼 있어요? 제품을 개발하는 1단계, 그다음 두 번째 원자재를 확보합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부품을 가공하죠. 가공하죠. 조립하고. 그리고 나서 제품을 완성하고 얘를 출하합니다. 여섯 가지 단계 중에서 단계 중에서 가공 공정이었어. 그럼 3단계에 해당되는 거야. 근데 얘는 뭐라고 돼 있냐면 제품 출하 단계에 해당한다. 어때요? 최출하. 그래서 이 제품의 제조 과정, 일반적인 6개의 과정을 알고 있으면 이런 문제에 내가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가지고 온 거야. 아시겠죠? 맞는 보기가, 아, 이거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왜? 얘는 가공이지 출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제품의 제조 과정에 대한 문제, 사실 이거에 따른 기출 문제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지만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보면 또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는 수능 실전 문제는요, 우리 친구들 직접 풀어보고 선생님 강의를 접하셔야 돼요. 이론을 먼저 다 공부하고 문제 푸는 거를 다시 한번 추천합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랑 그 2단원의 첫 번째에 있는 평가요소, 모든 평가요소에 들어가는 것들을 선생님이랑 다뤄봤어요. 이건 사실 공업일반은요, 정직한 문항이에요. 그 정의 그대로 나오는 거니까 얘를 응용하거나 꼬거나 이러진 않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제품의 표준화로 만나보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꼭 들어오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김경일입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시즌 2 두 번째 심리학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가 겪는 대표적인 마음의 병, 우울과 불안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둘은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분명히 다르죠. 그래서 우울과 불안을 구분할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우울과 불안은 에너지의 측면에서 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울은 에너지가 많이 떨어진 상태죠. 그런데 불안은 에너지가 떨어졌다기보단 존재하는 에너지가 갈피를 못 잡고 요동치는 그런 상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울이 가뭄이라면요, 불안은 풍랑이에요. 자, 그러니까 전혀 다른 접근의 방식이 필요하다는 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가능한데요. 자, 그렇다면 먼저 불안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안. 사실 저는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심리학은 불안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는 학문이다. 그리고 이 불안은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드리죠.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불안할 때 맞으면 진짜 아프고요. 불안할 때 외로우면 이 지구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고요. 그리고 불안할 때 심심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즉, 무슨 얘기냐? 불안은 그 이후에 어떤 안 좋은 감정을 경험하게 되면 그 감정으로부터 느껴지는 고통을 극대화한다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은 뭐 학교에서 체벌이라는 게 사라졌지만 제가 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중고등학교에 체벌이 있었죠. 만약에 잘못한 학생이 손바닥을 10대씩 맞습니다. 그럼 때리는 선생님은 무려 100번이나 때리셔야 되죠. 자, 그러면 언제 맞는 게 제일 유리할까요? 당연히 맨 마지막에 맞는 게 제일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100번 하시면요, 선생님 팔에 힘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하지만 맞아보신 분들 잘 아실 거예요. 맨 마지막에 맞는다는 건 심리적으로는 제일 바보 같은 짓이 되죠. 왜? 마지막에 맞는 학생이 제일 아파합니다. 왜일까요? 앞에서 무려 9명의 학생들이 10번씩 맞아서 90번의 비명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마지막에 맞는 학생은 심리적으로 이제 거의 패닉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배에 이미 자지러질 정도로 쓰러지거나 아파하죠. 불안이 지금 오는 물리적 고통을 더 세게 느끼도록 극대화시켰던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불안을 참으로 싫어합니다. 그 불안을 극대화시키는 상황 너무 싫겠죠. 그게 불확실하고 모호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모호하고 불확실한 걸 너무 싫어한다는 겁니다. 확실한 걸 선호하죠. 구체적인 걸 선호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불안하다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불안을 잘 사용해야 되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실제로 우리는 불안해야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양의 불안을 제때 느낀다는 건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제대로 살아가며 심지어 이 사회에 의미 있고 필요한 존재가 될수 있는 필수 조건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내일이 시험입니다. 내일 있을 시험에 대비해서 시험 공부를 하는 건 합리적인 행동이죠. 이 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뭘까요? 내일이 시험이니까 내가 불안해야죠. 그런데 내가 내일 시험인데 내가 지금 마음이 평온해요. 아니야, 심지어 평상시보다 더 행복해요. 그러면 내가 시험 공부를 할 리가 없겠죠. 물론 내일이 시험인데 어떤 것도 할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불안하면 그건 문제겠죠. 하지만 적정 수준의 불안은 느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적정한 수준의 긴장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무언가를 여러 번 하는 겁니다. 크게 한번 하는 건 오히려 사람으로 하여금 위안은 될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 어렵다는 걸 우리 뇌가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계시다고요? 아니면 중요한 면접을 앞두고 계시다고요? 그러면 간단한 면접 준비.

혹은 실제로 그 시험에 포함될 내용들을 하루에도 구간을 여러 번 잘라서 조금씩 여러 번 보셔야 된다는 거죠. 이걸 저희 심리학자들은 100점짜리 행동 한 번보다 10점짜리 행동 10번이 더 나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되면 뇌는, 아, 이건 계속해서 해야 되는 행동이다 라고 하면서 단기적임에도 불구하고 루틴과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준비 상태는 유지하지만 과도한 불안은 이제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걸 계속해서 할수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루틴이 잘 발달된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리고 잘 아실 겁니다. 정말 위대한 스포츠맨서부터 정말 놀라운 성과를 이룬 기업가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그 대단한 결과, 그 엄청난 업적들은 대부분 루틴에서 나왔다는 거잘 아실 거예요. 자, 그러니 불안하시면 루틴을 만들고 무언가 작은 준비들을 여러 번 하시는 그런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불안을 경험할 때마다 하는 마중물이 되는 작은 행동들이 있죠. 둘 중에 하나를 동전 던지기 합니다. 앞면이 나오면 컴퓨터 폴더, 뒷면이 나오면 드라이브 하나를 정하든 책상 서랍 하나를 정하든 저는 그걸 정리합니다. 내가 이렇게 well organized person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저를 진정시킨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불안할 때 대자 들어간 거 하면 큰일 나죠. 폴더 대청소, 책상 서랍 대정리. 아니죠. 작게 범위를 설정해서 그걸 확실하게 해치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훨씬 더 마음을 진정시키면서도 좋은 준비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월드컵 경기를 앞두고 작은 축구 미니게임이나 작은 구장에서 족구를 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불안이 좀 많이 높은 것 같아요 라고 참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는, 아, 전 너무 예민한 것 같아요. 요즘은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HSP예요. 이른바 Highly Sensitive Person. 요즘은 심리학자인 저희들보다 사람에 관련된 용어를 일반 대중들께서 더잘 만들어내시고 더잘 사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불안도가 높은 거는 사실은 나쁜 게 아닙니다. 자, 제가요, 오늘 이 강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하나도 불안하지 않다면 왜 그럴까요? 저는 이걸 잘 해낼 것이라고 조금도 의심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겠죠. 예를 들어서 내 강의 듣고 최소한 사람들이 불안이란 단어 정도만 알아들으면 되지. 정말 낮은 기준이죠. 그런데 오늘 내 강의를 듣고 많은 분들이 불안을 잘 이해하고 불안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며 그리고 심지어 불안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측면에 대해서도 통찰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굉장히 높은 기준이죠. 그러면 내가 기준이 낮을수록 불안하지 않겠죠. 그리고 내가 기준이 높을수록 불안할 겁니다. 일의 난이도나 내가 대적해야 되는 상대방의 강인함과의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즉, 내가 불안한 정도가 높은 사람이에요라고 하는 건 내가 기준치가 높은 사람이에요 라고 바꿔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분야에서 기준이 높은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그 분야에 적성 있는 사람, 그 분야에 재능이 있는 사람, 혹은 그 분야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죠. 음식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만족을 웬만해서 잘안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은요, 악기를 만질 때 조금만 이상해도 더 많이 불안해합니다. 어떤 사람도 모든 순간에 매번 모든 영역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아요. 유난히 내가 불안한 영역과 시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무언가 노력을 발휘한다면 그걸 해낼 수 있는, 오히려 훨씬 더 좋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항상 강점이 약점이고 역량이 외로움을 만들며 그리고 그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곳에 그 사람의 잠재력이 숨어 있다. 이런 동전의 양면성 같은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 결코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불안을 잘 이용하면 이렇게 무언가를 더해내고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문제는 이 불안과 관련된 그 주위에 있는 무언가를 지나치게 혹은 잘못 관리하면 약간 비뚤어진 혹은 왜곡된 형태의 성인이 되거나 아니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도 아쉽지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완벽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완벽주의는 뭘까요? 일을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겠죠. 완벽주의는 이걸 해낸 건 오로지 나만의 힘을 통해서만 다 한 거야. 그러니까 협업, 누군가가 주는 조언 혹은 누가 살짝 도와줘서 이 일을 해낼 수 있는 이런 수많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문제 해결은 별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어찌 보면 참 서글프며 외로운 생각이죠. 이건 자기의 일은 스스로 한다라고 하는 독립성과 자율성과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이유도 정말 많은 사람들의 협업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공간 안에 이 방송과 강연을 만들기 위해 정말 많은 분들이 저와 함께 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의외로 별로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 일은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런 독립적인 책임감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건 오로지 나 혼자만 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하는 생각은 어리석은 거죠. 그게 완벽주의입니다. 그런데 그 완벽주의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내가 무언가를 잘 못하게 될 때 그것에 대한 처벌을 과도하게 받거나 아니면 그것에 대한 질책을 혹은 비난을 지나치게 많이 받은 경우예요. 사람이 잘못하면 질책받고 처벌받아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잘못했을 때 어린이든 성인이든 그 잘못에 대해 적정한 수준의 처벌과 항의를 받지 않고 지나친 수준의 아니면 감당이 안 될 정도의 큰 항의나 처벌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최소한 나에 대해선 심리적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나와는 어떻게 하면 그 실수를 줄일 수 있을지를 상의하지 않죠. 그런데 이미 나는 내가 무엇을 잘못하거나 틀렸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조금도 물어보지 못하고 조언을 못 구하는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된 완벽주의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사람이요. 기브 앤 테이크. 주면 받고 받으면 주는 묘한 습성이 있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묻지 못하는, 도움받지 못하는 성격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와줘 보십시오. 나한테 도움받는 분들에겐 마음이 잘 열려서 내가 의외의 질문들을 그분들에게 하는, 그리고 그 질문들이 또 마중물이 돼서 다양한 질문들과 그 다음에 대화를 다른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작은 습관의 출발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완벽주의라고 하는 극단적인 길, 혹은 정반대의 길인 심리적 자포자기의 길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릇된 길, 이 두 길 어느 것도 아닌 그 가운데의 중용의 길을 우리가 잘 균형 잡으면서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를 불안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배워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안과는 좀 다른 측면에 해당하는, 그러면서도 못지않게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우울에 관련돼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인 시대가 왔다라는 이런 류의 기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진단받은 분들이 이 정도니 훨씬 더 많겠죠. 제 주위에도요, 실제로

우울감, 이걸 넘어서 우울증으로 발전을 해서 진단을 받아서 약물 처방을 받으셔서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얘기는 심리학자들도 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너무 자책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반드시 아주 심각한 우울을 최소 몇번 이상씩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너무 내가 무언가 모자라기 때문에 겪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우울하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안이 풍랑 같은 것이라면 이제 우울은 가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반드시 무기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무언가 할 의욕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의욕이 없는 건저 역시도 일주일에도 몇 번, 한 달에도 몇 번, 1년에도 수십 번 경험합니다. 그걸 우울감이라고 하죠. 하지만 우울증이란 표현을 쓰죠. 우울증은 뭘까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부적응적인 증세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부적응적이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일까요? 내가 경제활동을 해야 이제 살아갈 수 있는데 이 우울감이 너무 심하게 그리고 오랫동안 지속돼서 경제활동을 못합니다. 직장에 출근도 못하고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심지어 내 집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 관리도 안 된다. 이런 다양한 부적응적인 증세가 나타나는 것. 이런 부적응적인 결과를 만들어낸다. 이러면 우리가 우울증이라고 표현하죠. 자, 일단 우리는 왜 우울해질까요? 이걸 위해서는 우울에 취약한 상태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런 불안, 우울,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를 내가 못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런 모든 심리적인 문제들은 내가 거기에 취약해진 상태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몇년 전에 참으로 힘들었던 코로나를 한번 떠올리면 너무 쉽게 비유가 됩니다. 누가 코로나에 잘 걸렸나요? 못난 사람인가요? 바보 같은 사람인가요? 아니죠.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염에 취약한 상태에 있던 분이죠. 그래서 저희는 우울증 환자라는 표현보다 우울에 취약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고 있는 분들이라는 표현을 더 먼저 씁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이 우울에 취약한 상태에 놓인 분들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분들이 외로운 분들,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신체 능력이 떨어진 분들이에요. 거기에다가 내가 하는 일이 잘안 풀리고 있다는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그런 관찰까지 이루어지면 나쁜 의미이지만 삼위일체, 퍼펙트, 완성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계속되면 이제 감이 아니라 증으로 끝나는 이제 무언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수준까지 가게 되겠죠. 현실과 생각의 괴리가 있을수록 우울감이 오기가 쉬워요. 그래서 현실과 생각의 괴리를 좁힐 필요가 있습니다. 야, 일어난 현실은 A인데 내 생각은 B란 말이야. 그 괴리를 어떻게 좁혀? 좁혔다고 착각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하죠. 행복하니까 웃는다. 하지만 이런 얘기도 하죠. 웃으니까 행복하다. 양쪽 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웃으셔야 돼요. 실제로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행복하니까 웃게 되는 것이 100이라면 웃기 때문에 오는 기쁨과 행복은 실제로 거의 80 내외가 된다. 심지어 90%에 육박한다는 연구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재밌는 질문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죠. 지능이 더 높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나요? 어느 정도는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지만 이것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좀더 많은 우울감을 겪는다와
지능 때문에 우울감을 겪는다는 완전 다른 문제예요. 상관관계지 인과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지능이 더 높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많이 경험하는지, 사실은 좋은 원인들이 그걸 만들고 있죠. 더 많은 도전, 더 많은 시도, 그러니 더 많은 좌절을 겪습니다. 경기에 10번 나간 타자보다는 경기에 100번 나간 타자가 더 많이 아웃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지능이 좋은 사람, 더 중요하게는 지적 수준이 좋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도전하고 우울감도 더 많이 경험하지만 반면에 성취감도 더 잘 경험하는 것이다. 우울감, 성취감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러니 우울감도 잘 없고 성취감도 잘 없다. 그것보다는 우울감도 잘 경험하고 성취감도 자주 경험하는 것이 더 좋은 인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늘 다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인생이 정말로 길어졌기 때문에 우울감도 성취감도 거의 경험하지 않는 그런 지루한 인생을 사시는 건 너무나도 힘든 일이 되기 때문이겠죠.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에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가족 혹은 친구 등 주변에 우울한 분들이 계시다면 어떻게 내가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분들은 에너지가 있어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방전된 자동차가 아니고 어느 정도 전원과 연료를 가지고 있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상태예요. 자, 그렇다면 시동 걸 때 우리가 횃불 들고 오나요? 시동 걸 때 우리가 엄청난 전원을 공급하나요? 살짝 스파크가 필요하죠. 그 정도의 스파크가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스파크가 되는 그 전원이 바로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떡볶이를 좋아하는 우울증이 심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 아, 이 친구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좋은 의도로 떡볶이 좋아하니까 떡볶이 한 판을 사다 줘야 되겠다. 그러면 그분 앞에 이제 떡 200개가 담긴 거대한 떡볶이 한 판이 놓이게 됩니다. 그분 더 우울해집니다. 왜? 저처럼 엄청나게 잘 먹는 사람도 떡볶이 한 판을 앞에 두면 감당이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질리게 되거나 아니면 순간적으로 물러나게 돼 있죠. 그런데 이렇게 우울증이 심한 분들이 그런 상황을 내보면 이제 떡볶이마저 내가 싫어하게 되는구나. 내가 그 좋아하던 떡볶이마저 감당이 안 되는구나. 더 큰 좌절감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우울증에 들어간 분네 떡볶이를 사다 드릴 때 편의점에서 일반적인 컵도 아니고 소주 담아 먹는 아주 작은 컵을 구입해서 거기다가 떡볶이를 3개를 꽂아줍니다. 그리고 그분한테 떡볶이 사왔어요 하면서 일부러 귀엽게 장난치죠. 근데 그분은 그러면 어이없어 합니다. 우울증 환자는 절대 보이지 않는 행동이죠. 왜? 어이없다는 건 내가 이 상황에서 어느 정도는 이미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감정이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겨우 이거 사온 거야? 그럼 제가 일부러 장난스럽게 대답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양 아니겠어? 먹어봐, 맛있다니까? 그분은요, 떡볶이를 말 그대로 호로록 원샷합니다. 이것도 우울증 환자에게서 절대 볼 수 없는 행동이죠. 우울증 환자는 진짜 식판에 있는 밥, 밥그릇에 있는 밥을 간신히 떠먹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심지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없어? 뇌는 이 순간 순간적으로 나 이제 우울한 거 아닌가 보다. 오히려 탐욕스러운 사람인가 보다, 욕심꾸러기인가 보다 아주 묘하고 재미있는 착각을 하죠. 이렇게 물꼬를 트면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우울감을 해소하고 싶다면 타인을 도울 때와 마찬가지로 강도보단 빈도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를 살짝 만족시킬 수 있는 작은 이벤트나 경험들을 할 때마다 기록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이 기록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0: 부자도 나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울할 때 무엇을 해야 살짝 빠져나와서 물꼬를 틀어 다른 방향으로 가는지를 아시는 걸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걸 많이 아시는 사람들이 같은 우울감에서도 잘 빠져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당연히 사람마다 다릅니다. 제가 참으로 좋아하는 가수 아이유 씨. 이것도 최초로 공개합니다. 저의 중학교 후배입니다. 아이유 씨는 그래서 우울감이 느껴질 때마다 작은 물꼬를 트기 위한 만만한 행동을 하죠. 그게 바로 설거지래요. 저는 스쿼트를 합니다. 어떤 분은 호두를 돌려요. 손 안에서. 어떤 분은 두더지 잡기를 합니다. 어떤 분은 청소를 하죠. 각자 자기 뇌에서의 정답이에요. 그래서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울감이 왔다면 의욕이 없다라기보단 의욕을 만들어야 되는 상태로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할 때도 거창할 필요 없이 작은 마사지, 동작, 심지어 팔을 잡고 묵직파하는 것처럼 살짝 근육의 긴장감과 신선함을 주는 행동 다 좋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울감을 만들어내는 최악의 말을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럴 줄 알았어 라고 하면 운명론이나 아니면 필패론 혹은 미신적 사고가 우리의 뇌를 지배하게 돼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몰랐어. 아 진짜 몰랐지. 진짜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라고 흔쾌히 놀라주십시오. 그럼 우리의 뇌는요. 몰랐구나 우리 주인이. 그러면 그 이유를 이제 공부해놓고 기억해놓고 다음에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교훈을 어딘가에 새겨놔야 되겠네. 라고 하면서 뇌가 공부한다는 거예요. 이걸 학습하는 뇌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이 왔던 아니면 현재 있는 것이 그 전에 우울감이던 여전히 우리는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물꼬를 틀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은 방법들이 있다는 거. 우리가 계속 공부해야 될 이유죠. 자, 오늘은 우울과 불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꼭 알아두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계신 어떤 어려움은 상당 부분이 여러분의 그 어떤 장점 때문에 만들어지거나 생긴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창의적인 사람은요, 세상에 나 혼자 있다라고 하는 단절감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남들과 다른 의견을 낼 때 그때마다 환호하기 때문이죠. 외향적인 사람은 자기만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고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당연하죠. 왜? 이 외향적인 사람의 장점이 늘 사람들을 만나 아우를 수 있으니까요. 지금 우울하고 불안하시다고요? 이건 결코 우리가 못나거나 아니면 부족해서만은 아닙니다. 꽤 많은 경우 내가 이런 역량과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난 왜 이렇게 우울할까? 왜 이렇게 난 불안해할까? 좌절하시기보다는 아, 이 기회에 나한테 이런 역량과 장점이 있구나. 그러니 그걸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보자. 이렇게 생각의 전환을 해보시는 건 그 무엇보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우울과 불안 못지않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스트레스 그리고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0: 수행평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1: 거의 대부분 모든 걸 다 AI한테 질문하고 하니까 사고력이 좀 제가 생각하는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긴 해요.

0: 전 진짜 안 봐요. 읽을 일이 별로 없어가지고.
1: 마지막 독서가 2년 전인 것 같습니다.
2: 읽기가 즐겁고 재밌고 흥미있다는 성공적인 독서의 경험이나 체험, 이것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반복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문해력 저하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읽지 않으면 못 읽게 됩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영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 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0: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당신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분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기업 스토리텔러 고영경입니다. 유튜브 역사상 가장 많이 본 영상은 무엇일까요? 유튜브 역사상 전무후무한 기록, 누적 조회수 169억 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영상, 뚜루루루루. 이걸로 유명한 아기 상어 체조입니다. 하나 더.

2025년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가 가장 많이 본 영화는 한국 아이돌을 그린 애니메이션 K-POP 데몬 헌터스였고요. 그 노래 골드는 빌보드 1위에 이어 그래미와 아카데미 주제가상까지 휩쓸었습니다. BTS는 비틀즈보다 빠르게 빌보드 정상에 올랐고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입 화장품은 프랑스산이 아니라 이제 한국 제품입니다. 음악도 음식도 화장품도 전부 K를 붙여 부르는 시대입니다. 화장품도 라면도 한류 이전부터 수출은 했습니다. 다만 지금보다 규모가 작았죠. 한류를 만난 이후 대폭발했습니다. 무엇이 이 작은 흐름을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 키웠을까요? 바로 콘텐츠의 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문화가 어떻게 산업을 이끌어가는 성장 동력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류라는 말이 처음 쓰인 것은 1990년대 말, 시작은 드라마였습니다. 2003년 일본에서 방영된 겨울 연가는 외국 드라마 최초로 2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했고요. 주연 배우 배용준 씨는 욘사마로 불렸죠. 대장금은 더 멀리 갔습니다. 100개 가까운 나라에 수출이 됐고요. 2007년 이란에서는 시청률이 90%에 육박했습니다. 음악도 뒤를 이어 보아가 한국 가수로는 처음 일본 오리콘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당시 한류는 아시아 안의 현상이었습니다. 시장은 일본과 중국, 동남아에 한정됐고요. 미주와 유럽은 거의 비어있었죠. 그마저도 곧 벽에 부딪혔습니다. 일본에서는 한류를 겨냥한 혐한류 정서가 일었고 중국에서는 한류 스타들의 잇따른 방문에 필요하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안팎에서 한류는 10년을 못 간다 라는 말이 종종 나왔죠. 1세대 한류에도 경제 효과는 따라왔습니다. 다만 그 효과는 지금에 비하면 미미했죠. 한류가 어떤 상품에 더 크게 작용하느냐를 보면 아무래도 화장품이나 음식입니다. 자동차나 휴대폰은 성능과 가격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이 시기에는 화장품과 음식의 수출 규모가 그 자체로 작았습니다. 한류가 아무리 민감한 상품이라고 해도 내답할 브랜드가 없으면 효과는 상대적으로 작을 수밖에 없죠. 드라마를 보고 한국이 좋아져도 막상 살 수 있는 한국 화장품이 마땅치 않았던 겁니다. 바람은 가장 세게 불었지만 받을 도치 아직 작았던 셈입니다. 아시아 시장만 바라보면 한계가 분명했습니다. 지역적 한계를 넘어 구매력이 큰 시장으로 나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처음부터 북미와 유럽을 포함한 진짜 글로벌을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두에는 음악이 있었죠. 수많은 아이돌 그룹이 등장해 인기를 얻었고요. BTS는 그 정점에서 빌보드 정상에 올랐습니다. 드라마는 글로벌 OTT 플랫폼을 만나 폭발적으로 진화했습니다. 넷플릭스라는 전 세계 동시 유통망에 올라타면서 한국 드라마는 아시아라는 지리적 한계를 완전히 넘어섰습니다. 특히 오징어 게임 시즌 1은 넷플릭스 공식 집계 기준 2억 6,520만 뷰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우면서 영어권 콘텐츠를 모두 제치고 넷플릭스 역사상 역대 최고 흥행작 1위에 등극했습니다. 영화에서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았고요. 박찬욱 감독의 작품은 세계 영화제의 단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콘텐츠 수출 총액의 1등 공신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게임입니다. 2024년 한국 콘텐츠 수출에서 게임은 60%를 차지했습니다. 음악과 방송 영상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큽니다. 배틀그라운드는 세계적인 흥행을 거뒀고요. 리그 오브 레전드의 한국 프로게이머 페이커는 그 자체로 하나의 문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e스포츠 경기장은 세계 곳곳에서 열리면서 매번 가득 채워집니다. 웹툰도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스마트폰 세로 화면에 맞춘 이 한국식 웹툰은 그 형식 자체가 하나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나 혼자만 레벨업 이와 같은 작품들은 세계에서 읽혔고요. 네이버 웹툰은 미국 증시에 상장했습니다. 그런데 흔히 외국에서는 한국 정부가 밀어서 한류를 만들었다라고 하지만 전혀 잘못된 인식입니다. 정부의 진짜 공은 만든 데 있지 않고요.
풀어준 데 있습니다.

콘텐츠를 검열하지 않았고 영화 시장을 열어서 경쟁을 붙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 할리우드 직접 배급이 시작되자 한국 영화 점유율은 한때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그 충격이 산업의 체질을 바꿨습니다. 자본이 돌고 인력이 모이면서 2000년대 중반 한국 영화는 자국 시장의 절반 가까이를 되찾았습니다. 보호가 아니라 경쟁이 키운 것입니다. 위기를 전환으로 바꾼 이 시리즈의 이야기가 문화산업에서도 반복됩니다. 콘텐츠의 진짜 힘은 한편의 흥행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K-POP 데몬 헌터스는 음식과 한복 관광으로 가지를 쳤습니다. 잘 만든 콘텐츠 하나가 여러 산업의 입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콘텐츠는 다른 산업을 끌고 가는 엔진이 됩니다. 이제 그 엔진이 무엇을 끌어내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케이뷰티가 한류로 갑자기 생겨난 산업은 아닙니다. 국내 가장 오래된 화장품 기업 아모레 퍼시픽의 출발은 194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화장품은 얼굴에 직접 바르는 제품이라 청결과 품질 관리 좋은 원료가 생명입니다. 긴 역사는 곧 그만큼 오래 연구 개발을 쌓아왔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까다롭기로 소문난 국내 소비자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통하면 세계에서도 통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국은 글로벌 테스트 베드 역할을 했습니다. 아모레 퍼시픽의 쿠션 화장품은 연구 개발과 아이디어가 결합해 탄생한 혁신이었습니다. 액체 파운데이션을 스펀지에 담가 가볍게 두드리는 이 발명은 전 세계 화장품 회사가 뒤따라 만드는 표준이 되었죠. 산업을 받치는 후방 기반도 두텁습니다. 화장품을 대신 개발하고 생산해주는 OEM, ODM 기업들, 용기와 원료를 만드는 소재 기업이 함께 자랐습니다. 코스맥스와 한국 콜마는 세계 최대 규모의 화장품 ODM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브랜드 뒤에 이 거대한 생산 기반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축적 위에서 첫 번째 도약이 일어났습니다. 무대는 중국이었습니다. 2010년대 설화수와 후 같은 고급 브랜드가 중국 소비자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K-뷰티의 첫 번째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나 곧 위기가 닥쳤습니다. 2016년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으로 중국은 한국 문화 콘텐츠에 빗장을 걸었습니다. 뒤이어 코로나가 중국 시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늘 그렇듯이 위기는 기업의 전략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작동하곤 하죠. 기업들은 시장을 중국 밖으로 넓혔습니다. 미국과 유럽, 동남아로 판로를 다변화했습니다. 동시에 산업의 주요 플레이어가 대기업 브랜드에서 신생 브랜드로 옮겨갔습니다. 진화는 품목으로도 이어집니다. 한때 한국 화장품은 스킨케어 기초 제품만 잘한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색조도 향수도 세계에서 통합니다. 특히 향수는 새로운 수출 품목으로 떠올랐습니다. 템버린즈와 논픽션 같은 브랜드는 감각적인 디자인과 이야기를 앞세워서 유럽 명품 향수가 지배하던 시장에 독자적인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해외 소비자들이 K-뷰티라는 이름을 붙여 한국 제품을 찾고 외국 기업이 한국식 화장품을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은 이제 하나의 장르가 되었습니다. K-뷰티 수출액은 2012년 10억 달러에서 2025년 114억 달러로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제품 다변화, 시장 다변화, 업체 다양화 및 브랜드 파워 강화 전략의 성과입니다. 케이푸드 역시 한류가 만들어낸 산업은 아닙니다. 라면과 과자는 한국이 오래전부터 잘 만들던 제품들입니다. 그리고 그 실력은 한류 이전에 이미 해외에서 증명됐습니다. 오리온 초코파이는 오래전부터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에서 국민 간식이 되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수출이 아니라 현지 생산이었다는 점입니다. 오리온은 그 나라에 공장을 세우고 현지인 입맛에 맞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콘텐츠가 등장하기 전에 제품과 생산 기반의 힘만으로 국경을 넘은 대표 사례입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콘텐츠가 속도를 더했습니다.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대표적인 사례죠. 회사가 광고를 한 것이 아니라 세계의 젊은 소비자들이 매운맛 도전 영상을 직접 찍어 올리면서 번졌습니다.
이 불닭 챌린지가 놀이가 됐고요. 그 놀이가 매출이 됐습니다. 영화와 드라마에 등장한 한식 장면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관세청은 K-POP 데몬 헌터스의 흥행을 K-푸드의 수출이 늘어난 한 요인으로 직접 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콘텐츠가 만든 수요를 실제 매출로 바꾸려면 그 제품이 현지 매대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유통이 승부처가 됩니다. 과거 한국 식품은 교민이 찾는 아시아 식료품점에 머물러 있었던 게 대부분이죠. 지금은 미국이나 유럽의 대형 마트와 창고형 매장, 온라인 장터의 진열대에 올랐습니다. 영상을 보고 호기심이 생긴 소비자가 곧바로 그 제품을 집어들 수 있게 된 것이죠. 성과는 항상 숫자로 증명되게 마련이죠. K-푸드 수출은 136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큰 시장은 미국, 그 다음이 중국입니다. 라면이 길을 트자 다른 품목이 따라갔습니다. 김도 대표 상품이죠. 반찬으로만 먹던 김은 그냥 집어먹는 간식으로 팔리고 있고요. 높은 수출 단가 덕에 검은 반도체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CJ제일제당의 비비고가 미국에서 인기를 얻으면서 덤플링, 교자가 아닌 만두, 만두 자체가 그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치와 떡볶이, 고추장 소스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는데요. 이제 한식은 개별 제품을 넘어 하나의 인기 카테고리가 됐습니다. 스타일 중심에는 패션이 또 있죠. 한국 패션도 처음부터 강했던 건 아닙니다. 나이키 운동화를, 외국 유명 브랜드 가방과 의류를 생산하던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제품은 잘 만들었지만 내 이름을 단 브랜드는 약했습니다. 우리만의 브랜드 파워가 미미했던 것이죠. 제조 실력이 한류를 만나면서 비로소 자기 브랜드로 글로벌 시장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브랜드 중 하나가 젠틀몬스터입니다. 2011년 작은 회사로 출발해서 파격적인 디자인, 갤러리 컨셉의 독특한 매장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블랙핑크의 제니를 비롯한 한국 스타들이 이 브랜드의 선글라스를 쓰자 같은 제품을 찾는 해외 소비자가 줄을 이었고요. 매출 상당 부분을 해외에서 거둡니다. 의류도 마찬가지죠. 마땡킴, 마르디 메크르디, 이와 같은 신진 브랜드들이 트렌디한 디자인과 합리적인 가격을 무기로 국내외 MZ세대들을 단숨에 사로잡았습니다. 한국 문화 컨텐츠의 파급력과 맞물려 K-패션은 힙하다라는 공식이 성립되었습니다. 일본의 도쿄 시부야나 하라주쿠 매장 오픈 당일에는 기록적인 대기줄을 세우면서 현지 유통업체를 놀라게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K-패션이 일시적 유행을 넘어 글로벌 시장에서 하나의 카테고리로 성장했음을 보여줍니다. K가 세계적인 트렌드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러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물론 과제도 있습니다. 글로벌 플랫폼에 대한 의존이 깊어지고 국내 제작 기반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내보내기만 하는 관계가 오래갈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분명 새겨들어야 할 경고입니다. 한류가 이렇게 오래 지속될 것이라 처음부터 예상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화 강국의 힘이 얼마나 센지 우리 모두가 지금 체험하고 있죠.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의 문화 산업이 어떻게 세계를 사로잡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업부터 문화산업에 이르는 8개의 산업의 성장 과정을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모습만 보면 처음부터 잘했을 것 같지만 실제 출발은 작고 미미했습니다. 조선소도 없었고 제철 기술도 없었고 자동차 엔진도 당연히 만들지 못했습니다. 많은 산업은 정부의 보호와 지원 없이 시작조차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출발점이 아니었습니다. 배우고 축적하고 다시 도전하며 한 단계씩 올라갔다는 점입니다. 철강이 조선과 자동차로 이어졌고 전자산업은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의 토대가 됐습니다. 그렇게 산업은 서로를 밀어 올리며 성장했습니다.
외국 기술을 들여오는 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고 추기

하면서 따라잡았고 따라잡은 뒤에는 안주하지 않고 다시 다음 단계로 도전했습니다. 한국 산업의 저력은 한 사람의 영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축적된 역량 그리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려는 집념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AI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또 AI 핀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말하기 실력 쑥쑥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볼까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엄마가 들어오셨어요. 아, 저는 게임 더 하고 싶은데 엄마가 Stop playing the game. 게임 그만해라 하시는데요. 여기에 대한 나의 대답은 30분만 더 하면 안 돼요. 클릭!
1: Stop playing the game.
2: 30 more minutes, please.
1: No, no more games.
2: Mom, just 5 more minutes, please.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오늘도 우리 대화 속에 있는 빈칸 같이 채워볼게요. 오늘 빈칸 보니까 멈추다, 게임, 더 이렇게 세 개가 있네요. 친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로 채울 수 있을지 또 조금 전에 들었던 단어가 떠오르는지 생각하면서 함께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은 엄마의 말씀이에요. 게임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엄마가 방문을 훅 열고 들어오셔서 게임 그만해 하시는 거죠. 그만하다, 멈추다 라는 말 친구들이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손으로 이렇게 그렇지 stop, stop이죠. 우리말로도 stop이라고 하지만 영어 발음은 stop 두 박자 아니고 한 박자예요. stop 붙여서 stop, stop. 그 다음에는 ing 붙여서 뭐뭐 하는 걸 그만해 이런 뜻이에요. Stop playing the game. 우리말로도 게임, 영어로는 game.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말은 게임 두 박자지만 영어는 game. game 이렇게 한 박자로 발음해줘요. 그럼 전체 문장이 stop playing the game이에요. playing이니까 하는 것, 게임 하는 것. 그만해, 게임 그만해가 되겠죠. 후. 그랬더니 아이의 대답이 30 더 minutes please예요. 더가 지금보다 더 많이, 더 많은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지, more 넣을 수가 있겠죠. 30는 30, more, 더, minutes는 10분, 초 할 때 분이에요. 그러면 30분만 더 주세요가 되겠네요. 엄마 30분만 더 할게요. 딱 30분만요. 30 more minutes please. 엄마가 근데 아주 단호하셔요. No, no more games. 아니, 이제 게임은 더 이상 안 돼. No more games. 그랬더니 Mom, 이제는 조금 자세를 낮췄어. Just 5 more minutes, please. 이번에는 30분 아니고 몇 분이요? 5 more minutes. Just는 여기서 딱 이런 거예요. 딱 뭐뭐만요. 5분만요. 그럼 엄마 더 주세요. 제발요. Just 5 more minutes, please. 이렇게 대화가 진행이 됐네요. 친구들도 익숙한 대화죠. 엄마가 지금 게임 그만해, 뭐뭐 덮어 이렇게 하면 엄마 10분만요, 5분만요, 1분만요, 30초만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이때 쓸 수 있는 대화가 되겠어요. 자, 그럼 우리가 만든 이 대화를 리듬 살려서 함께 말하기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stop playing the game 에서는 어디를 강조하면 좋을까요? 어디 뜻이 가장 중요할까? 그렇지, 그만해. 무엇을 그만해요? 게임 하는 거. 여기서의 하다가 play잖아요. 하는 거, 무엇을 하는 거, 게임을 하는 거. 그래서 the 빼고는 stop playing the game을 강조해 주는 거예요. 친구들이 강조를 하는 게 어렵다면 선생님처럼 뒤꿈치를 들던지 손을 올리던지 턱을 들던지 이렇게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봐요. Stop playing the game. 그렇지. 이렇게 높낮이를 살려줘야 리듬이 생긴다. 아이의 대답은 30 more minutes please예요. 여긴 어디 강조할까? 턴턴 다 강조해요, 친구들. 30분만 더. 30분도 중요하고요. 더도 중요하고 제발요도 중요한 거예요. 30 more minutes please. 다 한 단어 한 단어 강조해 볼게요. 30 more minutes please. 좋아요. 엄마의 대답. 아니, 더 이상은 게임은 안 돼. No, no more games. 어디 강조? 눈치챘죠, 친구들? 맞아요. 이것도 전부 다 강조해요. 안 돼라는 말은 중요해요. No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말이 긍정이냐 부정이냐가 완전히 반대로 바뀌기 때문에 No, not, never 이렇게 아니라는 말은 무조건 강조해요. No, no more games. 강조해봐요. No. No more games. 좋아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엄마 그러면 몇 분? 5분만 더요. 어떻게 강조할까요? Mom, just 5 more minutes, please. 다 강조해요. 오늘은 강조하는 말이 많네. 친구들도 함께 해봐요. Mom, just 5 more minutes, please. Awesome. 자, 이 리듬 기억하면서 우리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좋아요. 오늘도 스피킹 누르고, 가족 누르고, scene 18, 18번째 대화 잘 듣고 함께 말해볼게요. 리듬 잘 살리기.
1: Stop playing the game.
0: Stop playing the game.
1: 30 more minutes, please.
0: 30 more minutes, please.

0: No, no more game.
1: 단호하게. No, no more games.
0: Mom, just 5 more minutes, please.
1: Mom, just 5 more minutes, please. 아, 역시 가장 절박한 대사가 가장 일치하는 걸로 선생님은 나왔어요. 친구들도 리듬 잘 살렸나요? Awesome. 자, 이제는요, 우리 talk more 시간이에요. 오늘의 대화에서 문장 하나를 뽑아서 말을 만들어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연습해 볼 문장은 stop 동작 ing이에요. 동작에 ing 붙이면 뭐뭐 하는 것이거든요. 뭐뭐 하는 거 그만해. 대화 속에서는 stop playing the game. 게임 그만해로 나왔죠. 우리 친구들도 요거 잘 생각하면서 문장 만들기 도전해 봐요. 그만 싸워 해볼게요. 싸우는 것 그만해. 싸우다를 넣어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Fight. Fight. 그만 싸워. Stop fighting. 요거는 어때요? 그만 먹어. 아, 선생님이 맨날 자기 자신한테 하는 말인데 니콜 제발 그만 먹어. 그만 먹어는 먹다를 넣어주면 돼요. 먹다는 Right. Eat. Eat 넣어서 Stop eating. Stop eating 하면 그만 먹어. 마지막 문장 볼게요. 마지막 문장은 TV 그만 봐. 아, 이것도 많이 듣는 말이긴 한데 그럼 TV를 보다를 문장을 일단 만들어봐요. 보다, watch. 그리고 TV는 TV잖아요. 이걸 그대로 넣어서 Stop watching TV. 한 번 더. Stop watching TV. Excellent.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의 대화 상황도, 대화 속의 표현들도 내가 매일 듣고 말하는 그런 문장이었죠. 이렇게 친숙한 문장부터 매일매일 하나씩 바꿔보는 거 영어 말하기 시작이에요. 그리고 우리 오늘 선택하지 않은 답변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 친구들이 눌러서 대화 연습 꼭 해보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난 대화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물리를 심플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개념화성 물리학을 함께 공부하고 있는 저는 임지호입니다. 우리 지난 강의에서 그 특수상대성 이론이 탄생하기까지 스토리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설, 그리고 고유 시간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그 정리한 걸 바탕으로 오늘은 시간이 어떻게 상대적이라는 건지, 그리고 공간이 어떻게 상대적이라는 건지, 시간의 상대성과 공간의 상대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볼 겁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이 부분의 개념이 좀 잘 잡혀야 여러분들 문제 풀 때 전혀 헷갈림이 없어요. 그리고 상대성 이론을 제대로 아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한번 들어가 볼 텐데 딱 정확하게 집중하시고 눈 딱 뜨시고 혹시 졸리는 친구들은 세수 한번 하고 오세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냐면 고유시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고유시간. 왜냐하면 결국은 아인슈타인이 주장하기를 상대성 원리와 광속불변 원리 두 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그 무대가 상대적이어야 된다. 절대적인 게 아니다. 해서 뉴턴이 쌓아온 그거를 부시고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렇죠? 그걸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나의 시간과 너의 시간이 다르다는 거야. 시간이 다르게 흐를 수 있어. 오, 똑같은 사건 사이의 간격,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의 흐름이 다를 수가 있겠지. 공간도 다를 수가 있어. 아시겠습니까? 그거를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배워볼 텐데 잘 보셔야 돼요. 자, 봅시다. 여기 지금, 요 지금 쌤이 말한 거 증명하기 위해서 우주선, 그리고 우주인, 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봅시다. 여기 A라는 지금 빛이 출발한 위치가 있고 여기 중간에 뭐가 있냐면은 빛시계가 있어요. 빛시계. 그리고 빛시계 아래쪽에 A, 출발 지점이고 여기 B는 빛시계에서 거울 부분, 빛이 반사하는 부분이겠죠. B 부분. 그리고 C는 다시 원래 A하고 똑같은 위치인데 위치가 이동한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여기 우주선 안에 누가 타고 있냐면 1번의 사람이 타고 있다고 가정하고요. 이 지면 위에

2번의 사람이 지금 서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거냐? 사건이 있어요. A에서 빛이 출발하는 사건이 있고, B에 도착하는 사건이 있고, 다시 빛이 어떻게 C에 도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럼 두 개의 사건을 한번 정의해 보죠. 첫 번째 사건은 빛이 EA라고 둘까요? 빛이 어떻게 A를 출발한다고 생각합시다. 이첫 번째 사건이 있고, 두 번째 EC라고 합시다. C는 뭐냐면 빛이 C에 도달하는 사건. 자,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A와 C가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위치다. 그렇죠? 근데 지면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 이 우주선이 쫙 움직이기 때문에 A와 C가 다른 위치로 보일 겁니다. 자, 이 C는 뭐냐면 빛이 다시 어떻게 C에 도달. 오케이. 도달하는 사건이 뭐가 된다? 아, 이 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A가 보기에는 A를 출발했다가, 1번이 보기에는 A를 출발했다가 다시 A로 도달하는 것이 이 C랑 같은 거다. 그쵸? 오케이. C는 2번이 보기에만 지금 C 위치인 거죠. 도달하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한번 정리해보고 들어갈게요. 자, 그럼 우주선에 타고 있는 1번 사람이 볼 때는 빛의 경도가 어떻게 보이냐면, 1번이 자기 자신이 볼 때는 자기 앞에 지금 뭐가 있다? 빛이기가 있어. 그럼 빛은 그냥 위로 갔다가 위로 내려오는 거야, 다시. 즉, 빛은 위로 쭉 갔다가 다시 쭉 내려오는 것. 이게 바로 1번이 보는 운동, 빛의 운동 양상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이걸 한번 정리해 볼 텐데. 그러면은 1번. 오케이. 자, 1번이 측정한 빛의, 오케이. 빛의 경로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1번이 볼 때는, 자기가 볼 때는 빛이기가 지금 자기하고 똑같은 관성계야. 똑같은 관성계고 자기랑 붙어 있어. 그리고 나는 지금 등속 운동, 빠르게 등속 운동할 건데, 나는 등속 운동하는데 나는 내 자신이 운동하는 게 모르죠. 나는 정지돼 있어. 정지해 있는 내가, 내 옆에 정지해 있는 빛을 그려 볼 때, 빛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 위로 올라가. 얼만큼? L만큼. 자, 요 길이를 편의상 L이라고 둘게요. 이 길이를 L'이라 한 거고, L만큼 올라가고, 다시 L만큼 내려와. 이 운동을 봅니다. 누가 볼 때? 1번이 볼 때.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잘 봐야 돼요. 1번인 사람이 측정한 시간이 있겠지. T1이라 합시다. 요거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인데 빛의 속력 c분의 얼마가 됩니까? 이동한 거리 위로 l, 아래로 l, 총 얼마? 2l이 되겠다. 그치? 맞습니까? 자, 이때 시간을 뭐라고 또 부를 수 있냐? 자, 우리 정의했어요. 뭐냐? 관찰자랑 같은 관성계에 있는 빛시계에서 또는 관찰자랑 같은 관성계에 있는 어떤 사건이 있는데 그두 사건이 하나의 장소에서 일어날 때. 자, 1번이 볼때 빛시계는 지금 한 장소에 있고 빛이 출발하는 거나 도착하는 거나 한 장소에 있다.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좋아. 그리고 이 빛시계가 지금 1번이랑 같은 관성계다. 그렇죠? 같은 관성계. 같은 정지되어 있는 상황. 맞죠? 이때 있을 때 그때 1번이 측정한 시간을 보고 무슨 시간이라 불렀다? 우리는 고유 시간이라 불렀습니다. 맞습니까? 고유 시간. 따라서 이거를 T 고유라고 한번 따져봅시다. T 고유. 1번이 측정한 시간이 바로 고유 시간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너무 중요한 시간. 자, 2번이 측정한, 즉, 지면 위에 있는 관찰자다. 그쵸? 지면 위에 있는 관찰자 2번이 측정한 빛의 경로를 한번 봅시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자, 왼쪽 그림을 잠깐 참고해 보면, 2번이 볼 때는 빛이 어떻게 가냐면, 여기서 출발하긴 했는데,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도로 아주 빠르게 움직여. 그러니까 빛은 이렇게 대각선 위로 갔다가, 이렇게 대각선 아래로 떨어지겠지. 즉, 2번이 볼 때는 빛은 대각선으로 갈 겁니다. 대각선. 어떻게? 이렇게, 이렇게 대각선 경로로. 즉, 어떻게 보이냐? 이렇게 보이겠죠. 대각선. L'. 이렇게 보입니다. 우와! 신기하다, 그치? 즉, 광속에 가깝게 움직일 때는 빛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지. 자, 이때, 2번이 측정한 시간을 한번 우리는 계산을 해볼까요? 2번. 2번이 측정한 시간은, 광속 C는 1번이 보나 2번이 보나 광속 불변 원리에 따라서 변함이 없어. C는 일정해. 맞습니까? 이때 중요한 게 있어. 봐봐요. 따라서, 2번이 볼때 빛이 간 경로의 길이를 보니까 L', L', 총 2L'으로 갔어요. 자, L은 지금, 자, 여기서
요것이 L이었고 요것이 L이었거든요. 자, 2L하고 2L' 중에 누가 더 큽니까? 당연히 2L' 더 크지. 맞습니까? 오. 다시 말하면 광속은 둘다 같아요. 광속 불변의 원리에 따라서 빛의 속력은 똑같은데 빛이 이동한 거리가 누가 더 크다? 밑에 2번 지면의 관찰자가 측정한 요 빛의 이동 거리가 더 크다는 거지. 얘보다 얘가 더 크지. 따라서 시간도 2번이 측정한 시간이 1번이 측정한 시간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신기하죠? 즉 뭐냐면 빛이 A 지점을 출발했다가 다시 A 지점으로 돌아오기까지 출발 위치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그두 사건, 딱그두 사건 똑같은 그두 사건의 시간 간격을 측정했는데 1번이 측정한 시간보다 2번이 측정한 시간이 더 크다는 겁니다. 왜? 빛의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빛이 더 많은 거리를 갔기 때문에 시간이 더 많이 흘렀다는 거죠. 대단하다, 그렇죠? 대박이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 같은 두 사건의 시간 간격을 측정해도 관찰자마다 시간이 다르게 측정될 수가 있죠. 시간이 상대적입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시간의 상대성, 시간의 상대성, 상대성 원리라 부르는 거죠. 특수상대성 이론이라 부르는 거겠죠. 자, 조금 더 정리합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쁘게 정리해 보자. 따라서 결국은 T2번, T2번의 시간은 뭐냐면 빛시계하고 다른 관성계죠. 얘가 측정한 시간이 T1번, 1번의 관성계보다 더 크네? 맞죠? 요 시간은 뭐였다? 고유 시간이었어, 고유 시간. 아, 고유 시간보다 그 바깥에 있는 2번 관찰자가 측정한 시간이 더 크네? 해서 고유 시간보다 요 시간이 더 크네? 얘 시간이 더 많이 흘렀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요거를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시간 팽창이라 불러요. 이 현상을 보고. 자, 왼쪽 그림으로 가서 잠깐 봅시다. 조금 더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A라는 이 1번, 이 우주선 안에 예를 들어서 여기 벽시계가 딱 달려있다고 합시다. 2번도 요 지면에서 시계가 달려있어. 그러면 빛이 출발했다고 도착했어. 그럼 이때 요 시계 가리키는 바늘이 이 정도 있다고 쳐요. 그럼 요 시계는 시간이 두 배가 더 흘러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흘렀죠. 두 배가 아니고. 더 많이 흘러야 되기 때문에 이만큼 시계가 지금 가리킬 수 있는 거겠지. 얘가 시간이 더 많이 흘렀다는 겁니다. 오케이? 얘가 측정한 시간은 C분의 얼마? 2L. 얘가 측정한 시간은 C분의 2L 프라임만큼 시간이 흘렀네.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조금 더 직관적인 예로. 1번이 딱 보니까 빛이 왕복할 때 걸린 시간이 3초가 흘렀어. 2번은 6초 정도 흘렀다라고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흐른 거겠죠. 맞습니까? 요 부분을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 요거를 여러분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쌤이 재밌는 걸 한번 그려드릴게요. 잘 봐야 돼요. 자, 시간이 0초일 때부터, 자, 이 축은 1번의 시간 축입니다. 밑에 축은 편의상 2번의 시간 축이라고 해보죠. 2번이 관측한 시간 축이겠죠? 시간 축이라고 봤을 때 1번은 지금 총 얼마 걸렸다? 3초 걸렸죠, 3초. 1초, 2초. 조금 더 이제 다시 잡아봅시다. 이렇게 그리 지우고. 자, 1번은 여기 1초, 2초, 3초 걸렸어. 자, 2번은 조금 달라요. 2번도 총 6초 걸렸어. 똑같은 시간 간격, 똑같은 사건, 똑같은 빛이 출발했다가 도달하는 똑같은 그 사건의 시간 간격을 보더라도 뭐가 된다? 얘는 총 3초 걸렸다. 그렇죠? 이렇게 1초, 1초, 1초, 1초, 1초, 1초, 6초 걸렸고 위에 A는 얼마가 된다? 3초 걸렸어. 그럼 잘 보셔야 돼요. 2번의 1초는 요만큼이거든. 1번의 1초는 요만큼이야. 1초의 간격이 다르다. 그렇죠? 1초의 간격이. 2번의 1초가 1번의 관찰자 1초보다 훨씬 작아. 즉, 1번 관측자의 1초가 더 뻥튀기 된 느낌이다. 그쵸? 맞습니까? 이거를 보고 뭐라 부르냐? 시간 팽창이라 불러. 시간 팽창. 오. 1번의, 요 1초의 시간 간격이 2번의 1초의 시간 간격보다 훨씬 더 크다. 그쵸? 오. 1초의 시간 간격이 커졌네? 그럼 시간 간격이 커져가지고 최종적으로 가보면 2번이 흐른 6초보다 1번이 흐른 3초가 시간이 더 작지요. 시간이 지연됐네? 해서 시간 지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즉, 시간 팽창이란 요 관성계 1번, 얘의 1초 간격이 커진 겁니다. 해서 시간이 느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2번, 1번을 볼 때는 시간이 천천히 흐르죠. 오, 이런 거지. 2번 입장에서는 시간이 째깍, 째깍, 째깍, 째깍 흘러.
그럼 1번, 2번이 1번을 볼 때는 이제

바로 고유 시간. 고유 시간이 제일 작습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서 볼게요. 오른쪽 쌤이 증명한 거 보니까 지금 고유 시간이 2번에서 측정한 시간보다 작죠. 왜 고유 시간은 이거 위아래로 간 경로밖에 없어. 그치? 근데 이 고유 시간 말고 다른 관성기에서 시간을 측정하기 시작하는 순간 빛의 경로는 대각선으로 보이기 때문에 무조건 시간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치? 이해됩니까? 즉, 빛시계가 있는 관성계 말고 다른 관성계에서 그 시간을 측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대각선으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커질 수밖에 없이, 시간이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유 시간을 정의한 거야. 빛시계. 즉, 그 시간 측정이 기준이 되는 궤. 그 고유 시간. 그래서 우리는 고유 시간을 정의를 했고, 이 고유 시간을 기준으로 시간이 어떻게 상대적으로 변하는지 지금 우리가 열심히 다루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해서 고유 시간을 정의한 겁니다. 고유 시간은 빛의 출발하는 사건과 도착하는 사건, 그두 사건이 한 장소에서 발생해야 돼. 맞습니까? 그리고 이 사건하고 이 관찰자하고 같은 관성계, 같이 정지 관성계여야 돼. 맞습니까? 그때 그 시간을 고유 시간이라 부르고 이 고유 시간은 모든 여러 관성계에서 측정한 시간 중에서 가장 작은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해져야 돼. 그러면 이제 본질적으로 내가 시간을 측정한다는 게 무언가라는 걸 알아야 돼. 자, 여기서 볼게요. 2번에 있는 관성계가 1번 관성계의 시간을 측정한다. 시간을 측정한다는 것은 그 A가 B를 본다. 1번, 2번을 본다. 2번이 1번을 본다. 그럼 2번이 1번을 볼 때, 2번이 측정한 1번의 시간이라는 것은 1번한테 있는 요 빛시계를 가지고 1번의 고유 시간이 2번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는지를 관찰하는 게 우리는 상대성 이론에서 시간을 측정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1번이 2번의 시간을 측정해. 1번이 2번의 시간을 측정하게 되면은 2번 관성계에다가 빛시계를 둬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렇지. A가 B의 시간을 본다. 그러면 B한테다가 빛시계를 두고 그 고유 시간과 내가 보는 시간을 비교를 하면 돼. 그게 시간을 측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최종적으로 내가 화면 너머에 있는 이 시간을 측정해. 그러면은 네가 가지고 있는 고유 시간, 그 고유 시간을 나는 어떻게 보일 건지, 내가 어떻게 보일 수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의 고유 시간을 보는 게 시간을 관측하는 거였지.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좋다. 2번이 1번을 볼때 1번의 시간은 천천히 가네. 2번이 자기 자신을 볼 때는 1번보다 2번에 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2번이 자기 자신을 볼 때는. 그럼 반대로 1번이 2번을 볼 때는 시간이 2번이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일까? 아닙니다. 1번이 2번을 볼 때는 오히려 1번 자기 자신은 정지해 있고 2번이 뒤로 가는 거겠죠. 2번이 느리게 갑니다. 즉, 1번이 2번을 볼 때는 2번의 고유 시간을 봐야 되기 때문에 2번한테다가 빛시계를 설치해야 되겠죠? 그 상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한번 가봅시다. 짜짜. 되게 신기하죠, 여러분? 그치, 시간은 천천히 가. 상대방의 시간은 천천히 가. 나에 대해서 빠르게 움직이는 그 상대방의 시간은 천천히 가. 시간 팽창이 되거든. 자, 이런 겁니다. 잘 봐요. 지금 이제 반대로 우주선에 있는 사람이 이 지면에 있는 사람을 봐. 자, 얘가 빠르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얘가 지면에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을 볼 때는 이 지면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뒤로 가버립니다. 그쵸? 그럼 이때 빛시계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가버리겠지. 이 상황, 이 운동을 하는 거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결국은 얘가 아까 2번이었다, 그쵸? 2번이라 합시다. 얘를 1번이라 하자. 이제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이 지면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 맞죠?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이 지면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면은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은 등속 운동하는 거야. 자기 자신은 정지에서 정지. 나는 정지에 있고 바깥에 있는 요 우주인이 빛시계가 자체가 뒤로 가는 겁니다. 상대 운동이니까. 얘가 뒤로 가면서 빛의 운동이 이렇게 보이겠네. 그럼 이때 고유 시간은 요 우주인이 측정한 이 빛시계랑 같은 관성계에 있고 빛이 출발하는 위치와 도착하는 위치가 같은 장소에 있는 요 우주인이 측정한 게 고유 시간이겠지. 그리고 2번이 측정한 시간이 뭐가 된다? 이제 더큰 시간이겠죠. 따라서 결국은 고유 시간이 훨씬 더 작기 때문에 정의했다, 그렇죠? 따라서 T2가 뭐가 된다? T 고유보다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항상 상대적입니다. 1번이 2번을 보면 2번이 느리게 가.
자, 2번이 1번을 보면 1번이 느리게 가. 반대로 1번이 2번을 보게 되면은 2번한테 고유 시간을 시계를 두고 얘의 고유 시간을 측정해야지. 따라서 1이 2를 보면 2번이 느리게 가고 2번이

1번을 보면 1번이 느리게 가고, 즉 서로서로 느리게 갑니다. 이게 상대성 이론이다. 아시겠죠? 이 헷갈리지 마시고 따라서 봅시다. 우주선의 관찰자는, 안의 관찰자는 지면에 있는 관찰자 시간이 자신의 시간보다 어떻게 가는 것을 보인다? 느리게. 오케이. 자, 두 관찰자는 모두 상대방이 운동하는 것으로 관찰해요. 맞습니까? 오케이.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내가 나를 보든 정지한 거야. 오케이. 상대방이 운동하는 것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자신의 시간보다 느리게 가는 것으로 관찰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즉, 상대방의 시간이 팽창된 거지. 1초가 팽창돼가지고 느리게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해되시죠? 요것이 뭐냐면 시간의 상대성. 무슨 상대성? 시간의 상대성. 시간이 상대적이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간의 상대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공간의 상대성. 오케이? 즉, 길이가 줄어드는 현상. 공간의 상대성. 자, 한개 정리하고 갑시다. 관찰자와 물체 사이에, 즉, 내가 보는 어떤 물체가 있어요. 물체 사이에 상대적인 운동이 없을 때, 자, 상대적인 운동이 없을 때, 측정한 길이를 보고 무슨 길이라 부르냐면 우리는 고유길이라 불러요. 고유길이. 자, 우리 아까 시간 정의할 때, 저 사람하고 나하고 상대적인 운동이 있어. 있는 그 순간부터 그 친구, 내가 보는 저 친구의 시간은 천천히 가겠죠. 맞습니까? 근데 상대적인 운동이 없어. 즉 상대 속도가 0이야. 맞습니까? 0이 되게 되면 즉 빛시계가 나랑 정지 같이 같은 관성계 정지에 있네. 그럼 내가 볼때 얘도 정지에 있네. 얘의 상대 운동이 없죠. 그럼 그때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지. 맞습니까? 즉 상대적인 운동이 없을 때 측정한 길이를 보고 고유 길이라 부른다. 맞습니까? 따라서 상대방을 봤을 때그 상대방의 상대 속도가 0이야. 상대 속도가 0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속 운동이 없다는 뜻이겠지. 맞습니까? 자, 이때 우리는 뭐라 부를 수 있냐면 이때를 보고 같은 관성계다. 오케이. 관성계라고 부르기도 하고 같은 관성계일 때 측정한 물리량을 보고 우리는 고유 물리량이라 불러요. 해서 같은 관성계에 있는 빛시계가 왕복하는 시간, 고유 시간. 같은 관성계에 있는 물체의 길이 고유 길이.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움직이기 시작해. 상대 속도를 가지네? 그때 길이는 고유 길이가 아니고 변하는 상대적인 길이가 되겠죠.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고유 길이가 아니고 움직일 때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쌤하고 그림을 보면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합시다. 그림을 보면서. 자, 이때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시간 팽창을 활용할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보면은 막대기가 있어. 막대기. 막대기는 S라는 이 관찰자에 대해서 정지해 있습니다. 자, S에 대해 정지. 다시 말하면은 S하고 막대기는 지금 어떻게 된다? S와 막대기는 상대 속도가 얼마인 상황이다? 0인 상황이에요. 따라서 S가 볼때이 막대기의 길이는 뭐가 되냐면 고유 길이가 됩니다. 고유 길이. 오케이. 자, 그래서 S가 측정한 이 막대기의 길이를 보고는 뭐라 부른다? 고유 길이라 불러. 오케이. 그럼 이 고유 길이를 편의상 L 고유라 합시다. L 고유. 그럼 이 고유 길이는 S가 측정한 거겠지. 왜? S랑 막대기랑 같은 관성계여서 상대 속도가 0이어서 고유 물리량을 보기 때문에. 맞습니까? 좋아요. 이때 우리 정말 중요한 걸 봅시다. 두 사건을 정의할 거야. 잘 봐요. 사건 A는 우주선이 막대의 왼쪽 끝을 지나는 사건이 있고요. 사건 두 번째는 B는 우주선이 막대의 오른쪽 끝을 지나. 자, S가 볼 때는 이 사건은 서로 다른 위치, 다른 장소에서 발생합니다. 맞습니까? 오케이? 좋아. 근데 이 우주선 타고 있는 애는 달라요. 얘가 볼 때는 자기 자신은 정지해 있고, 자, 자기 자신은 정지해 있고, 이 자가 뒤로 오는 거거든.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자가 우주선 앞쪽을 지나고, 또 우주선 앞쪽을 지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볼 때는,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사건 A와 B는 하나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맞죠? 한 장소에서. 즉, 막대의 왼쪽 끝이 우주선 앞을 지나고, 막대의 오른쪽 끝이 우주선 앞을 지나고, 즉, 이두 사건은 우주선 타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하나의 장소에서 일어나는 거죠. 맞습니까? 한 장소에서 일어나네. 그때 이두 사건 시간 간격 중에 고유 시간으로 측정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우주선에 탄 사람이겠죠. 왜? 얘야말로 한 장소에서 두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고유 시간이 정의가 그거죠. 한 장소에서 두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맞습니까? 자, 요 시간을 구해 볼 건데 잘 들어오셔야 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T 고유. 고유 시간은 누가 측정하는 시간이 고유 시간이냐면 요거 우주선에 타고 있는 사람이 사건 A와 사건 B가 자기 우주선 앞쪽 끝에서 지나가 이렇게. 맞죠? 자기는 지금 정지돼 있고 이 정지된 요 위치에서 지나가고 지나가네. 같은 장소에서 두 사건이 일어나네. 이게 고유 시간인 거지. 자, 이때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네. 그럼 얘가 지금 V로 가긴 하지만 얘 입장에서는 막대 자가 V로 뒤로 가는 겁니다. V분의. 자, 얘가 이 막대를 볼 때는 상대 운동을 하기 때문에 고유 길이는 아닐 수 있어요. 그럼 L이라고 둡시다. 오케이? 좋아? 두 번째, S가 측정한 시간을 봅시다. TS. S가 측정한 시간은 이 막대의 길이, 한번 따져보고 해볼 수 있겠죠? S가 측정한 시간은 이 V라는 우주선이 V의 속력으로 가가지고 이 고유 길이만큼 쭉 날아가서 이만큼 가야 되기 때문에 V라는 속력으로 L 고유만큼 지금 날아간 거지. 맞습니까? 좋아요. 자, 이때 우리 배웠어. 시간 중에 고유 시간이 가장 작았다. 그렇죠? 다른 관성계에서 측정한 시간보다 고유 시간이 항상 작았습니다. 혹시나 헷갈리는 친구들은 여기다가 우리 마음속에 빗시계를 설치해. 설치한 다음에 앞을 지나네. 얘가 지나가네. 출발해. 오? 얘가 지나가네. 도착을 해. 이렇게 빗시계를 상상해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렇죠? 오케이? 빗시계를 설치하게 되면은 얘 입장에서 위아래, 얘 입장에서는 대각선. 똑같죠? 마음속에 빗시계. 헷갈리면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결국은 T 고유가 항상 작아. 뭐보다 다른 관성계에서 측정한 시간보다 작죠. 자, 요거를 또 다른 표현을 써볼까? 너무 중요하니까 빡눈 뜨시고 잘 봐요. 요거는 V분의 L, 즉 얘는 우주선에서 측정한 막대기 길이 작아. 누구보다? V분의 고유 길이보다 작아. 오, 약분하고. 따라서 결국은 L은 뭐보다 작다? L 고유 길이보다 작습니다. 즉, 고유 길이보다 이 상대 운동하는 이 관찰자가 측정한 막대의 길이는 짧아 보인다는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얘가 볼 때는 막대기가 뒤로 가죠. 막대기가 뒤로 가네? 공간이 뒤로 가네? 그럼 이 공간과 상대 운동하는 관찰자가 이 공간을 보면은 이 길이가 줄어들어 보인다는 거지. 맞습니까? 요거를 보고 뭐라 부르냐? 우리는 길이 수축이라 불려요. 길이 수축. 오케이? 너무 중요합니다. 길이 수축. 자, 그럼 이때 잘 봐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또 합니다. 고유 시간과 이 다른 관성계에서 측정한 시간 차이가 더 크겠지.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떻게 된다? 빛이 더 대각선을 간다고 배웠으니까. 그럼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차이가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고유 시간과 이 수축된 거리 사이 길이도 차이가 크겠지. 즉,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어떻게 된다? 막대가 훨씬 더 짧아지게 된다. 이해되죠? 속도가 빠를수록 길이가 더 줄어들게 된다. 그거 명심하시고. 자, 두 번째 또 중요한 개념 하나. 지금 편의상 이쪽 방향을 X축, 이쪽 방향을 Y축이라고 하면 이 자하고 이 우주선하고 X축 방향의 상대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X축으로 가니까 막대가 얘가 볼 때는 막대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즉, 우주선과 이 막대는 Y축 방향의 상대 운동을 하지 않아요. 즉 Y축 방향으로 거리는 일정하다. 그렇죠? Y축 방향으로는 상대 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Y축 방향의 길이는 고유 길이로 볼수 있겠지. 맞습니까? 해서 길이가 수축하는 방향은 어떻게 된다? 운동하는 방향의 길이가 줄어듭니다. 오케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운동하는 방향의 길이가 오케이. 수축된다. 이 부분 꼭 기억합시다. 운동하는 방향. 상대 운동이 0이다. 그럼 길이가 안 줄어들어요. 운동하는 방향의 길이가 줄어듭니다. 해서 저기서는 운동하는 X축 방향의 길이가 줄어드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이 부분 꼭 이해하시고, 우리 시간 팽창의 개념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요거를 우리가 아까 우리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그 문단을 가지고 한번 용어를 정리해 볼게요. 자, 봅시다. 자, 길이 수축 다시 정리합니다. 관찰자와 물체 사이에 상대적인 운동이 없을 때 측정한 길이를 고유 길이. 오케이. 고유 물리량이다. 그렇죠? 두 번째, 막대가 운동하는 것으로 관측하는 관찰자 S 프라임. 우주선이다. 그렇죠? 그리고
측정

한 길이가 막대가 정지한 것으로 관측하는 관찰자 S가 측정한 길이보다 더 짧게 측정이 돼. 이걸 보고 뭐라 부른다? 길이 수축이라 부른다. 오케이. 세 번째. 빠르게 운동하는 관성계의 속력이 더 클수록, 오케이. 속력이 더 클수록 길이가 더 어떻게 됩니까? 더, 그치. 짧아진다. 더 수축된다. 짧아진다. 이거 꼭 이해합시다. 이 부분 점검하면 충분히 풀 수가 있어. 자, 여기서 우리 이까지 배웠을 때또 이해가 되네. 아, 빛의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거리가 커지면 커질수록 시간이 그만큼 많이 흘러가는구나. 즉, 시간과 공간은 상대적이다. 라는 거를 지금 배우고 있고, 해서 우주선이 빠르게 움직인다. 즉, 상대 운동을 할수록 내가 쟤를 봐. 쟤랑 내랑 상대적인 운동을 할수록 제가 빠르게 움직이면 빠르게 움직일수록 제의 시간은 천천히 가고 제의 길이는 줄어들어. 맞습니까? 반대로 제가 나를 볼때 상대 운동하죠. 그럼 나의 길이가 줄어들어 보이고 나의 시간은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우스갯소리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 앞에서 빠르게 움직여. 그 사람 앞에서 빠르게 움직이면 그 사람이 나를 볼때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니까 어려 보이겠지. 맞죠?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방향의 길이가 줄어드니까 날씬해 보이겠지. 아, 그게 또 재밌는 우스갯소리 농담이 되겠죠? 자, 다만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움직이는 속도로는 절대 상대성 이런 효과 안 나타납니다.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여야 돼. 아시겠죠? 앞으로 열심히 뛰세요. 열심히 운동하세요. 오래 보일 겁니다. 오케이, 갑니다. 실제로 이 특수상대성 이론이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인공위성에서와 지표면에서의 시간을 보정하는데, 우리 인공위성이 우리 지구 궤도, 여기 인공위성 있죠? 이 지구 궤도, 원 궤도를 따라서 궤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인공위성이 움직이는 속력이 대략 7.9km/s. 1초 동안 7.9km를 가요. 엄청 빠르지?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니까 계속 이 빠르게 움직이고 시간이 조금씩 느리게 가서 이게 누적이 되다 보면은 1년 정도 지나면 진짜로 시간이 조금 다르게 흘러요. 해서 그 시간을 계속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상대론적 효과가 되겠지. 오케이. 두 번째. 이 시공간에 대한 새로운 이해. 뭐, 시간도 상대적이고 공간도 상대적이다. 요걸 가지고 창의적인 예술품. 아마 본적 있을 겁니다. 시계가 막 흘러내리는. 의자가 있으면 그림을 잘못 그리지만 의자가 있으면 시계가 흘러내리는 이런 시계. 본적 있죠. 그쵸? 이런 예술품. 그리고 영화. 우리 우주. 그 상대성 이론에 기반으로 한 유명한 영화가 있잖아. 그치? 그런 영화. 게임에도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간을 정의할 때 빛의 속력을 이용해가지고 1m라는 길이를 정의를 해요. 조금 더 표준 정의가 필요하겠지. 이렇게 우리 상대성 이론이 우리 일상생활과 사회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꼭 이해해 주시고. 자, 해서 우리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 특수 상대성 이론 너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꼭 여러분 걸로 만드셔야 되고. 자, 이거를 여러분 걸로 만들기 위해서 같이 한번 또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내신 기초 문제 1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명심합시다. 내가 쟤를 볼 때, 즉, 쟤와 나는 상대 운동을 해야 되겠지? 상대 운동을 안 해! 내랑 쟤랑 상대 속도가 0이야. 그럼 내랑 쟤랑 같은 관성계입니다. 알겠죠? 그럼 상대론적 효과가 안 나타나. 쟤랑 내랑 상대 운동을 해? 그럼 내가 쟤를 볼 때, 쟤의 시간이 느리게 가고 길이가 줄어들어. 반대로, 쟤가 나를 봐도 나의 시간이 천천히 가고 내 길이가 줄어들어. 그것만 명심하면은 틀릴 리가 없어. 그리고 두 번째. 그 어떤 관성계에서 측정한 시간 중에 가장 작은 시간이 고유 시간이다. 그거를 명심하세요. 한번 볼게요. 자, 그림 가는 관찰자 A에 대해서, 오케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다. 이때, 자, 상대성 이론은 이제 물리량이 주어질 겁니다. 길이가 L이고 뭐가 뭐고 뭐가 뭐다. 그때 어떤 관성계에서 본 물리량인지에 따라 가지고 그게 고유 물리량인지 상대적인 값인지가 나오거든요. 그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 자, 오케이. 전이 조건은 B의 관성계에서, 오케이. 기준이 누구다? B.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거울을 향해 방출된 빛은 거울에 반사되어 되돌아온다. 누구? B의 관성계에서. 오케이. 그리고 그린 나는 빛이 광원에서 거울까지 1회 왕복하는 동안 A의 관성계 또는 B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빛의 경로다. 오케이. A 또는 B가 본 건데 어떤 건지 네가 맞춰봐. 그거다. 그쵸?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한번 볼게요. 기억. 나는 B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경로냐? 자,

A의 관성계에서는 빛이 우주선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빛이 이렇게 가겠지. 자, B의 관성계에서는 위, 아래 이거밖에 없어. 따라서 얘는 누구 관성계다? A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거겠지. 자, 기억 틀렸습니다. 이거 봅시다. 광원에서 거울까지 빛이 1회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은 A의 관성계에서가 B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지. 자, 지금 B시계는 B의 관성계에 있어. B와 같은 관성계에 있고 B가 볼때 빛이 출발하는 위치와 도착하는 위치가 한 장소로 본다 그치요. 따라서 B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입니다. 고유 시간. 자, A가 측정한 시간은 당연히 대각선으로 가기 때문에 고유 시간보다 크겠지. 이겁니다. 그렇죠? 자, 다른 관성계에서 측정한 시간보다 고유 시간이 가장 작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음 봅니다. 광원에서 거울까지 빛이 1회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은 A에서가 B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 맞는 말이겠지. 맞아요. 뒤고 봅시다. 빛의 속력은 A의 관성계에서가 B의 관성계보다 크냐? 아니지. 혹시나 D가 맞다는 친구, 아이, 안 돼. 다시 개념 강의 가야 돼. 알겠죠? 광속 불변의 원리.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D긋은 당연히 틀린 거지.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한번 우리 이해해 주시고. 자, 이렇게 18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오케이, 좋아. 자, 19번 가겠습니다. 19번. 19번도 또 우주선 타고 있고 움직이고 이제 재밌는 현상이 보여진다. 그쵸? 한번 볼게요. 그림은 지면에 정지해 있는 관찰자 A에 대해서, 오케이. 관찰자 B 같은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한다. 아, A와 B는 상대 운동을 하고 있다. 다른 말을 하면은 A와 B는 서로 다른 관성계란 소리겠지. 오케이. 서로 다른 관성계. 그 말은 A와 B가 서로를 바라볼 때는 상대론적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거겠지. 시간이 천천히 가거나 길이가 줄어들거나 가능하다는 소리입니다. 오케이, 좋아. 그럼 이때, 자, 봅니다. B시계는 A의 관성계에 정지해 있고, 오케이. B시계는 A의 관성계에 정지되어 있고, A와 B시계는 같은 관성계고, 빛이 출발하는 위치와 도착하는 위치가 하나의 장소로 보는 사람은 A겠지. 따라서 A가 측정한 시간 TA가 바로 고유 시간이 될 겁니다. 고유 시간을 무조건 찾아야 돼. 고유 시간이야말로 상대성 이런 문제 풀때 가장 중요한 기본 기준이 돼요.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고유 시간부터 정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이때 A의 관성계에서 B시계의 빛이 1회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 T다. 아하! T가 바로 고유 시간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 봅시다. B의 관성계에서 B시계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운동하냐? 자, B의 관성계에서라고 하면은 B가 볼 때를 말하는 거다. 그렇죠? B가 볼 때, 당연히 B 자기 자신 정지에 있을 거야.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가는데 B 자기 자신은 정지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B시계 자체가 뒤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얘가 뒤로 가는 겁니다. 오케이. 기억 맞아요? 뒤로 봅시다. B의 관성계에서 B시계의 빛이 1회 왕복하는 데 걸린 시간 T보다 작냐라고 물어봤지. 자, 봐요, 여러분. 지금 B시계를 가진 이 개, A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이고 그게 T입니다. 자, B가 볼 때는 이 빛이 이렇게 보일 거야. 맞죠? 대각선으로 가죠. 따라서 B가 측정한 시간을 TB라고 둔다면 TB가 T보다 커야 돼. 얘가 고유 시간이거든. 고유 시간은 항상 다른 관성계에서 측정한 시간보다 작다라고 했다. 그치? 이 관계가 성립합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B가 A를 볼 때는 A의 고유 시간이 B 입장에서 어떻게 보는지를 보는 거고, 그럼 반대로 A가 B를 볼 때는 B의 시간이 천천히 가겠지. 자, 그러면 A가 B를 볼 때는 이제 B한테 B시계가 있다라고 보고 B의 고유 시간 가지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해서 항상 시간을 측정한다. 상대방의 시간을 측정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돼. 상대방의 시간을 본다? 그럼 상대방한테 빛시계를 두고 그 고유 시간과 내가 측정하는 시간을 비교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거죠. 따라서 T보다 큽니다. 니은 틀렸고요. 디귿. X방향의 우주선의 길이는 A의 관성계에서가 B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냐? 자, 봐요. X방향의 우주선 길이. 지금 X방향으로 운동하니까는 X방향의 길이가 변할 텐데. B가 타고 있는 우주선, B하고 같은 관성계인 우주선이기 때문에

B가 볼때이 우주선의 길이는 고유 길이일 겁니다. 즉, B가 보는 길이, 우주선의 길이를 고유 길이라고 한다면, A가 보는 요 우주선의 X방향 길이, 요 길이는 무슨 길이다? 수축된 길이겠죠. 왜냐면은 A가 볼 때는 얘가 상대 운동하네? 운동하는 방향의 그 길이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죠? 따라서 줄어듭니다. 따라서 A의 관성계수가 B의 관성계수보다 작죠? 큰게 아니고 작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억만 맞기 때문에 우리는 1번으로 찾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잘 이해해 주시고 상대 운동할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잘 보도록 합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20번 문제 한번 가봅니다. 20번. 자, 그러면 관찰자 A에 대해서 관찰자 B 같은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모습이다. 오케이. 이때 우주선이 A를 지나는 순간, 우주선이 A를 지나는 순간 플러스 X 방향으로 빛이 방출되고 빛이 보이 나간다. 그렇죠? 오케이. 자, 너무 중요합니다. 잘 봐야 돼요. 체크하세요. A의 관성계에서, 오케이. A의 관성계에서 X 방향의 우주선의 길이는 L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때 L은 A의 관성계, 즉 A에 대해서 상대 운동하는 우주선의 길이를 측정했기 때문에 고유 길이가 아니라 변한 길이를 보겠지. 즉, 얘가 수축된 길이입니다. B가 볼때 우주선 길이는 자기 관성계이기 때문에 고유 길이를 보겠지. 자, 그걸 생각하셔야 되고, 자, 기억 봅시다. A의 관성계에서 B의 시간은 A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그쵸. A가 B를 볼 때는 이제 B한테 B시계를 두는 거야. 빛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자, 물론 여기서 이 문제는 빛시계라는 건 설치 안 했어요. 없는 상태에서도 할수 있어야 돼. 어떻게? 우리 마음에 빛시계를 두면 돼요. 내 마음속에서 꺼내, 지금. 빨리 꺼내보세요. 꺼내가지고 딱 B에 둬. A에서, A의 관성계에서 B의 시간은. 그러니까 B한테 빛시계를 두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면 되겠지. 자, 그럼 이때 시간은 B는 고유 시간일 거고 A가 볼 때는 빛이 대각선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지. 맞습니까? 따라서 A 관성계에서 B의 시간은 A 시간보다 당연히 느리게 가는 것으로 보겠죠. 내가 쟤를 볼 때는 쟤의 시간이 느려. 쟤가 나를 볼때내 시간이 느려. 이해되겠죠? B시계는 그 관찰하고 싶은 사람한테 두면 돼요. 이거 봅시다. B의 관성계에서 X 방향의 우주선의 길이는 L보다 크나? 그치? 여기서 L은 수축된 길이. 그럼 B의 관성계에서는 어떻게 된다? 원래 고유 길이를 보기 때문에 L보다 커야 되겠죠. 맞습니다. 자, D급 갑니다. A와 B의 관성계에서 빛의 속력은 C로 갔냐? 갔지? 갔지. 무슨 원리? 광속불변 원리. 요거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광속불변 원리 꼭 기억하시고, 빛의 속력은 그 누가 봐도 항상 일정하다. 광속불변 원리. 이게 상대성 이론의 가장 근간 원리죠. 상대성 원리랑 광속불변 원리. 아시겠습니까? 좋아요. 자, 이제 21번 봅시다. 21번. 자, 그림은 X축에 고정되어 정지한 막대에, 오케이, 정지한 막대. X축에 고정되어 정지했습니다. 이때, 막대에 대해서 우주선 ABC가 각각 플러스 X 방향 0.7C. 0.7C라는 거는 광속에 비해서 70%의 속도로 간다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 말이고, 엄청 빠른 거죠. 자, 그리고, B는 마이너스 X 방향으로 0.8C. 그리고, C는 플러스 X 방향으로 0.6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데, 이때 ABC의 관성계에서 측정한 막대 길이가 LA, LB, LC일 때, 각각 관성계에서 막대의 길이를 봅니다. 이때 측정한 막대 이럴 때이 대소관계를 부등호로 이용해서 비교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쵸? 봅시다. 우리, 만약에 내가 이 막대기랑 같은 관성계에서 X축에 서 있어, 여러분이. 막대기랑 같은 관성계네? 그럼 나에 대해서 막대기가 정지해 있지. 상대론, 관성계가 같은 관성계이기 때문에 상대 속도가 0이야. 맞습니까? 그럼 같은 관성계네? 그럼 얘는 막대 길이는 고유 길이를 볼 겁니다. 맞죠? 근데 내가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는 막대기 길이는 고유 길이가 아니라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맞습니까? 길이 수축. 오케이? 상대 운동하죠. 그래서 다른 관성계에서 볼 때, 막대와 나가 상대 운동할 때는 막대의 길이는 변하기 시작해요. 이때,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길이가 훨씬 줄어듭니다. 오케이? 그러면, 길이 중에 가장 막대기의 길이가 길다라고 측정하는 사람은 우주선은 C겠지. 속력이 느리

뛰면 느릴수록 막대의 길이가 길어.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막대의 길이가 더 많이 수축되겠지. 맞습니까? 따라서 가장 길이가 큰 거는 LC가 제일 클 겁니다. 가장 길이가 크다고 측정할 거고, 그 다음에 LA가 되겠지. 그 다음에 LB가 될 겁니다. B의 속력이 제일 크기 때문에 길이가 어떻게 된다? 제일 많이 수축된다. 맞습니까? 그 말이죠. 해서 여러분 또 재미있는 농담 합니다. 여러분이 잘 보이고 싶은 대상이 있으면, 사람이 있으면 빠르게 뛰어다녀. 그럼 내 시간이, 그 사람이 나를 볼때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보이고, 어떻게 된다? 길이가 줄어들어서, 운동하는 길이가 줄어드니까 날씬해 보이겠지. 라는 농담도 있습니다. 해서 한번 이해해 보시고. 자, 이제 우리가 이 상대성 이론 배웠던 거를 한번 같이 스토리로 다시 한번 깔끔하게 명확하게 정리하고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자, 볼게요. 이 시의 제목은 시 공간의 무대가 무너지던 날. 아인슈타인이, 아, 뉴턴이 정의한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이다라는 그 무대가 무너져버렸어. 자, 갈릴레이 이론이죠. 정지한 배의 창원을 방에서 갈릴레이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지 상태와 등속 운동을 누가 구분할 수 있냐? 상대성 원리. 맞죠? 이 상대성 원리를 바탕으로 뉴턴은 법칙을 만들었어. 시간은 강물처럼 모두에게 같고, 즉, 시간은 절대적이야. 그리고 공간은 흔들리지 않는 무대였다. 공간도 누구에게나 절대적이야. 근데, 이 절대적이라고 생각이 난이 무대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 맥스웰. 뭐냐? 먼 번개처럼 빛이 와버렸어. 빛이 맥스웰한테 속삭였습니다. 나는, 즉 빛이죠. 누구에게나 똑같은, 같은 속도로 간대요. 너희가 하는 계산이 나를 붙잡지 못해. 나는 누구와 봐도 나는 내 속도로 갑니다. 이게 광속 불변 원리죠. 그쵸? 광속 불변 원리. 오케이.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이 상대성 원리와 광속 불변의 원리를 둘다 만족을 시키고 싶었어. 그래서 어떻게 된다? 젊은 아인슈타인은 다시 물었습니다. 빛이 이상한 게 아니고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오랫동안 잘못 오해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이라는 무대를 확 바꿔버렸어. 즉 어떻게 된다? 시계는 서로 다르게 뛰고 시간의 상대성, 시간의 상대성, 그리고 길이는 달리는 방향에 수축되며 공간의 상대성, 길이 수축이죠. 자, 시간의 상대성은 시간 팽창, 공간의 상대성은 길이 수축. 자, 그리고 나오죠. 이렇게. 자, 그리고 우주는 말하게 됩니다. 법칙은 모두에게 같아. 상대성 원리죠. 그러나 절대적인 건 없고, 남는 것은 서로의 속도, 상대 속도입니다. 그리고 별빛처럼 변하지 않는 진실. 이게 바로 광속 불변이다. 그렇죠? 해서 결국은 아인슈타인은 그 대자연 법칙인 상대성 원리, 같은 관성계면 물리 법칙 동일하다. 그렇죠? 그거랑 광속 불변의 원리가 똑같다. 아, 그 똑같은 게 아니고 그두 개는 반드시 만족이 돼야 돼. 만족되면서 물리 법칙에 위배될 것 같은 광속 불변을 바로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이다라는 걸 가지고 해결해 버렸습니다. 맞습니까? 고 위대한 이 스토리. 요거를 여러분 잘 이해하면 좋겠고요. 자, 우리 한번 퀴즈 정리하면서 같이 가볼게요. 임의의 관성계도 측정할 때 임의의 관성계에 대하여 빠르게 운동하는 관성계일수록 시간이 느리게 가는 현상을 보고 몰라 불렀는지 땡땡 팽창, 땡땡 지연 기억나죠? 그겁니다. 자, 두 번째. 관찰자와 물체 사이에 상대적인 운동이 없을 때 측정한 길이를 보고 뭐라 불렀는지. 세 번째. 막대와 상대 운동하는 관찰자가 측정한 막대 길이가 고유 길이보다 더 짧아져. 이걸 보고 땡땡 수축이라 불렀는데 뭔지 한번 딱 찾아보시고, 이거 정답 아시겠는 친구들은 바로 수강 후기 게시판 남겨주시면 쌤하고 소통하면서 같이 재밌게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여러분, 최고의 학습은 무한 반복이기 때문에 오늘 배웠던 거꼭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좋아. 물리가 심플해지고 간결해지는 그날까지 화이팅!

자, 이번 시간에는 9회 11번부터 20번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입니다. 다음 상황에서 설명하는 수산물 인증 제도의 마크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제시문을 읽고 제시문에 나와 있는 수산물 인증 제도를 찾는 문항이죠. 자, 전남 A지역에서 20년째 굴양식과 가공을 해온 주식회사 땡땡수산은 최근 소비자들의 식품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자사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공인 수산물 인증을 신청했다. 자, 땡땡수산은 위생적인 가공시설 운영, 그 다음에 햇섭 기준을 따른 가공 과정. 자, 햇섭은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는 평가 요소죠. 식품 위해 요소 중점 기준 또는 제도의 약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햇섭은 사전에 제품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단계의 위험성을 사전에 분석해서 제거해서 제품의 안전성을 부여해주는 인증 제도가 햇섭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햇섭 기준을 따른 가공 과정, 제품의 이력 관리,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한 자체 검사 시스템 도입 등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자, 그 결과 이 업체는 정부가 품질을 인증한 마크를 부착하고, 자, 품질을 인증한 마크, 품질 인증 마크가 우리 답지 3번에 이렇게 있죠. 제품을 출하하게 되었다. 이 제도는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믿을 수 있는 식품의 품질을 인증하는 마크다. 여기 또 한 번 나왔네요. 품질을 인증하는 마크다. 마크를 부여하는 것으로 품질의 신뢰도를 얻은 땡땡사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입점이 가능해졌다. 그래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수산물 인증 제도는 품질 인증 제도죠. 자, 1번은 수산물 이력제 마크죠. 그래서 생산부터 유통되기 전 유통 단계까지의 모든 단계의 이력을 담아서 이 수산물이 생산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에게까지 전달해 왔는지를 추적할 수 있는 제도가 수산물 이력제고요. 이러한 수산물 이력제를 만든 목적은 이 제품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그 이력을 추적해서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한 제도가 수산물 이력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지리적 표시제는 특정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증명하기 위한 인증 제도입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 생산품임을 증명해 주는 제도고요. 자, 여기 친환경 4번은 친환경 수산물 인증 제도인데요. 친환경 수산물 인증 제도는 친환경 어업을 통해서 이 제품은 친환경 어업을 통해서 생산된 제품임을 인증하는 제도고요. 자, 수산 전통 식품은 국산 수산물을 주 원료로 해서 제조하고 가공하고 그다음에 우리 가공해서 우리 고유의 맛과 향, 그다음에 색을 내는 전통 식품에 우리나라 수산물 전통 식품에 부여해 주는 인증 제도가 수산 전통 식품 인증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품질 인증 제도이다. 그래서 3번이 11번은 3번이 정답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2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조사 보고서에서 설명하는 항만의 종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해양 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항만이다. 자,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정유 산업이 발달해 대규모 원료 수입과 그다음에 생산품 수출이 가능한 항만의 역할이 중요하다. 자, 이러한 항만은 철광석, 그다음에 석탄, 원유, LNG, 화학 제품 등 대량 화물의 전용 부두를 갖추고 있으며, 이 항만의 인근에는 석유화학 단지나 그다음에 제철

교도소 등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다. 이러한 항을 우리가 산업항이라고 얘기하죠. 산업항. 그래서 자, 대규모 화학단지, 울산항은, 울산항도 산업항에 해당하죠. 울산항의 인근 단지에는, 울산화학산업단지가 있죠. 울산화학산업단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철소. 제철소의 대표적인 산업항이 우리 포항항이죠. 포항항에는 포항제철이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다. 자, 일반적인 여객 수송보다는 물류 수송 효율이 중시되고, 그래서 산업 단지에서 만들 수 있는 재료를 외국에서 수입해서 들어오는 그러한 중추적 역할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산업 단지에서 만든 완성품을 수출할 수 있는 항만의 역할을 하는 게 산업항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특수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산업항이 되겠고요. 자, 우리는 용도에 따라서 항만을 분류해 보면, 용도에 따라서 항만을 분류해 보면 상항, 산업항, 어항, 페리항, 관광항, 피난항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상항이라는 것은 커미셜 포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항이라는 것은 국내외 수출입 화물을 주로 취급하는 항만, 대표적인 게 부산항이라든지 인천항이라든지 주요 수출입이 이루어지는 항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바다와 육지 수송의 연결점 역할을 담당하는 항만이다. 자, 화물과 여객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항만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상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인더스트리얼 포트 산업항이 되겠죠. 방금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은 산업항입니다. 대표적인 게 포항항, 포항제철이 있죠. 광양항, 광양제철이 인근에 있고요. 울산항은 울산화학공업단지가 위치하고 있죠. 자, 화물선이 공업지를 배후지로 갖는 부두에 접안하여 원료와 완성된 제품을 직접 싣고 내릴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항만으로 산업항 또는 공업항이라고도 한다. 자, 원유, 액화가스, 철광석 등의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이 입출항하는 항구이다. 그래서 주로 거대항 전용선이 출입함으로 전용선은 한 가지의 화물만을 운반하는 상선을 전용선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전용선이 출입함으로 접근 수로가 넓고 항만의 수심이 깊어야 한다. 자, 산업항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자, 우리 어항은 천연 또는 인공의 어항 시설을 갖춘 수산업 근거지로서 어촌어항법에 따라 지정 고시된 항구를 어항이라고 한다. 그래서 뭐 어획물을 단순히 운반하고 싣고 내리고 어선이 접안할 수 있는 모든 항을 어항이라고 하지 않고 어촌어항법에서 지정 고시된 항구를 우리가 법적으로는 어항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어선의 정박, 어획물의 양육, 추로 준비 등이 이루어진다. 다대포항, 소래포구항, 강릉항, 격포항, 가거동항, 죽변항, 지세포항, 김녀항 등이 어항에 해당한다. 자, 페리항이라는 것은 자동차 또는 철도 차량, 여객 등을 운송하는 선박인 이러한 선박 우리가 페리선이라고 얘기하죠. 선박인 페리가 입출항하는 항구이다. 부산항 연안여객터미널, 인천항 연안여객터미널, 도보항, 칼레항 등이 페리항의 대표적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관광항은 주로 관광선이나 요트, 모터보트가 출입하는 항구를 얘기하고요. 김포아랑, 속초항, 울진후포항, 완도, 고성, 당항포, 인천, 왕산 또는 신양, 마리나 등을 우리가 관광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말 그대로 피난항은 태풍 등의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선박이 태풍과 파도를 피하기 위한 항구다. 그래서 고현항이라든지 진해항이라든지 흑산도항이 피난항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항만의 종류, 용도에 따라서 그 항구가 어떤 용도에 쓰이느냐에 따라서 항만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자, 12번은 그중에서 산업항에 대한 문항이었습니다. 13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땡땡 항만 터미널의 컨테이너 하역 설비에 대한 회의 상황이다. 하역 장비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옳은 것은. 자, 항만 터미널의 컨테이너 하역 설비에 필요한 사항을 말씀해 보세요 하니까. 자, 땡땡 항만 터미널은 컨테이너 하역을 위해 에이프런에 부설된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자, 에이프런에 부설된 레일을 따라 이동하는 하역 설비. 우리 굉장히 많이 정리했죠. 컨테이너 크레인이죠. 컨테이너 크레인 또는 갠트리 크레인이라고도 얘기하죠. 갠트리 크레인. 자, 컨테이너 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레일을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자, 컨테이너 크레인으로 하역된 컨테이너는 터미널 야드까지 트레일러로 운송하기 때문에 트레일러로 운송하려면 그 우리가 컨테이너를 하나를 위에 올릴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하죠. 그걸 우리가 샤시라고 합니다. 샤시. 샤시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 샤시 하나 위에 컨테이너를 올려서 트레일러가 견인해서 지정된 CUI까지 운반을 한다는 거죠. 트레일러를 운송하기 때문에 샤시가 충분히 확인되어야 합니다. 자, 야드 트랙터에 의해 견인되어 야드 트랙터에 컨테이너 야드에서만 샤시를 끌수 있는 트랙터. 그래서 우리가 야드 트랙터라고 얘기하죠. 야드 트랙터에 견인되어 암벽과 야드 사이를 운행하는 샤시의 위치와 회전율 관리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는 컨테이너 크레인, 나는 샤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억. 컨테이너 크레인은 샤시를 수직으로 들어올리는 기능을 한다. 샤시를 수직으로 들어올리는 기능을 하는 게 아니고 컨테이너 상자를 들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샤시가 아니고 컨테이너. 컨테이너를 수직으로 들어서 그다음에 컨테이너 선박에 하역하거나 그러니까 쌓거나 그다음에 내리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컨테이너 크레인이다. 자, 샤시는 선박에서 직접 컨테이너를 꺼낼 수 있는 장비이다. 샤시가 아니고 컨테이너 크레인이 되겠죠. 컨테이너 크레인. 컨테이너 크레인이 선박에서 직접 컨테이너를 하역할 수 있는 장비다. 자, 샤시는 컨테이너에 비해, 컨테이너 크레인에 비해 1단 이상 쌓을 수 없어. 장치장의 면적을 넓게 차지한다. 샤시 하나에 컨테이너 하나만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단 이상 쌓을 수 없다.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디귿 하나만 되겠네요. 13번은 2번이 정답이고요. 우리 컨테이너 하역 설비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컨테이너 하역 설비를 선생님이 여러 번 정리해 주는 이유는 이 중에 분명히 본 수능에서 한 문항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 번 정리를 해 주고 있는 거고요. 자, 컨테이너 크레인, 레일을 따라 움직인다. 우리, 에이프런에 있는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것. 즉, 에이프런이라는 것은 컨테이너 크레인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에이프런이라고 얘기하죠. 컨테이너 크레인, 컨테이너 부두 하역 장비들 중에 가장 크고 기본이 되는 설비로 갠트리 크레인이라고도 얘기한다. 그래서 갠트리 크레인, 골리앗 크레인이라고도 얘기한다. 자, 에이프런에 부설된 레일을 따라 이동이 가능하고 컨테이너 크레인의 하역 능력이 얼마만큼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에 이 컨테이너 크레인이 있느냐에 따라서 개수에 따라서 시간당 컨테이너를 하역할 수 있는 능력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컨테이너 크레인의 하역 능력이 터미널의 화물 처리 능력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서 아무리 넓은 컨테이너 전용 터미널이라도 충분한 컨테이너 크레인이 없다라고 하면 화물 처리 능력은 떨어진다라고 할수 있겠죠. 자, 트랜스퍼 크레인은 컨테이너 장치장 CY죠. 컨테이너 장치장에서 컨테이너를 여러 단으로 쌓아 올리거나, 자, 야드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트랜스퍼 크레인의 하역 설비를 위해서 여러 단으로 쌓게 되면 컨테이너 야드를 아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 단어 쌓아 올리거나 내리는 기능을 하며 컨테이너를 보관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가 트랜스퍼 크레인이다. 자, 특징은 다른 야드 하역 장비에 비하여 가장, 자, 키포인트죠. 가장 높게 화물을 쌓을 수 있다. 주로 5에서 7단까지 쌓을 수 있다. 그래서 제한된 야드 면적을, 컨테이너 야드를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하역 설비가 트랜스퍼 크레인이다. 자, 트랜스퍼 크레인까지 정리를 했고요. 스트레들 캐리어는, 자, 암벽. 선박이 접안한 곳이죠. 암벽 또는 야드에서 컨테이너를 직접 들어 올려 이동시키거나 적재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로 바퀴가 달렸기 때문에 기동성은 좋습니다. 그래서 기동성은 좋으나 길이 방향으로 3단까지밖에 쌓지 못한다. 그래서 3단 1열 정도가 적재가 가능하여 야드의 활용도는 낮다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야드 트랙터는 우리 뒤쪽에 아까 샤시를 견인한다 그랬죠. 그래서 야드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트랙터이다. 자, 컨테이너 부두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암벽과 야드 사이에서 작업용 컨테이너를 견인하는 차량이다. 샤시를 견인하는 차량이 야드 트랙터이다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야드 트랙터에 의해서 견인되는 게 샤시죠. 요 위에 컨테이너가 올라가게 되겠죠. 자, 컨테이너 부두 내에서만 운행할 수 있도록 제작되어 컨테이너를 적재하고 야드 트랙터에 의해 견인되어 암벽과 야드 사이를 운행할 수 있는 장비이다. 자, 그런데 샤시의 단점은 컨테이너 하나당 샤시 하나가 필요하기 때문에 넓은 야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탑 핸들러는 야드에서 컨테이너를 수직으로 적재 또는 반출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가 탑 핸들러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리치 스테이커는 컨테이너 하나를 이렇게 찍어서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잡아서. 그래서 야드에서 컨테이너를 직접 운반하거나 적재 또는 반출하는 데 사용되는 장비가 리치 스테이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13번 문항 컨테이너 하역 설비에 대한 내용이었고, 간단하게 하역 설비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14번 문항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4번. 다음 상황에서 운송비에 포함하여 부과될 할증료로 적절한 것은 컨테이너 정기선 운임 중에 할증료에 대한 문항이네요. 자, 5월 3주차 냉동 컨테이너 수출 운송 관련 확인 요청이라고 했네요. 자, 안녕하세요. 지난주 금요일 출항 예정이었던 냉동 오징어 컨테이너의 운송 관련하여 확인 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자, 해당 화물은 냉동 보관 기간 초과로 인해 부산항 CY 컨테이너 야드에서 5일간 추가 할증료가 발생하였습니다. 원래 보관 기간에 며칠을 초과했다? 5일을 추가해서 추가 할증료가 발생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보고요. 일단 뒤에 것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출항 전 BL 발급 당시 환율 급등에 따른 운임 재정산이 필요합니다. 환율이 올라서 운임이 재정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에 따른 정확한 운송 금액과 할증료 세부 금액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자, 환율이 변동돼서 예를 들면 원래 계약했을 때의 달러의 환율보다 실제 대금을 지급받으려고 할때 환율의 가치, 주로 달러인데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선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손해를 보겠죠. 이러한 손해를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할증료가 통화 할증료입니다. 통화 할증료. 통화 할증료는 지급받고자 하는 통화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 선사가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할증료가 통화 할증료이다. 그러면 이 뒤쪽은 통화 할증료가 되겠고요. 자, 앞쪽에 있는 제시문을 우리가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자, 원래는 정해진 시간에 컨테이너를,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무료로 임대해주는

기간이 지났을 때 선사가 빌려준 거죠, 화주에게. 그래서 제때 반납하지 못했거나 이럴 때 발생하는 우리 컨테이너, 아니, 전기선 운임은 지체료죠, 원래. 채선료입니다, 채선료인데. 자, 여기는 채선료는 할증 운임에 해당되지 않고, 그러면 이 냉동 컨테이너, 5일간 지연됐죠. 5일간 지연된 냉동 컨테이너가 어떻게 지연되느냐에 따라, 누구의 잘못으로 지연되느냐에 따라서, 체화할증료가 될 수도 있고, 채선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체화료가 될 수도 있고, 채선료가 될 수도 있는데, 자, 화물의 주인이죠. 화주의 뭐, 예를 들면 서류 미비. 즉, 모든 서류를 다 갖춘 다음에 냉동 컨테이너를 빼내야 되는데, 서류가 미비된 상태에서, 즉, 화주의 잘못에 의해서 냉동 컨테이너를 그 시간에 빼내지 못했을 때는 채선료가 부과되고, 자, 부산항. 자, 이 냉동 컨테이너를 5일간 빼내지 못하는 이유가 부산항에 항구 혼자 또는 빼낼 수 있는 장비의 뭐 이상이라든지, 그래서 부산항에 항구 혼잡 때문에 제때 꺼내지 못했다라고 했을 때, 선사가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체화할증료입니다. 체화료 또는 체화할증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제시문에 누구의 잘못에 의해서 5일간의 추가로 그 컨테이너를 보관하고 있는지에 대한 원인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는 채선료인지 체화료인지는 알수 없겠지만, 제시문, 아니, 우리 문두에서 물어보는 것은 우리가 할증료를 물어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정답을 거꾸로 찾는다면 체화할증료와 통화할증료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과 리을이 되겠죠. 디귿과 리을 두 가지의 할증료, 체화할증료와 통화할증료. 자, 일반적으로 체화할증료는 항구에, 그러니까 선박의 선사의 잘못이 아니고 항구가 혼잡해요. 내가 빨리 들어가서 정해진 기간 안에 들어가서 화물을 내리거나 실어야 되겠죠. 그러나 앞쪽에 작업이 다 끝나지 않았거나 또는 다른 항구의 특별한 사항 때문에 우리 선박이 제때 접안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청구할 수 있는 게 체화 할증료가 되겠고요. 통화 할증료는 지급받고자 하는 통화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게 통화 할증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유류 할증료는 유류비가 갑자기 상승했을 때 선사가 화주에게 그 상승분만큼 청구할 수 있는 할증료가 유류 할증료가 되겠고요. 장척 할증료는 길 장자입니다. 다른 화물보다 긴 화물을 화주가 맡기게 되죠. 컨테이너로 운송해달라 이렇게 맡겼는데, 이러한 긴 화물을 취급할 때는 특수한 장비가 필요하거나 또는 다른 화물과 혼용해서 실을 수 없을 때, 선사 입장에서는 시간과 또는 그 공간에 손해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긴 화물을 운송해 줄때 화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할증료가 장척 할증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4번은 할증 운임에 관한 내용이고요. 디귿과 리을로 이루어진 5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15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 실습 일지에서 알수 있는 화물에 부착된 위험물 표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위험 화물을 운송할 때는 어떤 위험 화물을 운송하는지를 붙이게 돼 있죠. 그걸 위험함을 표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실습 시간에 A 선박에 선적되는 위험함물의 선적 작업에 참관하였다. 자, 해당 화물은 상온에서도 공기와 접촉하면 스스로

작업자들은 운송 중에서도 온도와 습도 관리를 철저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자, 이렇게 자연 발화성 물질은 지금 내가 운송하고 있는 화물이 자연 발화의 위험, 즉 화재야 자연 발화에서 화재와 폭발이 있는 위험 화물입니다를 알려주는 게 4급이죠. 4급. 여기 지금 4라고 써져 있고, 제4급 자연 발화성 물질이죠. 자연 발화성 물질을 운반할 때는 제4급 위험물 표지를 부착을 해야 한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1번은 답지 1번은 독성 가스를 운반할 때. 그래서 제2급, 여기 2라고 써져 있고요. 제2급 위험화물은 독성가스를 운반함을 알려줄 때는 2급 위험물 표차를 붙이게 돼 있고요. 자, 3번, 지금 답지 3번에는 6급입니다. 6이라고 써져 있고요. 제6급 위험물인데, 제6급 위험물은 전염성 물질입니다. 전염성 물질을 운반할 때 붙이는 표찰이고요. 자, 답지 4번은 제7급, 7이라고 써져 있고요. 제7급 위험함을 표찰이고, 방사성 물질을 운반할 때 붙이는 위험 표찰이고요. 자, 5번 답지는 8이라고 붙어 있습니다. 여기 8. 그래서 제8급 위험함을 표찰은 부식성 물질. 부식성 물질을 운반할 때 붙이는 표찰이다. 그래서 부식성 물질 같은 경우는 뭐 황산이라든지 또는 가성소다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15번 제시문에는 자연 발화성 물질임을 알수 있고, 이러한 자연 발화성 물질을 운반할 때는 제4급 위험함을 표찰을 붙이게 돼 있다. 자연 발화성 물질을 말할 수 있는 제4급 위험물 표찰. 2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1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6번. 다음 사례에서 A씨가 선택할 운송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인턴 사원 A씨는 물류회사에서 특수기계를 해외로 수출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배치되어 팀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았다. 자, 팀장은 A씨에게 이번 수출 사업에 대한 특징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주며 적합한 운송 방식을 선택해보라고 하였다. 자, 이번에 수출해야 할 화물의 부피가 크고 수량이 많다. 대량으로 수송해야 된다. 대량 수송이죠. 수송해야 될 화물의 양과 그 다음에 크기도 크다. 운송거리가 길다. 운송거리가 길어서 비용을 줄여야 된다. 저렴한 운송비용으로 운송해야 한다. 저렴한 운송비용으로 운송해야 된다. 자, 날씨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납품 완료 기한은 충분히 여유가 있다. 그래서 운송 기간이 길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운송 기간이 장기간 운송 기간이어도 상관이 없다. 자, 이러한 대량 운송, 저렴한 운송 비용, 그다음에 장기간 운송 기간이 특징인 운송은 해상 운송이죠. 선박을 이용한 해상 운송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6번에 4번이 되겠고요. 자, 우리 도로 운송 같은 경우는 근거리 운송에 적합한 거죠. 짧은 거리, 근거리 운송에 적합하다. 여기서는 장거리 운송을 얘기를 했었죠. 운송 거리가 길다라고 했으니까 해당 사항이었고. 자, 철도 운송은 우리가 비용이 적고, 우리가 해상 운송보다 철도 운송은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고 시간은 더 짧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장기간 운송해도 된다라고 했으니까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요. 항공 운송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과 거의 반대 입장이죠. 자, 항공 운송은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에 안전하고 부피나 그러나
부피와 중량의

제한을 받을 수가 있죠. 비행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운송은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항공과 도로운송도 아까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복합운송도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자, 복합운송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같이 사용하는 운송을 복합운송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6번에 그래서 해상, 제시문은 해상 운송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17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다음 수업 상황에 가에 해당하는 레저 기구의 종류로 오른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오른 것은? 자, 얘들아, 이번 여름방학에 뭐할 계획이냐니까 A 학생이 동력수상 레저 기구 조종면허 교육을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선택이야. 자, 기관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수상 레저 기구를 운전하려면 조종면허 교육을 받고 면허를 취득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야. 그래서 기관, 엔진을 가지고 있는 레저 기구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종면허를 취득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일반 조종면허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1급과 제2급 두 가지의 면허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조종 면허로 운항할 수 있는 것은 모터보트, 그 다음에 수상 오토바이. 우리 수상 오토바이 보통 뭐라고 부르죠? 제트스키라고 얘기를 하죠. 제트스키를 본인 스스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자격증, 면허가 필요하다. 고무보트 또는 공기부양정. 고무보트에는 동력이 있는 고무보트겠죠. 엔진 달려있는 거. 그 다음에 공기부양정. 자, 공기부양정 호버크래프트라고도 얘기하죠. 호버크래프트라고 얘기를 하고, 공기를 아래로 밀어 넣어서, 아래쪽, 선조 아래쪽으로 공기를 넣어서 선체를 조금 띄운 다음에, 스크류 프로펠러가 아닌 선미 쪽에 있는 대형 팬을 돌려서 바람을 뒤로 보내서 그 반작용으로 움직이는 걸 우리가 공기부양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호버크래프트 또는 공기부양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레저 부분에서도 우리가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만 선박 1단원에서 선박의 종류에서도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호버크래프트 하면 수륙 양용용이다라는 거. 자, 그래서 공기부양정은 5톤 미만이죠. 5톤 미만. 5톤 미만의 호버크래프트는 일반 조종면허로 조정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수륙 양용 기구도 일반 조종면허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세일이 달려 있는 거, 우리 돛이 달려 있고 동력이 있는 거 우리가 세일링 요트라고 얘기합니다. 세일링 요트. 세일링 요트를 조종하기 위해서는 일반 조종 면허로 조종하는 게 아니고 요트 조종 면허가 따로 있습니다. 요트 조종 면허를 취득을 해야 한다. 그리고 1급과 2급의 차이는 모을 수 있는 톤수나 종류는 다 동일한데 1급은 강사라든지 또는 2급을 무면허, 즉 강사라든가 또는 1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면허가 없는 사람이 운전을 해도 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급과 2급이 또는 레저 사업을 한다거나 하면 1급 면허를 취득을 해야 한다. 자, 그래서 동력상 레저 기구 조종 면허를 취득해야 되는 레저 기구 레저 종류를 찾는 거죠. 그래서 수상 자전거는 동력이 없는 거죠. 사람의 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공기부양정 호버크래프트인데요. 아까 5톤 미만은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니은. 그다음에 수상 스키를 견인하는 모터보트를 움직일 때는 조종 면허가 필요하죠. 그래서 디귿도 필요하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조종면허가 필요한 레저 기구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18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과

19번은 세트형 문항이네요. 자, 다음은 스튜디오에서 해양 관광 산업을 소개하는 상황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해양 관광 안에서도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특별한 유형이 있다고요 하니까, 네, 관광객이 특정 지역에 머물며 그 지역의 문화와 해양 자원을 경험하는 체험 중심 관광입니다. 자, 이러한 관광은 어업인에게는 어업의 관광 소득을 창출하고 관광객에는 휴식과 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 그럼 그렇군요. 그럼 이러한 관광은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나요? 하니까 자, 그 해안별 특성에 따라 어디서나 경험할 수 있나요? 하니까 아니요. 그 해안별 특성에 따라 다릅니다. 자, 이 A 지역은 평탄 배후지가 넓고 조석 간만의 차가 큽니다. 자, 수심이 낮고 탁도가 높은 해안의 특성과 여기까지만 읽어봐도 우리가 서해안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죠. 연계에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체험 중심의 관광, 어촌 체험 관광이죠. 어촌 체험 관광. 자, 그래서 18번은 위 방송에서 소개한 해양 관광의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촌 체험 관광이죠. 우리 제시문에 체험 중심의 관광이라는 말이 있었고요. 자, 해중 관광은 우리 잠수정을 이용한 거죠. 잠수정을 이용해서 물속의 아름다운 풍경이나 생물을 직접 눈으로 관찰하는 관광이 해중 관광이 되겠고요. 자, 리조트 관광은 리조트 내에서 숙박, 그다음에 식사, 그리고 해양 레저까지 모두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관광이 리조트 관광이고요. 크루즈 관광은 선박을 이용한 관광이죠. 선박을 이용한 관광이고, 자, 해양 레저 관광은 뭐 무동력이라든지 동력 레저, 그다음에 잠수가 이 해양 레저 관광에 해당된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8번은 어촌 체험 관광, 4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1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 위 방송에서 언급된 A 지역은 아까 어디였었죠? 서해안이었죠. 서해안. 서해안에서 할수 있는 관광 활동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서해안에 할수 있는 것. 갯벌 생태점 체험. 가장 대표적이죠. 그 다음에 넓은 갯벌에서 서식하는 바지락을 직접 캐는 것. 바지락 채취 체험이 서해안에서 할수 있는 거고요. 자, 우리 스쿠버 다이빙 체험 같은 경우는 동해안에 적합한 관광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심해 해중 경관 탐사는 남해안이라든지 또는 제주도가 적합한 관광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동해안에 우리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이 우리나라는 각각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해역별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동해안 같은 경우는 해수욕의 적지죠. 그래서 탁도가 낮죠. 탁도가 높다라는 건 흐린 거고, 탁도가 낮고, 그다음에 모래 해변으로 이루어져서 해수욕의 적지다. 스킨스쿠버의 적지다. 동해안에서 맑은 탁도가 낮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좋죠.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서 할수 있는 스킨스쿠버의 적지고, 해가 뜨는 일출 감상의 적지고요. 우수한 바다 경관을 동해안은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작은 조차로 레저 보트의 강점이 있다. 자, 서해안은 조차가 크고 동해안은 조차가 작죠. 조차라는 것은 고조 때 물이 들어왔을 때를 우리가 고조, 물이 빠졌을 때를 저조라고 하는데 고조와 저조의 높이 차를 우리가 조차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다 낚시 장소가 풍부하다. 대게, 오징어, 과메기 등의 특산물이 동해안의 특산물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러시아와 일본과 연계한 크루즈가 적합하다라는 얘기죠. 자, 남해안은 해수욕이 적지다. 그 다음에 스킨스쿠버도 남해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경관이 우수하다. 여러 섬들이 많이 있다. 그 다음에 기암 계속 등의 아름다운 경관이 남해안에 많이 있다라는 거죠. 레저보트의 강점이 있고, 바다 낚시 장소가 풍부하고, 남해안은 서해안에 있는
갯벌도 일부 남해안에서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갯벌, 습지, 철새 등의 생태 자원이 풍부하고 돔, 굴, 전복, 꼬막 등의 특산물이 남해안의 특산물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중국, 일본과 연계한 크루즈 개발에 적합하다라는 거죠. 크루즈 개발에 적합한 게 남해안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서해안은 해수욕의 적지, 머드와 갯벌이 발달되어 있는 해수욕이 많죠. 그 다음에 노을과 일몰 감상이 적지이다 서해안이기 때문에 해가 넘어가는 노을이 장관인 곳이 많다. 도서지역과 연계한 레저보트가 강점이 있고 바다잡시 장소도 풍부하다. 꽃게, 낙지, 그 다음에 굴비 등이 서해안의 특산물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중국과 가깝기 때문에 중국과 연계한 크루즈 개발에 적합한 곳이 서해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9번은 서해안에서 할수 있는 관광, 갯벌 생태 체험과 바지락 체험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기역, 니은, 1번이 정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20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번. 다음 직무 체크 리스트를 통해 알수 있는 수산 해운 분야 직업으로 오른 것은? 자, 직무 체크리스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중 생물을 사육, 관리하면서 전시 기획 업무를 수행합니까? 그러니까 예라고 얘기를 했었죠. 수조 환경의 청결 유지 및 장비 유지 보수를 담당합니다라고 하니까 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읽더라도 우리가 수조에서 또는 수족관에서 어떤 대상 생물을 키우고 관리하는 직업이다. 자, 병원체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등을 실험실에서 분석한다. 자, 아니까 아니라고 얘기했었죠.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가 수산 질병 관리사라고 얘기하죠. 수산 질병 관리사라고 얘기한다. 자, 스킨스쿠버와 이 직업은 스킨스쿠버와 수산 양식 기사 등 관련 자격증을 활용하거나 요구받는다. 이러한 자격증이 있으면 취업에 우대를 받는다라고 바꿔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수족관 내 생물의 일일 관리, 먹이 공급, 건강 모니터링, 행동 관찰을 실시한다. 이러한 일을 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그럼 여기까지만 읽어보아도 아쿠아리스트라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20번은 1번 아쿠아리스트가 정답이고요. 자, 해썹 기준에 따른 가공, 유통, 위생을 점검한다. 자, 해썹 기준에 따라 가공, 유통, 위생을 점검하는 직업은 수산물 품질 검사원입니다. 수산물 품질 검사원의 역할이고요. 해양 수질, 퇴적물, 생태계를 조사한다. 자, 해양환경연구원의 직업 내용이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20번은 직무 체크리스트를 쭉 읽어보면 쉽게 아쿠아리스트의 직업임을 쉽게 유추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구의 11번부터 20번까지 함께 풀어봤고요. 출제 평가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항은 2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우리 수산물 인증 제도 중에 품질 인증 제도 마크에 대해서 물어본 문항이었죠. 그래서 품질 인증 제도 마크가 문항으로 구성됐습니다. 자, 12번 3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용도에 따라서 항만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항이었는데 산업항이 정답이었죠. 그래서 주로 산업항은 대규모 공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항구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아까 울산항이라든지 또는 포항항 또는 광양항이 대표적인 산업항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13번 3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컨테이너 하역 설비 중에 컨테이너 크레인과 샤시가 정답이었죠. 그래서 컨테이너 크레인은 하역 설비 중에 가장 큰 하역 설비이고 에이프런에서 레일을 따라 움직이는 하역 설비가 컨테이너 크레인이라고 얘기했고요. 샤시는 반드시 뭐하고 같이 움직입니까? 트랙터. 야드에서만 움직일 수 있는 트랙터와 함께 움직이는 하역 설비가 샤시라고 얘기했고

1단으로밖에 적재를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14번은 3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컨테이너 전기선 할증 운임 중에 체화 할증료와 통화 할증료를 문항으로 구성했습니다. 15번 3단원에서 출제했고요. 위험화물 표찰 중에 자연 발화성 물질을 운반할 때 이러한 위험물을 부착하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표찰이 자연 발화성 물질이었죠. 그래서 6급 위험물 표찰이 우리 자연 발화성 화물 표찰이었습니다. 아, 6급이 아니라 제4급 위험물 표찰이었죠. 자, 16번 3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해상 운송의 특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육상 운송과 항공 운송에 대한 비교해서 해상 운송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17번 4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해양 레저 기구 중에 조종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레저 기구에 대해서 물어보았죠. 그래서 조종 면허로 움직일 수 있는 거, 동력을 가지고 있는 레저 기구는 모두 다 조종 면허를 취득을 해야 한다. 대표적인 게 모터포트라든지 또는 수상 오토바이가 가장 대표적인 조종 면허로 움직일 수 있는 레저 기구라고 할수 있겠죠. 자, 18번 4단원에서 출제가 됐고요. 해양 관광의 종류 중에 어촌 체험 관광을 문항으로 했죠.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되는 해양 관광의 평가 요소가 어촌 체험 관광입니다. 그래서 주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서해안에서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제시문으로 구성해서 어촌 체험 관광의 특징이라든지 또는 직접적으로 어촌 체험을 찾는 문항이죠. 19번 4단원에서 출제됐고요. 우리나라 해역별 관광 자원의 종류에 대해 문항이 출제가 됐고요. 20번 4단원에서 출제가 됐고, 수산해운 분야의 직업 중에 아쿠아리스트를 문항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9회 11번부터 20번까지 함께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회 10회 1번부터 10번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원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균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 원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아,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아,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그렇다니까. 저 분위기? 따라간다며? 이분 위기.
4: 뭐야 이거?
2: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5: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시습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 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 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 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 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7학년도 수능완성 인간발달의 계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17번째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은 수능완성의 9회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벌써 우리가 9회까지 푸는 곳에 도달을 했네요. 그쵸? 자, 이번 여름이 엄청 더웠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가 되니까 또 이 더위도 가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공부도 끝이 없이 계속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공부도 끝이 언젠가는 다가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끝없는 것 같았던 그 쌓인 공부들이 그 날이 오면 곧 여러분의 실력으로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힘내셔서 끝까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9회에 1번부터 10번 문항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항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을까요? 우리 1번 문항부터 함께 해결해 볼게요. 자, 1번 문항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면 글이 나오고 있고요. 글에 밑줄 친 가가 있습니다. 이 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인간 발달의 쟁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우리가 9회까지 풀어오는 동안에 인간 발달의 쟁점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렇죠? 지금 9회에서 인간 발달의 쟁점을 물어보고 있는 걸 만나고 있는데 인간 발달의 쟁점은 최근 들어서는 그렇게 많이 다루지 않았지만 이전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계속해서 많이 다뤄온 출제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잊지 않고 인간 발달의 쟁점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공부를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 발달의 쟁점은 네 가지의 쟁점이 있고요. 이 네 가지의 쟁점 중에서 어떤 쟁점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찾아내시고 이 쟁점 두 가지 중에서 어떤 입장인지도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함께 그러면 인간 발달의 쟁점 그 중에서도 어떤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서준이는 오늘 동생 서호의 변화를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동생이 수학 문제를 풀 때 반드시 손으로 만질 수 있거나 눈에 보이는 사례가 있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동생이 사물이나 그림이 없으면 설명을 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제를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엄마가 기특해하면서 우리 서호가 그새 많이 컸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밑줄 친 가가 나옵니다. 자, 가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아이들은 이렇게 어느 순간에 확 달라지기도 한단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전까지는 못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쵸? 사고의 과정이 사물이나 그림이 없으면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느 날 훌쩍 이렇게 점프해서 실력이 확 늘어난 질적으로 인지적인 수준이 높아진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시문 안에서는 우리는 어떤 내용을 알 수가 있냐면 인지적인 수준이 훌쩍 질적으로 높아진 것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발달에 있어서의 비연속성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비연속성 이런 단계에 따른 발달이 이루어진 것을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발달을 연속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비연속적으로 보느냐의 쟁점 중에서 지금 현재 이 글에는 비연속성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풀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발달의 비연속성과 관련된 답지 함께 풀어볼까요? 양적으로도 측정할 수 있는 발달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인 발달을 의미합니다. 자, 이전 단계와 독립적으로 발달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단계에 따라서 발달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보는 입장이 비연속성의 입장이라고 볼수 있죠. 자, 같은 사례로 알이 애벌레가 되고 번데기 나비로 변하는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 자, 이 알에서부터 나비로 변하기까지 같은 개체인 건 맞는데 이 발달에 있어서 어떤가요? 뭔가 연속적으로 쭉 늘어나는 것 같지가 않고 모습이 확확 바뀌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래서 비연속성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으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발달의 쟁점과 관련된 문항이 지금 앞에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기출 문항을 통해서 우리 함께 발달의 쟁점과 관련된 다양한 이런 문제들을 함께 좀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2016학년도 수능에 나타난 인간 발달의 쟁점, 그 중에서의 입장,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서 인간 발달 쟁점 중에서 두 학자가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입장을 나타내는 사례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런 문항입니다. 자, 어떤 쟁점인지 일단 알아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두 학자는 그 쟁점 중에서 어떤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이 학자 먼저 살펴볼까요? 인간은 빈 서판이라는 백지 상태에서 태어나고 경험을 통해서 세상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 나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백지 상태인데 이렇게 경험을 해 나가면서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발달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건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이렇게 태어나고 난 이후에 습득한다라고 봐야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학자 보겠습니다. 나에게 건강한 12명의 아이와 적절한 양육을 허락한다면 재능, 성향 등과 무관하게 어떠한 직업이라도 갖게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뭘 갖고 태어났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내가 무엇이 됐든지 만들 수 있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환경의 영향을 역시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쟁점은 유전이 더 중요하냐, 환경이 더 중요하냐에 대한 쟁점이고요. 여기에서 나타내는 입장은 환경의 입장이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환경의 입장과 관련된 답을 골라볼게요. 일란성 쌍생아인 정수와 정우는 외모와 체격이 친형인 정우에 비해 서로 더 닮았다. 자, 왜더 닮았어요? 일란성 쌍생아이기 때문이죠. 유전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경과 반대되는 입장이죠. 자, 수영을 전혀 하지 못하던 지우는 집 근처 수영장에 다니며 체계적인 훈련과 부단한 노력 끝에 국가대표가 되었습니다. 자, 수영을 전혀 하지 못했었는데 수영을 체계적으로 배운 결과, 자, 국가대표가 되었다라고 지금 환경의 영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생후 1년부터 고립되어 생활한 은서는 13살 이후에 언어 교육을 꾸준히 받았지만 어휘와 대화 기술이 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여기 내용에서는 우리가 결정적 시기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결정적 시기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기가 지난 이후에 환경을 제공했지만 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살펴볼 수 있어서 조금 결정적 시기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유전대 환경 안에 쟁점 안에서만 보자면 환경을 아무리 제공을 해줘도 처음부터 타고난 그 시기에 발현되는 것을 지나고 나면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유전의 영향이 더 강조되는 그런 제시문이라고 답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환경과 관련된 것은 니은만 해당한다. 2번을 골라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다른 인간 발달의 쟁점과 관련된 문항 하나 더 풀어볼게요. 2016학년도 9모 11번 문항입니다. 자, 다음은 땡땡 학회 홈페이지의 일부이다. 이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 인간 발달의 쟁점으로 가장 적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발생은 현재까지 40에서 50여 개의 유전자 자리에 위치한 100여 개의 다수 유전자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X 염색체와 2번, 3번, 7번, 15번, 17번, 22번 염색체에 위치한 유전자가 관련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유전자 안에 들어있는 이 정보 때문에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나타나라고 하는 유전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유전대 환경의 쟁점 중에서 유전의 입장을 나타낸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자, 유전과 관련된 답지를 골라볼까요? 인간 발달의 속도에는 개인차가 있다고 본다. 이건 쟁점과 관련이 없는 답지입니다. 자, 인간의 발달을 비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으로 본다. 비연속성에 관한 답지죠. 인간 발달은 생물학적 기초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본다. 자, 생물학적 기초가 뭐죠? 이런 유전자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인간 발달은 양적으로 증가하는 변화 과정이라고 본다. 자, 이건 연속성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간 발달에 있어서 초기 경험이 중요하다고 보는 거, 초기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우리 2번 문항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항에서는 학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인간 발달의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쟁점을 볼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된다 이야기합니다. 자,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인간의 능력과 성향이 선천적으로 결정된다는 견해에 비판적이다. 그리고 자신의 입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는 나에게 12명의 건강한 아이와 그들을 키울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준다면, 자, 이거 어디서 본것 같죠? 방금 전에 우리가 풀어봤던 기출 문항에 어떤 학자의 이야기다, 견해다. 라고 나왔던 내용인데요. 자, 어떤 학자일까요? 여러분 알고 있는 학자인데요. 맞아요. 행동주의의 창시자라고 할수 있는 왓슨이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왓슨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왓슨은 12명의 건강한 아이와 그들을 키울 수 있는 적절한 환경을 준다면 내가 어떤 사람으로라도 만들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자, 이 왓슨은 학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학습을 할수 있는 환경을 강조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환경을 강조하는 입장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환경과 관련된 답을 골라볼까요? 생물학적인 요인이 발달을 결정짓는다. 이거 어때요? 생물학적인 요인. 자, 이미 유전자 안에 다 결정되어 있어 라고 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건 유전을 강조하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발달은 독립적이고 비약적으로 나타난다. 자, 발달이 독립적이에요. 그전 단계와 그 다음 단계와 관련성 없고요. 비약적으로 점프하듯이 이렇게 단계, 계단을 훌쩍 건너뛰듯이 이렇게 이루어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건 비연속성에 해당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이 아닙니다. 자, 발달은 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증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양적으로 차곡차곡차곡차곡 쌓여서 측정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은 연속성의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환경을 통한 경험이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이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정해져 있는 유전적 시간표에 따라 발달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도 유전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인간 발달의 쟁점. 여러분, 앞서 우리 연습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여기에서 한번더 기출 문항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2019학년도 수능 문항인데요. 자, 이 글에는 어떤 인간 발달의 쟁점이 나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발달의 쟁점 중에서 동물학자인 로렌츠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동물학자 로렌츠는 어미 오리가 낳은 알을

에서 부화시켰습니다. 자, 새끼 오리들은 부화하자마자 맨 처음 로렌치를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를 어미로 생각하는 것처럼 졸졸 따라다녔습니다. 그 후에 로렌치는 이 새끼 오리들이 어미를 만나서 함께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리들은 어미 오리를 따라가지 않았어요. 누구를 따라다녔죠? 계속해서 로렌치를 따라다녔습니다. 자,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서 로렌치는 각인이라고 하는 동물 행동을 과학적으로 탐구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맨 처음 눈을 뜨자마자 로렌치를 보면 어미로 인식한다. 라고 하는 거. 자, 이런 현상을 각인이라고 하고, 각인이 이루어지는 그 특정한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거.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인 거죠. 자, 결정적 시기가 있는지 없는지의 쟁점도 우리 인간 발달의 쟁점 중에서, 네 가지의 쟁점 중에서 하나의 쟁점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시문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 라고 하는 쟁점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3번에 있네요. 발달에는 결정적 시기가 있다라고 하는 쟁점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풀어보시고요. 이 결정적 시기와 관련돼서 가장 잘 묻는 예시가 이런 로렌치의 사례이고요. 이런 로렌치의 사례를 활용해서 조류에게 있어서는 눈을 뜨자마자 얼마간의 시간 동안에만 어미를 인식하는 이런 각인이라고 하는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꼭 로렌치가 아니더라도 다른 상황에서 적용되었을 때 제시문으로 활용이 되니까 여러분 이 제시문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3번, 4번 문항을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4번 문항, 세트 문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의 제시문 안에서 어떤 것을 알아봐야 하는지 먼저 문제부터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3번 문제는 행동 수정 방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 형성 적용해서 자, 가나 다에 나타난 행동 수정 방법 뭔지 우리 분석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4번 문항에서는 원문자 가부터 다가 속한 환경 체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브롬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을 적용해서 원문자 가나 다는 환경 체계를 분석해 보아야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 3번, 4번 제시문으로 돌아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제 상황과 교사들의 지도 방법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문제 상황부터 살펴볼까요? 학교 및 방과 후 학생들의 스마트폰 및 SNS 중독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 검사 결과 학생들의 약 60%가 위험 수치인 것으로 나왔고요.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느라 잠을 이루지 못해서 학교에서 졸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들은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줄이고자 합니다. 자, 이런 학생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줄여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자, 이런 문제 상황에 대해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주어졌습니다. 자, 교사들의 지도 방법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교사들의 지도 방법. 가 스마트폰 하루 2시간만 사용하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성공할 경우 학교에서 아이들이 싫어하는 청소를 면제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자, 하루 스마트폰 2시간만 사용하기라고 하는 행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공하게 되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싫어하는 청소를 면제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 아이들이 싫어하는 청소를 면제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들에게 좋은 일일까요? 싫은 일일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싫어하는 일을 면제해 주는 거니까 좋은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강화라고 할수 있고요. 다만, 좋아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싫어하는 것을 제거해 주어서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부적 강화라고 우리 이야기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원문자 가의 학교는 아이들이 직접 다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미시 체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쵸? 자, 나를 보겠습니다. 자, 나에는 원문자 나가 나오고 있고요. 원문자 나는 담임교사와 부모님의 상담이네요. 자, 원문자 나, 담임교사.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체계이고요. 나의 부모님,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체계인 미시체계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미시체계와 미시체계가 상담을 해서 서로 상호작용을 하고 있네요. 이런 미시체계 간의 상호작용은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죠? 중간체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담임교사와 부모님 간의 상담을 통해서 방과 후에 스마트폰을 하루 2시간 이내로 사용할 경우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케이팝 노래를 점심시간에 틀어주었다고 합니다. 자, 나에는 여러분,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제공해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가 이루어졌고요. 좋아하는 것을 통한 강화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적 강화가 이루어진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 보겠습니다. 자,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성을 다룬 공익 광고를 보여주고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 시 벌점을 부여한 것이 다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공익 광고는 뭘까요? 나에게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체계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벌점을 부과해서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에는 처벌이 나와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3번 문항부터 우리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3번 문항. 우리 윗글에 나타난 행동 수정 방법, 가나다.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 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분석한 것을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의 K-POP 노래는 정적 강화를 만들어내는 고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자, 다는 부적 강화가 아닌 처벌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가와 나는 강화가 이루어진 것으로 특정 행동이 일어날 확률을 증가시키는 방법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티귿으로 묶인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스키너의 이와 같은 조작적 조건화는 행동주의 이론과 관련해서 여러분 굉장히 자주 나오는 그런 개념이죠. 그렇죠? 2016학년도 9모 15번을 통해서 우리 행동주의 이론 중에서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와 관련된 문항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사례가 나오고 있고요. 사례, 가와 나를 행동주의 이론에 근거해서 분석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여기 가와 나에는 행동주의 이론에 근거해서 분석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럴 때에는 행동주의 이론 전체를 모두 다 열어두고 생각하셔야지 됩니다. 행동주의 이론 안에는 우리 고전적 조건 형성, 또 포함되어 있고요. 조작적 조건 형성도 있고요. 그리고 벤듀라의 사회학습 이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두를 열어두고 가와 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여러분 확인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직장인의 안전사고 예방 행동의 변화를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조치를 취한 후 나타난 결과라고 합니다. 자, 가 보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행동 1회 실천 시 행동을 했을 때 근무 평가 점수 1점을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안전사고 예방행동 실천 횟수가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근무평가 점수 1점을 플러스해준다. 뭐죠? 정적 강화가 이루어진 거고요. 이런 정적 강화의 결과로 행동이 증가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나와보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행동 1회 위반 시 근무평가 점수 1점을
감점을 하였습니다. 자, 1점을 마이너스 했습니다. 그랬더니 행동의 횟수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처벌을 가했더니 행동이 줄어든 것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정적 강화와 처벌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이 네

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에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가 적용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분석할 수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한 답지를 골라보겠습니다. 가에서 제공한 근무 평가 점수 1점은 뭐에 해당한다? 강화물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자, 나에서는 정적 강화가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처벌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가와 나의 안전사고 예방 행동의 변화는 조작적 조건화 형성의 결과이다. 맞고요. 자, 가와 나를 통해서 행동의 결과에 따라 향후 그 행동의 반복 여부가 결정된다라는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행동을 하고 난 다음에 자, 그 결과 1점을 부과하고 1점을 자, 감점을 하고 하는 이런 결과가 따랐더니 이제 행동을 할까 말까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 리을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4번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4번 문제는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에 근거해서 설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 우리 적용을 해서 분석했더니 가는 미시체계, 나는 중간체계, 다는 외체계로 우리 분석을 할수 있었습니다. 자, 가 미시체계인데요. 친구, 가족과 같은 체계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 1번이네요. 자, 나 외체계 아니었고요. 다 외체계인데요. 같이 관습은 거시체계에 해당하죠. 자, 다는 외체계라서 개인과 간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체계에 해당합니다. 가와 나 동일한 체계 아니죠. 그래서 정답 1번입니다. 자,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도 여러분 연습을 많이 해왔지만 우리 이제 점점 이제 마지막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브론펜브레너의 생태학적 체계 이론도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연습 함께 해보겠습니다. 2016학년도 6모 5번 문항입니다. 자, 다음은 생성형 인공지능과의 대화이고요. 자녀의 환경체계 가부터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르면 됩니다. 자, 자녀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분석을 해야 되겠고요. 자녀를 둘러싼 환경체계 가부터 라를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자녀가 요즘 스마트폰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 걱정인데요. 사용 시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몇 가지 방법 시도해 볼수 있다고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용 시간 제한을 설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가 원문자 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제한 설정하라고 합니다. 이 부모는 자녀와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미시체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제안 살펴볼까요? 자, 사용 시간 지도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요. 부모하고 자녀의 담임 선생님하고 협력해서 사용 시간을 지도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부모, 담임 선생님 모두 다 미시체계인데 이 둘이 협력하라고 하고 있으니까 이둘 간의 협력 중간 체계에 해당합니다. 자, 다 보겠습니다. 부모 교육에 부모가 참여하라고 하네요. 이 부모 교육은 어디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교육청에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자, 교육청에서 실시하는 이런 프로그램 이용할 수도 있네라고 하는 거 외체계에 해당합니다. 그다음에 라 보겠습니다. 캠페인을 제안을 하고 있어요. 자, 스마트폰 사용 시간 단축을 위한 문화 조성 캠페인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화는 거시 체계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자, 보기 한번 살펴볼까요? 가는 미시 체계인데요. 여기에 속한 체계의 예로는 가치 관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시 체계의 사례죠. 자, 나는 중간 체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다는 외체계에 해당합니다. 다와라는 동일한 체계가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으로 묶인 3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내용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인지 이론에 근거해서 분석하라고 하고 있네요. 자,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인지 이론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실험 대상, 실험 과정, 그리고 실험 결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아동 A와 아동 B가 있습니다. 자, 이 아동 A와 아동 B는 실험 과정 단계 1에서 똑같이 교사가 아동 AB에게 영어 낱말 카드 20개를 주고 10분간 외우도록 했을 때, 자, 아동 A와 아동 B 모두 영어 낱말 10개를 맞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아동 A와 아동 B의 어떤 거죠? 자신이 원래 가지고 있는 실제적 발달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단계 2에서는 그래서 교사는 아동 A와 아동 B에게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어서 영어 단어를 외우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자, 교사의 이런 방법을 알려주는 행동이 들어갔습니다. 이거는 뭐에 해당이 되죠? 자, 발판화에 해당이 되고요. 자, 이렇게 발판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10분간 영어 낱말 카드를 외우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아동 A와 아동 B는 이전보다 단어를 더잘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15개 아동 A 맞추게 됐고요. 아동 B는 20개 모두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이와 같이 발달이 이루어진 수준이 이제 잠재적 발달 수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아동 A와 아동 B는 이전에는 똑같이 맞췄었는데, 이제는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발달 수준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자, 요런 내용을 여러분 확인하시고요. 이 내용에 따른 여러분 맞는 답을 골라보겠습니다. 자, 단계 1에서 아동 AB가 낱말 10개를 기억한 것은 잠재적 발달 수준이 아니라 실제적 발달 수준에 해당합니다. 자, 단계 2에서 교사가 영어 단어 외우는 방법을 알려준 것은 발판화에 해당합니다. 자, 2번이 정답이네요. 자, 실험 결과에서 아동 A는 아동 B보다 근접 발달 영역이 더 넓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실제적 발달 수준과 잠재적 발달 수준 간의 차이를 근접 발달 영역이라고 하는데, 아동 A는 5, 아동 B는 10이기 때문에 아동 A가 근접 발달 영역이 더 좁죠. 그죠? 자, 실험 결과에서 아동 B는 아동 A보다 잠재적 발달 수준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실험 결과에서 아동 A가 낱말 15개를 기억한 것은 아동이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달 수준인가요? 이게 뭐죠? 혼자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 실제적 발달 수준입니다. 그래서 실제적 발달 수준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답지인 건데요. 이거는 잠재적 발달 수준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인지 이론을 적용한 내용도 함께 기출문항 풀어보도록 할게요. 2016학년도 구모 8번입니다. 상황이 나오고 있고요. 상황에 원문자 가부터 달을 비고츠키의 사회문화적 인지이론에 근거하여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이런 문항입니다. 자, 지니가 나오고 있네요. 지니는 20조각의 공룡 퍼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자, 지니가 15개 조각만 쉽게 맞췄습니다. 혼자서 맞추고 있었더니 15조각까지밖에 못 맞춘다라고 하는 거, 실제적 발달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죠? 자, 15개만 맞췄다. 지니의 실제적 발달 수준입니다. 자, 색과 모양이 비슷한 5개 조각은 시간이 걸려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놀던 땡땡이가 지니에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돌리면 맞추기 쉬워. 라고 하면서 퍼즐 맞추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자, 또래인 땡땡이가 지니에게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자, 여기 원문자 나에는 땡땡이의 발판화가 이루어진 것을 살펴볼 수가 있네요. 그랬더니 이제 지니가 알게 됐어요.
아, 퍼즐 조각을 돌려보면 되는구나. 라면서, 그래서 다에서는 20조각의 공룡 포즈를 모아주 맞출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잠재적 발달 수준에 이르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가능합니다. 자, 가에는 실제적 발달 수준이 나타납니다.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요일별로 안내를 하고 있는데요. 수요일에는 건강한 산후조리에 대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자, 건강한 산후조리와 관련해서 자, 가, 시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원문자 가는 임신 전의 상태로 되돌아가기 위한 6주간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6주간 엄마의 몸이 회복되는 시기를 일컫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는 우리는 산욕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이 산욕기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산욕기에 해당한다 맞고요. 이 시기에는 이슬이 배출되는 것 아닙니다. 이슬은 출산이 시작되는 징후로서 나타나는 거죠. 그죠? 이완된 자궁이 수축하면서 후배아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자궁이 아이가 나오고 난 다음에도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그 이후에도 수축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후배아리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 시기에는 요오드 칼슘이 풍부한 미역국 섭취가 산후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엄마들이 아이를 낳고 나면 미역국을 많이 먹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 디귿 리을로 묶인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산욕기와 관련된 내용은 그렇게 자주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거의 찾아보기 아주 드문데요. 이런 산욕기와 관련된 아주 오래된 기출 문항을 한개 찾아볼 수 있었어요. 자, 2018학년도 구모 문항에 나타난 뭐 아주 비슷한 문항인데요. 함께 여러분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안내문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 위해서 골라라. 이런 문항이죠. 자, 산모 퇴원 안내문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아기의 출산과 퇴원을 축하드립니다. 자, 임신 전 상태로 회복되기까지는 6 내지 8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 충분한 휴식과 안정을 취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이 시기 앞에서 살펴봤던 어느 시기죠? 산욕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는 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어떤 증상이 나타났는지 찾아라가 아니라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는데, 가에 들어갈 내용은 바로 산욕기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자, 산욕기에 나타나는 증상, 우리 어떤 거 고를 수 있을까요? 파수가 되는, 어때요? 양수가 터지는 거죠? 자, 양수가 터지는 거는 출산 시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닙니다. 자, 이슬이 비치는 이슬, 아까 언제 나타난다 그랬죠? 출산이 시작될 무렵에 나타난다라고 했죠? 아닙니다. 자, 오로가 배출되는이 있는데요. 산 후에 이 상처 부위나 아니면 아직까지 제대로 떨어져 나가지 않은 그런 그 자궁 내막에 있는 출혈이 다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오로가 며칠간 계속해서 배출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규칙한 자궁 수축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오로가 배출된다, 불규칙한 자궁 수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산욕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항 함께 풀어볼까요? 자, 7번 문항. 다음 대화에서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할까요? 한번 동생과 언니의 대화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자, 배변 훈련을 시작한 지석 달이 지났는데도 지민이가 자꾸 실수를 한다고 합니다. 아하, 배변 훈련을 시작했구나 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알수 있네요. 자, 실수할 때 야단을 치면 안 좋다고 하던데 자꾸 실수를 반복하니 야단을 칠 수밖에 없어. 그래서 계속 또 혼을 냈는데도 고쳐지지가 않는다라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언니의 대답을 볼까요? 나도 처음에 우리 큰애가 실수할 때 많이 혼내기도 했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몰라서 전문가 상담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전문가는 가라고 배변 훈련을 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네요. 자, 배변 훈련 시의 조언으로 적절한 것을 우리 골라 보도록 합시다. 에릭슨에 따르면 실수할

때마다 야단을 치면 아이가 죄의식을 가지게 된다라고 조언을 했다고 하는 거 어떨까요? 가에 어울릴까요? 자, 죄의식은 여러분 주도성과 주도성이 발달할 때 주도성을 발달시키지 못하면 죄의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3살에서 6살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이 시기 지금 배변 훈련이 이루어지는 18개월에 해당하는 이 시기와는 맞지 않죠. 그렇죠? 자, 이 배변 훈련이 시작되는 시기는 에릭슨의 시기로 바꾸게 되면 자율성이 획득되어야 하는 시기이고요. 만약에 위기라고 한다면 수치심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답이 되겠죠. 그죠? 자, 프로이트에 따르면 너무 엄격하게 훈련을 하게 되면 결벽증 같은 강박적 성격을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 어떨까요? 맞습니다. 자, 프로이트는 이 시기를 학문기라고 했고요. 이 학문기에 배변 훈련을 너무 엄격하게 하게 되면 결벽증 같은 성격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답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디귿 보겠습니다. 아이의 건강 상태나 정서 상태에 따라 차이가 나므로 너무 서두르거나 강요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배변 훈련. 우리 중에도 아직까지 이렇게 배변 훈련이 필요한 사람 없잖아요. 이 시기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이의 건강 상태, 정서 상태에 따라서 천천히 너무 서두르지 않고 강요하지 않으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8번 문항을 함께 살펴보면 다음 관찰 결과에서 아동 A가 1, 2차와 비교하여 3차에서 보이는 행동 변화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인데요. 자, 아동이 어떤 행동을 보이는지 함께 볼까요? 1차, 아동은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주저없이 기어갑니다. 자, 시각절벽 실험 상황에서. 얕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주저없이 기어갑니다. 자, 이게 느껴지지 않는 거죠. 깊이 지각을 아직 할 수 없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2차 한 달 뒤인데요. 얕은 쪽에서 기어가서 깊은 쪽에 다다르자 잠시 망설이다가 하지만 다시 기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희미하게 생긴 것을 볼 수 있네요. 자, 다시 한 달 뒤입니다. 자, 깊은 곳에서 건너가는 것을 거부하고 얕은 쪽에서 멈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 이제 두 달간에 걸쳐서 실험을 계속 반복했는데요. 깊이 지각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네요. 아동이 이와 같은 시각절벽 실험 상황에서 깊이 지각이 생겨가는 과정을 지금 관찰 보고서에서는 나타내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아동 행동 변화의 근거는 깊이 지각 능력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답지 어디에 있을까요? 5번에 있습니다. 깊이 지각 능력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깊이 지각 능력의 획득과 관련된 시각절벽 상황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림으로 이와 같이 공부한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테이블 위에 유리를 아주 두껍게 깔아 둘 거예요. 단지 우리가 시각적으로 봤을 때에만 뚝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장치를 한 것을 우리가 시각절벽 실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이런 시각절벽 실험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뭔가요? 깊이 지각이 생겼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24학년도 9모 보면 다음 실험이 나오고 있고요. 1차 실험 결과와 2차 실험 결과를 비교할 때 아동이 보이는 행동 변화의 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각 절벽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아동을 두고 어머니가 이제 부를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아이가 오는지를 확인할 거예요. 자, 단계 4에서는 3개월 후에 한 번 더 실시할 겁니다. 처음 실험을 했을 때에는 어머니가 부르니까 아동은 거침없이 어머니가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아, 깊이 지각이 없구나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3개월 후에 자, 불러도 아동은 어떤

0: 거죠. 기어가기를 멈추고 머뭇거리면서 오지 않았습니다. 자, 3개월 후에는 깊이 지각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아동 행동의 근거는 뭐다? 깊이 지각 능력을 획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9번 함께 보겠습니다. 자, 다음 체크리스트에서 A씨와 B씨의 답변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입니다. 자, 바움린드의 부모 양육 태도 유형에 근거한 문항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A씨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잘못했을 때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훈육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유를 설명해 주고 훈육을 하는 유형은 통제를 하지만 통제를 하는 범위를 설정해 주고 아이에게 설명을 해주는 유형이라서 권위 있는 양육 유형에 해당합니다. 자, 이유를 설명해 주면서 훈육을 하고 있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B씨는 훈육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항 볼까요? 아이가 원하는 것은 거의 들어주는 편이라고 합니다. 자, 거의 대부분 통제하지 않고 모두 다 들어준다. 자, B씨는 허용적 양육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네요. 자, 그 밑에도 우리 함께 볼까요? 내 말에 무조건 따라야 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권위적인 유형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요. 둘다 그렇지는 않다고 합니다. 아이의 감정에 공감하면서 반응하려고 노력합니다. 아이에 대한 애정이 나타나는 모습이죠. 아이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혼내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편인 거 그렇다고 하는데요. 허용적 양육 태도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자, A씨는 권위 있는 양육 태도예요. 통제 수준은 높지만 애정 수준이 낮은 유형이다라고 하는데요. 애정 수준 높습니다. 자, B씨는 자녀 행동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단지 자녀를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만 하는 유형입니다. B씨가 속한 유형에서 자란 자녀는 의존적이거나 복종적이지만 때로는 공격적일 수 있다. 이건 권위적인 양육 태도에 해당하고요. A씨는 권위가 있는 양육 태도, B씨는 허용적 양육 태도 유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 리을 있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번 살펴볼까요? 다음 챗봇과의 대화에서 유추할 수 있는 가식이의 신체 운동 발달 특성으로 적절한 것을 고릅니다. 자, 가식이 어떤 시기일까요? 피아제에 따르면 이 시기는 논리적인 인간관계보다는 자신이 직접 경험한 두 사건 사이에 단순한 연결로 추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가니까 비가 왔어처럼 지금 전환적 추론을 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런 전환적 추론이 일어나는 시기는 유아기라고 할수 있죠. 자, 유아기에 해당하는 신체 운동 발달 특성 골라볼게요. 전니가 빠지기 시작한다, 맞죠? 세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합니다. 일생 중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영아기이고요. 렘 수면의 비중이 일생 중 가장 높은 것은 신생아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10번 문항까지 우리 함께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11번 문항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25강입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힘차게 한번 완주해 보세요. 25강에서는 8강, 8과의, 8과의 뒤에 문제, 7번부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과 7번 문제, 8번 문제와 같이 한 지문에 묶여 있네요.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A가, ماذا ستفعل اليوم? ماذا ستفعل? 너는 무엇을 할 것이냐? 알야오마 오늘. B가 라 아리프 마다 사팔루 나뭐 할지 라 아리프 몰라. 와 안타 너는 그리고 너는 할 나다만 우리 같이 갈까? 어디로? 일랄마 타플 왔다니. 그러면 국립박물관에 같이 갈까? 너는 뭐할 건데 그러니까 국립박물관에 같이 갈까 했어요. 그랬더니 B가 피크라 톤 쇼미라 톤. 아우 좋은 생각이다. 할 융킨은 남시야. 뭐뭐뭐 남시야 알라 낙그담 도보로 구 도보로죠 도보로 걷는 것이 발로 걷는 것이 가능해? A가 라 후와 바이두 난 후나 아니 여기서 멀어 하이야나다 비사야라티 내 차로 가자 하이야나다 비사야라티 내 차로 가자 B가 하사나 좋아했습니다. 이럴 때 7번에 들어가는 말 남시야 알라 낙그담이겠죠 남시야 알라 낙그담 5번이죠. 남시 알라 아크담은 거의 한 단어처럼 여러분이 기억하세요. 남시 알라 아크담. 이게 발들 위로니까 도보로 이런 말이에요. 뚜벅이로. 라야. 1번 라야는 멋지다, 대단하다 이런 말이고, 뭄킨 가능해. 3번 아산타. 너참 잘했다라고 칭찬할 때 하는 말이고요. 4번 라바사. 그러면 별일 아니죠? 괜찮으시죠?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죠? 걱정하지 않아도 될 정도죠? 뭐 이렇게 할때 라바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할때 라바스입니다. 정답 5번이네요. 8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A와 B가 이용하게 될 교통수단은 쭉 봐서 내 차로 가자 했으니까 1번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9번 글의 내용으로 보아 마흐무드니 방문할 곳을 복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그럼 이제 바르게 배열했을 때이 순서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라 마흐무드니 알뱅크 뱅크를 갔어요. 언제? 피사바하. 아침에 은행을 갔습니다. 은행 어디 있어요? 1. 네. 그다음에 숨마 샤하다 필만 마 사디키히 피 시네마. 극장에서 친구와 함께 그의 친구와 함께 뭘 봤어요? 샤하다 필만 극장에서. 2. 와 바다 달릭. 그리고 나서 와 바다 달릭. 그리고 나서 자하바 일랄 막타바티 도서관에 갔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 리 리는 뭐뭐 하기 위해서요? 리 끄라아틸 키타빈 책을 한권 읽어볼까 하고 책을 한권 읽으려고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3. 뭐예요? ABC 순이네요. ABC 순이면 당연히 1번이겠죠?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민수와 사미룬의 대화입니다. 민수가 물어봤어요. 할 하들 우투비스 예사보 일랄 자메텔 오르두니야 오르두니야 그러면 이 요르단 대학교로 이 버스가 요르단 대학교로 갑니까? 이 버스 요르단 대학 가나요? 하는 거죠. 옛날 생각나네요. 버스 타고 요르단 대학 다니던 시절. 네. 사미르니 라 아니요. 에르카 달칼 우트비스 여기가 아니고 달칼 저 버스 타세요. 저 앞에나 뒤에 오는 버스 저 버스 타세요. 민수가 아이나 엔젤루 어디서 내리나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때 사미룬이 뭐뭐뭐 필 하타틸 까디마티 다음 정거장에서 이렇게 내리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내려라 했을 때 민수와 사미룬 둘다 남자니까 남성형 명령, 2인칭 남성에게 하는 명령 어떤 거예요? 명령형은 인질이 인질 내리세요. 인질 필 하타틸 까디마티 다음 정거장에서 내리세요. 안질루 나는 내린다라는 예. 뭐 직설법이고요. 얀질루 그가 내린다. 탄질리나 그녀가 당신인데 2인칭 여성이에요. 탄질리나 그럼 당신이 내린다. 인질리 당신이 내린다. 내리세요인데 여성형 표현이죠. 그래서 남성에게 쓰는 명령형 인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글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미날 아스와크 타클리디예티 필 알람 알 아라비. 아랍 세계의 전통적인 시장들 중에는 민이면은 뭐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인데 민 그거 중에는 이런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수크 칸을 할릴리. 왜? 칸 할릴리가 수우꾸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요즘 수우꾸냐 이거 수우꾸죠. 수우꾼 것은 뒤에 단어가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칸일 할릴리 이렇게. 그래서 칸일 할릴리. 네. 칸 할릴리 시장이 있습니다. 어디에? 피 미스라. 이집트에 있습니다. 이집트 가면 누구나 가는 칸 할릴리 시장이에요. 그다음에 와 수크 알 하미디예티. 수크 알 하미디야는 지금은 거의 가기 힘든 시리아 다마스쿠스 내에 있는 시장입니다. 시장 내에 우마위아 사원이 있을 정도로 이제 그 이슬람 본산, 이슬람의 중앙이었던 한뭐 90년 정도 이슬람의 전 이슬람 세계를 통치했던 그 나라의 주요 시장이었어요. 수꿀 하미디야티. 하미디야 시장이 있습니다. 어디에? 피 수리아. 피 디마스코죠. 디마스코요. 와 수꿀 마라케샤. 마라케샤는 아프리카에 있는 모로코에 있습니다. 아프리카 북서부에 있죠. 맨 끝에. 필마그림, 모로코에 마라케시 시장이 있습니다. 와 수꾸 자하비 비두바이 필 이마라트. 네, 수꾸 자하비 필 이마라트는 되게 유명하긴 한데 절대로 금을 사면 안 된다는 곳이에요. 왜? 아, 금 순도가 떨어져 갖고 아랍어를 전공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구경은 가는데 수꾸 자하비에 가서 거기 유적지도 보고 그다음에 아빠라 타고 배 타고 다시 이제 이쪽으로 이제 건너와서 이제 전통시장 보고 그렇게 하는 코스가 있는데 수우쿠 자합은 가면은 금이 많은데 순도가 떨어지는 금입니다. 사면 안 되는. 그래서 수우쿠 자합 비두바이에 필 이마라트 에미레이트에 금시장이 있습니다. 이랬을 때 A가 카이페 카나 사파르 일라 모모모 어디로의 여행이 카이페 카나 어땠었니? 라고 물어봤어요. B가 카나 조밀란 카나 조밀란 뭐예요? 예뻤어. 예뻤었어. 뭐예요? 여행이 좋았단 얘기죠. 네. 카사탄 특별히 카나트 지아르투 수꿀 마라케시 뭄티아탄 짓단. 특별히 마라케시 시장 방문이 뭄티아탄 짓단. 굉장히 흥미로웠어. 왜? 마라케시 시장이라는 것이 앞에 큰 광장이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시장에 있는 광장인데 그 광장에 낮에는 뭐 쇼도 하고 점도 보고 마술도 하고 뱀쇼 뭐 이런 거다 하거든요. 근데 뭐 헤나도 칠하고 뭐 하는데 그게 해가 딱 지기 시작하면은 다싹 철수하고 다음 팀이 들어옵니다. 뭐가 들어오냐면 전부 다 불을 밝히는 그 차들이 들어와 갖고 쫙 줄을 서 갖고 그 전체 광장이 식당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큰 식당 그 중심지가 되는데 그래서 낮에도 볼게 있고 저녁에도 볼게 있고 물론 시장은 그 뒤에 또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볼게 많고 흥미로운 곳이에요. 그럼 뭐예요? 마라케시면은 수쿠 마라케시 피 어디? 알마그리비. 마그리비 어디예요? 마그리비 3번이죠. 이집트 메스르 수리아 2번이고요. 알마그리비 3번, 알 오르두니 4번, 5번은 알 이마라트.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12번.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쑥, 한 할릴리, 한일 할릴리 이렇게 됐죠. 왜? 연결형이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는 또 이게 수식이에요. 수식 이렇게 두 개는 수식이고 이두 개가 전부 다 연결된 거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한 할릴리 시장은 수꾼 까디문, 수꾼 까디문. 이 수꾼이라는 말은 여성도 되고 남성형도 돼요. 그래서 여성형으로 쓸 수도 있고 남성형으로 쓸 수도 있어서 까디문, 까디마춘 다 됩니다. 수꾼 까디문 와 마슈홀은 아주 오래되고 유명한 시장입니다. 어디에서? 피 미스라. 이집트에서요. 우야카우 피 마디나틀 카히라틸 까디마티. 마디나틀 카히라 까디마티 옛 도시에 있어요. 어디 도시? 카이로시인데 옛날 카이로시. 이게 이제 까디마가 이제 마디나를 수식하는 거예요. 카이로 도시의 옛날 도시. 우리도 한양성 그러면 서울에도 한양성이 사대문 안에 있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다마스쿠스 가도 올드 다마스쿠스 성내가 있는데 그 성내는 되게 수꿀 하미디아가

시장이 있는 작은 지역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카이로, 올드 카이로 시의 시티에 위치합니다. 카타바 나지브 마후딘, 나지브 마후딘. 그러면 나지브 마후딘 이거 전부 연결형이에요. 이렇게 연결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겹표시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하는데, 카타바 나지브 마후딘, 이집트식으로 발음하면 나깁이에요. 나깁 마후딘 리와야탄. 아, 나지브 마후드는 소설을 썼습니다. 어떤 소설을 썼어요? 리와야탄 소설을 썼는데, 이 뒤에가 수식하는 이 어떤 소설이에요. 어떤 소설이냐? 그 주소가 아니죠. 그 소설 제목이, 그 제목이 칸 할릴리라는. 그럼 이게 이런 말이죠. 서울에 사는 홍길동은, 그러면 서울에 산다라는 말이 홍길동을 수식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 제목이 칸 할릴리인 소설을 썼습니다. 피숙, 그 시장에는, 칸 할릴리 시장에는 막한 까디문, 막한 까디문 오래된 카페가 있습니다. 막한 까디문 오래된 카페가 있는데, 이스무후 막하 아피샤위. 피샤위는 후세인 광장이라고 해갖고, 이제 그 음식 식당가들이 쭉 있고요. 그래도 공터가 있는데, 거기에 바로 앞에 있는 음식점, 바로 이제 붙어 있는 그 피샤위 이제 커피숍입니다. 카페입니다. 실제로 칸 할릴리 가면 나지 마후드 카페가 있어요. 근데 그건 가짜고요. 이름만 쓰는 거예요. 나지 마후드를. 실제로 이게 유명한 거예요. 피샤위가. 그래서 막갈 피샤위가 있습니다. 피샤위 카페란 이름에 오래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름이 피샤위 카페인 오래된 커피숍이 있습니다. 카페가 있습니다. 수식하는 거죠. 하달 마카하, 이 카페가 마슈후른 짓단, 굉장히 유명합니다. 네. 아, 나중에 마후드 카페가 아니고, 여기는 뭐 에어컨도 안 나오고 그냥 일반 카페예요. 나중에 마후드 카페 가면은 시장 안에 있는데 거기는 에어컨도 나와요. 근데 그거는 뭐 이름만 그렇고요. 실제로는 피샤위가 진짜니까. 굉장히 유명합니다. 카나 나지브 마후딘 야질 스피히. 예전에 나지브 마후드가 살았을 때 거기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카티란 많이. 뭐 하기 위해서? 리 유파키라 와 야쿠투바. 리 유파키라 와 야쿠투바. 생각도 하고 글도 쓰기 위해서 이 카페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실제로 나지브 마후드가 이 카페에서 많은 문인들과 교류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작품 구상하고 했던 것이 유명한 그 일화로 남아 있습니다. 자, 맞는 것, 알맞는 것만 보기에서 골라라. 칸 할리 시장은 최근에 폐쇄되었다? 아니죠. 칸 할리 시장은 구카이로에 있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나지브 마후드는 피샤위 카페를 운영했다? 아니죠. 운영하진 않았어요. 거기에서 차를 마시고, 거기서 뭐, 문인들과 같이 소통을 했죠. 나지브 마후드는 칸 할리라는 제목의 소설을 썼다? 맞죠? B와 D가 맞네요. B와 D.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국어 내용입니다. 국어 1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마르하반, 마르하반 해놓고 뭐뭐뭐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마르하반이라는 것이 헬로우의 뜻이에요. 헬로우 이런 말인데, 비가 우리다나 슈테리아 히다안, 신발을 사고 싶습니다. 신발을 사고 싶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발을 사고 싶다고 대뜸 얘기한 것은 뭐예요? 이 앞에가 신발 그 상점에 가서, 그러니까 구두 가게나 신발 가게 가서 이제 주인이 환영한다 이런 말이겠죠. 어서 오세요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을 원하십니까? 또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A가 마라 유카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무엇 피 이하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피 하달 히다이, 전치사 다음에 히다이가 소유격이 와야 되죠. 그래서 하달 히다이, 이 구두에 대해서, 이 신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B가 자밀룬, 예쁘네요 라고 했습니다. 이랬을 때 하는 말, 비캄 하다, 얼마인가요? 이것은 얼마를 가지고 온가요? 캄 히다안, 구두가 몇 켤레인가요? 신발이 몇 켤레인가요? 아유 히드마틴, 그렇죠. 마르하반, 아유 히드마틴, 어떤 서비스를 해드릴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 마다 타말루, 너는 뭐하니? 5번, 카이파스 하투카, 당신의 건강이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장을 추측해서, 이렇게 생각해서 정답으로

좀 가까이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맨 앞에 문장만 보면 몰라요. 두 번째 문장이 키입니다. 네. 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네. A가, 아흘란 와사흘란, 어서 오세요. 가족에게 오셨고 평지를 밟으셨습니다의 줄은 인사말이죠. 마다 투리디나, 무엇을 원하시나요? 앞에서 1번에서 아유 히드마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무엇을 원하시나요? 근데 상대가 B가 여자네요. B가 할 아인다, 그, 파사티누, 파사티는 푸스탄의 복수예요. 푸스탄. 푸스탄. 푸스타 눈이죠. 푸스타 눈. 예. 푸스타 눈에 푸스타 눈이 원피스예요. 이것의 복수가 파사티누인데 이건 파사티누예요. 형태가 복수 형태가 이렇게 되면 항상 이격이 됩니다. 할 아인다크 파사티누. 예. 원피스 있나요? 남 마라유키피 하달 푸스타니. 이 원피스에 대한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이 원피스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하다 무나시분 리 무나십 리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적당하다. 누구누구에게 알맞다. 이런 말이에요. 아, 제게 어울리네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더니 A가 B, 미아타이 디나. 그럼 미아타이. 미아타이는 미아타이. 여기 눈이 빠진 거예요. 눈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원래 200이면 미아타인인데 연결형이 돼서 미아타이 디나린 연결형이죠. 그래서 미아타이 디나린. 미아타이에 들어가는 말이 200으로 쓴 겁니다. 자, 그럼 200 디나를 가지고 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럼 보겠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말. 여기서 얼만가요? 물어봤겠죠. 얼만가요? A. 캄사만 후. 그것의 가치는 얼만가요? 가격이 얼만가라는 말과 같이 쓰입니다. 캄 사아탄 몇 시간이 뭐 걸립니까? 할때 물어보는 거예요. C 마세로후 그것의 가격이 무엇입니까? 그다음에 D 캄움르후 그의 나이가 몇입니까? 들어갈 수 있는 말은 A와 C예요. 그죠? A와 C야. 근데 답을 말안 하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 이유는 이거 있겠죠. 답을 할때이 B가 있으면 물어볼 때도 B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 B로 묻고 B로 답하는 거예요. 비캄하다 이렇게 여기 앞에 비캄하다 이렇게 썼다면 비캄하다 이렇게 썼다면 비 미아타이 디나 이렇게 쓸수 있어요. 200디나로. 왜? B로 물어봤잖아. B로. 근데 B가 없이 물어봤는데 비 미아타이 디나 아니죠. 캄사마누후 미아타 디나 이렇게 B 없이 캄세오르후 미아타 디나리 이렇게 써 해야죠. B가 없이.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서 B는 그냥 아낌없이 지워버리세요. 네. 그래도 정답에 가까운 거 정답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건 AC니까 2번으로 하겠습니다. 3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우리두아나 슈타리아 커미산. 네. 셔츠를 사는 것을 저는 원합니다. 아, 셔츠를 사려고 하는데요. 했어요. B가 마라유카 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달 까미시 이 셔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습니다. A가 뭐뭐뭐 샤클루후 그 모양이 셔츠 모양이 뭐 어떠어떠하네요. 이렇게 했어요. 월라킨 그러나 라 훼뽀 라우나후 그 색깔은 제가 좋아하지 않아요. 그 색깔은 색깔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색깔 그 색깔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예를 들면 뭐 분홍빛이라든지 뭐 이렇게 내가 별로 안 어울리는 뭐 그런 색깔이면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랬는데 앞에는 괜찮았는데 역접 walakin 역접이죠. 역접이 돼 갖고 그러나 했으면은 앞에는 마음에 들었지만 뒤에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들었다 어떻게 해요? 슈크란 감사합니다. 2번 타팟달 자뭐뭐 하시죠. 3번 여쥐분이 샤클루후 정답이죠. 그 모양이 티셔츠의 생김새가 내 마음에 들어요. 여쥐분이 샤클루후 3번 정답이고요. 비타키 그러면 확실하게 이런 말이죠. 확실하게 확실히 5번 비쉬필 하나와 쉬파에 맛있게 그리고 건강하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음식 먹을 때 하는 인사말이에요. 그리고 음식 먹을 때 이렇게 쓰는 인사말은 약간 그 고전적이고 표준적인 인사말이에요. 그냥 세하 이게 카이파 세하투카 할 때처럼 세하죠. 세하 또는 세하타이니 이렇게 하면
먹고 두배 건강해져. 이렇게

인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클래식하게 드시고 옥체를 보존하소서 뭐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저건 여러분 실제로 쓸 일이 없을 겁니다. 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대화로 보아 A가 지불해야 할 금액의 총액은 A가 할 아인다크 깔라문 연필이 있나요? 라고 당신네 가게 아인다크는 당신에게 있나요? 당신 가게에 연필이 있나요? 이런 말이죠. B가 남 호나 투우자도 안와온 게시라 투미널 라클람 여기에는 투우자 발견되어집니다. 안와온 게시라 투미널 라클람 연필들 중에서 많은 종류가 발견되어집니다. 여기에는 여러 종류의 연필이 있습니다를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써요. 그 다음에 A가 become 하나달 깔라무 이 연필은 become 얼마를 가지고 옵니까? 얼마 갖고 이 연필 살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become으로 물어봐서 B로 답했어요. 당연하죠. 함사티 주나이 하티 5 파운드입니다. 5 주나이입니다. 함사트 주나이 하트 그러면 주나이는 이집트하고 수단서 쓰는 화폐 단위죠. 그래서 함사트 주네이 하트 5 파운드입니다. 또5 주네이 합니다. 아디니 아르바타 라클라민 그러면 네 자루의 연필 아르바타 아클람 연필 네 자루를 아디니 주세요. 그럼 5 파운드 5 주네이 해야 네 자루면은 20이죠. 20 주네이 한20 뒤에는 11부터 99 뒤에는 단수 목적격이죠. 그래서 20 이슈로나 주네이 한 또는 얼마 내야 돼요? 이슈로나 주네이 한20 주네이 또는 기네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파운드라고 하는데 이집트 파운드 20 파운드입니다. 정답 1번이에요. 5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다 의문문이네요. 자, 뭐뭐 했어요? 남 에인디 우리 집에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했으니까 여기서 아인다카가 뭐 있겠죠? 아인다 이런 말이 있겠죠? 아인다 그랬더니 나 애인데 있어요라고 했어요. 그 뭐라고 그랬더니 또 우리도 하기바탄 리사파르 여행을 위한 가방을 원합니다. 그럼 무엇을 원하십니까? 뭐 이렇게 보세요. 자 처음에 아인닥이 들어가는 거, 아인디로 답했으니까 아인닥으로 들어가는 거 여기 있네요. 그래서 B가 먼저 들어오겠죠. 이게 B. 그러면 할 아인다카 하카이브 가방이 있나요? 네, 예, 아인디. 그리고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뭘 위해서 어떤 종류를 원하시나요라고 물어봤겠죠. A를 그죠? 그랬더니 I am now in to read 어떤 종류를 원하시나요? 우리도 예, 여기 to read가 있어요. to read 그러니까 우리도 답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2인칭 1인칭 2인칭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시나요? 저는 원합니다. 여행을 위한 가방을요. 어떤 종류를 원하시나요? 그랬더니 B가 또 물어봤는데 답으로 A가 도주분이 캐시란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라고 했어요. 뭐예요 이번엔? 마라요 커피 하디히 이 가방에 대해서 당신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C죠. 그래서 BAC 순으로 연결되는 것이 적당해서 BAC 3번이 정답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6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수아두하고 알바야투 수아두도 여자고 바이아투도 여성 상인이에요. 미캄 키 로미날 브루투칼. 브루투칼은 포르투갈 사람들이 전해준 과일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이름 붙여졌습니다. 브루투칼 뭐예요? 오렌지죠. 그러니까 오렌지 중에서 킬로 그러니까 1킬로의 오렌지는 미캄 얼마를 가지고 옵니까? 얼마입니까? 비. 예. 비로 물어봤으니까 비죠. 비 아샤라티 다나니라. 이거 디나르가 좀 화폐 단위가 잘못된 것 같은데. 오렌지가 이렇게 비쌀 리가 없는데요. 다나니르가 디나르가 되게 그큰 화폐 단위예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 특히 비잔틴 시대 때그 화폐 단위가 그대로 온 거거든요. 디나리우스가. 그래서 10 디나르를 가지고 옵니다. 뭐 가상의 연습이니까. 아, 디니 킬로. 예, 1킬로 주세요. 킬로는 외래어이기 때문에 그냥 킬로 그냥 써버립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바야가 뭐라 그랬어요? 아프완 실례합니다. 또는 죄송 뭐 천만에요. 2번, 터파달리, 자, 가져가세요. 터파달리, 자, 드세요. 들어오세요. 터파달리, 정답이죠. 2번이. 라우사마티, 허락해 주신다면,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4번, 하이야나 호루츠, 자, 나갑시다. 5번, 우리도 샤이야나 하라, 다른 곳을 원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게 없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거알수 있어요. 자, 여기 있습니다. 타파달 해갖고 여성이니까 타파달리가 됐습니다. 7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가 마라유카 피 하달 반탈론. 하달 반탈론이 그러면 이 바지, 반탈론. 이 바지에 대해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의견이 무엇입니까? 이 바지 어때요?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마카산 아크바르 민하다. 이것보다 더큰 치수. 마카산은 치수예요. 이것보다 더큰 치수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좀 작다는 얘기를 했겠죠. A가 아시푼 미안합니다. 라이사 아인딜 알 아나. 그러면 더 작은 거, 더큰 거, 더큰 거는 요 아크바르 민하다는 라이스 아인디 지금 없어요. 더큰 치수는 없습니다. 뭐 이런 거죠. 이랬을 때 여기에 참 작다라는 말 어떻게 해요? 미꿀리 수루린 기꺼이 모든 기쁨을 가지고 이런 말이니까 기꺼이 알프 슈크린 1000번의 감사.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렇게 얘기해요. 3번 라 아돈누 달릭.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하다 가이르 마꿀린. 가이르 마꿀은 이성적이다 뭐 괜찮다 이런 말인데 가이르 마꿀 그러면 말도 안돼 이런 말이겠죠. 예. 그 다음에 얍두 안나후 사기룬 알레이야. 나에게는 작다는 것 작다는 그것이 보입니다. 저에게 작아 보여요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작아 보이니까 더큰걸 달라 그랬어요. 5번이 정답이 되겠죠. 8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아유 헤드마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비가 우리도 까미산의 사이프 여름철을 위한 여름철 셔츠를 원합니다. 뭐예요? 좀 시원한 셔츠, 좀 가벼운 셔츠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죠. A가 아이알 라우닌 두리드 어떤 색을 당신은 원하십니까? 어떤 색을 목적격이 어떤 색을 당신이 원하십니까? 비가 우리도 까미산 색깔 패턴이죠. 자, A 아비앗 흰색, B 아스와드 검은색, C 아스가르 더 작은 또는 어린, D 아크바르 더 큰, 더 나이가 많은. A, B가 색깔을 나타내는 말이죠. 이게 형태가 똑같아요. 비교급 형태랑 색깔 형태가 똑같아서 혼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 B가 정답이니까 1번이 정답이네요. 9번, 10번, 두 문항이 한 지문에 묶여 있습니다. 대화를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 Become kilominal mouse. Mouse는 바나나예요. 바나나 1kg가 become 얼마를 가지고 옵니까? 얼마입니까? Be 3 다나니라. 3디나르입니다. 아, 디니 킬로. 아, 그러면 1킬로 주세요. 바나나 1킬로 주세요. 타팟달, 자, 여기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3킬로, 3디나르 내야 되죠. 그 다음에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A가 남, 우리도 투파한, 예, 사과도 주세요. 우리도 투파한, 사과를 원합니다. 뭐예요? 타팟, 자, 바나나는 여기 있고요. 또 다른 거 필요한 게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예, 필요해요. 사과를 원합니다. 했어요. 세우루 투파히 라히순 알리움. 자, 사과의 가격이 라히순 알리우마 오늘 되게 쌉니다. 사과 가격이 싸요. A가 사과 가격이 갑자기 싸다르니까 의심스러운 거죠. 얍두 안나 투파하 레이사 따자잔. 예, 안나 뒤에 목적격 주어오긴 했지만 그 사과가 레이사 따자잔 싱싱해 보이지, 프레쉬해 보이지, 프레쉬하지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과가 좀 이렇게 싱싱한 것 같지가 않네요. 사 아슈테리히 필 마르라틸 까디마티 다음번에 그것을 사겠습니다. 사 아슈테리히 사하고 아슈테리 하고 후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아슈테리 후예요. 사 아슈테리 후인데 3인칭 남성형을 나타내는 전미인칭 대명사. 3인칭 남성, 전미인칭 대명사. 그이죠. 그럼 그것을, 이렇게, 그를, 그것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이 앞에 오는 단어와 연결돼서 쓰이는데 전미니까 뒤에 꼬리에 붙죠. 그러니까 쓰는데 후였었는데 앞에가 이 모음, 장모음이에요. 앞에 이 후는 앞에 오는 모음이

대로 이 모음이 올 경우에는 장모음이든 뭐 단모음이든 이 계통의 모음이 오면 모음 조화, 모음을 똑같이 통일시킵니다. 왜? 아시타리 후 어렵잖아요. 아시타리 히가 쉽지. 그래서 해갖고 히로 바꿔버려요. 이거를 우가 이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사 아시타리 히가 된 거예요. 사 아시타리 히필 마르라틀 까와디마티. 다음번에 살게요. 자, 이랬을 때 대화를 다 통해서 이제 물어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자, 그러면 다른 것을 원하시나요? 했겠죠. 캄사만우호, 그거 가격이 얼마입니까? 2번, 할 투리드 안타슈라바, 마시는 것을 원하십니까? 3번, 할 투리드 샤이아나 하라, 다른 것을 원하십니까? 3번 정답이죠. 그랬더니, 할로 물어, 일단 할로 물어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예, 나암 했으니까, 할로 물어봤습니다. 다, 1번 빼고는 다 할로 물어보네요. 그 다음에 4번, 할 아인다카 마카순 아하로, 다른 치수가 있습니까? 5번, 할 융키누안 투스 아이다니, 저를 도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했습니다. 정답, 3번, 할 투리드 샤이안 아하라가 되겠죠. 다음. 대화를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만을 보고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사과가 매우 신선하다? 아니죠. A는 바나나와 사과를 구입한다? 아니죠. 바나나만 사기로 했어요. C. A가 지불해야 할 금액은 3디나르다? 맞죠. C가 맞습니다. 그럼 끝이네요. 그러면 C. 하나뿐이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1, 12번. 갈수록 지문들이 길어지고, 문항이 되게 길어서, 여러분 힘들어 할 텐데, 너무 겁내하지 마세요. 실제 수능에서 이렇게 긴 지문은 잘안 나오니까. A가 마스물 오믈라티 피 발라디칼 마그리비. 너의 나라가 알마그립, 모로코예요. 너의 나라와 모로코가 둘다 동격이에요. 너의 나라가 모로코고 모로코가 너의 나라고. 그러니까 너의 나라 모로코에서 마 이스몰 오믈라티 통화 이름. 통화라는 건 통용되는 화폐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화폐 이름이 무엇이니? 이스무하, 그것의 이름은 디르하무. 디르하무는 성경에도 나오는 드라크마라는 옛날 그리스 시대 때 화폐예요. 그래서 디르함 그대로 쓰는데 디르함이야. 그 화폐 이름은, 통화 이름은 디르함이야. 할 꿀루 누알릴 아라비아티 타스타흐디무 디르함아, 모든 아랍 국가가 디르함 쓰니? 예, 안 쓰진 않아요. 일부 나라 씁니다. 요르단 같은 경우 디나르가 제일 크고 그것의 10분의 1 가치가 디르함이에요. 그것의 또 10분의 1 가치가 뭐 끌으시고 그 점점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화폐 단위가 여러 개인데 디르함을 다 쓰니? 모든 나라가 쓰니? 라 아니 리꼴리 발라딘 아라비인 모든 아랍 국가에는 어물라툰 라스미아툰 하와사툰 비 그러면 발라둔이니까 꼴로 발라딘 남성형이죠. 그러니까 비히로 받았어요. 그 나라에 해당되는 그 나라의 특별한 그러니까 그 나라와 관련된 그 나라의 특별한 공식 화폐 공식의 그 통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만의 통화가 있어. 미슬루 예를 들면 어물라툰 라스미아 좀 주격이니까 비한정 주격이니까 미슬루가 됐습니다. 아 디르하무 디르하미 디르함과 같은 와 리알이 리알과 같은 와 주네이히 주네이와 같은 와 디나리 와 리라티 네 디나르와 리라 같은 리라는 뭐 시리아고 레바논밖에 안 쓰니까 주네이하도 이집트하고 수단만 쓰거든요. 이런 거와 같은 각국의 통화가 있어. 이단 그렇다면 나스무 오믈라틸 이마라틀 아라비아틀 무타히다티 이마라틀 아라비아 무타히다 그럼 UAE죠. 네. 통합 아랍 에미리트 이런 말이니까 아랍 에미리트의 통화의 이름은 무엇이니? 히야 디르하무 칼 마그립. 모로코처럼 디르함이야. 왜? 잘은 모르겠지만 그두 나라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유독 두 나라만 디르함을 그 제일 큰 단위의 화폐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보면 알겠지만, 이슬람에 순니가 있고 쉬아파가 있는데, 순니파에도 4대 학파가 있어요. 4대 학파에 말리키 학파가 있는데, 그 말리키가 모로코와 UAE가 말리키 학파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학파가 똑같아서 아마도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뭐, 그때로 돌아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자, 그랬을 때, 대화 중심 내용으로 알맞은 것, 네, 화폐겠죠? 네, 통화. 4번 아랍 통화입니다. 12번 위의 대화로 보아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

마타사 투사피루 일랄 이마라트. 에미레이트로 언제 여행 가니? 필 우스부일 까디미 다음 주에 가. 할 가이아르타 누꾸다? 일라 뭐뭐뭐 돈을 바꿨니? 가이아르타 바꿨니? 일라 뭘로? 라 사아자부 일랄 뱅키 알 가단. 알라 뱅키는 여기서 예, 종가사 빠져 있죠. 알라 뱅킨 가단 이렇게 있죠. 내일 은행에 갈 거야. 그 은행에 갈 거는 아니죠. 은행에 갈 거야. 그랬을 때 여기 들어가기로 알맞은 것은 네 이마라트니까 앞에서 이마라트 나왔었죠. 이마라트 여행 가니까 뭐예요? 디르함이겠죠. 2번 할 가이아르타 누꾸도 일라 디르함이 2번이 되겠습니다. 정답. 자 이제 10과의 1번부터 이제 다시 풀도록 하겠습니다. 미출진 가단에 해당하는 요일은 알리엄 호와 여움을 주마티.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린날 아쿠라탈 까다미 가단. 우리 내일 오늘 금요일이야. 내일 축구할까? 내일 축구하자. 아시프 아인디마우 아이두마라히. 네 그러면 우리 형과 약속이 있어. 가단에 해당하는 거 당연히 금요일 다음이니까 토요일이겠죠.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내일 토요일 5번이 정답입니다. 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마타이안타이 샤하르 라마다나. 샤하르 라마다나 라마단 달 그러니까 9월 달이죠. 이슬람력 9월 달이 언제 끝나니? 네 그래서 자 그럼 뭐 언제 끝나요? 타입 좋아 말 아세프 유감스럽게도 아나 무아픽 나는 동의해 피 야움을 아하디 일요일에 끝나.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 라마단 우카림 라마단은 복된 무 라마단은 원래 관대한 달입니다. 이런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3번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비가 한국에 돌아온 요일은 오늘이 12월 24일이네요. 마타 라자 티 일라 코리아 한국에 언제 왔니? 라자 투 암시 그럼 23일 날 온 거네요. 카이파 카야나 사파로 여행은 어땠어? 가야나 몸띠안 쥐딴 굉장히 흥미로웠어. 23일? 23일이면 수요일이죠. 웬즈데이니까. 자, 수요일, 네. 3번이 되겠죠.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A가 주말에 하려는 것은 A가 마다 사타 파리나 피니하틀 우스부아. 그럼 일주일의 끝에 주말에 이런 말이에요. 일주일의 끝에 주말에 마다 사타 파리나 너 뭐 할 거니?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 우샤이드 필만 피 시네마 극장에서 영화 볼 거야. 와 안티 너는 뭐 할 건데? 사 알라부 테니스 마 옥티 누이와 내 누이와 테니스 플레이 할 거야. 테니스 칠 거야. A가 뭐 해요? A가 테니스 친다 그랬죠. 2번이 배드민턴 같진 않고 테니스인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6번 한 지문에 묶여 있어요. 대화를 읽고 물으면 답하시오. A 마다 파알타 암시 어제 뭐 했니? B 콘투 필 베이트 집에 있었어. 왜냐하면 알자우와 가나 몸띠람 어제 비가 왔었거든. A가 마라유크 피 안나다바 마 아닐라 샤틸 바하르 알야우마 오늘 해변 샤틸 바하르 해변으로 함께 마 안나다바 우리가 가는 것에 대한 너의 생각은 무엇이니? 너의 의견은 무엇이니? 오늘 같이 해변에 갈까? 이렇게 물었어요. 비가 알조우가 이문 알려오마 오늘 날씨가 구름이 꼈네. 라킨나 그러나 라킨나 알조우와 세야 코노쇼미란 와 무시미산 가단 내일은 근데 뭐뭐 할 거야? 예쁘고 날씨가 예쁘다 날씨가 좋다는 얘기죠. 날씨가 좋고 해가 날 거야 내일은. 마라유카 피 안나다바 가단 내일 가는 게 어때? 그랬더니 A가 뭐라고 했어요? 사 코노 사이단 비자하브 막 너와 함께 가는 것으로 나는 행복할 것이다. 아, 너와 함께 가서 좋다. 라고 말한 거죠. 이랬을 때 대화를 읽고, 자, 오늘이 지금, 자, 오늘 비가 왔다 그랬죠. 아, 어제 비가 와서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비가 온 날은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오늘에 해당하는 요일은 오늘 수요일이라 했죠. 오늘 수요일은 야움을 아르비아 숫자 4에서 온 아르바 아트네오에서 온 말이에요. 일요일 야움을 아하디 야움을 이스네인 월요일 야움을 슬라사 화요일 야움을 아르비아 수요일 야움을 카미스 목요일 되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여기 빈칸에 자

아, 좋아. 그러면 내일 너하고 같이 가게 돼서 기쁘다. 내일 갈까? 내일 가는 것이 어때? 라고 했더니, 여기서, 아나, 아, 시푼. 어, 나는 미안해. 아, 미안해. 피크라 툰 쇼메일라 툰. 좋은 생각이다. 푸르사 툰 사이다 툰. 행복한 기회였습니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아인디 라이오나. 내 생각은 달라. 나에겐 다른 생각이 있어. 5번. 야브두 안나후 무슈타히둔. 그러면, 그는 굉장히 열심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말 있죠. 여기서 뭐예요? 좋은 생각이다. 내일 해가 나니까 내일 가자. 2번이 되겠죠. 7번. 그림과 대화의 내용으로 보아. 비가 이집트에 도착하는 날짜는. 야, 빈티. 딸아. 내 딸아. 이런 말이죠. 마타타스 리나 일라 무스라. 이집트에 언제 오니? 언제 도착하니? 비가 바다 야우마이니. 이틀 뒤에요. 이틀 뒤에요. 마 타리훌 야우미. 오늘의 역사가 무엇이니? 오늘은 날짜가 며칠이니? 이런 말이에요. 비가 알야우모 후와 아라비아 민 마요. 마요면은 마요 메이저. 5월 라비아 네 번째. 5월 4일이에요. 5월 4일인 오늘이 5월 4일이고 이틀 후에 바다 요마인에 오니까 6일에 도착하는 거죠. 6일에. 그래서 5월 6일에 도착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8번. 글의 내용으로 보아 사미루니 한 일을 보게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은 피 야우무 삽틸 마디 지난 토요일에 라이바 사미룬 꼬라탈 까다미 사미르는 축구를 했어요. 누구와 마아 아스테카 이히 사바한 아침에 그의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숨마 샤하다 필만 마훔 피 시네마 그리고는 극장에서 영화관에서 그들과 함께 영화를 봤어요. 2번. 네. 와라자 일랄 베이트.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와타나 왈랄 아샤. 저녁 식사를 했어요. 누구와? 마아 우스라티히. 가족과 함께. 3번. 1, 2, 3 그대로 순서대로죠. ABC 순서대로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9번. 대화가 이루어진 요일은 A가 야 사디키 헤이 친구 이런 말이죠. 에이 나의 친구 마타 사탄 타일 임티아나투 사탄 타히 알 임티아나투 임티안의 복수죠. 시험들이 마타 사탄 타히 시험의 복수니까 사물의 복수니까 여성 단수 취급해서 탄 타이가 됐습니다. 탄 타일 임티아나투 시험이 언제 끝나? 라고 물어봤어요. 사탄 타이 피 두후리 가단 내일 정오에 끝나. 피 두후르 예, 피 두후르는 좀 보기 드문 표현인데 내일 정오에 끝나. 12시에 끝난다는 얘기죠. 이단 그렇다면 리 나다벨라 수크 그 시장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시장으로 리 나다벨라 수크 수크인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예, 시장에 가자. 피 마사일갓 그러면 내일 저녁에. 내일 저녁에 할때 원래는 가단인데 원래는 가단이잖아요. 원래 가단 그럼 내일이에요. 가단. 그다음에 가단 마사안. 가단 마사안이라는 게 내일 저녁인데 이거를 바꿔서 피를 써갖고 전치사 구를 만들었어요. 내일 중에서 저녁 시간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가단 안 쓰고 전과사 붙여서 마사일 가드라고 씁니다. 내일의 저녁 시간에 이렇게 어렵죠 이거는. 네. 가단 마사안 하면 되는데 내일 저녁에 시장에 갈까? 아돈 안나 쇼와리아 사타쿠노 무즈다히마탄 비사이아랏. 자, 아돈 나는 생각한다. 안나 이하를 생각해요. 자, 아 쇼와리아. 쇼와리아는 샤리온의 복수예요. 길거리죠. 거리가 사타쿠노 무즈다히마탄 비. 무즈다히마 비 그러면 무엇으로 북적댄다? 무엇으로 붐빈다? 이런 말이에요. 비사이아랏. 자동차로 붐빌 것 같다. 그죠? 거리들이 차로 붐빌 것 같아. 리안날 가다 후와 야움을 주마티. 왜냐하면 내일은 후와 야움을 주마티 금요일이니까. 네, 이게 금요일이면 아랍 세계에서는 금요일이 되면은 텅텅 비거든요. 근데 아마 이건 아랍 세계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다른 나라 아랍이 아닌 다른 나라에 있긴 것 같은데. 자, 그럼 내일이 금요일이다. 대화가 이루어진 요일은 내일이 금요일이니까 오늘이 목요일이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근데 여자니까 여자친구들과 함께 여자에게 물어봤는데 여자가 여자친구들이니까 그냥 친구들과 함께 국제도서전 갔었어. 뭐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와슈타라이트 와슈타라이트 이때 알리프는 이거 발음이 되지 않죠? 그래서 와슈타라이트 바로 붙여서 읽습니다. 와슈타라이트 쿠트반 그리고 책들을 샀어. 쿠트 어떤 책인지 모르겠지만 와슈타라이트 쿠트반 뒤에 뭐뭐뭐 공통 들어갈 말은 뭔가 보겠습니다. 사디카티의 수식어 나의 친구들인데 여성이에요. 그럼 친구들인데 여성이면 알 아라비아 자 마아 아사디카티는 소유격이죠. 아라비아티 여기 아라비아티가 되겠네요. 그죠? 아랍 친구들과 함께 갔어. 그다음에 이슈트라이트 쿠투반 쿠투브 사물의 복수니까 여성 단수 취급해서 제디다탄 새로운 책들을 샀어. 새 책들을 샀다 이런 말이죠. 쿠투반 제디다탄 새로 나온 책들을 샀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1번 수미에 관한 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사파라 수미 일랄 오르돈 요르단으로 수미가 여행을 갔습니다. 피 요물이스네이니 월요일에 피 사니 민 마리스 그러면 3월 2일에 와살라트 일라 마타르 암만 암만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호나카 그리고 거기에서 암만 공항에서 호나카 까발라트 사디카타하 노라 노라타 그러면 노라라는 이름의 그녀의 친구를 만났습니다. 여자친구죠. 그러니까 노라하고 같은 동격이에요. 와사라트 마하 그녀와 함께 노라와 함께 어딜 갔어요? 알바트라 와자라시 페트라와 제라시를 갔습니다. 와슈타라트 와슈타라가 야가 있었는데 여기도 스쿤 여기도 스쿤이니까 약자음이 이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와슈타라트 하디야탈리 우스라티하 그녀 가족을 위한 선물을 샀습니다. 쓴마르자 아틸라 코리아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피 여물 주 마티 피 사디스 민 마리스 3월 6일 금요일에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알맞지 않은 건 요르단에서 친구를 만났다 맞죠? 3월 6일에 돌아왔다 맞죠? 가족을 위한 선물을 구입했다 맞죠? 암만 공항에 월요일에 도착했다 네 월요일에 도착했네요 이스네인 맞죠? 페트라와 제라시를 혼자 방문했다 아니죠? 마하 페트라와 제라시니까 같이 갔다 했습니다. 정답 5번이 아니니까 정답입니다. 마지막 12번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A가 우리도 하나 슈타리아 말라비사 타클리디아탈 아라비아탈 리니사 여성을 위한 아랍 전통 의상을 사기 원합니다. B가 아이야 나우임 민하 그 민하는 말라비스 타클리디아 아라비아예요. 그래서 여성 전통 복장 중에서 어떤 종류를 토리디나 원합니까? 우리도 뭐뭐뭐 뭐를 원합니다. 마라유카 피하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러우누후 제밀룬 색깔이 좋네요. 했을 때 전통 의상에 해당되는 건 뭐가 있어요? 샤이안, 티고요. 히잡반 맞죠? 질바반, 맞죠? 질밥도 원피스 형태. 라마단, 이슬람 9월달, 이슬람력 9월달이니까 C와 B와 C가 정답이네요. B와 C,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문항들을 소개했는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기하고 천천히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시간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힘내고 다음 시간 다시 만나요. 마살라마.

물리를 심플하게.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2027학년도 수능 기출의 미래 물리학원을 함께 열심히 정주행하고 있는 저는 임지호입니다. 우리 계속 상대성 이론 문제 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아인슈타인의 상상력을 또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우리도 그 상상력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같이 가보죠. 자, 수능 문제입니다. 2022학년도 수능 14번 한번 봅시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서, 오케이, 관찰자 A, 오케이, 그리고 대해서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플러스 X 방향으로

광속에 가까운 속력 부위로 등속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계속 보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때 B의 관성계에서 이제 B가 보았을 때겠죠. 빛은 광원으로부터 각각 점 PQR을 향해서 마이너스 X 플러스 플러스 Y 방향으로 쫙쫙쫙 방출해요. 동시에 방출됩니다. B의 관성계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방출되는 거죠. 이때 표는 AB의 관성계에서 A 관성계, B 관성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AB의 관성계에서 각각의 경로에 따라 빛이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것인데, 요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참, 골라봅시다. 자, 첫 번째. 기억은 T1보다 크냐라고 물어보았는데, 이거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요 나와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조금 뭔가 추측해내야 될것 같다. 그렇죠? 한번 봅시다. 일단은 저 광원과 검출기하고 같은 관성계에 있는 B 가지고 한번 찾아볼게요. 자, 기억은 빈칸이니까 넘어가고 광원 Q로 가는 것부터 봅시다. 자, B의 관성계에서 광원 Q로 갈 때까지 걸린 시간이 T2. 광원 R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T2. 아, 그러면 B의 관성계이기 때문에 이둘 사이 거리는 다 고유길이다. 그렇죠? 고유길이. 같은 관성계니까. 그러면 광원부터 Q까지 거리는 얼마냐면 CT2겠다. 그렇죠? CT2. 왜냐면 B가 봤을 때의 빛이 이동한 시간이 T2이기 때문에 이 사이 거리는 CT2가 되겠고, 광원부터 R까지 거리도 얼마가 된다? CT2가 되겠지. 근데 기억은 빈칸이 뚫어져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요거 가지고 판단해 볼게요. A 관성계 가지고. A의 관성계에서 보니까 광원에서 P까지 가는 시간과 광원에서 Q까지 가는 시간이 같다네요. 자, 잘 봐요, 여러분. A가 볼 때는 이 PQR 광원 자체가 오른쪽으로 갑니다. 즉, 빛이 방출되는데 가는 방향으로 Q는 멀어져요. Q는 멀어지고 있고 P는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PQ에 동시에 도달하려면 광원 P가 광원 Q보다 거리가 더 커야 되겠죠. 더 커야지만 저게 가능합니다. 어떻게? 자, A가 볼 때는 아마 이렇게 보일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건 우리 쌤하고 지금 계속 문제 풀때 계속 점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가 광원이고, 여기가 Q고, 여기가 P라고 한다면 A가 볼 때는 얘가 통째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얘가 그럼 Q가 되겠고, 얘가 P가 되겠죠? 광원은 이쯤 있겠죠? 자, 그러면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Q로 갈 때는 멀어지니까 이만큼 가는 거고, P는 멀리 있지만 다가오니까 이만큼 가는 거고, 그럼 이둘 거리가 똑같다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A가 봤을 때, 그리고 B가 봤을 때, 광원 Q보다 광원 P 사이 거리가 더 길어야 돼요. 그럼 이 길이는 고유 길이 CT2보다 더 커야 되겠죠. 광원 Q 고유 길이인 CT2보다 더 커야지만 가능한 이야기겠다. 여기까지 오케이? 이걸 찾아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둘 정보로 찾아냈으니, 자, 기억부터 볼게요. 기억은 T1보다 작냐? 이제 이거 데이터 가겠습니다. 자, 광원에서 P까지 가는데 A의 관성계에서는 T1입니다. 즉, A의 관성계에서는 T1입니다. 그럼 A가 볼 때는 지금 P로 가는데 다가오죠. 근데 기억은 뭐냐? B의 관성계에서는 다가오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길이 쑥쑥도 안 일어나 그대로 가기 때문에, 기억이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왜? A가 볼 때는 길이 수축도 일어나면서 P가 다가오기 때문에 B가 더 많이 걸리는 겁니다. 그쵸? 오케이? 자, 기억 틀렸네. 니은 갑니다. 니은은 T2보다 크냐? 자, 광원에서 R까지 가는데 B의 관성계에서는 그냥 직진. 근데 광원에서 R까지 갈때 A가 보게 되면은 R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대각선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럼 더 많은 거리를 가네요. 따라서 니은이 T2보다 더클 수밖에 없죠. 왜? A에서 볼 때는 대각선으로 가기 때문에 T2 직진보다 더 큽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좋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T2보다 크다. 맞는 말이 되겠죠. 자, D급 가겠습니다. 자, D급 보니까 B의 관성계에서 P에서 Q까지의 거리, 즉 B가 보았을 때 P에서 Q까지 거리겠죠. 얘가 봤을 때. 그럼 고유 길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거리는 CT2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는데, 아까 B의 관성계에서 보니까는 광원에서 Q까지 거리는 CT2.

광원에서 P까지 거리는 CT2보다 큰 상황이래. 그쵸? 따라서 CT2보다 크다는 표현은 맞는 표현이 되겠다. 이렇게 우리 지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 길이 비교했습니다. 그쵸?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 꼴로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해서 니은 디귿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우리 4번으로 충분히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거 잊지 마시고 반드시 해결합시다. 자, 이어서 197번 가보겠습니다. 재밌는 또 사고 실험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다음은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사고 실험의 일부이다. 오케이. 가설 두 개가 있어요.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 법칙은 동일하다. 그리고 가설 2. 모든 관성계에서 빛의 속력은 C로 일정하다. 이거는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설이 되겠죠. 저걸 바탕으로 자, 어떤 사고 실험을 하였냐? 자, 관찰자 A에 대해서 정지에 있는 두 천체 PQ 사이를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력 V로 등속 운동합니다. 이때 B의 관성계에서 B가 봤을 때죠. 광원으로부터 우주선의 운동 방향의 수직으로 방출된 빛은 거울에 반사되어 되돌아옵니다. 이 상황이죠.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 B가 봤을 때. 자, 이때 가를 봅시다. 가. 빛이 1회 왕복한 시간은 A의 관성계에서 TA고, 자, 가 조건이죠. 가 조건. 가. 자, A가 봤을 때 빛이 1회 왕복한 시간은 TA고, B가 보았을 때, B의 관성계에서는 TB입니다. 자, 이때, B가 측정했을 때의 빛의 왕복은 이렇게 직진, 직진. A가 볼 때는 대각선이다. 그쵸? 왜? A가 볼 때는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광원에 출발하더라도 움직였다가 가겠지. 따라서 B가 측정한 시간이 고유 시간. 그럼 A가 측정한 거는 고유 시간보다 더 크겠죠. 그럼 TA가 TB보다 큽니다. 그럼 기억은 맞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니은 가겠습니다. A의 관성계에서 A가 보았을 때겠죠. A의 관성계에서 TA 동안 빛의 경로의 길이는 LA고 TA 동안 빛의 경로의 길이는 LA고 그리고 B의 관성계에서 TB 동안 빛의 경로의 길이는 LB라고 했습니다. 자, 잘 봐야 되겠죠. 이제 여러분한테 이걸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한 가지 상상을 할게요. 우주선을 조금 축소해가지고 축소보다는 우주선을 여기서부터 왼쪽에서부터 출발하는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에 지금 빛시계가 이렇게 있고 여기 지금 B가 타고 있어요. 이때 P를 딱 지나는 순간 빛시계에서 빛이 출발합니다. 언제? P를 지나는 순간. 그리고 딱 중앙 지점까지 왔을 때 빛이 여기를 딱 도달해. 오케이? 그리고 Q에 딱 도달하는 순간 빛시계에서 빛이 딱 여기 도달합시다. 그럼 빛이 한번 왕복할 때 P에서 Q까지 간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알겠습니까? 그럼 빛이 남아 경로가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자, A가 볼 때죠. B가 볼 때는 그냥 위로 갔다가 아래로 내려왔다가, 즉 B가 볼 때는 위, 아래, 끝입니다. 맞죠? 근데 A가 볼 때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딱 P를 출발할 때 빛이 솟아 딱 출발해가지고 쭉 가는데 빛이 간다. 거울에 딱 도달. 반사되었다가 다시 어떻게? Q로 갔을 때 이렇게 딱 도달. 그러면 A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입니까? 대각선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처럼 보이겠죠. 여긴 딱 중앙 지점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상황입니다. 그럼 이때, 자, 나 조건을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나, A의 관성계에서 TA 동안 빛의 경로는 LA다. 그럼 LA는 어떻게 되냐면, A의 관성계이기 때문에 빛의 속력 C 곱하기 걸린 시간 TA겠다. 그쵸? 자, B의 관성계에서 LB는 얼마라고 주어졌냐면, TB 동안 이동한 경로 길이가 LB인데, C 곱하기 당연히 TB겠죠. 걸린 시간 TB 곱하기 광속 C. 빛이 이동하는 거니까. 그럼 딱 봐도 누가 더 깁니까? LA, LB 중에. 얘가 E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얼마다? LB. 올라갔다가 내려온 거 LB. LA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갔다가 대각선 내려오는 게 얼마? LA. LA가 더 기네. 그래서 광속은 같은데 더 많은 거리를 갔기 때문에 A가 측정한 시간이 더 크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지. 맞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다 갑시다, 다. 다를 보게 되면은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그럼 니은 다시 볼까요? 니은에서 LA는 LB보다

크다. 당연히 많은 표현이 되겠다. 그렇죠? 좋습니다. 자, 다 갑시다. A의 관성계에서 이제 A가 봤을 때겠죠? P와 Q 사이 거리 DA는 자, DA 다는 오른쪽에 적읍시다. 오케이, 다. DA는 자, 뭐라고 했냐면 오케이. P에서 Q까지 우주선의 이동 시간과 V를 곱한 값이다. 자, 보면은 지금 A가 봤을 때 우주선의 속력이 V야. 맞습니까? 그럼 이때 요 P에서 Q까지 이동한 거리인데 맞죠? P에서 Q까지 사이 거리 DA는 P에서 Q까지 우주선의 이동 시간 얼마죠? TA만큼 이동했죠. 곱하기 우주선의 속력 V입니다. 이게 DA라는 소리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TA라는 시간은 딱 P를 지나는 그 순간 빛이 출발해가지고 Q에 도달하는 그 순간 빛이 한번 왕복했을 때의 시간 TA 곱하기 V가 P와 Q 사이 거리인 DA라고 지금 주어진 겁니다. 라를 보자, 라. 자, 라를 보니까 뭐라고 주어졌냐면 B의 관성계야, 지금부터는. P와 Q 사이 거리 DB는, 자, DB는 여기서 B가 이동하는 시간, 즉, B가 봤을 때는 PQ가 이제 뒤로 V로 오겠죠. 따라서 P가 B를 지날 때부터, P가 B를 지날 때부터 Q가 B를 지날 때까지, 그럼 PQ는 둘다 속력 V로 오겠죠. 오케이. 지날 때까지 걸린 시간과 V를 곱한 값이다. 그럼 DB는 속력 V로 오기 때문에 V 곱하기 왕복 시간 얼마다? TB겠죠. EB가 우리는 고유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아, P를 지날 때 빛이 출발했다가 Q에 도달할 때 빛이 다시 한번 왕복해서 되돌아오구나라는 걸딱 머리 상상하면서 풀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자, 기역과 니은까지는 해결했고 이제 디귿을 봅시다. db분의 da와 dlb분의 la가 똑같냐라고 물어봤다. 그렇죠? 자, 여기서 봅시다. DA는 A가 봤을 때 P와 Q 사이 거리이기 때문에 이게 고유 길이겠다. 맞습니까? 고유 길이. DB는 우주선에서 본 B가 본 PQ 사이 거리이기 때문에 수축된 거리겠죠. V는 같은데 B가 작으니까는 더 작은 거리네. 맞습니까? 오케이. 따라서 DB분의 DA. 요거는 우리 알다시피 TBV분의 TAV니까 V 약분하고 나면은 TB분의 TA가 나오죠. 자, 이거는 잘 봐요. LB분의 LA를 물어봤어. 누구? LB분의 LA. LB분의 LA도 결국은 C 약분되고 나면 TB분의 TA네. 따라서 LB분의 LA가 나와집니다. 맞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여러분. 자, 그래서 TB분의 TA는 뭐냐면은 시간이 얼만큼 팽창됐는지에 대한 비율이거든요. 이 비율은 길이 수축 비율과도 같아요. 오, 맞죠? 그리고 LBLA는 뭐였냐면 주어진 조건에서 LBLA는 빛의 경로의 길이죠. 이 경로의 길이 비율과도 같습니다. 해서 이 정보를 찾는 것들 연습 꼭 하시고 우주선이 P를 지날 때 빛이 출발했다가 Q에 도달했을 때 다시 도달했다. 그 부분 한번 왕복하는 동안 P에서 Q로 갔다라고 딱 생각하고 풀면은 훨씬 접근하기 쉬울 겁니다. 아시겠죠? 이꼭 점검하고 여러분 걸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럼 기역, 니은, 디귿 다 맞기 때문에 정답은 5번으로 충분히 찾을 수가 있겠다 하고 정리하고요. 넘어가서 198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198번. 자, 우주선이 있습니다.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서, 오케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B가 타고 있습니다. 이때 X축과 나란하게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 주어진 조건은 B의 관성계에서, 오케이. B의 관성계에서 빛은 광원으로부터 각각 플러스 X 방향, 그리고 마이너스 Y 방향으로 동시에 방출됐습니다. 방출된 후에 그걸 PQ에서 방출해가지고 반사해서 광원에 동시에 도달했고 광원과 Q 사이 거리는 L이다. 오케이. 동시 출발. 그리고 반사해서 광원에 동시에 도달했기 때문에 동시 도달. 그럼 이둘 거리는 L로 똑같다는 말이겠다. 그렇죠? L로 똑같네요. 자, 그리고 다시 광원에 동시 도달했기 때문에 한 장소 동시. 그 말은 A가 보더라도 광원에서 동시에 출발했다가 광원에 다시 동시에 도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것까지 점검하시고 좋습니다. 그리고 표는
A의 관성계에서 A가 보았을 때죠. A의 관성계에서 빛이 광원에서 P까지, 그리고 P에서 광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우주선의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 X 방향이냐? 이걸 볼게요. 지금 A가 봤을 때 광원에서 P로 가는 시간보다 P에서 반사됐다가 다시 광원으로 가는 시간이 더 길다, 그렇죠? 그 말은 A가 봤을 때 빛이 광원에서 플러스 X 방향, 즉 P를 향해 갈 때는 거울에 다가왔고 다시 반사되었다가 광원을 향해 갈 때는 광원이 멀어지는 상황이면 가능한 거죠. 따라서 이 우주선은 A가 봤을 때 왼쪽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그럼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죠. 니은 가겠습니다. 니은. T0는 C분의 2L보다 크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자, T0는 지금 A가 보았을 때 빛이 광원에서 P, P 광원의 왕복 시간이기 때문에 이 합은 T0입니다. 맞습니까? 자, 얘는 아, T0는 A가 보았을 때 광원 P, P 광원의 왕복 시간이구나. 근데 C분의 2L은 뭐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C분의 2L은 B가 보았을 때 광원에서 P, P에서 광원, 왕복한 시간이죠. 이 거리 또한 L이기 때문에. 맞습니까? 따라서 이 거리는 B가 본, 관찰자가 B가 본 왕복 시간이기 때문에 고유 시간이겠죠. 고유 시간. 따라서 T0는 고유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고유 시간인 C분의 2L보다 더클 수밖에 없다. 그쵸? 맞습니까? 그래요. 따라서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B가 볼 때는 빛은 이거, 요거, 이거죠. 근데 A가 볼 때는 이렇게 보입니다. P로 갈 때는 요거, 다시 광원으로 갈 때는 이거, 요 합이 더큰 거죠. 이게 고유 시간, 요거는 고유 시간보다 큰 시간. A가 측정한 시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은도 맞습니다. 자, 디귿 갑시다. 디귿. A의 관성계에서. A의 관성계에서 광원과 P 사이 거리는 L보다 작냐? 자, A가 볼때 광원과 P 사이 거리는 운동 방향의 거리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의 길이는 수축되겠죠. 따라서 L보다 고유 길이가 L이기 때문에 L보다 작은 말이 맞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D것도 맞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기억 니은 다 맞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또 수월하게 6월 모의평가 문제 풀어봤습니다. 그렇죠? 해서 이렇게 운동하는 문제, 즉 상대적인 길이, 상대적인 시간을 찾는 문제는 한 장소 동시 고유 시간이 엄청 중요합니다. 무조건 명심하셔야 돼요. 좋습니다. 자, 99번 갑니다. 199번. 자, 2021학년도 10월 학력평가 문제입니다. 자, 보도록 하죠. 그림과 같이 관찰자 P가, 오케이, 관측할 때 우주선의 A와 B의 길이는 같고 우주선의 A와 B의 길이가 똑같다네요. 이 길이를 편의상 뭐 얼마라 할까요? L'이라고 할까요? L'. 이 L'의 길이는 수축 길이겠죠. 왜? P가 볼때 A, B는 상대적으로 운동하고 있는데 측정한 길이기 때문에 수축 길이입니다. 오케이, 이때 같은 방향으로 VA, VB로 운동합니다. 이때 B의 관성계에서 누가? B의 관성계에서. 오케이. B의 관성계에서 A의 길이는 B의 길이보다 크답니다. 자, B가 볼때 자기 자신은 고유 길이거든요. 그럼 L' 수축 길이보다는 클 겁니다. 그런데 B가 A를 보게 되면 A가 상대 운동하기 때문에 A의 길이가 줄어들 겁니다.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B 자기 고유 길이보다 이 수축된 길이 A의 길이가 더 크다네요. 그러면 고유 길이는 A가 B보다 더클 수밖에 없는 거죠. 맞습니까? 그겁니다. 따라서 AB의 고유 길이는 LALB인데 B가 봤을 때 A의 길이가 수축됨에도 불구하고 더 크기 때문에 고유 길이 자체는 A의 고유 길이가 B의 고유 길이보다 더 크다라는 거를 우리는 추론해낼 수가 있다. 자, 기억 갑니다. LA가 LB보다 작냐? 아니요. 더 큽니다. 틀렸어. 니은, VA가 VB보다 큽니까? 라고 물어봤다. 그쵸? 잘 봐봐요. 고유 길이가 A가 B보다 큰데 P가 봤을 때 수축된 길이가 더 크려면 A가 더 많이 수축해야 돼. 왜? 고유 길이가 기니까. 그 말은 A 속력이 B 속력보다 더 커야지만 가능한 시나리오겠지. 리음 맞습니다. 디귿 갑시다. A의 관성계에서, 누구의 관성계? A의 관성계에서 A와 B의 길이 차는 요것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죠. 자,
절대값은 크기를 말하는

네, LA는 A의 고유 길이 맞습니까? B는 B의 고유 길이. 그럼 A의 고유 길이에서 B의 고유 길이를 뺀 차인데 문제는 A의 관성기에서 볼 때는 자기 길이는 고유 길이가 맞아. 근데 B의 길이는 고유 길이보다 더 작아지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이 차이보다 더클 수밖에 없죠. 요거는 고유 길이의 차인데 B의 길이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큰 A는 더 커. 근데 B는 더 작아져. 그럼 차이는 더 커질 수밖에 없지. 맞습니까? 따라서 디귿도 맞습니다. 그럼 정답은 니은 디귿만 맞기 때문에 4번으로 우린 충분히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이 수축 문제 또 고유 길이 문제 잘 풀었고요. 마지막 상대성 이론의 마지막 문제 200번 갑니다. 오케이, 200번. 또 재밌는 문제입니다. 반사되고 되돌아오고 고유 시간 따지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죠. 사물 학력 평가 문제입니다. 자, 봅시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가 관측했을 때 정지한 광원에서 오케이, A가 관측했을 때 정지한 광원에서 B, PQ가 각각 플러스 X 방향, 플러스 Y 방향으로 동시에 방출된 후 정지한 각 거울에 반사되어 가지고 광원으로 동시에 되돌아온다. 동시에 되돌아온다. 아, 한 장소에서 PQ가 방출됐다가 도달하는 게 동시에 일어나네. 그 말은 B가 봐도 광원에서 동시에 도달해야 됩니다. 맞죠? 한 장소 동시, 한 장소. 와, 이거는 여러분 계속 나오는 개념입니다. 또는 절대적 동시 사건. 즉, B가 봐도 광원에서 PQ가 동시 출발, 광원에 동시 도달.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리고 관찰자 B입니다, 이제. 관찰자 B는 A에 대해서 0.6C의 속력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 표는 B가 측정했을 때, 누가? B가 측정했을 때, P와 Q가 각각 광원에서 거울까지, 각각 광원에서 거울까지 이동하는데, 그리고 거울에서 광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낸 것인데, 자, 조건은 B의 관성계에서 측정했을 때 어떻게 보일 거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가겠습니다. 자, 기억! P의 속력은 거울에서 반사하기 전과 후가 서로 다르나? 아니죠. 광속 불변의 법칙의 원리에 따라서 무조건 똑같습니다. 기억은 틀린 선택지예요. 자, 니은 갑니다. B의 관성계에서 P가 Q보다 먼저 거울에서 반사하냐라고 물어봤어. 맞습니까? 자, 이거를 우리 같이 한번 간단하게 작도해 볼 텐데, 자, 오른쪽에 가서 쌤하고 한번 작도해 볼게요. 자, 지금 A가 볼 때가 아니고 B가 볼 때죠. B가 볼 때는 B가 자기가 정지되어 있으면 광원, 거울, P, 거울, Q는 뒤로 갑니다. 맞습니까? 그거에 그거. 왼쪽으로 가죠, 왼쪽으로. 그걸 한번 작도해 볼게요. 자, 여기 광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거울이 있습니다. 여기도 거울이 하나가 있겠죠? 오케이. 그럼 빛은 이쪽으로 하나, 이쪽으로 하나 방출이 됩니다. 얘가 지금 P, 얘가 Q가 되겠죠. 자, 근데 B가 보게 되면 얘들이 뒤로 가죠. 뒤로. 한 발짝 뒤로. 광원. 그러면 거울도 앞으로 살짝 가겠죠? 거울. 그리고 이쪽 거울도 살짝 가겠죠. 오케이. 그리고 광원이 또 뒤로 가. 그럼 여기서 이만큼 왔고, 또 이만큼 또 가겠죠. 갔다고 합시다. 간 만큼 거울도 아마 따라갈 겁니다. 그쵸? 거울도 이만큼 다가갔어요. 그리고 이 거울도 이만큼 따라가겠지. 맞습니까? 이 빛의 경로를 보셔야 돼요. 자, 처음에 방출된 빛이 가는데, 원래 있던 요 거울에 가는 게 아니라 다가온 거울. 즉, 거울은 다가와요. 그쵸? 그럼 다가와가지고 이만큼 갑니다. 오케이. 그럼 반사되었어. 맞습니까? 반사되었다가 가는데 어디를 가냐면, 멀어진 광원을 향해 가야지. 이만큼 갑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이때, 봐봐, 여러분. P는 지금 X축 방향인데, 광원에서 거울까지 가는 시간은 T1 이거죠. 그리고, 거울에서 광원까지 가는 시간은 T2 이겁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광원에서 거울까지 가는데 Q로 갈 때는 대각선 위로 가요. 어떻게? 이렇게. 다시 반사되었다가 광원으로 가네. 이렇게. 이렇게 동시에 만나겠죠. 자, A가 봐도 동시 출발, 동시 도달. 한 장소에서 일어난 동시 사건이기 때문에 B가 봐도 동시 출발, 동시 도달. 따라서 여기서 동시에 출발한 빛은 다시 여기서 동시에 만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T3, T3죠. 따라서 뭐가 똑같냐면 T1 플러스 T2는 뭐하고 똑같다? ET3랑 같다는 말입니다. 요 관계를 여러분이 딱 아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림 딱 머리에 집어넣어요.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자, 니은 볼까요? P가 Q보다 먼저 거울에서 반사하냐? 자, P는 X축으로 가는 거죠. 가는데 여기서 보시면 요 값과 이 값이 똑같은데 T1보다 T2가 더 크죠? 더 커. 그럼 T1은 T3보다 작죠? 아, T1이 T3보다 작구나. 따라서 T1, 즉 P가 Q보다 먼저 반사합니다. 시간을 잡기 때문에. 오케이? 지금 이 T3는 T1 더하기 T2 맞는 표현이겠죠? 이겁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참고적으로 이 값은 고유 시간보다 큰 값이다. 그렇죠? 고유 시간을 누가 측정하는 거냐면은 A가 측정하는 거예요. 그럼 A가 봤을 때 빛이 왕복 운동하는데 만약에 ET0가 걸려. 가는데 T0, 오는데 T0, 합 ET0가 걸린다고 한다면 이 값들은 전체가 얼마다? ET0보다 커야 되겠죠. 고유 시간보다 크고 각 합은 똑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너무 좋은 문제. 꼭 이해하시고 이 빛이 이동하는 경로와 그리고 작도하는 것들, 그리고 시간 비교하는 것 알아두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서 정답은 니은 티그만 맞기 때문에 정답은 우리는 5번으로 충분히 찾을 수가 있겠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대성 이론 문제 재미나게 풀었고 아마 아인슈타인의 상상력을 엿봤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도 이 상상력 본받아서 열심히 풀어보고 여러분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는 이제 201번 핵반응 문제로 가겠습니다. 핵반응에서는 딱 중요한 것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다?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질량수 보존이 일어난다. 질량수합은 똑같아요. 반응 전의 질량수합과 반응 후의 질량수합은 같아. 그리고 양성자 수도 같아요. 맞습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질량 결손이 일어난 만큼 에너지가 방출된다. 그것만 딱 알고 문제 쫙 풀어보겠습니다. 자, 갑니다. 201번. 자, 2026학년도 수능 문제입니다. 수능 1번 문제예요. 자, 다음은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반응에 대해서 ABC가 대화하는 모습이다.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반응이에요. 자, A를 봅시다. A. 자, 수소 두 개의 질량은 H12는 중수소다. 그렇죠? 중수소 한 개의 질량보다 작냐? 자, 봅시다. 수소 두 개가 만나서 중수소가 됐는데 에너지가 방출됐네? 질량이 줄어든 만큼 에너지가 방출되기 때문에 이두 개의 질량이 중수소 한 개의 질량보다 큽니다. A는 틀렸어요. 그렇죠? 자, B 갑시다. 질량수는 H23, 헬륨이죠? 헬륨 이것이 이거보다 크냐? 자, 위에 있는 요 첨자가 질량수죠? 질량수죠? 아니죠. 헬륨이, 이 이산헬륨이 더 크네요. 따라서 B도 틀렸네? 자, C 갑시다. 태양에서 일어나는 핵반응은 핵융합 반응이냐? 자, 질량수가 작은 핵이 합쳐져 가지고 질량수가 더큰 헬륨 원자핵이 되었네. 핵융합 반응 맞죠? 따라서 학생 C만 올바르게 대답했습니다. 오, 아주 수월한 문제다. 그렇죠? 이런 거 수능에서 만나면은 거의 뭐훅 풀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이어서 202번 가보겠습니다. 2026학년도 9월 모의고사 3번 문제죠. 그렇죠? 자, 가시면 별에서는 높은 온도와 압력으로 인해 가벼운 원자핵들이 반응하여 무거운 원자핵이 생성되는 다음과 같은 핵 반응이 일어난다. 자, 봅시다. 헬륨은 두개 만났어. 양성자 수두개 합치게 되면은 4죠. 이 양성자 수합이 4네. 1 더하기 1은 2네. 그럼 양성자 수는 반응 전과 후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기획의 양성자 수는 2입니다. 자, 왼쪽 반응 전의 질량 수합은 6이네. 여기에 질량 수합은 2네. 그럼 4가 B죠. 따라서 아, 기억은 질량수 4인 헬륨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가 있고, 자, 기억합니다. 질량수는 기억이 여기 있는 헬륨, 질량수 3짜리 헬륨보다 크냐? 크죠. 기억 맞아요. 자, 맞죠. 니은에서 어디 니은이죠. 질량 결손에 해당되는 에너지가 방출되냐? 자, 니은에서 질량 결손은 헬륨 3, 질량수 3헬륨과 수소의 질량 차이와 같냐? 라고 물어봤죠. 아니죠. 자, 여러분 봐봐요. 질량 결손은 반응 전의 전체 원자핵의 합, 요 합의 질량 결손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죠? 이 해당되는 만큼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즉, 뭐냐면 요 전체 질량과 반응 후에 있는 수소 원자핵의 질량, 이 질량에서 이 질량 차이만큼 해당되는, 즉

요것도 포함되겠죠? 요 전체 질량에서 이 전체 질량의 차이만큼 해당되는 결손만큼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알겠습니까? 반응 전이 원자 핵의 질량 합, 반응 후의 원자 핵의 질량 합, 그 차이만큼 에너지다. 정리하시고, 그럼 이유는 틀린 선택지가 되겠죠? 기억은 맞습니다. 뒤에 갑시다. 이핵 반응은 핵융합 반응이냐? 그쵸. 질량수가 작은 핵들이 만나서 더큰 핵이 만들어졌네. 핵융합 반응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디귿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으로 수월하게 찾을 수가 있겠다.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203번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자, 그러면 핵반응 1, 2에 대해서 학생 ABC가 대화를 하는 모습인데 어떤 학생이 올바르게 대답했는지 대화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핵반응 1은 우라늄과 같은 무거운 원자 핵이 가벼운 원자 핵으로 쪼개지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핵반응 1은 핵분열 반응이죠. 핵분열. 오케이. 핵분열. 자, 두 번째. 핵반응 2는 수소와 같은 가벼운 원자 핵들이 결합해서 무거운 원자 핵이 되네. 핵융합입니다. 핵융합. 자, 이 내용을 가지고 한번 봅시죠. 학생 A, 1은 핵분열 반응이냐? 오, 학생 1, A는 대답 잘했고, 2를 봅시다. 학생 B, 2는 핵반응 과정에서 증가한 질량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방출하냐? 아니죠. 질량이 결손, 감소한 만큼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B는 틀렸어요. 학생 C를 봅시다. 2는 핵융합이죠. 태양 내부처럼 매우 높은 온도에서 일어난다. 맞는 말이겠죠. 따라서 학생 A와 C가 올바르게 대답을 했고, 정답은 AC만 정답으로 대답했기 때문에 4번이 되겠습니다. 해서 203번도 아주 심플하고 수월하게 대답했고, 풀었고, 이제 우리가 204번 한번 가봅시다. 이제 본격적으로 핵융합 반응에 대한 반응식이 나오죠. 이거 가지고 해결해볼게요. 자, 다음은 두 가지 핵 반응과 원자 핵 ABC 의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나타낸 것인데 옳은 설명을 고르시오. 자, 봅시다.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친 걸 보고 우리는 뭐라 부른다? 질량수라 부르죠. 질량수. 1 더하기 1은 2. 더센 문제입니다. 2 더하기 1은 3. 2 더하기 2는 4. 이거죠. 자, 왼쪽에 표시하고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자, A 같은 경우는 양성자 수 1에 질량수 2네. 그럼 1, 2. 얘도 1, 2. 자, B 같은 경우는 양성자 수 2에 질량수 3이네. 2에 3. 자, 기억 볼까요? 기억 보면은 밑에 있는 양성자 수 합은 2인데 반응 전은 2, 반응 후도 2네. 그럼 기억은 양성자 수는 0입니다. 자, 그리고 반응 전에 질량수 합이 4네. 3이네. 그럼 얘는 1이 남죠. 아, 기억은 중성자구나. 판단할 수 있고. 두 번째 갑시다. B가 여기서 2, 3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유는 몰라. A는 1, 2라고 했어. 그쵸? C를 봅시다. C는 양성자 수 2, 질량수 4기 때문에 2, 4죠. 그럼 잘 봐요. 반응 후의 양성자 수합이 3이네? 반응 전에 B는 2네. 그럼 얘는 1이 되겠죠. 그리고 반응 후의 질량 수합이 2 더하기 4, 6이죠. 6. 6. 얘는 3이네? 그럼 3이 B이기 때문에 얘가 3이겠죠. 그럼 니은의 질량수는 3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기억 봅시다. 기억은 중성자냐? 맞는 말이겠죠. 니은의 양성자 수는 1이냐? 맞죠. 1. 니은 1이죠. 맞아요. 디귿. 질량 결손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질량 결손이 클수록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죠. 그러면은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겠죠. 따라서 니은 디귿은 틀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니은만 맞는 몇 번이다? 3번이 되겠다. 우린 충분히 쉽게 풀수 있겠죠. 이 정도는 실수 없이 해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결했고 넘어가서 205번 문제 한번 봅시다. 205번. 다음은 두 가지 핵 반응으로 기역과 니은은 원자 핵인데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가. 2, 3, 2, 4. 자, 기역 보면은 양성자 수합은 2 더하기 2니까 4가 돼야 되겠죠. 자, 질량수를 볼까요? 3 더하기 4니까 7이 돼야 되겠죠. 아, 기억에 질량수는 4, 질량수는 7, 양성자수는 4다. 찾을 수 있겠고, 나를 봅시다. 헬륨 더하기 니은을 했더니 탄소가 나왔네. 양성자수 7, 6. 그럼 니은의 양성자수는 얼마가 돼야 된다? 4가 돼야 되겠지. 2 더하기 4는 6. 오케이. 자, 질량수 12. 그럼 질량수 4. 얼마 남죠? 8이 남죠, 8. 따라서 여기 8. 8 더하기 4는 12.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핵 반응은 덧셈 뺄셈 문제예요. 즉, 가는 핵융합 반응이냐. 질량수가 작은 핵이 만나서 질량수가 큰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핵융합 맞아요. 즉, 질량수는 기역이 니은보다 크냐? 기역은 7, 니은은 8. 기역이 니보다 작죠? 니은 틀렸네요. 오케이. 디귿. 질량 결손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죠? 뭘 보고 판단합니까? 에너지 방출량. 오케이. 따라서 디귿 맞아. 그럼 정답은 기역 디귿만 맞기 때문에 우리는 4번으로 충분히 찾을 수가 있겠고, 이렇게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우리 206번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은 핵 반응에 대한 설명이다. 핵 반응. 이제 수능 문제네요. 옳은 것을 고르시오. 봅시다, 한번. 원자로 내부에서, 자, 우라늄. 질량수 235 우라늄 원자 핵이 중성자 하나를 흡수해. 흡수하면은 바륨과 크립톤으로 쪼개져요. 오케이? 쪼개지면서 세 개의 중성자와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이핵 반응을 뭐라 부르냐? 질량수가 큰 원자에게서 질량수가 작은 걸로 쪼개지네. 핵 분열. 오케이. 분열이죠. 좋습니다. 자, 이때.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이용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자, 기억 봅시다. 우라늄 원자 핵의 질량수는 바륨 원자 핵과 크립톤 원자 핵의 질량수의 합과 같냐? 아니죠. 왜? 봐봐요. 우라늄 원자 핵 질량수는 235인데 문제는 우라늄과 중성자의 질량수를 합쳐야 돼. 맞습니까? 합친 것과 그리고 바륨과 크립톤과 세 개의 중성자의 질량수를 합친 게 똑같죠. 따라서 기역은 틀린 선택지입니다. 니은 갑니다. 핵 분열은 기역으로 적절하냐? 적절하죠. 맞아요. 디귿. 니은. 방출되는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해 발생하죠. 오케이. 디귿도 맞아요.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만 맞습니다. 니은 디귿만 맞는 우리는 보니까는 5번이 되겠죠. 이렇게 수월하게 풀 수가 있다. 해서 핵 반응은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자, 넘어가서 20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207번. 다음은 두 가지 핵 반응이다. 가, 나 반응이 있다. 그쵸? 자, 가와 나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각각 E1, E2고, E1, E2. 두개 체크했고요. 질량 결손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다. 자, 이걸 통해 알수 있는 건 질량 결손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에너지를 방출했다는 거겠죠. 따라서 질량 결손이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기 때문에 E1이 E2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기역 갑시다. 기역의 질량수는 238이냐? 자, 봐봐요, 여러분. 여기서 반응 전의 질량수합과 반응 후의 질량수합이 같아야 돼. 141 더하기 92 하면 얼마죠? 233. 그럼 여기 3개가 있으니까는 합해서 236의 질량수가 나오죠. 따라서 기역은 질량수가 235가 되어야 되겠다. 맞습니까? 오, 심플하네. 자, 그러면 양성자수. 56 더하기 36은 92. 얘도 92. 아, 그럼 기역은 질량수 235짜리 우라늄이 되겠다라는 거는 우리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기역. 기역의 질량수 238이냐? 틀린 선택지죠. 니은, 나는 핵융합 반응이냐? 자, 두 개의 질량수가 작은 원자핵이 만나가지고 질량수가 더큰 원자핵이 만들어졌네. 핵융합 맞죠? 자, 디귿, E1은 E2보다 크냐? 맞죠. 왜냐하면 질량 결손이 클수록 방출되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맞습니다. 따라 정답은 니은 디귿이기 때문에 4번으로 고를 수가 있겠습니다. 수월하다, 그렇죠? 오케이, 자, 이렇게 쉽게 훅훅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208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핵 반응식을 나타낸 것인데 E0는 핵 반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다. 자, 봅시다 한번. 우라늄하고 중성자가 만나가지고 바륨과 크립톤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이 중성자가 몇 개가 나올까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자, 봅시다. 반응 전의 질량 수합은 235 플러스 1이기 때문에 236이 되겠다. 자, 반응으로 보니까 바륨과 크립톤의 질량 수합인데 141 더하기 92는 얼마다? 233이다. 그렇죠? 오, 그럼 질량수 3이 B네? 근데 중성자의 질량수가 1이기 때문에 3개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이거야, 이거. 심플하네. 자, 기억 봅시다. 기억은 3이냐? 맞는 말이죠. 자, 니은. 핵융합이냐? No. 왜? 질량수가 큰 우라늄이 질량수가 작은 바륨과 크립톤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핵 분열 반응.

아니죠. 틀렸어요. 디귿! 이 제로는 질량 결손에 의해 발생하냐? 맞죠. 오, 질량 결손에 의해 가지고 결손되는 만큼 에너지로 전환돼 가지고 방출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디귿만 맞고 기역 디귿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이렇게 우린 수월하게 푸시면 되겠다. 좋습니다. 자, 208번 이렇게 우리 풀었고요. 209번 문제 한번 가봅시다. 209번. 또 반응식 두 개가 나온다. 봅시다. 다음은 두 가지의 핵융합 반응식인데 옳은 것을 고르시오. 갑니다. 가를 보자, 가. 헬륨, 질량수 3인 두 개의 헬륨이 만나가지고 지금 수소가 두 개가 있죠. 그럼 이제 생각을 해야 돼, 여러분. 오? 양성자수 반응 전의 양성자수 합이 4네? 그러니까 반응 후의 양성자 수합도 4가 돼야 돼. 1 더하기 1은 2. 그러니까 얘는 2가 되면 되겠죠. 반응 전의 질량 수합은 6이네. 그러니까 반응 후의 질량 수합도 6이 돼야 되는데 얘는 2네. 그럼 얘는 4가 되면 되겠지. 아, 기억은 헬륨이구나. 바로 판단할 수 있겠고. 나아갑니다. 나. 2, 3. 질량수 3짜리 헬륨과 니은이 만났어. 기억이 됐네. 기억은 2, 4였다. 반응 후의 양성자 수합은 3인데 얘는 2네. 그럼 1이 되겠죠. 자, 반응 후의 질량 수합은 4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6이네. 6. 그럼 여기서 6이 되어야 되는데 3이네. 그럼 3이 B죠. 따라서 1, 3짜리가 니은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기억 봅시다. 기억의 질량 수는 2냐? 아니죠. 3입니다. 4. 땡. 틀렸어요. 니은. 니은은 삼중수소라 부르죠. 그냥 H11은 수소. 질량수가 2는 중수소. 질량수가 3대는 삼중수소. 니은은 삼중수소냐? 맞는 말이죠. 맞습니다. 디귿. 질량결손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냐? 자, 질량결손을 보니까 가는 12.9 메가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 나는 12.1. 가가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질량 결손도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큽니다.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만 맞죠. 니은 디귿만 맞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209번 우린 빠르게 풀었고 이제 210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210번. 자, 210번. 다음은 두 가지의 핵반응을 나타낸 것인데 자, 기역과 니은은 서로 다른 원자핵이다. 이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봅시다. 자, 또 우리는 반응 전의 질량 수합과 반응 후의 질량 수합이 똑같고 반응 전의 양성자 수합과 반응 후의 양성자 수합이 똑같다라는 정보를 가지고 풀면 됩니다. 자, 볼게요. 반응 전에 기억은 몰라. 근데 반응 후를 볼까요? 자, 헬륨 원자핵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양성자 수는 총 4개죠. 질량 수는 총 8입니다. 자, 반응 전을 볼까요? 리튬이 있어. 양성자 수 3이네. 그러면 1이 되면 되겠지. 양성자수 6이네? 얘는 2가 되면 되겠지. 아, 기억은 중수소구나. 오케이. 자, 나아갑시다. 나. 반응 전의 양성자 수합은 얼마? 5. 반응 전의 질량 수합은 얼마? 9. 자, 반응 후를 볼까요? 양성자수 2는 4죠. 아, 1이 남네? 1. 자, 질량수는 2, 4, 8이죠. 9네? 그럼 1이 남죠. 1. 니은 수소구나. 바로 판단할 수 있겠지. 수소원자핵까지. 자, 기억 갑니다. 양성자수는 기역과 니은이 같냐? 기역의 양성자수 1, 니은의 양성자수 1. 똑같네요. 기역 맞아요. 니은. 질량수는 니은이 기역보다 크냐? 니은의 질량수는 1, 기역의 질량수는 2. 니은이 기역보다 작아요. 니은 틀렸어. 니은. 질량결손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냐? 에너지가 가가 나보다 더 많이 방출하기 때문에 질량수도 더 크겠죠. 아, 질량결손도 더 크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습니다. 그럼 디귿이 정답이기 때문에 정답은 기역 디귿만 맞는 4번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수월하다, 그쵸? 핵반응은 똑같아요. 반응 전과 반응 후만 비교를 하시라. 그게 끝입니다. 자, 이어서 211번 가보도록 하죠. 다음은 두 가지의 핵반응인데 가, 나가 있습니다. 그쵸? 오케이. 표는 가와 관련된 원자핵과 중성자의 질량을 나타낸 것인데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자, 보니까 반응 전, 가에서 반응 전은 기역과 기역이 만났는데 여기 원자핵을 보니까 헬륨 원자핵이 있어. 중수소가 있죠. 자, 그러면 반응 후의 양성자 수합은 2인데 기역이 똑같기 때문에 1씩 가져가면 되겠지. 그리고 반응 후의 질량 수합은 4거든요. 그럼 나누기 2하면 되니까 2씩 가져가겠지. 아, 기억은 중수소구나. 중수소 1, 2. 오케이.

0: 자, 나아갑시다. 나. 나를 보니까는 삼중수소와 기억이 만났어. 1, 2. 헬륨 원자에게 2, 4. 그리고 보시면 양성자 수소합은 반응 전은 2, 반응 후에 2. 오, 그럼 얘는 0이 돼야 되겠지? 자, 그리고 반응 전의 질량 수소합이 3 더하기 2니까 5. 4네? 그럼 1이 B죠. 1. 따라서 니은은 중성자가 되겠다. 라는 것까지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질량을 보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시죠. 기억. 기억은 수소냐? 자, 기억을 보니까 질량수 1인 수소가 아니고 질량수가 2짜리인 수소다. 그렇죠? 따라서 기억은 틀린 선택지가 되겠고. 자, 니은 갑니다. 니은은 중성자냐? 니은 보니까 질량수가 1이고 양성자 수가 0인 중성자 맞죠? 니은 맞아요. 디귿 갑니다. 이 M1은 M2 더하기 M3냐? 잘 봐봐, 여러분. M2는 헬륨, 즉, 질량수 3짜리인 헬륨입니다. M3는 중성자의 질량이죠. 지금 이거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이거. M2 더하기 M3는 이 M1은 M1은 지금 중수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즉, 이거예요, 이거. 요거 두 개의 질량. 요두 개의 질량은 이두 개의 질량과 똑같냐라고 물어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죠. 왜? 이두 개, 이 M1의 질량이 M2 더하기 M3보다 더 큽니다. 왜? 더 크기 때문에 이 반응하면서 감소한 질량만큼이 에너지가 됐거든요. 맞죠? 따라서 반응 전의 이 중수소 질량의 합이 더 크다는 것 정리할 수 있겠고, 이렇게 우리가 방금까지 211번까지 핵반응 문제 풀었습니다. 자, 핵반응의 핵심은 반응 전과 반응 후의 양성자 수와 질량 수를 비교하라. 끝입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그래서 핵반응은 이렇게 우리 간결하게 정리했고요. 자, 오늘 강의에서는 상대성 이론 문제 정리했고, 핵반응 문제 정리했습니다. 상대성 이론 핵심, 고유 시간, 그리고 한 장소 동시 꼭 기억하시고, 핵반응에서는 반응 전과 후를 질량 수와 양성자 수를 비교하라. 그게 끝입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도 핵반응 문제 이어서 풀 거고요. 여러분, 최고의 학습은 무한 반복입니다. 절대로, 절대로 반복하십시오. 아시겠죠? 물리가 심플해지고 간결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파이팅!
1: 지금 넣어야 된다니까.
2: 이 분위기?
3: 고수익에 원금까지 보장된다고?
2: 저
4: 그렇다니까.
2: 분위기? 따라간다면?
5: 이분 위기.
1: 뭐야, 이거?
5: 저분 위기. 여러분의 위기도
6: 이게 뭐야?
5: 따라옵니다. 금융,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신중하게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활관리 김상건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막 시작했던 주제, 이제 오늘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원조입니다.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롤스, 싱어, 노직이 나온다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문제를 풀다가, 지문을 보다가, 선지를 보다가, 낯선 내용들, 좀 어려운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개념 노트에다가 적어주시면서 내용 보완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 개념 노트라는 걸 바탕으로 기출을 풀고 계속 반복 숙달해야 됩니다. 때로는 처음 봤을 땐 그냥 시간 맞춰 풀기 바빴던 내용들도 지문을 다시 보고 분석하게 되면 저의 강의처럼 얘기할 거리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여러분들 내용 잠깐 복습할게요. 일단 노직이랑 싱어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나름대로 여태까지는 롤스 싱어가 비교되는 문제만 출제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편견을 갖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출제를 보게 되면, 노직과 싱어만 둘다 비교해서 나올 수도 있구나, 롤스가 빠질 수도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문제였습니다. 노직은 여러분들 사실 옛날에는 조금 간헐적으로 틈틈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또 전면적으로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쵸? 노직도 대비하셔야 되고요. 노직의 경우에는, 최근 나오고 있는 트렌드가 자발적인 원조. 개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정당한 소유권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자발적으로 원조한 경우에는 문제가 안 된다. 그것이 막 소유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라는 것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유 권리론의 관점 우리 진작에 분배정의에서 배웠고요. 그 내용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 참고하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약속했던 대로 여러분들 이 비교 판서를 보여드리면서 시작할 계획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해외 원조라는 걸 주제로 정리한 내용이에요. 보통 비교와 순서도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크게 관점이 두 가지가 소개되어 나옵니다. 첫 번째의 경우에는 의무의 관점이고요. 두 번째의 경우에는 자선의 관점입니다. 자선이라는 건 여러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준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원조라는 거 의무 아니야. 기부라는 거 도와주는 거 의무 아니야.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문제인 거지. 이걸 의무로 보면 안 돼라고 하는 게 자선의 관점이에요. 대표적으로 의무의 관점은 롤스랑 싱어가 등장하고요. 자선의 관점의 경우에는 노직이 등장하게 됩니다. 롤스와 노직의 2차전 같은 느낌? 이라고 보시면 돼요. 의무의 관점을 여러분들 쫙 보게 되면, 의무의 관점의 경우에는 지문이 보통 서술될 때 원조해야 된다. 어떠한 주체는 원조 대상에게 원조해야 된다라고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해야 된다라는 의무의 관점 보시면서 풀면 돼요. 먼저 여러분들 의무의 관점, 사상가 롤스랑 싱어가 출제가 됩니다. 롤스에게 주된 목적은 사회의 정의 실현이에요. 만민법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고자 했던 게 롤스의 생각이고요. 그런 생각의 아이디어를 롤스는 이 칸트의 영원한 평화, 영구 평화에서 참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롤스에게 원조 주체 방법 대상을 볼 건데요. 여러분들이 이세 가지가 이어지는 것들을 쫙 참고하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이어지지? 봐봐. 원조해야 돼. 누가? 원조 주체가. 누구를? 원조 대상을. 어떻게 원조 방법 이렇게 딱 정리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세 가지 틀에서 지문과 선지가 구성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원조 주체가 누구냐? 질서 정연한 사회의 만민이 원조의 주체입니다. 표현이 왔다 갔다 바뀌기도 하지만 보통 자유적 만민 혹은 적정 수준의 만민을 우리가 질서 정연한 만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롤스가 얘기했던 국제사회에 관련된 이 국내 체제에 대한 분류는 제가 다음 강의 때 바로 또 처음에 또 정리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 나름대로는 이 만점으로 가는 개념을 조금 밸런스 있게 분배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보면 되어야겠죠? 어쨌거나 중요한 건 이런 질서 정연한 사회의 만민이 혹은 질서 정연한 만민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도와줘야 돼요. 누구를? 고통받는 사회를 도와줘야 됩니다. 고통받는 사회라고 하면은 이 정치, 문화, 제도가 좀 결여되어 있어서 혹은 뭐 자원이나 이런 기술 같은 것들이 결핍되어 있어서 그 사회 내에서의 사람들이 제대로 되지 못한 체제하에서 인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그런 고통받는 사회들의 경우에는 무법국가와 대비해서 다른 국가에 공격적인 정책을 펼친다거나 이 자기들의 영토를 넓히겠다고 막 팽창적인 정책을 펼치지 않습니다. 그런 차이를 참고하셔야 되고요. 롤스에 따르면 원조의 대상은 바로 고통받는 사회라고 콕 집어서 말합니다. 고통받는 사회만 원조의 대상이다. 여러분들 이 포인트도 또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도와줄 건데, 롤스라고 물어보게 되면 롤스의 주된 포인트는 바로 경제, 다시 경제적인 여러분들 그런 지원보다는 사실 주된 포인트가 정치 문화 제도의 개선이에요. 그래서 원조의 방법 또한 정치 문화 개선을 위한 것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를 위해서 그 나라에게 권고하거나 협력하는 방식으로 이제 원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강제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돼요. 다만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틀은 다르지 않지만 이 틀들이 또 변주가 또 되기도 합니다. 그런 변주되는 내용이 이제 오늘 강의에 몇개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심도 깊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싱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싱어에게 중요한 건 공리의 증진입니다. 싱어에 따르면 인류 전체에 우리 세계 시민들을 떠올리면서 우리가 얘기를 하자라고 말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가 만난 적도 없고 여행 가본 적도 없는 나라에 막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아, 저 사람들 나랑 뭔 상관이라고 할수 있어. 근데 여러분, 싱어에 따르면 그가

두 명은 이제 아카라라고 부르는 여러분들. 그걸 되게 음료수에서 좋아해. 근데 내가 그거 하루를 안 마신다고 해서 저희가 절대 막 굶어 죽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쵸? 그냥 그거는 저의 잠을 깨기 위해서, 저의 입맛을 돋구기 위해서 먹는 거지. 그게 막 없으면 내가 굶어 죽는 게 아니야. 싱어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가 그런 포인트인 거예요. 야, 너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도 남는 게 있으면, 여유가 있으면 사치 부리거나 그러지 말고,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 안 보인다고 해서 외면하지 말고 도와줘야 돼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관점을 기억하면 되고요. 그를 위한 방법은 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일부를 기부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원조의 방법에 대해서 싱어도 좀 다양한 것들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원조 대상은 절대빈곤에 빠진 개인이에요. 절대빈곤 여러분들, 세모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빈곤이라는 건 그냥 빈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들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가 위협받을 정도의 빈곤 상태에 있는 거예요. 이게 세계은행인가에서 여러분들 지정하는 그런 정도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예전에 봤을 때는 하루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에 쓸수 있는 비용이 한 2달러 정도였나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요즘식으로 좀더 편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한테 하루 예를 들어 3,000원 정도를 쥐어주고 너 이거 줄게 하루 먹고 살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편의점을 가봐 한번. 3,000원으로 뭘살수 있죠? 삼각김밥 하나? 요새 여러분 1,200원 거의 그 정도 아닌가? 주스 하나 거의 막 800원, 900원 그 이상이지 않나? 그러면 삼각김밥 하나랑 주스 하나랑 물 하나로 딱 사게 되면 더 이상 살게 없어. 그걸로 하루를 버텨야 돼. 아이, 쌤. 하루 버틸 수 있죠. 그럼 한 달은? 1년은? 10년은? 불가능하겠지, 그쵸, 여러분들. 그런 게 위협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당장에 먹고 사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옷도 깨끗한 거 입어야 되고, 씻기도 해야 되고, 잘 살기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충족이 안 되는 거야. 그런 여러분 상태가 절대빈곤에 빠진 상태예요. 싱어는 절대빈곤에 빠진 개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자. 그것들은 인류 전체의 고통을 증가시킬 거다. 우리 그 고통을 감소시켜야 된다. 공리를 증진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네. 그 내용들을 맥락을 쫙 확인하시면 돼요. 먼저 여러분들, 롤스와 싱어의 공통점입니다. 회원조가 윤리적인 의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선의 관점에서 봤던 노직과 대비되는 포인트. 두 번째, 국가 간의 부의 불평등 그 자체는 부정의한 건 아니다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부가 여러분들 다르거나 이런 것들이 막 나쁘다 부정의하다고 보는 건 아니에요. 다음 이제 세 번째, 특정 인권국에 대한 원조가 중단될 수 있다. 이제 이게 이제 또 기출에 자주 나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롤스에게는 차단점으로 또 소개가 될 거고요. 이 싱어에게는 원조의 효과나 전망을 고려한 내용들로 소개가 될 것입니다. 나중에 또 보도록 할게요. 중요한 포인트. 넘어서 여러분들 노직입니다. 노직의 경우에는 자유지상주의입니다. 개인의 소유권을 강조하고요. 원조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는 포인트. 자발적인 원조는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인이 원해서 기부하는 거, 개인이 원해서 원조하는 건 괜찮다, 정당화된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롤스싱어 노직에 대한 관점을 간단하게 제가 비교해서 알려드렸고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내용 있으면 개념 강의 돌아가서 조금 더 깊게 봐도 됩니다. 이제 바로 갈게요. 이제 54번 문제를 여러분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 문제의 경우에는 지금 두 명이 나와 있습니다. 적절한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합시다. 질서정연한 만민의 사회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적 만민과 적정 수준의 만민을 이제 아울러서 말하는 게 질서정연한 만민입니다.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될 의무가 있다. 고통받는 여러분 사회, 이런 사회들을 도와줘야 돼요. 불리한 여건으로 이 사회들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조해야 될 의무를 갖는다고 표현합니다. 사회들 간의 부화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 의무의 목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원조에게 있어서 중요한 거는 정치, 문화, 제도가 결여되어 있는 어려운, 그래서 사람들의 인권이 잘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정치, 문화, 제도를 개선하여서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게 원조예요. 그런 과정에서 A국가, B국가, C국가 여러분들 부화복지를 맞출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롤스 여러분들 뒤에 나와 있는 포인트는 넘어질 뻔했어 여러분들. 네. 이 밑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 포인트의 경우에는 많이 선지로 활용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원조 의무의 목표는 사회들 간의 부화복지의 수준을 조정하는 건 아니다. 이거 다시 또 생산되고 있는 선지기 때문에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바로 갑이 누구다? 잠깐 여러분들, 줄이 밟혀가지고, 갑은 롤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한번 을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라는 것은 이익평등 고려 원칙 끝났네. 빨간 펜, 이익평등 고려 원칙, 그쵸? 그거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이 부담해야 될 지구적 의무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 남는 소득이 있다면,
김상건, 너 커피 마

사실 돈으로 너 젤리 사 먹을 돈으로 소득 일부를 기부해서 빈민을 도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무를 가지고 도와야 된다. 여기도 도와야 된다. 둘다 의무의 관점이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어른 누구? 뭐야? 사라졌어, 여러분. 잠깐만. 네. 오케이. 부활. 네. 바로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누구? 싱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싱어나 롤스 둘다 의무의 관점이고요. 가끔 몇몇 친구들이 의무의 관점이라는 거에 대해서 공리주의가 해당이 안 된다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야. 공리주의 또한 분명히 공리증진을 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공리주의와 분명히 대비되는 칸트 의무론적 입장으로 소개가 되었지만 분명히 공리주의 또한 보편적인 도덕 원리나 의무를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내려가서 기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입니다. 원조의 목적은 대상국의 부의 수준 향상이다. 아, 여러분들 지금 바로 지금 요 노란색 형광펜친 부분에서 얘기했어. 부하복지를 조정하는 게 아니야. 향상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야. 궁극적인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여서 질서정연한 사회로 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국제사회가 정의롭게 되기 위해서 롤스가 제시한 만민법 원조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업 부의 수준 향상이 아니야 라고 지워주면 됩니다. 다음 이제 니은 보겠습니다. 고통받는 사회들만 원조 대상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들 니은. 네. 바로 X가 되겠죠. 그쵸? 왜? 고통받는 사회들만 여러분들 원조 대상국이에요. 롤스 여러분 관점에서는 우리 한번 형광펜칠까 또? 네. 롤스 여러분들 관점에서는 제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어요. 고통받는 사회들만 원조의 대상입니다. 고통받는 사회가 아닌 우리가 또 다음 강의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무법국가라던가 적정 수준의 사회의 경우에는 원조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롤스에게 해외 원조의 대상은 고통받는 사회들만 해당한다. 따라서 여러분 니은 틀렸다고 지우시면 돼요. 다음 이제 보겠습니다. 디글리엘이 정답이겠죠? 5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원조에서 원조하는 주체의 행복 감소는 필연적이진 않다. 우리가 분명 여러분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볼까? 엄청난 부자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 제가 막 진짜 막 몇백억의 막 재산이 있다고 한번 쳐봐요 한번. 엄청 기분 좋은 상상인가? 네. 그런 여러분 상황에서 제가 여유가 있는 돈을 그냥 몇 억을 그냥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 입장에선 분명히 원조하는 데 있어서 비용은 발생했겠죠. 저의 경제적인 비용의 경우엔 분명히 나가게 됐을 거예요. 그쵸? 분명히 손실이 발생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행복이 꼭 떨어져야 될까요? 저의 행복이 확 내려갈까? 그건 아니에요. 그쵸? 누군가한테는 필요 이상의 돈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원조를 했다고 해서 경제적인 손실은 발생했지만 행복이 감소되진 않을 수 있고요. 또한 누군가한테는 오히려 심리적인 만족감과 같은 것들이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싱어 관점에서 주체 행복 감소는 반드시 필연적인 건 아니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디귿의 경우에는 다시 출제가 가능한 선지이기 때문에 별표치고 또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비용은 분명히 발생하지만 행복 감소가 필연적인 건 아니다. 다음 이제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대상국의 상황에 따라 원조를 중단해야 될 때가 있다. 마찬가지로 별표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롤스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원조 대상국 여러분들, 상상해봐. 고통받는 사회가 첫 번째,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었어. 이 사회 나름대로 이제 자유주의적인 혹은 적정 수준의 체제를 갖추게 되었어. 그럼 롤스에겐 여러분들 원조가 중단되죠. 그게 롤스의 차단점에 대한 설명이에요. 따라서 여러분들 롤스에게 그런 경우를 떠올려서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 이런 상상도 할수 있습니다. 만약에 고통받는 사회가 갑자기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갑자기 막 체제가 엉망이 되고 인권도 막 존중하지 않고 공격적이고 팽창적인 정책을 펴는 거예요. 갑자기 무법국가가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원조가 중단돼야죠. 원조가 아닌 다른 방법들이 동원돼야 됩니다. 이 롤스에 따르면 무법국가들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제재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두 가지를 근거로 롤스에게는 동그라미가 나온다라고 확인하시면 돼요. 두 번째 여러분들, 싱어는 다른 관점에서도 얘기합니다. 싱어가 얘기합니다. 원조하는 대상국의 상황에 따라 원조를 중단해야 될 때가 있다.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유가 있는 돈으로 기부를 하려고 해, 원조를 해주려고 해. 근데 이 A 국가의 경우에 상황이 좀 별로야. 내가 원조를 해봐야 원조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적어 보여. 이 사회의 상황이 좀 원조 효과를 낼수 없는 상황 혹은 전망이 뚜렷하지 않아. 그럼 여러분들, 자원은 제한적인데
자원은 제한적인데 우리가 굳이 전망이 없는 효과가 좀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사회에 원조를 해야 될까요? 그럴 필요 없겠지, 그치? 따라 차라리 여러분들, 네, 차라리 원조 효과가 더 좋은 다른 사회에 원조하는 게 낫겠지, 그치? 따라서 싱어는 그런 관점에 의해서 대상국의 상황에 따라 원조를 중단해야 될 때가 있다. 원조 효과가 떨어져 보이거나 전망이 없을 경우에는 다른 국가에 원조하는 게 낫다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을 또한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리을 선지 또한 여러분들 자주 나오고 있는 선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빨간 펜으로 치고 둘의 공통점으로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싱어는 원조를 헛되게 만들 그런 정책들을 펴는 원조 효과가 적어 보이는 전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나라에 대해선 원조를 중단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정답 니은 리을에 다시 잠깐 여러분들 아 디귿 리을에 다시 5번이다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네, 이제 넘어가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5번 문제입니다. 가브레. 네. 가브레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또 골라주고 있습니다. 질서정연한 사회 나왔습니다. 오케이. 질서정연한 사회. 불리한 여건으로 고통받는 사회. 그쵸? 원조해야 될 의무가 있다. 네. 거의 지금 막한 문장 속에 지금 힌트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서 이러한 원조의 의무는 모든 사회가 정의롭고 자유적인 기본제도 또는 비자유적이지만 적정 수준의 기본제도를 갖출 때까지 유효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한번 이것도 노란색으로 형광펜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 우리는 질서정연한 사회들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래서 분명히 지금 이제 롤스가 이 국제사회에 관련돼서 국내 정치 체제를 다섯 가지로 얘기를 하거든? 이제 그 뒤에 강의 때 바로 설명을 할 건데, 대략적으로만 여러분 의미 있는 말씀을 드리면 자유적 만민, 또한 적정 수준 만민, 이 둘이 질서정연한 만민들이에요. 이 둘은 여러분들 그래도 국제사회 정의를 이루는데 필요하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그렇게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롤스에게는 원조의 의무라는 건, 해외 원조는 고통받는 사회들에게만 해야 된다라는 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법국가의 경우에는 분명히 강제적인 제재가 필요하다, 간섭 필요하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돼요. 제가 나름대로 왔다 갔다 여러분 설명드리는 내용들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갑 어디예요? 네, 갑은 바로 롤스가 되겠죠. 이제 이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차단점까지 설명할 수 있는데 그건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을입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일을 희생하지 않고서 나쁜 일을 방지할 수 있다면 그것을 해야 돼. 그것을 해야 돼. 의무화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A라는 걸 선택하는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정말 중요한 일을 희생시키지 않고도 A를 할수 있어. 근데 A가 너무나 큰 고통이라 우리가 방지를 해야 돼. 그럴 때는 원조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빈곤에 빠진 개인들의 고통을 우리가 정말 도덕적으로 중요한 걸 희생하지 않고도 할수 있다면 해야 되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부유한 사람은 별다른 희생이 없이도 절대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절대빈곤의 고통을 방지해야 할 원조의 의무를 갖는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너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하고도 여유가 있잖아. 세계 시민들의 고통을 너가 놓치면 안 돼. 공리주의 관점에서 원조해야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른 여러분들, 싱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기억부터 내려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죠? 오케이. 네. 갑부터 보겠습니다.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가 원조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라고 하면, 아까 여러분 얘기했었던 자유적 만민, 적정 수준의 만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두 가지가 남아요. 그쵸? 이게 알면 알수록 참 이게, 할 말이 참 많아져서 어려울 때가 있는데, 원래 하나 사회가 더 있거든? 총 다섯 가지 사회가 있거든? 근데, 원조 파트에서 유의미한 게이네 가지예요, 네 가지. 네. 이 하나는 나중에 또 소개해 줄 건데, 우리는 지금 네 가지만 다볼 거야. 그럼 우리 입장에선 여러분들,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를 딱 떠올리게 되면 두 가지를 딱 떠올려야 돼. 첫 번째, 무법국가. 두 번째, 고통받는 사회. 이런 사회들의 경우에는 질서정연하지 않은 사회예요. 하나가 더 있지만 이렇게 그냥 땡땡땡하고 넘어갈게요. 이러한 사회가 원조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상공쌤, 고통받는 사회는 원조의 대상이잖아요. 맞아요, 그쵸? 그런데 무법국가의 경우에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죠. 따라서 기억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무법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제재의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기억이 조금 헷갈렸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법 국가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네, 니은 보겠습니다. 원조 의무 이행에는 경제적인 수단의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럼 니은 한번 별표 칠까요? 네. 이제 롤스를 많이 공부한 친구들은 롤스의 맥락들을 딱 잡아가면서 아, 롤스가 말하는 원조의 중요한 포인트는 정치 문화 제도의 개선에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문제를 통해서 또 하나를 더 업그레이드 합시다. 롤스의 관점에서 분명히 정치제도 문화 개선, 경제적인 수단 지원이 포함될 수 있나?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정치 문화 제도를 여러분들 개선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고통받는 사회에다가 교육 시설을 제공할 수도 있고요. 혹은 의료 시설들을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 나라가 결핍한 물질적인, 기술적인 자원들을 우리가 채워주기 위해서 그런 경제적인 수단의 지원 또한 할수 있는 거예요. 다만, 롤스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질서정연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치 문화 제도를 개선시켜주는 거야. 그런 과정에서 경제적인 수단의 지원도 포함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굵게 쓰고 싶은데, 오케이. 이렇게 하면 돼. 제가 물결을 쳐가지고 더 이렇게 되는구나. 네. 미안합니다. 이렇게 쫙 이러면 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고통받는 사회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리고 이제 넘어갈 건데요. 롤스의 만민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통받는 사회들은 팽창적이지도 공격적이지도 않은 반면에 정치적이며 문화적인 전통들, 즉 인적 자본과 기술 수준, 종종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는데 필요한 물질적 및 과학기술적 자원들을 결핍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아, 정치문화 제도의 개선을 위해서 혹은 이들이 결핍한 걸 위해서 경제수단에 대한 지원도 포함될 수 있구나.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말 정말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했고요. 다시 또 언제든 출제될 수 있는 좋은 선지입니다. 네, 디귿 보겠습니다. 빈곤국에 대한 원조가 원조 효과를 이유로 중단될 수 있다. 중단될 수는 없다. 에이, 뭐야. 아니야. 있어. 중단 가능해. 지워주셔야 됩니다. 네. 원조 효과가 만약에 없을 것으로 예상돼. 전망이 희미해. 이 나라 도와줘봐야 소용이 없을 것 같아. 그럴 땐 다른 나라를 도와줘야 되겠지, 그치? 그런 이유로 여러분들 중단될 수 있습니다, 그쵸?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돼요. 네. 이런 선지들 좀 많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연습해야 됩니다. 하지만 늘 말하지만 나오는 건 보다 보면 뻔해진다. 네, 리을입니다. 갑과 을입니다. 여성 참정권 보장을 위한 원조는 정당화될 수 있다. 둘다 여러분들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롤스 여러분 경우에 여성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조, 즉 인권을 강조하고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원조가 되겠죠, 그렇죠? 그에 따라서 롤스에게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여러분들 싱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조가 공리를 증진한다면 당연히 정당화 가능합니다. 그렇게 둘 관점 모두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내용들이 조금 네. 사실 더 많아요. 풍부한데, 제가 간단하게만 설명드렸고, 이 롤스와 노식의 책을, 다시, 롤스와 여러분들 싱어의 책을 보게 되면, 이 여성 참정권 혹은 여성의 권리에 대한 강조들을 특히 많이 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뭐 인구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절대 빈곤 감소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다양한 것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만 딱 깔끔하게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보고 싶고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후기에 남겨주시면, 제가 추가로도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죠? 싱어에 따르면 절대빈곤을 감소시켜주는 공리를 증진시켜주는 그런 참정권 보장을 위한 원조는 정당화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윤리 교사이자 또 윤리 전문가로서 욕심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막 이런 책들을 다 알려주고 읽게 하고 싶기도 한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권고드리는 식으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지만 언제든지 윤리교사가 되고 싶다, 윤리강사 되고 싶다, 나 일로 오고 싶다 싶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답은 기억과 니은과 리을의 4번 되겠습니다.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55번 여러분들 별표 치고 제가 아끼는 문제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오답률도 59.3%. 굉장히 높았던 문제. 이제 56번을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들을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서 질서정연한 국제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원조의 목적이 뭐예요? 바로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돕는 거예요.
이 국제 무대, 국제 사회 속에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만민법에 따라서 함께 관용하고 도우면서 살아가는 사회를 롤스가 꿈꾸고 있습니다. 롤스 여러분 따르면 그런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들을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 또한 여러분들 많이 또 다시 활용되어 나옵니다. 이제 이거에 좀 약간 시리즈가 뭐냐면 간단하게만 말로 소개해드리면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들의 문제들을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 혹은 미래의 경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 혹은 그들이 자유와 평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돼라고 표현됩니다. 이런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말하고 싶은 건 그들을 질서정연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고 싶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 이제, 네. 끝으로 보겠습니다. 질서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될 의무를 지닌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원조의 주체인 질서정연한 만민, 자유적 만민, 적정 수준의 만민, 그들이 고통받는 사회를 원조해야 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법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아니다. 다시 한번 체크. 갑은 롤스. 다음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덕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중요한 다른 일을 희생하지 않고 막을 수 있는 극단적 빈곤이 있다면, 극단적 빈곤이 뭐예요, 상권쌤? 아,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는 절대 빈곤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네, 기본적인 필요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빈곤은 마땅히 막아야만 돼. 이거 막아야 돼. 그리고 이런 원조의 의무는, 책무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근거해야 돼. 공리의 원리에 따라서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절대 빈곤을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라고 보는 거예요.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 여러분들, 이거에 따르면 원조 주체, 그리고 원조 대상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 시민이라는 관점 하에서 저 멀리 우리한테 안 보이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 사람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자. 절대 빈곤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류 전체의 고통을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오히려 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원조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른 여러분들, 누구? 바로 싱어가 되겠습니다. 네. 이제 내려가서 한번 선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원조 대상의 빈곤이 해소되어야만 원조 중단이 가능하다. 원조가 중단될 수 있다라고 롤스는 얘기합니다. 네, 그거는 빈곤이 해소되어야만 중단되는 게 아니에요. 롤스가 여러분들 말하는 차단점이라는 것은 그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었다면이라는 조건이에요. 만약에 고통받는 사회가 이 질서정연한 만민에 의해서 나름대로 정치 문화에 대한 지원을 받고 권고를 받고 해서 변했어. 그 사회도 나름대로 적정 수준 혹은 자유주의적 만민의 체제를 갖추게 된 거야. 그럴 땐 여러분 롤스에 따르면 더 이상의 원조는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원조의 의무가 중단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원조할 거 없어. 쟤 이미 우리랑 함께 같이 할수 있는 대상들이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차단점 여러분 떠올리면서 보시면 되고요. 롤스에 따르면 그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었다면 상대적으로 빈곤할지라도 원조의 의무는 더 이상 없다고 말합니다. 네. 빈곤이 해소되어야만 중단되는 건 아니다. 지우시면 돼요. 이제 2번입니다.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는데 필요한 부의 정도는 사회마다 다를 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 롤스 만민법에 나오는 그 내용 그대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아, 롤스에게 중요한 건 부나 자원이 아니구나. 이런 것들은 다 다양할 수 있구나. 중요한 건 정치 문화 제도가 보완되어서 개선되어서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는 거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는데 뭐 필요한 정도는 뭐다 똑같지 않아, 그치? 어떤 나라에서는 또그 제도에 맞게 또 그거에 맞게 필요한 거지. 막 똑같이 막 100억씩이 필요하다 이런 게 아니다, 그치? 그렇게 아, 네, 지워주시면 됩니다. 분명히 필요한 부의 정도는 다를 수 있다. 다음 이제 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간 부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원조는 의무로 규정된다. 삐 틀렸다고 지워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개인 간에는 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반드시 원조여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부가 다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특히나 여건이 안 좋아서 혹은 상황이 안 좋아서 절대 빈곤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끼리 그냥 상대적으로 차이가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원조가 발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알겠죠? 네. 틀렸다고 지워주시면 돼요. 다음 이제 4번 보겠습니다. 원조 대상이 처한 정치적 상황 때문에 원조 의무 이행이 유보되는 경우는 없지 않습니다. X 치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사람이 있는
그 원조 대상이 처해 있는 상황 때문에. 예를 들어 그 국가에서 원조 정책의 전망이 뚜렷하지 않거나 원조 효과가 없는 그런 정책들을 펼 때, 그러한 정책 상황이 보일 때, 이 원조라는 건 유보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참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이 싱어에 따르면 유보가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이 내용 또한 여러분들 또 최근에 또 자주 등장하고 있는 선지기 때문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유보되는 경우도 있다. 다음 이제 내려가서 5번 보겠습니다. 원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원조 대상에 대한 강제력 행사는 정당화된다. 둘다 B 지워주면 됩니다. 롤스나 싱어나 강제력 행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정답 바로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원조에 대해서 롤스와 싱어가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 출제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낯선 선지들을 만나기도 해요. 그럴 때는 확실하게 틀린 것들을 지워주면서 다시 돌아가도 괜찮고요. 혹은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계속 눈여겨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책을 보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문과 선지를 통해서 만나자. 네. 그게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이제 5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걸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질서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몇 번째 반복이야, 그치? 그들이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는데 필요한 정치적인, 문화적인 전통들을 결핍하고 있다. 아, 고통받는 사회들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는데 필요한 이런 것들을 결핍하고 있구나. 네. 여러 가지 과학적, 기술적 이런 자원들을 결핍하고 있구나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갑은 롤스다. 다음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나쁜 일을 막을 때 그에 상당하는 도덕적인 가치를 희생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해야 돼. 우리 원조해야 돼. 절대빈곤으로 인해 발생하는 그런 큰 고통을 막는 과정에서 도덕적으로 그에 상당하는 가치를 희생하지 않는다면 원조하는 게 맞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싱어의 관점에서 원조 주체가 막너 굶어 죽으면서까지 원조 대상에게 원조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싱어는 분명히 이익평등 고려 원칙을 얘기하면서 원조 주체와 원조 대상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자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막 막대한 부담을 주고 막대한 희생을 강요하면서 원조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네. 이제 이것 또한 이후에 또 기출에서 활용되어 나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또 보도록 할게요. 네, 이 원칙은 절대빈곤 속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는 의무로 이어진다. 원조가 의무다. 바로 을은 누구? 싱어다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참고로 57번 문제 오답률이 69.2%, 70%에 달했습니다. 10명 중에 7명이 틀렸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내려갈게요. 기억입니다. 원조 대상국이 상대적으로 빈곤하더라도 해외 원조가 중단되는 상황이 있다. 되어야 하는 상황이 있다. 언제?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었다면. 따라서 기억 동그라미. 괄호치고 차단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바로 이전 기출 풀때 얘기했었던 상대적으로 빈곤해도 원조가 중단된다. 요 내용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니엔입니다. 해외 원조는 질서정연한 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정의 원칙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 여러분들 롤스는 원조를 얘기할 때 차등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국내 사회에서는 정의 원칙을 제시하면서 차등의 원칙을 얘기해, 그치? 차등의 원칙이 뭐야? 최소수혜자에게 최대 혜택을 주는 사회구조를 만들자라는 게 차등의 원칙이에요. 근데 그런 차등의 원칙을 해외 원조에 적용하진 않습니다. 서로가 뭐 천연자원의 분포나 이런 게 다르니까 최소수혜를 받는 국가에게 최대 혜택을 줍시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 롤스가 원조에 적용하지 않아요. 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롤스의 경우에는 이런 차등의 원칙 같은 것들을 해외 원조에는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별표치고 가져가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제 내려와서 디귿 보겠습니다. 해외 원조의 결과로 원조의 대상뿐만 아니라 주체까지 경제적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 B 틀렸다고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이 원조의 주체가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이 원조의 대상에게 지원을 하게 되면 원조의 대상의 경우에는 경제적인 이익을 누릴 수 있게 되겠지만 원조의 주체의 경우에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체까지 이익을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틀렸다고 지워주면 됩니다. 다만 앞서 나왔던 기출과 연결지어서 그렇다고 해서 원조 주체의 행복 감소가 필연적인 건 아니다라는 것도 연결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원조를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비용은 발생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를 통해서 심리적인 만족과 같은 행복은 생길 수 있다라는 걸 참고하시면 돼요. 네, 디귿 여러분 지워주시고 이제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갑과 을입니다. 원조의 의무는 자원빈곤국의 구성원에게도 부과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니, 원조를 해야 되는, 자원빈곤국의 구성원이 어떻게 원조할 수 있어? 어떻게 원조를 해야 된다고 말할 수 있어? 라고 물음표를 던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롤스싱어의 입장을 보게 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둘다 예스입니다. 한번 하나씩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여러분들. 롤스의 경우에 자원이 빈곤한 국가지만 질서정연한 사회라면. 그 사회가 자유적 혹은 적정 수준의 체제를 갖고 있는 사회라면 그 사회 속의 구성원들인 만민들의 경우에는 원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롤스에게 동그라미입니다. 정리하자면 자원빈곤국이 질서정연한 사회라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여러분들, 싱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싱어 여러분 따르면 자원빈곤국이라고 해서 그 구성원들 또한 여유가 없다. 다 절대빈곤에 빠져있다라고 말하긴 어렵겠지. 그렇지? 분명히 자원이 부족한 나라의 경우에도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도 충분히 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싱어 입장에서도 그런 여유 있는 사람은 원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조의 의무는 싱어의 입장에서도 자원빈곤국 구성원에게도 부과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리을 동그라미 치면 되고요. 정답 바로 기역과 리을의 몇 번? 2번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질문을 풀면서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었던 이 선지가 리을이었습니다. 리을과 같은 여러분 선지 보시면서 우리가 계속 사고하고 연습하는 능력들을 키워나가야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8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오답률이 높았던 여러분들 문제였습니다. 76.9%의 오답률을 갖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거의 7, 8명이 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걸로 틀렸을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값부터 볼게요. 자기 가족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고도 소득이 남는 사람은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서 세계 극빈자 구호에 기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들, 우리 가족도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이 돼야 돼. 우리 가족도 당장 먹고 살기 힘들어. 막 빈곤에 있는 상황이야. 근데 우리 가족 됐어. 우린 무조건 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만 도와줄 거야. 이 얘기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쵸? 나와 우리 가족들이 기본적으로 필요를 충족해. 그래도 여유가 있어. 내가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을 거리가 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도와줘도 괜찮아. 그럴 때는 세계 극빈자 구호에 기부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절대빈곤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여유가 있다면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으로 막 엄청나게 큰 희생을 치르지 않아도 원조할 수 있다면 원조를 해야 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은 바로 싱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싱어를 알려주는 이익평등 고려 원칙이라는 단서가 나왔고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지금 제가 밑줄 쳐드린 부분, 자기 가족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고도 남는 사람이라는 전제 조건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들의 문제를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서 어떻게 만드는 거야? 네, 그들이 질서정연한 사회 만민의 구성원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네. 따라서 여러분들, 을은 누구예요? 바로 롤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을은 롤스다. 그러면 A부터 보겠습니다. A는 싱어에게 yes, 롤스에게 no. B의 경우에는 싱어에게만 yes가 나오면 되고요. C의 경우에는 롤스에게만 yes가 나오면 됩니다. 볼게요. 기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여러분들, 절대 빈곤 감소는 원조의 정당화 조건이 될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일단은 분명히 싱어의 관점에 여러분 따르면 절대 빈곤을 감소하는 것, 공리를 증진하게 될 거고 그것은 원조 예, 정당화 조건이 될수 있습니다. 그쵸? 싱어에게 yes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A 선지가 정답이 되기 위해서는 롤스에게 no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롤스에겐 여러분들 no일까요? B 여러분들, 롤스에게도 yes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여러분들 될수 있는가 일단 초점을 딱 두어야 되고요. 두 번째, 제가 바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고통받는 여러분 사회의 경우에는 분명히 그 사회의 정치 문화적인 자원들 혹은 다른 자원들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빈곤 같은 문제가 생길 거예요.
우리는 그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들어 줌으로써 절대빈곤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고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 사회가 여러분들 질서정연한 사회가 된다면 분명히 스스로들의 체제하에서 자신들의 빈곤 문제를 잘 관리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절대빈곤 또한 감소시킬 수 있을 겁니다. 롤스 여러분 경우에 분명히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서 절대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그것 또한 원조의 정당화 조건이 될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롤스를 딱 배웠을 때 절대빈곤이라는 건 싱어에게만 아니야? 싱어에게만 해당되는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롤스에게도 고통받는 사회가 처해 있는 절대빈곤 문제를 얘기할 수 있고, 이 절대빈곤 감소 문제가 롤스에게도 원조의 정당화 조건이 될수 있다라는 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다시 강조하지만 롤스에게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거다. 그 내에서의 문제로 확장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 여러분들, 롤스까지 예스가 나왔습니다. 정답이 될 수가 없겠죠? 기억 지워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요 예의, 기억의 A, 우리 이 선지를 통해서 롤스에게 있어서 절대빈곤 관련된 표현을 배울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예스로 하고 별표 치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첫 번째 기억에 대해서 해결해 봤고요. 다음 이제 니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조 대상의 기본적인 필요 충족은 중단의 근거가 될수 있는가? 네, 지금 여러분들 B는 싱어한테 해당이 돼야죠. 원조받는 대상이 한때는 절대빈곤에 빠져서 기본적인 필요도 충족하지 못했어. 근데 원조를 함으로써 우리가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이 되었어. 그럼 더 이상 여러분들 그 대상한테 원조를 할 필요는 없겠지, 그치? 다른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다른 절대빈곤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야 되겠죠. 따라서 이 싱어의 관점에서는 이 사람이 만약에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했어, 그러면 그것은 중단 근거가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싱어에게 S가 나왔습니다. 니은은 동그라미가 되겠죠. 네, 간단하게 기억은 다 지워지고, 니은은 남고, 네, 그러면 이렇게 3, 4번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걸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좀 풀어야 되네, 그치? 네. 디깃입니다. 원조 대상의 고통을 방지하기 위해 주체의 처지 개선이 미뤄질 수도 있다, 그쵸? 예스가 되겠습니다. 절대빈곤에 빠진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여러분들 더막 나은 처지를 개선시킬 수 있는 것들을 참고, 난 그래도 기본적인 필요가 충족이 되었으니까, 나는 저 멀리서 절대빈곤에 빠져있는 사람보다 나으니까 난 잠깐 멈추고 원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런 의미에서 처지 개선이 유보될 수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스!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었습니다. 마지막 리을 보겠습니다. 원조 대상국 내부의 불평등 감소를 원조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불가능한가? 원조 대상국 내부의 불평등 감소, 여러분들. 이 사회는 고통받는 사회로 지금 정치, 제도, 또한 문화 이런 것들이 이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못하는 거야, 그치? 불평등이 지금 존재를 하는 거야. 그런 사회에 대해서 롤스에 따르면 원조를 함으로써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들어 줌으로써 그 사회가 내부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관점에서 네, 롤스에 의하면 원조 대상국 내부의 불평등 감소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 불가능하진 않습니다. 그 사회를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들어 주어서 그 사회에 발생하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여러분들 네, 빈곤 문제, 아니면 불평등 감소 문제,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롤스에게 yes가 다시 불가능한가? 아니, 불가능하지 않아. 롤스에게 no가 나왔기 때문에 리을 선지는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능하다로 파악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문제를 풀면서 다양한 내용들이 심화되고 더 비교되는 것들이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기존에 출제되었던 것들과 좀 다르게 이런 기억과 리을과 같은 조금 색다른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롤스의 원조, 싱어의 원조, 노직의 원조의 관점을 보면서 이 정도까지 확장되고 얘기될 수 있구나. 이걸 정리하길 바라겠습니다. 리을 여러분들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네. 됐죠?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오케이. 정답은 3번 체크. 다음 이제 5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브리 입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부하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 의무의 목표가 아니다. 그럼 뭐가 목표야? 단지 고통받는 사회들만 도움이 필요하다. 네, 형광펜으로 고통받는 사회들만 도움이 필요하다. 원조의 대상은 고통받는 사회들만. 질서정연한 사회들이 모두 부유하지는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사회들이 모두 빈곤한 건 아니야라고 얘기합니다. 우린 여러분들 은연중에 자원이 풍족한 사회, 자원이 많은 사회의 경우에는 저런 사회는 고통받는 사회가 아니겠지라고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자원이 풍족해도 그 나라의 정치 제도가 네, 자유적이거나 적정 수준의 제도가 아니어서 그 나라에서 정말 일부의 사람들만 잘 먹고 잘 살고 나머지는 절대빈곤에 빠져 있거나 나머지는 이 정치적으로 억압받거나 탄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들을 막 떠올려 봐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 상황들을 떠올리게 되면 고통받는 사회들도 분명히 여유가 있는 사회도 있을지 몰라. 분명히 자원이 풍족한 사회가 있을지.

그래도 몰라. 모두 빈곤한 건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치? 반면 여러분들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자원이 굉장히 없어. 그래도 그 나라의 정치 문화 제도가 잘 갖춰져 있어서 질서적인 사회도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우리나라 또한 마찬가지로 자원이 풍족하진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자유민주주의적인 체제가 잘 갖춰지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떠올리면서 요 지문을 해독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갑은 여러분들 룰스다라고 보시면 돼요. 룰스에게 있어서 질서정연한 사회로 가는데 부와 같은 것들이 반드시 막 똑같아야 되거나 반드시 막더 많아야 되거나 그런 건 아니다. 이런 것과 연결지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위해 소비하느라 원조를 유보하여서 절대빈곤에 빠진 사람들을 죽게 방치하고 있어. 살인과 동일시될 수 없지만 결과가 나쁘단 점에선 그것은 유사해라고 얘기합니다. 을의 여러분들 싱어는 결과론적 관점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은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가 너를 위해 소비하느라 원조를 미루는 거, 그거 그 돈으로 절대빈곤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한 거, 그거는 살인과 동일시할 순 없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땐 나쁘다는 점에선 비슷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윤리는 모든 사람의 이익에 대한 평등한 고려를 요청한다고 합니다. 네, 동등한 고려를 요청한다. 이 마지막 여러분 한 문장 뭐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뭐야? 바로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을은 싱어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번 기억부터 내려가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제도가 수립된 사회는 원조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러분들, 기억 여러분 별표. 이런 이제 눈속임에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갑에서 여러분들 이 선지는 정치제도가 수립된 사회라고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치 제도가 어떤지에 대해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정치 제도가 자유적인지 혹은 적정 수준인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알게 모르게 그냥 무의식 속에서 아, 정의로운 제도가 수립된 사회는 원조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 그렇지. 고통받는 사회도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면 원조가 중단된다고 했으니까 이거 동그라미겠다. 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분명히 정치 제도가 수립된 사회여도 그 사회가 고통받는 사회라면 분명히 원조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죠, 그쵸, 여러분들. 이렇게 지워주셔야 됩니다. 이말 하나 여러분 딱 보고 그냥 머릿속에서 은연중에 내가 아, 이 정치 제도는 자유적인 거지, 적정 수준인 거지, 질서정연한 사회에 대한 내용이네라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오해를 스스로 만들면 안 됩니다. 알겠죠? 정치 제도가 수립된 사회여도 고통받는 사회라면 원조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원조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니은 보겠습니다. 국가 간 부의 불평등이 그 자체로 도덕적인 악인 것은 아니다. 국가 간 부는 서로 여러분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다르다는 것 자체가 악은 아닙니다. 네. 다음 디귿입니다. 공리 증진을 의도하지 않은 원조가 정당화될 수 있다. 여러분들, 싱어는 다시 얘기하지만 결과론적 관점이에요. 어떤 사람이 공리 증진을 의도하고 원조를 했어. 근데 결과가 오히려 엉망이었어. 막 손실이 더 발생했어. 이런 경우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공리 증진을 의도하지 않았어. 근데 어쩌다가 보니까 결과적으로 공리가 증진되었어. 절대빈곤이 감소되었어. 그런 경우엔 여러분들 결과론적 관점에서 봤을 때 잘한 거예요, 그렇죠? 너 잘했다.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공리 증진을 의도하지 않은 원조가 정당화될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 네, 결과적으로 그 원조가 공리를 증진했다면, 네, 그럴 땐 정당화 가능하겠죠. 따라서 디귿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리을 보겠습니다. 빈곤 국가에 대한 원조는 효과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아닙니다. 고려해야죠. 그쵸? 특히나 여러분들, 싱어의 입장에 따르면 빈곤 국가에 대한 원조는 효과를 고려해야 돼. 원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전망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효과도 없고 전망도 없으면 그때는 중단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확실하게 틀린 싱어에게 X를 치고 리을은 지워주면 되고요. 정답 바로 니은 디귿의 3번이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59번까지 봤고요. 이제 오늘, 네, 다음 문제 6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거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이제 갑부터 볼게요. 사람이 음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인종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인 여러분 필요를 충족하는 것은 인종과 상관이 없습니다. 뭐 어떤 인종은 뭐 음식을 필요로 하지 않고 어떤 인종은 필요로 해요? 아니야.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식주와 같은 여러분들 필요를 충족해야 됩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네, 누구나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깐 하나만 더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펜 쓰도록 할게요. 싱어는 여러분들 얘기합니다.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서 원조해야 돼. 거인국에 상관없이. 거! 잘 보이나? 네, 옆에 쓸게요. 여러분들, 거! 거리에 상관없이. 인! 인종에 상관없이. 국! 국적, 국가에 상관없이 원조해야 돼. 이렇게 싱어는 얘기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인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안 보인다는 이유로 원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다. 우리는 이익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서 거리, 인종, 국적에 상관없이 원조를 해야 된다. 절대빈곤에 빠진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네, 싱어 여러분들 나올 때 이렇게 표현들이 왔다 갔다 하지만 요세 가지 거인국이 네,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갑은 싱어, 거인국. 네. 다음 이제 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전통과 법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사회는 자원이 부족해서 질서 정연해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파란 펜 여러분들. 정치적인 전통과 법이 합당하고 합리적인 사회야. 이런 사회는 천연자원이 없어도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수 있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앞선 지문에서 나왔던 제가 말씀드렸던 대한민국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해외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적정 수준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 고통받는 사회가 만민이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는 데 있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을은 누구예요? 을은 바로 롤스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롤스에 관련된 자원에 대한 관점, 롤스에 관련된 원조의 목적에 대한 관점, 계속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이렇게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자원의 많고 적음의 문제보다는 정치 문화 제도의 문제에 따라서 질서정연한 사회에 대해서 얘기해야 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입니다. 원조의 목적은 국가 간 평균적 부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다. 싱어에게 여러분들 원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 전체의 공리를 증진하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 간의 평균적인 부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게 아니에요. 네. 따라서 기억 X. 니은입니다. 해외 원조와 국내 보조를 정당화하는 최종 근거는 다르지 않다. 싱어에겐 여러분들, 저먼 나라 사람을 도와주는 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 국내 보조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근거는 똑같습니다. 공리의 원리, 그에 따른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다르지 않다. 똑같다. 동그라미 치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네.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권 개선을 위한 해외 원조는 수혜국의 정의로운 기본제도 수립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된다. 인권 개선을 위한 해외 원조, 우리가 지금 앞에서 봤었던 것처럼 원조의 방법 또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권고, 협력, 인권 강조, 인권 개선을 위한 원조, 롤스의 관점에서 해외 원조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를 한번 볼까요? 원조를 받는 나라, 즉 고통받는 사회에 정의로운 기본제도 수립 이후에도 계속되어야 된다. 여러분들, 롤스의 관점에 따르면, 이 고통받는 사회가 정의로운 기본제도를 수립했어. 다르게 말하면, 이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됐다는 뜻이에요. 여기 표현에 따르면, 적정 수준의 사회, 나아가서 자유주의적 사회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런 사회에 대해서 롤스는 계속 원조를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아니야, 그치. 분명히 그럼 롤스에 따르면,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었다면, 더 이상은 원조할 필요가 없다. 세 글자 여러분들, 차단점이라는 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빨간 펜, 차단점이 있다. 그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었다면 더 이상 원조하지 않아도 된다. 계속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차단점 여러분들, 원조의 중단 시점이 존재한다. 중단 지점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 또한 자꾸 나오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지워주셔야 되겠습니다. 롤스는 원조가 중단되는 시점이 있다고 보았다. 네. 디귿 지워주고, 일단 니은 남았고요. 정답은 니은과 리을의 3번 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번 리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기아 상태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해외 원조는 보편적인 의무로 간주될 수 있다. 네. 기아 상태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해외 원조. 일단 싱어의 관점에 따르면 절대빈곤에 빠진 사람들. 기아 상태에 빠진 사람들 도와주는 거 당연히 보편적 의무로 간주될 수 있겠죠, 그렇죠? 공리의 원리에 근거해서 이익평등 고려의 원칙에 근거해서 절대빈곤, 기아 상태 빠진 사람들 도와주는 거 보편적 의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롤스의 경우엔 여러분 어떨까요?
앞서 나왔던 기출문제와 맥락이 같습니다. 롤스의 원조의 목적은 분명히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고통받는 사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고통받는 사회들의 경우에는 안타깝게도 정치적인 혹은 문화적인, 제도적인 것들을 결핍하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기아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 빈곤 문제 발생할 수 있고요. 또한 어려움이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나라들을 롤슨 여러분들,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롤스 또한 분명히 해외 원조, 질서정연한 사회로 만들어 주어, 그래서 그 원조를 통해서 그 나라가 빈곤 문제를 해결해, 혹은 기아 상태 사람들을 구제해, 그럴 경우에는 보편적인 의무로 그 원조를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롤스에게 원조의 주된 목적과 그를 통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효과나 결과들을 생각하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여기 말하고 있는 기아 상태 사람들을 구제하는 해외 원조라는 건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도와주어서 그 국가 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국가 내의 빈곤 문제, 기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원조를 지칭하고 있다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롤스에게도 동그라미가 되고요. 리을이 정답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거듭 강조드리고 있지만, 이런 선지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롤스에 대한 관점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수식되고 있는 거, 표현되고 있는 것들을 잘 구분하면서 풀어주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외 원조 60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강의에 또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준의 미래 이은지입니다. 우리 39번째 강의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인터넷 강의 들은 만큼 색칠 잘하고 있나요? 선생님이 이 인터넷 강의를 완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자기가 지금 본인이 어디까지 학습을 하고 있는지 표시를 해보는 게 이 완강까지 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면 성취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왔으니까요. 지금 들은 만큼 잘 표시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남은 강의가 이제 5개 남은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완강할 수 있도록 오늘 강의도 잘 마무리해볼 텐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34번 문항까지 풀었잖아요. 오늘은 35번부터 46번 문항까지 또 12문항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5번입니다. 2025학년도 수능 문제였고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의 가구수 변화인데요. 이게 절대 양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 나왔을 때는 항상 이런 거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각 지역의 2000년 가구수를 100으로 했을 때 상대값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수를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뭐만 알 수 있냐면 저 기준이 되는 연도 200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전에는 어느 정도의 성장세가 있었는지 혹은 감소세가 있었는지 그 비중의 변화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2000년 대비 2023년에는 뭐 또 몇 배가 증가했는지 100에서 200이 됐다 두 배가 는 거예요. 100에서 300이 됐다 2000년 기준 인구 세 배가 된 거예요. 100에서 지금 400 가까이 됐다 2000년 대비 인구가 4배가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구수죠. 여기서는 가구수. 그래서 내 지역의 가구수 변화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변화 양상만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0년 기준으로 이제 행정구역이 지금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가 어떤 지역이 지금 출제가 되었는지부터 지역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자주 하고 있죠? 선생님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고양시입니다. 고양. 그 위에 파주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아주 넓은 네, 면적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요. 특례시이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놀이동산 있는 용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강원도 도청이 위치하고 있는 춘천이네요. 호반의 도시, 소양강댐 뭐 이런 이야기 여러 번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평창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기 평창 아니에요, 여러분. 평창 아래에 정선, 아리랑의 고장, 아우라지, 정선 5일장, 과거에 탄강이 위치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의 특색들을 여러분 어느 정도 유추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 보시면 가나다라 중에 2000년대 이후에 가구 수가 급증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럼 참고적으로 이 기준치가 되는 연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고향 같은 경우에는 1기 신도시 이야기하면서 상당히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1기 신도시는요,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약간 참고하셔서 이것을 해석을 해주셔야 되고요. 바로 일산이 대표적인 1기 신도시였습니다. 분당도 있었고요. 중동도 있었고요. 삼본 그리고 평촌 이런 것들이 1기 신도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용인은요. 신도시는 신도시가 있어요. 자, 근데 2기 신도시가 있어요. 광교. 자, 그래서 2기 신도시도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화성의 동탄, 용인의 광교, 김포의 한강 신도시, 파주의 운정 신도시, 인천의 검단 신도시, 또 성남의 성남은 1기, 2기 다 있죠. 1기는 분당이었고요. 2기는 판교 신도시. 그래서 이런 자주 나오는 신도시들의 위치, 명칭, 어떤 시에 소속되어 있는지 이런 것도 잘 정리를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용인은 광교 신도시가 있어요. 이거는 2000년대 이후거든요. 자, 이걸 좀 참고해서 그래프를 해석할 거고요. 춘천은 기존 문제에서도 우리가 풀어봤지만 인구가 조금 늘었어요. 네, 조금. 네. 그 다음에 정선은 1980년대 후반에 석탄 합리화 정책 때문에 많은 탄광이 폐광을 하고 일자리가 없어지고 많은 인구가 90년대 이후 빠져나갔죠. 그래서 1990년대 이후에 인구가 크게 감소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90년대에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2000년대 이후에 많이 증가를 했을 거예요. 이걸 참고해서 보시면 2000년을 기준으로 그 전에 기존 인구에 비해서 인구가 급감한 지역이 하나 보이죠. 유일하게 급감을 했죠. 그래서 이 라가 정선일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대적인 이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으로 알 수가 있고요. 반면에 가나다는 지금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나부터 한번 볼까요? 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특히 가와 그다음에 다에 비해서 가와 다에 비해서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급증을 했죠. 그쵸? 가장 기울기가 가파르게 올라갔죠? 자, 그걸 통해서 1기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는 고양의 가구수 변화 양상일 것이다. 많은 아파트가 지어졌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나의 데이터입니다. 나가 지금 가와 그 다음에 다에 비해서는 급증을 한 거,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2000년 이후에 급증을 한, 가구수 급증을 보이고 있는 가 데이터가 2기 신도시가 있는 용인이 될 겁니다. 용인은 고양시와 마찬가지로 둘다 특례시예요. 인구 100만이 넘

가와나에는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조성돼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기는 1기 신도시고요. 여기가 2기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4번 가에서라는 모두 수도권 전철이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가나는 당연히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춘천까지 경춘선 연결되어 있죠. 근데 여기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라가 포함되지 않으니까 틀렸고요. 가와 다는 경기도가 아니라 가와 나가 경기도고요. 다와 라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속합니다. 그래서 고쳐주세요. 정답은 1번이었습니다. 36번 문제고요. 2025학년도 6월 모평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먼저 출제가 되고요. 그의 수능 문제로 35번 문항이 출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잘 복습을 했다면 수능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겠죠? 그래서 당해 년도 평가 문제는 정말 중요한 신호예요, 신호. 네, 예고편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학력평가도 중요하지만 모평에서 뭔가 새로운 유형, 새로운 자료가 나왔다?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를 기출문제의 경향성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유사하게 생겼죠. 35번, 36번. 자, 똑같은 패턴인데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 때 네 지역의 인구 변화. 우리가 방금 푼 거는 가구수 변화였잖아요. 요거는 이제 인구 변화. 어쨌든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집에서 사람이 사는 거니까. 그래서 네 지역의 인구 변화라는 거. 체크를 해봤고요. 가에서 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각 지역의 2000년 인구를 100으로 했을 때 상대값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적인 인구 수 자체는 몰라요. 변화 양상만 읽을 수가 있고요. 지금 방금 이야기했지만 네, 기준치가 2000년입니다. 2000년 여기를 기준으로 읽어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어떤 지역이 출제가 되었는지 그것부터 볼 텐데 여기 방금 했죠. 그러니까 6월달에 나오고 수능이 나온 거예요. 용인. 자, 그 다음에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자, 여기가 평창이네요. 근데 수능에서는 또 다른 곳을 정선을 출제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태백. 그러니까 정선을 기준으로 위아래 지역이 모평에서는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네 지역의 특징. 이 태백은 방금 언급한 석탄 합리화 정책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감소한 정선하고 같이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지역 먼저 해석을 해보면 90년대 이후에 인구가 많이 감소했을 겁니다. 그리고 용인, 2기 신도시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양평, 자 양평은 어떻게 볼 것인가? 평창은 또 어떻게 볼 것인가? 일단은 가나다라를 해석을 할 때 우리 가하고 라부터 찾을까요? 90년대 이후에 인구가 급감한 이 라가 바로 태백의 데이터겠죠? 라. 그 다음에 2000년 이후에 인구가 급증한 이게 바로 용인의 데이터가 될 거고요. 이걸 잘 이해하고 있었으면 수능에서 아주 쉽게 해결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나하고 다예요. 근데 지금 다는요. 인구가 거의 그냥 이 절대 양은 모르지만 인구가 거의 그냥 비슷하게 혹은 살짝 감소했어요. 제일 과거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약간은 감소를 한 그런 특징, 그러니까 촐락의 인구 유출의 특징이 나타나는 지역 중에 하나구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도 인구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다가 오히려 2000년대 이후에 인구가 다시 증가합니다. 자, 이거는 경기도 외곽 지역, 배후 농촌 지역에 선생님 아는 분도 여기에 멋진 별장을 지었는데 이제 외곽 지역에 전원주택 단지가 많이 조성이 돼요. 근데 경기도에서 좀 외곽에 분포하는 배후 농촌의 특징이 나타나는 지역이 그래도 수도권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고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전원주택 단지로 네, 각광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평 양평 이런 곳에 노후에 막 전원주택 지어서 사시는 분들이 꽤 늘어났죠. 자, 그래서 이 나 데이터가 양평이에요. 그리고 다. 우리가 충분히 경기도 그리고 이제 강원도 지역의 특징을 생각해 본다면 인구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나고 이게 다일 것이다 라는 것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가나다라 다 찾았으니까요. 이거 선지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부터 물었네요. 다는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열렸다. 그쵸? 개막식은 여기서 했죠. 남북 공동 입장도 했었고 기억나시나요? 자, 그다음 가는 나보다 주택 유형 중 아파트 비율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이 신도시는 대부분 대규모 아파트 단지예요. 진짜 뭐 1기든 2기든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면서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는요, 방금 이야기했죠. 전원주택. 그래서 상대적으로 아파트 비율은 가가 더 높은 게 맞아요. 가와 나이는 수도권 2기 신도시가 조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기는 2기 신도시 광교가 분포한 게 맞고요. 양평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2기 신도시 어떻게 보면 몇개안 되니까요. 각각 어떤 시군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또 명칭과 위치까지 잘 파악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가와다는 경기도에, 자, 가와 나가 경기도고요. 다와라가 강원도죠. 요게 또 수능에서 똑같이 내 선지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정답은 기역과 니은 1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7번 문항이고요. 2024학년도 3월 학평 문제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지방. 최근에 이렇게 두 지역, 세 지역 묶어서 많이 출제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수도권과 강원 지방 묶어서 또 출제를 한 거고요. 방금 풀었던 35번, 36번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도시 알아보기에 제시된 특징에 해당하는 도시 이름을 칠판에서 차례대로 떼어내세요. 그러니까 떼어내고 나면 남는 게 있겠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도시 특징을 추론을 하는 건데, 첫 번째, 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도청이 소재하고 있다. 네, 도청이 있는 곳은 바로 춘천이었고요. 우리가 좋아하는 키워드들이 막 적혀 있네요. 막국수, 닭갈비, 마임축제, 그쵸? 네, 춘천 맞습니다. 호반의 도시, 소양강댐까지. 자, 두 번째 지역은요,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 석탄산업을 합리적으로 보니까 폐강시키는 게 맞다라고 판단된 거죠. 네. 그래서 많은 탄광들이 네, 문을 닫았고요. 일자리가 없어졌고요. 인구도 빠져나갔습니다. 석탄 생산량이 감소를 했고요. 용현동굴, 석탄박물관 등의 관광지가 있습니다. 자, 태백에 대한 설명입니다. 용현동굴. 자, 이게 태백이 있는데 이거 모르더라도 보령 없잖아요. 그쵸? 여기? 문경 없잖아요? 네, 태백이겠죠? 자, 그다음 수도권과 강원지방이라고 또 한정을 뒀으니까 당연히 보령과 문경은 아닐 테고, 네, 태백 남습니다. 저기 첫 번째 줄도 잘 읽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경기도 도청 소재지, 그리고 인구 100만 명이 넘는 특례시, 정조가 주민의 거주 공간 마련 등의 이유로 축성한 이제 정조시대의 신도시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이제 그 당시 최고의 기술이 적용된 정약용 선생의, 그쵸? 그런 거중기, 이런 것까지 다 동원되어서 건축된 아주 아주 튼튼하고 견고한 성입니다. 수원 화성인데요. 네, 수원 화성. 화성에 있지 않고 수원에 있어요. 그리고, 네,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수원에 대한 설명이죠. 자, 그러면 다 떼어내 보면 이런 거 재밌죠? 춘천 없애고, 태백 없애고, 그 다음에 수원을 없애 보세요. 그러면 산안이라고 읽진 않겠죠, 여러분? 안산이라고 읽어야겠죠? 자, 시흥 아래쪽에 안산. 여러분들, 안산입니다. 자, 안산에 대한 설명. 슬로우시티로 지정된 마을. 안산에는 없어요. 우리 안산 그러면 들어보셨나요? 반월, 시화, 산업단지. 제조업이 발달돼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금속 가공이라든지 등등의 제조업이 발달돼 있고, 그 때문에 또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분포를 합니다. 자, 그래서 다문화 마을로 대표적인 곳이 또 안산에 위치하고 있죠. 슬로시티는 아니고요. 슬로시티 그러면 그래도 이제 완도군에 있는 청산도 언급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영월에 있는 김삿갓면 이런 곳, 그리고 신안, 증도 이런 곳이 언급될 수 있습니다. 수도권 1기 신도시, 네, 안산에는 없어요. 네, 1기 신도시가 일산, 분당, 중동, 평촌 뭐 이런 곳들인데 예, 1기 신도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3번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초이면서 유일한 조력발전소 어디 있죠? 경기도 안산? 네, 시하호 조력발전소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 3번이고요. 동계올림픽 개최되었던 곳은 네, 평창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강릉까지 포함하더라도 안산은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틀렸고요. 기업도시, 혁신도시 모두 조성된 곳은 원주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2022학년도 수능 문제고요. 지도에 A에서 F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그리고 강원권. 네, 또 같이 나와 있는 지도 내용인데요.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제는 뭐 어렵지 않게 하고 있겠죠? 자, A 지역 어디죠? 인천이라고 하면 안 돼요. 여기 인천 아니고요. 여기 김포입니다, 여러분. 김포. 자, 그다음에 여기 옆에 자 어디라고요? 파주. 파주 아래. 네, 고향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군사분계선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아주 추운 지역이에요. 여기서 군 복무한 사람도 있는데 아주 추웠다고 하더라고요. 철원입니다. 오대미, 용암돼지 이런 키워드들. 자, 그다음에 비는요. 경기도에서 인구 제일 많은 곳, 특례시 경기도 도청 소재지 수원입니다. 그다음에 C는요. 전자조리, 반도체, 도자기, 쌀. 유명한 이천입니다. 그 옆에도 도자기, 쌀은 함께 유명하다고 했죠. 바로 여주였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도 쭉 보시면 여러 번 했지만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안성, 평택, 화성 한번 쭉 한번 백지도 이야기해 보세요. 자, 그다음에 2도 여기부터 2 자주 했죠. 여기 강원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곳, 기업도시, 혁신도시가 둘다 입지하고 있는 원주입니다. 의료시설, 의료 클러스터도 위치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F. 요거 좀 자주 언급이 되고 있는 태백이에요. 태백 위에, 여기가 정선이고요. 그 위쪽에 분포하는 지역이 평창이었습니다. 여기 강릉이었고요. 그래서 계속 지금 백지도도 보시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지역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역들의 또 권역권역 묶어서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우리가 해결해야 될 거는 A, B, C, D, E, F 여섯 지역인데요. 각각 어떤 선지로 꾸려졌는지 1번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A와 D에는 용암돼지가 발달돼 있다. 여러분, 용암돼지는 그쵸? 우리 철원에서는 정말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현무암질 용암에 열화분출. 여기서는 중요한 게 맞아요. 그런데 김포는요, 한강, 하류, 하구에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옥한 평야가, 네, 충적평야가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암돼지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D에만 해당하는 선지입니다. 2번, A와 E에는 기업도시가 조성되어 있다. 자, A는 김포, E에는 원주. 자, 고민할 게 없는 게 혹시 기억나시나요? 혁신도시, 기업도시는요, 수도권 인구와 기능을 분산하기 위해서 반드시 어디 밖에, 그쵸, 수도권 밖에만 조성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포는 수도권이잖아요. 절대 있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그 도시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게 기업도시인데, 네, 수도권에는 없다는 것만 기억해도 이 선지는 틀렸고요. 원주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둘다 있죠. 그래서 E에만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3번, B와 E에는 도청이 위치해 있다. 이거 함정으로 되게 자주 내고 있죠. 수원은 경기도 도청이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경기도 도청이 있는 게 맞는데, 우리 경기도청, 강원도청은 어딨죠? 네, 강원도청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네, 춘천이고요. 강원도청 소재지 반드시 원주랑 헷갈리지 않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B와 E가 아니라 이거는 B에만 속하는 내용이고요.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4번, B와 F에는 겨울철 눈을 주제로 한 지역 축제가 개최가 된다. 우리 태백하면 정말 유명한 지역 축제, 눈꽃 축제가 있죠. 그리고 막그 얼음 조각하는 뭐 그런 축제들 세계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오기도 하는데 어쨌든 수원은 아니잖아요. 우리 수원 그러면 수원 화성과 관련해서 정조대왕과 관련해서 뭐 그런 축제들 있기는 한데요. 눈 축제는 아닙니다. 눈. 자, 이거는 F에만 해당하는 내용이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요. 5번 C와 D에서는 지리적 표시지에 등록된 쌀이 생산된다. 자. 일단 C가 이천이에요. 이천 임금님표 쌀 있죠? 지리적 표시제고요.
거기

이천 주변에 스님 되게 좋아하는 그 이천 쌀밥 정식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거기 진짜 먹어보면 쌀이 반짝반짝 이렇게 빛이 나는 맛있는 쌀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원 오대미, 그쵸? 여기도 엄청 유명한 맛있는 쌀을 지리적 표시지에 등록해서 또 이걸 활용해서 지역을 알리고 있죠. 그래서 둘다 맞아요. 정답 5번입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5번이었고요. 우리 39번으로 넘어갈게요. 2024학년도 수능 문제고요. 다음은 지도 F일 때 A에서 F 지역에 대한 학생의 답변과 교사의 채점 결과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그런 것은 이라고 하고 있고요. 이거 여러분들 푸셨나요? 이거 좀 틀린 학생들 있죠?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수능 문제잖아요. 그 전에 안 알려줬을까요? 네, 알려줬습니다. 이게 뒤에 보면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그 전에 출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수능 문제부터 풀지만 그 전에 학생들에게 이런 문제를 낼 테야. 이런 문제를 내고자 해. 공부해. 라고 하시면서, 네, 알려줬습니다. 평가 문제에서. 그래서 처음 풀어보면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어요. 특히나 수능에서는 그 전에 평가원 문제보다 좀더 시간이 걸리는 형태로 출제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는지 천천히 한번 이런 문제를 풀어볼 텐데, 사실 이런 유형은 지리에서는 잘안 나왔어요. 뭐 다른 그 사회탐구, 뭐 사회문화라든지 윤리파트에서는 이런 약간 논리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유형들이 나오긴 했는데, 우리 지리에서도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좀 차분하게 푸시면 되는데요. 어떤 지역부터 나왔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는요, 일기 신도시 일산이 위치하고 있는 고양시입니다. 고양이가 캐릭터였죠? 자, 그다음에 B는 경기 도청, 경기도 내 인구 1위지요. 자, 바로 수원입니다. C는요, 강원도 도청이 입지하고 있는, 소재하고 있는 춘천이고요. 자, D는 자, 여러분, 이 D 아시겠나요? D가요, 위도상, 그리고 경도. 이게 만나는 지점이거든요? 바로 배꼽축제. 그래서 우리 국토의 정중앙이라는 지리적인 특색을 가지고 매년 배꼽축제라는 지리적인 축제를 하는 바로 양구입니다. 침식 분지가 위치하고 있죠? 펀치볼. 자, 그래서 양구, 저기. 출제가 된 거고요. 자, 그다음에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성 속초 국제공항에 있는 양양이에요. 그다음에 F가 바로 평창.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지금 A하고 B가 모두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인가요?라고 했을 때 예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맞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와 C는 모두 서울과 전철로 연결되어 있나요? 자, 수원, 그리고 춘천. 계속 언급되고 있죠. 경춘선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라고 했어요. 근데, 당연한 게, 이게 총점이 4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갑은요, 모든 대답을 제대로 한 거예요. 예든 아니오든,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두 개가 맞고요. 여기서는 이, 을 학생은 틀렸네요. 왜냐면 총점이,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다 맞는 답을 한 갑이기 때문에 갑과 다른 대답을 하면 무조건 틀린 거예요. 그쵸? 갑과 반대 대답을 하면 틀리기 때문에 일단 총점은 2점이지만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는 1점까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갑은 무조건 옳은 대답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을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한 대답은 갑과 다른 대답을 했을 거예요. 둘 중에 한 대답은 갑과 동일한 대답을 했어야 되고, 그래야지 총점이 2점이 나오는 거겠죠? 자, 근데, 일단 우리가 여기 선지를 바로 봐야 되거든요? 보면서 또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내려오시면 되겠습니다. 가에 대한 질문이죠? D와 F에는, 자, D가 어디죠? 양구, 그리고 평창입니다. 양구와 평창에는 모두 폐탄광을 활용한 석탄 박물관이 있나요? 일단 없죠. 자,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아니요. 근데 니은에 얘가 들어간다고 가정을 한다는 선지죠.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아니요라고 했을 때 옳은 대답을 한 건데 지금 을도 함께 아니요라고 했었기 때문에 이미 2점이거든요. 이것까지 예라고 했을 때 일치한다는 거는
이게 3점이 되는 오류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질문을 했을 때 니은은 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얘가 총점이 3점이 돼요. 총점이 3점. 그래서 틀린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불가능. 자, 니은을 볼게요. 나가 D는 C보다 청정년층 인구의 성비가 높네요. 라고 했을 때, 기억은 예이다. 한번 또 볼게요. 자, D로 가서 또 지워야 돼요. 선생님이. 새로운 걸 해야 되니까. 자, D 같은 경우에는 군사 분계선, 즉, 우리가 흔히 휴전선이죠. 휴전선이라고 불리는 그 근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은 군부대들이 저기 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년층의 인구의 성비가 매우 높아요. 상대적으로 춘천은 낮은 편이겠죠. 그러면 나에서 이 질문을 했을 때, 갑은 당연히, 네. 예라고 대답을 했겠죠. 그러면 일치하니까 여기서 1점을 획득을 했고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갑과 을이 서로 다른 대답을 해야 여기서 0점이 나올 거 아니야, 을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대답을 해야 되니까 기억이 예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니은 선지가 맞는 겁니다. 선생님,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나요? 네, 해야 됩니다. 자, 앞으로 나올 거야, 분명히. 자, 가가 C에는 다목적 댐이 있나요? 라면. 자, 색깔을 바꿔서 이번에는. 가, C가 춘천이죠? 춘천에 다목적 댐, 소형강댐 있잖아요. 있나요? 라고 했으면, 나에는, B에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이 있나요?가 들어갈 수 있다. 자, 하나씩 끌어가 볼게요. 자, 일단, 가에 대한 질문에, 갑은 옳은 대답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냐면, 총점이 4점이니까, 다 맞아야 되니까. 그러면, 갑이 예라고 했겠죠? 근데 서로 다른 대답이니까 0점이에요. 또.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디귿. 나에는 B에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이 있나요?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지금 여기서 0점이니까 여기서 1점을 획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1점을 획득한다는 거는 을과 갑이 같은 대답을 할수 있는 질문이어야 됩니다. 근데 할수 있는 질문이죠. 지금 예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왜? 비가 수원이잖아요. 수원에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문화유산. 대표적인 게 수원화성이 있고요. 그리고 육릉, 건릉, 조선 왕릉도 있습니다. 사도세자의 능, 그리고 정조대왕의 능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질문으로 예. 했을 때 네, 4점, 2점 예쁘게 잘 나오죠. 정답은 니은 디귿인데요. 리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이 예이면 자 기역이니까 가에 대한 질문에 예라고 했고요. 근데 일치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이제 0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총점이 2점이 되려면 이 학생이 반드시 네, 1점을 여기서 획득을 해야 되는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와 E의 지명에서 강원의 지명이 유래했나요? 라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지금 C하고 E는요, 강원의 지명이 유래하지 않았어요. 아니요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근데 얘라고 대답했으니까 1점을 획득할 수가 없었겠죠. 이 질문이 적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이 논리가 맞으려면 이 질문은 들어갈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잘 복습해 주시고요. 우리는 4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 9월 모평 문제였고요. 지도에 A에서 이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지도 연습 많이 해봤으니까 어떤 지역인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성남이에요. 성남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좀몇개 있었는데요. 여기는 좀잘 챙겨 가셔야 됩니다. 1기 신도시 분당도 있고요. 2기 신도시 테크노밸리, IT 산업 판교도 있습니다. 다 성남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B는요, 여기가 이천이죠. 쌀과 도자기, 전자조리, 반도체로 유명한 이천. 그 다음에 C도 여러 번 했습니다. 원주, 기업도시, 혁신도시 다 있고요. 의료 클러스터가 위치하고 있고요. 강원도에서 인구 제일 많고요. 자, 그 다음에 D는 영동 지방의 중심 도시 강릉입니다. 뭐 커피로도 요즘에 되게 유명한 지역이고요. 해안 지형들 아주 볼거리들이 많은 지역입니다. 해안 당구, 뭐 석호, 사빈 정말 다양하게 유명한 지역들이 많죠.
자, 그 다음에 이는 태백입니다. 폐광이 된 곳을 활용